안녕하세요. EBS 포텐 영란어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앞으로 여러분과 함께 단어 공부를 하게 된 경채쌤이에요. 여러분, 우리 앞으로 하루 10분 동안 3개 단어를 공부하게 될 거예요. 이 3개 단어는 여러분 교과서와 시험에 정말 자주 등장하는 아주 중요한 단어들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단어들을 여러분이 이왕이면 쉽게 또 재미있게 공부할 수 있도록 쌤이 쉽게 발음하는 방법 알려드릴 거고요. 헷갈리기 쉬운 단어도 정리해드릴 거예요. 그리고 오래 기억할 수 있는 팁까지 같이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이 10분 동안 내가 저 3개 단어만큼은 꼭 암기하고 가겠다 하는 마음가짐으로 따라와 주시면 돼요. 쌤이랑 같이 단어를 한 번씩 적어보고 또 빈칸이 있다면 어떤 말이 들어가면 될지 대답하면서 같이 따라와 주세요. 자, 그러면 우리 첫 번째 시간에는 어떤 단어들을 공부하게 될지 학습 목표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학습 목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설레는 새학기가 시작되었어요. 새로운 친구들을 만나서 인사하고 소개할 때 쓰는 단어를 알아봐요 라고 했네요. 자, 여러분 준비되셨다면 우리 바로 첫 번째 단어부터 출발해 볼까요? 첫 번째 단어는 begin, 시작하다 입니다. 자, 오른쪽에 보면 이렇게 여러분이 직접 쓸 수 있는 칸이 있어요. 쌤이랑 같이 한 번씩 정확하게 써봐요. begin, B-E-G-I-N 읽을 때는 begin, 뜻은요, 시작하다 입니다. 여러분도 오늘 쌤과 함께 단어 공부를 시작했죠? 이럴 때 쓸 수 있는 단어가 바로 begin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 핵심 문장 속에서 이 단어들을 살펴볼 텐데요. 이때 빈칸에 들어갈 말이 무엇인지 여러분 한번 대답하면서 따라와 보세요. 첫 번째 문장, Let's begin our work. 자, work라는 것은 일입니다. 일을 begin 합시다 라고 했네요. 일을 뭐 합시다? 일을 시작합시다 가 되겠죠. 자, 우리 하나 더 볼게요. The concert will begin at 5 p.m. 5 p.m.은 오후 5시. 그럼 콘서트는 오후 5시에 뭐 할 거예요? begin, 끝날 거예요? 아니죠. 시작할 거예요 가 되겠네요. 자, 이렇게 begin이라는 단어는 시작하다 꼭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우리는 두 번째 단어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단어는 M-E-E-T, meet, 만나다 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오른쪽에 이 단어를 정확하게 한 번씩 써볼게요. M-E-E-T, 읽을 때는요, meet, meet. 자, 그런데 헷갈리기 쉬운 단어가 있어요. 고기를 의미하는 단어 meat도 발음이 같은데 스펠링이 다릅니다. 고기는 M-E-A-T. 만나다라는 단어는요, M-E-E-T를 씁니다. 자, 이렇게 헷갈리기 쉬운 단어는 꼭 같이 기억해 두세요. 자, 우리 친구들도 오늘 쌤이랑 처음 만났습니다. 이럴 때 사용할 수 있는 단어가 바로 meet, 만나다인데요. 그러면 우리 문장 속에서 이 단어를 한번 연습해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문장, nice to meet you, nice to meet you. 자, meet라는 단어가 있네요. 그럼 뭐 해서 반가워요? 만나서 반가워요 가 되겠죠? 우리 처음 만난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할 수 있어요. Nice to meet you. 만나서 반가워요. 자, 두 번째 문장 볼까요? I will meet my friend at 3 p.m. 3 p.m.은 오후 3시입니다. 나는 나의 친구를 meet 할

할 거라고 했네요. 그러면 나의 친구를 뭐할 것이다? 만날 것이다가 되겠죠. 자, 이렇게 meet라는 단어는 누구를 만나다라는 의미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어서 세 번째 단어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세 번째 단어는 introduce, 소개하다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예요. 자, 그런데 단어의 길이가 조금 깁니다. 이렇게 긴 단어를 쉽게 발음할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긴 단어는 끊어서 발음 연습을 해보세요. 먼저, I am, in, tro, tro. 그리고 duce는 juice. 합쳐볼까요? introduce. introduce. 네, 이렇게 발음 연습하시면 돼요. introduce는 소개하다라는 의미고요. 우리 오른쪽에 정확하게 한번 써보겠습니다. I am T R O D U C E. 읽을 때는요. introduce. 네, 우리 자기 소개하거나 나의 친구를 소개시켜줄 때이 introduce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예문부터 같이 볼게요. Let me introduce myself. Myself는 저 자신이에요. 저를 뭐 하겠습니다? introduce니까 소개하겠습니다가 되겠네요. 여러분, 여기서 같이 알아두면 너무 좋을 표현 하나 알아둘게요. Let me introduce 누구누구 하면 누구를 소개하겠습니다 라는 표현이에요. 자, 그래서 introduce와 함께 이 표현도 기억하세요. 두 번째 문장, Let me introduce my friend 라고 했네요. 이번에는 저의 친구를 introduce 하겠다고 했어요. 자, 빈칸에 들어갈 말은 저의 친구를 소개하겠습니다가 되겠죠? 세 번째 단어, introduce까지 모두 기억하셨나요? 자, 오늘은 이렇게 소개나 시작, 만나다와 같은 단어를 공부했습니다. 오늘 1강 내용은 여기까지인데요. 여러분이 앞으로도 이렇게 단어를 스스로 써보고 또 핵심 문장 속에서 연습하면 단어를 쉽게 잊지 않고 오랫동안 기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다시 한번 복습하면서 단어들을 떠올려 주시고요. 우리는 다음 시간 2강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0: 저도 똑같이 다른 애들처럼 공부도 잘해보고 싶고 사교육 분야 없이 공부를 가장 하고 싶기 때문에 EBS 중학 프리미엄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중간고사 때는 과학을 93점까지 올리고 또 기말고사 때는 과학을 98점까지 올릴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1: 교과서별 강좌랑 수준별 강좌가 잘 갖춰져 있다는 점인 것 같아요. 학교에서 배우는 교과서 그대로 강의를 들을 수 있어서 예습 복습이 훨씬 수월하고 제 실력에 맞춰서 기초부터 심화까지 모든 강의를 들을 수 있어서 그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2: 이제 제가 혼자서 공부를 해야 되니까 막막한 면도 있었고 또 갑갑했는데 선생님들이 설명을 잘해주시고 어떤 식으로 공부해야 될지를 알려주시니까 막막함이 해소되고 더 편하게 공부를 할 수 있었어요.
3: 시험 성적은 공부한 만큼 결과가 나온다고 생각하는데 매달 공부하기 전 저의 스케줄이나 상황에 따라 계획표나 목표를 세우고 매일 꾸준히 강의를 듣다 보니 문제들도 익숙해지고 개념도 완벽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이 좋은 성적으로 이어진 것 같습니다.

사람이 원하는 답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도대체 우리 어떻게 질문해야 하는 것인지 같이 한번 찾아볼 건데, 원하는 답이 이런 답일 때 우리는 어떻게 질문해야 되는지 역으로 한번 그 질문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디로 갈 거냐면요. 비어있는 텅빈 방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이 방에 왔더니요. 뭐가 보였냐면 풍선 하나가 딱 보이네요. 근데 제가 이 풍선 들고 어디로 갈 거냐면 굉장히 온도가 높은 곳, 뜨거운 방으로 이동을 해볼 거거든요. 그리고 나서 풍선을 관찰했더니요. 풍선이 여러분, 이렇게 커지는 거예요. 제가요, 너무 궁금했어요. 도대체 방의 온도가 올라간 것과 이 풍선의 크기가 커진 것, 도대체 무슨 관계가 있는 걸까? 이거 왜 이런 거야? 의문이 생겼다고요. 그래서 내가 잠정적으로 어떤 해답, 나의 가설을 설정합니다. 아마도 이런 것 때문 아닐까? 그러면 그게 맞는지 아닌지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화학탐구 실제로 진행을 하는 겁니다. 진행을 해보면, 아, 역시 내 생각이 맞았네 라는 생각이 드실 수 있고요. 아니면, 아닌가? 다시 한번 탐구해 볼까? 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죠. 지금 제가 여러분께 방 안에서 일어난 저의 생각의 흐름을 이야기했거든요. 여러분 혹시 그 내용이 어려우신가요? 전혀 아니죠. 그걸 그냥 우리가 지금부터 과학 탐구라고 하는 그 하나하나의 과정으로 이름과 함께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요, 알려줘요 포텐으로 넘어가서 도대체 이 과학 탐구라고 하는 게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과학 탐구가 뭔지 봤더니 우리 어떤 의문이 생겼잖아요? 그 의문에 대한 답을 찾는 과학적인 과정이래요. 자, 그럼 어떤 과정인지 한번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요, 우리가 했던 거, 이거 왜 그러지? 이런 생각이었잖아요. 문제를 인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현상을 관찰할 때 생기는 의문을 명확하게 탐구 문제로 정하는 겁니다. 이렇게 문제를 인식했으면 두 번째는요, 가설을 설정하는 거죠. 이미 내가 알고 있는 지식 혹은 경험을 바탕으로 그 문제에 대한 잠정적인 해답을 세우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그 다음은 탐구를 설계해야 되겠죠? 가설 확인하기 위해서 실험 방법, 조건, 준비물, 과정 등 구체적인 탐구 계획을 세우는 겁니다. 자, 이제 실제로 탐구 수행하면 되겠죠? 계획에 맞게 수행하면서 관찰, 측정, 조사한 자료 수집을 합니다. 다 그렇게 수집하고 나면요. 우리 자료 해석해야 돼요. 표, 그래프, 이런 것, 이들의 관계, 규칙성을 찾는 거죠. 그리고 나면요, 결론에 도출하게 될 거예요. 결론 도출. 실험 결과를 종합해서, 아, 이 가설이 맞았구나, 틀렸구나, 그런 탐구의 결론을 내리는 거죠. 앞에서 우리가 했던 그 순서를요, 멋진 이름으로 나타낸 것이에요. 자, 그럼 우리가 알려줘요, 포텐. 포텐이 바로 과학 탐구에 대해서 말해줬거든요. 이제는요, 우리 포텐에게 그럼 이러한 내용을 내가 알려면 어떻게 질문해야 되는지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내가 생성한 핵심 질문은요, 여러분 이제 이렇게 질문하시는 거예요. 나 과학 탐구 방법에 대해서 알고 싶어. 그러니까 나한테 과학 탐구가 무엇인지 알려주고, 과학 탐구의 과정을 각 단계의 정의와 함께 중학교 1학년이 이해할 수 있도록 자세하게 설명해줘. 라고 명확하게 여러분의 궁금증을 물어봐야 원하는 답이 나온다는 거죠. 자, 그럼 우리가요, 알려줘요 포텐에서 과학 탐구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제는요, 도와달라고 합시다. 이런 과학 탐구 실질적인 예시와 함께 알고 싶거든요. 자,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요, 온도에 따른 부피 변화. 앞에서 생각해 보면 뜨거운 방으로 갔더니 풍선의 부피가 커졌거든요. 자, 그럼 첫 번째 단계부터 해볼게요. 문제를 먼저 인식하는 거예요. 이상하다? 이거 왜 그러는 걸까? 바로 그 단계거든요. 차가운 방에 있던 풍선을 따뜻한 방으로 가져오면 빵빵해지는 것을 관찰할 수 있거든요. 왜 온도가 높아지면 풍선이 커질까라고 문제 인식한 거예요. 자, 그럼 두 번째, 우리가 알고 있었던 사실 가지고 잠정적인 해답을 내리는 거죠.

내 생각은 이래 라고 말하는 거예요. 공기 온도가 높아지면 부피가 증가해서 풍선이 커지고, 공기 온도가 낮아지면요, 부피가 감소해서 풍선이 쪼그라들 것이다 라고 내가 가설을 설정하는 거죠. 자, 그러면 그 다음에는요, 탐구 설계하고 수행해야 돼요. 어떻게 이걸 확인할 수 있을까라고 여러분 고민을 해보시는 거예요. 빈 플라스틱 페트병 준비하고요. 풍선, 뜨거운 물, 차가운 물, 수조 준비합니다. 그래서요, 페트병 입구에 풍선 씌운 다음에 수조에 뜨거운 물 이렇게 넣어 놓고, 풍선을 씌운 페트병을 뜨거운 물이 담긴 수조에 담가서 풍선의 변화를 관찰하는 거죠. 수조에 이번에는요, 차가운 물 부은 다음에 풍선을 씌운 페트병 차가운 물이 담긴 수조에 담가서 역시나 풍선의 변화를 관찰하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탐구 설계하고 수행했습니다. 그 결과 가지고, 아, 자료 분석해 봤더니 정말 결과를 보니 이랬어 라고 찾아내야겠죠. 뜨거운 물 혹은 차가운 물에 넣으니 풍선이 커지거나 작아졌어요. 아, 그럼 이것으로 보아서 따뜻해지면 공기의 부피가 증가해요. 차가워지면 공기의 부피가 감소하는 거구나라는 걸 찾아내실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럼 그 다음 단계로 가보면, 아, 결론 도출하는 거예요. 역시 내 생각이 맞았네. 어? 아니었네. 만약에 아니었다면 다시 가설 설정으로 돌아가면 되겠죠. 즉, 온도가 높아지면 공기의 부피가 증가하고요. 온도가 낮아지면 공기의 부피가 감소하는 것이었습니다라고 결론을 도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요, 이러한 답안을 얻고 싶어요. 도대체 어떻게 우리는 질문해야 되는 것일까요? 그래서요, 두 번째, 우리의 미션 해결을 위해 내가 생성한 핵심 질문 두 번째를 같이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할게요. 나는 각 단계의 구체적인 예시가 필요하고, 그 예시는 내가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이면 좋겠다 라고 여러분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질문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대한민국 초등학교 6학년 그 학생들이 과학 시간에 배우는 내용을 주제로 과학 탐구의 과정을 구체적인 예시를 들어가며 자세하게 설명해줘 라고 얘기하면 되겠죠. 여러분도 다음에는요, 이렇게 질문하실 수 있겠죠. 그럼 우리 이제요, 미션 해결하러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요, 포텐 터지는 과학, 청해 보는 과학의 김청해였습니다. 우린 또 다음 강에서 만나도록 할게요.

0: 반갑소. 속담에 문학을 더하다로, 속담의 지혜를 그대들에게 전하러 온 선비 강용철이. 그런 경우가 있어. 남을 곤란하게 한 말 또는 남을 곤란하게 하게 한 행동이 다시 나에게 돌아오는 경우가 있어. 이런 경우를 바로 자업자득이라고 하죠. 오늘의 속담엔 바로 자업자득, 자충수와 관련되어 있어. 속담을 만나러 함께 가시지요.
1: 영호에게 장난을 쳐볼까?
2: 영호가 기분 나빠할 텐데.
1: 괜찮아. 반응이 재미있을 거야.
3: 깜짝이야.
4: 네가 갑자기 놀라게 해서 돌아보다가 나도 모르게 미안해.
0: 오늘의 속담.

0: 밤, 누워서 침 뱉기. 하늘을 향하여 침을 뱉어보아야 자기 얼굴에 떨어진다는 뜻으로 자기에게 해가 돌아올 짓을 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지요. 예를 보겠소. 그 시어머니는 다른 사람한테 며느리를 흉보는 게 누워서 침 뱉기인 줄도 모르는가 봐. 이와 같은 예에서 속담을 찾아볼 수가 있소.
1: 속담에 문학을 더하다. 옹고집전. 옹진골 옹당촌에 사는 옹고집은 재물은 부러울 것 없이 많으나 성미가 괴팍하고 고집이 센 인물이다. 그는 80세 된 병든 노모가 냉돌방에 누워있어도 닭 한 마리 약 한 첩 쓰지 않을 정도로 불효를 저지르고 불교를 업신여겨 동양온 승려들을 잡아다가 매질을 하는 등 폐악을 일삼는다. 월출봉 취암사의 도사는 옹고집을 징벌하기 위해 제자인 학대사를 보낸다. 학대사가 옹고집에게 시주를 권하자 옹고집은 학대사를 모욕하고 하인들을 시켜 매질을 하여 쫓아낸다. 이에 학대사는 지푸로 허수아비를 만든 뒤 부적을 붙여 옹고집과 똑같이 생긴 가짜 옹고집을 만들어 옹고집의 집으로 들여보낸다. 가짜 옹고집이 나타나 자신이 진짜 주인이라 주장하자 집안이 발칵 뒤집히고 가족들조차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지 못한다. 결국 관가로 가서 송사를 벌였으나 가짜 옹고집이 족보와 집안의 세간살이 내역을 훨씬 더 정확하게 꿰뚫고 있어 진짜 옹고집은 곤장을 맞고 집에서 쫓겨나 거린 신세가 된다. 옹고집은 세상을 등질 결심을 하고 산에 올랐다가 자신을 쫓아냈던 도사를 다시 만나게 된다. 도사에게 자신의 죄를 진심으로 뉘우치고 살려달라고 애원한 옹고집은 도사가 준 부적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간다. 그가 돌아오자 가짜 옹고집은 다시 집으로 변했고 깨달음을 얻은 옹고집은 노모에게 효도하고 불도를 공경하며 착한 사람으로 살아가게 된다. 똑같은 얼굴을 한 두 사내가 서로에게 삿대질하며 고함을 지르고 있습니다. 진짜 옹고집과 가짜 옹고집이 서로가 진짜라며 맞서고 있는 것이죠. 진짜 옹고집이 가짜 옹고집과 다투면서 자신이 진짜임을 증명하기 위해 자신의 행적과 내력을 말합니다. 그러다 보니 자신이 한 악행을 털어놓게 되고 그로 인해 악행이 만천하에 드러나게 됩니다. 가짜 옹고집 또한 자신을 진짜라고 믿게 하려고 진짜 옹고집의 행적을 진짜보다 더 조목조목 읊어대다 보니 진짜 옹고집의 악행이 더욱더 적나라하게 드러날 수밖에 없었죠. 결국 진짜 옹고집이라고 증명하는 과정 자체가 누워서 침 뱉는 결과가 되었습니다.
0: 오늘의 속담, 누워서 침 뱉기였소. 이 속담은 직접 한번 해봐도 좋겠소. 행동으로 교훈을 얻을 것이오. 하늘을 향하여 뱉은 침이 다시 자기에게 떨어진다는 뜻이겠지요. 즉, 내가 쏜 화살이 다시 나에게 돌아온다, 나를 찌른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소. 속담의 의미를 되새겨보시오. 속담의 교훈을 기억하시오.

오늘의 탐구 주제는 직권의 층상 구조와 특징 조사하기입니다. 이번 활동에서는 직권이 어떤 층으로 이루어져 있는지, 그리고 각 층이 어떤 특징을 가지는지 조사하여 정리하고 발표해 볼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지구 내부를 자료와 모형을 통해 이해하는 것이 오늘 탐구의 핵심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활동 준비물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0: 직권의 층상구조를 조사합니다. 이 단계에서는 직구 내부가 여러 층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점에 주목해봅시다. 직권을 이루는 각 층의 특징을 조사합니다. 각 층은 위치뿐만 아니라 두께, 물질의 상태, 온도와 같은 특징에서도 차이가 있습니다. 단순히 이름을 외우기보다 왜 각 층이 서로 다른 성질을 가지는지 생각하며 조사해보세요. 이 특징들은 이후 모형을 만들 때 중요한 표현 기준이 됩니다. 조사한 자료를 바탕으로 직권의 층상구조를 모형으로 어떻게 표현할지 토의해봅니다. 각 층의 두께 차이, 위치 관계가 한눈에 보이도록 재료나 색, 크기를 어떻게 활용할지 토의해보세요.
1: 직권의 층상구조를 어떤 재료로 표현하면 좋을까? 나는 종이를 사용해서 나타내도 괜찮을 것 같아.
2: 좋은 생각이야. 그럼 지각, 벤틀, 외핵, 내핵을 각각 다른 색깔로 표현하면 층 구분이 한눈에 보이겠다.
3: 근데 지구는 실제로 둥글잖아. 점토를 이용해서 입체적인 구조로 만들면 층이 더 잘 느껴질 것 같아.
4: 그럼 종이와 점토 모양 모두 각 층의 두께를 실제 비율과 최대한 비슷하게 표현하는 게 좋겠다. 특히 지각은 얇고 멘틀은 두껍게 나타내야 할 것 같아.
2: 맞아. 그렇게 하면 직권의 층상구조 특징이 한눈에 잘 보일 것 같아.
0: 제작한 모형을 공유 플랫폼에 올리고 이 모형을 이용하여 직권의 층상구조와 특징을 발표해봅시다. 발표할 때는 모형을 보여주는 데서 그치지 말고 왜 이런 방식으로 직권의 각 층을 표현했는지, 이 모형을 통해 어떤 특징을 강조하고 싶은지 설명해보세요.
1: 저희는 종이와 색깔 펜을 이용해 직권의 층상구조 모형을 만들었습니다. 가장 바깥쪽에 있는 지각은 실제처럼 매우 얇게 나타냈고, 멘틀은 지구에서 가장 큰 층이기 때문에 가장 두껍게 표현했습니다. 또 외핵과 내핵은 가장 중심에 위치하도록 하고 색을 다르게 사용하여 층이 구분되도록 하였습니다. 이 모형을 통해 직권은 두께와 위치가 서로 다른 층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우리가 살고 있는 지각이 매우 얇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었습니다.
2: 저희는 점토를 이용해 직권의 층상구조를 입체 모형으로 만들었습니다. 직권은 안쪽으로 겹겹이 쌓인 구조이기 때문에 평면보다 입체로 표현하면 각 층의 위치와 두께를 더 잘 표현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가장 바깥쪽의 지각은 얇은 점토로 표현했고 안쪽의 멘틀은 가장 두껍게 만들었습니다. 또 외핵과 내핵은 중심부에 위치하여 색을 다르게 사용해 각 층이 잘 구분되도록 표현하였습니다. 이렇게 하면 직권이 중심을 향해 구조적으로 달라진다는 점이 눈에 잘 보입니다.
0: 다른 모듬의 모형과 비교해보며 같은 직권 구조라도 다양한 표현이 가능하다는 점에도 주목해봅시다. 오늘은 직권의 층상구조와 특징을 조사하고 이를 모형으로 제작하여 발표하는 활동을 진행해보았습니다. 탐구 결과를 그림으로 함께 정리해볼까요? 직권은 지각, 멘틀, 외핵, 내핵으로 이루어진 4개의 층상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바깥에서 중심으로 갈수록 차례대로 배열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모형을 제작하는 이 활동을 통해 직권의 층상 구조를 이해할 수 있으며 또한 각 층의 두께, 특징 등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EBS 친구들. 여러분의 국어 실력에 날개를 달아줄 강승현입니다. 자, EBS 중학 뉴런 2학년 국어 수업이고요. 이 강의는 선생님과 함께하는 시험 대비 강의예요. 그래서 우리가 실전책을 바탕으로 선생님과 함께 개념을 정리를 하고 제재를 살펴보고 문제를 모두 풀어보는 강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 강의는 선생님이 오리엔테이션에서도 이야기를 했다시피 여러분이 이미 개념 정리를 한번 하고 제재에 대한 이해를 한번 다지고 이제 한번 더 복습하는 차원에서 시험 대비를 위해서 듣는 강의라고 생각하고 수업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수업을 듣기 전에 꼭 개념책을 한번 복습을 하시고 이 문제를 모두 풀어서 선생님과 함께 이 수업에 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오늘 첫 수업을 한번 시작해 볼 텐데요. 어떤 내용을 다루게 될지 우리 개념 압축 정리부터 만나볼게요. 네, 오늘 선생님과 함께 다루게 될 핵심 개념 두 가지입니다. 자, 여기서 느껴졌다시피 우리 오늘부터는 어떤 영역의 공부를 해볼 거냐면 문학 영역의 공부를 해볼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이 문학 영역에 대한 이해가 조금 필요한데요. 문학이라고 하면 여러분 시, 소설, 수필, 이런 다양한 갈래들이 생각이 나잖아요. 자, 이 시, 소설, 수필과 같은 이런 글들도 사실은 의사소통의 과정에서 쓰여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의사소통이라고 하는 건, 이 작가가, 이 화자가 하고 싶은 말이 있을 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문학 작품들도 작가나 시인이, 소설가나 시인이, 하고 싶은 말이 있어서 이 작품을 썼겠구나 라고 작품을 읽어주는 것이 아주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문학 작품을 읽을 때는 이 작가가 이 작품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이지? 이걸 찾아줘야 되거든요. 자, 이것을 찾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개념, 이 화자 그리고 서술자를 오늘 선생님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화자라고 하는 개념은 시에서 쓰이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 시에서 시의 화자 또는 시의 말하는 이, 이런 시적 화자와 같은 이름으로 불리고요. 서술자라고 하는 개념은 소설에서 사용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 각각이 어떤 의미인지 선생님과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화자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자라고 하는 것은 선생님 방금 이야기했다시피 시에서 활용되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시의 화자 또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시적 화자라고도 부르고요. 또는 이 시의 말하는 이라고 여러분에게 제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시에서 무엇을 말해주는 사람인가? 이 시적 화자라고 하는 사람은 독자에게 무엇을 말해주는 사람인가? 시에서 보고, 생각하고, 느낀 것을 말해주는 사람이에요. 누구에게? 그렇죠. 독자에게. 그래서 이 독자에게 내가 지금 무엇을 보고 있고, 내가 이것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어떤 감정을 느끼는가? 그래서 여러분이 이 시를 읽을 때는 시적 화자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그래서 그 상황에서 어떤 감정을 느끼고 어떤 태도를 보이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적 화자라고 하는 이 시의 화자는 시인이 자신이 말하고자 하는 말을 가장 잘 전달할 수 있는 사람으로 내세운 대리인. 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인이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인지를 여러분에게 전달해 주는 사람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인이 일정한 성격, 태도를 가진 존재로 설정합니다. 그래서 시인이 표현하고자 하는 말을 가장 효과적으로 전달해 줄수 있는 사람. 으로 내세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일정한 성격이나 일정한 태도를 가진 존재로 시 안에서 그려져 있고요. 이 시적 화자가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작품 속의 세계가 다르게 형상화되고 그러다 보니 시의 분위기를 또 다르게 형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 봄을 제재로 시를 쓴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이 봄에 아름다운 꽃이 피어 있는 이 아름다운 풍경을 보고 시적 화자의 이 태도가 굉장히 다르게 나타날 수 있어요. 이 꽃을 보고 아름답다. 이 봄의 아름다움, 이 봄의 생명력 이것을 이야기하는 시를 쓸 수도 있고요. 이 시적 화자의 태도에 따라서 이 꽃이라고 하는 것은 허무한 것. 아름다운 시기가 길지 않은 것,
이런 태도를 가지고 꽃을 바라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시적 화자가 이 소재에 대해서, 시에서 다루고 있는 소재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보이는 사람인가에 따라서 시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 그래서 이 시인이 어떤 말을 하고 싶은가에 따라서 이 시적 화자의 성격이라든지 태도를 다르게 설정한다라는 거죠. 자,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요. 시에서 말하느니라고 해서 꼭 사람이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쵸? 여러분도 생각을 해보면 사물의 입장에서 시를 쓸 수도 있고요. 그쵸? 또는 우리 집 강아지의 입장에서, 우리 집 반려견의 입장에서 주인은 왜 이렇게 오지 않는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시를 쓸 수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사람뿐만 아니라 자연물, 동식물이라든지 사물이 시적 화자로 설정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시인이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은가에 따라서 시적 화자를 설정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여러분, 이 문장에, 선생님이 말하는 이 문장에서 느껴졌어야 하는데, 시인은 시적 화자와 동일한 인물일까요? 그쵸. 그렇지 않겠죠. 시인과 시적 화자는 다른 존재입니다. 시인이 시적 화자를 내세우는 거죠. 이 시에서 말하도록. 자, 그럼 이 시의 화자는 정서와 태도라고 하는 것을 다 가지게 되는데, 이 정서와 태도는 무엇에 대한 정서와 태도냐면, 시적 상황. 그래서 이 화자가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는지에 따라서 그때 느끼는 정서, 그리고 그 상황을 받아들이는 태도가 정해지고요. 이 상황과 정서와 태도를 여러분이 잘 엮으면 이 시의 무엇을 알수 있냐면, 이 시의 주제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정서와 태도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볼게요. 자, 정서라고 하는 것은 화자가 주목하는 대상 또는 화자가 놓여 있는 상황에서 느끼게 되는 감정이에요. 감정. 그래서 시에 직접적으로 시어를 통해서 제시가 되기도 하고요. 또는 직접적으로 제시가 되진 않지만 여러분이 시적 화자의 상황을 보고 추리를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간접적으로 제시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정서라고 하는 것은 밑에 나와 있는 것처럼 사람이 느끼는 감정인 거죠. 그리움이라든지, 외로움이라든지, 기쁨이라든지, 슬픔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시적 화자가 느끼고 있는가.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찾아주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정서를 찾았어요. 그러면 화자가 그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하는가 또 살펴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대처하는 자세를 우리는 태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시적 화자가 의지적인 태도를 보일 수도 있고요. 비판적인 태도, 체념적인 태도, 성찰적인 태도, 관조적, 뭔가를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관조적인 태도 또는 냉소적인 태도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상황과 정서와 태도를 어떻게 이해하면 좋냐면,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시적 화자가 예를 들어서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졌어요. 그럼 어떤 상황에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별한 상황에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시적 화자가 어떤 감정을 느끼냐면, 너무 슬퍼요. 나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져서 너무 슬퍼. 자, 슬픔이라는 감정을 느낀다고 해봅시다. 자, 이렇게 슬픔이라는 감정을 느끼면서 보일 수 있는 태도는 또 다를 수 있어요. 심하다. 자, 첫 번째 어떨 수 있냐? 나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져서 너무 슬프지만, 그래, 내가 여기에 빠져 있을 순 없지. 더 삶을 열심히 살아야겠다. 의지적인 태도로 살아야겠다라고 이야기하는 시적 화자가 있을 수도 있고요. 그와 반대로,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떠나다니. 나는 앞으로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 거지? 체념적인 태도로 또 삶을 바라볼 수도 있죠. 그래서 이 시적 상황, 그리고 시적 화자가 느끼는 감정, 그리고 그 상황에 대처하는 자세, 즉 태도를 엮어서 여러분이 주제를 도출해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이별한 상황에서 슬픔을 느끼는 화자가 이를 이겨내고자 뭐 다짐함, 이런 식으로 우리가 주제를 도출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시를 읽으면서 시적 화자의 상황, 정서, 태도 이세 가지를 꼭 파악해 주어야 한다. 그래야 우리가 뭘 알아낼 수 있다? 그렇죠. 이 시의 주제, 즉 시인이 말하고자 하는 바를 찾아낼 수 있다라고 하는 점을 여러분이 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은 우리 소설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소설에서 이야기를 전달해 주는 사람을 우리는 서술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소설이라고 하는 것은 이 시간의 흐름이 있는 이야기

잖아요. 그래서 인물이 어떠한 사건을 겪는가를 전달해 준단 말이죠. 그 이야기를 전달해 주는 사람을 서술자라고 해요. 자, 이것도 누구에게 전달해 주는 거예요? 그렇죠. 독자에게 전달을 해 주는 거죠. 그래서 이 서술자도 앞에 시에서의 시적 화자와 마찬가지로 작가의 의도에 따라서 일정한 성격을 지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서술자의 성격이 어떠한지, 그리고 서술자의 특징이 어떠한지를 파악해야 여러분이 마찬가지로 작가가 이 이야기를 통해서 무엇을 전달하고 싶은 것인가를 여러분이 파악할 수 있겠죠. 자, 두 번째, 서술자의 개성에 따라서 작품의 주제나 분위기가 달라져요. 그래서 이 소설에서는 이 서술자가 어떠한 특징을 가지는가 여러분이 빠르게 파악을 해 주셔야 하는데요. 굉장히 다양한 유형이 있겠죠. 여러분이 소설을 읽다 보면 각각의 주인공들이 성격도 다 다르고 처해 있는 상황도 다 다르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서술자의 개성을 잘 파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 서술자가 특이한 소설로 굉장히 많이 손꼽히는 것이 이 사랑 손님과 어머니라고 하는 주요섭의 소설이 있거든요. 이 사랑 손님과 어머니는 제목에서 느껴지다시피 사랑 손님과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사랑 손님과 어머니의 사랑 이야기를 다루는데 그것을 누가 서술하게, 누가 말하게 하냐면 자, 어머니를 어머니라고 부르는 사람 누구예요? 그렇죠. 딸이나 아들이겠죠. 자, 여기서는 딸, 오키가 사랑 손님과 어머니를 관찰하면서, 이 이야기를 전달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어린 서술자가, 사랑 손님과 어머니가 이런 행동을 하네, 이런 말을 하네, 라고 서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나이가 어린 서술자의 경우에는 상황에 대해서 정확하게 판단할 수 없잖아요. 그 판단은 서술자가 해주는 이야기를 듣고 누가 하는 거예요? 그렇죠. 독자가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서술자의 개성을 빠르게 찾아내야 내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가, 내가 이 소설을 읽어내면서 찾아야 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런 것들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서술자와 관련된 개념으로 아주 아주 중요한 것이 바로 이 시점이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자, 이 시점이라고 하는 것은 서술자가 어디에서 이 이야기를 바라보고 있는가, 그래서 볼시거든요. 그래서 어디에서 이 이야기를 바라보면서 이 이야기를 전달해주고 있지? 그래서 이 서술자가 서 있는 위치가 어디지? 라고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첫 번째, 이 서술자가 소설 안에, 즉 이야기 안에 등장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 그럼 이야기 안에 인물로 등장을 한다면 그 소설에서 어떤 존재로 등장을 하냐면 나라고 하는 존재로 등장을 하겠죠. 나라고 하는 존재가 있어야 이야기 속에서 위치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나로 등장하면 1인칭 시점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1인칭이 아니에요. 그럼 소설 속에 뭐가 없단 소리예요? 그렇죠. 나라고 하는 존재가 등장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나라고 하는 존재가 없구나. 그럴 때몇 인칭이구나. 그렇죠. 3인칭이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소설을 읽고 있는데 소설 속에 나라고 하는 존재가 등장을 해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두 번째로 파악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그 나라고 등장하는 서술자가 주인공이야?를 파악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읽고 있는데 이 서술자 나가 나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내가 주인공으로서 나와 관련된 이야기를 막 서술해요. 그러면 어떤 시점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1인칭 주인공 시점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이 소설을 읽다 보니 나라고 하는 존재가 등장을 하는데 나라고 하는 존재가 나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주로 다른 인물들을 관찰해요. 그래서 이 이야기의 실상 주인공은 따로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 서술자는 주인공을 뭐 하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관찰하는 사람이에요. 바라보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1인칭 관찰자 시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내가 관찰하는 입장에서 주인공의 이야기, 주인공이 겪고 있는 사건의 과정에 대해서 서술해 주는 거예요. 자, 선생님이 방금 이야기했던 사랑 손님과 어머니 같은 경우가 바로 1인칭 관찰자 시점인 거죠. 자, 주인공은 사랑 손님과 어머니예요. 이 사랑 손님과 어머니의 사랑에 대해서 다루고 있다고 했잖아요. 주인공은 사랑 손님과 어머니인데 그 사건을 누가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관찰.

관찰자인 오키가 딸이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이럴 때 1인칭 관찰자 시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1인칭 주인공 시점과 1인칭 관찰자 시점의 큰 차이를 여러분이 이해하고 있어야 하는데, 1인칭 주인공 시점은 주인공이 직접 자신의 이야기를 하니까 자신의 심리 서술할 수 있습니까? 그렇죠. 서술할 수 있어요. 그래서 주인공의 심리가 서술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1인칭 관찰자 시점은 주인공의 심리 서술될 수 있어요? 내가 주인공이 아닌데? 그쵸. 내가 주인공이 아니기 때문에 관찰하는 것만 서술할 수 있어요. 그래서 주인공의 행동이라든지, 주인공의 표정이라든지, 이런 것들만 서술자가 전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1인칭 시점에는 1인칭 주인공 시점과 1인칭 관찰자 시점이 있고요. 자, 소설을 읽었는데, 나라고 하는 존재가 등장하지 않아요. 자, 그럼 여러분은 무엇을 파악해야 하냐? 심리에 대한 서술이 있나 살펴봐야 돼요. 그래서 심리, 내면 심리에 대한, 인물의 내면 심리에 대한 서술이 없어요. 내면 심리를 제외하고 겉으로 드러나는 사실만을 서술한다라고 하면 이것도 뭐 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렇죠. 관찰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3인칭 관찰자 시점이고요. 소설 속에 나라고 하는 존재가 없는데, 모든 것을 다 알아요. 내면 심리 알고요. 인물의 말과 행동, 관찰한 것도 모두 서술할 수 있어요. 그럼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모든 것을 아는 서술자라고 해서 전체 전에 알지를 써서 전체를 다 아는 서술자, 전지적 서술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시점을 파악할 때에는 나라고 하는 존재가 있는가? 그가 주인공인가? 질문 던지셔야 되고, 나라고 하는 존재가 없다라고 하면, 그러면 내면 심리를 서술하고 있는가를 살펴봐서 이렇게 시점을 여러분이 찾아낼 수 있어야겠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이 내용을 이렇게 한장 정리해 보았어요. 마치 알고리즘처럼 여러분이 이 질문들을 따라가면 시점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건 교재 한 켠에 적어두셨으면 좋겠는데, 소설 속에 내가 등장해요. 자, 그러면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지, 즉 내가 주인공인지 살펴보면 되겠죠. 그래서 내가 주인공이다. 1인칭 주인공 시점. 내가 주인공이 아니고 관찰만 한다. 그러면 1인칭 관찰자 시점이 되겠죠. 자, 소설 속에 나라고 하는 존재가 등장하지 않아요. 자, 그러면 1인칭이 아니라 몇 인칭? 그렇죠. 3인칭이 되는 거고요. 자, 그러면 서술자가 인물의 심리를 서술하고 있는가? 여러분이 서술 내용을 살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심리를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이 서술자는 모든 것을 다 아는 서술자죠. 그래서 3인칭 전지적 서술자라고 이야기해 주는 거고요. 만약에 이 등장인물의 행동이라든지 표정은 묘사를 하는데 심리는 나오지 않아요. 그러면 그쵸. 3인칭 관찰자 시점이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이 이 질문들을 따라서 시점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확인 문제 같이 풀어볼게요. 자, 1번 문제인데요. 시의 화자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입니다. 자, 1번. 시에서 보고, 생각하고, 느낀 것을 독자에게 전달하는 존재이다. 오, 맞죠. 이거 시적 화자에 대한 설명 맞았어요. 시인이 표현하고자 하는 주제를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 그쵸. 그래서 시인이 내세운 대리인이라는 이야기를 했죠. 시인에 의해서 일정한 성격, 태도, 목소리를 부여받은 시적 장치이다. 오, 맞아요. 시적 장치로서 기능합니다. 저 화자는 시의 전체적인 분위기 형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존재이다. 그렇죠. 그래서 이 시적 화자가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있는가에 따라서 이 시의 분위기가 달라질 수 있다고 했잖아요. 맞아요. 주로 사물이나 자연물보다는 사람으로 설정되며 실제 시인 자신과 동일시된다. 이거 선생님이 강조했던 내용이네요. 그쵸? 아니라고 했죠. 사람이 아니라 사물이나 자연물도 시적 화자가 될수 있고요. 시인과 동일한 인물이 아니라 시인이 대신 내세운 대리인이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1번의 정답은 이렇게 5번 찾아주시면 되겠네요. 자,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자의 정서를 나타내는 단어가 아닌 것은 이라고 하고 있는데, 자, 여기서 정서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정서는 뭐라고 했어요? 화자가 느끼는. 그렇죠. 감정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 감정이 아닌 것을 찾아주시면 되겠죠. 그리움, 감정이에요. 맞아요. 그리움, 감정. 분노, 감정이에요. 분노, 감정이에요. 외로움, 감정입니까? 오, 감정이에요. 자, 비판. 자, 이거 감정이에요? 아니죠. 이것은 상황에 대처하는 자세죠. 그쵸? 그러니까 이것은 비판적인 우리가 태도라고 하지, 비판.

일반적인 감정이라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정답 4번이 되겠고요. 슬픔은 감정이 맞죠. 그래서 우리 2번의 정답 이렇게 4번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학위 문제 3번 한번 볼게요. 자, 서술자가 인물로 등장하지 않으며 인물의 내면 심리를 포함하여 사건의 모든 것을 서술하는 시점을, 자, 여러분, 심리, 내면 심리를 포함해서 모든 것을 서술한대요. 자, 다 아는 서술자. 그쵸, 뭐라고 합니까? 3인칭 전지적 서술자 시점이라고 한다고 배웠습니다. 자, 이렇게 빈칸을 채워주시면 되겠네요. 자, 우리 이렇게 해서 개념 압축 정리 한번 해봤고요. 자, 이 내용을 우리 수행 평가에 한번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행 평가 따라잡기 시간입니다. 자, 이 수업을 듣고 있는 친구들은 아마도 중학교 2학년 1 친구들이라 수행 평가라고 하는 것이 학교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다들 알고 있겠죠. 그쵸? 그래서 우리 수행 평가를 어떻게 대비하면 좋을지 선생님과 함께 문제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억과 니은에 나타나는 화자의 정서에 대해 쓰고 화자의 정서를 나타내는 방식이 어떻게 다른지 각각의 특징에 대해 설명해 보자라고 하면서 이 수행평가 같은 경우는 서술형 형식으로 제시된 수행평가를 대비하고 있네요. 자, 그러면 우리 기역과 니은에 나타나는 화자의 정서를 이제 여러분이 파악을 해줘야 되는데 우리가 그러려면 이 시를 이해를 해야 되겠죠. 자, 이 시를 이해하려면 선생님이 무엇을 찾아야 된다고 했냐면 시적 화자. 그쵸. 시의 화자를 찾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럼 시의 화자를 그냥 찾는 것이 아니라 시의 화자가 어떠한 상황에 있고, 그래서 어떠한 정서, 감정을 느끼고 있으며, 그래서 어떠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가 정리해주면 되겠죠? 읽어볼게요. 열무 30단을 이고 시장에 간 우리 엄마. 안 오시네. 해는 시든지 오래. 자, 지금 보니까 우리 엄마라고 하는 대상이 나왔습니다. 내가 엄마를 엄마라고 불러야 하니까 나는 우리 엄마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쵸? 자, 기다리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우리 엄마 어디 가셨는데요? 그렇죠. 시장에 가셨어요. 여러분, 앞에 서술된 열무 30단을 이고를 보니까 엄마는 뭘 하러 가신 것 같아요? 그렇죠. 열무를 팔러 가신 것 같아요. 근데 오십니까? 안 오십니까? 안 오셔요. 그래서 서술되는 거 보니까 해가 시든지 오래요. 선생님, 이 표현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해가 진 지가 오래된 거죠. 해가 떨어진 지가 오래된 건데, 그것을 마치 엄마가 이고 간 열무처럼 해가 시든지 오래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나는 엄마가 안 오셔요. 그래서 어떻게 있냐면, 찬밥처럼 방에 담겨 있어요. 비유적 표현, 우리처럼이라고 하는 직유법을 써서 나라고 하는 존재를 찬밥으로 비유해서 표현하고 있죠. 찬밥이라고 하는 건 어떤 특성을 가집니까? 그렇죠. 차갑고 아무도 찾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는 방에 담겨 있는데요. 천천히 숙제를 해요. 선생님, 이 구절 굉장히 슬픈데, 얘왜 천천히 숙제를 해요? 그렇죠. 할 일이 아무것도 없으면 엄마를 이 기다리는 시간이 너무 천천히 가니까. 내가 뭐라도 할 일을 만들기 위해서 천천히, 엄마 오실 때까지 천천히 숙제를 하는 거예요. 근데도 엄마는 안 오십니다. 엄마가 오시려면 어떤 소리가 들려야 하냐면, 배춧잎 같은 발소리 타박타박. 이 타박타박 이렇게 처진 배춧잎 같은 이런 소리가 들려야 하는데 안 들려요. 그래서 나의 감정 어때요? 무서워요. 나 어둡고 무서워. 자, 근간 창틈으로 고요히 빗소리가 들려옵니다. 자, 엄마를 기다리고 있는데 창틈으로 빗소리가 나거든요. 근데 여러분, 시인이 창틈은 창틈인데 어떤 창틈이라고 서술해 줬는지 보세요. 어떤 창틈? 그렇죠. 금간 창틈. 그러니까 이 시적 화자의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구나. 가정 형편이 좋지 않구나라고 하는 걸 금간 창틈으로 보여주고 있고요. 그 상황에서 엄마를 기다리는 나에게 어떤 소리가 들려요? 추적추적 빗소리. 그래서 이 청각적인 이미지를 통해서 계속해서 시적 분위기를 형성해주고 있죠. 빈방에 혼자 엎드려 훌쩍거리던. 자, 시적 화자의 행위가 나왔습니다. 행동이 나왔어요. 뭐 하고 있어요? 훌쩍거리고 있어요. 왜요? 그렇죠. 외롭고 무서우니까. 그쵸? 아주 먼 옛날. 오, 지금 여기로 가니까 지금 위에서 서술했던 것이 언제라고요? 아주 먼
옛날이라고요. 아, 시적 화자가 알고 보니까 회상하고 있었구나, 과거를 회상하고 있었구나라고 하는 걸알수 있어요. 아주 먼 옛날, 지금도 내 눈시울을 뜨겁게 하는 그 시절, 내 유년의 윗목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아, 유년에 내가 이렇게 차가운 시절이 있었지, 외롭고 쓸쓸했던 시절이 있었지라고 하면서 아랫목과 대비되는 윗목으로 나의 유년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역과 니은의 차이를 한번 보면, 여기 기역에서는 무서워라고 하면서 나의 감정을 직접적으로 표현을 했다면, 니은에서는 그것이 아니라 나의 상황을 제시함으로써 여러분이 추론을 하게 만들고 있죠. 그래서 기역에는 무서움, 니은에는 외로움이 나타나 있는데, 기역에는 화자의 정서가 직접적으로 제시되어 있는 반면, 니은에는 이렇게 행동을 통해서 화자의 정서가 간접적으로 제시되고 있다라고 여러분이 서술할 수 있겠죠. 자, 2번 문제는요, 소설의 서술자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다음은 A의 서술자를 나에서 점순으로 바꾸어 서술한 것이다. 뒤에 이어지는 내용을 써보자 라고 이야기했는데, 아마 이 서술자에 대한 단원을 배우고 나면 선생님들께서 이러한 수행평가를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이 서술자를 바꿔봐라. 시점을 바꿔봐라. 이런 수행평가를 많이 하시게 될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점을 잘 대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지금 이 동백꽃의 구절인데, 나는 고개도 돌리려지 않고 일하던 손으로 그 감자를 도로 어깨너머로 쓱 밀어버렸다라고 하면서, 이때의 서술자는 나였어요. 근데 그걸 누구로 바꾸래요? 점순으로 바꾸래요. 그러면 이제 나는 나가 아니라 누가 됩니까? 그렇죠. 그는 고개도 돌리려 하지 않고 일하던 손으로 그 감자를 도로 어깨너머로 쓱 내밀었다 하면서, 여기서는 나의 심리가 이렇게 직접적으로 제시됐지만 점순으로 바뀌면 그렇게 될수 있습니까? 아니죠. 나의 심리는 직접 제시될 수 없고 누구의 심리만 직접 제시될 수 있어요. 그렇죠. 점순이의 심리만 직접 제시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는 그의 행동에 몹시 당황스러웠다. 이런 식으로 점순이의 심리만 제시를 해주고, 나의 심리는 직접 서술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이나 표정으로 제시를 해줘야겠죠. 그래서 서술자를 1과 같이, 즉 나에서 점순으로 바꾸면 점순의 감정이 직접적으로 나타나게 되고요. 점순이의 감정을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고, 나의 속마음은 알 수가 없어지게 되는 이런 차이점이 생기게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서술자를 바꾸었을 때 어떠한 효과가 나타나는가, 어떠한 특징이 나타나는가, 이런 것들을 잘 이해하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자, 송현쌤과 뉴런 동기화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이 수업을 듣고 나면 선생님은 무엇을 해볼 것 같냐면요. 내가 최근에 읽었던 소설의 시점을 한번 파악해 볼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가장 최근에 읽었던 소설을 한번 펴보시고요. 이 소설의 시점은 무엇일까? 한번 생각을 해 보시면 좋겠어요. 그럼 여러분이 시점을 파악하려면 선생님이 아까 송현쌤이 한장 정리해서 보여줬던 질문들을 확인할 수 있겠죠. 그쵸? 그 질문이 뭐였죠? 이 소설 속에, 그렇죠, 나라고 하는 것이 등장하는가? 나라고 하는 존재가 등장한다면 그 존재가 주인공인가를 질문해 볼수 있고요. 나라고 하는 존재가 등장하지 않는다면 뭘 파악해 줘야 돼요? 그렇죠. 인물의 내면 심리를 서술하고 있는가를 파악함으로써 우리가 시점을 파악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어떻게 찾아냈는지 선생님의 수강 후기 게시판에 올려주시면 좋겠네요. 자, 오늘도 선생님과 함께 공부하느라 너무너무 수고 많았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는 오늘 정리한 개념을 바탕으로 작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저도 변함없이 문법 열공을 위해 함께하고 있는 모든 친구들 모두 정말 반갑고 환영합니다. 저는 이정주고요. 오늘도 힘차게 즐겁게 문법 열공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뉴런 기출로 영문법 중학교 1학년 31강이고요. 이번 챕터를 마무리하는 시간으로 함께해 봅니다. 오늘은요, 예고해드린 대로 워크북에 나와 있는 실전 문제 풀이해드릴 거예요. 1번 문제부터 출발해 봅니다. 다음 중 단어의 성격이 나머지 넷과 다른 하나를 골라주는 문제였는데요. 정답은 그렇죠, 4번이었죠. 보기를 보면 1번, 2번, 3번, 5번 전부 다 인칭대명사의 뭐예요, 여러분들? 그렇죠, 소유격이 나와줬네요. 확인해 볼까요? 1번의 his는 그의, 2번의 your는 너의, 너희들의, 3번의 it's 중요합니다, 그것의 라는 의미였고,

있고요. 내연은 그들의, 그것들의. 자, 우리 4번은요. 소유격이 아니라 목적격이기 때문에 1번의 정답 4번으로 확인해 주면 돼요. 자, 2번, 3번은 빈칸에 알맞은 것을 골라주는 문제였는데요. 일단 2번 같은 경우에는 빈칸이 나와주고요. 랩탑, 우리 노트북 컴퓨터를 얘기해 줍니다. 명사가 나와주지요.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그렇죠. 4번에 my가 정답이에요. 나의 노트북 컴퓨터는 is thin and light. thin, 얇은 의미가 되겠지요. 그 다음에 light이 우리 빛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오, 그래요. 형용사로 가벼운 이런 의미를 가질 수 있지요. 나의 노트북 컴퓨터는 얇고 가볍다. 이런 의미를 전달해 주는 문장이에요. 명사 앞에 빈칸이 있기 때문에 소유격으로 나의, 바로 4번 보기 정답으로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어진 세 번째 문제. 요번에는, 오, 그러네요. 위에 맞게 비동사 우리 아가 나와주고요. 그 다음에 going to 동사 원형이 보입니다. 우리 열심히 공부했던 내용이에요. 주어에 맞게 비동사 am이나 is나 아가 나와주고요. going to 동사 원형 뭐였죠? 미래를 나타내 줍니다. 뭐뭐 할 것이다. 뭐뭐 할 예정이다. 그러면 여기는 we are going to meet. 우리는 만날 것이다. 만날 예정이다. 뭘 필요하지요? 오, 목적어를 필요로 하고요. 우리 보기 가운데 목적격 바로 5번이 정답이 되는 거예요. We are going to meet them. 우리는 그들을 만날 것이다. 그들을 만날 예정이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3번에 우리 5번 보기 정답이었고. 자, 이어지는 4번, 5번. 빈칸에 공통으로 들어갈 말을 골라주는 문제였는데요. 4번, 별표 들어갑니다. 여러분들, 우리 물론 보기가 나와 있는 문제로 푸는 건데, 사실은 실전에는 이렇게 빈칸을 만들어 놓고 빈칸에 들어갈 말, 주관식 서술형 문제로 나와줄 수 있는 그런 문제예요.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거고요. 정답은 그렇지요. 바로 빈칭주어이십니다. 자, 문장의 주어 자리에 is이 나와주는 거예요. 근데 해석이 되지 않죠? 보면 it is already 9 o'clock. 벌써 9시다. 자, 이런 의미가 되는 거고요. 주어 자리에 형식적으로 주어가 필요하기 때문에 is이라는 아이를 데리고 왔는데요. 하지만 이 빈칭주어 it 해석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it is September 13th. 9월 13일이다. 마찬가지 여러분들 주어 자리에 is이 나와준대요. 바로 빈칭주어 it. 해석되지 않는, 여기는 날짜를 얘기하는 문장 가운데, 첫 번째 문장은 시간을 얘기하는 문장 가운데 사용된 빈칭주어이시다라는 거 반드시 확인해 주셔야 되고요. 4번에 5번 보기 정답이에요. 자, 이어진 5번입니다. She lost her umbrella. 그녀가 그녀의 우산을 잃어버렸다. 자, 우리 has to가 뭐뭐 해야 한다는 의미죠. She has to buy. 그녀가 사야 한다. 그녀가 그녀의 우산을 잃어버렸대요. 뭘 사야 될까요? 우산을 사야 되겠죠, 여러분들. 자, 우리 빈칸에 뭐 들어가 줄까? 바로 정답은 그렇죠. 2번이죠. 왜 그럴까? 우산이 반복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it을 써주면 안 되는 이유가 it이 나와주면 그녀가 잃어버린 그녀의 우산을 얘기해요.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그녀가 사야 되는 거는 잃어버린 우산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해지지 않은 그냥 하나의 우산을 얘기해 주는 거지요. 바로 그럴 때 써주는 대명사가 won이라는 대명사였고요. 그녀가 그녀의 우산을 잃어버렸다. She has to buy one. 그녀가 하나를 구입해야 한다. 사야 한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됐죠? 자, 우리 두 번째. I have two skirts. 여기는 그렇죠? to가 힌트를 줍니다. 내가 두 개의 치마를 가지고 있고, 그렇다면 뭔가 둘을 말할 때 처음에 하나 그러네. 원으로 표현해 주고 나머지 하나 디아도로 표현이 되는 거지요. 자, 우리 두 번째 빈칸에는 문장 맨 앞에 나와 주기 때문에 당연히 오가 대문자로 나와 줘야 되는 거. 뭐 기본적인 내용이지만 확인해 주고요. 내가 두 개의 치마를 가지고 있다. 하나는 one is black. 검정색이고요. and the other is pink. 나머지 하나는 핑크색이다, 분홍색이다. 됐지요? 5번에 우리 2번 보기 정답이었고요. 6번 문제. 밑줄 친 분의 쓰임이 나머지 넷과 다른 하나를 골라준 문제였는데, 여러분들 이 문제도 중요합니다. 빈칭주어 it과 연관된 내용이었죠. 사실 우리 빈칭주어 it 공부하기 전에 it 같은 경우에는 그것이라는 의미로 해석이 나와주는 거예요. 예를 들면 1번에 그것이 그의 연필이다. 그것이라는 의미로, 그렇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인칭 대명사로 사용이 되는 쓰임이 되겠고, 이번도 마찬가지죠. I love it very much. 나는 그것을 매우 많이 사랑한다, 아주 좋아한다라는 의미의 문장이 되는 거예요. 그것,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런데 3번 같은 경우에는 What day is it? 요일을 물어보는 문장 가운데 그러네요. 비인칭 주어 is이 사용되고 있다라는 거지요. 무슨 요일이니? 라고 물어봐 주는 거야. 됐지요? 주어 자리에 is이 나왔는데요. 해석되지 않는 거예요. 요일을 말하고 있는 문장 가운데 비인칭 주어 it. 4번. 그것이, 자, 언더가람들 뭐뭐 아래 라는 의미예요. 책상 아래에 있다 라는 의미가 되겠고, 5번도 그것이죠. 그것이 나의 가장 좋아하는 subject, 과목이다. 됐지요? 자, 6번에 우리 3번만 지금 해석되지 않는 비인칭 주어 is이고요. 나머지는 전부 다 그것이라는 의미를 가지게 되죠. 자, 7번, 8번. 대화의 빈칸에 알맞은 것을 골라주는 건데요. A가 질문합니다. 이것이 제인의 가방이니? No, 아니라고 얘기해요. It's가 나와주고요. 그것은 그러면 누구의 것인지를 얘기해주면 좋겠죠. 바로, 맞아요. 소유 대명사를 묻는 문제였고, 여기는 2번 보기를 정답으로 확인해주면 됩니다. 이것이 제인의 가방이니? No, 아니래요. 그럼 누구 거야? It's mine. 그것은 나의 것이다. 우리 mine이 나의 것이라는 의미로 소유 대명사로 우리 열심히 공부했던 단어였고요. 만약에 우리의 것, 이거였다면 그렇지요. Ours. 그 다음에 너의 것, 너희들의 것 기억나시죠? Yours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의 것, his. 그 다음에 그녀의 것, hers. 그리고 그들의 것, theirs. 이런 식으로 우리가 공부했던 소유 대명사 다시 한번 정리해 주셔야 됩니다. Mine이 나의 것. 그리고 ours가 우리의 것, yours가 너의 것 또는 너희들의 것, his는 그의 것, hers 그녀의 것, theirs는 그들의 것. 했죠? 7번에 우리 2번 보기 정답이었고. 8번 갑니다. I like Brian James. 나는 브라이언과 제임스를 좋아한다. Me too. 나도 또한 좋아한다는 이야기예요. 나도 그렇대요. 여기는 빈칸 나와주고요. 문장의 주어 자리죠. 누굴 받아줘야 될까요? 맞아요. 브라이언과 제임스입니다. 자, 그들이 되는 거고 주어 자리 오기 때문에 주격으로 당연히 4번에 they가 정답 되겠네요. 나는 브라이언과 제임스를 좋아한다. Me too. 나도 또한 그렇다. 나도 좋아한다는 얘기예요. They are very kind. 그들은 매우 친절하다. 됐나요? 8번에 4번 보기 정답이었고 이어지는 9번 문제 갑니다. 대화의 빈칸에 들어갈 말이 순서대로 쫙 지어진 거. 자, A가 질문하는데요. Who are the two girls in this picture? 이 사진 속에 두 명의 여자아이가 누구니? 힌트가 되는 부분, 그렇죠. 2예요. 우리가 뭔가 둘을 이야기할 때 처음에 하나 원으로 표현해주고요. 나머지 하나 디아더로 표현이 되죠. 우리 보기 가운데 맞아요. 3번 보기를 정답으로 확인해주고. 자, 이 사진 속에 두 명의 여자아이가 누구니? 라고 질문했고요. 한 명은 나의 여동생이고, and the other is my cousin. 나머지 한 명은 나의 cousin, 뭐죠? 사촌이다 라는 의미가 되겠네요. 우리 9번에 3번 보기 정답 다시 한번 확인해 주고 이어진 10번째 문제, 우리 11번째 문제는요. 우리말을 영어로 바르게 옮긴 것을 골라주는 영장 문제였는데 그녀의 오빠는 중학생이다. 간단한 문제였죠. 우리 보기 가운데는 그러네요. 3번 보기를 정답으로 확인해 주면 됩니다. 우리 her가 그녀의 라는 의미로 소유격으로 사용되고 있고요. 그녀의 오빠는 is a middle school student, 중학생이다 라는 문장이 완성이 된 거예요. 10번에 3번 보기 정답이었고 이어지는 11번 문제. 몇몇은 피자를 주문했고 나머지 사람들은 모두 스파게티를 주문했다. 자, 몇몇을 얘기해 줄때 일단은 그렇지요. 썸으로 표현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앞에 피자를 주문한 사람 제외하고 나머지 사람들 전부를 얘기하는 거예요. 나머지 전부를 얘기할 때 그렇지요. 우리 바로 The others가 그런 의미를 가지게 되는 거 기억하시죠, 여러분들? 정답은 그러네요. 보기 우리 맨 마지막에 나와 있는 5번 보기가 정답이 되는 거고, 우리 order가 주문하다. 근데 여기는 주문했다. 이거기 때문에 ed를 붙여준 과거 형태로 나와줬고요. Some ordered pizza. 몇몇은 피자를 주문했고, 그리고 and the others. 나머지 사람들 전부 모두를 얘기해 줍니다. 뭐 주문한 거예요? 스파게티를 주문했다. 했죠? 11번에 우리 5번 보기 정답.

제기되면서 나와준 거예요. 내가 직접 글을 봤다. 어쨌든 생략이 가능하지요? 그런데, 자, 2번 같은 경우에는 비동사 나와주고요. proud of, 뭐뭐를 자랑스러워하다. 나는 자랑스러워한다. myself, 이걸 생략해버리게 되면 의미가 통하지 않아요. 누굴 자랑스러워하는 건지 알 수가 없다라는 거죠. 생략이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이미 정답은 나온 거예요. 생략할 수 있는 거 올라주는 거니까 바로 1번 보기 정답이었고, 나머지 전부 다 생략이 불가능해요. 좀 전에 봤던 2번 같은 경우는 나는 내 자신을 자랑스러워한다. 3번 볼까요? 나의 삼촌이 taught, teach란 동사의 우리 과거형이죠. 가르쳤다. 누구를? 그 자신을. 자신을 가르쳤다는 얘기는 좀 어려운 말로, 그렇죠. 독학했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고요. 어쨌든 이 동사의 목적어 자리이기 때문에 생략이 불가능합니다. 4번도 마찬가지요. 우리는 사랑해야 된다. 누구를? 우리 자신을. 생략하면 안 되죠, 여러분들. 그 다음에 그 여자아이가 소개했다. 누구를? 그녀 자신을. 됐죠? 전부 다 생략이 불가능한데요. 1번만 생략이 가능한 강조용법인 거 확인되네요. 12번에 우리 1번 보기 정답이었고. 13번, 14번. 어법상 어색한 거 골라주는 문제인데요. 바로 정답 가보도록 합니다. 그런데 13번 같은 경우에는 정답 뭔가요? 바로 2번이었죠. 자, this가 나와주는데요. 이렇게 명사 앞에 나와준 경우에는 이라는 의미로 명사를 꾸며주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뒤에 명사가 sunglasses. 항상 복수용 써주는 선글라스가 나와줍니다. 그러면 복수를 꾸며주기 위해 this는 사용이 불가능하고요. 대신에 이라는 의미로, 그렇죠? these가 나와줘야 돼요. I don't like these sunglasses. 나는 이 선글라스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 라는 의미가 되는 거고. 자, 명사 앞에 나와줄 똑같이 해석이 되지만, this 다음에는 여기처럼 복수 형태의 명사가 나와준다라는 거 다시 한번 핵심 포인트로 잡아줘야 되고요. 자, 이어진 14번째 문제. 여기는 그렇죠. 바로 4번 보기가 문제가 있었죠. 그런데 이 it's와 이 it's의 차이를 아셔야 됩니다. 여기 나와주는 이 it's는요. apostrophe가 보이죠. 뭐의 줄임말? it is의 줄임말. 축약형이에요. 근데 여기는 그게 아니라 tail, 꼬리. 뭐에? 그것의 꼬리가 is very short, 매우 짧다. 이런 식으로 소유격을 필요로 합니다. It is의 축약형, 줄임말이 아닌 it's가 와줘야 되기 때문에 바로 여러분들 이 문장 틀린 문장이 되는 거고요. 자, 이 형태를 이렇게 바꿔주셔야 돼요. 14번에 우리 4번 보기 정답이었고. 자, 이어지는 문제는 밑줄 친 문의 쓰임이 같은 것끼리 짝지어진 걸 골라주는 문제였는데요. 전부 다 밑줄이 this에 그어져 있고요. 이거 뭐 물어보는 문제인가요? this가 그런데 뒤에 명사가 나와줄 때는 명사를 꾸며주죠. 우리말로 이라는 의미가 되는 거고요. 뒤에 명사가 보이지 않을 때는 그렇죠. 이것 또는 이 사람이라는 의미로 지시 대명사로 사용이 됩니다. A번을 보니까 뒤에 명사가 보이죠? 명사를 꾸며주는 바로 이 쓰임이에요. 이 책이 베스트셀러이다라는 의미의 문장이 되는 거고요. B번도 마찬가지죠. 이 집이 노란색 문을 가지고 있다. 노란 문이 하나가 있다란 이야기예요. 자, C는요, 이것이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왜? 뒤에 명사가 보이지 않아요. 이것이 나의 가족의, 우리 가족의 차이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D번 같은 경우는 뒤에 명사가 보이죠. 이 상자가 무엇이니? 명사를 꾸며줍니다. 자, 마지막 문장은 뒤에 명사가 보이지 않죠. C와 E가 같은 쓰임이네요. 자, 이것이 뭐야? 장난감 로봇이다 라는 문장이 되는 거고, 이것은 장난감 로봇이다. 됐지요? 자, 그렇다면 우리 A, B, D 같은 쓰임이고요. 나머지 C와 E가 같은 쓰임이에요. 우리 보기 가운데는 그렇죠. 3번 보기를 정답으로 확인해 주시고요. 16번부터 18번까지 관원에서 알맞은 말을 골라 써주는 기본적인 문제였는데, 16번은 여러분들 drink란 동사의 과거형 drank가 보이고요. 바로 그렇죠. 문장에 주어 자리입니다. 당연히 주격인 she가 나와줘야 되고요. 그녀가 마셨다. A cup of juice. 주스 한 잔을. 17번은 보니까 뒤에 people, 사람들이 나와줍니다. 그런데 대신하 도우즈 다음에 명사가 보일 때는 똑같이 저라는 의미를 가지게 되지만 도우즈 다음에는 그렇지요? 뒤에 복수 형태의 명사가 보인다라는 거 기억해 주셔야 돼요. 여기는 사람들이니까 당연히 대시 아닌 도우즈가 정답입니다.

되겠고요. 저 사람들이 built, 지었다. 뭐를? This building, 이 건물을. 이어진 18번째 문제. I don't like the color of this t-shirt. 나는 이 티셔츠의 색깔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라고 얘기합니다. Do you have a blue? 다음에 여러분들, 원이냐, 이시냐, 이거 구분하는 문제였는데요. 뭘 받아줘야 되는 건가요? 바로 t-shirt, 이 명사를 받아줘야 돼요. 그런데, 자, 이시 안 되는 이유가 뭘까요? 의미상으로도 그렇고 문법적으로도 말이 되지 않죠. 여기는 blue라는 단어가 꾸며주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 이렇게 꾸며주는 말이 오지 못해요. 그리고 또 의미상으로도 말이 되지 않는 것이 이시 나와주면 앞에 나와주는 그 색깔이 마음에 들지 않는 이 티셔츠 자체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의미상으로도 문법적으로도 말이 되지 않고요. 바로 원이 정답이 되는 거예요. 자, 문제가 나와줄 때 원이냐 이시냐 구분하는 문제에 의외로 쉽게 정답이 나와주는 것이 여기에 앞에 꾸며주는 말이 있다라는 거죠. 다시 한번 기억해 줘야 되는 거. it 같은 경우에는 꾸며주는 말이 앞에 붙어주지 못한다라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18번째 문제 정답은 바로 원이 정답이 되는 거고요. 나는 이 티셔츠의 색깔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 Do you have a blue one? 파란색 티셔츠 있나요? 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됐죠? 18번에 우리 원 정답이었고요. 이어지는 19번부터 21번까지는 다음 밑줄 친 부분을 대신할 수 있는 대명사를 한 단어로 써주는, 결국에는 여러분들 문제가요. 그래요. 소유 대명사. 이거 묻는 문제였는데요. 19번, the blue one. 그 파란색 것이 is my pen. 나의 펜이다. 나의 펜. 간단하게 여러분들, 나의 것. 이렇게 소유 대명사 써주는 거 가능하겠죠? 나의 것. 뭐였죠? 바로 mine이 정답이 되겠고요. 자, 20번 봅니다. Those are their cameras. 저것들이 그들의 카메라다. 그러면 저것들은 그렇죠. 그들의 것이다. 이런 식으로 그들의 것. 이번에는 theirs가 바로 정답이 되는 거예요. 21번 볼까요? Did you see her hat? 너는 그녀의 모자를 봤니? 그녀의 모자. 그녀의 것. 간단하게 hers. 이런 식으로 써주는 것이 가능하겠죠? 했나요? 19번에 mine, 20번에 theirs, 21번에 hers. 정답으로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자, 22번부터 24번까지는 다음 문장에서 어법상 어색한 부분을 찾아 바르게 고쳐 써주는 문제였는데요. 22번은 날씨를 얘기하는 문장이지요. Cloudy가 흐린 이란 의미고요. 비동사랑 같이 보게 되면 흐리다. Today, 오늘. 오늘, 흐리다. 쌤이 주어로 나와준 that 해석하지 않았는데 주어진 단어만으로 의미가 통합니다. 그렇다고 중요한 주어 자리를 비워놓는 건 말이 안 되겠죠. 형식적으로 주어가 필요하기 때문에 날씨를 얘기하는 문장 가운데 주어 자리에 넣어주는 거예요. 뭐를? 바로 비인칭 주어 is입니다. 그런데 비인칭 주어라고 얘기할 때는 it 하나예요. that은 그런 쓰임이 없고요. that을 그렇죠? it으로 바꿔줘야 돼요. It is cloudy today. 오늘 흐리다. 날씨를 얘기하는 문장 가운데 비인칭 주어 is에 활용된 예가 되겠고요. 이어지는 문제. 자, 나의 엄마가 bake 구우셨다. 뭐를? The bread, 그 빵을. 근데 문장이 끝나지 않고요. It's up. 자, 여기는 itself가 나와준 거 보니까 목적어인 the bread를 강조하기 위해 나온 건가? 라고 했는데 의미가 굉장히 어색하죠. 나의 엄마가 그빵 자체를 구웠다? 뭔가 쓰임이 어색해요. 그렇다면 강조하기 위해 나와준 거는 괜찮긴 한데요. 빵이 아니라 그렇죠. 나의 엄마가 직접 그 빵을 구우셨다. 주어로 나와준 엄마를 강조하면 자연스러운 문장이 되겠죠. 그러면 강조하기 위해 나의 엄마니까 제기대명사는 itself가 아니라 그렇죠. herself 이런 식으로 바꿔줘야 돼요. 나의 엄마는 직접 그 빵을 구우셨다. 됐나요? 자, 이어지는 문장. 수잔이 자, 내용상으로 폴의 여동생이다. 이런 의미를 전달하고 싶었나 봐. 근데 이렇게 그냥 퍼 없어주고 자, sister 이렇게 써주면 안 되는 거죠. 우리 명사의 소유격을 만들어줄 때는 기본적으로 명사 다음에 그렇지요? apostrophe s를 붙여준다라는 거이 내용을 묻고 있는 문제였고요. 폴을 pals 이렇게 바꿔줘야 돼요. 수잔이 폴의 여동생이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고요. 됐지요? 우리 기본적으로 명사의 소유격을 만들어줄 때는 이런 형태로 사용해 준다라는 거 24번 문제 통해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해내시고. 25번, 26번. 우리말과 같도록 괄호의 단어를 바르게 배열해 주는 문제인데요. 필요시 단어 변형이 가능하대요. 자, 25번. 저 차들은 정말 멋지고 비싸다. 그런데 일단 저라는 의미로 대시 주어져 있는데요. 이거 그냥 써주면 안 되죠. 왜 그럴까요? 뒤에 차들. 그러면 당연히 car 복수형으로 cars 이게 나와주고요. 자, 복수명사를 꾸며줘야 됩니다. 그러면 저라는 의미로 대시 아니라 그렇죠. does가 활용이 돼야 돼요. 문장 맨 앞에 나와주니까 당연히 t는 대문자로 써주셔야 되고요. 일단 주어가 완성이 됐죠. does cause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자, 우리 동사 does cause 주어에 맞게 비동사는 당연히 are가 되는 거고요. 정말 멋지고 그리고 비싸다. 자, 문장 된 거예요, 여러분들. 확인해 볼까요? Those cars are really nice and expensive. 이런 식으로 여기 핵심은 뭘까요? 우리 뒤에 복수 형태의 명사가 나와주기 때문에 저란 의미로 바로 those가 사용이 된다라는 거예요. 됐죠? 자, 26번 가보도록 합니다. 그 어린이들은, the children. 이미 주어는 나왔고요. 그들 자신을 보할 수 있다. 일단은 뭐할수 있다. 우리 can이 등장하고요. protect. 이 단어가 바로 보호하다라는 의미의 동사예요. 그러면 the children can protect. 그 아이들은 보호할 수 있다. 누구를? 그들 자신을. 자, 이거는 여러분들 뭐? 그렇죠. 제기대명사에 연관된 문제였고 can protect. 보호할 수 있다. 누구를 보호할 수 있는지 protect. 이 동사의 목적어를 필요로 합니다. 근데 그 목적어 자리에 바로 그 어린이들 자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당연히 제기대명사를 필요로 하고요. 어떤 형태? themselves가 되는 거죠. themselves. 됐죠? 정답 확인해 볼까요? can protect themselves. 바로 26번의 정답이에요. 자, 이어진 세 개의 문제는 다음 그래서 어법상 어색한 부분을 세 군데 찾아 바르게 고쳐 써주는 문제였는데요. 일단 첫 번째 문장은 문제가 없지요. 어떤 사람들은 취미를 가지고 있다. 몇몇 사람들은 취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others don't. 또 다른 사람들은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의미의 문장입니다. 몇몇 사람들, some people 이렇게 표현했고요. 앞에 나온 사람들을 제외하고 또 다른 사람들, others로 표현해준 거죠. 그 다음에 I have two hobbies. 나는 두 개의 취미를 가지고 있다. 처음에 하나, 그렇죠. one으로 표현해주고요. 나머지 하나는 그냥 other가 아니라 the other가 맞겠네요. 바로 27번의 정답이 되고요. 하나는 책을 읽는 것, 독서하기고요. 나머지 하나는 수영. 됐지요? 나의 남동생은 has three hobbies. 세 개의 취미를 가지고 있대요. 그러면 처음에 하나 원이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하나는 another's가 아니라 another가 맞겠죠. 그 다음에 나머지 하나 뭐 이러면 될 others가 아니라 the other가 맞아요. 28번과 29번 바로 정답 나와줬고요. 내용 볼까요? 남동생이 세 개의 취미를 가지고 있는데 하나는 컴퓨터 게임하는 거. 또 다른 하나는 is mountain climbing. 자, 등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하나 뭐예요? is taking a walk. 산책하는 것. 나의 여동생은 has no special hobbies. 특별한 취미를 가지고 있지 않다. 이렇게 내용이 마무리가 됩니다. 됐죠? 27번에 우리 other를 the other로 바꿔줘야 되고요. 우리 둘을 얘기할 때 one과 the other.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 자, 그 다음에 우리 셋을 얘기할 때는 처음에 하나 one, 또 다른 하나 another, 나머지 하나 the other. 됐지요? 오늘의 마지막 문제로 가보도록 합니다. 다음 주어진 조건을 이용하여 우리말을 영어로 옮겨 써주는 영장 문제인데요. 의문사 how를 이용해 줘야 되고요. 단어 is from, house, school, too far를 사용해 줘야 되고 아홉 개의 단어를 써줘야 돼요. 자, 일단은 너의 집에서 학교까지 거리가 얼마나 되니? 얼마나 먼지를 물어봐 줄때 우리 영어로 how far를 이용해 줍니다. 그 다음에 의문문이잖아요. 주어 앞으로 동사가 먼저 나와주는 거예요. is가 먼저 보인다라는 거죠. How far is 다음에 주어 자리에 여러분들 뭘 써줘야 될까요? 일단 주어를 비워놓고 너의 집에서 학교까지. 자, 우리 from A to B가 A에서 B까지. 이런 의미를 전달해 줄수 있고요. 그러니까 from 다음에 너의 집. Your house. 그 다음에
투스쿠.

했지요? 근데 여러분들, 쌤이 지금 주어 자리를 비워놨는데, 사실 지금 우리가 쓴 단어만으로 의미가 충분히 전달이 됩니다. 그렇다고 그 중요한 주어 자리 비워두는 거안 되겠죠? 아, 그러고 보니까 이 문장은 지금 거리를 말하고 있는 문장, 거리를 묻고 있는 문장 가운데, 아, 맞아요. 주어 자리에 해석되지 않는 비인칭 주어 it을 활용하는 것이 바로 핵심 포인트인 문제였고요. 그렇다면 아까 우리 how far 나와주고 의문문이기 때문에 동사 is가 먼저 나와준다고 얘기했죠. 그 다음에 주어 자리에 비인칭 주어 it을 활용하는 것이 바로 핵심 포인트였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고요. 정답 확인해 보도록 합니다. How far is it from your house to school? 이런 식으로 자, how far가 우리 거리가 얼마나 되는지, 얼마나 먼지를 물어봐 줄때 사용되는 표현이 되겠고, 그 다음에 여러 번 얘기했던 대로 의문문이기 때문에 주어 앞으로 비동사가 먼저 나와준 거예요. 그리고 주어 자리에 해석이 되지 않는 우리 거리를 얘기하는 문장 가운데 바로 비인칭 주어 is이 활용되고 있다라는 거 확인되고요. From your house to school, from A to B가 A에서 B까지, 그러니까 너의 집에서 to school, 학교까지 이런 의미를 전달해 준 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가 비인칭 주어 is 기억해 주셔야 되고요. 우리 요일이라든지 계절, 날씨, 날짜, 그리고 거리, 명함 이런 거를 얘기하는 문장 가운데 자, 형식적으로 주어가 필요하기 때문에 주어 자리에 서주는 바로 비인칭 주어 is 다시 한번 핵심 포인트로 잡아 주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이번 시간이 마무리가 되고요. 우리 다음 시간은 챕터 7, 7번째 챕터의 첫 번째 만남으로 함께 하도록 할 테니까 오늘 공부했던 내용 잘 정리해 주시고 다음 시간 또 기대하는 마음으로 함께 해 주시기 부탁드릴게요. 열고하느라 고생하셨고요. 전 다음 시간 32번째 만남으로 함께 하도록 합니다. 여러분들 안녕!

안녕하세요. 전국의 5학년 친구들 만점을 부르는 1일 은혜쌤이 왔어요. 우리 23강 그리고 3단원에서는 7번째 함께하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북2 실전책 준비하고 자리에 앉으셨나요? 좋습니다. 그럼 우리 퀴즈 정답 확인하고 오늘의 공부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지난 시간 퀴즈, 공공기관 누리집을 활용하면 좀 더 믿을 수 있는 내용을 조사할 수 있다. 정답은 5였습니다. 개인 SNS나 블로그 또는 광고 목적의 누리집이 아닌 공공기관 누리집은 면밀하게 검토를 거치기 때문에 훨씬 더 믿을 수 있는 자료라고 했었죠. 정답은 5였습니다. 잘했어요. 오늘은요, 우리 핵심 복습, 쪽지 시험까지 풀고 마지막으로 학교 시험 만점왕의 다섯 문제까지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할게요. 북2 실전책의 16쪽이에요. 우리 3단원에서는 어떤 핵심 내용이 있었는지, 선생님이 빈칸 안에 어떤 내용을 적을지 적기 전에 여러분이 큰 소리로 대답을 하면 훨씬 더 학습 효과가 좋을 것입니다. 자, 우리 자료 유형과 특성부터 한번 정리해 볼게요. 발표할 때 활용할 수 있는 자료 유형에 크게 네 가지로 나누었었는데요. 특성들, 각각의 특성들을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글입니다, 글. 글의 가장 큰 장점은 주제에 대한 이것이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길고 자세한 설명이 있죠. 자세한 설명. 친절하게 이것의 뜻은 무엇이고, 우리 화산에 대한 지문 기억나나요? 화산의 뜻은 이렇고, 화산 활동 이런 것이고, 화산 활동으로 이런 것들이 나오고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을 해줬죠? 그것이 글 자료입니다. 대상에 대한 내용을 알기 쉽게 전달할 수 있다라는 특성이 있었습니다. 우리 교재에서도 가장 많은 것이 글이죠? 글 자료의 특성 꼭 기억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는 표나 그래프입니다. 표는 수치나 정보를 이것에서 보여줍니다. 자, 수치나 정보를 어떻게 해서 보여줄까요? 정리해서 보여주죠. 정리. 글보다는 숫자가 많이 나오는 것이 표나 그래프의 특성이죠. 어떤 지역에서 무엇이 제일 많은지 또는 어떻게 변화하는지 이런 수치 정보들을 정리해서 한눈에 보기 좋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 하는 이유는 그래프는 수치의 이것을 알아볼 수 있게 정리해 놓았기 때문이에요. 어떻게 변하는지, 변화라고 우리가 정리할 수 있겠네요. 수치의 변화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다. 낮았다가 갑자기 그래프가 올라가요. 그럼 무언가가 급하게 증가했다. 증가했던 것이 갑자기 뚝 떨어지면 갑자기 감소했다. 이런 것들을 한눈에 볼수 있잖아요. 그리고 영상 보겠습니다. 이것이나 변화 과정을 보여준다. 영상의 가장 큰 특징은요. 여러분도 지금 영상 자료를 보고 있잖아요. 선생님이 뭐 하고 있어요? 움직이고 있잖아요. 이것을 여러분 볼수 있죠. 영상을 통해서. 만약에 사진이나 그림이었으면 선생님이 이렇게 하고 움직이지 않았겠죠. 움직임이나 변화 과정을 보여준다. 그것이 가장 큰 영상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움직이면서 여러분 선생님 목소리 들리죠? 잘 들리죠? 자, 무엇을 들려줄 수 있고? 소리를 들려줄 수 있고. 소리를 들려줄 수 있고, 짧은 시간에 많은 정보를 전달할 수 있다. 선생님이 빈칸을 뚫어놓지 않았다고 해서 중요하지 않은 정보가 아닙니다. 짧은 시간에 많은 정보를 전달할 수 있다라는 것도 영상의 굉장히 큰, 영상의 큰 특성이에요. 글보다 짧은 시간에 많은 정보, 어떻게 해요? 화산, 폭발할 때 어떻게 마그마가 올라와서 어떻게 흘러내리고 이것을 글로 정리하는 것보다 몇초 만에 영상으로 보여주면 훨씬 이해하기가 쉽잖아요. 그리고 마지막 사진이나 그림입니다. 이것은 이해하기 쉽게 대상의 특징을 강조해서 보여줄 수 있다. 사진과 그림 중에 어떤 걸까요? 대상의 특징을 강조해서 보여줘요. 그림입니다. 그림. 눈이 굉장히 큰 친구를 그림으로 그리고 싶어요. 그럼 눈이 크다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실제 눈보다 더 크게, 과장되게 강조해서 그리면 특징이 강조돼서 보여지는 거죠. 그리고 이것은 실제 대상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정확하게. 그림이 아니라 사진이죠, 사진.
실제 모습을 그대로 찍어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무엇보다 정확한 자료라고 할수 있죠. 이 표에 있는 내용, 자료 유형의 특성 굉장히 중요하고요. 여러분이 문제 풀 때도 중요한 내용이지만 실제 학교에서 발표를 해야 해요. 아, 내가 어떤 주제로 발표를 하지? 아, 이것에 대해서 발표해야겠다. 그러면 보여주는 자료는 어떤 걸로 정해야 하지? 아, 김은혜 선생님이랑 배웠던 자료의 특성을 떠올리면서 내 발표 주제에는 이 자료가 어울리겠구나. 이렇게 선별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선별하는 방법 한번 볼게요. 발표 이것에 맞는 자료인지 확인합니다. 아무리 좋은 자료여도 이것에 맞지 않으면 그 자료는 무용지물이에요. 발표 주제에 맞는지. 봄꽃에 대해서 발표하고 싶은데 수영장 사진이 나와요. 그러면 주제에 맞지 않죠. 그렇죠? 자료 이것이 발표 주제를 잘 나타낼 수 있는지 살펴봅니다. 우리가 앞서서 봤던 자료 유형. 자료 유형이 주제를 잘 나타낼 수 있는지 살펴봐야 되겠죠. 자료 유형은 글, 영상, 사진이나 그림표나 그래프 이런 것들 자료 유형이라고 불렀습니다. 자료 유형과 내용이 발표 주제를 이렇게 나타낼 수 있는지 판단해요. 효과적으로. 효과적으로. 내가 듣는 사람들에게 잘 전달하고 싶어. 어떻게 하면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을 효과적으로 한눈에 알아보기 쉽게 이해가 속속되게 잘 나타낼 수 있을까 판단해 보아야 되겠죠. 그 자료는요, 발표에 필요한 내용만 이것하고 이것 합니다. 어떻게 하여? 정리를 일단 해야죠, 정리. 그리고 너무 길면 안 돼요. 짧게 간추리는 거 요약한다고 하죠. 요약. 좋은 자료는 너무 많은데 마음 같아선 다 보여주고 싶죠. 하지만 우리가 발표할 수 있는 시간이나 이런 것들이 정해져 있잖아요. 정해진 시간 안에 효과적으로 보여주려면 자료 유형을 잘

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용도 필요한 내용만 쏙쏙 뽑아서 정리하고 요약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활용하면 좀더 믿을 수 있는 내용을 조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 퀴즈에서도 만나봤었는데요. 믿을 수 있는 내용 조사할 수 있는 곳, 공공기관 누리집이죠. 공공기관 누리집. 사실이 아닌 정보는 올라올 수 없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거죠. 내가 찾은 내용이 정확한지 알려면 여러 가지 정보를 살펴보고 비교해 봐야 해. 한 가지만 뽑아가지고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를 살펴보고 내가 조사한 게 이게 맞는 내용인가? 다른 곳에서 똑같이 얘기하고 있나? 이런 것을 비교해 보고요. 듣는 사람이 잘 이해할 수 있는 자료 유형을 선별한다. 고른다라는 뜻이죠. 듣는 사람의 수준에 맞게, 이거 잘 이해할 수 있을까? 어렵지 않을까? 잘 선별을 하는 것이 발표 준비를 잘하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나서 조사를 합니다. 인터넷에서 자료를 찾을 때는요, 검색 도구에 이것을 입력해서 자료를 찾습니다. 우리 검색할 때 다섯 글자, 핵심 주제요. 그렇죠? 핵심. 가장 중요한 주제가 무엇인지. 어떤 음식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뭐, 닭갈비의 기원, 이런 식으로 핵심 주제어를 입력해야 되겠죠. 내가 알고 싶은 것을 길게 길게 문장으로 적는 것보다 핵심적인 내용, 꼭 중요한 단어들을 입력하면 인터넷에 많은 자료가 나오게 되겠죠. 책에서 자료를 찾을 때는 이것을 보고 주제와 관련 있는 부분을 찾습니다. 인터넷이었을 때는 핵심 주제어를 입력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책일 때는 입력할 수 있는 게 없죠. 어떤 매체가 없기 때문에, 인터넷 기기, 뭐 디지털 매체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은 무엇을 봐야 해요? 차례라는 게 있죠. 차례. 책은 글로 이루어진 자료잖아요. 글이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차례를 보고, 다 읽어볼 수 없으니까, 여기에 있는 부분이 나의 발표에 필요하겠구나. 그럼 그 부분만 찾아서 보고 필요한 정보를 빼내고. 정보를 얻기 위해서 책한 권을 다 읽으면 자료를 조사하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잖아요. 자료를 조사하면서 이것을 기록해야 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만든 자료가 아니기 때문에 어디서 가져왔는지, 그렇죠. 출처를 기록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가 여기서 가져온 자료인데요. 말하면 듣는 사람도 아, 여기서 가져왔구나. 믿을 만한 정보구나 하면서 듣겠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발표를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질문이라는 것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주제로 친구가 발표한 것을 듣고 이해하면서 궁금한 점이 생기잖아요. 근데 그 질문에는 목적이 있다는 거죠. 내가 무엇을 알려고 하는가 이 질문을 통해서 자, 이것을 파악하기 위한 질문, 예시를 먼저 볼게요. 이 제도를 조정해서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가요? 자,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건가요? 무엇을 파악하기 위한 질문이에요? 의도를 파악하기 위한 질문이죠. 그 제도를 왜 조정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무엇을 해결하기 위해서요? 의도를 파악하기 위한 질문. 자, 이것이나 이것을 찾기 위한 질문, 예시를 봐야 알수 있겠죠? 학급에서 열수 있는 학급 행사로 무엇이 있을까요? 무엇이 있을까요? 더 알고 싶어요. 그렇죠. 대안이나 정보를 찾기 위한 질문이죠. 그것 말고도 또 다른 것이 있을까요?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더 알고 싶어요. 했을 때 하는 질문이죠. 대안이나 정보를 찾기 위한 질문. 명료하게 이것 하기 위한 질문. 친구들과 잘 지내려면 별명을 부르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런 뜻 맞죠? 명료하게 이해. 이해하기 위한 질문. 여러분이 수업 시간에 선생님 수업을 듣다가 뭔가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어요. 그러면 명료하게 이해하기 위한 질문을 하게 되겠죠. 그리고 나서요, 질문하는 방법도 또 있습니다. 답하는 사람이 질문을 잘 이해하게 하려면 이런 표현으로 질문해야 해요. 너무 작게 웅얼웅얼 말하면 질문을 받는 사람이 뭐라고요? 잘안 들려요. 궁금한 게 무엇이죠? 하겠죠. 어떤 표현이요? 분명한 표현. 방금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런 점이 궁금합니다 하면서 우리가 앞서 봤던 질문의 목적에 따라서 분명한 표현으로 질문을 하면 궁금한 점을

해결할 수 있는 답변을 받을 수 있겠죠? 질문을 잘하려면 다른 친구의 말을 이것에서 들어야 합니다. 이것에서 듣지 않으면 이미 그 이유를 말해주었는데 또 질문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무엇에서 들어요? 집중해서 들어요. 여러분이 지금 선생님의 강의를 듣는 태도처럼 친구의 말을 집중해서 들어야 질문도 잘할 수 있답니다. 질문을 할 때에는 질문의 이것을 생각해 자신이 알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표현해야 합니다. 말하기 전에 내가 정말 알고 싶은 것이 무엇이지? 질문의 목적, 우리 세 가지로 정리했었죠. 내가 이 질문을 왜 하는 것이지? 생각을 하고 표현합니다. 질문을 할 때에는 누가, 언제, 어디에서, 만약, 어떻게, 무엇을, 왜 라는 말을 넣어서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누가 그렇게 했나요? 언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인가요? 만약 이렇게 된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런 질문들을 할 수 있죠. 다른 사람에게 질문을 하려면 주의 깊게 들어야 한다, 집중해서 들어야 한다 했었죠. 질문할 때에는 무엇을 알고 싶은지 분명하게 표현한다. 그래서 목적을 생각해야 하기도 하고요. 분명한 표현으로 질문을 해야 하기도 한다. 발표를 할 때는 앞에 나와서 발표하는 사람도 긴장하겠지만 질문하는 사람들도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잘 들은 다음에 어떤 것이 궁금하니까 질문해야 되겠다 이런 태도를 갖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쪽지 시험 한번 풀어볼까요? 잘 이해했는지 확인해 보려고 해요. 1번입니다. 다음 가와 나의 자료 조사 방법에 알맞게 빈칸에 들어갈 말을 쓰는 겁니다. 가를 보니까 무엇을 읽고 있어요? 책을 읽고 있네요. 책은 그릴 자료가 들어있죠. 글이 종이에 인쇄되어 있어요. 인쇄매체라고 부릅니다. 매체에서 찾아보기. 나는 뭐예요? 디지털 기기를 이용하고 있죠? 다른 말로는 인터넷 매체. 인터넷 매체에서 찾아보기. 인쇄 매체, 인터넷 매체를 통해서 자료를 조사할 수 있다. 근데 책, 인쇄 매체를 통해서 자료를 조사할 때는 우리가 필요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 차례를 본다고 했었고요. 인터넷 매체에서 찾아볼 때는 무엇을 입력해요? 핵심 주제어를 입력한다까지 우리 다시 한번 짚어볼게요. 2번입니다. 발표를 준비할 때 고려할 점으로 알맞은 것을 골라 기호를 쓰는 거예요. 후루룩 읽지 말고 정말 우리 곱씹어서 읽어봅시다. 중요한 단어들. 발표를 준비할 때요. 준비할 때. 우리가 아까 핵심 복습하면서 쭉 과정을 돌이켜봤었는데요. 발표, 자료 선별할 때 또는 발표할 때가 아니라 자료를 준비할 때예요. 준비할 때. 가장 첫 단계인 거죠. 어떤 것들을 고려할 수 있을까요? 주제를 고려할 수도 있고, 그렇죠? 발표를 준비할 때 어떤 것들을 고려하냐. 주제. 아, 뭘로 청중들 앞에 서서 이야기를 할까? 주제. 무엇을 알려주고 싶은가? 그리고 목적, 왜 내가 발표를 하는 것인가, 그리고 듣는 사람, 친구들인가, 아니면 웃 어른들인가, 동생들인가, 듣는 사람을 고려할 수도 있고요. 또 매체, 우리가 1번 문제에서 풀었던 것처럼 인쇄 매체를 사용할 것인가, 또는 인터넷 매체를 사용할 것인가, 또 뭐 자료 유형 같은 것들을 고려할 수도 있겠죠. 자료 유형 어떤 거 있었죠, 여러분? 글, 사진이나 그림, 영상, 표나 그래프 이런 것들을 자료 유형이라고 했었어요. 선생님 다 적지는 않겠습니다만 자료 유형 하면 우리 그 표, 가장 처음에 봤던 표를 떠올리셔야 해요. 그리고 이 자료들이 뭐 최신 것인지, 너무 오래된 자료가 아닌지, 그동안 많은 것이 바뀌었을 텐데 최신 자료인가? 이런 것도 한번 고려를 해볼 수 있겠죠. 그럼 우리 한번 문제 볼게요. 발표 준비할 때 고려할 점들. 가, 발표에 활용할 자료 유형을 선택한다. 우리 자료 유형 썼잖아요. 내가 이 주제를 말하기 위해서 글이 좋을까?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니까 글을 넣을까? 아니야, 움직임이나 소리가 꼭 들어가야 하는 주제야. 영상을 선택하자. 이런 자료 유형을 선택하는 거 준비할 때 고려할 점 맞죠? 나, 듣는 사람이 이해하기 쉽게 발표하기. 물론 중요한 내용입니다만 문제의 조건이 뭐예요, 여러분? 발표를 준비할 때잖아요. 이것은 발표를 할 때, 앞에 나와서 발표를 할 때 고려할 점이겠죠. 여기서는 맞지 않습니다. 발표를 자신 있게 하는 방법 생각하는 것도 역시 발표하는 태도의 문제잖아요. 준비할 때
이런

어떤 주제로 하지, 무슨 자료로 하지, 그럴 때 고려할 점은 아닙니다. 이 문제의 답은 아닙니다만, 듣는 사람이 이해하기 쉽게 발표하는 거, 발표를 자신 있게 하는 거 모두 중요한 내용이기는 해요. 그쵸? 이번에 답은 가였습니다. 가. 단계를 쭉 떠올리면서 우리가 큰 틀을 보면, 발표를 준비하는 거, 그리고 자료를 선별하는 거, 발표하는 거, 이렇게 과정이 다 달랐습니다. 3번과 4번은 이 자료를 보고 물음에 답하는 거네요. 아, 보자마자 이 자료 유형 뭐라고 우리가 알수 있어요? 표군요, 표, 표. 어떤 수치나 정보를 정리한 건데요. 선생님, 우리 자료 유형 그네 가지 배울 때 표나 그래프라고 해서 표나 그래프라고 적었는데 그것도 정답이 되나요? 네, 그것도 괜찮습니다. 표 또는 표나 그래프라고 적어도 괜찮아요. 4번 볼게요. 이 자료의 특성. 아, 우리가 자료의 특성도 우리 핵심 복습에서 표로 정리했었는데, 특성으로 알맞은 것에 동그라미 해볼게요. 주제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있다. 아, 자세한 설명하면 표나 그래프가 아니라 이것이 떠오르는데. 그렇죠. 글이었죠. 자세한 설명은 글입니다. 글. 수치나 정보를 정리해서 보여준다. 그쵸. 여기 보니까 시기에 따라서 횟수, 백두산, 화산, 분화, 현황이 이렇게 달라지고 있다 하는 것을 정리해서 딱 보여주잖아요. 2번이 표나 그래프의 특성에 알맞은 것이 되겠죠. 이렇게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자료 유형의 특성, 알맞은 것에 동그라미 하세요. 또는 알맞지 않은 것을 골라보세요 하는 거니까 각 자료가 어떤 특성이 있는지를 여러분 잘 알아두셔야 한답니다. 5번이에요. 발표 자료를 선별하는 방법. 알맞은 것을 두 가지 고르는 거예요. 발표 자료 선별한다는 거는 고른다, 골라서 정한다 이런 의미였잖아요. 발표 주제에 맞는 자료인지 확인합니다. 오, 확인해야 되겠죠. 그쵸? 왜요? 자료를 조사를 했는데 이게 주제에 맞는 건가? 좋은 자료긴 한데 막 찾다 보니까 내가 말하려고 했던 주제랑 너무 동떨어져 있어요. 그러면은 선별할 수가 없겠죠. 전문적으로 보이도록 어려운 내용을 주로 활용한다. 아니죠. 좋은 발표는 어려운 내용도 쉽게 말하는 것이 좋은 발표잖아요. 선생님도 어려운, 국어 너무 어려운 내용인데 쉽게 잘 설명해 주시네. 이 강의 좋은 강의야.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전문적으로 보이기 위해서 어려운 내용, 막 어려운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쉽게 설명하는 것. 그것이 좋은 발표죠. 주제를 효과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자료 유형인지 살펴본다. 우리 핵심 복습에서 확인했었죠. 주제라는 것이 효과적으로 드러나는가, 듣는 사람에게 쏙쏙 이해가 잘 되게 전달해주는 자료 유형인가? 자료 유형에는 우리 그표 떠올리세요. 글, 사진이나 그림, 표나 그래프, 영상, 이런 것들을 자료 유형이라고 불렀다. 꼭 기억해주세요. 6번과 7번은 이 자료를 보고 답하는 문제입니다. 이 자료 유형은 무엇인지 쓰시오 했는데요. 무엇인가요? 일단 확실히 글은 아니네요. 영상인가 봤더니 재생하거나 일시정지하는 버튼이 없군요. 무슨 자료일까요? 표나 그래프라고 하기에는 숫자, 수치, 정보가 없는데요. 그렇죠? 사진이네요. 이 문제도 역시 뭐 사진이나 그림으로 적었어요 해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보니까 그린 건 아닌 것 같고 사진 자료라고 하면 가장 정확하겠네요. 7번. 이 자료의 특성으로 알맞은 것에 동그라미 하는 겁니다. 이 자료 어떤 자료였죠? 사진이나 그림 자료였어요. 대상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있다. 또 나왔네요. 자세한 설명하면 우리가 떠올리는 거 뭐예요? 글이요. 글만큼 자세한 건 없습니다. 2. 실제 대상을 정확하게 보여줄 수 있다. 있는 그대로를 카메라로 찰칵 찍은 거잖아요. 정확하게 보여줄 수 있죠. 2번이 정답이겠네요. 8번입니다. 다음 기억의 목적에 맞게 빈칸에 알맞은 말을 쓰는 거예요. 자, 네. 저는 김재율 학생에게 질문이 있습니다. 하니까 이 신다윤 친구는 발표자는 아니죠. 듣는 입장이었는데 궁금한 게 생겨서 질문하려고 해요. 저는 지금처럼 한 달에 한 번씩 역할을 바꾸는 것이 만족스러운데요. 이 제도를 조정해서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가요? 라는 질문을 했어요. 어떤 목적이에요? 뭔가를 더 알고 싶나요? 아니면은 더 정확하게 이해하고 싶은가요? 아니면 왜 그런 의견을 내셨죠? 무엇을 해결하고 싶길래? 이런 질문이에요. 선생님 가장 마지막에 말한 거죠.

이 제도를 조정해서, 왜냐면 김재율 학생이 1인 1역할 제도를 조정하자라고 했으니까, 이 제도를 조정해서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건데요? 왜 그런 의견을 내셨나요? 하는 거니까, 무엇을 파악하기 위한 질문이에요? 의도를 파악하기 위한 질문. 의도. 또 다른 숨겨진 뜻이 있나? 물어보는 거죠. 이유를. 9번입니다. 질문하는 방법을 생각하면서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쓰는 거예요. 질문하는데도 방법이 있다라고 했었죠. 질문을 할 때는 질문에 이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 8번 문제에서도 봤던 단어인데 질문의 목적이죠. 목적. 왜 그것을 질문하는 것인가? 무엇을 알고 싶길래 목적을 생각하면서 자, 2번까지 봐야 돼요. 답하는 사람이 질문을 잘 이해하게 하려면 이것 한 표현으로 질문해야 합니다. 목적을 알고 분명한 표현으로 질문한다. 확실하게. 듣는 사람이 잘 알아듣고 알맞은 답변을 줄수 있도록 분명한 표현으로 질문합니다. 10번. 질문하는 방법으로 알맞은 것을 두 가지 골라야 해요. 알맞은 거예요. 다른 친구의 말을 집중해서 듣고 질문한다. 굉장히 중요하죠. 물음표만 붙었다고 좋은 질문이 아닙니다. 그 친구가 한말 중에서 알고 싶은 거, 이미 얘기했던 거 말고 더 알고 싶은 것을 집중해서 잘 듣고 질문을 해야죠. 2. 다른 친구의 말이 끝나기 전에 빠르게 질문한다? 아니, 이건 질문하는 상황뿐만 아니라 그냥 일반 대화를 할 때도 말을 끊지 않는 거. 우리 1단원에서 배웠죠. 대화할 때도 말이 끝나기 전에 하는 것은 좋지 않은 태도입니다. 3. 누가 언제 어디에서 만약 어떻게 무엇을 왜? 라는 말을 넣어서 질문할 수 있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3번도 정답입니다. 1번, 3번을 골랐죠? 네, 잘했습니다. 그럼 우리 학교 시험 만점한 문제를 통해서 실제 학교 시험에서는 이런 문제가 나오는구나 한번 대비해 볼게요. 다음 자료를 보고 물음에 답하시오라고 되어 있는데 가나 다라 자료 유형들이 나오고 있고요. 발표 내용이 기호로 처리된 것을 보니까 우리가 풀어야 하는 문제인 것 같아요. 문제 한번 바로 볼게요. 1번 가부터 라에 대해서 알맞게 말하지 못한 친구입니다. 자, 순. 이 자료들은 화산과 관련 있는 자료들이야. 보니까 한반도 화산 현황, 그리고 화산이 폭발할 때 나오는 물질 이런 사진이 나오고 있고요. 여기도 백두산 화산 분화 현황, 또 라도 화산의 모양이 나오고 있어,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화산과 관련 있는 자료들 맞아요. 중 나는 나 어디 있어요? 여기 있네요. 실제 대상을 정확하게 보여주어 이해를 쉽게 할수 있어 사진이나 그림, 특히 사진은 정확하게 보여준다라고 했었죠. 종인, 백두산 화산 분화 횟수를 수치로 정리해준 자료는 라야. 수치 하면 우리가 딱 떠올리는 거 뭐예요? 표나 그래프잖아요. 라가 표나 그래프인가요? 아니죠. 다이죠, 다. 라가 아니라 다로 바뀌어야겠죠. 따라서 알맞게 말하지 못한 친구는 누구예요? 종인. 이렇게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2번. 다음과 같은 특성을 가진 자료 유형입니다. 기호를 쓰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도 중요해요, 중요해요. 뭐, 글이라고 해서 글 이렇게 적는 게 아니라 글에 해당하는 기호를 적어야 하니까요. 주제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있다. 선생님이 본의 아니게 답을 먼저 말해버렸네요. 자세한 설명 있는 거 뭐예요? 글이네요. 글 적으면 안 된다고 했어요. 기호 쓰라고 했잖아요. 가나 다라 중에서 글 어딨죠? 여기 있네요. 그러면 가라고 적으면 되겠네요. 기역과 니은에 들어갈 내용을 찾아 알맞게 연결하는 겁니다. 자, 기역 여기 있네요. 한반도 화산 현황에 대한 글인데 화산 폭발 과정을 나타내나요? 한반도 화산의 종류를 나타내나요? 한반도 화산 현황 하면서 화산의 종류를 얘기하고 있으니까 기역에는 이 내용이 들어가야겠네요. 그리고 라는 영상인데요. 폭발하고 있는 과정을 나타내고 있죠, 지금. 우리가 아마 재생 버튼을 딱 누르면 뭔가 움직임도 있고 소리도 있을 거예요. 화산 폭발 과정을 나타내는 자료 유형이네요. 그래서 이렇게 연결해주면 되겠고요. 4번은 서술형 문제예요. 발표에 필요한 자료를 찾는 방법을 알맞게 말하지 못한 친구의 이름과 그 까닭을 쓰는 겁니다. 보람, 사진이나 그림 자료를 활용할 때는 출처를 꼭 기록해야겠어. 그쵸? 내가 찍은 사진이나 내가 그린 그림이 아니라면 어디서 가지고 왔는지 꼭 기록을 해야 합니다. 주영, 표나 그래프 자료는 블로그나 개인 SNS 같은 곳에서 찾는 것이 좋겠어.

0: 아, 블로그나 개인 SNS는 정확한 정보가 있지 않을 수 있다고 했었죠. 공공기관 누리집 같은 곳이 좋잖아요. 동주, 인터넷으로 자료를 찾을 때는 검색 도구에 핵심 주제어를 입력해서 검색하는 거 인터넷에서 찾을 때 맞나요? 그렇죠. 핵심 주제어, 가장 중요한 단어들을 입력해서 찾았죠. 알맞지 않게 말한 친구는 누구예요? 주영이네요. 그럼 주영이의 말을 어떻게 바꿔줄까요? 블로그나 개인 SNS가 아니라 믿을 수 있는 공공기관 누리집으로 바꿔주면 정답이 되겠네요. 그렇죠? 4번 문제 이렇게 풀어봤고요. 마지막 5번 보겠습니다. 발표하려고 자료를 선별할 때 고려할 점입니다. 선별할 때. 한 가지 정보만 살펴본다. 선생님이 이런 단어 주의해야 한다고 했었죠. 한 가지 정보만? 아니죠. 여러 가지 정보를 살펴보면서 비교하는 것이 좋다. 2. 듣는 사람이 이해하기 쉬운 내용인지 확인해야죠. 너무 어렵지 않은가? 믿을 수 있는 자료인지 보다 흥미로운지 살펴본다? 아니죠. 믿을 수 있는지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따라서 2번의 동그라미 하면 되겠네요. 네, 우리 이제 만점왕 문제까지, 학교 시험 만점왕 문제까지 잘 풀어봤는데요. 퀴즈 확인해 볼게요. 책에서 자료를 찾을 때는 검색 도구에 핵심 주제어를 입력한다. 맞으면 O, 틀리면 X로 게시판에 여러분 답변을 남겨주세요. 오늘 아쉽지만 선생님 여기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강의에서도 실전책 준비해서 가지고 와주세요. 안녕!
1: 호주와 함께하는 재난TV 국민행동대변. 비가 과하게 내리는 밤에 비밤 DJ 펭수예요. 갑자기 줄기차게 내리는 큰 비를 호우라고 하는데요. 예측하기 어려워서 더 큰 재해로 이어질 수 있는 호우. 이 나쁜 자연들. 호호 아줌마님께서 사연 보내주셨네요.
2: 아까 외출하려다가 TV에서 호우 예보 듣고 그냥 집에서 풍만 듣고 있어요. 참 잘하셨어요.
1: TV, 라디오, 스마트폰으로 호우 예보를 수시로 확인하고 대피할 때 위험한 하천가, 산길, 전신주, 변압기 주변은 피해주세요. 세이 호우호우님께서 폭우 때문에 도로에 물웅덩이가 너무 많아서 무서워요. 집에 어떻게 가죠? 라고 질문 보내주셨네요. 운전 중 폭우를 만나 불가피하게 물웅덩이를 지나야 할 때는 멈추지 않고 저속으로 한 번에 가로지르면 되는데요. 물의 수위가 승용차 바퀴의 3분의 1, 화물차 바퀴의 절반 이하일 때는 통과해도 괜찮지만 그 이상 물에 잠겼을 때는 이동하지 않습니다. 침수된 도로나 다리는 순식간에 불어난 물에 휩쓸릴 수 있으니 절대 함부로 건너지 마세요. 우리 비방 청취자분들은 팽디가 알려준 대로 호우에 철저하게 대비하기로 약속!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과학의 세계로 원 없이 빠져드는 시간, 그 시간을 책임지는 원 아랑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요, 우리 주변을 이루고 있는 물질이 어떠한 입자로 구성되어 있는지 아주 깊이 알아보았습니다. 그렇다면요, 오늘 시간부터는 우리에게 조금 더 친숙한 식물에 대한 이야기 시작해 보려 하는데요. 오늘 시간은요, 식물과 에너지 단원 중에서도 광합성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해 보려 합니다. 오늘 수업 역시 원아랑의 대단한 개념 미션으로부터 방향성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개념 미션 사진은요, 나뭇잎의 그림이 보이고요. 질문을 읽어보면요, 식물은 왜 햇빛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을까라고 적혀 있습니다. 우리가요, 식물을 키울 때 물도 꼭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이 식물에게는 빛에너지가 꼭 필요하다라는 이야기 많이 하거든요. 도대체 이 식물은 이 빛에너지를 어떻게 사용하는 것인지 오늘 시간에 탐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개념 아이템은요. 식물이 이산화탄소와 물을 원료로요. 무엇을 이용해서 빛에너지를 이용하여 양분을 만드는 과정이 제일 먼저 나와 있습니다. 우리 빛에너지를 이용하여 양분을 만드는 이 과정을 우리는 광합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 광자가 빛광자로서요. 빛을 통해서 양분을 합성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요, 이 광합성이 일어나는 장소가 있을 텐데요. 그림을 보면요, 식물 세포 안에 이렇게 초록색 알갱이들이 보입니다. 이 초록색 알갱이의 이름이 엽록체인데요. 엽록체가 초록 색깔을 띠는 이유는 이 엽록체 안에 엽록소라고 하는 색소가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엽록소는요, 빛에너지를 흡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엽록체 안에서 무엇이 바로 광합성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합니다. 자, 오늘 수업에서 가장 중요한 한 줄은 바로 이 광합성에 대한 정리입니다. 한번 여기서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광합성은요, 무엇과 무엇을 원료로 한다고요? 이산화탄소와 물을 원료로 합니다. 이산화탄소와 물을 가지고 무엇을 받아? 빛에너지를 받아서 양분을 합성할 건데요. 우리 그때 양분의 이름이 바로 포도당입니다. 그리고요, 포도당이 만들어지면서 나오는 기체가 있는데 이 기체는 산소입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우리는 광합성을 하는데 필요한 요소와 그리고 광합성의 산물에 대해서 차례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광합성에 필요한 요소는요, 빛에너지, 이산화탄소, 물이 꼭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때 빛에너지는요, 광합성의 에너지원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이 이산화탄소는요, 어떻게 식물체 안으로 들어올 수 있을까라는 걸 살펴보려면요, 우리 잎의 구조를 좀 봐야 될것 같아요. 우리 식물의 잎의 표면에는요, 주로 이 기공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특히나 잎 뒷면에 이 기공이 굉장히 많이 분포하고 있거든요. 기공은요, 말 그대로 공기가 드나드는 구멍이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기체인 이 공기가 이 식물체 안으로 들어가기도 하고 나갈 수도 있습니다. 무엇을 통해서? 바로 이 기공을 통해서요. 이 기공은요, 두 개의 공변세포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공변세포의 이 공자가 이 기공의 공자와 같거든요. 그래서 기공 주변에 있는 세포다라고 해서 이름을 공변세포로 지었습니다. 즉, 이렇게 두 개의 공변세포가 기공을 열기도 하고 또 닫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 이산화탄소는 기공을 통해서 식물체 안으로 들어올 수 있구나라고 이야기를 할수 있어요. 자, 그리고 마지막 물은요. 우리 식물 키울 때 주로 물 어디로 주나요? 우리 흙, 뿌리 쪽에다가 물을 따라 줍니다. 즉, 식물은요. 물을 흡수해요. 어디에서 흡수해요? 뿌리에서 흡수합니다. 흡수한 물은요, 어디를 따라, 물관을 따라 잎까지 이동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우리 잎 광합성에 필요한 요소와 관련된 실험이 교재에 잘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 실험 먼저 읽어보도록 할게요. 파란색 BTB 용액이 노랑색이 될 때까지 날숨을 불어넣는데요. 일단 우리 BTB 용액의 성질을 좀 알아야 될것 같은데요. 이 BTB 용액은 용액의 산성도에 따라서 색깔이 변하는 지시약입니다. 그러면요, 이 BTB 용액은
산성일 때는 노랑 색깔을 띠고요. 그리고 중성일 때는 무슨 색? 초록 색깔을. 그리고 염기성일 때는 파랑 색깔을 띠는구나라는 걸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내가 이 파랑색 BTV 용액이었던 것에 무슨 색이 될 때까지, 노랑색이 될 때까지 날숨을 불어넣을 거래요. 후하고. 우리가 날숨에는 주로 어떤 기체가 있다고 얘기하나요? 우리는 보통 산소를 들이마시고 이산화탄소를 내뱉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이 날숨에는 이산화탄소가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이산화탄소는요, BTV 용액에 녹아들면서 산성을 나타내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 날숨 속에 무엇이 BTV 용액의 색깔을 바꾼 거예요? 그렇죠. 이산화탄소가 BTV 용액에 녹으면서 산성이 되어서 노란색으로 변한 것이구나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시험관 A씨에 노란색 BTV 용액을 넣고 B와 C에는 검정말을 넣어서 그림과 같이 장치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그림을 보면요, 똑같이 노란색이 된 BTV 용액에다가 B와 C에는 무엇을? 식물인 검정말을 넣고요. 그 다음에 C의 경우에는 무얼로 감쌌어요? 알루미늄 포일로 감쌌어요. 그렇다면 C에는 빛에너지가 들어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을 거예요. 그럼 우리 앞에서 배웠던 내용에 근거를 하면 C의 경우는 빛에너지가 차단되었기 때문에 광합성을 할수 없겠구나라고

추측을 해볼 수 있습니다. B의 경우에는요, 지금 검정말이 들어가 있고요, 또 이산화탄소도 있습니다. 또 빛도 있어요. 그리고 지금 용액에 넣은 거니까 물도 공급이 되겠죠. 따라서 광합성에 필요한 요소가 B 시험관에서는 모두 충족이 되구나라는 것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3번이요. 빛이 비치는 곳에 일정 시간이 지난 후 시험관 B는 초록색을 거쳐 파랑 색깔로 변했다고 하네요. 우리 이산화탄소를 넣어서 노란색으로 바뀌었던 BTB 용액이 다시 초록색에서 파랑 색깔로 바뀌는 이유는 염기성으로 바뀌었다라는 뜻인데요. 그때 무엇이 사라졌기 때문에 이 BTB 용액이 파랑색이 될수 있었을까요? 그렇죠. 우리가 CO2를 넣어서 노란색으로 만들었던 것인데 파랑색으로 바뀌었다라는 건이 BTB 용액 안에 무엇이? CO2, 이산화탄소가 사라졌겠구나. 그럼 그 이산화탄소 어디로 들어갔겠어요? 그렇죠. 검정말이 광합성을 하면서 사용을 했을 거예요. 자, 그래서요. 우리 무엇이 검정말의 광합성에 사용되었기 때문인 거예요? 그렇죠. 이산화탄소가 이 검정말의 광합성에 사용했기 때문에 BTB 용액의 색깔이 초록색을 거쳐 파랑 색깔로 변했구나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추측했던 대로요. 시험관 A와 C는 광합성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BTB 용액의 색깔이 노란색 그대로, 즉 CO2가 녹아있는 상태로 변하지 않았구나라는 것도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이번에는 광합성으로 생성되는 물질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림 보시면 아까 얘기한 물과 이산화탄소를 원료로 빛에너지를 받아서 포도당과 산소를 만드는 것이 광합성이구나라고 공부를 했었는데요. 그때 물을 보시면요. 뿌리에서 올라온 물이 무엇을 따라? 물관을 따라서 입까지 전달되고 있어요. 이 이산화탄소 선생님이 어디로 들어올 수 있다고 했어요? 네, 잎에 있는 기공을 통해서 주로 들어온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제일 먼저 만들어지는 그 양분을 우리는 포도당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포도당 그림 보시면 지금 입자가 한 개죠. 우리가 포도당은 단당류라고 합니다. 당이 한 개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포도당은요, 물에 너무 잘 녹아요. 그래서 포도당을 만들어서 포도당으로 저장을 하자니 저장이 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 포도당을 여러 개를 붙입니다. 즉, 우리가 다당류를 만든다라고 하는데 이때 다당류를 녹말이라고 해요. 아, 광합성으로 만든 양분은 포도당인데 이 포도당을 저장할 때는 일시적으로 녹말로 바꾸어 저장하는구나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뒤에 화면에 나올 건데요. 이 녹말을 확인하는 반응이 있어요. 그 반응을 우리는 아이오딘 반응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아이오딘 반응이 뭐냐면요. 아이오딘, 아이오디나 칼륨 용액을 녹말에 뚝 떨어뜨리면 이 아이오딘의 색깔이 청람색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 녹말이 있구나라는 걸 확인할 수 있는 지시약이 아이오딘, 아이오디나 칼륨 용액이에요. 뒤에 실험에서 한번더 살펴볼 거고요. 자, 포도당과 함께 만들어진 기체는 산소입니다. 산소는요, 우리 식물도 동물처럼 호흡을 합니다. 그래서 호흡을 할때 산소를 사용하기도 하고요. 남은 산소는 이렇게 기공을 통해 밖으로 내보내기도 합니다. 자, 이 내용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광합성으로 처음 만들어지는 양분은 무엇이라고? 그렇죠. 포도당이라고 이야기했고요. 대부분의 식물에서 포도당은요, 결합하여 무엇으로 바뀌어? 녹말로 바뀌어 엽록체에 잠시 저장이 됩니다. 자, 광합성 결과 발생하는 기체는요, 무슨 기체? 산소 기체였고요. 산소 기체의 일부는요, 식물의 무엇에? 숨을 쉬는데, 호흡에 사용을 할 거고요. 나머지는 무엇을 통해서? 기공을 통해서 빠져나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렇다면요, 우리 광합성이 일어나는 장소와 산물에 대한 실험이 교재의 필수 탐구로 잘 나와 있거든요. 우리 식물과 에너지, 그리고 다음에 배울 동물과 에너지는 관련된 탐구 활동이 정말 많습니다. 우리 꼼꼼히 살펴보도록 할게요. 가! 물이 들어있는 비커에 검정말을 넣고 햇빛이 잘 비치는 곳에 3시간 정도 놓아둔 후 검정말에 입을 떼어 현미경으로 관찰한대요. 아, 빛에너지를 충분히 줬구나. 광합성에 필요한 요소를 제공했구나라는 거 확인할 수 있고요. 에탄올이 들어있는 시험관에 검정말을 넣고 물중탕을 한 후, 아이오딘, 아이오디나 칼륨 용액을 떨어뜨린 후 현미경으로 관찰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아까 선생님이 아이오딘, 아이오디나 칼륨 용액은 녹말이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지시약이고요. 녹말이 있었다면

우리 에탄올에 들어있는 시험관에 검정말 넣고 하는 이유는 이 염록소를 에탄올로 녹아나오게 함으로써 탈색의 과정을 거치는구나. 탈색을 거치는 이유는 지금 아이오딘 반응에서 색 변화를 완벽하게 관찰하고 싶어서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우리 결과 보도록 할게요. 아이오딘이나 칼륨용액을 떨어뜨린 잎의 염록체가 무슨 색깔로 변했대요? 청남색으로 변했대요. 여기 그림을 봐도요. 앞에 봤던 염록체 색깔에 비해서 조금 더 청색깔이 뚜렷이 보이는구나라는 것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 지금 염록체 안에 무엇이 있구나, 녹말이 있구나라는 걸 확인할 수 있는 실험이죠. 자, 정리해 볼게요. 광합성은요, 식물 세포 어디에서 일어나요? 그렇죠. 염록체에서 일어납니다. 왜? 염록체에서 녹말이 확인되고 있으니까요. 자, 2번. 빛을 받은 검정말의 잎에 아이오딘이나 칼륨용액을 떨어뜨리면 염록체가 어떤 색깔로 변해요? 그렇죠. 청남색으로 변합니다. 아, 아이오딘이나 칼륨용액이 청남색으로 변한 것으로 보아 이 염록체 안에는 무엇이 생성되었구나, 녹말이 생성되었구나라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실험으로도 완벽하게 이 광합성이 일어난 장소와 산물까지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요, 광합성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 요인을 우리 그래프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광합성이 잘 일어나려면요, 빛의 세기도 충분히 강해야 돼요. 그리고요, 이산화탄소의 농도도 충분히 어느 정도 충족이 돼야 될것 같고요. 또 식물을 키우는데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죠. 바로 온도도 잘 적정선에서 유지가 돼야 합니다. 한번 그래프 해석해 보도록 할게요. 자, 빛의 세기가 오른쪽으로 갈수록 강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빛의 세기가 세지면 세질수록 처음에 광합성량 어떻게 돼요? 쭉쭉쭉쭉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갑자기 광합성량이 늘어나지 않고 일정하게 유지가 되네요. 우리가 당연히 빛에너지를 이용하여서 양분을 만드는 것이 광합성이기 때문에 빛의 세기가 강하면 강할수록 광합성량이 늘어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왜 갑자기 광합성량 일정하게 유지되는 것일까요? 여러분들, 식물체 안에서 그 안에서도 염록체 안에서 광합성이 일어난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식물체 안에 있는 염록체의 개수는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모든 염록체가 충분한 빛을 받아서 다 자기의 최대치로 광합성을 하고 있다면 더 이상 그 광합성량을 늘릴 수 있을까요? 아니요, 불가능해요. 염록체 수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아무리 빛을 세게 해도 어느 순간부터는 광합성량이 일정하게 유지되는 그래프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읽어보도록 할게요. 이산화탄소 농도가 일정하고요, 온도가 일정할 때, 즉 나머지 조건이 변하지 않을 때, 빛의 세기가 강할수록요, 광합성량 처음에 어떻게 돼요? 증가하게 됩니다. 그런데 일정 세기 이상이 되면요, 광합성량이 일정해진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두 번째 이산화탄소 농도의 그래프 볼게요. 우리 빛의 세기 그래프랑 그래프의 모양이 굉장히 유사하죠. 이산화탄소 농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산화탄소 농도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이 광합성량도 쭉 올라가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부터는 광합성량이 일정하게 유지됩니다. 같은 이유로, 즉 염록체의 개수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러한 그래프 나오는 걸 거고요. 빛의 세기가 강하고 온도가 일정할 때, 즉 다른 두 조건이 일정할 때에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증가할수록 광합성량 어떻게 될 거예요? 올라갈 거예요. 증가할 거고요. 일정 농도 이상이 되면 광합성량이 더 이상 증가하진 않고요. 일정하게 유지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마지막 온도 그래프는요, 두 그래프와 조금 모양이 다릅니다. 우리 온도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광합성량이 쭉쭉쭉쭉 올라가는데 어느 순간 최고점을 딱 찍고 나서 어떻게 해요? 급격히 툭 내려갑니다. 여러분들, 이 온도가 올라간다고 광합성량이 무조건 올라가지 않고 갑자기 꺾이는 이유는 무엇이냐면요. 우리 식물체도 그렇고요, 동물도 그래요. 우리 생명활동에는 필요한 효소들이 존재하거든요. 그런데 이 효소들은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 단백질, 살코기 불에다 구우면 모양이 변형되면서 다른 모습이 달라지잖아요. 똑같아요. 이 단백질은 열에 약해요. 그래서 너무
고온으로 우리가 적정한 온도 이상으로 올라가면 단백질이 변형되면서 기능을 상실하게 됩니다. 즉,

지금 온도가 올라갔다고 광합성이 잘 되고 있는 게 아니라 더 이상 광합성을 할수 없을 정도로 효소가 망가지기 시작했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식물 키울 때는 온도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산화탄소 농도가 일정하고요. 빛의 세기가 강할 때 온도가 높아질수록 광합성량이 증가를 합니다. 그런데요, 일정 온도보다 높아지면 광합성량이 감소하긴 하는데 어떻게 감소해요? 급격히 감소한다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우리 이렇게 광합성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 요인 알아봤는데요. 관련된 실험, 교재에 있는 거 살펴보도록 할게요. 빛의 세기와 광합성량의 관계 확인 실험이래요. 우리 앞에 그래프에서 우리가 빛의 세기가 증가하면 광합성량도 증가할 거야. 일정 수준까지는 꼭 계속 증가해라는 걸 확인했었거든요. 자, 시금친 입이 조각이 떠오르는 시간 측정 실험 과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1번. 시금친 입에 입맥이 없는 부위를 구멍뚫이로 뚫어서요, 입조각 수십 개를 만든대요. 지금 그림처럼 우리가 조각을, 이렇게 입조각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2번. 같은 양의 1%의 탄산수소나트륨 수용액이 들어있는 두 개의 주사기에 둥근 입조각을 각각 10개 이상 넣어 가라앉힌대요. 가라앉힌다라는 게 무슨 뜻인가라는 걸 보면요. 그림 보시면 일단은 주사기 안에다가 그 입조각을 막 넣었어요. 그런 다음에 어떻게? 여기 주사기 입구 쪽을 손으로 막고 이 아래쪽에 있는 피스톤을 쭉 잡아당깁니다. 쭉 잡아당기면요. 이 주사기 안에 압력이 낮아질 거거든요. 그러면 이입 안에 있던 공기, 기포들이 바깥으로 빠져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요. 우리 공기들이 입에 있던 공기가 나가면 입의 밀도가 커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우리가 둥둥 떠있던 입이 쫙 가라앉게 돼요. 아, 이렇게 입을 가라앉히는 과정은 이 입조각 안에 들어가 있던 무엇을, 공기를 밖으로 나가게 하는 과정이구나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마저 볼게요. 3번. 두 개의 비커 A와 B에 1%의 탄산수소나트륨 수용액을요, 50ml씩 넣고요. 주사기로 가라앉힌 입조각을 각각 10개씩 넣는데요. 비커에 탄산수소나트륨 넣은 다음에 여기다 입조각 넣는 건 알겠는데, 왜 여기에 탄산수소나트륨을 굳이 넣냐라는 걸 보면요. 이 탄산수소나트륨은요, 무엇을 제공해요? 이산화탄소를 제공해요. 지금 광합성량 확인할 거잖아요. 그러면 이산화탄소 공급이 필요합니다. 4번이요. 비커 AB와 전등 사이의 거리가 각각 10cm, 20cm가 되도록 하여 빛을 비추어주며 각 비커에서 입조각이 모두 떠오르는데 걸리는 시간을 측정한대요. 여러분들, 이 비커에다가 빛을 비쳤더니 왜 입조각 떠오르는 걸까요? 여러분들, 이 입조각 빛에너지가 지금 들어오고 있고, 이산화탄소 공급했고, 물도 있으니, 무얼 할수 있어요? 광합성을 할수 있어요. 광합성을 하면 포도당도 만들지만 나오는 기체가 있죠. 뭐예요? 산소 기체입니다. 그 산소 기체가 발생되면서 이 입조각에 붙어요. 그래서 이 입조각이 산소 기체에 의해서 떠오른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A와 B 중더 빨리 입조각이 모두 떠오르는 것, 즉 짧은 시간 안에 모두 다 떠오른 비컨 무엇일 것 같나요? 네, 여러분들 A라고 예상했다면 아주 잘 추측을 하셨습니다. 왜냐면요, A가 전등 사이의 거리가 더 가깝잖아요. 우리 이걸 뭐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광합성에 영향을 미친 요인, 빛의 세기가 더 강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A가 B보다 빛의 세기가 더 커요. 따라서 다 떠오르는데 걸리는 시간은 더 짧게 걸리겠구나. 왜? 같은 시간 동안 광합성량이 더 많았기 때문에 더 많은 산소 기체가 발생을 했을 거니까요.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입조각이 더 빨리 떠오른 비커는 뭐예요? A예요. 왜 A예요? 시금친잎 조각과 정등 사이의 거리가 가까울수록 무엇이 강하다? 빛의 세기가 강하다. 그래서 광합성 결과 무엇이 산소 기포가 더 많이 발생하기 때문이구나라고 우리는 이 실험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이렇게 개념 아이템 잘 모아봤으니까요. 그 아이템으로 문제 플레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과 같이 날숨을 불어넣어 파란색에서 노란색으로 변한 BTB 용액을 이용해서요, 광합성에 필요한 물질을 알아보기 위한 실험을 실시하였대요. 일정 시간이 지난 후 시험관 A와 C의 색깔을 쓰시오라고 되어 있고요. 우리 아까 앞에서 알아봤던 실험과 동일합니다. 보시면 B에서만 검정말 식물이 있고요. 빛에너지 제공되고요. BTB 용액에 날숨 불어넣어서 이산화탄소 있을 거예요. 그럼 이 B에만 색 변화가 나타나겠구나. 왜? 검정말이 광합성을 하면서 이산화탄소를 사용했을 테니까. 그래서 우리 B는 충분한 시간이 지나면 무슨 색깔로 바뀌었어요? 우리 BTB 용액은 산성에서 노란색, 중성일 때 초록색, 염기성일 때 파랑색이었는데 충분한 시간이 지나면 이산화탄소 다 사용할 수 있으니 아, B는 파랑색으로 바뀔 수 있겠다. A는요, 식물이 없어요. 그럼 색 변화 없겠죠. 노란색 그대로일 거고요. C의 경우는요, 검정말은 있었지만 빛에너지가 차단됐어요. 아, 광합성 못했으니 여기에도 그대로 노란 색깔로 색 변화 없겠구나라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광합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어요. 광합성은 온도의 영향을 받지 않나요? 여러분들 광합성 온도 영향 받았죠? 일정 온도 이상 되면 갑자기 광합성 양이 바로 꺾였어요. 급격히 감소한다라고 얘기했어요. 틀렸고요. 광합성은 식물 세포의 염록체에서 일어나는 게 맞습니다. 우리 옳은 것이니까 2번이 정답이고요. 3번. 광합성으로 만들어지는 최초의 양분은 녹말이 아니라 선생님이 아까 무엇이다? 단당류인 포도당이다. 하지만 일시적으로 저장할 때 녹말로 바꿔 저장한다라고 얘기했고요. 4번. 광합성으로 생성된 산소는 모두 식물의 호흡에 사용돼요. 아니요. 우리가 남은 거는 무엇을 통해서, 기공을 통해서 내보냅니다. 5번. 광합성에 필요한 물은 잎의 기공을 통해 식물체 안으로 들어오나요? 아니요. 물은 뿌리를 통해 흡수돼서 물관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다음은 잎을 이용한 광합성 실험 과정을 나타낸 것이래요. 가, 잎의 일부분을 알루미늄 포일로 가린 후 빛이 잘 비치는 곳에 3시간 놓아둔대요. 그럼 이 포일 부분은 빛이 들어오지 못했구나라는 거 확인할 수 있고요. 나, 잎을 에탄올에 넣고 물중탕한대요. 선생님이 이 과정 뭐라고? 탈색 과정이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다 아이오딘, 아이오딘이나 칼륨 용액을 떨어뜨린 후 변화를 관찰한대요. 아, 녹말이 생성되었나라는 걸 확인할 수 있겠네요. 자, 옳은 것을 고른 것입니다. 기억. 간은요, 광합성에 이산화탄소가 필요한지 알아보기 위한 과정. 여러분들, 우리 지금 포일로 가렸다라는 건 이산화탄소가 아니라 무엇을 차단한 거예요? 빛을 차단한 것입니다. 그래서 빛이 광합성에 필요한지 알아보는 과정일 것 같고요. 니은. 나는요, 염록체 속의 염록소를 제거하여 탈색시키는 과정 맞죠? 니은은 맞고요. 디귿. 다에서 알루미늄 포일로 가린 부분은 아이오딘 반응이 일어나 청남색으로 변한다라고 되었는데 가린 부분은 빛이 들어오지 못해요. 그럼 광합성을 할수 없고요. 그러면 녹말이 생성되는 그러한 광합성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청남색으로 변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광합성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 요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어요. 녹말의 양이 증가할수록 광합성 양 증가하나요? 아니요, 녹말은 산물이었죠. 온도가 높아질수록 광합성량 계속 증가 아니라 일정 순간부터 갑자기 감소하죠. 틀렸고요. 산소의 농도가 증가할수록 광합성량이 증가했나요? 아니요. 이산화탄소 농도였을 것 같아요. 빛의 세기가 강할수록 광합성량이 증가하다가 일정 세기 이상이 되면 광합성량 일정해진다. 왜? 우리 염록체의 개수 일정하니까.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증가할수록 광합성량이 증가하다가 일정 농도보다 높아지면 광합성량 급격히 감소요? 아니요, 이거 뭐에 대한 얘기예요? 온도에 대한 이야기예요. 자, 시금치잎 조각을 1%의 탄산수소나트륨 수용액에 넣어 그림과 같이 장치를 하고요. 각 비커에서 잎 조각이 모두 떠오르는데 걸린 시간을 측정하였대요. 아까 함께 살펴본 실험인 것 같아요.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있는 데서 골라라라고 되어 있고요. 잎 조각이 더 빨리 떠오른 비커는 빛의 세기가 더 강했던 A입니다. 니은. 잎 조각이 떠오르는 까닭은 광합성이 일어나 산소가 발생했기 때문이 맞죠.
디귿. 전등과 비커 B 사이의 거리가 10cm로 줄어들면요. 즉, 빛의 세기가 더 강해지면 입조각이 모두 떠오르는데 걸리는 시간은 줄어들게 될 거예요. 왜? 산소 기체가 같은 시간 동안 더 많이 발생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디귿 또 정답. 그래서 5번이라고 답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마지막 문제.

0: 질문입니다. 이 실험을 통해 알아보고자 하는 것 무엇이었어요? 빛의 세기를 다르게 했죠. 즉, 빛의 세기가 광합성 양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냐라는 거 알아보는 실험이었습니다. 그럼 답은 몇 번이에요? 3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될것 같네요. 자, 우리 이렇게 준비한 문제는 모두 풀어보았습니다. 마지막 개념 클리어 읽어보도록 할게요. 무엇에서는 빛을 이용하여 광합성이 일어난대요. 또, 무엇은 주로 식물의 잎을 구성하는 세포에 있고요. 초록색을 띠고 있다고 합니다. 이 빈칸에 공통으로 들어갈 말이 무엇인지 여러분들 오늘 공부한 내용 다시 복습해 보시면서 수강 후기 게시판에 몇 강의 답은 무엇입니다? 라고 남겨주세요. 선생님이 들어가서 여러분들의 답변 꼼꼼히 확인하고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우리 식물과 에너지 단원에서 광합성에 대한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도 식물에 대해서 더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금까지 선생님은요. 과학의 세계로 원 없이 빠져드는 시간. 그 시간을 책임지는 원 아랑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1: 전기도 보급되지 않고 신문조차 없던 시절에 태어나 30살 이전의 모습은 사진 한장 남아있지 않은 사람. 세계 열광이 경제력과 군사력을 겨루던 시절, 다른 가치에 주목했던 사람. 그가 간절히 원했던 것은 오로지 높은 문화의 힘. 그의 오랜 소원이 현실이 된 대한민국에서 다시 그를 기억합니다. 2026년은 문화의 힘으로 평화를 꿈꾼 지도자 100번 김구 탄생 150주년입니다.

자, 이 시간은 여러분이 왕이 될수 있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어떤가? 내가 왕이 될 관상인가? 여러분은요, 관상 안 보셔도 돼요. 네, 이 20 문제 다 맞히시면 됩니다. 뭐, 한두 개 틀리는 건좀 봐줄게요. 자, 시작할까요? 여기 학교 시험 만점 왕 왔는데요. 다음 대화를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이제 어떤 시험이든 첫 번째 문제는 약간 그 아주 심하게 어려운 그런 문제는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도 워밍업이라는 게 필요하잖아, 그렇죠? 부릉부릉 이제 1번부터 서서히 풀어가면서 약간 약간씩 좀 어려운 문제도 나올 수 있고 그러니까요. 너무 첫 번째 문제부터 막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 보겠습니다. 마을 뒷산을 통과하는 터널을 만들어야 합니다. 라고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측은요, 찬성 측이래요. 그러니까 주제가 뭘까, 얘들아? 주제란 요거겠지. 마을 뒷산을 통과하는 터널을 만들어야 한다. 이게 주제겠죠. 그러니까 이게 찬성 측에서 할수 있는 말이 되겠죠? 길이 굽어서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산을 돌아가게 되어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자, 주민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마을 뒷산을 통과하는 터널 공사에 우리는 찬성합니다. 이런 말이에요. 저번에도 얘기했듯이 이렇게 산이 있어. 그리고 여기에 이제 마을이 있어. 그런데 저산 뒤편으로 가기 위해서 이렇게 돌아가야 된단 말이지. 꾸불꾸불꾸불꾸불 이렇게. 이러다 보니까 교통사고도 자주 발생할 수 있고요. 그러다 보니 안전의 위험이 가해질 수 있고, 또 편의도 안 좋아. 그렇죠? 그냥 슝 하고 이 터널이 있다면 그냥 슝 하고 가면 되는데, 산을 뚫고 갈 수는 있는데, 이렇게 가다 보니 편의성에도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아. 그래서 우리는 터널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찬성합니다. 이 말이 되겠죠. 이쪽은 반대였었죠? 자, 산에 이렇게 구멍을 뻥 하고 뚫어 놓는다면, 이제 터널을 뚫어 놓는다면, 여기 차들이 오고 가면서, 어떤 결과가 일어날 수 있다? 여기, 그 마을 뒷산에 사는 동물들에게 나쁜 영향을 줄수 있다. 특히나 여기에 천연기념물인 수리부엉이가 살고 있는데,

이 수리부엉이의 터전이 위태로워진다. 그래서 터널 공사에 반대한다. 이런 의견이었습니다. 기억하죠? 어떤 주제를 논의하고 있습니까? 예. 어떤 걸? 예, 요거. 5번을 선택하면 되겠죠? 주제를 논의한다. 그래서 토론에서는 그 논의하는 주제를 뭐라고도 한다고 했어요? 논제라고도 한다고 했어요. 내가 또 이렇게 했다고 재논? 이러지 마시고. 논제. 예. 토론할 때 주제를 논제. 이렇게도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자, 마을뒤산 터널 공사를 찬성하는 쪽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무엇일까요? 아이고, 이 터널이 없으니까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 무엇보다 주민의 안전과 편의성이 많이 떨어집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자, 이와 같이 어떤 문제에 대해 찬성 측과 반대 측이 각각 타당한 근거를 들어서 자신의 주장이 정당하다고 밝히는 말하기가 있는데 이걸 뭐라고 하게 하고 물어봐요? 정답은 토론이 되겠죠. 자, 자신의 주장이 정당하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 많이 썼어요. 타당하다. 네. 정당하다, 타당하다, 옳다, 합당하다. 다 비슷비슷한 말이라고 했어요. 알아두세요. 국어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고 여러분이 나중에 중학교 올라가잖아요. 거기에서도 이 타당하다, 합당하다, 정당하다 이런 말또 나올 거예요. 그럴 때 이게 뭐야? 그러지 마시고. 예. 타당하다, 정당하다, 합당하다, 옳다, 다 비슷비슷한 말. 자, 토론 됐고요. 투쟁 웃기죠? 자, 토의는 뭐라고 했지? 예. 뭔가 그 좋은 의견들을 모아서 더 나은 방법을 찾는 게 바로 토의가 되겠죠? 우리 뭐 짜장면 먹을까? 짬뽕 먹을까? 아, 다른 거, 뭐 탕수육은 어때? 뭐 이런 것들. 막 여러 가지 나올 수 있잖아. 예. 이게 바로 토의가 될수 있어요. 예. 가족에서 가족끼리 회의를 하잖아요. 가족 회의할 때이 토의가 또 많이 사용이 되죠. 자, 이제 본격적으로 토론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반대측이 먼저 얘기하네요. 누리소통망은 우정을 쌓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예, 반대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찬성 측은 반대로 누리소통망은 우정을 쌓는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랬겠지. 우리가 많은 시간을 보내는 학교라는 공간은 가상이 아닌 현실 세계입니다. 오, 그럴듯한데? 예. 이 주장을 얘기하고 그다음부터 이제 무엇이 나올 차례예요. 주장 다음에 무엇이 따라 나와야 돼요. 이유가 쭉 따라 나와야겠지요. 네. 이런 식의 그 틀이 있어요. 짜임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누리소통망을 이용하여 주로 소통하다 보면 실제 대화 기술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SNS는, 이게 SNS잖아요. 이 SNS는 가상세계인데, 우리는 현실세계에 살고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누굴 데리고 와요? 한 교육 전문가의 말을 가지고 옵니다. 네. 교육 전문가를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한 말을 데리고 옵니다. 최근 친구와 전화하는 것을 힘들어하는 학생들이 늘고 있다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요? 진짜? 이 전화보단 이게 편해요. 그런가요? 네. 전화는 즉각 대답해야 하고 그림말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이죠. 누리소통망에 의존하여 소통하다 보면 이렇게 사람과 실제로 대화하는 방법에 오히려 미숙해져서 반에서 친구들과 우정 쌓는데 방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한마디로, 예. 예, 현실 세계에서 대화를 하는데 어려움을 느낄 수 있다, 이 말이죠. 자, 토론의 절차 가운데 무엇에 해당하나요? 자, 이것은 예, 주장 펼치기에 해당하죠? 네. 자신의 주장을 펼치고 이유도 얘기하고 또 근거 자료도 가져와야 되는 주장 펼치기 예, 되겠습니다. 다음 기준을 활용하여 반대 측이 제시한 근거의 타당성을 평가하여 쓰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이것은 무엇의 기준이에요? 근거 자료의 기준이 되겠죠. 자, 근거 자료는 주장이나 이유와 관련성이 있어야 되고 또 믿을 만한 자료여야 한다라고 했어요. 자, 반대 측이 제시한 근거의 타당성, 합당성, 정당성을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 일단 다시 한번 볼게요. 네, 여러분 교재를 보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 이유를 잘 얘기했어요. 주장과 관련되었는가 항상 보시고, 자, 여기서부터는 이제 근거 자료를 갖고 오는데, 교육 전문가의 말을 근거 자료로 가지고 왔죠. 자, 관련성은 있어요. 그쵸? 그런데,

우리 저번에도 봤듯이 이 교육 전문가가 도대체 누구인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신뢰성에 큰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 나중에 이게 공격을 당하죠. 반론 부분에서. 자,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될까요? 관련성은 있는데 신뢰성은 부족합니다. 이 말이 들어가면 돼요. 네, 그래서 우리 교재에는 예시로 이렇게 썼어요. 근거로 든 전문가의 의견이 주장과 관련이 있지만 그 전문가가 도대체 누구인지 정확하게 밝히지 않아서 무엇은 떨어진다? 신뢰성은 떨어진다. 예시 답안으로 이렇게 썼어요. 여기서 중요한 건 뭐예요? 전문가의 의견이 주장과 관련 있다. 이거죠? 요 말은 들어가야 돼요. 자, 그리고 신뢰성은 떨어진다. 관련성은 있지만 신뢰성이 떨어진다. 요게 핵심이에요. 요렇게만 쓰면 다 정답이 되겠죠. 사회자가 얘기해요. 자, 부분입니다. 이번에는 상대 측이 펼친 주장에서 잘못된 점이나 궁금한 점을 지적하고 이에 답하는 무슨 시간? 반론하기 시간이 되겠죠. 먼저 반대 측이 반론과 질문을 하고 이에 찬성 측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도 줘요. 2분입니다. 이거 지나면 안 된다. 이거 지키라는 거죠. 반대 측이 먼저 반론을 엽니다. 찬성 측은 누리소통망이 우정을 쌓는 데 도움이 된다고 말했어요. 맞죠? 하지만 여기서부터 이제 반론이죠. 오히려 친구들 사이에 갈등과 다툼이 일어날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예를까지 들어줘요. 여러 명이 사용하는 대화방에서 언어폭력이 일어나거나 개인정보가 유출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요? 라고 했습니다. 반론을 하고 있어요. 그쵸? 왜? 반론 시간이니까. 네. 반론학이니까. 이게 반론이죠. 반론학이 시간입니다. 그러면 찬성 측이 이제 그 반론에 대한 답변을 줘야 돼요. 아, 그랬네요. 죄송합니다. 우리가 졌네요. 이럴 순 없잖아. 그죠? 네, 반론 잘 들었습니다. 나에게 존중을 하면서 그걸 반론이라고 하십니까? 이러지 않잖아요. 그죠? 네 반론 잘 들었어. 이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반론 잘 들었습니다. 네, 예의를 갖추고 높임말을 쓰면서 존중하는 거죠. 물론 누리소통망을 사용하다 보면 맞아요. 약간의 갈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들으면 반대 측에서 예스, 우리가 이기고 있어. 이랬을 거야. 하지만 여러 사람이 함께 생활하는 학교에서 갈등과 다툼은 너무나 자연스럽다. 오히려 이를 통해 갈등을 조정해보는 좋은 경험까지도 할수 있지 않을까요? 라고 잘 방어를 했어요. 자, 이번엔 이제 나 부분 한번 볼게요. 찬성 측이 얘기하고 있어요. 누리소통망은 초등학생에게 일상을 함께하는 중요한 일부가 되었습니다. 미래 세계를 살아갈 우리에게 누리소통망을 이용한 대화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자, 이거 누구의 주장이었어요? 찬성 측의 주장이었죠? 이 주장을 다시 한번 얘기하고 있습니다.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까 여기까지는 반론하기 단계였고, 그쵸? 반론하고 답변하는 단계였고, 여기서부터는 주장 다지기 단계로구나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앞에 가는 반론하고 또 답변하고, 자, 이 나는 주장을 다지고, 이렇게 다 제대로 다시 다진다 이 말이에요. 더 확고하게 한다 이 말이죠. 자, 유해한 행위를 하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자, 이 유해한 행위 어디서 나왔을까요? 반대측에서 뭐라고 했어요? 아유, 다툼이 일어날 수 있고 갈등이 일어날 수 있고 SNS에서 개인정보까지도 유출이 될수 있고 말이에요. 막 이랬잖아요. 자, 바로 그것을 잘 반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무엇을 반영하고 있는 거예요? 반대 측의 반론을 여기에서 반영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기술이에요. 자, 당신들의 반론을 받고 일단 받아주는 거야. 인정해주는 거지.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면서 오히려 우리들의 주장을 더 다져주는 거지. 그러니까 굉장히 수준 높은 기술이라고 할까요? 수준 높은 토론 기술이 되는 거죠. 일단 받고 되갚아 주는 거죠. 네. 자, 이런 유해한 행위, 반대 측에서 얘기했던 그 유해한 행위를 하지 않도록 우리가 주의를 좀 하면 돼요. 누리소통망을 이용하면 우정을 쌓는 데 도움이 된다고 우린 다시 한번 주장합니다. 이제 이런 거죠. 자, 이번에는 반대 측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누리소통망은 우정을 쌓는 일을 방해합니다. 물론 다소 장점이 있더라도 이거 장점이 있어요. 네, 찬성 측이 얘기한 거 인정.
이것도 반영해 주는 거야. 상대방의 그 의견을 반영해 주는 거예요. 일단 받아. 그래, 일단 거부하지 말고 받아. 그 다음에 우리가 다시 대갚아 주면 돼. 이 말이에요. 장점이 있더라도 이를 적절히 제어하며 현명하게 이용할 능력이 초등학생들에겐 아직 부족하다. 그래서 SNS는 누리 소통망은 아직은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더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부딪히는 세계가 가상이 아닌 실제 세계니까 우리는 친구들과 직접 얼굴을 마주하고 대화와 소통으로 우정을 쌓아야 한다고 다시 한번 주장합니다. 이런 것이죠. 여러분 생각 어떠세요? 뭐 찬성 측, 반대 측, 뭐 누가 이겼다 이거 말고 여러분 생각은 어떤지 좀 선생님이 궁금해요. 네. 자, 기억에 들어갈 알맞은 토론 절차를 네 글자로 쓰셔. 이거 힌트죠. 네. 상대 측이 펼친 주장에서 잘못된 점이나 궁금한 점을 지적하고 이에 답하는 반론하기 시간이 되겠습니다. 반론하기. 자, 니은은 어떤 내용에 해당합니까? 하지만 오히려 친구들 사이에서 갈등과 다툼이 일어날 가능성을 무시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누가 얘기한 거예요? 반대측이 얘기한 거예요. 무엇으로? 반론으로. 네, 그래서 4번 반대측의 반론이 되겠습니다. 이런 반론하기 단계가 승패를 좌우할 수가 있어요. 자, 디귿을 통해 알수 있는 토론 규칙 두 가지. 네, 반론 잘 들었습니다. 높임말 사용한다는 거 알고 있죠? 예, 왜냐하면 상대방을 존중하면서 말을 해야 되니까 가와 나라고 써주면 요두 가지 골라서 쓸수 있어요. 자, 글 가에서 반대측의 반론에 대한 찬성 측의 답변으로 알맞은 내용의 동그라미죠. 반대측의 반론이 있었어요. 찬성 측에서 답변했죠? 뭐라고 했어요? 여러 사람이 함께 생활하는 학교에서 갈등과 다툼은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뭐 현실 세계에서든 가상 세계에서든 여러 사람이 있다면 갈등과 다툼은 다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이 말. 예, 맞는 말이잖아요. 잘 방어했어요. 글 나에 나타난 토론의 절차 무엇이었어요? 주장 다지기였죠? 네. 이 토론의 절차와 규칙을 알맞게 말한 친구는 누굴까요? 자, 글 나는 반론하기로 이미 여기서 틀렸네. 반론하기가 아니라 주장 다지기. 예, 이 단계였죠? 우리 측 입장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상대 측 반론을 잘 반영해서 자신들의 주장이 이만큼 타당성이 있습니다라는 걸 높여줄 수 있는 단계. 그래서 채원이 정답을 잘 얘기해주고 있어요. 자, 인공지능, 즉, AI를 개발할 때 윤리성을 먼저 고려해야 합니다. 이거 기억나죠? 네. 무엇이었나요? 인공지능 개발의 핵심이 윤리성에 있어야 된다. 이런 내용의 글이었습니다. 이 부분은 무엇일까요? 네. 이게 바로 주장의 부분이 되겠죠? 그러면 그 이후는 무엇이 따라와야 된다? 이유와 근거가 따라와야 된다. 주장 다음에 이유가 있어야 하고, 그 다음에 근거가 반드시 따라와야 된다. 근거는 객관적인 자료를 말하는 것이다. 라고 했어요. 얘기 안 해도 되죠? 우산. 응? 우산. 우산 가져가야 돼. 왜? 비가 올것 같으니까. 증거가 있어? 있지. 저거 봐. 저기 먹구름. 선생님이 얘기했죠? 네, 우산 이론이야. 자, 주장과 이유와 근거 자료. 오늘날 인공지능은 정보 검색, 콘텐츠 제작, 자율주행과 같은 여러 분야에서 활용되며 우리 삶을 빠르게 변화시키고 있는데 문제가 있다. 이 변화 속도가 너무 빨라서 윤리적인 문제를 충분히 고민하지 못하는 것이다. 라고 했어요. 이 윤리성을 간과하면 인류는 재앙을 맞이할 수 있다. 자, 인공지능 때문에 발생하는 윤리적 문제도 실제 예시를 들어주고 있죠? 저작권 침해 문제, 그죠? 그 다음에, 뭐, 여기 다음에, 여기죠? 사이버 범죄 및 악용 문제, 이런 것들을 들고 왔습니다. 근데 그냥 이걸 계속 주장만 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근거 자료를 가져왔어요. 경찰청의 통계 자료가 바로 그것입니다. 자, 그래서 요걸 봐도 우리가 아하, 인공지능 기반 이미지 합성 범죄 발생 건수가 이렇게 늘어나고 있구나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근거 자료가 되겠죠? 오늘날 인공지능이 활용되고 있는 분야로 알맞은 것두 가지. 이 글에서는
여기 자율주행과 콘텐츠 제작을 가지고 왔습니다.

0: 맞습니다. 이 글에 나타난 글쓴이의 주장을 정리해서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각각 써볼게요. 이 글에 나타난 이에요. 자, 이것을 개발할 때, 인공지능이죠? 인공지능을 개발할 때에는 윤리성을 먼저 고려해야 한다. 자, 글쓴이가 주장을 뒷받침하는 이유를 제시한 것은 무엇입니까? 주장을 펼치기만 하고 그냥 다른 데로 가버리면 안 돼. 반드시 이것을 든든하게 뒷받침해 줄수 있는 이유가 있어야 되고 근거도 따라와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자, 인공지능을 무분별하게 개발할 경우 저작권 침해 얘기했죠? 사이버 범죄 및 악용 문제와 같은 윤리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이유를 가지고 왔어요. 자, 이게 중요하지. 이것이 없다면 윤리성이 핵심이 되어야 된다고? 왜? 에 대한 답변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답변이에요. 실제 일어나는 일이 이거다라고 가져온 거죠. 그리고 그래도 못 믿겠어? 내가 근거 자료를 줄게 하고 이제 경찰청에서 만들어 놓은 자료, 근거 자료를 갖고 온 거죠. 글쓴이가 이유를 뒷받침하는 근거로 제시한 것, 방금 얘기했죠? 뭐였어요? 경찰청에서 발표한 통계 자료를 들고 왔습니다. 그 자료 이름이 뭐예요? 인공지능 기반 이미지 합성 범죄 발생 건수. 어이구, 말도 굉장히 길고 어려워. 그쵸? 만약에 선생님이 이걸 채점한다면요, 요 앞에 것만 가져온 친구도 맞게 해줄 것 같아요. 또요 뒤에 것만 가져온 친구도 맞게 해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예시는 요두 가지를 다 가져왔네요. 그럼 만점이지, 당연히 만점이지. 네, 여러분도 혹시 문제 푸시다가 저 이것만 썼어요. 그래도 맞게 하세요. 알았죠? 네. 선생님 같으면 이거 맞게 해줄 것 같아. 네, 왕관 써야지. 자, 이 글에서 제시한 근거의 타당성을 바르게 평가한 친구는 누구일까요? 근거의 타당성. 어떻게 하면 근거가 합당성을 가질 수 있느냐? 네. 어떻게 하면 이 근거가 정당성을 가질 수 있느냐? 자,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은 체의와 지훈의 이야기를 한번 볼게요. 인공지능과 관련한 어떤 범죄가 증가하고 있는지 세부 정보가 충분히 제시되지 않아서 타당한 근거라고 볼수 없다라고 체의가 생각하고 있어요. 자, 충분히 제시되지 않아서 이 말은 충분성이죠. 충분성이 없다. 네, 이 말이 되는 것이고. 제시한 근거는 글쓴이의 주장과 관련되면서, 자, 관련되면서 믿을 수 있는 국가기관에서 발표한 통계 자료이기 때문에 신뢰할 수 있다. 자, 이것은 관련성이죠. 관련성 있네. 하고 인정해주고 있는 것이고, 이거 신뢰성도 있어. 인정해주는 것이죠. 네. 이렇게. 자, 그래서 신관충 이렇게 외웠어요. 신관충. 성은 신이요. 이름은 관충이라. 신관충. 자, 이 근거의 타당성을 바르게 평가한 친구 지훈이 되겠죠? 예. 이 정도면 충분하지 뭐. 더 이상 뭐가 필요해. 그쵸? 자, 계속 읽어볼게요. 이번에 앞에 것은 윤리성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라는 주장이었고, 이것은 인공지능을 개발할 때 효율성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 핵심은 효율성이다. 네. 이 글을 이제 또 읽어볼게요. 오늘날 인공지능 그 기술은 자율주행, 의료진단, 재난대응과 같이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면서 인류의 삶을 혁신적으로 발전시키고 있대요. 그래서 인류의 번영과 행복한 미래를 위한 필연적인, 운명적인, 이 필연적이라는 말, 재밌는 말이야. 자연스러운 선택이다. 필연적인, 그러니까 뭐, 운명적인 선택이다. 그럴 수밖에 없는 선택이다. 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인공지능 기술의 잠재력을 최대한 이끌어내고 큰 이득을 얻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다? 속도를 늦추면 안 된다. 얘기했죠? 이거 윤리성과 한번 대조해 봅시다. 이럴 시간 없다! 빨리빨리 해야죠! 빨리빨리 개발해야죠! 효율성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된다. 자, 그래서 무엇을 들고 왔어요? 근거 자료로 설문조사 결과를 지금 가지고 왔습니다. 이 측도 만만치 않아요. 예, 근거 자료를 탄탄하게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여기 대한상공회의소 그 산업연구원의 자료를 가지고 왔고요. 이 국내 기업 인공지능 기술 활용 실태 조사를 가져와서 결국은 뭐예요? 이 기업들이 인공지능 기술을 빨리 지금 개발하기를 원하고 있다. 이걸 활용하려고 한다. 이게 지금 그 요점이 되겠죠. 그래서 속도를 늦춰서는 안 된다. 인공지능 기술은 이제 본격적으로 발전하기 시작한 단계에 있고요. 기술 오류와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지만 이 기술 오류라는 게 무엇이 있을까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윤리성과 관련이 있어요. 삐끗 잘못하면 윤리성에 흠이 갈수 있으니까. 하지만 인류는 과거에도 새로운 기술이 등장할 때마다 문제를 해결하면서 발전해 왔다.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이 말이 되겠죠? 글 가에서 다 가운데 다음 내용이 잘 나타난 부분을 찾아서 기호를 써봅시다. 자, 근거가 잘 드러난 부분은 어딜까요? 근거는 요기죠. 요기 나가 되겠죠? 그리고 주장과 이유는 그 앞에 있었던 가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근거는 글 나. 주장과 이유는 글 가에 잘 있었어요. 자, 글쓴이가 인공지능 개발에서 강조하는 것두 가지를 고르시오라고 했습니다. 두 가지. 일단 효율성이었어요. 그쵸? 효율이 뭐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거 효율성 있네. 너는 어쩌면 그렇게 공부를 효율적으로 하니? 그 말이 도대체 무엇일까? 이거죠. 노력 대비 결과가 좋을 때. 이거죠, 이거. 굉장히 나는 공부를 그냥 그렇게 노력을 많이 하진 않았는데 시험 점수는 좋아. 그럼 내가 좀 효율성 있게 공부했나 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네. 자, 이 글쓴이가 인공지능 개발에서 강조하는 것은 바로 효율성이었습니다. 윤리성은 그 전에 읽었던 글의 그 저자 글쓴이가 강조한 것이 되겠죠. 예, 이게 여러분은 무엇이 맞다고 생각하세요? 인공지능 개발을 할때 윤리성을 핵심으로 두어야 할지, 아니면 효율성을 핵심으로 두어야 할지, 이건 여러분의 선택에 달린 거예요. 예, 여러분이 더 마음에 드는 그런 글을 한번 찾아보세요. 자, 그다음 뭐예요? 효율성이 있어야 되니까 빠른 개발이 필요하겠죠? 자, 그래서 정답은 1번과 4번을 선택해 주면 되겠죠. 아, 빨리빨리 개발해야지. 아니, 잠깐만, 잠깐만. 스탑, 스탑. 이게 지금 윤리성 측면에서 옳은 건지 한번 생각해 보자고. 아, 무슨 소리야. 지금 우리 기업들이 빨리빨리 인공지능을 개발하도록 노력하고 있고 또 그걸 원하고 있잖아. 설문조사 내가 보여줬잖아.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효율성과 빠른 개발. 자, 글쓴이가 제시한 근거 자료에 제목을 찾아 쓰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 눈이 조금 아플 수 있어요. 왜냐면 선생님이 보여주려고 해. 예, 자, 눈 한번 이렇게 천천히 뜨시면서 제목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짜잔! 바로 이거거든. 자, 이거예요, 이거. 여기에서, 뭘 제목으로 쓰면 좋을까? 이제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기업의 성과 향상을 위해 인공지능 기술이 필요한가? 이런 결과가 나왔고, 인공지능 기술 사용 기업 중 추가 도입 계획 여부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왔어요. 그럼 제목이 뭘까요? 이걸까요? 이걸까요? 바로 아래를 보시면 됩니다. 일단 출처가 어디래요? 누가 만들어낸 거래요? 대한상공회의소 산업연구원에서 2024년도. 그러니까, 아, 그렇게 옛날이 아니구나. 이것도 중요한 거야. 그쵸? 10년 전, 20년 전거 자료 갖고 오면 안 되니까 일부러 이렇게 연도까지 알려주는 거야. 바로 이거예요. 국내 기업 인공지능 기술 활용 실태 조사. 예, 굉장히 길죠? 네. 요걸 가지고 왔습니다. 이게 제목이에요, 이 부분. 여러분이 이 표를 보는, 이 그래프를 보는 방법도 아셔야 돼요. 아, 여기가 제목이고, 이것은 이 자료를 만들어낸 곳이구나. 예. 예, 이것도 여러분이 뭐죠? 그래프를 읽어내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눈 아플까 봐 천천히 갈게요. 천천히. 눈이 아플까 봐. 네, 됐죠? 네. 글쓴이가 제시한 근거 자료의 제목을 찾아 써볼까요? 국내 기업 인공지능 기술 활용 실태 조사. 미안하지만 이건 그대로 베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뭘한 가지 한 글자를 빼놓거나 하면 틀립니다. 이런 거 조심하셔야죠. 글쓴이가 제시한 근거에서 알수 있는 사실에 동그라미 표하시오. 예, 이 근거에서, 이 그래프 근거죠? 여기서 알수 있는 사실. 대부분의 기업들은 인공지능 기술을 도입할 계획이 없다. 이거 틀렸네. 많은 기업들이 성과 향상을 위해 인공지능 기술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여기에 동그라미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글의 타당성을 높이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전문가의 의견을 근거로 사용할 만한지, 판단해서 쓰시오. 이거 좀 어렵습니다. 자, 이렇게 어려운 문제는 다시 한번 읽어보라고 했죠? 이 글의 타당성, 정당성. 이거 괜찮은 자료인가? 이런 걸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이 글의 타당성을 높이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전문가의 의견, 인공지능 개발을 늦췄을 때의 문제점을 말한 전문가의 인터뷰 내용이 있대요. 자, 개발을 늦췄을 때의 문제점, 이건 뭐예요? 효율성을 뒷받침해 주는 거죠. 늦추지 말자. 빨리 속도를 내야 돼. 그러면 여러분, 이거 근거로 사용할 거예요? 사용해야죠. 왜? 일단, 주장과 관련이 있는 관련성이 있고, 전문가라면서요. 그러니까, 신뢰성도 높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근거로 사용할 수 있어요. 라면 문제예요. 다음 토론 주제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한번 써보세요. 교실에 CCTV를 설치해야 할 것인가? 굉장히 핫한 주제가 될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때요? 복도나 교실에 CCTV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없어도 된다고 생각해요? 아니면 없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자, 여러분의 그 반짝반짝한 주장, 예, 그리고 근거, 이유 기대하겠습니다. 안녕!
1: 이거 진짜야? 에이, 설마. AI겠지? 오, AI로 만든 거네.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수학 실력의 독립을 완성하는 그날까지 함께할 수학 독립 만세 김구입니다. 자, 우리 중단원 실전 테스트 뒤쪽에 있는 문제에 엑기스 같은 문제들 남아있죠? 그 문제들 풀고 서술형까지 넘어가서 우리 서술형 문제들로 한번 작성해보는 그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구원 픽은 몇 번이냐? 24번과 25번입니다. 페이지 25쪽에 남아있는 그 문제들 중에 제일 마지막 두 문제인데요. 이게 정말 자주 등장하는 형태의 그림이기 때문에 이 그림들을 좀잘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평소에 보던 그림에서 뭔가 특별한 조건들을 하나 더 추가해 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 상황에 우리 앞으로는 그런 그림을 보면 좀더 빠르게 무언가 크기 특징들을 찾아갈 수 있는 그런 연습이 되면 좋겠다라는 측면에서 선생님이 골라본 문제입니다. 아셨죠? 그두 문제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22번 문제부터 보도록 할게요. 오른쪽 그림과 같은 마름모 ABCD에서 내부의 한점 P가 존재하고요. 삼각형 PCD가 정삼각형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네요. 그랬을 때각 BCP의 크기를 구하여라라는 게 지금 문제예요. 여러분, 지금 이 그림이 마름모 안에 정삼각형이 이렇게 하나 들어있는 그림 아니겠습니까? 그쵸? 근데 이 그림과 거의 비슷한 그림이 25번이에요. 25번은 정사각형 안에 정삼각형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의 문제 중에서 어떤 문제를 구원픽으로 고를까 선생님 고민을 좀 했는데, 그래도 마름모 안에 들어있는 것보다 정사각형 안에 들어있는 게 시험에 훨씬 더 자주 등장하기 때문에 선생님 25번을 골라봤습니다. 그러니까 맥락은 같은 문제다라는 거고요. 변의 길이가 똑같은 것들을 찾아낼 수 있어야 문제가 해결된다. 이렇게 접근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지금 여기 있는 이 상황에서 변의 길이가 똑같은 것들을 한번 표시해 보도록 할게요. 자, 정삼각형이다라고 이야기했으니까 지금 선생님이 주황색으로 표시하는 이 모든 변의 길이들은 전부 다 동일한 길이를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렇죠? 자, 근데 사각형 ABCD가 마름모다라고 이야기했으니까 변 CD와 나머지 변들도 길이가 모두 같아질 겁니다. 그래서 자, 다음과 같이 AD의 길이, 그리고 BC의 길이, 그리고 AB의 길이가 모두 동일해라는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면요, 여러분 눈에 뭐가 보여야 되냐면, 아, 다음과 같은 이등변 삼각형이 있구나. 여기도 이등변 삼각형이 들어있구나라는 게 눈에 보여줘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괜찮나요? 물론 이 문제의 답을 구할 때는 그렇게까지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답 구하려면 그냥 이렇게 구하면 돼요. 보시면 요 정삼각형

평이니까 하나의 내각의 크기가 60도일 거고, 그렇다면 이쪽에 있는 각 ADC라고 이야기하는 이각이, 그렇지, 20도와 더해서 80도가 될 거다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 그럼 너 80도야? 마름 모니까 평행사변형의 성질도 만족해야 돼. 이런 생각할 수 있으면서 요 옆에 있는 각 C, 즉각 BCD라고 이야기하는 각이 이게 100도여야 되는구나라는 생각할 수 있어요. 여기가 80도니까 너 100도여야 더해야 180도 나오겠죠. 그러니까 마름 모이기 이전에 평행사변형이기 때문에 성립하는 그런 성질입니다. 자, 근데 정삼각형이 안에 들어있으니까 이각의 크기가 60도죠. 그럼 100도에서 60도를 빼면 내가 찾는 각 40도하고 등장할 거거든요. 그럼 정답은 저렇게 찾아주면 돼요. 됐나요? 이게 답을 찾기에 가장 간편한 방법입니다. 아, 하지만 이런 문제에서는 항상 변의 길이들을 가지고 공부를 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우리 같은 길이들을 생각했고, 그리고 이등변 삼각형을 눈에 발견해 볼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이두 개가 이등변 삼각형이야라는 걸 찾아낼 수 있어야 돼요. 괜찮은가요? 좋아. 그래서 여기 있는 이 이등변 삼각형에서 이쪽에 있는 각들을 구하면서 나머지 모든 각을 다 찾아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문제에서는 각들을 다 찾을 겁니다. 자, 이거 20도야. 그럼 여기 있는 두 개의 각의 크기를 더하면 160도여야 되는데 똑같아야 되니까 80도씩 나누어 가질 거다. 이런 생각 해볼 수 있지 않겠어요? 그래요. 자, 그리고 여기 있는 이것도 이등변 삼각형이고요. 아까 요 각의 크기가 40도다라는 거 우리 찾아냈으니까, 그렇지. 요렇게 두 개의 각의 크기 똑같으면서 더해서 140도 나와야 되니까, 자, 여기 있는 이 각의 크기가 70도다라고 이렇게 각의 크기 찾아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너는 60도니까 당연히 반대쪽에 있는 각들 생각해 볼수 있겠죠. 됐나요? 이 공부를 왜 하는 겁니까? 그래, 궁극적으로 마지막에 가면 여기 있는 이 삼각형에서 여기 있는 각들을 물어보게 될 거거든요. 그러려면 나머지 각들을 모두 다 찾아낼 수 있어야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죠. 그치? 그래서 이런 식의 접근을 생각을 해볼 수 있어야 돼요. 실은 여기 있는 이각의 크기는 100도에서 80도를 빼냈으니까 20도고요. 자, 이쪽에 있는 이 각의 크기는 80도에서 70도를 빼냈으니까 10도다 생각할 수 있고, 그렇다면 이 삼각형에서 요 각의 크기가 150도구나라는 것도 알수 있는 거겠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 그림에서 모든 각들을 다 찾아낼 수 있습니다. 이등변 삼각형의 성질을 활용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변의 길이가 똑같은 것들을 지금 마름모와 정삼각형에서 전부 다 찾아서 표시하는 연습을 해볼 필요가 있는 그런 문제였어요. 네, 이것과 비슷한 맥락의 문제가 25번에 있을 거고요. 우리 25번 문제에서는 삼각형의 합동까지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 거예요. 자, 괜찮니? 좋아. 그럼 다음 문제로 넘어갑시다. 23번입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은 평행사변형 ABCD에서 각 DAC의 이등분선이 BC의 연장선과 만나는 점을 E라고 이야기했대요. 그래요. 여기 있는 이거 각의 이등분선이고요. 그리고 BC의 연장선과 만나니까 실제로 여기 있는 노란색 선, 그리고 이 위쪽에 있는 AD, 이렇게가 서로 평행이다라는 얘기 해볼 수 있겠죠. 여기까지 괜찮지? 자, 그랬을 때 다음의 조건들을 가지고 각 AEC의 크기를 구해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AEC라는 각의 크기 뭐랑 똑같아요? 그렇죠. 동그라미죠. 왜냐? 선분 AD하고요, 선분 BC 서로 평행이고, BC의 연장선인 BE와도 AD는 평행일 겁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Z자 만들어내면서 엇각의 위치에 있는 각의 크기 서로 같아져야 된다. 이런 얘기할 수 있겠지. 자, 그럼 이제 방법은 이런 방법이 있겠다. 여기 있는 이 각의 크기를 구해서 절반 하면 동그라미 하나 구할 수 있으니까 너랑 똑같은 각이 어디 있는지 생각해 보는 거지. 그 각이 바로 이쪽에 다음과 같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요 각의 크기 구해내면 된다 생각할 수 있겠지. 그러면 75도라는 각의 옆에 있는 각이니까 내가 찾는 각 ACB라는 각과 65도를 더하면 이거 이두 개의 각의 크기의 합이 105도가 나와야 돼. 이런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105도에서 65도를 빼면 되니까요. 이 각의 크기는 40도다 생각할 수 있고, 그 40도가 옮겨가니까, 자, 20도, 20도로 나누어지면서 내가 찾는 각 AEC의 크기, 자, 이거 20도다라고 이렇게 정답 써줄 수 있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문제를 접근해 볼수 있을 겁니다. 괜찮죠? 자, 근데요. 여러분, 이 그림에서도요. 좀 재밌는 이야기가 하나 보일 거예요. 보시면 이 동그라미가 이쪽에도 있었던 거 아니었겠습니까? 그렇지?
그러면 삼각

삼각형 ACE라는 삼각형이 눈에 보일 거죠. 그래요. 이렇게 만들어지는 삼각형 ACE가 역시나 무슨 삼각형이 된다? 이등변 삼각형이 된다. 그러니까 이 문제에서 이쪽에 있는 이 각의 크기를 생각해 볼수 있다라는 거지. 그 각의 크기 75도가 된다라는 걸 어떻게 확인할 수 있다? 네가 평행 사변형이니까 동의각이야라고 생각해서 확인해 볼 수도 있지만 180도에서 20도, 20도, 65도 빼내서 생각해 볼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럼 반대로 바꿔서 얘기한다면 이 문제를 아까 우리 엇각의 형태로 접근해서 문제를 풀 수도 있었지만 이 75도 이리 옮겨놓고 여기 있는 두 개의 각의 크기 똑같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등변 삼각형에서 문제를 풀어갈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죠? 180도에서 요거 두개 빼서 140도 빼내면 이렇게 두 개의 각의 크기 합이 40도여야 돼. 따라서 각각이 20도다라고 이런 식의 접근도 해볼 수 있겠네요. 그래서 지금 23번 문제도 조금 여러 가지 방면으로 한번 접근을 해봤습니다. 자, 24번 문제 넘어가 보도록 하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선분 AD와 선분 BC가 평행인 등변 사다리꼴 ABCD가 존재하고 그때 AD와 AB의 길이가 서로 똑같다라는 조건이 주어져 있습니다. 얘들아, 등변 사다리꼴이라는 말이 주어지면요. 당연히 선분 AB의 길이와 선분 DC의 길이는 당연히 같아지는 거죠. 근데 특별하게 이 문제에서만 성립하는 게 뭡니까? 바로 AD와 AB의 길이가 같아진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윗변의 길이가 변 AB와 길이가 똑같아진다라는 성질이 이 문제에서 특별하게 주어져 있는 경우예요. 됐죠? 그러니까 등변 사다리꼴 문제가 자주 등장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중에 더 특별한 케이스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요. 어떤 각들이 똑같아지는지를 미리 생각해 놓고 있다면 문제를 풀때 훨씬 수월하겠죠. 그리고 요 그림을 정리해서 같은 크기의 각들을 찾아보고 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위에 있는 삼각형하고 아래에 있는 삼각형이 서로 닮은 형태를 가지고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그림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나중에 다음 단원에서 다시 등장할 그림이다라는 거지. 선생님이 계속해서 이제 구원픽 골라놓은 문제들 혹은 개념책에서 우리 시험지 미리 보기 문제로 골라놓은 문제들 어떤 문제들 많이 고릅니까? 이 단원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다음 단원까지 계속 이어져서 똑같은 그림이 등장할 문제들에서 많이 고르고 있지 않습니까? 이 문제도 그 문제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변의 길이들이 똑같은 거 표시해 봤으니까요. 각의 크기가 같은 거 찾아볼 거예요. 먼저 27도 그냥 동그라미라고 편하게 표현하도록 할게요. 그 동그라미는 이쪽으로 옮겨갈 수 있겠죠. 왜 그래? 평행선이니까 엇각으로 옮겨갈 겁니다. 괜찮니? 좋아. 그리고 여기 있는 이 동그라미가 또 어디로 옮겨와요? 그래요. 이쪽으로 옮겨와요. 삼각형 ABD가 이등변 삼각형이 된다라고 얘기했으니까 옮겨올 수 있다. 이런 얘기할 수 있겠죠. 됐죠? 또이 등변 사다리꼴에서는 어떤 특징이 있었어요? 아래쪽에 있는 이 삼각형 ABC라는 삼각형과 BDC라고 이야기하는 삼각형이 완벽하게 합동이 된다라는 얘기도 설명드리지 않았습니까? 그쵸? 그래서 이게 그대로 반대쪽으로 또 넘어온다 이거지. 아, 너도 동그라미구나 생각할 수 있고요. 그렇다면 너도 동그라미고요. 그렇다면 너도 동그라미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 뭐 당연하죠. 여기 있는 삼각형도 이등변 삼각형일 테니까. 됐니? 그래서 동그라미들이 전부 다 이렇게 옮겨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위에 있는 삼각형과 아래쪽에 있는 삼각형이 각의 크기들은 모두 다 같아지는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막국지각으로 나머지 각은 당연히 같을 거니까. 아, 괜찮아? 좋았어. 이렇게 해서 각의 크기 똑같은 거 생각해 볼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면 문제 해결할 수 있지. 자, 여기 있는 이 각의 크기 생각해 봐라라고 이야기하면요. 우리 27도들을 적당히 활용해서 빼내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쵸? 자, 좋았어. 이제 계산해 보자. 공부는 이런 식으로 해 놨으니까, 아, 그럼 여기 있는 이 각의 크기에서 27도만 빼내면 내가 원하는 각 찾을 수 있어. 이런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요 각의 크기 뭐랑 똑같아요? 등변 사다리 꼴이니까 너랑 똑같아요. 그럼 이 각은 바로 27도, 그리고 그 옆에 있는 27도랑 더해서 180도 만들어져야 돼. 라는 생각할 수 있겠죠. 따라서 각 BAD를 생각해 보면 180도에서 54도 빼낸 겁니다. 이게 126도다 얘기할 수 있고요. 그럼 요 각의 크기가 126도니까 그 126도에서 다시 한번 동그라미 27도 빼내면 되겠죠? 각 CDB는 126도에서 27도 다시 한번 빼내면 되고요. 그러면 99도다라고 이렇게 생각해 줄수 있어요. 괜찮니? 이런 식의 접근, 이게 이제 가장 보편적인 접근일

먹이를 먹는다. 이렇게 말이죠. 이 서술형 문제는요, 말로 설명하듯이 문장으로 쓰는 문제잖아요. 따라서 우리 꿀단지 친구들은요, 이런 서술형 문제를 만나면 배운 내용 떠올리며 이렇게 말로 설명하듯이 문장으로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적을 수가 있어야 돼요. 이렇게 해서 2번 문제 해결해 봤고요. 계속해서 우리 3번 문제도 착착 풀어보죠. 자, 페트리 접시 두 개의 탈지면을 깔고 강낭콩을 각각 올려놓은 다음 한쪽에만 물을 주었습니다. 며칠 뒤 강낭콩의 모습이래요. 물음에 답하시오. 자, 1번 문제는요. 물을 준 페트리 접시는 어느 것인지 기호를 쓰시오라고 있는데요. 이 실험을 보면은 우리 친구들이 척척척척척척 배운 내용 떠올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실험에서는 다르게 한 조건이 바로 물이지요. 그래서 씨가 싹 트는데 물이 필요한지 그렇지 않은지를 알아보는 실험. 그런데 물을 준 페트리 접시에서만 껍질이 벗겨지며 싹이 텄기 때문에 씨가 싹 트는데 물이 꼭 필요합니다라는 것 우리 알아냈잖아요. 따라서 물을 준 페트리 접시는 기역이라고 자신 있게 적어주면서 2번으로 가보죠. 위 실험을 통해 알수 있는 내용을 씨가 싹 트는데 필요한 조건과 관련 지어서 보면은 바로 이렇게 적어볼 수가 있겠네요. 씨가 싹 트는데, 씨가 싹 트는데, 씨가 싹 트는데, 물이 필요하다. 물이 필요하다. 선생님, 제가 알기로는 씨가 싹 트는데 물도 필요하지만 적당한 온도도 필요하거든요. 여기 온도도 적으면 안 되나요? 하는 친구가 혹시 있나요? 물론 우리 이미 배웠다시피 씨가 싹 트는 데는요 물과 온도가 꼭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문제에서는요 위 실험을 통해라고 했습니다. 이 실험에서는요 뭐 페트리 접시 크기라던가 온도라던가 다른 조건은 똑같이 하고요 오직 물만 다르게 한 조건이기 때문에 이 실험에서 알수 있는 것은 바로 물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지요. 따라서 온도가 물론 필요하지만 적고 싶지만 이 문제에서 위 실험을 통해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씨가 싹 트는데 물이 필요하다라고 적을 수가 있어야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 3번 문제 또 자신 있게 해결해 봤고요. 계속해서 우리 4번 문제 보도록 하죠. 다음은 씨가 싹 트는데 필요한 조건을 알아보기 위한 실험이래요. 물음에 답하시오라고 했습니다. 기억. 탈지면을 각각 깔고 강낭콩을 올려놓은 다음 물을 적당하게 준다. 아, 물은 다르게 한 조건이 아니에요. 니은 한쪽 페트리 접시는 상온 실내 온도에 두고 다른 페트리 접시는 차가운 냉장고에 둔다. 온도를 다르게 했구나. 그러니까 이 실험에서는 씨가 싹 트는데 온도 적당한 온도가 필요한가를 알아보는 실험이겠군요. 위 실험에서 같게 한 조건, 다르게 한 조건 찾아보는 문제인데요. 같게 한 조건은요, 온도 빼고 나머지 물, 뭐 강낭콩의 종류, 탈지면 이런 것들은 똑같이 같게 합니다. 기역, 니은, 릴 적어주고요. 다르게 한 조건은 오직 온도이지요. 온도, 디귿만 여기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4번에 2번 보죠. 일주일 뒤두 개의 페트리 접시에 놓인 강낭콩이 각각 어떻게 되었는지 구분하여 쓰시오라고 했는데요. 각각이라고 했기 때문에 둘다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선생님은 이렇게 한번 적어볼게요. 상온에 둔 페트리. 상온에 둔 페트리 접시에 강낭콩은 껍질이 벗겨지며 싹이 텄지만 그래서 따뜻한 온도가 꼭 필요하지요. 씨가 싹 트는데 냉장고에 둔 강낭콩은 싹이 트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자세히 적어 보겠습니다.

상온에 둔 페트리 접시의 강낭콩은 껍질이 벗겨지며 싹이 텄지만 냉장고에 둔 강낭콩은 싹이 트지 않았어요. 그래서 씨가 싹 트는데 이 적당한 온도도 꼭꼭 필요하구나라는 걸 바로 이 실험을 통해 알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4번 문제도 풀어보았습니다. 우리 친구들도 선생님이 적은 것 참고해서 말로 설명하듯이 문장으로 적어보는 겁니다. 자, 계속해서 우리 5번 문제 보죠. 강낭콩을 심은 화분에 물을 준 다음 어두운 상자로 가렸더니 며칠 뒤 강낭콩이 푹 시들었대요. 자, 1번. 강낭콩이 시든 까닭은요, 바로 이거죠. 어둠 상자에 가렸죠. 어둠 상자에 가려져. 어둠 상자에 가려져. 햇빛을 받지. 빛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죠. 햇빛을 받지 못해서. 못했기 때문이다. 우리 알고 있잖아요. 식물이 잘 자라는 데는 빛, 물, 온도가 다 필요한데요. 어둠 상자로 가려버리면 빛을 제대로 받지 못해. 이렇게 피시시시시. 시들어버리겠죠? 자, 2번 보도록 하죠. 시든 강낭콩을 다시 잘 자라게 하려면 빛을 잘, 이렇게 비춰지게 해주면 되겠죠? 따라서 이렇게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화분을 빛이 잘 드는 곳에, 빛이 잘 드는 곳에, 햇빛이 잘 드는 곳에, 빛이 잘 드는 곳에 둔다. 이렇게 한번 적어 볼게요. 빛을 가렸기 때문에 시들었죠. 그래서 다시 잘 자라게 하려면 화분을 빛이 잘 드는 곳에 둔다. 이렇게 한번 적어 보았습니다. 우리 친구들도 5번에 2번 참고해서 적어 보세요. 자, 이렇게 해서 5번까지 한번 풀어봤고요. 계속해서 6번 문제 보도록 하죠. 이 다음은 식물이 잘 자라는데 필요한 조건을 알아보기 위한 실험이래요. 물음에 답하시오라고 있는데요. 자, 1번. 일주일 뒤두 개의 화분을 심은 강낭콩이 각각 어떻게 되었는지 구분하여 또 쓰시오라는 문제입니다. 자, 보니까요. 기역. 비슷한 크기로 자란 강낭콩 화분 두 개를 준비해서 햇빛이 비치는 창가에 뒀어요. 따라서, 햇빛은 각개 한 조건입니다. 니은. 한쪽 화분에는 물을 적당히 주고 다른 화분에는 물을 주지 않았다. 다르게 한 조건이 물이기 때문에 식물이 자라는데 물이 필요한지 안 한지를 알아보는 실험이다라는 것 눈치를 채야 되겠지요. 자, 그래서 한번 이렇게 적어볼게요. 일주일 뒤에 물을 준 화분은 잎과 줄기가 싱싱하지만, 물을 주지 않은 화분은 잎과 줄기가 시들었다. 또는 물을 준 화분은 잎의 개수가 많고 또 초록색이고 줄기가 굵고 곧지만 물을 주지 않은 화분은 잎의 색깔이 노란색이고 누런색이고 줄기가 가늘고 힘이 없다. 뭐 이런 것도 좋습니다. 이 식물이 잘 자라는 데는 물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이 물을 준 화분은 아무래도 건강하게 잘 자라겠지만 물을 주지 않은 화분은 그렇지 않겠죠. 그런 특징을 생각하며 이렇게 적어 보았습니다. 참고해서 우리 친구들도 생각을 적어 주세요. 자, 계속해서 6번의 2번 문제 보도록 하죠. 위 실험을 통해 알수 있는 내용을 필요한 조건, 식물이 자라는데 필요한 조건과 관련 지어서 보면, 식물이 잘 자라는데, 물이 꼭 필요하다라고 적어 볼 수가 있겠네요. 이렇게 해서 6번 문제 또 자신 있게 신나게 해결해 봤고요. 계속해서 7번 문제 해결해 보죠. 자, 다음은 두 식물의 모습입니다. 차이점을 한 사리 기간과 관련지어서 보래요. 자, 기역은요. 한해 사리 식물 강낭콩이고요. 니은은 여러 해 사리

식물 감나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적어볼게요. 기억은 한 살이 과정이 한 해, 1년 안에, 한해 안에 이루어지지만, 니은 한 살이 과정의 일부를 여러 해 동안 반복합니다. 그러니까 꽃이 피고 열매를 맺은 뒤에 추운 겨울을 지나 이듬해 봄에 다시 새순이 돋고 잎과 줄기가 자라고 또 꽃이 피고 열매를 맺고 이런 한 살이 과정의 일부를 여러 해 동안 반복하죠. 이것이 바로 한 살이 식물과 여러 해 살이 식물의 다른 점이잖아요. 이렇게 한번 적어 보았습니다. 자, 계속해서 7번에 2번 문제는요. 자, 이런 한 살이 과정을 거치는 식물의 이름을 각각 두 가지 쓰시오라고 했는데요. 자, 한 살이 과정의 대표적인 식물들, 강낭콩 말고도 뭐 벼라던가 호박이라던가 봉숭아, 코스모스 이런 식물들이 있고요. 두 가지만 적어 볼게요. 자, 여러 해 살이 식물은요. 대표적으로 나무는 다 여러 해 살이 식물입니다. 그러니까 뭐 사과 나무라던가 풀 중에서도 민들레, 비비추, 대나무 같은 식물들은 여러 해 살이 식물에 속하지요. 그래서 선생님은 바로 한 살이 식물 벼, 봉숭아, 여러 해 살이 식물 사과나무, 민들레 적어 볼 테니까요. 우리 친구들도 교재를 참고해서 이렇게 각각 두 가지씩 한번 적어 보세요. 자, 이제 오늘의 마지막 문제, 8번 문제인데요. 자, 다음은 두 식물의 모습이래요. 공통점을 쓰라고 했습니다. 자, 민들레와 고추, 여러 해 살이 식물과 한 살이 식물인데요. 두 식물의 공통점은 여러 해 살이 식물과 한 살이 식물 모두 이런 공통점이 있지요. 그러니까 한번 적어 볼게요. 씨가 싹 터서 자라 꽃이 피고 열매를 맺어 대를 잇는다 라는 공통점이 있지만 한해 살이 식물은 겨울을 나지 못하고 여러 해 살이 식물은 여러 해 동안 한 살이 과정의 일부를 반복하는 차이점이 있지요. 자, 공통점 이렇게 적어봤고요. 계속해서 2번 차이점은요. 이렇게 적어볼게요. 한 살이 과정이 한해 안에, 우리 아까 적은 것처럼 한해 안에 이루어지지만, 여러 해 살이 식물, 민들레와 같은 여러 해 살이 식물은 한 살이 과정의 일부를 한 살이 과정의 일부를 여러 해 동안 반복한다. 여러 해 동안 반복하며 살아간다라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한해 살이 식물과 여러 해 살이 식물의 차이점을 생각하며 8번의 2번 문제 우리 친구들도 잘 적어주세요. 말로 설명하듯이 말이지요. 이렇게 해서 오늘의 서술형 문제 모두 만나봤고요. 이제 오늘의 아하 문제 만나볼게요. 오늘의 아하 문제! 한 사리에 대해 더 조사해보고 싶은 생물 수강후기 게시판에 많이 많이 적어주세요. 이번 시간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과학을 지나 국어 공부해 볼 테니까 다음 시간에도 함께 해주세요. 꾸리야, 문다야, 인사해. 그럼 우리 국어에서 다시 만나요. 안녕!

안녕하세요. 여러분 수학 실력의 독립을 완성하는 그날까지 함께할 수학 독립 만세 김구입니다. 자, 계속해서 중단원 문제 풀고 있는 중인데요. 오늘은 17번 문제부터 풀어간다고 말씀드렸었죠. 시험지 미리 보기 문제는 두 문제 지정해봤습니다. 19번과 24번 두 개의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이두 개의 문제가 우리가 평상시에 봤던 정리들을 살짝 다른 그림의 형태로 응용해 놓은 그런 문제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두 문제 한번 잘 살펴보면 좋을 것 같고요. 먼저 시작해야 될 문제는 17번입니다. 외곽의 이등분선의 정리에 관련된 이야기인데, 자, 이 문제 같은 경우는 그냥 공식 자체를 머릿속에 암기하고 있다면, 선생님이 항상 이미지로 형상화시켜봐라 라고 얘기했었는데, 그 이미지로 형상화시킨 것들이 머릿속에 들어있다면 바로 풀수 있는 문제죠. 그래요. 여기 있는 A를 중심으로 해서 선분 AB 대 AC를 생각하면 그게 BD 대 CD다라고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었죠. 요게 된다면 7대 3이 8 더하기 X 대 X다라는 비례식을 만들어 볼수 있을 겁니다. 자, 요거 정리해 보면 24 더하기 3X가 7X가 되고, 그리고 이항시켜서 4X가 24니까 X는 6이라는 결론 내릴 수 있겠죠. X값 구해라 이야기했으니까요. 2번 6을 정답으로 쓰면 되는 문제입니다. 형상화시켜서 바로 식을 쓸수 있으면 가장 좋습니다. 하지만, 아, 이게 좀 어려울 수 있다 그랬지. 그래서 선생님이 생각했던 게 뭐였습니까? 보통은 우리가 외곽의 이등분선보다는 내곽의 이등분선이 이해하기가 훨씬 좋다. 형상화시키기가 좋았다. 그래서 여기 있는 이점 D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자, AB 대 AC가 BD 대 CD다라고 얘기했던 이 상황을 BC를 연장해가지고 이점 D를 그대로 바깥으로 끌고 왔다라고 생각하자라고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AB 대 AC는 BD 대 CD라고 이런 식으로 우리 바깥쪽에 있는 점과 연결시킬 수 있었다. 자, D가 이리 왔으니까 이렇게 BD 대 CD하고 이렇게 연결을 시킬 수 있었다라는 거였었죠. 그래요. 안에 있는 이 점이 밖으로 끌려 나왔다라고 상상하면 위에 있는 그림을 형상화시킬 수 있었습니다. 자, 한 번에 되면 제일 좋고요. 이게 한 번에 안 되면 내각의 이등분선의 정리를 생각해 놓고 이 점을 바깥으로 끌어당긴다라는 관점으로 이 위에 있는 이미지를 만들어 내시면 좋겠다. 이런 얘기했었죠. 자, 근데 이거 우리 이제 마지막 연습이니까 실제로 증명하는 과정 한 번만 더 그림 그려가면서 볼게요. 자, 중요한 건 뭐였습니까? 주어져 있는 AD하고, 즉, 각의 이등분선하고 평행이 되도록 선을 그리는 게 중요했었죠. 그래서 C라는 점에서 이렇게 평행이 되도록 선을 그려주는 게 중요했었다. 그러면 동위각과 엇각을 생각해서 이등변 삼각형을 만들어낼 수 있었죠. 여기 있는 이 점을 E라고 이야기한다면 결국 AE의 길이와 AC의 길이가 서로 길이가 똑같다라는 얘기를 해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래에 있는 삼각형에서 A를 기준으로 해서 닮음인 두 개의 삼각형을 이렇게, 자, B를 기준으로 해서 닮음인 두 개의 삼각형을 이렇게 만들어주고 이 길이에 비해 관련된 이야기를 하면 되는 거였었다라는 거지. 그래서 A에서부터 시작해서 AE 대 전체 생각할 거야. 원래 지금 B를 기준으로 해서 보는 거니까 B에서부터 전체 대 짧은 거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그래서 선분 AB라는 전체 대 짧은 거 AE의 길이에 비를 생각하는데, 그게 B를 중심으로 해서 전체 대 짧은 거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선분 BD 대 CD하고 만들어지는 이런 상황입니다. 근데요, 방금 계산했듯이 AE와 AC의 길이가 서로 똑같으니까 여기 있는 AE를 뭐로 바꿔치기 하겠다? AC로 바꿔치기 하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만들어낸 게 바로 외곽의 이등분선에 관련된 식이었죠. 그치? 자, 이걸 매번 증명하고 있을 수 없다. 그러니까 이 원리 지금 이해하고 이제는 머릿속에서 이미지를 형상화시키자라는 게

목표입니다. 어떤 겁니까? 다시 한번 그림 그려요. A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AB 대 AC는 BD 대 CD 하고 이런 식으로 이미지 형상화 시켜 놓으시면 충분히 외곽의 이등분선의 정리를 빠르게 풀어낼 수 있을 겁니다. 자, 이 문제 X값 6하고 우리 2번 아까 정답으로 찾아냈었었죠. 이렇게까지 체크해 주실게요. 자, 그 다음 가자. 18번 문제 보자. 오른쪽 그림과 같은 삼각형 ABC에서 선분 AD는 각 A의 이등분선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내각의 이등분선 그려져 있으니까 BD 대 CD의 길이의 비가 9대 6이더라 라는 얘기 해야 되는 거죠. 몇 대 몇? 9대 6. 깔끔하게 정리하면 3대 2라고 정리할 수 있겠다. 그래서 BD 대 CD 3대 2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자, 그랬을 때 삼각형 ADC의 넓이가 16제곱센티미터다 라는 조건 주어져 있네요. 자, 이 넓이, 이게 16제곱센티미터래요. 그럼 높이가 똑같은 두 개의 삼각형이 밑변의 길이가 3대 2의 길이의 비를 가지고 있으니까 넓이의 비도 3대 2라는 넓이의 비 가지고 있을 거야 생각할 수 있고, 2에 해당하는 실제 넓이가 16제곱센티미터니까 왼쪽에 있는 3에 해당하는 실제 넓이는 24제곱센티미터다라는 얘기 해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결국 우리는 삼각형 ABD의 넓이가 24제곱센티미터라고 주어져 있는 것과 마찬가지다라는 사실 알 수 있어요. 자, 이 상황에서 DE라는 요 삼각형 AB, 삼각형 ABD의 선분 AB를 밑변으로 봤을 때의 높이 구해봐라 라고 얘기하는 거니까 넓이 활용해서 구할 수 있겠다. 2분의 1 곱하기 밑변 9 곱하기 선분 DE 하면 삼각형 넓이 나와야 되고 그게 24여야 된다라는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선분 DE의 길이 생각하면 양변에 2 곱하고요. 9로 나누어주면 9분의 48, 다시 3으로 나누면 3분의 16cm라는 길이 구할 수 있겠죠. 이렇게 계산해서 우리 정답을 2번 하고 고를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자, 이 문제 내각의 이등분선의 정리 활용해가지고 밑변의 길이의 비가 넓이의 비다라고 생각하는 문제입니다. 자, 거기서 한 발 더 나간 거지 그거 가지고 넓이 구해서 높이 구해봐라 라고 이야기하는 요런 하나 더 나간 문제예요. 실제로요, 이 내각의 이등분선의 정리 가지고 삼각형의 넓이를 구해내는 것까지는 지난 시간에 했었던 문제가 있었어요. 그 문제에서 한 발짝 더 나간 거니까 살짝 더 심화되어 있는 상황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해 볼 수 있는 그런 문제죠. 자, 그래서 18번 문제 앞으로 또 보시게 될 만한 그런 그림입니다. 자, 다음 문제 보자. 오른쪽 그림과 같은 평행 사변형 ABCD에서 각 A, 각 C의 이등분선과 선분 BD의 교점을 EF라고 이야기해 놓고요. 그리고 나서 선분 EF의 길이를 구하여라 라고 얘기하는 게 문제입니다. 자, 이 문제 선생님이 시험지 미리 보기로 골라놓은 문제죠. 자, 지금 계속해서 어떤 문제들 풀고 있었냐면 내각의 이등분선의 정리와 외각의 이등분선의 정리에 관련된 문제들 풀고 있었어요. 지난 시간 마지막 16번부터 시작해서 오늘 시간 시작하는 17번, 18번 문제들이 다 그 아이디어를 가지고 문제를 풀었었죠. 자, 19번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각의 이등분선의 정리를 가지고 문제를 풀어갈 겁니다. 근데 솔직히 내각의 이등분선의 정리라고 하기에는 너무 평행사변형처럼 그려져 있어요. 그래서 눈에 잘 안 보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문제의 그림을 잘라서 부분 부분 살펴봐야겠죠. 자, 먼저 위쪽에 있는 삼각형 ABD만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평행사변형의 위쪽 절반만 생각해보면요, 삼각형 ABD가 보이고요. 그때 AE라는 선분이 각 A를 2등분하는 내각의 이등분선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때? 9대 15라는 길이의 비, 즉 3대 5라는 길이의 비가 어디에도 그대로 적용돼야 돼? BE 대 ED에도 그대로 3대 5라는 길이의 비가 적용이 돼야 되겠다라는 생각할 수 있죠. 길이 다 구할 수 있어요. BE의 길이도 구할 수 있고요. ED의 길이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해볼 겁니다. 선분 BE의 길이 구해보면 너는 선분 BD라는 20cm를 3대 5로 자른 것 중에 3에 해당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20 곱하기 8분의 3 하고 쓸 수 있겠다. 약분하면 2분의 15라고 우리 값을 찾을 수 있겠죠. 선분 BE의 길이가 2분의 15cm입니다. 자, 그리고요, 선분 ED의 길이도 찾아볼 수 있어요. 너는 20 곱하기 8분의 5라고 생각해 볼 수 있으니까
2분의 25cm를 우리 주어져 있는 길이로 찾아볼 수 있겠죠. 두 개 더하면 2분의 40 되고요. 20cm 정확하게 만족되는 상황이다라는 거 알 수 있겠네. 자, 그리고 이것과 똑같은 일을 어디에서 할 거냐? 아래쪽에서도 할 겁니다. 자, 다음과 같이 생긴 삼각형 BCD에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자. BCD에서 C라는 각을 2등분한 선이 있고 그때 만나는 점을 F라고 이야기하면 역시나 각의 2등분선의 정리 사용해가지고요. 선분 FD 대 선분 FB가 여기 있는 CD 대 CB라는 길이의 비와 동일해진다라는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9cm가 그대로 오른쪽으로 옮겨오고요. 15cm가 그대로 아래로 내려갈 테니까 여기 있는 이 선분 FD의 길이를 계산해도 역시 20cm를 3대 5로 자른 것 중에서 뭐에 해당하는 거? 3에 해당하는 것만큼이다 라는 얘기할 수 있지. 그래서요, 여기 있는 BE라는 길이와 선분 FD라는 길이가 동일합니다. 2분의 15cm로 똑같다라는 거 알 수 있겠죠. 자, 이제 여기 있는 FD라는 길이 알고요. ED라는 길이 알고 있으니까요. 우리 EF라는 길이 못 구할 리가 없죠. 선분 EF 구해볼게요. EF라는 선분은 전체적으로 ED라는 2분의 25cm에서 FD라는 2분의 15cm 빼면 되는 거죠. 너는 2분의 10하고 만들어지고, 즉 5cm라고 정답 찾아줄 수 있는 네, 그런 문제였습니다. 어때? 괜찮겠지? 그래서 이 문제 정답 몇 번? 3번이다 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문제죠. 지금 보시면 평행사변형이 주어져 있지만 우리는 이 평행사변형에서 위쪽과 아래쪽 삼각형을 통해서 내각의 이등분선의 정리를 생각해 봐야 되는 네,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여기까지 문제 풀어서 정답은 구했다라는 얘기 할 수 있지. 자, 근데 얘들아, 이 문제 같은 경우에 다른 관점으로 접근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실제로 아래쪽에 선분 FD의 길이가 2분의 15cm다라는 걸 구할 때 아래에서 다시 내각의 이등분선의 정리를 사용했었는데 그러지 않고 이런 방법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여기 평행사변형이니까 X 두 개랑 동그라미 두 개 서로 마주보고 있는 대각이죠. 대각은 크기가 어때야 돼? 같아야 돼. 그러니까 동그라미 두 개 나누어서 각의 크기 똑같은 것뿐만 아니라 반대쪽에 있는 X 두 개도 각각 동그라미 두 개로 각의 크기 같아져야 된다라는 얘기 해볼 수 있겠네. 둘 다 각이 똑같은 거예요. 자, 그리고요, 여기 있는 이 각 세모라고 한다면 이 각 세모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지는 삼각형 FCD라는 삼각형을 생각해 볼 겁니다. 자, 삼각형 FCD가요, 한 변의 길이가 9cm이고 그 9cm를 이웃하고 있는 양쪽 끝과 그게 동그라미와 세모다라는 얘기할 수 있죠. 근데 왼쪽에 있는 이 삼각형에서도 9cm와 동그라미와 세모를 양 끝각으로 하는 삼각형이 눈에 하나 보인다라는 거 얘기해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BE의 길이와 FD의 길이가 똑같다라는 얘기를 삼각형의 합동의 관점으로 볼 수도 있다. 됐지? 자, 그리고 실제 길이를 구하지 않더라도 이런 얘기를 해볼 수 있어요. 자, 지금은 길이를 직접 다 계산하면서 문제를 풀지 않았습니까? 근데요, 길이를 직접 다 계산하지 않아도 문제를 접근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실제 숫자 계산이 분수로 나타났기 때문에 좀 불편했거든요. 그렇지만 길이 계산을 하지 않고 직접 계산하지 않고 비율 계산을 한다면 오히려 좀 더 편하게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보시면 3대 5라는 길이의 비 생각했었죠. 그리고 반대쪽에서도 여전히 3대 5라는 길이의 비가 성립할 거다라는 얘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똑같은 길이에 대해서 똑같이 3대 5라는 길이의 비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쪽에 있는 3과 이쪽에 있는 5가요. 실제로 3과 3, 5와 5가 같은 길이를 가질 거다라는 얘기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EF에 해당하는 길이는 5라는 비율에서 3이라는 비율을 뺀 것만큼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 그럼 결국 우리 선분 EF는 E라는 길이의 비를 갖고 있다라는 얘기할 수 있죠. BE와 EF와 FD의 길이의 비가 3대 2대 3의 길이의 비를 갖는다
이런 생각할 수 있으니까 선분 EF의 길이를 한 번에 계산할 수 있어요. 20cm를 전체 8로 쪼갠 것 중에서 2에 해당하는 것만큼이야 라고 하면서 5cm 이렇게 구해준다면 우리 분수 계산을 여러 번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계산의 실수를 좀 막을 수 있는 네, 그런 풀이가 되겠습니다. 이런 관점으로도 문제를 살펴볼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죠. 괜찮죠? 네, 그래서 평행사변형 안에 숨어있는 각의 이등분선의 정리, 뭔가 공식이 적용되지 않을 것 같지만 적용할 수 있는 네, 그런 문제 한번 풀어봤어요. 다음 문제로 가보자. 20번 문제 갑시다. 오른쪽 그림에서 4개의 직선이 서로 평행이다라고 얘기하면서 x-y의 값을 구하여라. 이게 지금 문제네요. 그림만 잘 봐주시면 돼요. x 먼저 구해야 되는데 x 어디 있니 하고 봤더니요. x가 여기 있는 빨간색 선분이에요. 자, 그 빨간색 선분과 나머지 12, 6 이걸 가지고 오른쪽에서 뭔가 비례식을 세울 수 있는 게 있을지 살펴보자 이거지. 자, 빨간색 선분 x 그리고 나머지 여기 있는 주황색 18cm가 평행선 K와 L과 N에 의하면 뭐하고 뭐로 나누어져요? 6과 12로 나누어져 라는 거 지금 눈에 보입니까? 네, 지금 우리가 보고 있어야 되는 평행선은 자, 이렇게 K와 L과 N이라는 세 개의 평행선이어야죠. 자, 선생님 지금 딱 색깔 칠해줬더니 눈에 바로 들어오지. 그치? 그래서 X를 구하기 위해서는 아, X 대 18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6대 12여야 되는구나 라는 사실 발견할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근데 6대 12가 얼마야? 1대 2죠. 그렇다면 X는 9라는 결과 얻어낼 수 있는 거겠지. 그래서 X값 이렇게 구해주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X가 9라는 거 구했으니까 이제 Y값을 구하도록 한번 해보죠. 자, X에다 9 써놓고 Y가 어디 있는지 살펴보죠. Y를 봤더니 Y 여기 있어요. 여기. 그리고 Y와 관련해서 길이를 생각할 수 있는 게 어디 있냐 하면 위에 있는 6이라는 거 눈에 보이네요. 자, 여기는 6 눈에 보이죠. 그럼 이제 우리는 뭐하고 뭐? 9하고 12를 생각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번에 보는 평행선은 뭐예요? K와 L과 M이라고 이야기하는 요 세 개의 평행선 가지고 아, 9대 12가 6대 Y다 라는 걸 생각하면 되겠죠. 그래, 그러면 9대 12가 6대 Y야 라고 식 세울 수 있겠지. 이렇게 해서 비례식도 찾아내면 되죠. 근데 9대 12는 3대 4에 해당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3대 4가 6대 Y야 라고 하면서 Y값이 8이다 라고 구할 수 있어요. 자, X는 9고 Y는 8이니까 Y에서 X 빼봐 라고 X에서 Y 빼봐 라고 이야기하면 우리 1을 정답으로 고를 수 있는 그런 문제죠. 이게 20번이었습니다. 근데 우리 공부니까 우리 Y를 다른 식으로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자. 자, Y를 구하고 싶은데 Y와 관련된 길이를 봤더니 여기 이렇게 전체 12cm가 있네. 그치? 그렇다면 여기 있는 12라는 Y에 대응하는 그 변과 뭘 봐야 돼요? 요거 전체, 즉 18cm를 봐야 돼. 이런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비례식을 이렇게 세울 수도 있어요. Y 대 12는 12 대 18 하고 이렇게 식을 세울 수도 있겠죠. 자, 그렇다면 12 대 18이 2 대 3이니까요. Y 대 12가 2 대 3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여전히 Y는 동일하게 8이라는 값을 구할 수도 있을 겁니다. 자, 지금 이 상황에서는 평행선을 다음과 같이 아래에 있는 세 개의 평행선을 살펴봤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그런 상황이죠. 괜찮죠? 자, 어느 방향으로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평행선들이 좀 여러 개가 나와 있는 경우에 필요한 평행선을 골라내는 능력 키울 수 있는 그런 문제였고요. 한 번에 잘 안 되면 방금 선생님이 보여드렸던 딱 그 방법대로 색깔로 구별하면서 아, 이렇게 평행선들이 나누어져 있구나, 선분을 나누는구나 라는 걸 보면 확실히 눈에 들어올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연습을 문제집에서 그런 식으로 하다 보면 이제 색깔을 칠하지 않더라도 한눈에 그림들이 보이는 상황이 도달하게 될 겁니다. 아셨죠? 처음부터 눈에 안 보인다고 해서 당황하지 마시고요. 하나씩 하나씩 해나갑시다. 자, 다음 문제 갈게요. 21번입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은 사다리꼴 ABCD에서 자, 세 개의 변 평행이고요. EF가 두 대각선의 교점을 지나면서 AD와 BC와 평행이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네요. 그랬을 때 선분 BC의 길이를 구해라라는 게 지금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세 개의 길이, 자, 평행한 이 세 개의 길이는 세 개 중에서 두 개만 알고 있으면 나머지 하나는 그냥 등분해서 구할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여기 삼각형들을 가지고 주어져 있는 길이들을 또 생각해 볼 수 있고요. 이런 문제에서 가운데 교점을 가지고 2, 5와 F5로

나누어져 있는데 여기 있는 EO의 길이와 FO의 길이는 서로 동일하다라는 것도 눈에 발견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럴 수밖에 없겠지. 같은 변을 가지고 똑같은 길이의 비율로 쪼개져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지금 왼쪽 오른쪽에 6대 10이라고 하면 아, 3대 5라는 길이의 비 역시나 동일하게 오른쪽으로 옮길 수 있으니까요. 왼쪽 삼각형을 봤을 때 EO의 길이를 구하는 방법이나 오른쪽 삼각형을 봤을 때 FO의 길이를 구하는 방법이나 서로 동일할 겁니다. 그래서 EO의 길이와 FO의 길이는 아, 길이가 같을 거야 라는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의 길이만 구해서 두배 하면 전체 EF의 길이를 구할 수 있고요. 그렇다면 EF의 길이를 가지고 BC의 길이를 구하는 것도 뭐 어려운 일이 아닐 거예요. 그치?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선생님은 대략적으로 이런 두 가지 방법을 한번 가볼게요. 첫 번째로 삼각형에 주목해서 EO의 길이를 가지고 BC의 길이를 구하는 방법을 한번 생각을 해볼 겁니다. 그러려면 EO의 길이를 알아야 되니까 거꾸로 뒤집혀져 있는 삼각형에서 EO의 길이를 구해야겠죠. 그러려면요, B라는 값을 기준으로 10대 16, 5대 8이라는 길이의 비 생각해야죠. 5대 8이 선분 25대 9라고 비례식 세울 수 있어야 돼요. 25의 길이 얼마니? 하고 생각해 보면 8분의 45cm라고 길이 찾을 수 있겠네요. 자, 8분의 45cm가 FO하고도 정확하게 길이가 같아야 돼라는 얘기할 수 있고요. 그렇다면 EF의 길이도 구해낼 수 있는 거죠. 자, 그걸 활용하는 문제는 조금 있다. 그 풀이는 다시 한번 보도록 하고 우선은 EO의 길이를 구한 것까지 생각했다면 이 EO의 길이를 가지고 노란색 삼각형에서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자, 이번에는 뭘 기준으로 봐야 됩니까? A를 기준으로 봐야 되지. A에서부터 6대 16, 즉 3대 5라는 거. 아, 6대 16, 그럼 3대 8이라는 거. 요 길이의 비를 생각해 봐야겠지. 그게 바로 25대 선분 BC다라는 생각할 수 있으니까 EO의 길이 구한 거 그대로 대입합시다. 8분의 45 대입하자. 그러면 3 곱하기 선분 BC가 45하고 만들어지니까 선분 BC의 길이는 15cm다라고 이렇게 찾아낼 수 있었죠. 네, 이렇게 풀어대는 문제, 풀어주는 방법이 가장 보편적인 방법이죠. 이게 첫 번째 풀이 방법이었습니다. 자, 괜찮니? 자, 그런데 우리 지난 시간에도 한번 얘기했었지만, 요 문제 풀이 같은 경우는 정확하게 등분을 해서 문제를 풀 수도 있다라는 얘기했었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요거 우리 친구들이 잘할수 있으니까 선생님이 안풀 거야 하고 넘어갔었어요. 네, 지금은 한번 풀어드리도록 할 겁니다. 왜냐면 숫자가 되게 계산이 좀 불편하게 만들어져 있어요. 숫자가 불편하게 만들어져 있는 걸 보고서 선생님이, 아, 이 문제 선생님 등분해서 푸는 풀이로 풀어줘야겠다라는 생각했거든요. 자, 봅시다. EO의 길이와 FO의 길이가 8분의 45cm로 같아진다라는 얘기 했으니까요. 선분 EF의 길이를 생각해 보면 이게 4분의 45cm야라는 걸 찾아낼 수 있는 거겠죠. 자, 이 길이가 4분의 45cm라는 거 알고 있어요. 너 길이 알고 있으니까 비율 알고 있으니까 BC의 길이도 구해낼 수 있다라는 거죠. 자, 9cm는 너는 4분의 36cm거든요. 4분의 36과 4분의 45 사이의 간격을 생각할 건데, 지금 현재 6대 10, 즉 3대 5라고 생각할 거니까, 아, 위에 있는 걸 이렇게 3등분했겠구나. 4분의 36에서 4분의 45까지 늘어날 때 4분의 9만큼 늘어났는데, 그럼 한번 내려올 때마다 몇 센티미터씩? 4분의 3센티미터씩 늘어났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겠다라는 거지. 그래서 9센티미터에서 4분의 3cm 늘어나고 또 늘어나고 또 늘어나서 4분의 45cm가 선분 EF의 길이가 된 겁니다. 자, 그렇다면요. 선분 EF의 길이를 기준으로 해서 봤을 때 선분 BC의 길이는 4분의 3cm씩 몇 번? 다섯 번 늘어난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 그래서 선분 BC의 길이를 생각하면 4분의 45에다가 4분의 3cm를 다섯 번만큼 늘려준 거야라고 생각해서 4분의 60 계산하면 15cm라는 정답 이렇게 구할 수도 있겠죠. 아니면 9cm를 기준으로 해서 4분의 3cm씩 여덟 번 늘어난 거야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지. 저 위에서부터. 그래서 선분 BC의 길이는 9에다가 4분의

13cm씩 8번 늘어났어 라고 생각해서 동일하게 15cm를 끌어낼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죠. 이 사이에 있는 거 직접 선을 그려가지고 나누어 보지 않더라도 이런 식으로 선을 나누어 보지 않더라도 우리 3대 5, 3번, 5번 늘어났다 충분히 상상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림 직접 그리지 않아도 상상으로 해결해 볼 수 있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선분 BC의 길이가 우리 5번 15cm다라는 정답 얻을 수 있는 문제였죠. 자, 이제 22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자. 자, 22번 봅시다. 그림과 같이 점 E가 AC와 BD의 교점으로 주어져 있고 XY의 값을 구해봐 라고 얘기했는데 자 이거 너무 많이 보던 그림 아닙니까?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나비 모양의 닮음 생각해야 되고 10대 15 그러면 2대 3이라는 길이의 비 갖고 있으니까 아 B 2대 2D가 3대 2구나 그럼 그 길이의 비가 아래로 그대로 옮겨와서 3대 2구나 라는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즉 X는 15를 3대 2로 쪼갠 것 중에 3만큼에 해당하는 거니까 X는 15 곱하기 5분의 3 하고 쓰여지면서 아 X값 9야 라는 거 바로 찾을 수 있어요. 자, Y값은 어때? 여기 사이에 있는 거 찾아야 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 관점을 이렇게 바꿔서 바라봐야죠. 다음과 같이 만들어져 있는 이 삼각형에서 B를 중심으로 해서 3대 5가 2F 대 10이다 라는 얘기 할 수 있죠. 3대 5가 선분 2F 대 10이야 라는 얘기 할 수 있어서 선분 2F의 길이 이 값이 6cm야 라는 얘기 할 수 있고 그렇다면 y가 6이야 라는 얘기 할 수 있어서 x와 y 더해봐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의 정답은 5번 15라고 쓸 수 있는 게 22번이었습니다. 자 23번 문제 가보자. 자 주어져 있는 삼각형 ABC의 넓이 구해봐 라고 얘기했는데요. 가르쳐준 정보가요. FDC의 넓이. 자 이 넓이가 4다 라는 거 가르쳐준 거예요. 이거는 문제 답을 준 거나 마찬가지예요. 왜냐? AE의 길이와 EF의 길이와 FD의 길이가 똑같으니까 지금 만들어져 있는 이 노란색 세 개의 삼각형은 밑변의 길이가 똑같고 높이가 똑같은 삼각형이라서 넓이가 똑같을 수밖에 없더라라는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오른쪽에 있는 삼각형 ADC의 넓이가 12제곱센티미터라는 게 문제에 주어져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D가 중점이면요. 왼쪽에 있는 ABD라는 삼각형의 넓이도 12제곱센티미터여야 되고 그럼 전체 삼각형의 넓이는 24제곱센티미터다라는 얘기를 아주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거죠. 실제로 삼각형의 넓이에 관련된 이야기인데 앞에서 자주 했었던 이야기라 어렵지 않게 해결할 수 있는 네, 그런 문제였다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24번 구원픽 오늘의 시험지 미리 보기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다음과 같은 삼각형에서 선분 DF의 길이를 구해라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문제죠. 자 주어져 있는 삼각형에서 선분 DF의 길이 생각할 때 여기 있는 이 DF가 도대체 어떤 선과 평행인지 눈에 보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지. 그럼 어때? 두 개의 선을 가지고 다음과 같이 삼각형이 만들어지니까 아 BE의 길이만 구할 수 있다면 DF의 길이는 BE의 길이의 절반이겠구나라는 얘기 할 수 있다는 거죠. 당연히 D라는 점이 무게중심에서 만나는 점이니까 중점이고 중점에서 밑변과 평행인선 그렸으니까 F도 중점이면서 DF의 길이가 전체 길이 여기 있는 BE의 길이의 절반이 되겠다라는 얘기 해볼 수 있는 겁니다. 선생님 근데 BE를 절대 못 구하겠는데요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이게 직각삼각형이라는 데 주목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게 직각삼각형이니까 E라는 점이 빗변의 중점이 되고 그럼 외심이 되면서 BE의 길이가 16의 절반, 아 8cm구나 라는 거 가르쳐주고 있는 거지. 그렇다면 당연히 DF의 길이는 8cm의 절반 하고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너는 4cm다 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직각삼각형에 관련된 이야기와 뒤집어져 있는 삼각형에서 중점을 연결한 선분의 성질에 관련된 얘기가 섞여 있는 문제입니다. 자, 오늘 마지막 문제 여기까지 우리 진행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어서 이 뒤에 있는 문제들 마무리하겠는데요. 뒤쪽 조금 더 재밌는 문제들 있으니까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시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친구들 반갑습니다. 필독 중학국어 비문학 독해 1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덟 번째 시간이에요. 사회 분야의 두 개의 글을 만나볼 건데요. 제목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첫 번째 글은 사회 네 번째 글입니다. 저작권과 CCL. 저작권이 무엇인지, CCL이 무엇인지 알려주겠죠? 그리고 다섯 번째 글입니다. 사회 분야 다섯 번째 글은 죄형 법정주의. 아마 들어본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배경의식이 있는 친구들은 최대한 활용하면서 글을 읽어라. 그래야 글의 이해를 높일 수 있다. 다 읽어봤죠? 그러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글에 대한 지문으로 분석하는 시각 자료 CCL부터 만나보죠. CCL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스 라이선스의 약자라고 합니다. CCL. 하네요. 특정 조건에 따라 저작물 배포를 허용하는 저작권 라이선스 중에 하나라고 되어 있죠. 특징을 보면 일반적으로 4개의 권리를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이들을 조합해 여러 가지 저작권 라이선스를 만들 수 있다라고 합니다. 이와 같은 CCL에 대해서 살펴보는 지문인데 자 그러면 함께 읽어볼까요? 자 저작권은 사람의 생각이나 감정을 표현한 결과물에 대해 그 표현한 사람에게 주는 권리를 말합니다. 저작권, 이 글의 중심 화제입니다. 제목에도 들어있잖아요. 보통 비문학재제 제목에 들어있는 어휘다. 그러면은 그 단어가 그 낱말이 중요한 어휘죠. 자, 저작권은 그러하다. 그러한 표현의 결과물을 저작물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뭐 간단하게 말하면 저작물에 대해서 그 표현한 사람에게 주는 권리를 저작권이라고 하는 거겠죠. 저작물은 보호를 받는다. 하지만 모든 표현 결과물이 저작물로 보호받는 것은 아니래요.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이는 간단한 문장들, 사건을 보도하기 위해 사실 그대로를 정리한 글, 단순히 이름순으로 정리한 전화번호부 같은 것들은 누가 하더라도 같거나 비슷하게 표현할 수밖에 없어. 그래서 창작적인 표현이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그러니까 개인의 창작물은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저작물로 보호하지 않는다라고 하네요. 저작물로 보호하지 않는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자주 쓰이는 간단한 표현이나 사건을 보도하기 위해서 그대로 정리한 글이나 이름 순으로 정리한 전화번호부 같은 것들은 저작물로 보호하지 않는다는 거죠. 자, 이렇게 1문단에서 저작권과 저작물의 개념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문단 가볼까요? 저작권은 저작 인격권과 저작 재산권으로 분류된다. 저작 인격권은 뭐냐? 정신적인 노력의 산물로 만들어낸 저작물에 대해 저작자가 인격적으로 갖는 권리를 저작 인격권이라고 한대요. 좀 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저작 인격권은 다른 사람에게 양도되거나 상속되지 않아. 그냥 그 저작자에게만 인정이 되는 권리. 그 사람만 갖는 권리가 바로 저작 인격권이네요. 저작 인격권의 특성이고요. 공표권, 성명 표시권, 동일성 유지권. 이 세 가지가 바로 저작 인격권의 종류예요. 구분된다라고 했습니다. 저작 인격권의 하위 권리입니다. 공표권은 그럼 뭔데? 저작물에 대한 공표 여부를 결정하고 공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 그러니까 이거는 저작자한테만 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한테 양도, 상속 안 돼. 성명 표시권은 저작자가 저작물에 대해 자신이 저작자임을 주장하고 이를 표시할 수 있는 권리. 그리고 동일성 유지권은 자신의 저작물이 창작한 본래의 모습대로 활용되도록 하는 권리인데 이 세 가지는 누구에게만 저작자에게만 인정이 된다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저작 인격권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는데 그럼 다음 문단은 뭘까요? 저작 인격권과 저작 재산권으로 나뉜다고 했으니까 그렇지. 아 그럼 다음 문단에는 저작 재산권이 나오겠구나 이렇게 예측하면서 읽는 거예요. 근데 정말 딱 넘겼는데 저작 재산권은 하는 순간 어때? 기분이 너무 좋죠. 왜냐면 내가 잘 예측하면서 읽는 거니까. 읽기 과정을 계속 이렇게 점검 조정하면서 읽는 거예요. 그래야 글 내용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 저작 재산권 볼게요. 저작물을 일정한 방식으로 이용하는 것으로부터 발생하는 경제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권리가 바로 저작 재산권입니다. 그러니까 재산으로서 인정을 해주는 거죠. 자, 저작 재산권은 저작 인격권과 달리 권리들을 나누어서 개별적으로 행사하거나 양도 또는 상속하는 등 처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구나. 저작재산권의 특성이에요. 저작재산권은 저작물에 대한 행위에 따라 다양하게 구분할 수 있는데요. 저작물은

인쇄 복사하거나 사진을 찍는 등의 권리인 복제권, 여러 사람 앞에서 저작물을 공개할 수 있는 권리인 공연권, 저작물의 원본이나 복제물을 여러 사람에게 나눠주거나 빌려주는 것을 할수 있는 권리인 배포권 등이 저작 재산권에 해당한다. 이렇게 세 가지 나누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저작 재산권과 그 하위 권리에 대한 내용이네요. 그러니까 복제권이나 공연권이나 배포권 등은 그 저작자가 가지고 있기도 하고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도 있고 또는 상속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자, 이어서 보겠습니다. 온라인의 검색이 편리해진 요즘 우리는 저작권을 보호하기 위해 저작권의 보호와 사용에 대한 CC 라이선스가 뭐야? 바로 CCL인 거죠. 반드시 이해해야 한다. 그럼요. 이거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걸 어기면요. 잘못, 이거 잘 보고 하지 않으면, 저, 철컹철컹 들어갈 수도 있어요, 여러분. 잘 알아야 돼. 자, CCL이란 뭐냐? 저작물 자유 이용 허락 표시 제도. 말이 좀 어렵죠? 라는 뜻으로, 자, CCL이 바로 중심화제라는 거, 왜냐면 제목에 역시 들어있잖아요. 그죠? 저작권자가 본인의 저작물에 대한 권리 사항을 표시하여 정해둔 범위 내에서 사람들이 저작물을 이용하게 한 제도예요. 이건 내 건데, 여기다 이렇게 표시해. 뭐, 이 정도까지는 허용이야. 이 정도까지는 허용이야. 라고 해주는 것. 그게 바로 CCL인 거죠. 저작물에는 신호등처럼 저작물에 CCL 관련된 부호가 4개 주어지게 되고 그 부호의 조건에 맞춰 컨텐츠를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3문단에서는 CCL의 개념이죠. 자, 그래서 이제 이어지는 문단에서 그 내용을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4가지 부호로 나온다고 했잖아요. 그 4가지 부호의 의미가 나와 있습니다. 자, 요 부호는 뭐냐? 저작자 표시 부호예요. 저작자의 이름, 출처 등 저작자를 반드시 표시해야 한다는 필수 조건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저작물을 복사하거나 다른 곳에 게시할 때도 반드시 저작자와 출처를 표시해야 해요. 그러니까 저 표시가 있는 저작물의 경우에는 아, 이거 쓸때 저작자 이름, 출처 이거 반드시 표시해야 한다는 거구나. 그래서 그걸 반드시 표시해서 사용해야 한다는 뜻이에요. 안 했어. 이렇게 더 있는데 안 했어. 그러면 저작권법 위반인 거죠. 자, 이 표시는 뭐냐? 비영리 부호입니다. 저작물을 영리 목적. 영리는 이제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는 것을 영리라고 하는데, 이렇게 재산상의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가지고 재산상의 이익을 취해서 어떻게 뭐 팔아가지고 뭘, 재산상의 이익을 얻거나 해선 절대로 안 된다라는 거죠. 따라서 영리 목적을 위해서 내가 쓰고 싶어.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저작자와의 별도의 계약이 필요합니다. 다시 계약을 해야 돼요. 자, 이 표시는 뭐냐? 변경 금지 부호입니다. 저작물을 변경하거나 저작물을 이용해 2차 저작물을 만드는 것을 금지한다라는 뜻이에요. 절대로 변경해서는 안 되겠죠. 이 표시가 들어있으면. 자, 그 다음 이것은 동일 조건 변경 허락 부호입니다. 2차 저작물 창작은 허용해. 이거를 활용해서 내가 다른 걸 만들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이. 있는데 2차 저작물에 원 저작물과 동일한 라이선스를 적용해야 한다라는 의미라고 합니다. 저작물을 이용하는 사람이 이와 같은 4개의 조건의 부호를 명확히 이해하면 저작권 분쟁 없이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그 CCL 잘 보고 확인해서 이용하면 되겠죠? 그렇습니다. 5문단 CCL 표시 부호의 의미입니다. 저작권 보호하는 거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더 강조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학교에서 과제를 한다거나 할 때에도 지금 뭐 사실 여러분은 그냥 과제를 위해서 하는 거지 뭐 어떤 영리를 목적으로 하거나 뭐 2차 저작물을 만들어서 어디다 쓰거나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그런다 하더라도 지금부터 이와 같은 내용들 잘 보고 활용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그렇죠? 자. 여기까지 그 내용이었고요. 이제 문제 만나봅니다. 스텝 2, 3번 문제 보도록 하죠. 구조도 보면서 그 내용 다시 한번 떠올려 볼까요? 자, 먼저 저작권의 개념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생각이나 감정을 표현한 결과물, 저작물이죠?에 대해 그 표현한 사람에게 주는 권리를 저작권이라고 하는데 두 가지가 있죠.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입니다. 먼저 저작인격권은 정신적인 노력의 산물로 만들어낸 저작물에 대해 저작자가 인격적으로 갖는 권리라. 양도 안 돼, 상속 안 돼. 그 사람한테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위 권리로는 공표권, 성명 표시권, 동일성 유지권이 있었고요. 저작 재산권은 저작물을 일정한 방식으로 이용하는 것으로부터 발생하는 경제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권리입니다. 재산상의 권리인 거죠. 그래서 특성은 권리의 개별적인 행사 가능하고 양도도 가능하고 상속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부모님이나 또는 조부모님이 이렇게 저작권을 갖고 계시는 경우에 돌아가셔도 그렇죠. 그 자손들이 이 재산권을 활용할 수 있어요. 하위권

국제권, 공양권, 배포권입니다. 이어서 볼까요? 자, CCL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CCL은 저작자가 본인의 저작물을 정해둔 범위 내에서 사람들이 이용하게 한 제도인데, 이렇게 네 가지 부호가 있습니다. 각 부호의 의미도 설명하고 있었죠? 자, 이 부호는 저작자 표시 부호입니다. 저작자와 출처를 반드시 표시해야 하고요. 이 부호는 비영리 부호입니다. 영리 목적으로 쓰면 안 된다는 게 비영리인 거죠. 그래서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다. 이 부호는 변경 금지 부호입니다. 그래서 저작물 변경 및 2차 저작물 창작을 아예 금지하는 그대로, 요 그대로만 활용해야 돼요. 그리고 요 부호는 동일 조건 변경 허락 부호인데 2차 저작물을 만들 수는 있어. 그러나 원 저작물과 동일한 라이선스를 적용한다라는 거였습니다. 기억나시죠, 여러분? 이와 같은 구조로 이루어진 글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문제 볼까요? 스텝 3, 1번 문제 봅시다. 자,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을 묻고 있어요. 여러분, 사실일치 문제, 우리 독해, 비문학 독해에서는 절대로 틀려서는 안 되는 문제예요. 사실이해와 관련되어 있잖아요. 지문 내용만 잘 읽으면 답을 충분히 찾을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반드시 꼭 맞춰야 되겠습니다. 저작자가 인격적으로 갖는 권리는 저작자의 자녀에게 상속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인격적으로 갖는 권리가 뭐죠? 이 문단에 보면 저작 인격권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작 인격권은 어때? 양도나 상속이 되지 않는 저작자에게만 인정된다고 했거든요. 때문에 잘못되었죠. 그래서 답은 1번이에요. 나머지는 모두 그래서 확인할 수 있죠. 자신이 저작자임을 알리고 저작물에 표시할 수 있는 권리가 성명 표시권이라는 내용 맞고요. 방학 중반 친구들의 연락처를 정리하여 문서화한 결과물은 저작물로 보호받지 못한다고 했어요. 왜? 누가 해도 똑같잖아. 누가 해도 똑같이 비슷하게 표현되기 때문에 이것은 저작물로 인정받지 못한다라고 했습니다. 저작물을 창작했던 당시와 다른 모습으로 활용하면 동일성 유지권을 훼손한 거죠. 동일성 유지. 똑같이 해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훼손하는 거 맞죠? 저작자는 자신이 창작한 포스터의 복제권을 전문 광고 업체에 양도하여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죠. 왜냐하면 복제권은 저작 재산권에 해당하니까. 이제 저작 인격권이 아니라 재산권에 해당하니까. 그래서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답은 1번이었어요. 넘어가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 만나볼까요? 매체 자료를 제작하면 CCL을 활용할 때 보기에 나타난 콘텐츠 이용 방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묻고 있습니다. 자, 이제 CCL 각 부호를 해석할 수 있어야겠죠? 자, 요 부호가 있네요. 저작자 이름, 저작물의 제목, 출처 등 저작자에 관한 표시를 해야 한다는 것. 맞죠? 그 사람 표시하는 것. 가 맞네요. 자, 이어서. 이 표시와 이 표시도 들어 있습니다. 저작자를 밝히면 자유로운 이용이 가능하지만, 그죠? 요 표시가 있으니까. 근데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다는 거, 요 표시, 요 부호 때문에. 맞죠? 자, 다음은 이 부호와 이 부호입니다. 저작자를 밝히면 자유로운 이용이 가능하지만, 맞죠? 변경 없이 그대로 이용해야 한다. 요 부호에 대한 내용. 맞습니다. 다도 맞네요. 자, 네 번째, 저작자를 밝히면 자유로운 이용이 가능하지만, 요 부호니까. 2차 저작물 창작을 허용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요 부호예요. 요 부호 2차 저작물 안 된다고 했나요? 아니죠. 요 부호는 2차 저작물 창작은 허용을 해. 다만 뭐다? 원 저작물과 동일한 라이선스를 적용해야 한다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설명이 틀렸기 때문에 라가 잘못됐네요. 답은 4번이에요. 자, 마지막 2부, 2부, 2부까지. 저작자를 밝히면 자유로운 이용이 가능하지만 2부에 대한 내용.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죠. 요거 들어있으니까. 그리고 변경 없이 그대로 이용해야 한다는 것. 요 부호 들어있으니까. 맞습니다. 그 내용 꼼꼼히 보시면 어떤 내용이 잘못됐는지 쉽게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자, 이어서 두 번째 글. 먼저 지문으로 이해하는 독해 지식부터 보겠습니다. 자, 상수월이라는 설명 방법인, 설명 방법이라기보다는 이제 내용을 전개해 나가는 방법이에요. 상술은 앞에 내용을 좀더 알기 쉽게 구체적으로 풀어서 설명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그래서 특징은 앞에 내용을 구체적이고 상세화하여 이해를 돕는 역할을 한다고 하는데, 자, 그러면 우리가 읽을 글에서 어느 부분에 상술이라는 방법이 쓰였는지 찾아봐야겠죠. 글을 읽어보도록 합시다. 자, 죄형 법정주의입니다. 죄형 법정주의가 무엇인지에 대해 설명하는 글일 거예요. 봅시다. 형법에서 죄형 법정주의는 어떤 행위가 범죄로 되어 어떤 형벌을 받을 것인가를 판결할 때그 행위 이전에 법률이 미리 정해두지 않는 한그 행위를 범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원칙을 말한대요. 이게 바로 죄형 법정주의의 개념입니다. 그렇다면 죄형 법정주의, 이거의 중심 화제가 되겠죠. 그러니까 어떤 행위를 했어. 이건 범죄야. 처벌해야 돼. 라고 하려면 그 행위가 일어나기 전에 그 행위와 관련된

뭐몇항 해가지고 나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법률이 없는 거야. 죄형법정주의는 중세 절대주의 국가의 임의적인 형벌권 행사에 대한 대항적 원리에서 비롯된 원칙이라. 아, 그렇구나. 절대주의 국가에서는 마음대로, 임의적이라는 건 마음대로 한다는 거거든요. 아무거나 다, 너 벌이, 너 죄야, 너 죄야, 이런 식으로 해서 막 처벌을 한 적이 있나 봐요. 그래서, 아, 이건 너무 남용하는 거잖아. 안 되잖아. 그래서 만들어진 거라는 거죠.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원칙이라고 합니다. 죄형법정주의 발생 배경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볼까요? 죄형법정주의는 권력 분립의 원칙에서 유래한다라고 해서 권력 분립, 입법, 사법, 행정에 대한 그 내용이 나와 있죠. 이어서 법규의 제정은 입법부의 몫이에요. 그렇죠? 입법부 말 그대로 법을 세우는 부서가 입법부잖아요. 사법부나 행정부가 마음대로 법규를 제정하여 시민을 처벌하지 못한다. 라는 겁니다. 아, 그래서 권력 분립의 원칙에서 유래한다라고 했네요. 자, 이 문단에서는 죄형 법정주의 원칙 수립의 취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권력 분립의 원칙이라는 거죠. 자, 이어서 보겠습니다. 먼저 죄형 법정주의는 어떤 행위에 대한 법률의 흠결 문제를 살펴야 한대요. 법률의 흠결이라는 건 뭔데? 법관이 어떤 행위의 사실관계를 판단할 법 규범이 없는 상황. 법 규범이 없어. 이런 상황을 법률의 흠결이라고 하는데, 그럼 없으면 처벌 못 한다면서요? 보내면 되겠네? 아, 근데 그러면 안 돼. 법률의 흠결을 명분으로 재판을 하지 않으면 이건 직무유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재판을 하기는 해야 돼. 자, 그럼 법관은 어때? 이걸 해결해야 돼. 어떻게 해결하지? 이때 법관은 기존의 법 규범을 토대로 해석을 하게 되는데, 해석에는 흠결의 보완으로 인정되는 확장 해석과 흠결의 보완으로 인정하지 않는 유추 해석이 있다. 흠결의 보완으로 인정되는 건 확장 해석이고, 안 되는 건 유추 해석이에요. 그러니까 유추 해석은 하면은 안 돼. 확장 해석은 해도 된다는 거죠. 잘 구분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 문제 풀수 있어요, 여러분. 죄형법정주의에서 법률의 흠결을 처리하는 태도입니다. 자, 여기까지 3문단, 죄형법정주의에서 법률의 흠결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확장 해석은 되는데 유추 해석은 안 된다면서요. 그럼 확장 해석이 뭐고 유추 해석이 뭔지 좀 자세히 설명해줘야 될것 같은데요. 이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확장 해석은 뭐냐? 이미 존재하고 있는 법 규범을 토대로 그 목표나 방향 설정의 범위 내에서 법규의 의미를 넓혀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 법률에 의거해서 좀더 확장해서 해석을 해본다라는 거죠. 자, 예를 들어줍니다. 예시죠. 구타행위로 때렸어. 그래서 외상은 없어. 겉은 괜찮아. 그런데 정신적 충격으로 수면 장애가 발생했어요. 그러면 상해에 관한 형법 257조를 근거로 해서 신체를 해하는 행위뿐 아니라 생리적 기능의 훼손도, 잠을 잘못 자는 거니까, 이것도 상해로 확장 해석하여 유죄로 인정하는 거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때린 사람이 있고 맞은 사람이 있는데 때린 사람이 그런 거지. 하나도 안 다쳤잖아요. 상처가 없는데 뭘. 난 죄가 없어요. 할 때, 저는 겉으로 상처는 없지만, 그날 맞은 이후 잠을 못 자요. 아, 그래? 상해에 관한 형법 257조를 근거로 해서 생리적 기능의 훼손도 뭐로? 상해로 확장 해석할 수 있다. 야, 너도 유죄야. 이렇게 판단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이게 바로 3문단 확장 해석의 개념입니다. 자, 그러면은 유추 해석은 안 된다고 했거든요. 유추 해석은 뭔데요? 유추 해석은 확장 해석과 달리 기존의 법 규범이 존재하지 않는 영역에서 수행하는 해석이에요. 그러니까 법 규범이 없어. 그러면 죄형 법정주의에서는 뭐, 처벌할 수 없겠네요? 법에 따라 처벌하는 건데, 관련 법이 없으니까? 그래요. 그래서 죄형 법정주의에서는 금지된다라는 겁니다. 유추 해석은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자, 19세기 말 독일 형법에서는 절도죄, 뭔가를 훔치는 죄죠. 객체를, 그러니까 무엇을 훔쳤느냐의 그 무엇을 동산으로 규정하고 있었대요. 동산이란 형상 성질 따위를 바꾸지 아니하고 옮길 수 있는 재산을 뜻합니다. 그래서 돈이나 증권이나 세관 같은 것들은 그대로 들어서 갈수 있죠. 이게 동산이에요. 따라서 남의 집에서 전기를 무단으로 사용한 사건에서 전기를 동산으로 유추하는 것을 금지했어요. 그렇죠. 유추 안 돼. 그렇게 유추하는 거안 돼라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무죄가 선고됐다라는 겁니다. 전기를 동산으로 유추하면 법률의 창설이나 근거 없는 보충이 되어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되므로 유추 해석이 허용되지 않은 것이다. 자, 이렇게 5문단에서 유추 해석이 무엇인지 그리고 유추 해석이 허용되지 않는 이유. 자, 법률의 창설이나 근거 없는 보충이 되어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되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유추 해석은 안 됩니다. 확장 해석은 되고요. 그런데 좀 헷갈리지 않아요?

뭐가 확장인 거고 뭐가 유추인 거지? 그렇습니다. 확장 해석과 유추 해석은 어쨌든 유추적인 사고 과정을 필요로 합니다. 그러니까 확장 해석도 그 법률 안에서 이거를 그것까지 볼 거야 말 거야라고 하는 해석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 구분은 사실 분명하지 않대요. 근데 분명하지 않으면 어떻게 유추 해석은 안 되고 확장 해석은 되는 건데. 그래서 어쨌든 구분을 해야 돼요. 그치? 그래서 그 구분으로 제시되는 기준이 언어에 가능한 의미인데라고 합니다. 즉, 확장 해석과 유추 해석을 구분하는 기준은 언어에 가능한 의미. 이게 무슨 뜻이냐? 말이 좀 어렵잖아요? 언어에 가능한 의미가 인정되면 확장 해석이고, 그 의미를 넘어서는 해석은 유추 해석이다. 자, 언어에 가능한 의미라고 하는 건 뭐냐? 일반인의 이해나 예측에 기초한 것. 즉, 일반인의 상식적인 판단이나 이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판단했을 때, 상식적인 범위 안에 있다. 그러면 확장 해석이 되는 거고, 상식적인 범위를 벗어난다. 그러면 이제 유추 해석이 되는 거니까 그건 안 되는 거죠. 일반인의 상식선에서 판단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 범위를 초월하지 않으면 확장 해석이고,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그 의미를 넘어서면 유추 해석이라 할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여섯 번째 문단, 6문단은 확장 해석과 유추 해석의 일반적 기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내용이었어요. 죄형 법정주의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 만나볼까요? 스텝 2, 3번 문제. 구조도를 보면서 그 내용 다시 한번 떠올려 보도록 하죠. 자, 죄형 법정주의에 대한 내용이죠. 어떤 행위가 범죄로 되어 어떤 형벌을 받을 것인가를 판결할 때그 행위 이전에 법률로 미리 정해두지 않는 한그 행위를 범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원칙입니다. 발생 배경은 중세 절대주의 국가의 임의적인 형벌권 행사에 대한 대항적 원리에서 비롯되었다라는 거고요. 유래는 삼권분립의 원칙에서 유래했다고 하네요. 자, 법관이 어떤 행위의 사실관계를 판단할 법 규범이 없는 상황인 법률의 무언 문제? 흠결 문제를 살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이 이어지는데, 확장 해석과 유추 해석이 있죠? 확장 해석은 이미 존재하고 있는 법 규범을 토대로 그 목표나 방향 설정의 범위 내에서 법규의 의미를 넓혀가는 것이라서 가능해요. 그런데 유추 해석은 기존의 법 규범이 존재하지 않는 영역에서 수행하는 해석이야. 그래서 법률의 창설, 있지도 않은 법을 막 만들어내는 일인 거죠. 또는 근거 없는 보충이 되어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되기 때문에 죄형 법정주의에서는 금지된다. 얘네들은 어떻게 구분할 거냐? 일반인의 상식적인 판단이라는 거죠. 또는 이해를 가리키는 언어에 가능한 의미가 바로 구분 기준이 된다. 그러니까 일반인이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뭐, 그 범위 안에 있으면 확장 해석인 거고, 그 범위를 넘어서면 유추 해석이라서 그건 안 된다라는 거였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볼까요? 스텝 3, 1번입니다. 윗글에서 답을 찾을 수 있는 질문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그럼 윗글에 나오는 내용이 아닌 걸 찾으면 되겠죠? 자, 죄형 법정주의에서 법률이 없다는 무슨 의미인지 나와 있었나요? 1문단에 보시면 있습니다. 법률이 없다는 것은 법률의 범죄가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는 뜻이다라고 나와 있죠. 자, 2번. 죄형 법정주의를 파생시킨 역사적인 사건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안 나옵니다. 파생시킨 사건에 대해서는 안 나오고 있어요. 답은 2번이죠. 찾을 수가 없습니다. 자, 나머지는 죄형 법정주의라는 원칙이 수립된 취지는 뭐냐? 자, 취지는 뭐냐?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의 역할 이 문단에서 설명을 하면서 죄형 법정주의를 통해 상호 견제하여 권한 행사의 남용을 방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률의 제정은 누가 해야 될 거야? 입법부가 해야 될 몫이야. 그러니까 사법부나 행정부는 마음대로 법률 제정해서 시민 처벌하는 거안 돼! 라는 것이 바로 취지라는 거죠. 자, 이 문단에서 답 찾을 수 있었고요. 이어서 4번을 보면 법률의 흠결에서 법관이 취해야 할 태도는 뭐다? 재판을 하지 않으면 직무유기예요. 그래서 해야 돼. 기존의 법 규범을 토대로 해석을 하게 되는데 이제 그것이 확장 해석, 유추 해석으로 나누어진다라는 거였죠. 자, 이어서 봅시다. 확장 해석과 유추 해석을 구분하는 일반적인 기준 어디? 6문단에 나와 있죠? 언어에 가능한 의미다라는 거였습니다. 언어에 가능한 의미가 인정되면 확장 해석이고 의미를 넘어서는 해석이다 그러면 유추 해석이라서 그건 안 돼라는 거였죠. 자, 그렇다면 이어서 다음 문제 한번 가볼까요? 2번 보겠습니다. 윗글을 읽은 학생이 보기에 대해 보인 반응, 적절하지 않은 것을 묻고 있어요. 보기 내용 볼까요? 2012년 갑은 다른 지역에서 출생 사육한 소를 매입해 사서 한우로 유명한 뿅뿅 지역에서 2, 3개월 사육한 후 도축해 뿅뿅 한우라는 이름으로 전국에 판매했어요. 이거 될까요? 왠지, 이건 안될것 같은데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왜냐하면 다른 지역에서 출생 사육했는데 여기서는 2, 3개월밖에 안 컸는데.

자, 당시 농산물 품질 관리법, 그렇죠. 죄형 법정주의입니다. 법률을 따져봐야지. 농산물의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는 행위에 관한 언급과 그에 관한 처벌 규정만 있네요. 원산지 표시 행위에 관한 분명한 판단 기준이 없어. 없어. 그래서 가배 처벌을 두고 사회적으로 크게 논란이 됐어요. 결국 대법원은, 대법원까지 갔어요? 유추 해석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원칙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무죄를 선고합니다. 그러니, 그러니까 이 지금 상황이 유추 해석이 가능한 상황이라는 거죠. 왜 그럴까요? 원산지 표시 행위에 대한 분명한 판단 기준이 없잖아. 확장 해석이 가능하려면 이 있어야 돼. 법의 그 테두리 안에서, 기존의 법그 토대 위에서 이것을 확장해서 해석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것을 보는 거죠. 그러니까 기존의 법 토대가 있어야 돼. 그게 확장 해석이 가능한 건데 얘는 아예 없으니까. 그러니까 유추 해석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 유추 해석은 안 되잖아. 그러니까 무죄야가 됐다는 겁니다. 근데 앞으로도 이런 걸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러면 소비자가 좀 피해를 볼것 같은데? 그치? 그래서 어떻게 했냐? 국회에서 입법부가 나섭니다. 원산지 표시와 관련해 12개월 사육이라는 기준을 추가하는 법률을 제정했다고 합니다. 자, 적절하지 않은 것 볼까요? 소의 사육 기간과 관련해 원산지 표시의 위반 여부를 가질 기준이 없어. 그래서 법률의 흠결인 거죠. 감히 소를 2, 3개월 동안 뿅뿅 지역에서 열심히 사육한 사실을 일반인들까지 이해할 정도가 되면 확장 해석이 가능했겠군? 이게요, 여러분. 일반인들까지 이해를 한다. 아까 우리 앞에서 본 거대로 보자면은 일반인들, 그러니까 그 언어적인 그런 의미, 그러니까 우리가 얘를 확장 해석으로 볼 거야, 유추 해석으로 볼 거야라고 했을 때 일반인의 상식선에서 해석이 가능해? 이걸 따져봐야 된다고 했는데 그렇게 할수 있는 사실이냐고요? 안 돼. 왜냐하면 판단 기준이 아예 없는 상황이잖아요. 죄형 법정주의에서는 법률의 테두리 안에서 처벌을 해야 되거든. 그렇기 때문에 확장 해석은 아예 안 되는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적절하지 않은 건 2번이 되는 거죠. 자, 당시 농산물 품질관리법은 농산물의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는 행위에 관한 언급만 있었기 때문에, 그치? 그래서 이를 근거로 다른 지역에서 출생 사육한 소를 2, 3개월 동안 뿅뿅지역에서 사육하고 뿅뿅 하느라고 판매한 갑의 행위를 원산지 표시 위반이라고 유추 해석하기 어려웠겠군. 그쵸? 대법원이 갑의 행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것은 원산지 표시에 관한 판단 기준이 분명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유추 해석을 하면 갑에게 불리할 수도 있었기 때문에 안 돼. 고한 거죠. 그래서 무죄를 선고했던 겁니다. 하지만 갑의 사례를 통해 국회가 원산지 표시와 관련해 12개월 사육이라는 기준을 마련한 것은 입법부의 기능, 뭐예요? 법을 만들 수 있는 기능을 발휘해서 법률의 흠결을 보완한 것이 되겠습니다. 맞는 내용이죠. 자, 이렇게 글과 관련한 문제를 모두 만나보았습니다. 자, 오늘 마무리하는 어휘입니다. 보물상자. 첫 번째 어휘는 영리. 재산상의 이익을 꾀함 또는 그 이익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영리 목적을 위해서는 이라는 것은 재산상의 이익을 꾀하는 목적을 위해서는 이라는 의미죠. 임의적은 일정한 기준이나 원칙 없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 그러니까 중세 절대주의 국가의 임의적인 형벌권 행사라고 하는 거는 중세 절대주의 국가가 하고 싶은 대로 형벌권을 행사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두 개의 어휘 영리와 임의적 살펴보았습니다. 자, 우리 다음 시간에는요, 사회 분야에 역시 두 개의 글과 함께 합니다. 환율이 변하면 어떻게 될까? 그리고 사회 집단입니다. 역시 재미있는 글들이거든요. 우리 친구들 꼭 강의 듣기 전에 먼저 읽고 오기 바랍니다. 이번 시간도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날게요. 안녕!

안녕하세요. 오늘도 여러분에게 만점을 청해봅니다. 청해보는 과학의 김청해입니다. 자, 여러분과 저는요, 우리 이 동물과 에너지 공부합시다. 이렇게 만나가지고요. 벌써 우리 소화도 공부했고, 순환도 공부했고요. 호흡도 공부를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마지막 퍼즐을 맞추는 시간이거든요. 배설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건데, 그러면서 이런 기관계들이 독립적으로도 물론 작용하고 있지만,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통합적인 작용을 하고 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오늘 그러한 관점에서 각각의 기관계들이 어떻게 통합적 작용을 하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질문부터 한번 우리는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제가 오늘 가지고 온 것은 여러분 여기에 있는 거 바로 콩팥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오늘은요, 요 안으로 자세히 한번 들어가 보는 겁니다. 이 안은 도대체 어떤 구조로 되어 있을까? 뭔가 실뭉치처럼 뭉쳐 있고요. 주머니 같이 보이는 것들도 있네요. 기다란 관에 뭔가가 칭칭칭 감고 있어요. 오늘 바로 저의 질문입니다. 우리 몸에 생기는 노폐물들 있잖아요. 어떻게 도대체 몸 밖으로 배출하고 있는 것일까? 오늘은 우리가 여기에 집중하면서 오늘의 공부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우리는요, 내용 정리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우리가 무엇에 집중하면서 이런 내용들을 정리해야 할까라고 한다면, 여러분 가장 기본적으로 세포호흡이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실 수가 있어야 됩니다. 자, 우리가 앞에서 첫 번째 공부했던 것이요. 그렇죠. 영양소라고 하는 것이었고, 결국에는 세포 안에 마이토콘드리아라고 하는 곳에서 이 세포호흡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러려면 이 영양소라고 하는 것이 세포막을 통과할 수 있을 정도의 크기로 작게 분해가 되어야 합니다. 라고 얘기했고, 그런 과정이 우리는 소화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서 소화기를 공부했고, 열심히 우리가 소화시킨 영양소가 있는 거죠. 그러면 세포가 있고, 세포 안에 마이토콘드리아라고 하는 곳에 우리 소화기에서 열심히 소화시킨 바로 영양소를 넣어주어야 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호흡 열심히 했어요. 그 결과 산소 얻었잖아요. 그래서 순환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결국에는 농도차에 의한 확산에 의해서 조직세포로 어떻게 산소가 이동하게 되는가를 살펴봤었죠. 그렇게 제공되는 산소인 거예요. 아, 세포 안에다가 우리는 영양소와 산소를 넣어주어야 하는 거구나. 그러면 여러분, 이 영양소에는 에너지 잘 저장돼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거든요. 그러면 산소를 이용해서 그 영양소를 분해하는 거예요. 이 안에 저장돼 있는 에너지 우리가 쓰고 싶은 거거든요. 그래서 더 간단한 이산화탄소와 물을 만들고, 그래서 이산화탄소라고 하는 거 이렇게 만들게 되고, 이때 노폐물도 생성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에너지를 얻게 되는데, 그 에너지라고 하는 것이 결국 영양소에 저장되어 있던 그 에너지가 생명 활동에 필요한 곳곳의 에너지가 되는 거구나. 이 에너지 가지고요, 우리 키도 크는 거고, 공부도 하는 거고, 여러분 축구도 하는 거고, 다양한 움직임을 하는 것이 되겠죠. 즉, 이러한 세포호흡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우리 몸속에서 여태까지 공부했던 소화계, 순환계, 호흡계, 오늘 우리가 공부하게 되는 배설계까지 통합적으로 작용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라고 여러분들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그러면 이러한 내용들, 이 세포호흡이라고 하는 것을 토대로 하면서 우리는요, 기관계의 통합적 작용을 먼저 한번 큰 그림으로 이해하고 오늘 공부해야 하는 배설계 안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우리 소화 열심히 시켰어요.
그래서 영양소 소화하고 최종 흡수까지 한다고 했죠. 최종 집결지 어디였는지 여러분 기억나세요? 그렇죠. 심장이었다라고 보셔야 되는 거고, 그래서 심장에 모였어요. 이제 온몸 곳곳에다가 전달을 해줘야 되는 거죠. 거기에 우리가 순환계가 관여한다라고 볼수 있잖아요. 그래서 온몸 순환과 허파 순환을 보면서 어떠한 물질 교환들이 일어나게 되는지도 우리가 살펴봤거든요. 그러면 결국 이 순환계를 통해서 우리는요, 조직세포에다가 산소와 영양소는 주고 이산화탄소와 노폐물 같은 거 받아오게 될 것이다. 그래서 산소와 영양소 지금 주고 있는 거고요. 이산화탄소와 노폐물 받아오고 있는 모습을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공부했던 소화계를 통해서 영양소가 지금 공급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 호흡계 공부했던 거 기억나시죠? 거기에서 산소 공급받았어요. 그렇게 영양소와 산소를 조직세포에다 주면 여기서 세포호흡 일어나는 거죠? 그러면 이산화탄소와 노폐물을 다시 순환계가 얘네가 순환시켜주면서 노폐물은 우리가 오늘 공부할 배설계로 몸 밖으로 배출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는 거고, 이런 이산화탄소는 또 우리가 공부했던 호흡계, 나가는 숨, 날 숨에 포함되어서 몸 밖으로 배출이 되는 것입니다. 이 그림 하나로요, 우리가 공부했던 네 개의 기관계 있죠. 소화계, 순환계, 호흡계, 배설계까지 통합적으로 작용하는 그 과정을 여러분들이 파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그러면 이러한 세포호흡 결과 생성된 노폐물을 제거하는 과정, 그 과정을 우리는 배설계라고 하는 것으로 마지막 공부를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그럼 배설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무엇인지 한번 볼 건데, 우리 앞에서 세포호흡이라고 하는 거 정의하고 왔어요. 아, 조직세포에다가 산소, 영양소 주게 되면 산소 이용해서 영양소 분해함으로써 물과 이산화탄소 만들고 생명활동에 필요한 에너지를 얻는 작용이었습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이런 세포호흡 결과 생성된 노폐물들이 있는데, 이 노폐물을 몸 밖으로 내보내는 작용이 바로 배설이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 소화의 과정도 3대 영양소라고 하는 거 보면서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이 소화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어떻게 흡수되는지를 살펴봤었거든요. 이거 토대로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이렇게 생성되고 있는 노폐물들을 보면 물도 있고 이산화탄소도 있고요. 그리고 조금 더 집중해 볼 것은 단백질에 보면 여기에 암모니아라고 하는 것이 생성이 됩니다. 근데 이 암모니아는요, 여러분, 독성이 강하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 상태로 배출하지 않고 우리는요, 간에서 독성이 약한 바로 독성이 조금 줄어든 요소의 형태로 전환하는 과정이 있는 거고, 그렇게 요소로 바꾼 다음에 오늘 우리가 공부하게 되는 배설계를 이용해서 콩팥을 이용해 가지고 결국 오줌으로 배출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물과 이산화탄소 세포 결과 만들어지게 된 것은요, 우리 이산화탄소 같은 경우에는 우리 허파순환에서도 봤었지만 결국 허파가리한테 주게 되면 후하고 내뱉는 날숨으로 몸 밖으로 배출이 된다고 했었죠. 그래서 날숨, 즉 폐를 이용해 가지고 이산화탄소 물이 배출되기도 하고, 물 같은 경우에는 요소와 함께 콩팥을 거쳐 가지고 오줌으로 몸 밖으로 내보내지기도 합니다라고 이 경로들을 먼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이제 이러한 배설을 담당하는 기관들의 모임, 그 기관계, 바로 배설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기에 나와 있는 어떤 기관들이 있는지를 한번 볼게요. 제일 먼저 보이는 것은 여러분 콩팥이라고 되어 있고, 우리가 영상에서도 살펴봤었거든요. 근데 이 콩팥의 단면이 지금 나와 있는 거고, 조금 더 자세히 보면 우리가 같은 맥락으로 항상 공부하셔야 돼요. 심장에서 나온 혈액이 흐르는 관은 우리가 동맥이라고 얘기를 했고, 다시 심장으로 들어가는 것은
정맥입니다. 라고 얘기했죠. 동맥과 정맥을 연결하는 것은 모세혈관이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콩팥 동맥이에요. 콩팥에 가는 이유가 노폐물 버리러 가는 거죠. 아, 그러니까 콩팥 동맥에는 노폐물 잔뜩 가지고 들어가서 노폐물 버린 다음에 조금 더 깨끗해진 혈액이 되어서 콩팥 정맥으로 심장으로 들어가는 것이구나라고 먼저 요 부분을 정리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콩팥 동맥과 콩팥 정맥을 연결하는 모세혈관 그 안에 콩팥 안에서 어떤 작용들이 일어나는지

지를 우리는 파악하면 되는 거죠. 자, 이 안에서는요, 우리 조금 이따 보겠지만 메프론이라고 하는 오줌을 생성하는 기본 단위들이 많이 있는 거고요. 걔네들이 연결되어서 콩팥 깔때기라고 하는 것으로 모이면 결국 이렇게 긴 오줌관으로 오줌들이 쭉 이동하게 되면 방광에 차곡차곡차곡 쌓였다가 요도를 통해서 몸 밖으로 배출이 됩니다라고 먼저 기관들의 이름과 간단한 기능들을 파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콩팥 반드시 그림과 같이 보셔야 돼요. 노폐물을 걸러 오줌을 만드는 기관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양쪽에 이 오줌관 있죠? 콩팥과 방광을 연결하는 긴 관이고, 오줌이 지나가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방광에는 콩팥에서 만들어진 오줌을 모아두는 곳이 되는 거고, 방광에 모인 오줌이 몸 밖으로 나가는 통로가 바로 요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배설을 담당하는 기관, 이런 기관들의 모임이 되는 거죠. 배설계라고 하는 것. 어떤 기관들이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먼저 파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이 콩팥 안에서 어떻게 오줌을 생성하고 있는가 그 내용을 좀 한번 자세히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먼저 오줌을 생성하는, 만드는 기본 단위, 그걸 우리는 지금부터 네프론이라고 이야기를 할 겁니다. 콩팥 단위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네프론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도 아주 짧은 서술형 문항으로 충분히 출제가 될수 있으니까요. 여러분, 네프론이라고 하는 용어도 익숙하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림을 먼저 자세히 한번 해석해 볼게요. 요 콩팥의 요 부분을 크게 확대해 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앞에서 우리가 콩팥으로 들어가는, 그러니까 심장에서 나와서 콩팥으로 들어가는 거, 노폐물 잔뜩 가지고 들어가는 거죠. 우리는 그것을 콩팥 동맥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노폐물 다 거르고 다시 심장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건 우리는 콩팥 정맥이라고 얘기를 했던 거죠. 그럼 동맥과 정맥을 연결하는 것이 바로 모세혈관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러면 콩팥 동맥 쭉 연결되어서 그 모세혈관이요, 실뭉치처럼 뭉쳐 있는 데가 있어요. 우리가 그걸 지금부터 뭐라고 할 거냐면 바로 토리다라고 여러분들이 이름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냥 모세혈관이 실뭉치처럼 뭉쳐 있는 거구나. 그럼 얘를 감싸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이런 주머니 모양 보이시죠? 그 이름을 우리는 지금부터 보먼주머니입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우리가 모세혈관 실뭉치처럼 뭉쳐 있어요. 이게 토리가 되는 거고, 얘를 감싸고 있는, 얘를 둘러싸고 있는 주머니 모양, 우리 그걸 보먼주머니라고 불러주시면 되죠. 이 보먼주머니에서 쭉 연결되어 있는 가느다란 관 하나가 있어요. 이관 이름을 우리는 바로 세뇨관이라고 불러주시면 되는 거고, 앞에서 우리가 오줌을 만드는 기본 단위가 됩니다. 그 이름이 네프론이에요 라고 얘기했잖아요. 바로 그 네프론은 보먼주머니와 그리고 토리, 세뇨관이라고 하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는 거고, 이런 네프론 이 콩팥 안에는 많이 있는 것이다 라고 파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경로부터 먼저 정리하고 갈게요. 자, 먼저 심장에서 나와서 노폐물 가지고, 그 다음에 심장에 들어와요. 콩팥에 들어온 거죠. 그러면 노폐물 버리고 다시 심장으로 들어갈 거예요. 그럼 콩팥 정맥 타고 들어가는 거죠. 그 경로 하나가 있는 거고, 얘는 깨끗해진 상태로 다시 심장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 경로 하나랑, 그 다음 두 번째는요, 여기 토리, 그 다음에 보먼주머니, 보먼주머니로 연결된 세뇨관이 있었죠. 그럼 이 세뇨관이 쭉 여러분 가보시면 어디와 연결되냐면 콩팥 깔때기로 연결됩니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콩팥 깔때기로 이렇게 연결된다고 했었죠. 그럼 이게 가느다란 긴 관, 오줌이 이동하는 관, 오줌관으로 연결이 되고 방광에 차곡차곡 쌓였다가 요도로 배출이 된다고 했었죠. 이렇게 두 가지의 경로를 여러분들이 잘 구분을 먼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동맥, 모세혈관, 정맥 다시 깨끗해진 혈액이 돼서 몸 안으로 들어가, 그러니까 심장으로 다시 들어가는 것은 이 모세혈관이 우리가 얘기했던 지금 이 세뇨관을 둘둘둘 감고 있는 구조로 봐주실 수가 있는 거죠.

0: 되셨죠? 자, 그럼 다시 한번 내용 정리. 우리 오줌을 만드는 기본 단위의 이름은 네프론이에요. 네프론은 토리, 그다음 봄원주머니, 세뇨관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거고, 콩팥 안에는 이러한 네프론이 많이 들어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콩팥에 일단 노폐물 많이 가지고 들어오는 혈액이 흐르는 거, 콩팥 동맥, 모세혈관 거쳐서 다시 깨끗해진 상태로 콩팥 정맥으로 심장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고, 이런 네프론에서 오줌을 만들게 되는데, 그 오줌은 바로 세뇨관으로 쭉 연결되어 있는 콩팥 깔때기로 연결되고, 오줌관 통해서 방광에 쌓였다가 요도를 통해 몸 밖으로 배출되는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경로를 먼저 정확하게 구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되셨죠? 자, 그럼 먼저 경로 구분해 주시면서 이 안에서 그러면 네프론이라고 하는 단위 안에서 어떻게 오줌을 생성하고 있는지 그 원리를 한번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볼게요. 여기 콩팥 동맥이죠. 노폐물 가지고 잔뜩 왔다고 했어요. 그럼 동맥은 뭐로 이어져요? 모세혈관으로 이어져요. 그 모세혈관이 실뭉치처럼 뭉쳐 있는 것이 우리가 토리라고 얘기했고, 지금은 간단하게 표시가 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를 흐르고 있는 이 혈장에 어떤 것들이 녹아 있는지를 한번 볼게요. 지금 녹아 있는 거 보면 단백질도 녹아 있고요. 포도당도 녹아 있고, 요소도 녹아 있고, 지금 물 있는 거 확인해 주실 수 있죠. 아, 그러면 얘 지금 이렇게 노폐물 버리러 온 거구나. 그러면 실뭉치처럼 모세혈관 뭉쳐 있는 토리에서 얘를 이렇게 감싸고 있는 봄원주머니로 1차적으로는 여러분 여과가 일어난다라고 보시면 돼요. 여과는 어떤 작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여러분 체에다가 뭔가 막 고체물질 섞여져 있는 거 이렇게 흔들어 보면 그 체보다 크기가 작은 건 아래로 빠지고, 체에 그 구멍보다 훨씬 더큰 거는 위에 걸러지게 되잖아요. 마치 그런 작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 여기에 있는 토리에서 보호먼주머니로 크기가 큰 것은 여과되지 않거든요. 이 중에서 바로 누구냐면 단백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 지금 여과액이라고 하는 것에는 포도당도 있고 요소도 있고 물도 있지만 단백질은 없는 걸 확인해 주실 수가 있는 거예요. 아, 첫 번째 작용, 바로 이 여과에서 크기가 큰 단백질은 걸러지는구나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자, 그럼 토리, 봄원주머니. 봄원주머니는 세뇨관으로 연결이 된다고 했었고, 이 세뇨관은요, 다시 모세혈관과 이렇게 둘러싸여져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 여과액에 지금 누가 있냐면 포도당이 있거든요. 근데 포도당은 우리가 탄수화물 열심히 소화시켜서 얻은 최종 산물이거든요. 이거 너무 소중한 건데 그냥 몸 밖으로 배출시키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가져와야 되거든요. 다시 심장 안으로 데리고 들어갈 거예요. 그러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심장 안으로 들어가는 거? 그렇죠. 모세혈관으로 다시 데리고 와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세뇨관에서 모세혈관 쪽으로 지금 포도당이 100% 재흡수된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오줌에는 포도당이 하나도 없고 요소와 물만 있는 걸 확인해 주실 수가 있죠. 근데 여기에서 재흡수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여과액이라고 하는 거, 그리고 여기에 쭉 걸러 여기에서 이제 모세혈관으로 지금 오고 있는 거 보면 모세혈관에도요, 요렇게 요소가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잖아요. 얘는 몸 밖으로 버려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분비라고 하는 작용도 일어나게 되더라. 근데 여기에 있는 포도당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100% 재흡수합니다. 아미노산 같은 경우에도 100% 재흡수해요. 그런데 여기 다시 심장으로 들어가는 콩팥 정맥에 아주 일부지만 이렇게 요소 남아있는 거 보이시죠? 100% 분비가 되는 것은 아니더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그렇게 생성된 오줌이 콩팥 깔때기를 통해서 오줌관, 방광, 요도를 통해서 몸 밖으로 배출이 되는 거고요. 조금 더 깨끗해진 혈액이 콩팥 정맥을 통해서 심장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라고 여러분 내용 파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오줌의 배설 경로를 같이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토리로 와요. 그러면 보험원 주머니라고 하는 것으로 여과가 일단 일어나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세뇨관으로 가요. 그러면 그 다음이 콩팥 깔때기로 연결이 되는 거고, 오줌관 통해서 방광을 거쳐 요도로 몸 밖으로 배출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이 오줌의 배설 경로에 대해서도 내가 그림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꼼꼼하게 이 내용까지 점검할 수 있는지를 파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런 것들에 여기 물어볼 게 너무 많잖아요. 이 여과의 과정 바르게 이해했는지, 재흡수, 분비 이거 확인했는지, 토리, 보먼 주머니, 세뇨관, 모세혈관 어떤 성분이 어디로 이동하는지 물어볼 내용이 너무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각 부분별로 어떤 원리로 어떻게 작용하게 되는지를 여러분들이 꼼꼼하게 정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연습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얘는 개념서의 191페이지에 있는 내용인데요. 자, 지금 보시면 우리 콩팥 동맥을 타고 이제 모세혈관, 실뭉치처럼 뭉쳐있는 것이 토리가 되겠죠. 그거 보호먼 주머니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A가 가리키고 있는 건 여러분 어떤 작용일까요? 그쵸? 마치 체에 거르는 것과 같다고 했어요. 바로 이 A가 가리키고 있는 것이 여과입니다라고 보면서 크기가 큰 단백질 같은 것들은 여과되지 않습니다. 근데 크기가 작은 포도당들, 아미노산은 빠져나올 수 있는데 얘네는 몸 밖에 나가서는 안 된다고 했어요. 자, 그럼 모세혈관 쭉 연결돼 있는 거고 이제 보호먼 주머니에 연결되어 있는 세뇨관인 거죠. 근데 이 여기 여과액 안에는 포도당, 아미노산 이런 거 있다고요. 얘는 몸 밖에 나가면 안 되니까 B는 뭐예요? 100% 재흡수해야 됩니다. 우리 이렇게 공부했던 바로 B는 재흡수 흡수 이야기하는 것이 되는 거고, 예를 들어 포도당이나 아미노산 같은 경우에는 100% 재흡수하더라. 그리고 물 같은 것도 재흡수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혈관에 미처 걸러지지 않았던 요소 같은 것들이 있다면 바로 요 C의 과정이 뭐죠? 그렇죠. 얘가 바로 분비의 과정입니다라고 하면서 분비를 통해서 요소가 다시 걸러지게 되면 이 세뇨관은 무엇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렇죠. 바로 콩팥 깔때기로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이고 이것이 오줌관으로 방광, 그리고 요도를 통해서 몸 밖으로 배출이 되는 것입니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 모세혈관은요? 그렇죠. 콩팥 정맥을 통해서 조금 깨끗해진 상태로 다시 심장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라고 여러분 내용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한테는요, 여기에서 걸러지지 않는 것을 물어볼 수도 있고 B의 과정에서 반드시 100% 재흡수되어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는 것을 물어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각각에서 어떤 것들이 얼마나 걸러지고 혹은 얼마나 재흡수되는 이런 개념들은 꼼꼼하게 그림을 통해서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이렇게 하면 우리가 이제 배설까지도 한번 살펴봤는데, 이제 여러분 다시 이 그림으로 돌아오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지금 공부하고 있는 동물과 에너지라고 하는 단어는요, 결국에는 이 그림 한 장을 이해하기 위해서 다 부분적으로 공부를 하고 넘어온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 여러분에게 논술형 혹은 서술형의 문항을 본다라고 한다면, 얘네들을 여러분들이 이해한 대로 적어내는 통합적 작용을 적는 그런 서술형 시험이 충분히 진행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어떻게 여기에 중요한 지점들을 꼽아야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우리 열심히 소화시켰어요. 근데 우리 왜 소화시킨 거예요? 어디에서 시작해야 되냐면 바로 조직세포에서 일어나는 세포호흡을 중심에 두고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세포호흡 일어나려면 영양소와 산소가 필요하죠. 그러니까 영양소 얻어야 돼요. 근데 이 영양소 덩어리가 너무 크죠? 세포막 통과하려면 작게 부서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소화라고 하는 단계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럼 각각의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이 어떤 소화 효소에 의해서 어떻게 소화가 되고 최종 흡수가 되어서 이 심장으로 도달하게 되는지를 여러분 소화계의 내용으로 기억을 해주셔야 되는 거죠. 영양소 산소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 산소도 있어야 돼요. 그럼 우리가 호흡기 공부했었잖아요. 들숨, 날숨, 호흡 운동의 원리가 무엇이었는지 그렇게 얻게 된 산소가 허파가리아 그리고 모세혈관 사이에서 어떤 기체 교환을 하게 되는지 그걸 통해서 아 이제 이 혈액에 이 산소를 갖게 되면 영양소와 산소를 가지고 조직세포로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조직세포에서도 어떻게 기체 교환이 일어나야 되는지 우리가 농도차에 의한 확산으로 공부를 했던 거예요. 자, 그러면 그렇게 얻은 산소와 영양소를 조직세포에 주고 그러면 여기에서는 세포호흡하는 거죠. 산소 이용해서 영양소를 분해하면 물과 이산화탄소 생명활동에 필요한 에너지를 얻게 된다고요. 그럼 그렇게 생성된 이산화탄소 혹은 노폐물 가지고 노폐물은 이제 몸 밖으로 배출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공부했던 바로 배설계 거기에서 특별히 오줌을 생성하는 기본 단위 네프론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 네프론을 통해서 어떻게 오줌이 생성이 되는가 그 경로를 반드시 따라가면서 여러분들이 그 안에 여과, 재흡수, 분비라고 하는 원리까지 파악이 되었는지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결국 이러한 모든 순환에 관여하는 것이 바로 순환계였고 어떻게 계속 순환이 됩니까? 그럼 심장은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까? 이심방, 이심실의 구조를 가지고 있었고 심장이라고 하는 걸 기준으로 두면서 심장에서 나가는 혈액, 동맥이었고요. 심장으로 들어가는 혈액은 정맥이었어요. 여기에서 어떻게 순환하게 되는지를 우리는 온몸 순환이라고 하는 것과 또 하나는 허파 순환이라고 하는 것을 살펴봤었거든요. 이제 여러분 공부를 하고 나니까 어때요? 얘네들이 각각 그냥 독립적으로만 작용하는 것이 아니고 결국에는 이런 기관계들의 통합적인 작용을 통해서 우리가 생명활동에 필요한 다양한 에너지를 얻으면서 살아가고 있었던 것이구나 라고 여러분들 내용 파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한 장의 그림을 내가 어디까지 해석할 수 있는가 그 내용이 결국에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동물과 에너지를 내가 어느 수준까지 이해한 것인가 그걸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충분히 논술형 문항으로 혹은 간단한 수행평가로 혹은 이런 것들을 여러분만의 아이디어로 통합적인 작용을 만들어내는 수행평가가 충분히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런 고민들을 여러분 좀 해보시고 다양한 평가에도 대비해보는 시간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되셨죠? 자, 이렇게 하면 우리가 이제 마지막 기관계의 통합적 작용까지 모두 한번 살펴봤습니다. 오늘 공부한 것 중에서요, 그래도 절대로 잊으면 안 되는 중요한 한 문장 있거든요.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세포호흡은요, 우리 몸의 각 기관계가 이렇게 작용하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했거든요. 마지막에 제가 보면서 결국엔 이 한 장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거기에 있었던 단어거든요. 단어 넣어주시고요. 문장 전체를 수강 후기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한 분 한 분 보고요. 반드시 꼼꼼하게 피드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지금까지 저는 여러분에게 만점을 청해봅니다. 청해보는 과학의 김청해였습니다. 우리 또 다음 강에서 만나도록 할게요.
1: 이거 실화야? 에이, AI 같은데.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안녕하세요. 우리 5학년 친구들. 여러분의 단원평가 만점을 향해 함께 달려가는 든든한 지은쌤이에요. 자, 우리 오늘도 계속해서 수학 두 번째 단원 약수와 배수 공부해 볼 거예요. 지난 시간에 약수가 무엇인지, 배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확실하게 공부했죠. 자, 그럼 지난 시간에 퀴즈 정답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퀴즈는 8과 12의 공약수는 두 수의 최대 공약수인 4의 약수와 같다. 맞아요.

맞으면 O, 틀리면 X였는데요. 정답은? 그렇죠. 바로 O였습니다. 우리가 오늘도 꼭 기억해야 될 아주 중요한 개념이에요. 두 수의 공약수는 두 수의 최대 공약수의 약수와 같다라는 거. 오늘 문제풀이 하면서도 많이 활용해 보도록 할 거예요. 자, 그럼 오늘의 공부할 내용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단원평가 1회 뒤에 있는 2회 문제, 20문제 같이 풀어볼 거고요. 맨 마지막에 있는 수행평가까지 같이 연습해 보도록 할게요. 우리 친구들, 오늘도 재미있게 수학 공부하러 가봅시다. 네, 교재 64쪽이고요. 같이 문제 풀이할 준비 됐죠? 좋아요. 1번 문제부터 시작해 볼게요. 네모 안에 알맞은 수를 써놓고 12의 약수를 모두 쓰시오라고 했어요. 자, 여기 보니까 12를 다양한 자연수들로 나눈 모습이 보이죠? 12 나누기 1은 12, 12 나누기 2는 6.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 있는 이 네모 안에는 뭐가 들어가야 될까요? 12를 어떤 수로 나눠서 4가 됐다? 3으로 나눈다. 그쵸? 자, 그다음 12 나누기 12는 1, 12 나누기 어떤 수는 2가 됐습니다. 어떤 수는 바로 6이 되겠죠. 자, 마지막에 12 나누기 4는 3이다. 이 부분도 있고요. 자, 여기 이 표를 통해서 우리가 알수 있는 점은 12의 약수를 찾을 수 있다는 거죠. 약수는 어떤 수를 나눴을 때 나누어 떨어지는 수잖아요. 여기에 있는 이 표들은 모두 12를 어떤 수로 나눴을 때 나누어 떨어지는 경우를 나타냈어요. 따라서 여기에서 우리 약수를 모두 적어봅시다. 1, 그 다음 2, 3, 4, 6, 12 이렇게요. 자, 이렇게 6개의 숫자 모두 써주면 되겠죠. 2번. 7의 배수를 구하려고 합니다. 네모 안에 들어갈 알맞은 수를 쓰세요. 7의 배수예요, 이번에는. 자, 우리 배수라는 것은 어떤 수를 한 배, 두 배, 세 배, 네배 곱해준 거라고 했죠. 7을 한배 하면 자기 자신 7이 되고요. 7을 두배 하면 7이 14가 되고, 7을 세배 하면 21, 7을 네배 하면 28. 이렇게 해서 7의 배수를 4개 써주면 되겠습니다. 3번. 약수의 개수가 가장 적은 것에 세모 표시하세요라고 했어요. 아, 우리 8의 약수, 9의 약수, 13의 약수 모두 구해본 다음에 어떤 것의 개수가 가장 적을까? 아, 이것을 찾아주면 되겠습니다. 8의 약수 적어볼게요. 1 되죠? 2, 4, 8. 아, 4개구나. 이렇게 구할 수 있어요. 9의 약수 적어봅시다. 1, 3, 9가 돼요. 3개죠? 13의 약수는 1과 13, 두 개밖에 안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여기 13의 약수에 세모 표시해줘야겠죠. 많은 친구들이 수가 크면 약수의 개수도 많겠지라고 착각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13이 가장 큰데도 불구하고 약수의 개수는 가장 적었어요. 우리 친구들 이 부분을 착각하지 않도록 합시다. 4번. 14의 배수 중에 100에 가장 가까운 수는 무엇인지 구하세요 라고 했어요. 자, 이 문제에 주의해야 될 것은 100에 가깝다라는 것은 100보다 조금 작아도 되고 100보다 조금 커도 돼요. 작거나 큰건 상관없지만 100에 가장 가깝다라는 것은 100과의 차가 가장 작아야 된다는 것이겠죠. 자, 그럼 우리 14의 배수 먼저 모두 써볼게요. 14. 28, 그 다음 42, 그 다음 14, 56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 또 14만큼 커지면 70도 됩니다. 84도 되고요. 98, 그 다음에 여기에 또 14만큼 커지면 112도 되죠. 자, 100을 넘어갔으니까 여기까지 구하고, 그럼 우리는 100을 사이에 두고 98과 12 중에서 어느 것이 더 100에 가까운지를 구하면 되겠죠. 98과 100의 차이는 2예요. 12와 100의 차이는 12고요. 자, 어떤 숫자가 더 100에 가깝죠? 그렇죠. 98이 되겠죠. 따라서 정답은 98이 되는 거다. 이 부분 주의해 주세요. 5번. 약수와 배수의 관계를 잘못 설명한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리고 두 개의 식을 줬죠. 16은 2 곱하기 8이다. 16은 4 곱하기 4다. 자, 이것을 활용해서 우리는 약수와 배수의 관계를 찾을 수 있어요. 어떤 수를요, 두 개의 수의 곱으로 나타냈다라는 것은 이

쪽에 있는 이두 개의 수는 16의 약수가 되고, 16은 이두 개의 수의 배수가 된다라는 뜻이에요. 뒤에도 마찬가지죠? 4는 16의 약수가 되고, 16은 4의 배수가 됩니다. 자, 그럼 우리 한번 보기를 읽어볼게요. 1번. 16은 2의 배수입니다. 16은 2의 배수가 맞죠? 2를 8배 하면 16이 되니까요. 2번도 마찬가지죠? 16은 8의 배수입니다. 8을 2배 하면 16이 되니까 맞죠? 3번. 4는 16의 약수입니다. 맞죠? 4는 16의 약수입니다. 나누어 떨어지니까. 4번. 16의 약수는 모두 6개입니다. 자, 약수를 모두 한번 적어볼게요. 우리 모든 수의 약수 1 있죠? 그 다음 2 들어가고, 4 들어가고, 8, 그리고 자기 자신 16까지요. 어때요? 6개가 아니라 5개죠. 땡, 틀렸다. 5번에 8은 16의 약수입니다. 이것도 맞죠? 정답은 4번 되겠습니다. 6번 볼게요. 28과 32의 약수와 공약수를 각각 모두 쓰세요 라고 했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 28의 약수 한번 적어 보도록 할게요. 1 되죠? 2, 그쵸? 3, 4 되죠? 4, 7에 28이니까. 그 다음에 7 되고, 2 곱하기 14가 28이죠? 그 다음에 자기 자신 28까지. 이렇게 적어주면 28의 약수입니다. 32의 약수 적어볼게요. 1 들어가고 2 되죠. 그 다음 3안 되고 4 됩니다. 4, 8에 32니까. 그 다음 5, 6, 7안 되죠. 그 다음 8, 그리고 2 곱하기 16이 30이니까 16. 그 다음에 1과 32를 곱해야 30이니까 32까지. 자, 이렇게 모두 적었죠. 그렇다면 공약수를 구하기 위해서는 이두 수들 중에서 겹치는 것들 찾아주면 되는 거예요. 1, 2, 4. 그 다음 겹치는 거 없죠. 따라서 공약수는 1, 2, 4. 세 가지 적어주면 되겠어요. 7번. 서진이는 가래떡 18개와 꿀떡 36개를 남김없이 각각 똑같이 상자에 나누어 담으려고 합니다. 똑같이 나누어 담을 수 있는 상자의 개수에 알맞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라고 했어요. 자, 우리 단원평가 1회 문제에서도 이런 내용 많이 봤어요. 남김없이 똑같이 나누어 담는다. 이 말은 나눴을 때 나머지가 없다. 즉, 약수를 나타내는 거죠. 그런데 18의 약수도 돼야 되고 36의 약수도 돼야 하니까 18과 36의 공약수를 구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런데 문제에서는 상자의 개수에 알맞지 않은 것을 고르라고 했으니까 공약수가 아닌 것을 찾아주면 되겠어요. 자, 우리 공약수를 구하기 위해서는 두 수의 최대 공약수를 먼저 구해야 된다라고 했죠. 두 수의 최대 공약수의 약수가 두 수의 공약수가 되니까. 자, 그런데 이 18과 36을 자세히 들여다보세요. 두수 간에 어떤 관계가 있어요? 맞아요. 18은 36의 약수고 36은 18의 배수예요. 이렇게 두 수가 약수와 배수의 관계인 경우에는 두 수의 최대 공약수는 그 중에 작은 수 18이 된다라는 거예요. 자, 최대 공약수를 구했으니까 공약수도 구할 수 있겠죠? 어떻게? 18의 약수. 1 되고 2 되죠? 3, 6, 9, 18.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럼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숫자 어디 있나요? 그렇죠? 여기 3번에 4개 보이죠? 따라서 정답은 3번인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정답 찾을 수 있겠죠? 우리가 공부했던 원리. 두 수의 공약수는 최대 공약수의 약수와 같다라는 거, 그것을 활용해서 문제 풀어보세요. 8번. 공약수가 가장 많은 것을 찾아 기호를 쓰세요. 아, 공약수가 가장 많은 것을 골라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두 수의 공약수는 최대 공약수의 약수와 같으니까 그걸 활용해 보는 겁니다. 자, 그럼 기억. 21과 49의 최대 공약수를 구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나눠 줍시다. 3, 7로 나눌 수 있죠. 7, 3, 21, 7, 7에 49. 자, 여기까지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최대 공약수는 7이 되는구나. 아, 공약수는 1과 7이 되겠다. 이렇게 구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 니은 봅시다. 니은. 9와 81이에요. 9와 81. 두 수가 약수와 배수의 관계입니다. 그러면 더 작은 수가 두 수의 최대 공약수예요. 9가 최대 공약수죠? 자, 그럼 9의 약수 1, 3, 9가 두 수의 공약수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디귿불격

13과 17이에요. 13과 17은 전혀 공통된 약수가 없지요. 따라서 공약수는 1만 가능합니다. 됐죠? 자, 그다음 리을 25와 55예요. 자, 이 부분은 우리가 계산 한번 해줘야겠네요. 자, 여기 리을 쓰고 25와 55의 최대 공약수 구해보도록 할게요. 5로 나눌 수 있죠. 5, 5, 25, 5, 11은 55. 그러면 최대 공약수는 5가 되는 거죠. 5의 약수는 1과 5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공약수를 모두 구했어요. 문제에서 공약수가 가장 많은 것이니까 니은에 1, 3, 9, 니은 적어주면 되겠죠. 자, 9번 볼게요. 네모 안에 알맞은 수를 써놓고 최대 공약수도 구해보세요 라고 했어요. 중요한 문제지만요, 우리 친구들 쉽게 해결할 수 있어요. 42와 60 빈칸 채워보도록 할게요. 1보다 큰두 수의 공약수 2 있죠. 2, 21, 2 곱하기 30은 60. 이렇게 적었죠. 21과 30, 두수 안에 공통으로 들어가는 수 3으로 나눠보겠습니다. 3, 7에 21, 3 곱하기 10은 30. 7과 10은 더 이상 어떤 공통된 약수로 나눌 수 없습니다. 따라서 최대 공약수는 왼쪽에 있는 이 공약수들을 곱한 2 곱하기 3, 6이 된다. 이렇게 구하면 되는 거예요. 자, 10번 볼게요. 27과 45의 공배수 중에서 세 번째로 작은 수는 얼마인지 구하세요 라고 했어요. 자, 이번에는 공약수가 아니라 공배수가 등장을 했고요. 우리 그 원리 활용할 수 있죠. 두 수의 공배수는 두 수의 최소 공배수의 배수와 같다라는 거. 자, 그럼 27과 45의 최소 공배수 먼저 구해볼게요. 27, 45 이렇게 적고 최소 공배수 한번 구해볼까요? 공통으로 들어가는 거3 보이죠? 3, 9, 27, 3 곱하기 15는 45입니다. 또 3으로 나눠줄게요. 3, 3은 9, 3, 5, 15죠. 자, 더 이상 나눠지지 않으니까 여기 3, 3, 3, 5 모두 곱한 게 바로 최소 공배수가 되는 거죠. 3 곱하기 3 곱하기 3 곱하기 5. 자, 계산해 보도록 할게요. 3 곱하기 3은 9, 9 곱하기 3은 27이죠. 27 곱하기 5 계산하면 7, 5, 35, 135가 된다라는 겁니다. 아, 그러면 이두 수의 최소 공배수가 135구나. 그러면 가장 작은 건 135예요. 그 다음, 135, 두 번째로 작은 것은? 그렇죠. 270이 되겠죠. 135 곱하기 2. 그 다음, 세 번째로 작은 수는 여기에 또 135를 더해서 405가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문제의 정답은 405입니다. 이렇게 찾아낼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됐죠? 좋아요. 자, 넘어갈게요. 11번. 두 친구가 말하는 조건을 동시에 만족하는 수는 모두 몇 개인지 구하세요라고 했어요. 자, 문제에서 어떤 수를 적으라고 했는지, 혹은 개수를 적으라고 했는지, 이 부분을 우리 친구들이 실수하지 않도록 해요. 두 친구가 말하는 조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서훈은 20과 30의 공배수야 라고 했어요. 수찬이는 100보다 크고 200보다는 작아라고 했습니다. 아, 그러면 우리 두 수의 공배수를 알기 위해서는 두 수의 최소 공배수를 먼저 구해야 된다라는 거. 자, 마찬가지로 20과 30, 최소 공배수부터 구해볼까요? 10이 공통되죠. 항상 이 왼쪽에 가장 작은 수가 들어가야 되는 건 아니에요. 우리 친구들이 눈에 띄는 숫자를 적어줘도 괜찮습니다. 10 곱하기 2는 20, 10 곱하기 3은 30이죠. 따라서 우리 이렇게 왼쪽에 있는 공약수와 아래에 있는 몫을 모두 곱해서 10 곱하기 20은 20, 20 곱하기 3은 60입니다. 그러면 공배수는 60의 배수가 되겠죠? 60, 120, 180, 그다음 240 이런 식으로 점점 커질 거예요. 두 번째 조건에서 100보다는 크고 200보다 작다고 했으니까 120과 180두 개만 가능하구나. 정답 두 개라고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12번. 우리와 하나는 다음과 같은 규칙에 따라 각각 전구를 50개씩 매달았습니다. 같은 자리에 초록 전구가 매달린 경우는 모두 몇 번인지 구하세요 라고 했어요. 자, 우리를 보면 네 번째, 여덟 번째, 열두 번째, 열여섯 번째. 어때요? 4의 배수인 자리에 초록색 전구가 매달렸죠. 하나는 세 번째, 여섯 번째, 아홉 번째, 열두 번째. 자, 이런 식으로 3의 배수.

매번 같은 자리에 매달릴 수 있구나. 이렇게 정답 구해주면 되는 거예요. 매번. 이게 정답이 되겠죠? 13번. 가와 나의 최소 공배수는 얼마인지 구하시오. 자, 가와 나, 어떤 수인지는 안 나왔지만, 작은 수들의 곱으로 나타냈어요. 우리 뒤에 있는 이 곱만 보고도 최소 공배수를 충분히 구할 수 있습니다. 이 최소 공배수라는 것은 여기에 있는 이 작은 숫자들을 모두 포함하는 가장 작은 수를 뜻하거든요. 자, 그럼 봅시다. 공통된 부분을 한 번만 적어주는 거예요. 2, 공통되어 있죠. 3, 공통되어 있죠. 더 이상 없죠. 자, 그럼 우리 2 곱하기 3은 한 번만 써줘요. 2 곱하기 3. 그리고 남은 수도 같이 곱해줍니다. 여기 있는 모든 수를 다 포함해야 되기 때문에 3 남아있는 거한번더 곱해주고, 나에 남아있는 숫자 2도 곱해줍니다. 이것을 계산하면 가와 나의 최소 공배수를 구할 수 있어요. 계산해볼까요? 2, 3은 6, 6, 3, 18. 18 곱하기 2는 36이죠. 따라서 두 수의 최소 공배수 36이 됩니다. 됐죠? 14번. 70과 56의 최대 공약수와 최소 공배수를 각각 구하세요 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 충분히 구해낼 수 있어요. 70과 56 공통된 무엇으로 나눠볼까요? 2로 나눠볼까요? 35, 그 다음에 28. 자, 35와 28에 공통된 거는 무엇이 있을까요? 7이 있어요. 7, 5, 35, 7, 4, 28. 5와 4는 더 이상 없지요. 따라서 우리 최대 공약수는 왼쪽에 있는 이 공약수들을 곱한 수, 2 곱하기 7, 14가 돼요. 최소 공배수는 여기 있는 거 모두 다 곱해야 됩니다. 2, 7에 14니까 우리 14 곱하기 5 곱하기 4를 계산하면 282 되는구나. 알수 있겠지요? 최소 공배수 280. 이렇게 정답 정리하고 넘어갈게요. 15번. 13과 78의 최대 공약수는 별, 13과 78의 최소 공배수는 세모라고 할 때, 별과 세모는 얼마, 별 더하기 세모는 얼마인지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죠. 자, 여기서 13과 78을 우리 친구들 자세히 한번 보세요. 어떤 관계가 있습니다. 그렇죠. 13에 6배를 하면 78이 되니까 이두 수는 서로 약수와 배수의 관계에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 더 쉽게 최대 공약수와 최소 공배수를 구할 수 있습니다. 두 수가 약수와 배수의 관계인 경우에는 그 중에 더 작은 수, 그수 자체가 최대 공약수가 돼요. 별이 13이 됩니다. 됐죠? 그리고 78, 더큰수 자체가 바로 최소 공배수가 됩니다. 그렇게 해서 78이라는 것도 바로 구했어요. 우리 그 어떤 계산도 없이 그 원리만 이해하면 바로 문제를 풀수 있어요. 따라서 문제에서 별 더하기 세모니까 우리는 13 더하기 78만 계산하면 되겠죠? 정답은 91이다. 이렇게 여러분도 원리를 활용해서 문제를 한번 풀어보세요. 자, 16번 서술형 문제입니다. 5학년 남학생과 여학생이 함께 팀을 이뤄서 운동회를 하려고 합니다. 남학생이 95명이고 여학생은 76명일 때 남는 사람 없이 똑같이 나눠서 최대한 많은 팀의 수를 맞는다고 할때한 팀에 남학생과 여학생이 각각 몇 명씩 있는지 풀이 과정도 쓰고 답을 구하세요라고 했어요. 자, 남학생이 조금 더 많죠. 여학생이 좀 적어요. 그런데 남학생, 여학생 둘다 남는 사람 한명 없이 똑같이 팀에 나누어 들어가야 된다. 그런데 최대한 많은 팀을 만들겠다라고 했으니까 그 말은 즉 95와 76의 최대 공약수가 팀의 수가 되겠죠. 자, 그럼 우리 팀의 수부터 구해볼게요. 팀의 수 어떻게 최대 공약수? 95와 75의 최대 공약수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두수 안에 공통된 수가요. 우리 친구들 찾기 좀 힘들 수도 있는데 차분히 모든 수를 넣어보면 19가 돼요. 19. 19 곱하기 5가 95고요. 19 곱하기 4가 76입니다. 됐나요? 따라서 이두 수의 최대 공약수는 19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팀의 수죠. 팀의 수는 19개예요. 근데 문제에서 묻는 것은 한 팀에 들어가는 남학생과 여학생이 각각 몇 명씩 있나요? 라는 거니까 남학생은
95명이

총 19개의 팀에 들어가야 합니다. 5명씩 들어가겠죠. 여학생은요? 76명인데 19개의 팀에 똑같이 나누어 들어가니까 4명씩 들어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됐죠? 자, 그 부분 문장으로 정리해 볼게요. 95와 76의 최대 공약수 19이므로 한 팀에 남학생은 5명씩, 여학생은 4명씩 최대 19개 팀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문장으로 정리를 할수 있죠. 정답 남학생 5명, 여학생 4명. 이렇게 정리할게요. 17번, 보기에서 두 수를 골라 최대 공약수를 구한다면 구할 수 있는 가장 큰 최대 공약수는 얼마일까요? 자,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이렇게 다두 개씩 짝지어서 최대 공약수 구하고 할 수도 있지만 더 쉽게 푸는 방법을 쌤이 알려줄게요. 기억, 33을 두 수의 곱으로 나타내는 거예요. 3 곱하기 11로 나타낼 수 있죠. 자, 니은 44도 마찬가지로 두 수의 곱으로 나타내 보세요. 4 곱하기 11이 됩니다. 디귿, 39도 마찬가지로 두 수의 곱으로 나타내면 3 곱하기 13이 되고요. 143은요, 두 수의 곱으로 나타내면 11 곱하기 13이 돼요. 자, 그런데 우리 최대 공약수는 두수 안에서 공통된 부분이 되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공통된 부분이 가장 큰 경우를 한번 찾아볼게요. 기역과 니은, 11이 공통되죠. 기역과 디귿, 3이 공통됩니다. 기역과 리을, 11이 공통돼요. 자, 그 다음 쭉쭉쭉 공통된 부분을 찾아보면 마지막에 디귿과 리을이 13이 공통되면서 그 수가 가장 크게 돼요. 따라서 문제에서 구하라고 한 가장 큰 최대 공약수는 13이다라고 적어주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하나 다 짝지어서 최대 공약수 구하는 것보다 훨씬 쉽게 문제를 풀수 있겠죠. 18번. 어느 나라에서 대통령 선거는 5년마다, 국회의원 선거는 4년마다 실시합니다. 2040년에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를 같은 해에 동시에 치렀다면 2040년부터 2100년까지 두 선거를 같은 해에 치르는 것은 모두 몇 회인지 구하세요. 자, 이 대통령 선거는 5, 10, 15, 20, 이렇게 5의 배수인 해에 이루어집니다. 국회의원 선거는 4의 배수인 해에 이루어지겠죠. 그런데 이두 개의 선거가 같이 이루어졌다는 건 5의 배수이자 4의 배수이다. 5와 4의 공배수다라는 거죠. 자, 두 수의 공배수를 알기 위해서는 우리 최소 공배수를 먼저 구했어요. 두 수의 최소 공배수 20이죠. 따라서 우리는 20년마다 두 개의 선거를 같이 치른다는 걸알수 있어요. 2040년에 처음으로 같이 치렀죠. 그러면 그 뒤에는 2060년에 같이 치를 거고, 그 뒤에는 2080년에 같이 치르고, 마지막 2100년에 또 같이 치르게 됩니다. 따라서 4회 같이 치르게 된다라고 정리하면 되겠죠. 19번. 가로가 15cm, 세로가 24cm인 직사각형 모양의 타일을 겹치지 않게 빈틈없이 이어붙여서 가장 작은 정사각형 모양을 만들려고 합니다. 가로와 세로에 각각 몇 개씩 타일을 붙여야 하는지 풀이 과정을 쓰고 답을 구하세요. 자, 이렇게 정사각형은 가로, 세로의 길이가 같아요. 그런데 이 직사각형을 남김없이 모두 채워야 되니까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는 바로 15와 24의 최소 공배수다라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나서 그 안에 몇 개가 들어가는지를 가로, 세로 각각 구해서 총몇 개인지를 구하면 되는 겁니다. 자, 15와 24, 최소 공배수 계산하면 120이 돼요. 따라서 15cm인 타일은 120 안에 8번 들어가니까 8개. 그리고 24cm인 타일은 120cm 안에 5번 들어가니까 5개. 따라서 가로는 8개, 세로는 5개 들어갑니다. 이렇게 문제 정리할 수 있습니다. 20번. 다음 두 사람이 말한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두 수의 차를 구하세요. 두 수의 최대 공약수가 12예요. 두 수의 최소 공배수는 60입니다. 자, 두 수의 최대 공약수가 10이라는 것은 두 수는 12의 배수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12 곱하기 네모, 12 곱하기 세모가 된다는 거죠. 최소 공배수는 공통된 부분은 한번 쓰고 나머지 숫자도 모두 곱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계산하면 60이 된다는 거고, 이걸 통해서 우리는 네모 곱하기 세모가 5가 된다는 걸알수 있어요. 따라서 네모는 1, 5 또는 5, 1로 이렇게 바뀌어도 괜찮겠죠. 따라서 우리는 이두 수를 구할 수 있어요. 어떻게? 12 곱하기 1은 12가 되고, 12 곱하기 5는 60이 된다.

4를 구하면 48이 된다. 이렇게요. 자, 여기까지 단원평가 문제 모두 마쳤고요. 수행평가 살펴볼게요. 네, 수행평가 1번부터 확인해 봅시다. 도경이는 63과 18의 공약수를 모두 구했어요. 구한 공약수를 다 더하면 얼마인지 풀이 과정을 쓰고 답을 구해보세요. 자, 공약수라는 것은 63과 18의 최대 공약수의 약수가 되겠죠. 따라서 63과 18의 최대 공약수를 구해서 9라는 것을 알아내고 9의 약수 1, 3, 9가 되겠죠. 그게 바로 두 수의 공약수가 됩니다. 다 더하면 13이 된다. 이렇게 문제 정리하면 됩니다. 2번. 슬기는 2일에 한 번씩 화분에 물을 주고 영옥이는 5일에 한 번씩 또 다른 화분에 물을 줍니다. 슬기와 영옥이가 3월 1일에 동시에 화분에 물을 주었다면 3월 한 달 동안 화분에 물을 준 날이 같은 날은 모두 며칠인지 풀이 과정을 쓰고 답을 구하세요. 자, 2일 그리고 5일인데 같은 날에 줘야 된다는 건 2와 5의 공배수가 되겠죠. 3월 1일 날에 동시에 줬으니까 그 이후로부터는 10, 20, 30 이렇게 커지면 됩니다. 최소 공배수가 10이기 때문에 10일마다 같은 날에 화분에 물을 주죠. 따라서 3월 1일에 줬으니까 그 다음은 11일, 21일, 31일 모두 한 달에 4일 같은 날에 물을 주게 되겠죠. 3번, 기역과 니은의 최대 공약수가 14예요. 기역 빼기 니은 더하기 디귿은 얼마인지 구하세요. 자, 최대 공약수는 이 세로에 있는 값을 곱하는 거죠. 따라서 우리는 디귿이 7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역은 2로 나누고 7로 나눴을 때 몫이 6이 되기 때문에 기역은 2 곱하기 7 곱하기 6 해서 84가 나온다는 걸 알 수 있고 니은도 마찬가지예요. 2 곱하기 7 곱하기 5를 해야겠죠. 정답은 70이 됩니다. 따라서 문제에서 구하라고 했던 이 식의 숫자를 써 넣으면 84 빼기 70 더하기 7 정답 21이 된다. 이렇게 계산하면 됩니다. 4번 줄무늬 등대는 28초에 한 번씩 노란 등대는 36초에 한 번씩 빛을 내는데 오후 7시에 두 등대가 동시에 빛을 냈다면 다시 처음으로 동시에 빛을 낸 시각은 언제일까요? 라고 물었어요. 자, 이것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는 28과 36의 최소 공배수부터 구해야겠죠. 계산하면 252가 돼요. 그런데 252초니까 분으로 바꿔주면 나누기 60을 해야겠죠. 따라서 정리하면 4분 12초가 되고 7시 4분 12초에 그 다음으로 처음으로 동시에 빛을 낸 시각이 되겠습니다. 네, 오늘의 문제 모두 마쳤고요. 마지막 퀴즈 나갑니다. 네, 이 문제의 정답을 수강후기 게시판에 남겨주세요. 여러분 오늘도 고생 정말 많았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새로운 단원으로 다시 만나요. 안녕.

0: 반갑소. 속담에 문학을 더하다로, 속담의 지혜를 그대들에게 전하러 온 선비 강용철이요. 그런 경우가 있어. 남을 곤란하게 한 말 또는 남을 곤란하게 하게 한 행동이 다시 나에게 돌아오는 경우가 있어. 이런 경우를 바로 자업자득이라고 하죠. 오늘의 속담엔 바로 자업자득, 자충수와 관련되어 있어. 속담을 만나러 함께 가시지요.
1: 영호에게 장난을 쳐볼까?
2: 영호가 기분 나빠할 텐데.
1: 괜찮아. 반응이 재미있을 거야.
3: 깜짝이야.
4: 네가 갑자기 놀라게 해서 돌아보다가 나도 모르게 미안해.
0: 오늘의 속담, 누워서 침 뱉기. 하늘을 향하여 침을 뱉어보아야 자기 얼굴에 떨어진다는 뜻으로 자기에게 해가 돌아올 짓을 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지요. 예를 보겠소. 그 시어머니는 다른 사람한테 며느리를 흉보는 게 누워서 침 뱉기인 줄도 모르는가 봐. 이와 같은 예에서 속담을 찾아볼 수가 있소.
5: 속담에 문학을 더하다. 옹고집전. 옹진골 옹당촌에 사는 옹고집은 재물은 부러울 것 없이 많으나 성미가 괴팍하고 고집이 센 인물이다. 그는 80세 된 병든 노모가 냉돌방에 누워있어도 닭 한 마리 약 한 첩 쓰지 않을 정도로 불효를 저지르고 불교를 업신여겨 동양온 숙녀들을 잡아다가 매질을 하는 등 폐악을 일삼는다. 월출봉 취암사의 도사는 옹고집을 징벌하기 위해 제자인 학대사를 보낸다. 학대사가 옹고집에게 시주를 권하자 옹고집은 학대사를 모욕하고 하인들을 시켜 매질을 하여 쫓아낸다. 이에 학대사는 지푸로 허수아비를 만든 뒤 부적을 붙여 옹고집과 똑같이 생긴 가짜 옹고집을 만들어 옹고집의 집으로 들여보낸다. 가짜 옹고집이 나타나 자신이 진짜 주인이라 주장하자 집안이 발칵 뒤집히고 가족들조차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지 못한다. 결국 관가로 가서 송사를 벌였으나 가짜 옹고집이 족보와 집안의 세간살이 내역을 훨씬 더 정확하게 꿰뚫고 있어 진짜 옹고집은 곤장을 맞고 집에서 쫓겨나 거린 신세가 된다. 옹고집은 세상을 등질 결심을 하고 산에 올랐다가 자신을 쫓아냈던 도사를 다시 만나게 된다. 도사에게 자신의 죄를 진심으로 뉘우치고 살려달라고 애원한 옹고집은 도사가 준 부적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간다. 그가 돌아오자 가짜 옹고집은 다시 지푸로 변했고 깨달음을 얻은 옹고집은 노모에게 효도하고 불도를 공경하며 착한 사람으로 살아가게 된다. 똑같은 얼굴을 한 두 사내가 서로에게 삿대질하며 고함을 지르고 있습니다. 진짜 옹고집과 가짜 옹고집이 서로가 진짜라며 맞서고 있는 것이죠. 진짜 옹고집이 가짜 옹고집과 다투면서 자신이 진짜임을 증명하기 위해 자신의 행적과 내력을 말합니다. 그러다 보니 자신이 한 악행을 털어놓게 되고 그로 인해 악행이 만천하에 드러나게 됩니다. 가짜 옹고집 또한 자신을 진짜라고 믿게 하려고 진짜 옹고집의 행적을 진짜보다 더 조목조목 읊어대다 보니 진짜 옹고집의 악행이 더욱더 적나라하게 드러날 수밖에 없었죠. 결국 진짜 옹고집이라고 증명하는 과정 자체가 누워서 침 뱉는 결과가 되었습니다.
0: 오늘의 속담, 누워서 침 뱉기였소. 이 속담은 직접 한번 해봐도 좋겠소. 행동으로 교훈을 얻을 것이오. 하늘을 향하여 뱉은 침이 다시 자기에게 떨어진다는 뜻이겠지요. 즉, 내가 쏜 화살이 다시 나에게 돌아온다, 나를 찌른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소. 속담의 의미를 되새겨보시오. 속담의 교훈을 기억하시오.

오늘의 탐구 주제는 직권의 층상 구조와 특징 조사하기입니다. 이번 활동에서는 직권이 어떤 층으로 이루어져 있는지, 그리고 각 층이 어떤 특징을 가지는지 조사하여 정리하고 발표해 볼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지구 내부를 자료와 모형을 통해 이해하는 것이 오늘 탐구의 핵심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활동 준비물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0: 직권의 층상구조를 조사합니다. 이 단계에서는 직구 내부가 여러 층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점에 주목해봅시다. 직권을 이루는 각 층의 특징을 조사합니다. 각 층은 위치뿐만 아니라 두께, 물질의 상태, 온도와 같은 특징에서도 차이가 있습니다. 단순히 이름을 외우기보다 왜 각 층이 서로 다른 성질을 가지는지 생각하며 조사해보세요. 이 특징들은 이후 오형을 만들 때 중요한 표현 기준이 됩니다. 조사한 자료를 바탕으로 직권의 층상구조를 오형으로 어떻게 표현할지 토의해봅니다. 각 층의 두께 차이, 위치 관계가 한눈에 보이도록 재료나 색, 크기를 어떻게 활용할지 토의해보세요.
1: 직권의 층상구조를 어떤 재료로 표현하면 좋을까? 나는 종이를 사용해서 나타내도 괜찮을 것 같아.
2: 좋은 생각이야. 그럼 지각, 덴틀, 외핵, 내핵을 각각 다른 색깔로 표현하면 층 구분이 한눈에 보이겠다.
3: 근데 지구는 실제로 둥글잖아. 점토를 이용해서 입체적인 구조로 만들면 층이 더 잘 느껴질 것 같아.
4: 그럼 종이와 점토 모양 모두 각 층의 두께를 실제 비율과 최대한 비슷하게 표현하는 게 좋겠다. 특히 지각은 얇고 멘틀은 두껍게 나타내야 할 것 같아.
2: 맞아. 그렇게 하면 직권의 층상구조 특징이 한눈에 잘 보일 것 같아.
0: 제작한 모형을 공유 플랫폼에 올리고 이 모형을 이용하여 직권의 층상구조와 특징을 발표해봅시다. 발표할 때는 모형을 보여주는 데서 그치지 말고 왜 이런 방식으로 직권의 각 층을 표현했는지, 이 모형을 통해 어떤 특징을 강조하고 싶은지 설명해보세요.
1: 저희는 종이와 색깔펜을 이용해 직권의 층상구조 모형을 만들었습니다. 가장 바깥쪽에 있는 지각은 실제처럼 매우 얇게 나타냈고, 멘틀은 지구에서 가장 큰 층이기 때문에 가장 두껍게 표현했습니다. 또 외핵과 내핵은 가장 중심에 위치하도록 하고 색을 다르게 사용하여 층이 구분되도록 하였습니다. 이 모형을 통해 직권은 두께와 위치가 서로 다른 층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우리가 살고 있는 지각이 매우 얇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었습니다.
2: 저희는 점토를 이용해 직권의 층상구조를 입체 모형으로 만들었습니다. 직권은 안쪽으로 덮개를 쌓인 구조이기 때문에 평면보다 입체로 표현하면 각 층의 위치와 두께를 더 잘 표현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가장 바깥쪽의 지각은 얇은 점토로 표현했고 안쪽의 멘틀은 가장 두껍게 만들었습니다. 또 외핵과 내핵은 중심부에 위치하여 색을 다르게 사용해 각 층이 잘 구분되도록 표현하였습니다. 이렇게 하면 직권이 중심을 향해 구조적으로 달라진다는 점이 눈에 잘 보입니다.
0: 다른 모듬의 모형과 비교해보며 같은 직권 구조라도 다양한 표현이 가능하다는 점에도 주목해봅시다. 오늘은 직권의 층상구조와 특징을 조사하고 이를 모형으로 제작하여 발표하는 활동을 진행해보았습니다. 탐구 결과를 그림으로 함께 정리해볼까요? 직권은 지각, 멘틀, 외핵, 내핵으로 이루어진 4개의 층상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바깥에서 중심으로 갈수록 차례대로 배열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모형을 제작하는 이 활동을 통해 직권의 층상 구조를 이해할 수 있으며 또한 각 층의 두께, 특징 등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습니다.

0: 친구들, 어서 와요. 혹시 여기 신비한 나무가 있다는 소문 그거 듣고 오신 거 맞죠? 잘 찾아오셨어요. 바로 이 나무예요. 여러분의 생각이 여기 이 나무에 탁 모이면 예쁜 꽃이 활짝 필 수 있답니다.
1: 활짝 워프 꽃이 피었습니다. 워프 워프.
0: 오, 워프 언제 왔어?
1: 생강나무에 정말 꽃이 피는지 너무 궁금해서 지켜보고 있었죠.
0: 아휴, 얘기했잖아. 여기 생강나무는 생각이 모여야 꽃이 활짝 핀다고. 아이고, 맞다. 우리 소개가 너무 늦은 것 같은데. 저는요, 나무도 쑥쑥 키우고 여러분의 생각도 쑥쑥 키우는 키키.
1: 안녕, 난 호기심 많은 강아지 워프라고 해.
0: 여름 방학 동안 여러분의 생각을 모아서 여기 이 생강나무에 열 송이의 꽃이 핀다면 놀라운 일이 벌어질 거예요. 우리 신나게 놀면서 짜잔 생각을 모아보자고.
1: 신나게 논 거라면 워프가 제일 잘하는 거죠. 자, 그럼 바로 놀이터로 생.
0: 아니야 아니야, 지금 얼마나 더운데 이리 와.
1: 신나게 생. 우와, 놀이터 너무 좋아.
0: 워프! 워프! 아니야, 워프!
1: 쌩, 쌩!
0: 워프! 워프! 워프! 워프! 워프!
2: 워프!
3: 워프야. 아, 더워.
2: 워프야. 워프. 아, 힘들어.
3: 너무 더워.
2: 아, 더워. 나도 더워. 너 때문에 너무 더워.
3: 아, 시원하다. 워프.
0: 아, 그러니까 이제 좀 열이 식는 것 같지? 아, 이 무더위에 계속 놀았다가는 우리 아마 지쳐서 쓰러졌을 거야.
1: 너무 신나서 그렇게 더운지 몰랐어요. 친구들, 여름은 왜 이렇게 뜨거운 걸까? 궁금해.
4: 계절마다 태양이 떠있는 높이가 달라지기 때문이지. 태양이 낮게 떠있는 겨울은 같은 넓이의 땅에 도달하는 햇빛의 양이 적어서 춥지만, 태양이 높게 떠있는 여름은 햇빛의 양이 많아서 더운 거야.
1: 아하! 그러니까 여름에는 태양이 더 높이 뜨니까 햇빛 양이 많아서 더운 거구나.
0: 그러니까 여름에는 말이야, 뜨거운 태양을 피하는 법을 익혀야겠지. 오?

0: 왜 갑자기 비가 오는 거야? 다시 밖에 나가서 신나게 놀고 싶었는데.
1: 그럼 우리 재미있는 일기예보놀이 해볼까?
2: 안녕하세요. 기상캐스터 키키입니다. 여름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3: 여름에 비가 많이 오는 기간을 장마철이라고 합니다. 보통 6월 말에서 7월 중순 사이죠. 여름에는 태풍이 몰려오기도 하는데 태풍은 7, 8, 9월에 바람과 함께 큰 비가 내리는 자연 현상입니다. 무시무시한 힘을 가지고 있죠?
0: 으아! 태풍이 몰아친다! 이리로 휘청, 휘청! 저리로 휘청, 휘청! 워프 떠나간다!
1: 태풍에 날아가지 않으려면 안전한 곳에 머무르면서 대비를 잘해야 합니다.
0: 엄마야!
1: 놀라지 마세요. 이건
0: 아, 귀신이다! 도망가자!
1: 귀신이 아니라
3: 번쩍 번쩍 번개랍니다. 번개는 구름 속에서 만들어진 전기가 펑 터져 나오면서 친답니다. 그리고 잠시 후엔 천둥이 치죠. 빛이 소리보다 빠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번개가 번쩍 빛을 내고 나면
4: 쿵쾅쾅
3: 천둥 소리가 나중에 들리는 거죠.
0: 아, 신나게 놀다 보니 땀이 나요.
1: 여름엔 더우니까 땀이 많이 나지.
0: 흥, 땀이 나니까 막 끈적끈적해요. 끈적끈적하니까 기분도 나쁘고.
1: 워프의 불쾌지수가 쑥 올라가는구나.
0: 네? 불쾌지수? 불쾌지수가 뭐예요? 궁금해.
3: 여름 더위는 때때로 우리의 기분을 아주 나쁘게 만들지요. 너무 더워서 숨이 턱턱 막히고 비까지 많이 내려 습해지면 온몸이 끈적끈적 불쾌해지는데 이렇게 온도와 습도에 따라서 불쾌감을 느끼는 정도를 불쾌지수라고 해요.
0: 아하! 그래서 내가 기분이 나빠졌구나. 워프의 불쾌지수 매우
1: 불쾌지수를 낮출 수 있는 방법이 한 가지 있기는 하지.
0: 오?
1: 바로 등골이 오싹할 세상에게.
0: 귀신이다!
1: 아직 시작도 안 했거든.
0: 아, 다시 해주세요.
1: 좋아. 옛날 저 먼 산골에
5: 워프랑 도전! 워프!
0: 아, 더워. 음료수를 빨리 시원해지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궁금해. 아, 이럴 땐 도전! 우리 함께 실험해보자. 워프! 먼저 캔 음료 두 개와 키친 타월을 준비해줘. 캔 음료 두 개 중 하나에만 물에 적신 키친 타월을 감아줘. 이렇게. 두 개의 캔 음료를 동시에 냉동고에 넣어줄 거야. 적신 것도 동시에 넣기. 그리고 15분에서 20분 정도 기다려줄 거야. 기대돼. 자, 그럼 정말 물에 적신 키친타월을 감은 캔 속의 음료가 더 시원한지 온도계로 한번 비교해볼까? 온도계를 쏙. 훗. 어, 12도구나. 우. 자, 다음은 물에 적신 키친타월을 감았던 캔의 온도를 재보자. 우와, 9도야. 그냥 넣었던 캔보다 3도나 더 시원하네. 정말 물에 적신 키친타월을 감은 쪽이 더 빨리 시원해지는구나. 그럼 정말 더 시원할지 워프가 한번 마셔볼까? 먼저. 오? 이것도 정말 시원한데? 이번엔 키친타월을 감은 쪽

0: 우와, 정말 더 시원하네. 우와, 이렇게 재밌는 실험으로 무더운 여름 시원하게 날리자.
1: 호기심 많은 강아지 워프의 오늘의 생각은?
0: 아하! 뜨거운 여름, 끈적끈적한 여름, 태양을 피해 불쾌지수를 피해 건강하고 시원하게 워프!

0: 와, 우리 워프 정말 정말 잘했어. 우리 친구들도 진짜 잘했어요. 친구들의 생각이 여기 이렇게 모여져서 생각꽃이 만들어졌거든요. 혹시 두 번째 꽃도 자신 있을까?
1: 그럼요. 친구들 자신 있지. 아자, 아자. 오빠!
2: 오늘의 마무리. 워프와 함께한 방송 이야기와 방학 생활 내용을 잘 이해했다면 학습 진도 체크란에 스티커를 붙여줘.

한 해 평균 엘리베이터 관련 출동 건수 약 3만여 건. 침수로 인해 엘리베이터가 멈추면서 인명사고가 발생했기에 더욱 주의를 요합니다. 엘리베이터 안전사고, 이렇게 예방합시다. 엘리베이터 이용 시 출입문에 기대거나 출입문 틈에 이물질을 버려서는 안 됩니다. 엘리베이터 내에서 뛰거나 문을 두드리는 과격한 행동은 금지입니다. 반려견은 출입문에 목줄이 걸리지 않도록 안고 탑승합니다. 화재, 지진, 폭우로 인한 침수 발생 시 엘리베이터는 이용 금지입니다. 엘리베이터가 갑자기 멈추었다면 충격을 가하거나 억지로 문을 열지 말고 비상벨을 누른 후 현재 상황과 승강기 고유 번호를 전달합니다. 이후 자세를 낮추고 안전 손잡이를 잡고 대기합니다. 엘리베이터 안전사고 예방 행동 요령을 기억하세요.

0: 지금부터 운동회의 꽃, 달리기 시합이 있겠습니다.
1: 얘들아, 이번 달리기 시합에선 누가 1등할까?
2: 당연히 내가 1등이지.
3: 흥, 그 생각 넣어두시지.
4: 응, 근데 순호야, 너는 왜 말이 없냐?
5: 설마 이번 시합에서 이길 자신이 없는 거야?
1: 그럴 리가 없잖아. 힘과 속도 면에선 동물의 제왕 호랑이인 내가 너희 모두를 이기고도 남을걸.

0: 올해도 내가 1등이다!
1: 친구들 앞에서 큰 소리 뻥뻥 쳤는데 꼴찌를 하다니 창피하다, 창피해. 어? 동물 비밀요원 뭐지? 강철 같은 체력, 똑똑한

0: 머리, 게다가 비밀 요원이 되어 세상을 구한다니. 으아, 생각만 해도 정말 멋진걸. 그렇다면 나도 한번 지원해볼까? 휴, 왜 연락이 없지? 안 뽑힌 건가? 여보세요? 네, 제가 순호인데요. 네? 뭐라고요?
1: 아, 이거 할 일이 산더미인데 신입이 오는 언제 보내준다는 거야? 누구시죠?
2: 저기... 오! 제임스 박 선배님이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보러 비밀 요원으로 임명된 순호라고 합니다.
1: 아, 자네가 오늘 오기로 한 그 신입이로군. 드디어 왔군. 이번 신입은 도망치지 못하게 잘 붙잡아둬야 될 텐데.
2: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선배님!
1: 잠깐! 뭔가 잘못 전달된 것 같은데 말이야. 자네는 아직 정식 비밀 요원이 아니야.
2: 네? 저는 비밀 요원이 될 수 있다는 전화를 받고 왔는데요.
1: 그렇지. 될 수도 있다는 말이지. 이 순호는 혹시 이 수습이란 단어의 뜻을 알고 있나?
2: 수습이요? 그러니까 잘 모릅니다.
1: 이 수습이란 학업이나 일을 배우는 것을 뜻해. 그러니까 순호는 수습 요원, 아직 정식 비밀 요원이 아니란 뜻이다. 앞으로 나에게 이 비밀 요원이 되기 위한 특별 훈련을 받고 시험을 치르게 될 거야. 내가 내는 10번의 시험에 모두 통과해야만 정식 비밀 요원이 될 수 있어. 어때? 할 수 있겠나?
2: 10번이요? 10번? 너무 많은데? 과연 내가 할 수 있을까? 아니야. 나는 친구들에게 더 이상 나약한 호랑이라고 놀림받고 싶지 않아. 선배님, 저 10번 다 성공해서 꼭 비밀 요원이 되겠습니다.
1: 그렇지. 아주 그냥 의욕이 넘치는구만. 마음에 들어. 그럼 첫 번째 훈련을 시작해볼까?
2: 네!
1: 자, 이곳은 앞으로 이 비밀 요원이 되기 위한 특별 훈련을 받게 될 곳이다.
2: 우와, 정말 너무 멋지다!
1: 그렇지. 순호, 먼저. 자, 줄넘기를 해봐.
2: 네, 알겠습니다. 한번 해볼게요.
1: 기초 체력이 형편없구만.
2: 기초 체력? 그게 뭐예요?
1: 자, 일어나. 기초 체력이란 말이지? 우리가 기본적인 운동 능력을 발휘하는데 필요한 체력을 뜻해.
2: 오, 그렇구나.
1: 근육이 움직일 때 낼 수 있는 힘인 근력. 또 몸을 일정한 자세로 유지하는 능력인 평형성. 또 이 어떠한 일을 할 때 이 오랫동안 버티며 견디는 힘인 직구력. 또 이 움직임을 매끄럽고 정확하게 하도록 몸 전체를 조화롭게 하는 데 필요한 협응성. 그리고 또 있다. 이 몸의 근육과 관절을 부드럽게 하는 데 필요한 이 유연성. 그리고 또 있다. 순간적으로 강한 힘을 내는 데 필요한 순발력까지. 이 모든 것을 바로 기초체력이라고 하지.
2: 우와, 선배님 정말 너무 멋지시네요. 그렇다면 비밀 요원이 되려면 기초체력은 필수겠네요.
1: 순호는 기초

0: 체력이 너무 약해. 그럼 앞으로 내가 기초 체력을 잘 기를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줄 테니까 차근차근 따라오도록. 알겠나?
1: 네, 알겠습니다, 선배님!
0: 대답은 잘하는군. 그 전에 준비 운동부터 해볼까?
1: 선배님! 방금 무슨 일이 일어난 거죠?
0: 이 비밀 요원이라면 뭐, 이 정도 능력은 기본이지. 자, 그럼 지금부터 이 다리와 옆구리의 유연성을 기르는 훈련을 시작해 보도록 하지. 잘 따라해봐.
1: 네, 선배님!
0: 좋아. 자, 먼저 발과 다리를 넓게 벌리고 팔은 쫙 펼쳐서 이렇게 올려줘. 다음은 몸을 천천히 이렇게 내려주는 거야. 그렇지. 더. 좋았어. 자, 다시 처음 자세로 돌아왔다가 한 번 더 해보자. 자, 할 수 있어. 그렇지. 더. 좋았다.
1: 우와! 아, 선배님!
2: 근데요, 이거 꼭 세모 같아요.
0: 맞아! 이게 바로 세모 자세라는 거야.
1: 오, 재밌다! 선배님, 저 좀 잘하는 것 같지 않나요?
0: 살짝 어색하긴 하지만, 또 포기하고 도망치면 안 되니까. 아, 순호, 잘한다. 최고, 잘한다. 세모 자세는 뭐 대충 된 것 같으니까.
1: 네.
0: 이번에는 근력과 지구력을 함께 기르는 동작을 해보겠다. 일명 버피 테스트라는 거야.
1: 네, 선배님.
0: 자, 먼저 똑바로 선 자세에서 몸을 앞으로 구부리면서 앉아. 그리고 손은 양발 끝에서 30cm 정도 앞을 짚어. 다음은 발을 뒤로 차면서 손 짚고 엎드린 자세를 취하다가 다시 몸을 앞으로 구부려주고 똑바로 서면 한 세트가 끝나. 이걸 빠르게 연결해서 이렇게 해보는 거다. 짠! 이렇게 말이야. 한번 해봐.
1: 네!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0: 하나.
1: 뭐 비밀 요원 되는 길이 뭐 그렇게 쉬울 줄 알았나? 어? 열심히 연습하고 노력해서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거지. 자, 울지 말고 일어나. 자, 기초 체력을 키우는 방법은 모두 알려줬다. 지금부터 일주일 후에 이 기초 체력을 잘 길렀는지 시험을 치를 테니까 열심히 연습하도록. 알겠지? 커피 테스트.
0: 오, 오, 오, 선배님! 선배님! 선배님, 어디 가세요? 선배님! 어떡하지? 과연 내가 할 수 있을까? 아니야, 승우야! 더 이상 나약한 호랑이라고 놀림받고 싶지 않잖아! 그래, 한번 해보는 거야! 할 수 있다!
1: 오, 승우!
0: 선배님!
1: 열심히네. 드디어 결전의 날이 밝았군. 오늘의 시험 과제는 바로 버피 테스트 연속 5회 성공하기다.
0: 에이, 그건 쉽죠!
1: 너 지난번에 제대로 못했잖아. 이번엔 과연 시험에 통과할 수 있을지 기대해보겠어. 자, 시작하면 하는 거야. 준비!
0: 알겠습니다.
1: 시작!
0: 하나!
1: 짧은 시간 안에 정말 많이 성장했는데 드디어 비밀 요원이 될 만한 친구가 나타난 건가?
0: 선배님, 선배님! 저 잘했죠? 잘했죠?
1: 준호야, 진짜 멋졌어! 자, 그런 의미에서 짠! 이건 바로 비밀 요원 배지다! 비밀 요원 훈련에 무사히 통과했다는 증표인 거지. 이걸 10개를 모아서 자 여기에 모두 갖다 붙이면 진짜 비밀 요원이 될 수 있는 거야.
0: 우와, 여기에 다 붙이면 되는 거죠? 자, 그럼 우선 한 개를 이렇게. 우와!
1: 준호가 앞으로 남은 9번의 훈련도 무사히 통과해서 진짜 비밀 요원이 되길 바래.
0: 선배님, 저는 이제 강철 체력을 가졌다고요. 어떤 일이든 다 해낼 수 있습니다.
1: 좋아, 기대해보겠어. 네, 제임스 박입니다. 아, 지금 바로 출동하죠? 알겠습니다. 준호야.
0: 어디?
1: 난 출동이다. 그럼 우린 다음 훈련 때 또 보자고.
0: 오, 오, 선배님? 선배님!

안녕하세요. EBS 국어 영역의 윤혜정입니다. 공부는 운동이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처음에는 잘 못해서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하다가도 이게 익숙해지면은 어느 순간 한 단계 한 단계 발전하는 자기 모습을 발견하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 하키라는 운동도 비슷하더라고요. 좀 어렵긴 하지만 스케이팅과 드리블 연습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은 슛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열심히 연습을 해야지 근육이 생기고 자세가 잡히고 그리고 움직여야 할 방향이 보이는 거죠. 공부도 마찬가지로 기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작은 같을 수 있지만 개념을 제대로 알고 공부하는 것과 모르고 공부하는 것은 정말 큰 차이가 있는 결과를 가지고 옵니다.

0: 얘들아, 안녕! 나는 발명으로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할 천재과학자, 괴짜 박사라고 하지. 이 괴짜 박사가 가장 아끼는 발명품을 소개해 줄게. 짠! 바로 꿈틀꿈틀. 꿈틀꿈틀. 이 꿈틀꿈틀은 말이야, 특별한 능력을 지니고 있는 도구야. 이 꿈틀꿈틀을 쓰고 잠이 들면 잠자기 직전에 생각했던 것을 꿈에서 만날 수 있지. 꿈에서 즐겁게 배우고 느끼다 보면 어느새 머릿속에 쏙쏙! 아차차차! 내가 키우는 아기 호랑이를 소개해야지. 아기 호랑이 순호, 나와봐.
1: 친구들 안녕? 난 괴짜 박사님 연구실에 살고 있는 아기 호랑이야. 반가워.
0: 우리 아기 호랑이 스노우, 잘 부탁해요. 그런데 누가 내 연구실에 이 오이를 가져다 놓은 거야? 입도 심심한데 이 오이를 한번 먹어볼까? 이 오이, 먹을 때마다 느끼는 건데 참 맛없어. 맛이 밍밍하고. 사람들은 오이를 왜 먹는 거야?
1: 박사님, 오이의 효능을 알면 생각이 달라지실걸요? 아무래도 박사님에겐 꿈틀꿈틀이 필요할 것 같아요. 얍!
2: 어? 순호가 버튼을 눌러버렸네요. 과연 괴짜 박사는 어떤 꿈을 꾸게 될까요? 꿈속 오이 세상으로 출발!
1: 박사님, 오이는 정말 매력적인 채소예요. 오이는 원래 인도에서 왔어요. 우리나라에는 삼국시대에 중국에서 들어왔으니 정말 오래됐죠. 그런데 이 오이는 햇볕이랑 물을 아주 좋아한답니다. 그래서 잘 자라려면 햇볕을 꼭 받고 물도 충분히 줘야 해요. 또 빨리 자라니까 자랄 때에는 덩굴을 받쳐줄 버팀목도 꼭꼭 신경 써야죠. 그리고 오이는 한 그루의 암꽃과 숫꽃이 모두 피어난대요. 열매는 암꽃에만 열리고 숫꽃은 그냥 피기만 한답니다. 신기하죠? 또 멋진 점은 오이는 수분이 되지 않아도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거예요. 대신 씨가 없는 오이가 나오죠. 정말 특이하죠? 참고로 오이는 익을수록 쓴맛이 줄어든답니다. 하지만 이 쓴맛과 오이 특유의 향 때문에 오이를 싫어하는 사람도 꽤 많대요. 호불호가 확 갈리는 채소라고 볼 수 있죠.
0: 친구들, 지금부터 순호가 다양한 오이의 종류에 대해서 설명해 줄게요. 첫 번째로 다다귀 오이. 이 다다귀 오이는요, 오이 열매가 다닥다닥 다닥다닥 열린다 하여 붙은 이름이에요. 우리 친구들 오이 하면 울퉁불퉁 표면을 생각하죠? 다다귀 오이는요, 가시가 없거나 약해요. 그리고 몸통을 만졌을 때 미끄러워, 미끈미끈하답니다. 그리고 색깔은 보이는 것처럼 연한 연두색이에요. 다다귀 오이는요, 씨가 적고 단단해서 오이 샐러드에 많이 사용돼요. 다음으로 아야! 뾰족뾰족 가시 오이예요. 이름만 들어도 너무 뾰족하고 따끔할 것 같아요. 가시 오이는 진한 초록빛을 띠고 표면에 가시와 주름이 많이 있답니다. 표면에 가시가 많아서 단단해 보이지만 속은 연하고 단맛이 많은 편이에요. 그리고 색이 선명해서 국수나 냉면에 고명으로 사용하기 좋지요. 다음으로 짜잔! 쥐청오이. 쥐는요, 옥빛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청은 푸르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쥐청오이라 하면 푸른 오이? 맞아요. 색깔을 보면 껍질색이 진한 녹색이죠. 가시오이와 색깔이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런데 가시오이보다 크기가 좀 더 작고 가시와 씨가 적은 편이랍니다. 그런데 치청오이는요, 많이 무른 편이에요. 그래서 금방 먹는 요리에 적합해요. 요리를 하고 오래 두면 물이 많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오이 생채나 오이 무침에 이 취청 오이를 많이 사용한답니다. 그런데요, 친구들. 친구들, 노각이라는 오이 들어본 적 있나요? 늙을로 늙은 오이라는 뜻이에요. 노각은요, 조선 오이를 제때 따지 않고 30일 정도 두면 이렇게 표면이 노랗게 변한답니다. 정말 신기하죠? 이 노각 껍질을 벗겨서 짜자자자자 썰어서 갖은 양념에 무쳐 먹으면 맛있는 노각 무침이 되죠. 맛있겠다. 그런데 오이로 만들 수 있는 요리는 노각 무침 말고도 더 다양했던 것 같은데?

날 오이를 얇게 썰어서 오이팩을 하면 시원하고, 그리고 피부는 촉촉하고 피부를 환하게 해준다는 거죠. 우리 친구들도 더운 여름철에 오이팩 한번 해보세요. 다음으로 세 번째, 칼로리가 낮아요. 칼로리가 아주 낮아서 많이 먹어도 살이 찌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최고의 다이어트 채소라고 할수 있겠죠. 네 번째, 풍부한 섬유질로 장 운동을 도와요. 오이는 섬유질이 풍부해서 장 운동을 활발하게 할수 있게 해준다고요. 그러니까 그게 무엇이냐? 변비가 있다면 오이를 먹어라. 오이로 변비 탈출! 다섯 번째로 우리 몸속 염증을 완화해주고 우리 몸을 보호해줘요. 특히 오이에 칼륨이라는 성분이 있는데요. 이 칼륨은 우리 몸속 나트륨을 조절해주죠. 그래서 근육 뭉침이나 고혈압 예방에 정말 효과적이랍니다. 우와, 오이의 효능이 이렇게 많다니. 순호, 오이 많이 먹을 거야. 잠깐만. 그런데 오이는 수분, 그러니까 물이 많다고 했죠. 물은 자기장을 밀어내는 성질을 가진 반자성 물질인데, 그렇다면 수분이 많은, 물이 많은 오이에 자석을 갖다 대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궁금해지는데, 지금부터 순호와 함께 실험해봐요. 순호가 오이를 공중에 매달았어요. 오이가 가만히 멈춰 있죠. 지금부터 이 오이에 자석을 갖다 대어볼 거예요. 친구들, 오이의 움직임에 주목해 주세요. 이것 보세요, 친구들. 오이가 밀려나요. 오이에 있는 수분은 자기장을 밀어내는 성질을 가진 반자석 물질이에요. 그래서 자석과 오이는 친하지는 않나 봐요. 자, 그럼 이번에는 순호와 함께 오이의 친척들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짜자잔! 이 채소는 어떤 채소일까요? 지금부터 순호가 다양한 채소의 사진을 보여줄 거예요. 사진을 보고 우리 친구들 어떤 채소인지 알아맞히면 되겠습니다. 자세히 보니까 도깨비, 방망이 같기도 하고 울퉁불퉁한데 이 채소의 이름은 짜자잔! 여주예요. 친구들, 여주는요, 쓴맛이 나서 쓴오이라고 불리기도 한답니다. 어? 할아버지께서 당뇨가 조금 있으신데 여주 좀 먹는 것을 본 적이 있다고요? 맞아요. 여주는 당뇨에 참 좋아요. 다음으로 이 채소는 어떤 채소일까요? 주렁주렁. 이 채소는요, 흥부와 놀부 이야기에 나오는 채소예요. 제비 다리를 고쳐준 흥부에게 제비가 이 씨를 물어다 주었죠. 정답은 짜자잔, 박입니다. 박은요, 속을 긁어내서 국을 끓여 먹거나 박 무침을 만들어 먹기도 해요. 그리고 껍질은 이렇게 바가지로 만들 수도 있죠. 다음 채소는 짜자잔, 어떤 채소일까요? 우와, 이 채소는 우리 친구들 정말 많이 봤죠. 바로바로 된장찌개에 빠져서는 안될 빠라밤, 애호박입니다. 애호박은요, 살짝 볶으면 단맛이 강하게 난답니다. 다음으로 어떤 채소를 또 순호가 소개해 줄까? 이번에는 짜자잔! 이 채소는 무엇일까요, 친구들? 순호는 목이 아플 때이 채소로 차를 끓여서 먹기도 해요. 이 채소의 이름은 짜잔! 수세미입니다. 수세미는요, 기침과 가래에 효과적이에요. 그래서 목이 아픈 날, 기침과 가래가 들끓는 날에는 우리 친구들 수세미로 차를 끓여서 마셔보세요. 그리고 수세미로는 이렇게 천연 수세미도 만들 수 있다고요. 어떻게 만드냐고요? 팔팔 끓는 물에 수세미를 넣어서 삶아요. 그럼 껍질이 잘 벗겨지거든요. 껍질을 다 벗기고 바람이 잘 부는 곳에 말려두면 이렇게 천연 수세미가 된답니다. 이 천연 수세미로 깨끗하게 설거지를 할 수가 있어요. 환경도 살리고 설거지도 하고 일석이조라네. 다음으로 이 채소는 무엇일까요? 친구들이 여름에 많이 먹는 채소라고요?
맞아요. 이 채소는 참외예요.

0: 단맛이 강하죠. 아삭한 식감이 오이와 매우 닮았답니다. 우와, 오늘 이렇게 오이에 대해서 정말 많은 것들을 알게 되니 앞으로 오이 먹을 때 다양한 생각을 할수 있겠어요.
1: 꿈이었어, 꿈. 하지만 정말 굉장한 꿈이었지. 그러니까 이 오이를 먹으면 변비를 탈출할 수 있다는 거잖아.
2: 맞아요. 그리고 피부도 환해지고 우리 몸속 나트륨도 조절해주죠.
1: 신선하고 아삭한 오이. 많이 먹어야지. 우리 친구들도 올 여름엔 이 오이 한번 먹어보세요. 그럼 지금부터 공부한 내용 기억하면서 꿈틀꿈틀 퀴즈! 밭에서 수확한 오이를 팔려고 합니다. 가장 알맞은 장소는 어디일까요? 정답을 아는 친구들은 수강 후기 게시판에 남겨줘요. 그럼 우리는 다음 시간에 만나자고요. 안녕! 오이 맛있어. 효능을 생각하니 더 맛있잖아.

0: 무거워 무거워. 내 허리 허리. 무거워 무거워. 너무 더워 너무 더워. 진짜 내가 그때 배만 아프지만 않았어도. 아니 아니야. 내가 그때 그 화장실 문만 안 열었어도. 진짜 여기 시크릿 주주 동물원에 갇히는 게 아닌데. 내가 그 화장실 문이 포털 문인 줄 어떻게 알았냐고. 안 그래 카박사? 어? 이 너도 뭐 당근 잘못 먹고 여기 갇혔다고? 그래. 카박사 아무튼 우리 있잖아. 여기를 탈출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잖아. 뭐더라? 이게 아닌데? 그래. 맞아. 이거. 오늘의 쥐쥐쥐스. 삼복 파워. 백숙 에디션. 삼복? 카박사, 오늘 뭔가 느낌이 좋다. 이거, 복이 세 개 있다는 뜻 아닐까? 오늘 뭔가 탈출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그럼. 삼복 파워 백숙 에디션. 이거 무슨 맛일까? 여기 써있긴 해. 조상님의 이열치열 정신이 담긴 진한 국물 타입? 국물 타입은 내 스타일이 아닌데. 아무튼, 이거 우리 함께 마셔보고 화이팅 해보자고. 자, 그럼, 주주 파워!
1: 체온 36.5도 유지 성공. 조상님 감성 100% 충전.
0: 자, 그럼, 우리 시작해 볼까? 더워. 요즘 더운 것도 더운 건데, 이 조선시대의 여름은 진짜 찐으로 더웠지.

0: 옛날엔 에어컨도 없고 아이스팩도 없었잖아요.
1: 아휴, 냉장고도 없어서 차가운 물도 없었잖아요. 도대체 이 산복더위를 어떻게 보낸 거예요?
0: 아휴, 다 방법이 있지. 그런데 얘들아, 너네 산복더위. 이 산복더위가 무슨 뜻인 줄 알아? 그럼요, 산복더위. 삼겹살과 복숭아를 먹는 더운 날. 삼겹살? 에? 복숭아? 아휴, 야 근데 맛있긴 하겠다, 그치? 아 근데 그거 아니야. 이 산복더위에 특히 산복. 이거 뭐냐면 이 여름날 중에 가장 더운 조복, 중복, 그리고 말복 이세 날을 말하는 거라고. 특히 이 복자 있지? 이 복자가 바로 엎드릴 복자라는 한자인데 너무 더운 거지. 그래서 엎드릴 정도로 더운 날이다 이런 거라고. 자, 그럼 옛날 사람들이 이 더운 여름을 어떻게 지혜롭게 보냈는지 여름 필살기 내가 알려줄게. 자자자, 먼저 여기 마루. 이 마루를 봐봐. 이 마루에 깔린 왕골로 만든 화문석 돗자리가 있거든? 이 돗자리에 누워서 대나무로 만든 이 죽부인, 이게 베개야. 베개를 이렇게 꽉 감싸고 있잖아? 그러면 너무 시원해서 잠이, 아, 솔, 잠이 이렇게 솔솔 온다고. 나잘 뻔했잖아, 지금. 거기다가 이집 밖에 나가면 안 돼. 왜냐면 집밖 너무 덥잖아. 집 안에만 있어도 시원했다고. 이집 안에 있으면 뒷산에서 불어오는 이 시원한 바람. 거기다가 뜨거운 햇볕을 막아주는 지붕이 있지. 그리고 옷은 바람 솔솔 통하는 모시옷이나 담배옷을 입고 부채 이렇게 쫙 펼쳐주잖아. 너무 시원해, 너무 시원해. 더위야, 물러가라! 하는 거지. 아, 그리고, 우리가 여름에 막, 끈적끈적 하잖아. 이 옷이 몸에 달라붙거든? 그런데 옛날 사람들은 바로 이옷 안에 등나무로 만든 등토시, 그리고 조끼를 입어서 공기가 이렇게 통하게 했었대. 진짜 똑똑하지? 그런데 얘들아, 더위를 날리는 진짜 좋은 방법이 있어. 빨간 이 지질까? 파란 이 지질까? 내가 봄이 스물어 보이니? 어때, 얘들아? 무섭지? 옛날이나 오늘날이나 이 무서운 이야기만큼 이 더위를 가시게 하는 게 없지. 아, 갑자기 배가 고프네. 말을 오늘 너무 많이 했나? 자, 이럴 때 우리가 먹어줄 게 있어. 바로 이 더운 여름날 차가운 성질을 가진 밀가루로 만든 국수. 맛있겠다. 그리고 밀전병. 이런 걸 먹으면서 바로 더운 여름을 보내는 거야.
2: 한 바퀴 돌았더니 배고파요, 선생님.
1: 우리 더우니까 시원한 요거트 아이스크림 어때요?
0: 요거트 아이스크림? 어허, 무슨 소리? 이렇게 더울수록 더운 음식을 먹어서 더위를 다스리는 거야. 이열치열 못 들어봤어? 자, 그래서 바로 차가운 음식보다는 닭백숙, 그리고 이렇게 뜨끈뜨끈한 팥죽 같은 보양식을 먹어야 이 더위를 먹지 않고 질병에 걸리지 않는 거지.
2: 아, 그래서 복날에 삼계탕을 먹는 거구나.
0: 맞아. 자, 그리고 이런 보양식뿐만 아니라 더운 여름을 시원하게 보낼 수 있는 음식이 또 있는데, 여름에 나는 과일, 바로 제철 과일을 먹는 거지. 제철 과일 뭐가 있어? 아주 달콤한 수박, 그리고 참외 같은 걸 먹어야 또 건강해진다고. 그리고 탁족을 하는 건데, 탁족족이 뭘까? 족은 여기서 발을 말하는 거야. 그런데 탁은 탁족이라고 해서 발을 탁 때리는 게 아니라 발을 씻는다라는 의미거든. 우리 어때? 너무 더울 때 차가운 물에 발을 씻으면 시원해 하잖아. 그래서 탁족을 하거나 아니면 아주 뜨끈뜨끈한 이 모래 속으로 들어

0: 들어가서 모래찜질을 하는 거지. 이렇게 여름을 보내면 더위를 날려버릴 수 있다고.
1: 동물 친구들에게도 알려주고 싶은 방법인걸요?
0: 그래서 얘들아, 내가 준비했어. 짜잔! 바로 동물들의 여름나기. 내가 또 동물들 잘 알잖아. 그래서 동물들은 어떻게 여름을 보내는지 알려줄게. 동물들만의 각자 아주 특별한 방법이 있거든. 체온을 조절해서 더위를 날려버리는 방법이야. 첫 번째. 어? 지금 코끼리가 뭐 하고 있어? 벌럭벌럭 하고 있네. 오, 우리 시크릿 주주 동물원의 코끼리는 코로 이렇게 선풍기 만들고 있던데. 아, 원래 코끼리는 이렇게 큰 귀로 펄럭펄럭해서 열을 바깥으로 내보낸대. 그리고 여기 있는 이 새는 비둘기나 올빼미 같은 애들은 바로 입안을 아주 빠르게 진동시켜서 열을 내보내기도 하고, 그리고 토끼. 얘들아, 이거 토끼 지금 배 아파 이거 하고 있는 거 아니야? 토끼 뭐 하고 있냐면 바로 이 귀로 무엇을 보내고 있어? 귀로 바로 아주 힘을 줘서 이 피를, 혈액을 이렇게 귀로 보내는 거야. 자, 그래서 열을 빼낸다라고 하네. 아, 지금 캥거루가 뭐 하고 있지? 할짝할짝 손을 핥아먹고 있지. 자, 이렇게 캥거루는 침을 팔에 바르고 그리고 그 부분에서 열을 날린다라고 해. 그리고 꿀꿀 돼지들은 바로 이렇게 진흙탕에, 진흙 속에 몸을 담가서 체온을 낮추기도 한대. 자, 그럼 얘네들은 어떻게 할까?
2: 다람쥐는 땅이나 바닥에 배를 붙여 열을 식히죠.
1: 사마겨우는 큰 귀로 열을 방출하고, 황새는 다리에 똥을 배설해서 열을 식혀요.
0: 아, 황새는 그걸 이렇게 바르는구나. 엥, 냄새 나겠다. 자, 나는 그렇게는 하기 싫고, 어떻게 하냐면, 나는 바로 버튼 하나만 누르면 시원한 바람이 나오는 게 있지. 바로바로 에어컨! 얘들아. 에어컨만 있으면 우리 집안에서도 아주 시원하게 여름을 보낼 수 있잖아. 자, 그럼 에어컨이 어떻게 시원한 바람을 내는지 우리 함께 알아보도록 할게. 사실 우리가 아는 에어컨은 이집 안에 있는 실내기와 그리고 집 밖에 있는 실외기 이렇게 두 개로 이루어지거든. 그리고 이두 개를 연결하는 관이 있는 거야. 자, 그런데 이 에어컨은 바로 이두 개만으로 시원한 바람을 내진 않아. 아주 중요한 게 있어. 그게 바로 뭐냐면 냉매야. 냉매가 바로 자신의 모습을 계속 변신시키거든. 어떻게 변신시키냐면 잘 들어봐. 먼저 냉매는 여기 있는 이 압축기. 이 압축기에 들어가서 바로 아주 뜨거운 기체 냉매가 돼. 아주 뜨거운 기체 냉매는 여기저기 돌아다닐 수 있는 에너지를 얻게 되거든? 자, 그러면 여기 들어가 있던 이제 기체, 뜨거운 기체 냉매가 여기 있는 관을 타고 이렇게 이동할 거야. 이동하는데 여기 커다란 선풍기 보여? 이 선풍기 이 바람을 맞고 뜨거운 기체 냉매가 이제 액체 냉매로 변하게 되지. 자, 그래서 이 응축기에 있는 긴 구리 관을 거치면서 식게 되는 거야. 자, 그리고 팽창 밸브에 아주 좁은 통로를 이렇게 가야 되거든. 이렇게 갈때 여기가 너무너무 좁은 거지. 그래서 아주 작은 입자의 액체 냉매로 쪼개지게 돼. 이렇게 올라간다. 이렇게 올라가서 드디어 여기 있는 집 안에 있는 에어컨에 도달하게 되거든. 이때 올라가면서 아주 기온이 낮아져. 영하의 기온까지 떨어지게 된 아주 작은 입자의 이 액체 냉매가 드디어 이집 안에 있는 뜨거운 공기랑 만나서 순식간에 증발해 버리는 거야. 자, 이렇게 증발해 버리면서 뜨거운 공기를 가져가고 아주 시원한 바람만 남게 되지. 그래서 우리는, 우와, 에어컨이 이렇게 시원하구나라는 거를 알수 있어. 자, 그럼 우리가 이 에어컨을 사용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이 에어컨 안에

바로 냉매가 있는지 없는지가 굉장히 중요해. 그래서 가끔씩 냉매가 없으면 에어컨을 아무리 작동시켜도, 왜 시원한 바람이 안 나오지? 라고 하는 거야. 어때? 우리 여태까지 우리 이렇게 더운 여름을 잘 보내는 방법을 알아봤는데, 친구들, 마지막에 우리가 사용하는 이 에어컨의 작동 원리까지 잘 알아줘. 조상님의 이열치열 정신, 그리고 삼복더위에 대한 지식, 머릿속에 입력 완료. 자, 그럼 우리 포털을 열수 있는 이 마지막 관문, 주주 퀴즈. 정답은, 당연히 정답 너무 쉽다. 정답은 바로 1번! 잠깐만. 지금 주주주스 약효가 떨어지려고 그랬는데. 잠깐만. 1번 정답이 뭐였지? 1번. 그럼 오늘 시크릿 주주 동물원에서 야근이야? 카바스나, 나 너무 슬퍼. 오늘 야근할 거니까 나 야식 시켜줘. 오늘 야식은 삼계탕이야. 알았지? 에이, 다음부터 우리

우리 친구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뉴런 기출로 영문법에 온걸 환영하고요. 저는 설희수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비교 표현 학습해 볼 텐데요. 일단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원급 비교도 배웠고 비교급의 기본적인 형태를 모두 살펴봤어요. 자, 오늘은 배수사를 이용한 비교 표현과 좀 비교급의 여러 가지 좀 표현들이 또 있거든요. 기본 표현 말고 그것들 같이 살펴보고요. 최상급 표현들까지 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원급 비교, 비교급 비교, 최상급 비교 이것들을 한 번에 종합해 보는 시간까지 가져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첫 번째로 배수사 비교예요. 자, 배수사가 뭘까? 배수, 우리 몇배할 때, 두 배, 세배할때그 배수사인데요. 우리가 비교할 때, 얘가 나보다 키가 더 커. 뭐, 이 물건이 저 물건보다 더 크다.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몇배더 크다. 이렇게 표현도 할수 있죠. 그걸 영어로도 역시 할수 있는데요. 우선 배수사를 한번 살펴보면, 배수사란 일단 참고해 보시면, 숫자 뒤에 보통은 times를 붙여요. 여기서는 시간이 아니라 몇 배라는 뜻이에요. 숫자를 붙여서 몇 배가 되는데 두 배는요, 우리가 알고 있어요. twice라는 한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두 배는 twice이고요. 3부터는 이제 숫자가 붙어요. three times, four times 또는 ten times 이런 식으로 가는 것이죠. 당연히 앞에 있는 숫자가 1보다 더 크죠. 그래서 다 times를 붙인다는 것까지 기억하시면 돼요. 그럼 이런 배수사를 어디에 붙이느냐? 우리가 이미 배운 as, 원급 비교 또는 비교급 than이라고 쓰는 이 비교급 비교 앞에다가 배수사를 씁니다. 그래서 보시면 regular pizza is three times as thick as thin pizza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럼 당연히 주어 동사 올 거고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보통 피자는 regular 피자는요, three times 몇 배? 세 배인 거예요. 근데 as 사이에 원급이 온 거죠. 그러니까 얇은 피자보다 세배더 두껍다라는 거예요. 자, 원래는 as가 동일하다라는 의미잖아요. 즉세 배만큼 두껍다. 이

이것의 3배와 동일하게 두껍다라는 의미니까 결국 우리말로는 3배 두껍다라는 거예요. 자, 비교급을 쓸 때도 마찬가지예요. 3배 더 두꺼운 거죠? 그래서 이 말이 이 말이에요. 사실 우리말로 풀어봤을 때는. 근데 영어로는 이두 가지 표현을 쓴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 math is 100 times as difficult as history. 이제 약간 과장이 많이 들어갔어요. 그쵸? 역사, 수학은 100배만큼 어렵다. 뭐보다, 뭐만큼? 역사보다 100배만큼 어렵다라는 거고요. 얘는 비교급을 써서 우리 difficult의 비교급은 more difficult였죠. 그래서 100배 더 어렵다. 여기서는 비교급을 썼습니다. 어찌됐든 수학이 어려운 정도가 역사가 어려운 것의 100배가 된다라고 표현을 하고 싶은 거죠. 그쵸? 그래서 이렇게 배수사를 써서 원급 비교 그리고 비교급 비교를 활용해서 쓸수 있다.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A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우리말과 일치하도록 보기에 말을 당연히 하나 고르고 배수사 비교 표현을 함께 이용을 해서 문장을 완성을 해야 합니다. 자, 1번을 봤더니 아기들은 어른들보다 잠을 두배더 오래 잔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일단 아기들은 babies 있고요. 자요. 근데 더 오래 자는데 두 배라는 배수사가 있습니다. 그럼 두배더 오래 잔다이니까 일단 여기서 어떤 것을 고르면 될까요? 오래 자는 거죠? long을 골라서 배수사. 두 배니까 어떻게 써야 돼요? twice를 같이 써야겠죠? 그래서 twice as long as adults라고 쓰시면 됩니다. 자, 우리가 원래는 배수사 뒤에 비교급도 쓸수 있고 as도 쓸수 있는데 당연히 둘다 돼요. 그래서 답을 하나로 좁히기 위해서 as가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as long만 쓰면 as long as라는 원급 비교 앞에 배수사를 쓰는 문장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럼 2번도 볼까요? 그 나라는 한국보다 6배 더 크다예요. 자, 그 나라는 that country 주어 있고요. 자, 더 크다 그러면 여기서 고를 말은 large가 되겠죠. 근데 6배예요. 자, 6배는 뭐예요? six times가 되겠죠. 자, 여기도 마찬가지 as가 보이니까 어떡해요? six times as large as Korea. 이렇게 문장을 완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3번. 이 자전거는 내 것보다 5배 더 비싸다. 내 것보다 5배나 더 비싸다. 가격이. 그쵸? 이 자전거는 주어 있고요. 자, 더 비싸다라고 하고 싶으면 expensive를 가져오는데 5배, 5 times가 되겠죠. 자, 그리고 여기는 봤더니 then이 왔어요. 그럼 얘는 누구랑 짝꿍? 비교급이랑 짝꿍이죠? 그럼 얘는 more expensive라는 비교급과 함께 배수사를 쓰면 됩니다. 따라서 five times 배수사 먼저 쓰고요. more expensive than mine 이렇게 가는 거죠. 그다음 우리 이모는 나보다 3배 더 연세가 많으시다. 나이가 3배 더 많은 거예요. 자, 우리 이모는 이미 적혀 있고요. 자, 나이를 얘기할 때는 old를 쓰는 거죠. 그리고 3배 three times. 근데 여기도 than으로 되어 있네요. 그러면 비교급과 함께 배수사를 쓰면 됩니다. 자, three times older than me 이렇게 연결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5번. 이 동물은 인간보다 7배 더잘 본다. 보는 걸 훨씬 더잘 본다는 거예요. 자, 이 동물은 나와 있고요. 잘 본다. 동사 sees는 있어요. 근데 잘 봐요. 더 잘. 잘 여기서는 well 가지고 오면 되겠고요. 7배 seven times예요. 자, 여기도 then이 있네요. 그러면 비교급, well의 비교급 better 써주면 되겠죠? 자, seven times better than people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 6번은 이 방은 다른 방보다 두배더 밝다라는 거예요. 밝기의 차이가 두 배라는 건데. 자, 이 방은 이미 있고요. 자, 더 밝은 거니까 하나 남은 bright 가져오면 되겠습니다. 그럼 두 배는 twice죠. 여기는 as가 있으니까 원급 비교를 활용해서 twice as bright as other rooms 이렇게 이어지겠습니다. 자, 그 다음 유닛 6에서는 좀 다양한 비교급 표현을 볼 텐데 일단 이두 가지는 꽤나 많이 쓰여요.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비교급 형태 er 붙이고 than 이렇게 쓰는 경우도 있지만 이게 흔히 우리가 더 비교급 구문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비교급 앞에는 원래는 더가 붙지 않잖아요. 근데 더 비교급을 해서 컴마 오고 뒤에도 더 비교급이 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기억하실 건더 비교급하고 원래는 주어 동사의 어순이 옵니다. 근데 얘가 간단하게는 생략되기도 해요. 여기도 마찬가지 주어 동사가 들어가기도 하고 생략도 된다. 이렇게 어순을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the darker it is.

is 주어 동사 왔죠? The brighter stars shine. 여기도 주어 동사가 왔습니다. 그래서 의미는 이 앞에 있는 문장을 하면 할수록 더 뭐뭐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쓰인 비교급이 darker이니까 더 어두울수록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 the brighter, 더 밝다라는 거죠. 근데 stars shine, 별이 더 밝게 빛난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여기는 주어 동사가 없는 경우인데 the sooner the better 이렇게 되는 거죠. 생략이 가능하더라. 그래서 더 빠르면 빠를수록 더 좋다. 이런 표현 우리도 많이 쓰죠. 이렇게 간단하게 쓸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비교급 and 비교급도 우리가 문장에서 어떤 상황을 설명할 때 꽤나 많이 쓰는 표현인데 얘는 점점 더란 뜻이에요. 그래서 얘가 형용사면 뭐뭐한, 부사면 뭐뭐하게 이렇게 될수 있겠죠. 그래서 예문을 보면 It's getting colder and colder. 뭐 가을에서 겨울로 넘어가요. 그러면 아, 점점 더 추워진다 라고 하고 싶을 때는 It's getting colder and colder. 비교급 and 비교급 이렇게 쓰는 거죠. 근데 이 경우 한번 볼까요? She will become more and more popular 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녀는 될 거다. 어떻게? 점점 더 인기 있어질 거다라는 거잖아요. 자, 근데 여기서는 사실은 여러분 popular의 비교급 뭐예요? more popular 이 비교급이잖아요. 그럼 비교급 and 비교급이니까 사실상 우리가 딱 생각하기에는 more popular and more popular 이렇게 가야 될것 같지만 우리가 more이 붙는 비교급의 경우에는 more and more 그리고 형용사 부사 이렇게 써줍니다. 그래서 more popular and more popular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more and more popular 이렇게 쓴다라는 것을 이 예문을 통해서 하나 기억을 해 두셔야 합니다. 그러면 얘도 우리 A 문제 좀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말과 일치하도록 괄호 안에 말을 이용하여 문장을 완성하라라고 했고요. 자, 날씨가 점점 더 더워지고 있다. 우리 앞에서 점점 더 추워지고 있다 했어요. It's getting colder and colder. 그럼 얘는 얘의 비교급은 뭐예요? T를 한번더 쓰고 이 R 붙이죠. 그래서 hotter and hotter 이렇게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그는 점점 더 빨리 걷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는 시작했다 동사 있고요. 빨리 걷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점점 더 빨리만 우리가 쓰면 되네요. 자, fast의 비교급, faster and faster, 비교급 and 비교급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한국은 점점 더 강해지고 있다라고 했어요. 한국은 is getting 뭐뭐 되어지고 있는 건데 점점 더 강한 거죠. 그럼 뭐예요? stronger and stronger이 됩니다. 그 다음,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다는 many의 비교급, 뭐예요? 점점 더 많으니까 more and more이 되겠죠. 그래서 more and more people, 점점 더 많은 사람들, 이렇게 해서 얘가 주어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그 표는 점점 더 비싸졌다라는 거예요. 자, 그 표는 어떻게 되었다 동사 있고요. 점점 더 비싼이 와야 하는데, expensive의 비교급은 more expensive다. 그런 경우에는 비교급 and 비교급 할때 어떻게 한다고요? more and more expensive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more and more expensive 써주시고. 그 다음, 6번은 나는 점점 더 신이 났다. 얘도 excited의 비교급은 뭐예요? more excited. 그러면 얘처럼, 5번처럼 하겠죠? more and more excited.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우리 최상급으로 넘어가서 최상급도, 이 최상급은요, 여러분, 뭔가 하나의 뜻을 정말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어서 여러분들이 좀 뒤에 이제 비교급 최상급 기본 형태는 사실 굉장히 쉽잖아요. 근데 이 문장, 저 문장 이렇게 표현이 들어가면 좀 어려워요. 이제 그 시작을 우리가 함께 할 건데, 유닛 7, 8이 조금 어렵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일단 처음엔 좀 헷갈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신을 이렇게 딱 단단히 집중을 하고 보셔야 돼요. 자, 일단 기본형은 이거예요. 그죠? 최상급 앞에는 더가 와서 더 최상급은 가장 뭐뭐한 최고를 나타낼 때 씁니다. 그래서 미나 is the tallest student in the class인 거죠. 미나는 반에서 가장 키가 제일 큰 학생이다. 키가 최고로 큰 학생인 거죠. 자, 여기도 it's the most difficult of all the questions예요. 모든 문제들 중에 가장 어렵다라는 거죠, 그것이. 자, 그러면 이렇게 봤을 때 여러분, 얘 둘의 약간 공통점이 일단 당연히 더 최상급의 형태가 오는 건데, 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최상급은, 비교급은 둘을 비교하는 거니까 비교 대상이 딱 문장에 보통 나오잖아요. 근데 최상급은 보세요. 키가 가장 커, 이렇게만 말하면
우리 반에서 가장 큰지, 우리 학교에서 가장 큰지, 그 범위를 알아야 되잖아요, 사실. 키가 제일 큰다는 게 뭐, 세계에서 제일 큰지.

우리가 모르잖아요. 그래서 보통은 이렇게 범위를 지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우리 반에서, 그 반에서인 거죠. 반에서 키가 제일 큰 학생이다라는 거고, 여기도요, 가장 어려운데 보니까 그 모든 문제들, 지금 어디에 뭔가 문제들이 있겠죠. 그 문제들 중에서 가장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최상급을 쓸 때는요, 밑에 참고 보시면, in 플러스 단수명사, 특히 장소나 집단, 이런 거 제한을 시켜주는 거죠. 이 범위 내에서라고. 또는 of 뒤에는 보통 복수명사가 와서, 뭐뭐들 중에서, 이런 식으로 제한을 걸어주는 거예요. 범위를 지정해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많이 나오는 최상급 표현이 one of the 최상급 복수 명사거든요. 얘를 직역을 해본다면 가장 뭐뭐한 복수 명사니까 여러 개죠. 가장 뭐뭐한 것들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실제로는 얘는 단수거든요. 왜냐하면 이 여러 가지 것들 중 하나니까 실제로는 단수 취급을 하지만 여기에 복수 명사의 형태가 온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Seoul is one of the busiest cities in Asia라고 하면 서울은 뭐 중에 하나다? 가장 바쁜 도시들, 아시아에서 가장 바쁜 도시들 중 하나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다음 math is one of the most difficult subjects라고 하면 역시 수학은 뭐 중에 하나다? 가장 어려운 과목들 중 하나다라고 여기도 one of the 최상급 복수명사의 순서로 그런 형태가 온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얘도 A를 조금 우리가 같이 풀어보면 우리말과 일치하도록 괄호 안에 말을 이용해 문장을 완성하시오 했고요. 너의 인생에서 최고의 순간은 언제였니? 라는 거예요. 자, 너의 인생에서라고 일단 좀 범위를 잡아주는 거죠. In your life 이미 있고요. 자, 최고의 순간이 언제였니? When was라고 했고 최고의 순간을 쓰면 돼요. 최고의 순간은 가장 좋은 순간이니까 그새 최상급은 뭐예요? The best가 되겠죠? 그리고 moment 써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에이미가 세 자매 중에 가장 어리다. 이셋 중에 어리다라고 범위를 지정해 주는 거예요. 그럼 가장 어리다라고 하려면 the youngest가 되겠죠. 그럼 세 자매 중에서라고 하려면 of three sisters 이렇게 범위를 지정을 해 줍니다. 따라서 빈칸에는 the youngest of three sisters가 되겠죠. 그 다음 3번에 말은 인류의 가장 사랑받는 파트너들 중 하나였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문장을 분석해보면 말은, 자, 뭐뭐들 중 하나였다예요. 였다는 이미 동사로 적혀 있고요. 자, 가장 뭐뭐하는 것들 중 하나. 우리 방금 배운 표현 뭐였어요? One of the 최상급 복수명사입니다. 그래서 be loved가 사랑받는 이거든요. 자, 얘의 최상급은 the most beloved. 이렇게 돼요. 그래서, One of the 최상급 복수명사죠. Partners 써주시면 되고요. Of mankind 여기는 인류의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다음 4번 휴대전화는 최고의 발명품들 중 하나다 이렇게 했어요. 자, 최고의 최상급이 있고요. 뭐뭐들 중 하나 여기서 썼던 표현 같이 쓰면 되겠네요. One of the 최상급 복수명사입니다. 그러면 그 최고니까 그새 최상급 The best를 쓰겠죠? 복수명사 쓰시면 되겠죠? 따라서 one of the best, 더 최상급 inventions, 복수명사 이렇게 문장 완성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유닛 8로 가서 자, 원급과 비교급을 이용해서 최상급의 의미를 표현한다. 즉, 여러분 사실 보시면요. 자, 최상급으로 원래는 이렇게 간단하게 쓸수 있는데 이리저리 살짝살짝 꼬아서 원급과 비교급을 활용해서 똑같은 문장을 이렇게나 많이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걸 여러분들이 좀잘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한번 보면요. 자, 여기 보면 Tom is the fastest boy in his class예요. 자, Tom은 가장 빠른 소년이에요. 그의 반에서. 맞나요? 그래서 탐이 제일 빨라. 그래서 우리가 딱 제일 직관적으로 쉽게 표현할 수 있는 것은 그냥 최상급을 쓰는 거예요. 그죠? 근데 원급, as, as라는 원급 비교를 써가지고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자, 우리말로 한번 볼까요? 자, 탐만큼 빠른 소년. 자, 탐만큼 빠른 소년은 탐과 빠른 정도가 같다는 거잖아요. 그런 사람 없다? 라고 하면 뭐예요, 결국? 탐이 제일 빨라 라는 말이잖아요. 이한 글뜻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걸 우리말이 이런 것처럼 영어로 쓰는 거예요. 자, 뭐가 없다라고 해서 부정을 쓰는데 우리가 보통

여기서 영어에서는 no하고 명사를 써요. 근데 그 사이에 other를 넣어도 되고 넣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다른 소년이 없다는 거잖아요. no가 들어갔으니까 부정의 의미인 거죠. 이제 no other 단수 명사 또는 그냥 no 단수 명사 이렇게 씁니다. 그러면 단수 명사니까 is가 오겠고요. as fast as라는 as 원급 비교 표현이 옵니다. 그리고 비교 대상인 Tom이 오는 거죠. 그래서 Tom만큼 빠른 소년은 없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 즉, 텀이 가장 빠르다라는 의미를 우리는 캐치를 해야 돼요. 자, 그 다음 비교급 표현이 이렇게 쭈르륵 있는데요. 자, no other boy is까지 똑같이 가요. 근데 이 as 원급 비교를 그냥 비교급 비교로 바꿔주는 거예요. 우리 배수사 표현도 배수사를 앞에 똑같이 쓰고 뒤에 원급 쓰냐, 비교급 쓰냐 의미는 똑같았잖아요. 그렇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no other boy is faster than Tom 해도 자 우리말로도 해보면 Tom보다 더 빠른 소년이 없어. 즉, Tom이 가장 빠르다.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 Tom is faster than any other boy 이렇게 썼습니다. 자, 여기서 해석은 어렵지 않거든요. Tom은 더 빨라요. 그죠? 어느 다른 소년보다 더 빠르다. 다른 어떤 소년보다 탐이 더 빠른 거니까 얘가 제일 빠른 거예요. 그래서 해석은 어렵지 않은데 얘를 해석해라. 이렇게 문제는 안 나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문법적인 문장 구성이 좀 중요한데 비교급 때는 썼어요. 자, 어느 다른 소년보다라고 하는 건데 어느 다른 소년이라고 할때 우리가 any other 단수명사 이렇게 씁니다. 자, 여기도 단수를 쓴다라는 거, any other 단수명사 요걸 좀 기억을 해주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 여기까지 똑같이 가는데요. 어느 다른 소년보다 이 말이나 다른 모든 소년보다 이 말이나 같은 거죠. 다른 모든 소년보다 더 빨라. 얘보다 쟤보다 이 100명이 있으면 100명보다 더 빨라. 그럼 얘가 제일 빠른 거죠. 그래서 Tom is faster than 비교급 가고 all the other 복수 명사로 갑니다. all 뒤에는 셀수 있는 명사가 복수로 오잖아요. 그래서 all the other 복수 명사 이렇게 와요. 그래서 같은 비교급을 썼는데 뒤에 any other 단수 명사 가능하고 all the other 복수 명사 가능하다. 좀 벌써 헷갈리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단수, 복수 이것도 좀 다르고요. 앞에 no 명사가 왔을 때는 원급 비교급을 같이 쓸수 있다. 요렇게. 이걸 좀두 개, 두개 나눠가지고 여러분들이 좀잘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사실은 뭐 이런 문제 많이 나와요. 이 예문을 가지고 이 문장 구조로 문장을 비슷비슷하게 한 다섯 개를 써놓고 의미가 다른 걸 하나 골라라 라고 하는 문제도 자주 나오거든요. 이제 그런 건 그나마 쉬워. 왜 적혀 있는 거 보고 해석만 하면 되니까. 근데 이제 문제는 우리가 영작을 할 때가 문제인 거죠. 영작을 할 때는 여기에 단수명사가 오는지, 비교급이 오는지, 원급이 오는지, 복수명사, 단수명사 이런 것들을 다 알고 있어야 올바르게 영작이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조금 외워주시고, 선생님이 늘 하는 말이잖아요. 어쩔 수 없어요. 하다 보면 저절로 된다라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머리에 들어오니까 그때까지는 우리가 좀 외워놓자. 문장 구조를.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 표를 좀 머릿속에 잘 정리를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A 한번 풀어볼게요. 두 문장이 같은 뜻이 되도록 빈칸에 채워라 했어요. 자, 보세요. 지금 한 문장 나와 있고 우리가 세 개를 한번 채워보자고요. So, no other friend understands me better than you. 해석을 해보면 다른 어떠한 친구도 이해하지 못한다는 거야, 나를. 잘, 더 잘. 누구보다, 너보다. 너보다 나를 더잘 이해하는 친구가 없네요? 그럼 뭐예요? 네가 나를 가장 잘 이해해준다, 라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일단, you understand me the best. 괜찮죠? 그쵸? 최상급으로 그냥 제일 딱 직관적으로 써버리는 거죠. you understand me the best예요. 자, 근데 나머지 두 개도요, 여러분. you로 일단 시작을 하려면, No other 단수명사는 일단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you로 시작하는 것은 비교급 우리 방금 앞에서 봤던 표에서 마지막 두 개예요. 그죠? 그래서 you understand me better than 이렇게 비교급을 씁니다. 그 다음 뭐라고요? any other 단수명사. 그죠? any other 단수명사. 그래서 다른 어떤 친구보다도 네가 나를 더잘 이해한다. 이렇게 되겠고요. 그 다음도 똑같겠죠. 일단 여기까지는 you understand me better than 오고요. 그 다음엔 all이 오면 어떻게 돼요? all the other 복수 명사. 그래서 여기까지 똑같이 쓰고 all the other friends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2번은 This is the shortest and easiest way 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가장 짧고 가장 쉬운 길이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no other과 같은 표현으로 바꾸라고 했어요. no other로 시작하는 같은 표현. 그러면 최상급을 딱 직설적으로 해놨는데 얘를 no other이라고 쓰려면 우리 두 가지 방식이 있었어요. 맞나요? no other로 시작하는 경우 그때 원급을 쓰느냐, 비교급을 쓰느냐였는데 여기 봤더니 then이 있어요. 그럼 뭘 쓰라는 소리예요? 비교급을 쓰라는 소리죠. 일단 no other 다음에는 단수명사 way를 써주고요. No other way is 비교급 갑니다. shorter and easier than 이렇게 되는 거죠. this 이렇게 써주시면 두 개가 같은 의미를 공유하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3번은 love is the most important thing in life라고 했어요. 사랑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인생에서 이렇게 됐는데 여기도 최상급이 왔습니다. 근데 봤더니 love is 똑같이 주어 동사 시작을 하고요. 뒤에 other thing이에요, 여러분. 자, other 단수명사로 끝나요. 이거 뭐예요? 이제 비교급 쓰고 than any other 단수명사 이렇게 쓰면 되죠. 그래서 love is more important 비교급 than any other thing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4번, for me, 나에게는 writing a letter 주어네요. 그쵸? 편지를 쓰는 것이 is the most difficult thing. 가장 어려운 것이다.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가장 어려운 것이라는 최상급이 이미 나와 있고요. no other로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 no other 단수명사 오면 비교급과 as 원급 비교 다쓸수 있는데 여기 봤더니 as가 있어요. 그러면 as를 써야겠네요. 그래서 no other thing 단수명사 써주시고 is as difficult as writing a letter 이렇게 문장을 완성해서 같은 문장 만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원급, 비교급, 최상급 종합이에요. 그죠? 어쨌든 얘네가 비교라는 걸로 묶여 있잖아요. 그리고 원급 비교, 비교급 비교로 최상급 표현도 할수 있었고, 서로 사실은 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조금 서로 다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이 여러분들이 형태를 잘 기억을 하면서 사실 비교급 문제만 딱 나오고, 최상급 문제만 딱 나오고, 보통 이러진 않잖아요. 원급, 비교급, 최상급이 다 섞여서 하나의 종합적인 문제로 많이 나오니까 여러분들 머릿속에서도 종합적으로 잘 정리를 해서 연습을 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원급 비교라는 것은 as 사이에 형용사나 부사의 원급이 온다. 그래서 뭐뭐만큼 뭐뭐한 또는 뭐뭐만큼 뭐뭐하게라는 뜻이었고요. 그래서 비교급은 주로 er을 붙이죠. 그리고 more 붙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비교급 형태 만드는 건 이미 우리가 했고요. 그다음 then 비교급의 짝꿍은 항상 then이다. then 뒤에 뭐보다 더 뭐뭐한지 그 비교 대상이 오게 된다. 그리고 최상급은 너가 오고요. EST가 붙는 게 기본 규칙이고, most하고 원급 이렇게 오기도 하죠. 그리고 뭔가 범위를 정해준다라고 했어요. of 복수명사를 쓰거나, in해서 단수명사를 쓰거나, 이런 식으로 오게 됩니다. 그래서 얘는 then과 짝꿍이라는 거, 얘는 최상급 앞에 덜을 쓴다. 이런 것들까지. 이게 사실 사소한 것 같지만, 영작을 할 때는 이런 거 하나 빼먹으면 틀리잖아요. 그래서 잘 기억을 해두셔야 합니다. 그 다음 이어서 B 풀어보겠습니다. 우리말과 일치하도록 괄호 안에 말을 이용하여 문장을 완성하시오 했고요. 1번은 아이스크림은 케이크만큼 맛있다. 둘다 비슷하게 똑같이 맛있다라는 거죠. as 사이에 delicious를 넣어서 아이스크림 is as delicious as cake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고요. 자, 2번은 오늘 그녀는 어제보다 기분이 훨씬 더 좋다라고 했어요. 기분이 좋다라고 할 때는 she feels well 쓸수 있는데 훨씬 더 좋은 거죠. 그럼 훨씬이라는 much를 쓰고 비교급, well의 비교급 better 써주면 되겠죠. 따라서 much better 써주시고 뭐보다요? 어제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다음 내 손은 저 아기의 손보다 두배더 크다였습니다. 자, 내 손은 이라고 했어요. My hands가 되겠고요. 뭐뭐이다인데 두배더 크다예요. 자, 그럼 big을 써서 두배더 크다라고 하려면 우리가 두 배라는 배수사를 활용해서는 두 가지 형태가 다 가능했어요. as 원급을 써서 두 배를 표현하거나 아니면 비교급 then을 써서 쓸 수도 있죠. 어쨌든 앞에 배수사를 먼저 써야 합니다. 그럼 두 배라고 할 때는 뭘 써요? 우리 twice를 쓰는 거죠. 그래서 as로 쓴다라고 한다면 twice as big as that babies 이렇게 돼요. 그래서 여기서 babies는 아기의가 아니라 아기의 것들이라는 소유 대명사의 형태예요. 즉, 내 손과 그 아기의 손

손들을 비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얘가 아기의 손들이라는 의미로 쓰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 아기의 손보다 두 배 더 크다 이렇게 되는 거고, 만약에 비교급을 쓴다면 twice라는 배수사를 먼저 써요. 그리고 bigger, 여기 G 한 번 더 쓰는 건 기본적으로 아시죠? 그래서 bigger than 이렇게도 정답을 쓸 수 있습니다. 자, 기출 문제는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자, 예를 들면 빈칸에 interesting이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이라고 했어요. 자, 이 말의 속뜻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interesting이 들어간다. 얘는 뭐예요? 어떤 형태? 원급이죠. 비교급도 아니고 최상급도 아니에요. 즉, 원급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자, 여기는 원급 들어갈 수 있어요? as죠? 얘가 정답이죠. 그쵸? 얘는요. then이 있어요. 얘는 누구랑 짝꿍? 비교급이랑 짝꿍. 얘는 무조건 비교급이 와야 돼. 그쵸? 자, 그 다음에 여기도 then이 있네요. all the other 복수명사까지 있어요. 그쵸? 여기도 비교급 와야 한다. 그래서 얘는 원급이 들어갈 수 있는 자리랑 묻는 것과 똑같은 거죠. 그것과 같은 문제이기 때문에 정답은 1번.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원급, 비교급, 최상급이 들어갈 자리를 잘 알고 있는지 이렇게 시험 문제가 나온다는 겁니다. 자, 오늘까지 해서 우리가 비교 표현 2시간에 걸쳐서 모두 정리를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조금 헷갈리는 부분이 있겠지만 꼭 복습을 통해서 여러분들 것으로 만들어주시고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문제풀이 해볼 테니까 미리 문제 풀어와서 만나도록 합시다. 오늘 고생 많으셨고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만날게요. 수고하셨습니다.

친구들 안녕. 함께하면 공부가 달콤해지는 꿀단지 선생님입니다. 이번 시간 우리 함께하는 41번째 시간입니다. 사회 공부해 볼 건데요. 2단원 우리나라 지리탐구, 그 중에서도 이번 시간 이걸 한번 공부해 볼 겁니다. 우리나라의 기후와 자연재해에 대해서 우리 열심히 한번 공부해 볼 건데요. 우리나라의 기후는 어떤지, 또 자연재해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번 시간을 통해 우리 열심히 한번 파헤쳐 보자고요.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먼저 실전 문제 열심히 풀어보기 전에 개념을 알아야 되겠죠? 교과서 개념 단단하게 익혀 보자고요. 자, 먼저 우리나라의 기후와 자연재해, 그 중에서 또 우리나라의 기후에 대해서 공부해 볼 건데요. 자, 먼저 기후가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기후라는 건요, 바로 이거예요. 날씨는 한 지역에서 짧은 기간에 나타나는 대기 상태를 말합니다. 자, 그러니까 기후를 알아보기 전에 날씨부터 한번 알아보면, 날씨라는 우리 말 많이 합니다. 뭐 어제 날씨는 이랬다, 뭐 다음 주 날씨는 이렇다, 이렇게 말이죠. 이때 날씨는요, 어떤 한 지역에서 짧은 기간에 나타나는 대기 상태를 날씨라고 합니다. 그럼 기후는요? 바로 이거예요. 자, 다음 문장. 기후는 한 지역에서, 여기까지는 똑같은데요, 그 다음이 다릅니다. 오랜 기간에 걸쳐 나타나는 평균적이며 종합적인 대기 상태를 기후라고 합니다. 이 기후를 이루는 요소로는요, 어떤 기온이 있고요, 그리고 강수가 있고요, 땅에 내리는 물, 그리고 바람이 있습니다. 이 기온, 강수, 바람 같은 것들이 바로 기후를 이루는 요소들인데요. 다시 보면 한 지역에서 오랜 기간, 일주일, 이주일이 아니라 아주 오랜 기간에 걸쳐 나타나는 평균적이며 종합적인 대기 상태를 기후라고 합니다. 이 차이를 알겠나요? 날씨는 짧은 기간, 기후는 오랜 기간. 3번, 이러한 날씨와 기후는 모두 사람들의 생활에 많은 영향을 미치죠.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기후는 어떤지 한번 알아보자고요. 자, 1번, 중위도에 위치하여 라고 나오는데요. 이 위도라는 것은 지구에서 뜨거운 적도를 기준으로 북쪽 또는 남쪽으로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나타내는 것이 바로 위도인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 적도를 기준으로 북쪽, 그 중에서도 중간쯤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중위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후가 대체적으로 온화한 편이고요.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이 나타납니다. 또 우리나라는요, 이 계절에 따라 기온과 강수량의 차이가 큰 편입니다. 자, 계절별 기후 특징도 한번 알아보죠. 계절별 기후 특징은 사람들의 옷차림이나 식생활에 많은 영향을 주고요. 농사나 여가생활 모습도 아무래도 기후의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겠죠. 계속해서 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기후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로 알아볼 텐데요. 자, 봄부터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런데요, 이 우리나라의 기후는요, 시험에 자주 나오는 내용이기 때문에, 아, 우리 또 이번에도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색깔을 가지고 우리 한번 밑줄을 그으면서 한번 같이 한번 볼까요? 자, 선생님은 이렇게 좀 빨갛게 한번 표시를 해볼게요. 우리 친구들도, 친구들이 제일 좋아하는 색연필 형광펜을 지금 준비해 보세요. 그리고 선생님이랑 같이 여기에 표시하면서 키워드 중심으로 한번 외워 보자고요. 자, 먼저 봄입니다. 봄은 날씨가 따뜻하고 건조하며 꽃샘추위와 황사, 모래바람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농사를 시작하고 꽃놀이를 하기도 하죠. 아무래도 막 꽃이 피어나는 시기가 바로 봄이잖아요. 그러니까 문제에서 꽃샘추위, 황사 같은 것들이 나오면, 아, 봄이 아닐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다음은 여름입니다. 여름은요, 덥고 습하며 비가 많이 옵니다. 열대야 현상, 그러니까 밤에도 평균적으로 25도 이상이 계속되는 걸 바로 열대야 현상이라고 하거든요. 이런 열대야 현상, 아우 더워라, 이런 것들이 발생하고요. 더위를 피해 시원한 곳을 찾아가기도 합니다. 열대야가 나오면 여름 떠올리면 되겠습니다. 다음 가을과 겨울도 보죠. 가을은요,
아, 봄처럼 건조해요. 그런데 가을이기 때문에 서늘하고 맑은 날씨가 나타나고요. 단풍놀이를 즐기고 아무래도 곡식을 거두는 계절이잖아요. 가을은요. 그래서 잘 익은 곡식을 거두기도 합니다. 자, 겨울은요. 춥고 건조하며 눈이 옵니다. 따뜻한 옷을 입고 겨울 스포츠를 즐기는 계절이 바로 겨울이죠. 이렇게 우리나라는요.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이 뚜렷하게 나타나는 특징을 가지고 있죠. 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이번에는요, 우리나라 계절별 기온 특징이에요. 먼저 우리나라 기온의 특징인데요. 자, 1번부터 보기 전에 여기 밑에 한번 그림을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은요, 등온선이라고 있지요. 우리 지도를 배울 때 등고선 혹시 기억나나요? 등고선이 뭐예요? 등고선. 그러니까 높이가 같은 곳을 이렇게 선으로 연결한 것이 바로 등고선이에요. 마찬가지로 등온선은요, 기온이 비슷한 같은 곳을 선으로 연결한 걸 등온선이라고 하는데요. 이 그림을 볼 때는요, 내가 보고자 하는 지역에 어떻게 선으로 연결되어 있는지, 또 어떤 색깔로 표시가 되어 있는지를 잘 보면 됩니다. 자, 1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기온 특징, 국토가 남북으로 길게 뻗어 있어 남북의 지역 간의 기온 차이가 큰 편입니다. 이때 대체로 남쪽에서 북쪽으로 갈수록 기온이 낮아집니다. 남쪽에서 북쪽으로 올라갈수록 기온이 낮아집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왼쪽에는 겨울의 평균 기온 분포이고요. 오른쪽은 여름의 평균 기온 분포입니다. 이 색깔만 보고도 알수 있듯이 남쪽에서 북쪽으로 갈수록 기온이 낮아짐을 확인할 수 있고요. 다음은 2번 보겠습니다. 대체로 해안 지역이 내륙 지역보다 겨울철 기온이 높습니다. 해안이 내륙보다는 겨울에 좀더 따뜻하다라는 것인데요. 아무래도 이 물은 바다잖아요. 바다가

얘가 황해보다 아무래도 수심이 깊기 때문에 더 기온이 천천히 올라가고 천천히 식는 특징이 있습니다. 따라서 겨울에 이 동해안이 서해안보다 평균적으로 기온이 조금 더 높다라는 것이고요. 다음을 보죠. 자, 이번에는 기온에 따른 옛날 사람들의 생활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이 의, 식, 주세 가지로 알아볼 건데요. 먼저 입는 의생활입니다. 여름에는 바람이 잘 통하는 모시 옷을 입었어요. 시원하게 말이죠. 그리고 겨울에는요, 솜을 넣어 누빈 누비 옷을 입었습니다. 그러니까 선택지에 모시 옷과 누비 옷이 나오면 모시 옷은 여름, 그리고 누비 옷은 겨울 이렇게 연결시킬 수 있어야 되고요. 다음은 먹는 식생활입니다. 남부지방에서는 김치를 짜고 맵게 담갔대요. 그리고 북부지방에서는 김치를 싱겁게 담았다고 나와 있습니다. 왜 남부지방에서는 김치를 짜고 맵게 담가냐면, 우리 아까 그림에서 본 것처럼 남부지방이 북부지방보다는 좀더 평균 기온이 높잖아요? 따뜻하잖아요? 그래서 김치가 더 빨리 익기 때문에 신맛이 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북부지방보다 더 짜고 맵게 담갔습니다. 반대로 북부지방은 남부지방보다 조금 더 시원하기 때문에 남부지방보다는 좀더 김치를 싱겁게 담갔지요. 자, 주생활입니다. 집과 관련되는 것인데요. 여름에는 대청마루. 대청마루는요, 이 한옥에서 이 넓게 이렇게 있는 마루를 대청마루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바람이 잘 통하는 대청마루에서 더위를 피했고요. 겨울에는 우리 조상들의 지혜가 담겨 있는 온돌로 난방을 해서 방을 따뜻하게 해서 추위를 피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의식주로 옛날 사람들의 생활 모습도 살펴보았고요. 자, 이제 우리나라 강수량의 특징을 한번 보겠습니다. 1번부터 보면 우리나라는 계절에 따라 강수량의 차이가 큰 편에 속하는데요. 2번. 지역에 따른 강수량의 차이가 크고 대체로 북쪽에서 남쪽으로 갈수록 강수량이 많습니다. 3번. 장마와 태풍의 영향으로 연 강수량의 대부분이 바로 여름철에 집중됩니다. 아까 우리가 봤던 봄, 여름, 가을, 겨울 중에도 여름철에 대부분 비가 많이 오는구나라는 것 확인할 수 있고요. 4번은 영동지방과 울릉도, 제주도는 눈이 많이 내려 겨울에도 강수량이 많은 편입니다. 이 강수량이라고 한다면 많은 친구들이 그냥 비만 떠올리거든요. 그런데 강수량은요, 이 땅에 내린 물을 다 포함합니다. 그러니까 비도 되고요, 눈도 되고요, 우박도 되고요, 안개도 돼요. 자, 그런데 이 울릉도와 제주도는 눈이 많이 오기 때문에 겨울에도 강수량이 많은 편이다라는 것인 거죠. 자, 다음은 우리나라 강수량의 특징, 이제 그림으로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왼쪽에는 연 강수량 분포도가 나와 있고요. 자, 오른쪽에는 이렇게 막대 그래프 형태로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그림만 봐도 알수 있다시피, 이렇게, 남쪽에서 북쪽으로 갈수록 어떻게 강수량이 변하는지, 그리고, 중강진과 서울, 제주, 북쪽에서 남쪽으로 이렇게 막대 그래프를 보며 강수량의 분포를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자, 보는 것처럼 이렇게 7, 8월 여름에 이렇게 강수량이 집중돼 있다. 태풍과 장마의 영향이구나 확인할 수 있고요. 이렇게 제주 같은 경우에는 겨울에도 강수량이 서울이나 중강진보다 많습니다. 바로 겨울에도 눈이 많이 오기 때문에 이렇게 강수량이 좀더 겨울에 높구나라는 것도 함께 확인할 수가 있겠네요. 자, 계속해서 강수량에 따른 사람들의 생활 모습도 확인해 볼 건데요. 계절별로 강수량의 차이가 커서 홍수나 가뭄 등의 피해가 자주 발생하고요. 사람들은 비가 오지 않는 가뭄에 대비하고 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려고 저수지를 만들었으며, 오늘날에는 다목적 댐을 만들어 홍수와 가뭄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 바람의 특징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리나라는요, 계절에 따라 불어오는 바람의 방향과 성질이 다른데요. 여름에는 주로 남쪽에서 덥고 습한 바람이 불어오고요. 겨울에는 우리 아까 확인한 것처럼 주로 북서쪽 대륙에서 차갑고 건조한 바람이 불어옵니다. 자, 외워보자면, 여름에는 남쪽 바다에서 덥고 습한 바람, 겨울에는 북서쪽 대륙에서 차갑고 건조한 바람, 이렇게 같이 확인하면 되겠네요.
이제 끝으로 기후변화와 자연재해 확인해 볼 텐데요. 자연재해라는 것은요, 피할

수 없는 자연현상으로 발생하는 피해를 자연재해라고 합니다. 이 자연재해가 예상되면 정부 기관은 국민들을 지키기 위해 기상특보나 안전물자를 발송해 대비를 돕고, 우리는 이를 살피며 행동요령과 안전수칙을 실천해야 하고요. 자, 기후변화라는 것은요, 기후가 오랜 시간에 걸쳐 자연적, 인위적 원인으로 변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현재는 인간 활동으로 인한 온실가스가 증가하면서 지구 온난화가 심해져, 지구가 따뜻해지는 지구 온난화가 심해져 전 세계적으로 이 기후 변화가 나타나고 있지요. 자,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자연재해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봄에는요, 가뭄, 황사 같은 것들이 발생합니다. 알다시피 가뭄은 오랜 기간 비가 오지 않는 걸 말하는 것이고요. 이를 대응하기 위해 저수지, 다목적 댐, 그리고 물 아껴 쓰기 이런 것들을 하죠. 황사는 모래바람입니다. 그래서 마스크 쓰기, 경보 발령 이런 것들을 합니다. 여름에는요, 폭염과 홍수가 잘 발생합니다. 폭염은요, 아주 매우 심한 더위를 말하는 것이고요. 야외 활동 자제, 물 자주 마시기 등이 있죠. 홍수는 비가 너무 많이 내려서 도로나 건물 등이 물에 잠기는 재해를 홍수라고 하잖아요. 주변에 제방 쌓기, 높은 곳으로 대피하여 구조 기다리기 등이 있습니다. 이제 가을과 겨울도 볼까요? 자, 여름과 가을에 태풍이 자주 발생합니다. 대부분 많은 비가 내리고 강한 바람이 부는 현상을 바로 태풍이라고 하는데요. 태풍 진로 예측 대비, 뭐 창문 점검 같은 것들이 행동 요령이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마지막으로 겨울인데요. 겨울에는 폭설과 한파가 발생합니다. 폭설은 많은 눈이 내리는 현상, 한파는 급격히 기온이 내려가며 발생하는 추위를 말하는 것이죠. 뭐 눈이 쌓인 지붕이 있는 곳 가지 않기, 한파는 뭐 추위 대피소 설치, 방한 용품 착용하기 등이 바로 행동 요령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요, 국가에서는 협약을 체결하고 정책을 시행하기도 하고요, 우리 개인적으로는 기후변화에 관심을 가지고 꾸준히 생활 속에서 기후 행동을 실천하도록 노력해야겠지요. 자, 지금까지 우리 교과서 개념을 열심히 익혀봤는데요, 이제 실전 문제를 통해서 이 개념을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먼저 1번 문제부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기후와 날씨에 관한 설명으로 알맞은 것 묻고 있습니다. 우리 아까 기후가 무엇인지, 날씨가 무엇인지 배웠잖아요. 떠올리면서 한번 풀어보죠. 기후는 매일매일 다르다라고 했습니다. 기후는 아주 오랜 기간에 걸쳐 나타나는 평균적인 어떤 대기의 상태를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매일매일 다른 건 바로 어제는 비가 오고, 오늘은 막다가, 내일은 뭐 어떻게 된다. 이건 바로 기후가 아니라 날씨를 말하는 것이죠. 날씨입니다. 2번, 기후는 기온, 강수, 인구가 아니라 바람에 따라 달라지고요. 3번은 날씨는 평균적이며 종합적인 대기 상태라고 했는데요. 이 평균적이며 종합적인 대기 상태는 날씨가 아니라 기후잖아요. 아닙니다. 4번, 날씨는 사람들의 생활에 영향을 줍니다. 비가 오면 우산 쓰고요. 눈이 오면 조심조심 걷고 막 하잖아요. 자, 틀렸습니다. 5번, 기후는 오랫동안 관찰한 기온, 강수, 바람 알수 있죠? 이것이 정답입니다. 5번 골라주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2번인데요. 여름철 우리나라에 주로 부는 바람의 방향을 바르게 표시한 화살표 묻고 있습니다. 우리 아까 봤잖아요. 여름에는 남쪽 바다에서 덥고 습한 바다가 올라오고요. 겨울에는 북서쪽에서 차갑고 건조한 바람이 불어옵니다. 따라서 여름철은 이렇게 남쪽 바다에서 불어오는 리을 골라주면 2번 해결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3번 문제입니다. 우리나라 기온의 특징을 바르게 설명한 학생을 쓰시오라고 했는데요. 은솔이는 여름에는 기온이 매우 높아 한파? 여름의 기온이 매우 높은 것은요, 한파가 아니라 우리 아까 본 것처럼 폭염. 폭염이라고 합니다. 한파는 심한 추위로 겨울에 발생하죠. 자, 혜윤이는 계절에 따라 기온 차이가 있는데, 특히 여름과 겨울의 기온 차이가 큰 편이야. 맞습니다. 태우, 겨울에는 꽃샘추위, 이 꽃이 피는 걸 시샘하는 추위는 겨울이 아니라 바로 봄에 발생하죠. 따라서 해윤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4번 문제인데요. 우리나라 계절별 기후의 특징으로 알맞지 않은 것 묻고 있습니다. 1번부터 보죠.

자, 봄은 날씨가 따뜻하고 건조하다. 맞고요. 2번, 여름은 날씨가 덥고 비가 적게 내린다. 장마와 태풍이 여름에 집중되어서 우리나라는요, 연 강수량의 절반 이상이 여름철에 집중된다라고 배웠기 때문에 틀렸습니다. 2번이 정답이고요. 가을은 날씨가 맑고 서늘합니다. 겨울은 날씨가 춥고 눈이 내리고요. 계절에 따라 불어오는 바람의 성질 다르다고 방금 확인했습니다. 4번 정답 2번이네요. 5번, 다음 지도를 보고 우리나라 연 강수량 분포에 관한 설명으로 알맞은 것 묻고 있습니다. 아, 1번, 봄철에는 강수량이 많다라고 했네요. 봄철에는 강수량이 많다라는 걸알 수가 있나요? 여기는 지금 연 강수량 분포를 알 수가 있는 것이지 계절별로는 알 수가 없습니다. 가을철에는 강수량이 적다 마찬가지 알수 없고요. 3번, 연 강수량은 지역마다 비슷한가요? 딱 봐도 색깔이 다르죠? 따라서 알맞지 않습니다. 4번, 대체로 남쪽으로 갈수록 강수량이 많아진다라고 했는데요. 이 색깔을 보니까 색깔이 짙을수록 강수량이 많은 겁니다. 이 북쪽보다는 남쪽이 색깔이 짙다. 즉, 남쪽으로 갈수록 강수량이 많아진다. 이것이 정답이네요. 5번 정답, 4번 골라주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6번 문제입니다. 기온에 따른 옛날 사람들의 생활 모습 알맞지 않은 것 묻고 있습니다. 이 더운 여름에 대청마루에서 더위를 피했다. 맞고요. 남부지방에서는 김치가 빨리 익기 때문에 신맛이 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짜고 맵게 간을 했죠. 싱겁게가 아닙니다. 정답은 2번이고요. 겨울에는 솜을 넣어 누빈 누비옷, 겨울에는 온돌 난방, 추위를 피했고요. 여름에는 시원한 모시 옷을 입었죠. 따라서 6번 정답, 2번 골라주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7번인데요. 빈칸에 공통으로 들어갈 알맞은 말 쓰시오라고 했네요. 과로는 피할 수 없는 자연현상으로 발생하는 피해.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이것은 가뭄, 황사, 폭염, 홍수, 태풍, 폭설, 한파 등등등이 있습니다. 바로 이것은 네 글자 자연재해라고 하잖아요. 따라서 자연재해 적어주면 이렇게 7번 문제 해결할 수 있고요. 다음은 8번 문제 가보죠. 다음에서 설명하는 자연재해로 알맞은 것 묻고 있습니다. 자, 사진 보니까요. 와, 눈이 엄청 많이 오고 있습니다. 막차 위에 눈이 굉장히 많이 쌓였고요. 사람들이 이렇게 따뜻하게 옷을 입고 눈을 치우고 있는 모습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앞이 잘 보이지 않을 정도로 눈이 엄청 많이 오고 있습니다. 자, 오른쪽을 보니까 짧은 시간에 많은 눈이 내리는 현상. 이것 때문에 도로교통이 마비되고 비닐하우스, 축사 등의 시설물들이 가축을 키우는 축사 등의 시설물이 이 눈의 무게 때문에 무너지는 피해가 발생하는 이 자연재해는 뭘까요? 자, 한번 선택지 보죠. 자, 1번은요, 비가 잘 오지 않는 가뭄이에요. 폭설, 눈이 엄청 많이 오는 거죠. 폭염은 매우 심한 더위이고요. 홍수는 비가 너무 많이 와서 도로나 건물이 물에 잠기는 자연재해고요. 황사는 주로 봄에 발생하는 이 모래가 불어오는 바람입니다. 자, 뭘까요? 눈이 굉장히 많이 오는 자연재해. 그래요. 바로 선택지 2번에 있는 폭설이죠. 따라서 8번 문제 정답 2번 골라주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9번 문제입니다. 자연재해 피해를 줄이려는 노력으로 알맞은 것,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 묻고 있습니다. 이 자연재해 피해를 줄이기 위해 정부, 개인 모두 아주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한번 보기를 보죠. 기업은요, 자연재해 대비해서 각종 시설을 마련하기도 하고요. 다음, 니은. 각각의 자연재해에 맞는 행동 요령과 안전수칙 실천해야겠습니다. 디귿, 자연재해가 발생했을 때 실시간 기상특보를 주의 깊게 살피면서 언제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유심히 잘 봐야 되겠죠. 디귿도 맞고요. 릴,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게만 정기적으로 재난 대비 훈련을 실시해야 할까요? 재난 대비 훈련은요, 자연재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그 지역의 모든 사람들에게 다 같이 이렇게 재난 대비 훈련을 해야 되기 때문에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게만 산다. 이것이 알맞지 않습니다. 따라서 알맞은 것을 모두 고르면 기역과 니은과 ㄷ이기 때문에 선택지 4번 골라주면 이렇게 9번 문제 해결할 수가 있겠네요. 다음 실전 문제 10번 문제 가봅니다.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은 것, 보기에서 골라 기호를 쓰시오라고 했는데요. 자, 보기에 기역부터 보죠. 태풍으로 농작물이 말라 죽는 피해가 발생한다. 태풍은요? 뭐예요? 비와 바람이 거세게 오는 걸 바로 태풍이라고 하잖아요. 농작물이 바짝 말라 죽는 것은요, 비가 오지 않는 바로 가뭄에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알맞지가 않습니다. 니은, 비가 굉장히 많이 오는 홍수가 발생하면 도로나 건물 등이 물에 잠기는 피해 발생하죠. 맞습니다. 디귿, 굉장히 심한 추위인 한파가 오면 하루 최고 기온이 33도, 아이고 더워라, 이렇게 올라가는 매우 심한 더위가 오나요? 이건 바로 추위인 한파가 아니라 폭염에 대한 설명이기 때문에 우리는 니은을 정답으로 골라주면 되겠습니다. 10번 정답, 니은이네요. 이제 실전 문제 두 문제 더 풀어보겠습니다. 자, 11번 문제인데요. 다음 자료를 보고 알수 있는 우리나라의 기후 변화 현상으로 알맞은 것 묻고 있습니다. 자, 그림들이 있는데요. 왼쪽은 우리나라의 계절 길이 변화입니다. 오른쪽은 우리나라의 연평균 기온 변화가 꺾은선 그래프로 나와 있네요. 자, 왼쪽부터 보면은요, 우리나라 계절 길이 한번 볼까요? 자, 봄, 여름, 가을, 겨울인데요. 자, 특히 여름과 겨울을 잘 보세요. 예전 대비 지금은 여름이 이렇게 증가했고요. 겨울은요, 상대적으로 짧아졌죠? 감소했습니다. 이 말은 우리나라의 계절 길이가 점점점 여름이 길어지고 겨울이 짧아진다라는 것알수 있고요. 오른쪽은 우리나라 연평균 기온이 어때요? 꺾은선 그래프가 점점점 오른쪽 위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즉, 10년마다 이렇게 연평균 기온이 점점 올라가고 있구나라는 것알수 있죠. 자, 선택지 1번부터 보겠습니다. 여름의 길이가 짧아지고 있나요? 그 반대죠. 여름은 길어지고 있고요. 2번, 겨울의 길이가 길어지고 있나요? 그 반대, 짧아지고 있습니다. 3번, 농작물의 재배지에는 변화가 없을까요? 계절의 길이가 바뀌면 당연히 농작물의 재배지에도 변화가 있을 겁니다. 알맞지 않고요. 4번, 이 폭염과 열대야 발생이 잦아지고 있다라고 했는데요. 그만큼 늘어나고 있다라고 했는데, 다시 보면 이 폭염, 굉장히 심한 더위, 그리고 열대야, 밤에 평균적으로 25도 이상이 계속되는 열대야는 모두 여름에 해당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여름이 길어지고 있기 때문에, 즉, 이러한 폭염과 열대야도 잦아지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따라서 4번이 정답입니다. 5번의 연평균 기온은 내려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꾸준히 올라가고 있음을 알수 있고요. 따라서 11번 문제 정답 4번 골라주면 되겠습니다. 이제 오늘의 마지막 문제, 12번 문제 살펴볼 텐데요. 일상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는 기후 행동으로 알맞지 않은 것 묻고 있습니다. 자, 1번부터 보죠. 대중교통을 이용한다. 맞고요. 그리고 개인용 컵을 사용한다. 맞습니다. 쓰레기를 분리 배출합니다. 맞고요. 일회용품 사용을 늘린다. 이것은 오히려 반대죠.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개인용 컵을 사용하는 등 이러한 개인적인 노력으로 또 일상생활에서 기후행동을 실천할 수가 있잖아요. 따라서 4번이 알맞지가 않습니다. 5번, 쓰지 않는 전자제품의 플러그는 뽑아주는 것이 또 전기 절약,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기후행동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따라서 12번 문제의 정답은 알맞지 않은 것. 일회용품 사용을 오히려 늘린다라고 한 바로 4번을 골라주면 되겠습니다. 이 강의를 보고 있는 친구들은 평소에 일상생활에서 이러한 것들을 잘 실천하고 있는지 궁금하네요. 앞으로 이제부터라도 이렇게 한 발짝 한 발짝 실천해 보는 건 어떨까요? 자, 이렇게 우리 열심히 이번 시간 공부해 봤는데요. 그냥 헤어지기 아쉽죠. 그래서 하나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수강후기 게시판의 주인공은 바로 이 강의를 보고 있는 우리 친구들이잖아요. 우리 오늘 기후, 뭐 날씨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배워봤는데요. 기후 변화라는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자, 오늘의 질문은 이거예요. 기후 변화가 미친 영향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다시, 기후변화가

0: 우리에게, 우리 생활 속에 미친 영향은 어떤 것들이 있을지 우리 친구들이 직접 생각해서 적어주어도 좋고요. 아니면 자료를 찾아보고 이 수강 후기 게시판에 많이 많이 남겨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이번 시간 열심히 공부해 봤는데요. 이번 시간 여기까지입니다. 우리는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만점왕 통합본 5학년 1학기 교재로 공부 이어나가 보죠.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 또 열심히 공부해 봐요. 안녕.
1: 학교에서 배우고 학원에서 배우고 10년 넘게 배웠지만 아직도 왕초보.
2: I'm fine. Thank you. Long enough.
1: 영어 공부 이제 다른 방법은 없는 걸까?
3: 그래서 시작했습니다. EBS English. EBS English에서는 난이도별 영어 콘텐츠만 약 200여 개, 총 천여 개가 넘는 강의 영상이 전부 무료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어머머, 이건 꼭 봐야 해. 더 이상 고민하지 마세요.
4: English. 이거 실화야?
5: 에이, AI 같은데.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6: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친구들 반가워요. 단단히 데뷔하는 만점왕 단원평가 여러분과 함께할 에나쌤이에요. 자, 우리 국어 5단원 선생님과 함께 공부하고 있죠? 우리 5단원은 바로 주장하는 글과 관련 있는 단원이었어요. 오늘 우리가 배울 내용입니다. 5단원 자신의 글쓰기 과정을 살펴봐요. 5단원의 내용을 기억하면서 단원평가 2회 문제 풀어볼 거고요. 그 다음 수행평가 문제까지 해결해 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수행평가 문제 어려워하는 친구들 있는데요. 꼭 선생님과 똑같이 답을 써야 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의 생각을 차분하게 풀어낸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어렵지 않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자, 먼저 우리 단원평가 2회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5단원에서는 주장하는 글을 많이 만나게 되죠. 주장하는 글에는요, 글쓴이의 의견인 주장도 있고요. 이 주장에 대한 까닭인 이유도 있고요. 이유를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자료 같은 것들이 있죠. 바로 근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글을 읽으면서 주장과 이유 그리고 근거를 찾아보는 연습을 하는 것이 좋아요. 1번부터 2번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생활의 불편함을 넘어서 사회적 불평등을 만들어내기 때문이다. 자, 뭔가 이 앞에 있는 어떤 내용이 잘려있는 것 같죠? 때문이다 라고 했으니까 아마도 이것은 이유일 것 같습니다. 우리는 수많은 정보가 생기고 활용되는 정보화 사회에 살고 있다. 하지만 디지털 기술 활용 능력이 부족한 사람은 정확한 정보를 얻지 못하고 자신이 가진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공유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이 때문에 디지털 활용 능력의 차이는 일자리, 복지와 같은 사회의 여러 분야에서 불평등을 만들어낼 수 있다. 자, 동그라미 신문에 나온 한국정보화진흥원 연구위원 인터뷰에 따르면 자, 신문에 있는 어떤 위원의 인터뷰에 따르면 이라고 했죠. 자, 그러면 어떤 신문에 실린 내용, 전문가의 인터뷰 내용이 나왔어요? 아, 이거 근거네. 객관적인 자료잖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디지털 기술 활용 능력이 부족하면 일자리, 복지, 교육과 같은 사회 여러 분야에서 기회를 얻기 어렵다. 이런 차이가 결국 사회적 불평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며 디지털 기술 활용 능력의 차이에 따른 사회적 불평등의 위험성을 경고한다. 따라서 정보 활용에 어려움을 겪는 계층에 사회 전체적으로 관심을 기울이고 이들을 도와줘야 한다. 자, 그러니까 따라서 무엇무엇 해야 한다? 아, 그럼 이것이 글쓴이가 하고 싶은 말인가 보다, 주장인가 보다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디지털 세상에서 디지털 문해력이 부족하면 어떤 불편함을 겪게 될까? 디지털 기기를 사용하는데 익숙하지 않은 사람은 생활하면서 소외되거나 불편을 겪을 것이다. 우리는 모든 사람이 기초적인 디지털 기술 활용 능력을 기르도록 관심을 기울여야 하고 디지털 기술 활용 능력 차이로 불평등을 겪고 있는 사람은 없는지 살펴야 한다. 자, 기울여야 하고 살펴야 한다. 무엇무엇 해야 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자, 이것이 바로 글쓴이가 글에서 하고 싶은 의견, 그러니까 바로 주장이 되는 거예요. 1번, 이 글의 내용을 알맞게 이해한 친구는 누구인지 쓰시오. 이진입니다. 최근 우리 사회에는 정보가 부족해 정보 활용 능력이 부족한 사람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는 것이구나 라고 했습니다. 자, 최근 우리 사회에 정보가 부족한가요? 아닙니다. 정보가 부족한 것이 아니고요. 디지털 기술 활용 능력이 부족한 사람들이 있다라고 했죠. 그래서 이것은 아니고요. 승현, 디지털 기술 활용 능력이 부족하면 생활에 불편함은 있지만 사회적 불평등은 없다고 보고 있나요? 아닙니다. 자, 우리 생활의 불편함을 넘어서서 실제로 사회적으로 불평등을 만들어낸다. 교육 기회의 불평등도 있고 어떤 문화적인 불평등도 있고 라고 했죠. 현성, 디지털 기기를 잘 사용하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 사이에 차이를 줄이도록 노력하자고 말하고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자, 사람들 간의 차이를 줄여야 사회적 불평등을 줄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따라서 알맞게 이해한 친구는 현성이가 되는 겁니다. 현성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죠. 2번입니다. 주장하는 글의 짜임에서 글 가와나에 해당하는 것을 알맞게 연결하시오 라고 합니다. 자, 글 가와나, 서론, 본론, 결론 중에 어떤 내용에 해당될까요? 자, 글 가는 어떤 내용이었나요? 그렇죠. 우리 주장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까닭이 나와 있었어요. 바로 이유가 나와 있었던 거죠. 이 이유에 대한 객관적인 뒷받침 자료, 즉 근거들도 나와 있었거든요. 그래서 가는 본론이다 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나는 어때요? 나는요, 우리가 앞에서 이야기했던 내용을 잠깐 요약을 해주면서 주장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결론이라고 부르죠. 다음과 같이 이어볼 수가 있습니다. 자, 3번. 주장하는 글을 쓰면 좋은 점으로 알맞지 않은 것에 동그라미 표하시오. 자, 좋지 않은 거예요. 좋은 점으로 알맞지 않은 것. 1번. 사회적 문제에 관심을 가질 수 있다? 그렇죠. 주장하는 글은 대부분 사회적 문제에 대해서 어떤 글쓴이가 주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회적 문제에 관심을 가질 수 있다? 글을 쓰면 좋은 점이죠. 2번. 주장하는 글을 쓰면 논리적 사고력을 기를 수 있다? 그렇죠. 주장하는 글을 쓰는 자체가 주장, 이유, 근거 이것들을 쭉 생각을 해야 하기 때문에 결국 논리적 사고력, 논리력을 기를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 3번. 글로 표현한 나의 주장을 다른 사람에게 강요할 수 있나요? 자, 아닙니다. 강요하는 거 아니죠. 강요하는 건 이 사람의 이해를 바라는 게 아니잖아요. 무조건 그렇게 하게 하는 거. 자, 그런데 우리가 주장하는 글은요. 이 글을 통해 상대방을 슬슬 설득하는 거예요. 진짜 그런가? 이런 식으로 이해시키고 납득시키면서 설득을 하는 거기 때문에 강요한다? 자, 이것은 좋은 점으로 알맞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바로 3번에 동그라미를 해주면 되겠죠? 다음 4번부터 5번입니다. 다음 글을 읽고 물음을 답하시오. 첫째,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고 재활용을 철저히 해야 한다. 한국방송공사 2022년에 따르면 전 세계에서 생산된 플라스틱은 대부분 매립되거나 자연에 그대로 버려진다고 한다. 이렇게 버려진 플라스틱은 미세 플라스틱이 되어 지구촌 곳곳으로 퍼져나가 지구를 병들게 하고 인류의 건강에 해로움을 끼친다. 따라서 일회용 플라스틱 병 대신 텀블러나 재사용할 수 있는 컵을 사용하고 플라스틱 분리배출을 올바르게 한다면 미세 플라스틱을 줄이는데 보탬이 될 것이다. 자, 우리 첫째라고 하면서 어떤 내용을 쓴 것 보니까 이 다음에 둘째도 나올 것 같죠? 둘째, 미세 플라스틱을 줄이기 위한 법을 만들고 친환경 재료를 개발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미국에서는 2015년 마이크로비드 금지법이 시행되어 미세 플라스틱 사용을 제한하고 있다. 이러한 법이 마련되면 미세 플라스틱으로 생기는 환경 오염을 줄이는 데 효과를 거둘 수 있다. 또한 생분해성 플라스틱을 개발해 사용을 확대하면 플라스틱으로 인한 환경 오염을 줄일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자, 여기 있는 이 부분들은 공통적으로 어떤 내용을 담고 있나요? 그렇죠. 우리 미세 플라스틱을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을까? 이 방법을 고민하고 있는 거잖아요. 자, 여기에 대한 다양한 근거들도 함께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4번입니다. 이 글에 해당하는 글의 짜임과 중심 내용이 알맞게 짝지어진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하고 있죠. 일단 이 글은요. 글의 짜임에서 어느 곳에 해당되나요? 자, 서론 본론 결론 중에 어디일까요? 그렇습니다. 바로 본론입니다. 왜냐하면 이 주장에 대한 이유와 글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왼쪽에 보면 서론, 본론, 결론이 있죠. 서론과 결론은 아닌 거예요. 그래서 1번, 2번, 5번은 지워질 수 있죠. 자, 그럼 본론이에요. 중심 내용, 어떤 내용일까요? 3번, 미세 플라스틱을 줄여야 하는 이유입니까? 아니면 4번, 미세 플라스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천 방법입니까? 그렇죠. 바로 실천 방법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자, 어떻게 하자라고 했는지 여러분 다 기억하고 있죠? 자, 어떤 법을 만들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는 거예요. 5번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 글에 쓰인 인용의 출처로 알맞은 것에 동그라미 표하시오라고 합니다. 자, 인용의 출처로 알맞은 것 찾아볼 건데요. 환경부인지 외교부인지 한국방송공사인지. 자, 여러분 여기 보면 첫째,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고 재활용을 철저하게 해야 한다라는 내용이 나오면서 한국방송공사 2022에 따르면 이란 말이 나와요. 자, 주로 이렇게 어떤 내용을 가져다 썼어요. 인용을 했어요. 그러면 그 내용을 이렇게 쭉 우리가 출처를 밝힐 때 누가 썼는지, 언제 썼는지, 자료의 제목은 무엇인지, 자료가 실린 곳은 어디였는지 이렇게 쭉 쓸 수도 있지만 그래서 문장 안에 이 내용을 쓰기 좀 어렵잖아요. 그럴 때에는 인용의 출처, 어디에서 썼는지를 쓰고 그 다음 연도까지 씁니다. 그 다음에 해당되는 내용을 서술을 해주면 돼요. 자, 어디인가요? 그렇죠. 한국 방송공사가 되겠죠. 이렇게 표시해주면 돼요. 다음 6번부터 8번입니다.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우리는 디지털 세상을 살아간다. 예전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수많은 일을 디지털 기기를 이용하여 처리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세상에서 손으로 글을 쓰는 것은 불편하게 여겨진다. 하지만 손으로 글을 쓰는 행위는 좋은 점이 많고 특히 학생들에게 도움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손으로 글을 쓰면 기억력이 향상된다.
어떤 인터뷰에 따르면 수업 시간에 공책에 필기하는 학생과 전자기기에 기록하는 학생 가운데 자, 이것이 수업 내용을 오랜 시간 기억하는 경향이 높았다고 한다. 이러한 결과를 볼 때 공부할 때 손으로 글을 써서 공책의 수업 내용을 정리하면 학습 효과가 더욱 커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러면 6번 이 글의 주장으로 알맞은 것은 무엇일까요? 한번 볼게요. 1번 손으로 글을 쓰는 행위는 많은 도움이 된다. 자, 어떤가요? 어울리나요? 그렇죠. 많은 도움이 된대요. 손으로 글을 쓰는 행위, 이 행위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얻을 수 있다고요? 그렇죠. 바로 우리가 학습 능력이 올라갈 수 있다고요. 전자기기에 기록하는 것보다 이렇게 손으로 쓰면 기억도 좀 더 잘 되고 학습 능력도 향상되고. 자, 2번. 기억력을 향상하는 방법을 익히며 학습 효과를 높일 수 있다. 이 글의 주장과는 알맞지 않습니다. 이 글에서는요. 손으로 직접 글씨를 쓰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7번. 이 글에서 기억을 인용한 이유로 알맞은 것은 무엇입니까? 기억을 한번 찾아보도록 할까요? 기억 어디 있을까? 자, 글 나에 있었습니다. 손으로 글을 쓰면 기억력이 향상된다 라고 하면서 어떤 인터뷰에 따르면 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 어떤 인터뷰를 왜 인용을 했을까요? 자, 이 뒤에 있는 내용을 한번 볼게요. 수업 시간에 공책이 필기하는 학생과 전자기기에 기록하는 학생 가운데 무엇이 수업 내용을 오랜 시간 기억하는 경향이 높았다고 한다. 자, 손으로 글을 쓰면 기억력이 향상된다라는 이 이유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바로 이 어떤 인터뷰를 활용하게 된 거죠. 1번, 짧은 글의 분량을 늘리기 위해서 이것을 인용했을까요? 아닙니다. 글의 분량을 늘리기 위해서 아무거나 가져다 쓰진 않죠. 2번, 손으로 글을 쓰는 불편함을 알리기 위해? 자, 불편함을 왜 알려요? 손으로 글을 쓰는 것의 좋은 점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알맞지 않은 설명. 3번, 손으로 글을 쓰면 기억력이 향상되는 것을 뒷받침하기 위해. 그렇죠. 기억력이 향상된다라는 것, 우리가 앞에서 이야기했는데 이것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인터뷰를 사용한 거죠. 다 4번. 우리나라에서도 이 같은 연구가 필요하다는 것을 주장하기 위해 아닙니다. 연구의 필요성을 이야기하고 있진 않아요. 5번. 학습 효과가 더 커지는 방법으로 전자기기의 사용을 추천하기 위해 전자기기의 사용을 추천하나요? 아니죠. 자, 직접 손으로 쓰는 것. 이것이 더 좋다라고 추천을 하고 있으니까 5번도 알맞지 않은 설명입니다. 이 글에서 기억을 인용한 이유로 알맞은 것은요. 바로 3번이래요. 3번, 손으로 글을 쓰면 기억력이 향상

된다는 것을 뒷받침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여러분은 어떤가요? 혹시 여러분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말씀해 주시는 내용 그냥 PPT로 그냥 화면만으로 보고 있진 않은가요? 여러분 교과서 깨끗하지 않은가요? 자,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 중에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다면 직접 손으로 쓰는 연습을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내용을 보고 나서 중요한 내용이 무엇인지를 스스로 정리해서 손으로 적는 습관,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스스로 공부하는 힘을 길러주는 기회가 될 거예요. 알겠죠? 8번입니다. 글의 흐름으로 보아 니은에 들어갈 알맞은 말에 동그라미 표하시오 라고 합니다. 자, 공책에 필기하는 쪽, 전자기기에 기록하는 쪽 둘 중에 무엇일까요? 자, 니은을 다시 볼게요. 어떤 인터뷰에 따르면 수업 시간에 공책에 필기하는 학생과 전자기기에 기록하는 학생 가운데에서 이것이 수업 내용을 오랜 시간 기억하는 경향이 높았다고 한다. 자, 그러면 여러분 앞에 있는 이 문장을 볼게요. 손으로 글을 쓰면 기억력이 향상된다. 자, 이 내용과 어울리는 내용이 나왔을 거잖아요. 자, 그럼 수업 내용을 오래 기억하는 경향 높았다. 어느 쪽이었을까요? 공책에 필기하는 쪽, 전자기기에 기록하는 쪽? 네, 공책에 필기하는 쪽이 자연스럽겠죠. 자, 여러분들이 이렇게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찾을 때에는요, 앞에 있는 문장 그리고 뒤에 있는 문장을 다시 한번 읽어보고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것, 이것을 정답으로 고르는 것이 좋습니다. 알겠죠? 다음 9번입니다. 주장하는 글쓰기 과정을 점검할 때 표현하기 단계에서 해야 할 일을 바르게 말한 친구는 누구인지 쓰시오 라고 합니다. 우리 주장하는 글쓰기 과정을 점검하는 단계가 있었습니다. 자, 제일 처음 무엇이 있었죠? 맞아요. 바로 계획하기 단계에서 점검하는 거. 두 번째, 내용 생성하기 단계에서 점검하는 거. 세 번째, 내용 조직하기 단계에서 점검하는 것, 마지막 네 번째 표현하기 단계에서 점검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그 중에서 표현하기 단계에서 해야 할 일을 바르게 말한 친구를 찾아보라는 거예요. 먼저 여원입니다. 내용이 주제와 관련 있는지 확인해야 해. 자, 내용이 주제와 관련 있는지 확인하는 것. 자, 이건 어느 단계에서 점검해야 할까요? 그렇죠. 이것은 바로 내용 생성하기 단계에서 점검을 해야 합니다. 내용 생성하기 단계에서 점검을 해야 되죠. 준영, 표현이 맞춤법에 맞는 정확한 표현인지 점검해야 돼. 자, 정확한 표현인지 점검하는 거 어느 단계에서 해야 하는 걸까요? 그렇죠. 여러분 여기 표현 나와 있잖아요. 표현. 그러니까 표현하기 단계에서 점검하는 것이죠. 표현하기. 그 다음 지안이 볼게요. 글의 짜임을 생각하며 내용을 조직했는지. 자, 글의 짜임을 생각하며 내용을 조직했는지 점검해야 된대요. 자, 여기 내용 다 나왔죠? 그래요. 내용 조직. 내용 조직하기 단계입니다. 내용 조직하기. 자, 그러면 다시 문제로 돌아가서 표현하기 단계에서 해야 할 일을 바르게 말한 사람 골라야겠죠? 누구입니까? 그렇죠. 바로 준영이가 되겠죠. 그래서 준영이의 이름을 써준다면 정답이 되는 거죠. 준영 이렇게 써주세요. 다음 10번 서술형 문제입니다. 근거의 타당성을 판단하는 기준을 떠올리며 다음과 같이 말하는 친구에게 해줄 수 있는 말은 무엇인지 쓰시오 라고 합니다. 한번 볼게요. 교육부의 자료보다 어떤 사람이 개인 블로그에 올린 글이 내 주장을 더 잘 뒷받침하는 내용이니까 개인 블로그의 글을 근거로 제시하는 게 좋겠어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 혹시 이런 친구들 있지 않나요? 자, 그 주장하는 글을 써야 하는데 인터넷에서 근거를 찾으려고 막 검색하다 보니까 아니 블로그에 나랑 똑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블로그에다가 썼던 그 글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내가 근거로 쓰고 싶어진 거죠. 자, 이런 충동 든 친구들이 있을 텐데요. 자, 이렇게 우리가 아무 데에서나 정보를 찾거나 근거를 찾으려고 하면 위험합니다. 자, 왜냐하면요. 우리 근거라고 하는 건 주관적이어야 할까요? 아니면 객관적이어야 할까요? 네, 객관적이어야 해요. 그런데 다른 사람의 주장, 다른 사람의 생각을 내가 그냥 인터넷에 쳤더니 나왔어. 그렇다고 해서 그걸 객관적이라고 볼 수는 없는 거예요. 자, 그럼 무엇이 객관적일까? 자, 우리 교육부, 이런 공공기관 있죠? 공공기관에서 어떤 말을 했다? 그럼 객관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만약에 9시 뉴스에 어떤 내용이 나왔다? 그러면 객관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럼 뉴스에 나왔어요? 신문에 나왔어요? 또는 책에 나와 있었어요? 교과서에 나와 있었어요? 또는 어떤 경찰청에서 조사한 통계 자료예요? 그럼 이런 것들은 객관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런 자료들을 사용해서 우리

그러니까 근거로 썼을 때 근거의 타당성이 높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친구에게 해줄 수 있는 말 무엇이 있을까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근거의 타당성이 높이려면 출처가 믿을 만한 자료를 제시하는 것이 좋아. 자, 출처가 믿을 만한 자료? 전문가 인터뷰, 책, 뉴스, 신문, 아니면 공공기관 발표 자료, 통계 자료, 이런 것들이 바로 출처가 믿을 만한 자료들이 되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써주면 됩니다. 자, 근거의 타당성을 높이려면 이런 말도 함께 들어가주면 도움이 되겠죠. 자, 이렇게 단원평가 2회 문제까지 선생님과 함께 풀어보았습니다. 어렵지는 않았나요? 네, 여러분 잘할 수 있었을 거예요. 우리 수행평가 문제도 이제 시작해 볼게요. 수행평가 내용입니다. 여러분 선생님과 함께 글잘 읽어보고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1번부터 3번 여기 있는 이 글을 읽고 푸는 문제입니다. 자, 글 하나만 딱 읽으면 되니까 여러분 간편하죠?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우리는 디지털 세상을 살아간다. 예전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수많은 일을 디지털 기기를 이용하여 처리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세상에서 손으로 글을 쓰는 것은 불편하게 여겨진다. 하지만 손으로 글을 쓰는 행위는 좋은 점이 많고 특히 학생들에게 도움이 된다. 자, 우리는 디지털 세상을 살아간다. 그런데 이러한 세상에서 손으로 글을 쓰는 것은 불편하게 여겨진대요. 자, 이건 어떻게 보면 문제 상황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예전에는 우리가 손으로 글을 쓰는 것이 너무 당연했어요. 예전에는 컴퓨터가 없었기 때문에 마음대로 컴퓨터로 이렇게 쳐서 인쇄하는 거 상상할 수 없었던 거죠. 그래서 공부를 하는 사람들은 펜으로, 연필로, 붓으로 글을 직접 썼단 말이에요. 그런데 요즘은 글을 쓰는 게 불편하게 여겨진대요. 이건 바로 문제 상황이죠. 하지만 이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글을 쓰는 행위는 좋은 점이 많고 특히 학생들에게 도움이 된대요. 이건 바로 이 글쓰기의 주장이 되는 겁니다. 주장. 자, 글 쓰는 행위는 좋은 점 많고 특히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니까 뭐 하자? 손으로 글을 쓰자. 자, 첫째, 손으로 글을 쓰면 우리 뇌의 연결을 정교하게 만든다. 경제일간지 최동그라미 기자는 손으로 글을 쓰는 것이 자판을 치는 것보다 뇌의 연결성을 높여준다는 연구를 취재했다. 이 연구에 따르면 손으로 글을 쓰는 행위는 손을 정밀하게 제어하면서 뇌의 연결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 첫째라고 하면서 손으로 글을 쓰면 우리 뇌의 연결성을 정교하게 만든다라고 하면서 손으로 글씨를 쓰는 것이 왜 좋은지 그것에 대한 까닭, 이유를 말해주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경제일간지 최동그라미 기자의 연구, 취재, 결과. 자, 이건 뭐예요? 그렇죠. 바로 근거가 되는 거죠. 이유에 대한 근거가 되는 겁니다. 자, 둘째, 손으로 글을 쓰면 기억력이 향상된다. 이것도 역시 두 번째 이유가 되겠죠? 어떤 인터뷰에 따르면 수업 시간에 공책에 필기하는 학생과 전자기기에 기록하는 학생 가운데서 공책에 필기하는 쪽이 수업 내용을 오랜 시간 기억하는 경향이 높았다고 한다. 이런 결과를 볼때 공부할 때 손으로 글을 써서 공책에 수업 내용을 정리하면 학습 효과가 더욱 커질 수 있다. 자, 이것도 역시 이유와 근거가 되죠. 어떤 인터뷰라고 했죠? 셋째. 손으로 글을 쓰면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된다. 자, 스트레스까지 해소할 수 있대요. 이게 바로 이유죠. 자, 2020년 국내 네모 대학교에서 진행한 연구에 따르면 스트레스가 과도한 참가자에게 손으로 글을 쓰게 했더니 스트레스가 감소했다. 손으로 글을 쓸 때의 몰입과 반복적인 움직임이 뇌의 스트레스 반응을 완화한 것이다. 자, 우리 국내 네모 대학교에서 진행한 연구 결과를 근거로 삼고 있어요. 그래서 이유와 근거 역시 다시 한번 나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 볼게요. 손으로 글을 쓰는 것은 단순히 글자를 쓰는 것이 아닌 사고력, 기억력, 그리고 집중력을 강화하는 중요한 활동이다라고 하면서 앞에서 이야기했던 내용들을 간단하게 또 다시 한번 언급해주고 있어요. 비록 우리는 디지털 세상을 살아가지만 손으로 글을 쓰는 것이 여전히 중요하다는 사실만은 잊지 말아야 한다. 그러니까 손으로 글을 쓰는 그런 습관을 들이자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주장을 다시 한번 강조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도 이렇게 글을 읽을 때 선생님처럼 주장일 것이라고 생각되는 부분, 그 다음 이유, 근거에도 표시를 하면서 글을 읽어보세요. 알겠죠?
자, 이제 글의 짜임에 맞게 각 문단의 중심 문장을 한번 써볼 거예요. 자, 중심 문장이라고 하는 건 각 문단에서 가장 중요한 문장 하나를 고르는 건데요. 우리가 이 문단에서 나머지를 다 지우고 딱 한 문장만 남기면 어떤 걸 남기면 좋을까? 이걸 생각해서 한번 밑줄을 쳐보는 거죠. 자,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에 자, 이 문단에서 가장 중요한 중심 문장은요, 가장 첫 문장이거나 또는 가장 마지막 문장인 경우가 많습니다. 자, 여러분도 집중해서 보세요. 자, 일단 서론에서 가장 중요한 중심 문장은 바로 이것이었어요. 손으로 글을 쓰는 행위는 좋은 점이 많고 특히 학생들에게 도움이 된다. 자, 이거 문단의 어디에 있었어요? 맞아요. 제일 마지막에 있었어요. 바로 이 부분 마지막 문장이었고요. 자, 이제 본론으로 가볼게요. 첫째, 손으로 글을 쓰면 우리 뇌의 연결을 정교하게 만든다. 뭐라고. 자, 결과가 있다. 자,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첫째라고 있는 첫 번째 문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론의 첫 번째에다가는요, 다음과 같이 내용을 적어주면 돼요. 자, 여러분들 밑줄 쳤죠? 자, 그럼 두 번째. 본론 두 번째에서는 어떤 것이 중심 문장일까? 두 번째 문단에서. 둘째, 손으로 글을 쓰면 기억력이 향상된다. 자, 나머지는 우리 이 기억력이 향상된다라는 이 내용을 뒷받침하는 근거들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첫 번째 문장 하나입니다. 손으로 글을 쓰면 기억력이 향상된다. 이렇게 쓰는 거죠. 자, 그 다음 마지막은 뭐겠어요? 셋째라고 나온 부분이죠. 셋째, 손으로 글을 쓰면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된다. 그 다음에 그 근거로서 연구 결과를 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이 근거는요, 없더라도 이 첫 번째 문장은 꼭 필요한 문장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손으로 글을 쓰면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된다. 자, 그 다음 마지막 결론에서 가장 중요한 중심 문장은요, 손으로 글을 쓰는 것이 여전히 중요하다는 사실만은 잊지 말아야 한다 라면서 이 첫 번째에서 한번 이야기했던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럼 다시 한번 보세요. 여기 있는 이 표를 보면요, 이 처음부터 끝까지를 여러분들이 주르륵 쓰잖아요. 그러면 이 글에 중요한 내용만 모아놓은 요약한 것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이게 바로 요약하는 방법입니다. 2번, 각 이유에 알맞은 근거와 출처를 이 글에서 찾아 쓰시오. 자, 근거와 출처를 쓰라라고 했습니다. 우리 이 글에서는요, 각각의 이유에 근거가 한 가지씩 나와 있었는데요, 이 근거들의 출처들이 표시가 되어 있었어요.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글을 보면서 근거 그리고 출처를 한번 잘 적어보도록 할게요. 먼저 첫 번째 이유는 우리 뇌의 연결을 정교하게 만들기 때문에 손으로 글을 쓰는 행위는 많은 도움이 된대요. 자, 근거로 제시한 것은 손으로 글을 쓰는 것이 자판을 치는 것보다 뇌의 연결성을 높여준다라는 연구 결과였어요. 자, 바로 우리 경제일간지 최동그라미 기자의 연구 결과에 대한 취재가 있었다라고 했죠. 그 다음, 손으로 글을 쓰는 행위는 기억력도 향상시켜준대요. 전자기기에 기록하는 학생보다 공책에 필기하는 학생이 오랜 시간 수업 내용을 기억하는 경향이 높았다라고 하는데요. 이것의 출처는 무엇이냐? 어떤 인터뷰였어요. 자, 그 다음, 손으로 글을 쓰는 행위는 많은 도움이 되는데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라고 합니다. 이것은 스트레스가 과도한 참가자에게 손으로 글을 쓰게 했더니 스트레스가 감소했다는 바로 국내 네모대학교 진행한 연구 결과가 있었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도 근거 정리해 주시고요. 자, 출처는 어디인지도 정리를 해보면 여러분들도 잘 답을 완성할 수 있을 거예요. 3번입니다. 이 글의 주장에 대한 나의 입장을 정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이유를 쓰시오 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도 이 글을 읽고 나니까 어떤 나도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다, 아니다, 나는 이렇게 하면 별로일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지 않았나요? 자, 주장하는 글을 읽고 나서 자, 이 글쓴이에게 내가 설득이 됐다면 나는 이 글쓴이와 비슷한 생각을 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이 글을 읽어도 아, 나는 설득이 안 돼, 난 여전히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그러면 반대되는 생각을 갖게 될 수도 있겠죠. 여러분들이 이 글을 읽고 어떤 생각을 했는지를 여러분들이 스스로 내 의견, 뒷받침하는 이유를 적으면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세요. 자, 선생님은 이 글쓴이의 글을 읽고 나니까 아, 손으로 글을 쓰는 것이 이렇게나 중요하구나 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은 이렇게 썼습니다. 디지털 세상에서도 손으로 글을 쓰는 습관을 가져야겠다. 자, 이렇게 나의 입장을 정리해보는 거죠. 그럼 어쩌면 나도 이렇게 비슷한 주장하는 글을 쓸 수도 있는 거예요. 자, 그럼 그 뒷받침하는 이유로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디지털 세상에서도 여전히 손으로 글을 쓰는 것이 주는 장점이 많기 때문이다. 이런 식으로 써보는 거죠.
자, 아마도 이 글쓴이가 그런 내용을 잘 썼기 때문에 선생님도 이렇게 설득을 당했을 수도 있어요. 자, 여러분들은 어떤지 한번 정답을 여러분들도 스스로 써보시고요. 이렇게 수행평가 문제 선생님과 함께 해결해봤어요. 어렵지는 않았죠? 여러분도 수행평가 자신 있게 해결할 수 있을 겁니다. 오늘의 마지막 순서 바로 단단 퀴즈입니다. 다른 사람이 만든 말, 도표, 자료와 같은 것을 가져다 쓸 때에는 이것의 출처를 밝혀야 합니다. 자,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말은 무엇일까요? 정답 아는 친구들은 수강후 게시판에 정답을 올려주세요. 오늘도 선생님과 함께 국어 단원평가 내용 열심히 공부해보았습니다. 우리 5단원 내용도 여러분 이제 자신 있죠? 우리 다음 시간에는요, 국어 6단원의 내용으로 만날게요. 여러분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친구들 반가워요. 여러분을 만점왕 나라로 안내할 은하쌤이에요. 여러분 오늘은 5강인데요. 지난 시간에 무슨 내용을 배웠는지 여러분 기억하나요? 그래요. 우리 1단원에서 배웠던 내용 모두 정리해 보았고요. 그 다음 단원 확인 평가 문제 1번부터 8번까지 해결해 봤어요. 그럼 오늘은 어떤 내용을 만나게 될까요? 그렇죠. 바로 오늘은 단원 확인 평가 문제 9번부터 20번 문제를 해결해 볼 거예요. 아, 선생님, 저 채점 해봤는데요. 아, 틀린 문제가 너무 많아요. 하는 친구들 있는데요.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문제에 꼭 정답 맞추지 않아도 괜찮아요. 우리 문제를 대체 왜 푸는 거냐면요. 여러분들의 실력을 확인하고 틀리면서 배우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틀렸다고 실망하지 말고 선생님이랑 강의 함께 하면서 여러분 국어 실력 쑥쑥 키워보는 거예요. 오늘도 그러면 만점왕 나라로 떠나볼까요? 오늘은 우리 교재 17쪽에 있는 바로 9번 문제부터 시작해 볼 거예요. 자, 여러분, 몸 한번 풀고 우리 오늘 남은 문제들 모두 다 해결해 볼게요. 9번 문제입니다. 말차례를 지키며 말해야 하는 까닭을 두 가지 고르세요. 자, 이제 자동으로 나와야 해요. 말차례 무엇인가요? 그래요. 말차례는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 사이에서 지켜야 하는 순서였죠. 선생님이 무엇에 비유했었나요? 그래요. 우리 대화하는 건 마치 공놀이 하는 것과 같다고 했죠. 내가 공이 너무 좋아서 공을 나만 가지고 있는 거야. 이건 대화를 하지 않고 나 혼자 계속 내 얘기하는 것과 똑같아요. 어때요?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아니 저럴 거면 혼자서 공놀이 하지. 아니 저럴 거면 혼자서 집에서 이야기하지. 이런 생각이 들수 있어요. 그러니까 말차례 우리 공놀이 할 때처럼 서로 순서를 주고받으면서 대화해야 한다는 것, 이게 바로 말차례예요. 자, 그럼 왜 이렇게 해야 할까? 알맞은 까닭 두 가지 골라볼게요. 1번, 대화를 빨리 끝내기 위해서 말차례를 지켜야 할까요? 여러분, 대화 빨리 끝내는 게 좋은 대화예요? 항상 그렇진 않아요. 대화가 재미있고 자연스럽고 흥미가 있으면

대화가 점점점 길어지겠죠? 빨리 끝내는 건 아마도 대화가 재미없어서 그럴 거예요. 자, 그러면 2번. 대화를 지루하게 하기 위해서 말차례를 지켜야 할까요? 그렇지 않죠. 우리 대화를 말차례를 지키면서 잘 하다 보면요. 더 재미있어서 지루할 틈이 없습니다. 3번. 서로 원활하게 대화하기 위해서. 선생님, 원활하게가 뭐예요? 원활하다는 건요, 여러분. 막힘이 없이 뚫려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술술 풀린다. 막히는 게 없고 너무 자연스럽고 부드럽고 너무 좋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서로 자연스럽게 너무 즐겁게 잘 막힘없이 대화하기 위해서 말차를 지켜야 하겠죠. 여기 정답 하나 있습니다. 4번. 중요한 내용을 잘 기억하기 위해서 말차를 지켜야 할까요? 뭔가 좋은 얘기인 것 같기는 한데요. 중요한 내용을 잘 기억하기 위해서는 말차례를 지키는 것보다는 쓰면서 듣기, 적으면서 듣기가 더 도움이 되겠죠? 알맞지 않습니다. 5번, 상대의 기분을 상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말차례를 지켜야 할까요? 네, 맞습니다. 말차례를 지키지 않는다면 대화하는 상대방이 기분이 안 좋아질 수 있어요. 그러니 말차례를 지키며 말해야 하는 까닭, 알맞은 것두 가지 고른다면 3번과 5번이 되겠죠. 여러분도 이렇게 말차례 잘 지키면서 대화하다 보면요. 친구들이랑 사이도 좋아지고 또는 어른들과의 사이도 더 좋아질 거예요. 10번 문제예요. 바르게 대화하는 방법에 맞도록 알맞은 말을 모두 골라 선으로 이으세요. 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문제는 왠지 틀린 친구들이 꽤나 많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보통 이렇게 생긴 문제에서는 짝꿍이 되는 것들이 딱 하나씩만 있었는데요. 이 문제는 모두 골라서 이으래요. 그러니까 꼭 하나씩 이어지는 게 아니라 두개 또는 세 개도 연결될 수 있다는 거죠. 먼저 보죠. 왼쪽 상대의 말이 끝날 때까지, 상대가 말을 하고 있네? 이때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 2번, 자신의 말차례가 되었을 때, 이제 내 차례네? 그럼 내가 이야기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 생각하는 거예요. 오른쪽 보죠. 말을 시작해요. 귀 기울여 들어요. 끼어들지 않고 기다려요. 하고 싶은 말을 끝까지 분명하게 해요. 자, 여러분, 정답 찾았나요? 상대의 말이 끝날 때까지라는 건 상대가 여전히 말을 하고 있는 상태죠. 그렇다면 우리 상대가 말할 때 말을 시작해야 할까요? 아니요. 상대가 말을 할때내말 시작하면 안 되죠? 귀를 기울여 들어야 할까요? 그래요. 상대가 말을 하고 있을 때에는 귀를 기울여 들어야 하죠. 그다음, 끼어들지 않고 기다려야 할까요? 그래요. 상대의 말이 끝날 때까지 상대가 말하고 있으니까 끼어들지 않고 기다려야겠죠. 자, 그다음. 자신의 말차례가 되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제 내가 말을 해야 해요. 그러면 말을 시작해야죠. 1번과 이렇게 이어주고 4번. 하고 싶은 말을 끝까지 분명하게 해요. 내 말차례가 되어서 내가 말을 할 때에는요. 꼭 이렇게 끝까지 이야기를 해주어야 한다. 4번과 연결시켜줍니다. 여러분, 이렇게 잘 연결했나요? 이야, 이거 정답 맞췄다면 진짜 훌륭한 어린이에요. 11번부터 14번 문제는요, 여기 있는 이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는 문제입니다. 가와 나두 개의 글이 있는데요. 먼저 가 한번 볼게요. 저는 김서준입니다. 저는 태권도를 좋아합니다. 서준이가 자신을 소개한 글 기억나죠? 이번에는 나를 볼게요. 저는 정하윤입니다. 저는 항상 웃는 얼굴입니다. 저는 종이접기를 좋아해서 색종이를 항상 가지고 다닙니다. 저는 그림을 잘 그립니다. 만화 주인공 그림을 그려서 친구에게 주기도 합니다. 라고 하네요. 자, 그럼 여러분, 여기에 있는 이두 개의 글 공통점이 있는데

저는 정아윤입니다. 이름 소개했고요. 항상 웃는 얼굴이에요. 그러면 본인의 모습을 소개한 거죠? 저는 종이접기를 좋아해서 종이접기를 좋아한다, 좋아하는 것 소개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는 그림을 잘 그립니다. 잘하는 것도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윤이는 네 가지나 소개하고 있네요. 이름, 모습, 좋아하는 것, 잘하는 것. 자, 여러분 둘 중에서 소개하는 글을 조금 더잘쓴 친구는 누굴까요? 마음속으로 정답 알고 있죠? 11번 문제 볼게요. 그 가와 나를 바르게 비교하여 말한 친구의 이름을 쓰세요. 라고 합니다. 두 친구의 글, 바르게 비교한 친구 누구일까요? 먼저 명준이에요. 그 가가 소개하는 내용이 더잘 드러난 글이야. 서준이의 글이요. 쉽고 간단하게 썼기 때문이야. 여러분 생각 어때요? 쉽고 간단하게 쓴건 맞는데, 소개하는 내용이 더잘 드러났다? 이건 아닌 것 같은데요? 다음 희야 볼게요. 그 나가 소개하는 내용이 더잘 드러난 글이야. 소개하는 사람의 모습과 좋아하는 것, 잘하는 것이 자세히 나와 있기 때문이야. 어때요? 그래요. 글 나가 소개하는 내용이 더잘 드러난 글이죠. 왜냐하면 서준이에 비해서 소개하는 내용이 조금 더 알찼거든요. 그러니 바르게 비교하여 말한 친구는요, 바로 희야가 됩니다. 희야. 이렇게 이름을 써주면 되겠네요. 다음 문제도 보죠. 12번입니다. 글 가를 읽고 알수 있는 내용은 무엇인지 두 가지 고르세요 라고 하네요. 글 가는 서준이가 쓴 글이었는데요. 바로 여기 이렇게 쓴 것이 전부였어요. 어떤 내용을 썼나요? 먼저 저는 김서준입니다. 이름 썼고요. 저는 태권도를 좋아합니다 라고 했어요. 좋아하는 것 썼네요. 그럼 우리 1번부터 5번 중에서 알맞은 정답 찾아볼게요. 1번, 이름 알수 있나요? 네, 이름 알수 있어요. 나이는요? 나이는 알수 없습니다. 장래 희망, 그러니까 나중에 내가 되고 싶은 것은 알수 없었고요. 잘하는 것? 알수 없어요. 하지만 우리 5번, 좋아하는 것, 태권도를 좋아합니다 라고 했으니까 5번은 알수 있는 내용이네요. 그러면 무엇인지 고르라고 했으니까 1번 그리고 5번이라고 써주면 됩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서준이라면 여기에서 어떤 내용을 더 추가하고 싶은가요? 선생님이라면 서준이의 모습 소개하고 싶을 것 같고요. 여기에 잘하는 것도 소개하고 싶을 것 같아요. 이렇게만 추가한다면 더 좋은 글을 쓸수 있겠죠? 13번이에요. 글 나에서 알수 있는 내용이 아닌 것은 무엇인가요? 라고 합니다. 글 나는 하윤이가 쓴 글이었어요. 바로 이렇게 썼는데요. 여기에서 알수 있는 내용 아닌 것은 무엇일까?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신의 이름 알수 있나요? 네, 바로 여기 있습니다. 저는 정하윤입니다. 라고 했죠? 자신의 이름 알수 있고요. 자신의 모습은 어때요? 하윤이의 모습, 항상 웃는 얼굴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죠. 자신의 모습도 알수 있어요. 여러분,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 키라던가 얼굴형, 눈의 모양, 머리의 모양, 그리고 입고 있는 옷, 자주 짓는 표정, 이런 것들이 모두 다 포함됩니다. 그러니 자신의 모습도 잘 드러나 있고요. 자신이 잘하는 것, 그림을 잘 그립니다 라고 했으니까 알수 있는 내용 맞네요. 4번, 자신이 좋아하는 것, 무엇을 좋아한다고 했죠? 그래요, 바로 종이접기를 좋아해서 라고 했으니까 자신이 좋아하는 것도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5번, 자신이 싫어하는 것은 어때요? 이 글로만은 알 수가 없습니다. 알수 있는 내용이 아니겠죠? 그래서 정답은 5번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예요.
어때요? 여러분 이렇게 글을 하나하나 자세히 살펴보니까

정답 찾기 어렵지 않죠? 다음 14번 중요한 문제도 함께 알아볼게요. 이와 같은 글을 쓰는 방법으로 알맞지 않은 것을 두 가지 고르세요 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글 대체 어떤 글이죠? 맞아요. 바로 자신을 소개하는 글이에요. 자신을 소개하는 글에 쓰는 방법으로 알맞지 않은 것을 고르래요. 어떤 내용이 알맞지 않을까? 한번 볼게요. 1번, 소개할 내용을 자세히 씁니다. 자세히 쓰는 거? 그래요. 쓰는 방법으로 알맞은 것이죠? 당연히 대충 간단하게만 쓰는 것보다 자세히 쓰는 게 상대방이 이해하기 쉽잖아요. 2번, 바르고 정확한 문장으로 씁니다. 어때요? 소개하는 글이든 뭐 일기를 쓰든 편지 글을 쓰든 전부 다 글을 쓸 때에는 바르고 정확한 문장으로 써야 하니까 쓰는 방법으로 알맞죠? 자신의 특징을 한 가지만 씁니다. 한 가지만 쓰는 거 맞을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자신의 특징을 한 가지만 쓰면요. 아까 서준이가 쓴 글처럼 이렇게 짧은 글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쓸 수 있는 글 여러 가지를 써주세요. 여러 가지 특징이요. 4번, 자신의 성격이나 취미를 소개합니다. 오, 성격이나 취미 드러나는 거 당연히 좋죠. 친구들이 궁금할 거예요. 5번, 읽을 사람이 잘 알고 있는 내용을 써야 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읽을 사람이 잘 알고 있는 내용보다는요, 읽을 사람이 잘 몰라서 알고 싶은 내용을 써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다면 알맞지 않은 것 두 가지 고르라고 했으니까 3번, 5번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네요. 15번 문제예요. 다음은 친구를 소개하는 글입니다. 소개하는 글을 쓰는 방법에 맞는지 알맞은 말에 동그라미 표를 하고 그렇게 생각한 까닭은 무엇인지 쓰세요 라고 합니다. 여기에 이렇게 친구를 소개하는 글을 어떤 친구가 썼나 봐요. 자, 이 글 소개하는 글을 쓰는 방법에 맞게 썼는지 한번 볼게요. 엄마, 걔는 우리 반이에요. 축구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집에 올 때 만났는데 어디 사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거 소개하는 글인 것 같은가요? 아, 선생님이 듣기에는 소개하는 글로는 알맞지 않은 것 같아요. 부족한 점이 좀 있는 것 같네요. 자, 여러분, 이 글이요. 소개하는 글을 쓰는 방법에 맞게 썼나요? 아니요. 맞지 않게 썼어요. 왜일까요? 자, 일단 소개하는 글인데 어머니께서 지금 이 글을 쓴 친구의 친구 이름 아실까요? 아니요. 이름 모르실 겁니다. 왜냐하면 걔는 이렇게 말했거든요. 아니, 친구도 이름이 있는데 걔는 이렇게 이야기하면 제대로 소개를 할 수가 없겠죠. 그 다음, 축구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이거 내 예상이죠? 그 친구가 진짜 좋아하는지 확인 안 해봤죠? 집에 올 때 만났는데 어디 사는지 모르겠어요. 어디 사는지 모른다는 거 어머니께서 궁금해 하실까요? 아니요. 어디 사는지 모른다는 건 어머니께서 궁금하신 내용이 아니에요. 대신 뭐 예를 들어서 우리랑 같은 아파트에 살아요. 이렇게 설명한다면 말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이 글은 소개하는 글을 쓰는 방법에 왜 맞지 않을까? 왜냐? 소개하는 대상에 무엇을 몰라요? 이름도 모르고요. 특징도 몰라요. 자, 그러면 이렇게 적어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친구의 이름이나 특징을 알 수 없기 때문이다. 또는 소개하는 내용이 잘 드러나지 않았다. 이런 식으로 답을 써주면

되겠네요. 여러분은 이렇게 소개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16번부터 19번 문제는요, 여기에 있는 이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는 문제입니다. 자, 여러분 한번 볼게요. 제일 위에 글을 쓰는 까닭. 아, 나를 소개하려고. 아, 소개하는 글을 쓸 건가 봐요. 읽을 사람은 누군가요? 바로 우리 반 친구들이에요. 아, 나를 소개하는 글을 써서 친구들을 읽게 하고 싶구나. 친구들이 읽었으면 좋겠구나. 그럼 이 아래에는 어떤 내용이 있나 볼까요? 쓸 내용 이렇게 되어 있네요. 아, 이거 소개하는 글 쓰려고 쓸 내용 정리해 둔 것이구나라는 거알수 있죠. 그럼 어떤 내용을 정리했을까요? 이름, 김윤승. 기억, 얼굴이 둥글고 항상 웃는 얼굴이다. 좋아하는 것, 코알라, 귀여운 동물. 잘하는 것은 역할놀이. 더 소개하고 싶은 내용은 이렇게 니은하고 비어 있네요. 여러분, 소개하는 글을 쓸때이 친구처럼 이렇게 쓸 내용을 정리해두면 글을 쓸때 조금 더잘쓸수 있다고 했죠? 자, 그럼 우리 문제 풀어볼게요. 16번, 무엇을 정리한 것인가요? 여러분, 무엇을 정리한 글이었죠? 아, 나를 소개하는 글을 쓰기 위해서 소개할 내용을 정리한 거였잖아요? 1번, 오늘 일기에 쓸 내용인가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2번, 친구들의 소개를 듣고 궁금한 내용을 정리했나요? 아니요, 친구의 소개를 듣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 자신을 소개하려고 했습니다. 3번, 자신이 쓴 글을 읽고 고쳐 쓰는 방법? 아니죠, 그것을 정리한 게 아니에요. 자신이 쓴 글과 친구들이 쓴 글을 비교한 내용이었나요? 아니요, 그런 내용은 찾을 수 없었습니다. 5번, 자신을 소개하는 글을 어떻게 쓸지 계획한 내용인가요? 네, 그렇죠. 여러분, 소개하는 글을 쓰기 전에 어떤 내용을 쓸지 미리 정리하고 계획을 해둔 내용이었죠. 알맞은 것, 바로 5번이 정답이 됩니다. 다음 17번이에요. 기억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쓰세요. 기억 어디에 있었죠? 기억 바로 여기 있습니다. 이름 김윤승 하고 기억 비어 있는데 옆에 얼굴이 둥글고 항상 웃는 얼굴이다 라고 했어요. 얼굴이 어떻게 생겼는지 생김새 이야기하는 것, 그리고 웃는 얼굴이다 표정 설명하는 것, 우리 이거 무엇이라고 불렀죠? 두 글자예요. 맞아요. 바로 모습입니다. 모습. 우리 나를 소개하는 글을 쓸 때에는요, 모습을 자세히 설명해 주는 게 좋아요. 다른 사람들이 글을 읽었을 때내 모습을 상상할 수 있게 말이죠. 18번이에요. 니은에 들어갈 내용으로 알맞은 것에 동그라미 표를 하세요라고 합니다. 그럼 니은 어디에 있었나요? 아, 여기 있었네요. 더 소개하고 싶은 내용, 니은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요. 더 소개할 내용으로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는 것이 좋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 그러면 더 소개하고 싶은 내용에는 친구들이 이미 알고 있는 내용보다는 친구들이 모르는 내용이 들어가는 게 좋겠다. 일단 그 내용은 나에 대한 내용이어야 하고, 내가 앞에서 소개했던 내용 중에서 친구들이 더 궁금해할 만한 내용이 들어가면 좋겠다. 여러분 머릿속으로 딱 미리 정리가 되죠? 자, 우리 1번부터 볼게요. 1번, 코알라는 호주에 사는 동물이다 라는 내용이 들어간다면 알맞을까요? 아, 어떤 친구들은, 선생님, 아까 이 친구 윤승이가요, 코알라를 좋아한대요. 그러니까 더 소개할 내용에 코알라가 어디에 사는 동물인지 말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만약 여기에 그런 내용이 들어간다면 이 글의 주인공은 윤승이가 아니라 코알라가 될지도 몰라요. 우리 이 글은 윤승이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코알라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는 것은 아마 알맞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만약 여기에 굳이 코알라에 대한 내용을 넣는다면 윤승이가 왜 코알라를 좋아하는지 이런 내용이 들어가는 건 괜찮겠죠? 2번. 내 동생도 나처럼 얼굴이 둥글다? 여기 동생의 모습에 대한 설명이 들어가는 것 알맞을까요? 그렇지 않죠. 이 글은 윤승이 자신을 설명하는 글이니까 이것도

알맞지 않아요. 3번. 역할과 상황에 맞는 목소리 연습을 꾸준히 하고 있다. 이 내용은 어때요? 네, 여러분. 우리 윤승이가 잘하는 것 무엇이 있다고 했죠? 맞아요. 바로 역할놀이가 있다고 했어요. 본인이 역할놀이를 잘 하는데 이걸 계속 잘 하기 위해서 역할과 상황에 맞는 목소리 연습을 꾸준히 하고 있다라는 점을 써준다면 친구들이 윤승이에 대해서 더잘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내용은 알맞은 내용이 되겠네요. 18번의 답은 3번이 되는 것입니다. 다음, 19번 윤승희의 소개를 듣고 물어볼 내용으로 가장 알맞은 것을 골라 기호를 쓰세요. 자, 윤승희의 소개를 듣고 물어볼 내용 어떤 것이 알맞을까요? 가, 이름은 무엇이니? 윤승희의 이름 이미 알고 있는데요. 물어볼 내용으로 알맞지 않죠? 나, 얼굴은 어떤 특징이 있니? 윤승희의 얼굴에 대한 내용, 설명 있었죠? 모습에 대한 설명 있었어요. 알맞지 않아요. 다, 코알라를 왜 좋아하게 되었니? 그래요. 이런 것은 알맞은 궁금증이라고 했잖아요. 자, 왜냐하면 우리가 소개를 듣고 나서 더 알고 싶은 점들을 질문하는 순서니까요. 바로 알맞은 것은 다가 됩니다. 여러분, 소개한 내용 중에서 더 알고 싶은 내용이나 좋아하는 것에 대한 까닭 같은 거 질문해주면 윤승희에 대한 설명을 조금 더 소개를 풍부하게 할수 있겠죠? 20번 문제예요. 자신이 존경하는 인물을 정하여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소개할 내용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요? 자, 여러분, 존경하는 인물 혹시 있나요? 네, 여러 친구들이 존경하는 인물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 인물을 소개할 때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할까요? 먼저, 인물의 이름 들어가야겠죠. 왜냐하면 제일 중요한 내용이에요. 어떤 인물을 존경하니? 했는데, 이름은 말하지 않고 다른 설명들만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마 듣는 사람은 마지막에, 아니, 그러니까 대체 그 사람이 누구냐고 이렇게 궁금증을 갖게 될 거거든요. 그러니 인물의 이름 꼭 들어가야 하죠. 인물의 성격도 소개할 내용으로 알맞고요. 인물이 한 일은 어때요? 한 일도 소개할 내용으로 알맞아요. 왜냐하면 인물이 한 일을 바탕으로, 아, 그래서 이 사람은 아주 훌륭한 사람이야. 이런 설명을 해줄 수 있거든요. 4번. 인물을 존경하는 까닭도 있죠? 역시 중요한 내용이죠. 5번. 인물보다 내가 더 나은 점은 어때요? 아니요. 존경하는 인물을 소개하는데 그 사람보다 내가 더 나은 점을 설명하는 것은 알맞지 않습니다. 대신 어떤 내용이 들어가면 좋을까요? 그래요. 내가 이 인물에게 본받을 점, 이런 것들을 설명해주면 좋겠죠. 자, 이렇게 20번까지 우리 문제 모두 풀어보았는데요. 짜잔! 마지막으로 선생님이 여러분들에게 또 하나 보너스를 알려줄 게 있습니다. 바로 소개할 내용을 정리하는 것인데요. 여러분들 만약 우리 학교, 우리 가족, 나에게 가장 소중한 물건 또는 내 친구를 소개한다면 어떤 내용을 소개해야 할까요? 선생님과 생각해 보죠. 만약 우리 학교를 소개한다면요. 아, 우리 학교 이름 먼저 소개해야겠죠. 그 다음 또 무엇을 설명하면 좋아요? 우리 학교의 위치라던가. 또는 우리 학교를 대표하는 꽃, 교화라고 하죠. 교화라던가, 대표하는 나무, 교목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설명하면 좋고요. 또는 우리 학교의 좋은 점. 이런 것들을 설명해주면 좋겠네요. 우리 가족을 소개한다면요. 우리 가족의 구성원, 누가 있는지 소개해주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 가족이 좋아하는 취미 활동 적어주면 좋겠죠. 그리고 우리 가족들이 좋아하는 것들, 좋아하는 음식 같은 것 소개해주면 아주 좋겠네요. 여러분, 만약 나에게 가장 소중한 물건이 있다면 어떻게 소개하고 싶은가요? 소개할 물건의 이름, 그리고 소개할 물건의 생김새, 그리고 소개할 물건의 특징 같은 것들을 적어주면 좋겠죠. 그리고 내 친구를 소개한다면 어때요? 역시 이름, 이 친구의 모습, 그리고 이 친구의 특징을 글에 적어준다면 소개하는 글을 아주

0: 아주 잘 적을 수 있을 거예요. 오늘 선생님과 함께 단원 확인 평가 문제를 모두 풀어보았는데요. 여러분을 만점왕 나라로 데려갈 만점왕 미션입니다. 여러분에게 가장 소중한 물건 무엇인가요? 여러분에게 가장 소중한 물건을 소개하는 글을 간단히 써서 수강후기 게시판에 올려주세요. 자, 여러분, 우리 다음 시간에는요, Book 2 실전책 문제로 만나볼게요. 우리 다음 시간에도 만점왕 나라로 떠나볼게요. 안녕!
1: 상한 음식을 먹은 조니. 저런, 배탈이 나고 말았어요.
2: 로보카 폴리 안전스쿨. 배탈이 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1번, 유통기한을 확인한다. 2번, 바닥에 떨어진 음식을 먹는다. 정답은 1번. 음식을 먹기 전에는 유통기한을 꼭 확인해야 해요.
1: 중요한 게 하나 더 있죠? 음식을 먹기 전에는 꼭 손을 씻는 습관을 길러야 해요.
2: 로보카 플리랑 꼭꼭 약속!

친구들, 안녕하세요. 세 가지 배움을 함께 담은 만점왕 통합본 전혜은 선생님입니다. 오늘 사회 시간인데요. 우리 사회 2단원의 두 번째 중단원 공부하고 있죠. 우리 지난 시간에 두 번째 중단원에서 공부한 개념들을 학습했습니다. 우리 두 번째 중단원에서 국가기관의 역할 공부했고요. 권력 분립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오늘은 우리가 두 번째 중단원에서 학습한 개념과 관련된 실전 문제 12문제 풀어보고 또세 번째 중단원 이어서 나가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먼저 실전 문제부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1번 문제인데요. 두 번째 중단원과 관련된 실전 문제예요. 함께 보겠습니다. 다음에서 설명하는 국가기관은 무엇입니까? 우리 두 번째 중단원에서 국가기관 세개 공부했었죠. 정부, 국회, 법원, 국가기관이라는 것은 나란 일을 하는 기관이라고 했어요. 자, 그런데 다음에서 설명하는 국가기관이 무엇이냐고 묻습니다. 한번 볼게요. 자, 이 국가기관은요, 법을 만드는 국가기관이래요. 법을 만든다. 딱 생각나는 국가기관 있죠? 그리고 국민이 선출한 대표자들이 모여 있습니다. 자, 법을 만드는 국가기관 어딥니까? 바로 국회입니다. 국회는 법을 만들기 때문에 우리가 입법부라고 부른다고도 했고요. 자, 그렇다면 국민이 선출한 대표자들이 모여 있습니다. 이 대표자는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바로 국회의원을 말하는 것이겠지요? 자, 그럼 설명하는 국가기관 찾는다면 국회가 정답이기 때문에 정답 1번이고요. 자, 우리 정부 배웠죠? 그리고 대법원, 지방법원 공부했습니다. 3심제도 했을 때 이제 1심 지방법원, 2심 고등법원, 3심 대법원. 그쵸? 자, 그럼 헌법재판소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자, 헌법재판소도 국가기관인데요. 헌법재판을 하는 곳이에요. 자, 우리 권력 분립에서 국회에서 법을 만들잖아요. 그런데 법원이 봤을 때이 법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생각하면 헌법재판소에 판단을 요청한다고 했었죠? 자, 그때 배웠던 국가기관 헌법재판소도 나와 있네요. 자, 그럼 이어서 2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다음 신문에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쓰시오. 자, 여기 신문에 보면 빈칸이 있죠? 여기 들어갈 말을 생각해서 적으래요. 자, 신문의 제목 읽어보겠습니다. 국회가요. 교육부 예산 사용 실태를 점검한대요. 점검한대요. 검사한대요. 자, 그런데 교육부는요, 어떤 국가기관에 속한 부위지요? 교육부는 맞습니다. 행정부에 속한 부위입니다. 행정부. 자, 국회가 행정부 소속인 교육부가 예산을 잘 사용했는지 그것을 점검한다고 합니다. 자, 이것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바로 국정감사라고 하죠. 국회가 다른 국가기관이 법에 따라 잘 일을 했는지 감독하고 검사하는 것을 국정감사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내용 읽어볼게요. 지난주

국회에서는 교육부에 대한 무엇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렇죠. 국정감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일부 학교 시설 개선 사업에서 예산이 제대로 쓰이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오자 국회의원들은 관련 자료를 요구하고 담당 공무원에게 질의했습니다. 자, 이게 바로 국정감사예요. 이거 예산 왜 이렇게 사용한 거죠? 질의, 묻고 답하는 겁니다. 국회는 이번 조사를 통해 정부의 예산 집행이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졌는지 살펴볼 계획입니다. 다 지금 정부에 대한 국정감사 내용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따라서 알맞은 말은요, 국정감사가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3번 문제도 풀어볼게요. 법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무엇입니까? 자, 우리 법은 어디에서 만들죠? 국회에서 만듭니다. 그런데 우리가 법이 만들어지는 과정 공부했었습니다. 자, 그러면 보기 읽어보면서 선생님이 중요한 부분에 밑줄을 쳐볼 테니까 우리 중요한 부분 찾고 순서대로 나열해 봅시다. 법이 만들어지는 과정. 자, 기억. 대통령이 법을 공포합니다. 공식적으로 선포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니은, 국회의원들이 투표로 법을 결정합니다. 투표를 통해 통과시킬지 통과시킬지 않을지 결정한다는 거죠. 자, 디귿, 국회의원이 새로운 법안을 제안합니다. 리을,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법 내용을 검토합니다. 자, 그러면 이 네 가지 중에 가장 먼저 와야 하는 것은 바로 일단 법안을 제안해야겠죠. 어떤 문제 상황이 생겨요. 이거 법으로 해결하면 좋겠는데 국회의원이 법안을 제안할 수도 있고 정부에서 법안을 제안할 수도 있겠죠. 자, 여기서 제안한 법안은 확정된 법이 아니고 제안서 같은 것이라고 했어요. 자, 그 다음에 뭐 하죠? 이 법안의 내용에 따라 어떤 상임위원회에서 얘기할지는 모르지만 이 법안의 내용에 따라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법 내용을 검토합니다. 수정할 필요는 없는지, 실현 가능한지, 기존의 법과 이렇게 부딪히는 내용은 아닌지 그런 것들을 검토하면서 수정할 부분이 있으면 수정을 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본회의에 가서 의결을 하는 거죠. 국회의원들이 투표로 법을 결정하는 거예요. 국회의원 과반수 이상이 참석했을 때 그리고 과반수 이상이 동의했을 때 이게 통과가 되는 것이라고 했었죠. 자,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고 대통령이 이 법을 공식적으로 선포를 해야, 공포를 해야 법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번호를 이렇게 매겼고요. 순서대로 적어보자면 디귿, 리을, 니은 기억이 되겠네요. 자, 어딨나요? 디귿, 리을, 니은 기억? 바로 여기 4번 있네요. 정답은 4번이 되겠죠. 자, 이어서 4번 문제도 풀어볼게요. 행정부의 역할로 알맞은 것은 무엇입니까? 행정부의 역할 찾아볼게요. 1번, 법을 만들고 고친다. 이건 국회이지요? 아니고요. 자, 헌법을 해석하고 바꾼다. 친구들, 헌법은요, 우리나라 최고의 법이에요. 따라서 헌법을 바꾸기 위해서는요, 여러 단계가 필요하고 국민들의 투표까지 해야 합니다. 그래서 행정부가 헌법을 바꿀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자, 3번, 법에 따라 나라 살림을 한다. 국회가 만든 법에 따라 나라 살림을 하는 거 행정부 맞죠? 그래서 나라 살림을 하는 거예요. 실행해서 행정부잖아요. 자, 4번, 법이 헌법에 맞는지 판단하는 것은 헌법재판소가 판단하는 것이고요. 5번, 재판을 통해 다툼을 해결한다. 이건 법원의 역할이 되겠죠. 자, 따라서 정답은 3번이 되겠어요. 이어서 5번 문제도 풀어볼게요. 민체가 설명하고 있는 사람은 누구인지 쓰시오. 이 사람은 정부를 책임지는 우리나라의 대표로 5년마다 치러지는 선거로 뽑아. 자, 정부의 수장, 우리나라의 대표, 바로 대통령이죠. 자, 우리 대통령은요, 5년에 한 번씩 선거로 뽑습니다. 대통령. 자, 그럼 이어서 6번 문제도 풀어볼게요. 다음 그림과 관련 깊은 행정각부는 무엇입니까? 자, 행정각부라고 했으니까 이제 행정부에 속한 부겠죠. 자, 우리 분야별로 행정각부가 나누어져 있었잖아요. 우리 정부의 조직도 봤던 거 기억나나요? 자, 그 조직도 안에 있는 어떤 부인데 이 내용을 보고 어떤 부인지 보기에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뿐인 지구 버리지 말고 돌려주세요. 한 번 더 생각하면 쓰레기는 자원이 됩니다. 라고 적혀 있고 지금 어떤 그림이 적혀 있어요. 그래요.

재활용하자, 리사이클, 분리수거와 관련된 내용이 그려져 있죠. 자, 그럼 지금 이것은 무엇과 관련된 내용입니까? 환경 보호. 환경과 관련된 내용이므로 어떤 부위겠어요? 자, 우리 보기 볼게요. 외교부는 외국과 교류를 하는 일을 하는 부서겠죠. 아니고, 자, 교육부는 교육과 관련된 거. 보건복지부. 자, 보건이니까 건강. 그리고 복지와 관련된 일을 하는 것이겠죠? 그리고 행정안전부. 행정과 관련된 일, 그리고 안전과 관련된 일. 그래서 행정안전부에는 우리 조직도에서 봤었는데 소방청이랑 경찰청이 행정안전부 산하청이었죠. 그쵸? 자, 기후, 에너지, 환경부 어때요? 맞죠? 자, 환경과 관련된 내용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5번이 되겠네요. 이어서 7번 문제 풀어볼게요. 다음 중 법원이 하는 일로 알맞지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 자, 1번 예산안을 심의한다. 자, 심의라는 건 선생님이요, 회의보다 더 이것저것 따져가면서 회의하는 거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회의를 하는데 좀 심각하게 이것저것 따져보고 비교하면서 회의하는 게 심의라고 했죠. 자, 예산안을 심의하고 확정하는 건 법원이 아니라 국회죠. 아니고, 자, 범죄 여부를 판단한다. 자, 이거 형사재판 말하는 거죠? 법원 맞고요. 자, 국민 개인의 권리를 보호하죠. 재판을 통해서. 그리고 개인 사이의 다툼을 해결한다. 민사재판 얘기하는 거고요. 개인과 국가 간의 갈등을 해결한다. 행정재판 얘기하는 것이죠. 자, 따라서 알맞지 않은 것은 1번이 되겠네요. 자, 8번 문제도 풀어볼게요. 다음 그림과 같이 한 사건에 대해 세 번까지 재판받을 수 있는 제도는 무엇인지 쓰시오. 자, 우리 공정한 재판을 위한 제도였는데요. 하나의 사건에 대해 1심 지방법원에서, 자, 이 판결에 불복할 경우 2심 고등법원에서, 또이 판결에 불복할 경우 3심 대법원에서, 이렇게 한 사건에 대해 세 번까지 재판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었죠. 그거 뭐예요? 세 번, 3심 제도였습니다. 자, 그래서 3심 제도라고 적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9번 문제 풀어볼게요. 법원의 공정한 재판을 위한 노력으로 알맞은 것은 무엇입니까? 자, 우리 앞에서 8번 문제에서도 법원의 공정한 재판을 위한 제도인 3심제도에 대해서 방금 알아봤었는데, 자, 이번에도 공정한 재판을 위한 노력으로 알맞은 것 고르래요. 자, 그럼 1번. 국회가요, 법원의 최종 재판 결과를 심의한대요. 자, 이거 말이 됩니까? 친구들, 이 재판에 있어서, 판결에 있어서 법원은 다른 국가기관의 간섭을 받지 않는 독립된 국가기관입니다. 국회가 최종 재판 결과를 심의하면 안 되죠. 자, 그리고 2번. 법원을 독립적인 기관으로 유지한다. 지금 선생님이 1번에서 설명했던 내용이죠? 맞습니다. 공정한 재판을 위해 법원은 독립적인 국가기관이에요. 그리고 3번, 모든 재판 과정을 비공개로 진행한다? 그것이 아니라 공개재판. 우리 특별한 사유를 제외하고, 뭐 국가 기밀이 유출되는 것이라든지 아니면 미성년자 보호를 위해서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판의 과정과 결과를 공개하도록 되어 있죠. 자, 그리고 4번, 원하는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재판을 계속한다? 아니에요. 우리 방금 앞에서도 봤지만, 한 사건에 대해서 3번까지 재판을 받을 수 있고요. 5번, 판사의 개인적인 생각에 따라 자유롭게 판결해요? 그럼 공정하지 않죠. 법에 따라 판결해야죠. 그리고 양심에 따라 판결을 내려야 되겠습니다. 자, 따라서 알맞은 거몇 번? 2번이라고 할수 있겠네요. 자, 10번 문제도 풀어볼게요. 다음 중 권력 분립의 필요성을 알맞게 이야기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자, 권력 분립이라는 것은요, 국가 권력을 국가 기관이 나누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볼게요. 나연이. 권력 분립은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장치야? 맞아요. 국가기관은요, 이 나라의 권력을 국가의 권력을 나누어 가짐으로써 견제와 균형을 통해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한다라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맞고요. 민수, 권력은 나누면 약해지니까 한 기관이 가져야 해? 자, 이것은 권력 분립이 아니죠. 권력 분립은요, 국가기관이 그 국가 권력을 나누어 맡는 거예요. 아니고. 자, 수진이, 법원은 대통령의 지시를 따라야 공정하게 재판할 수 있어? 아니죠. 법원은요,
법에 따라

재판을 내려야 돼요.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아닙니다. 이건 권력 분립의 모습이 아니겠죠? 자, 따라서 정답은 알맞게 이야기한 친구는 나연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자, 이어서 11번 문제도 풀어볼게요. 다음은 국가기관이 서로 견제하는 모습을 나타낸 그림입니다. 기억에 들어갈 내용으로 알맞은 것은 무엇입니까? 자, 지금 국회, 행정부, 법원이 견제를 하고 있는데요. 기억, 그러니까 국회가 행정부를 견제하는 것을 우리는 찾아주어야 됩니다. 자, 보기 볼게요. 나라 돈을 어떻게 쓰는지 살펴본다. 어때요? 행정부가 나라 돈을 어떻게 쓰는지 살펴본대요. 이거 뭐예요? 국정감사잖아요. 그럼 국회가 행정부를 견제하는 것 맞죠? 자, 2번, 죄 지은 사람을 행정부가 특별히 용서한다. 자, 이것은 대통령의 특별 사면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이 형사재판에서 법원이 이제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어떤 형을 내렸어요. 자, 이때에 뭐 광복절 특사 같은 대통령 특별 사면으로 그 사람의 형을 없애주거나 줄여줄 수 있어요. 자, 이것은 그러면은 어떤 국가기관이 행정부가 법원을 견제하는 것이 되겠죠. 자, 3번. 대법원장 임명 시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된다. 자, 대법원장은요, 법원을 책임지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을 임명할 때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된대요. 그렇다면 이것은 국회가 법원을 견제하는 것이죠. 아니고. 자, 4번. 법률이 헌법에 맞는지 헌법재판소에 판단을 요청하는 건 이제 국회가 만든 법이 헌법에 맞는지 요청하는 거니까 법원이 국회를 견제하는 것이 되겠고요. 자, 5번.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에 대해 대통령이 다시 논의할 것을 요구한대요. 자, 국회에서 통과가 됐는데 대통령이 법률안 거부권을 써서 다시 논의하세요 하는 거예요. 그럼 그것은 정부가 국회를 견제하는 것이 되겠죠. 자, 따라서 정답은 몇 번? 1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어서 12번 문제도 풀어보겠습니다. 권력 분립으로 기대할 수 있는 효과로 알맞은 것은 무엇입니까? 1번, 민주주의 원리가 약해질 수 있나요? 아니죠. 우리 권력 분립으로 민주주의를 지킬 수 있습니다. 2번, 국가 기관들이 서로 협력하지 못하게 된다? 자, 우리 권력 분립은 이제 서로 견제와 균형을 이루면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죠. 이것과 동시에 국가기관은 나라를 위해서 협력도 해야 됩니다. 아니고, 자, 국회와 행정부가 같은 방향으로만 움직이게 된다? 이것도 아니죠. 자, 4번, 한 기관의 권력이 집중되어 일을 빠르게 처리할 수 있다? 자, 한 기관의 권력이 집중되면 권력 분립이 아니죠. 틀렸고요. 5번, 국회, 행정부, 법원이 서로 감시하며 균형을 이루게 된다. 이것이 바로 권력 분립이죠. 따라서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선생님과 두 번째 중단원과 관련된 실전 문제 풀어보았고요. 이제 세 번째 중단원 내용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 세 번째 중단원의 제목은요. 민주주의와 미디어입니다. 자, 민주주의에서 이 미디어가 하는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민주주의와 미디어라는 제목이 붙었는데요. 자, 그렇다면 미디어가 무엇인지 그 뜻부터 우리가 알아봐야 되겠어요. 자, 미디어의 의미부터 알아봅시다, 친구들. 미디어란 무엇일까요? 사람들과 정보를 주고받거나 의사소통하기 위해 사용하는 모든 수단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미디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미디어의 뜻을 읽어보니까 우리가 3학년 때 배웠던 어떤 사회 개념이 생각나죠. 자, 우리 3학년 때 통신수단을 공부했습니다. 자, 통신수단 공부했을 때 우리가 뭐라고 약속했냐면 통신수단은 정보를 주고받는 그리고 서로 소통하는 수단이다라고 했어요. 그럼 미디어랑 되게 비슷한 거 아닌가요? 그쵸? 자, 그런데 미디어가 이 통신수단보다 조금 더 넓은 의미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 미디어가 통신수단을 포함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통신수단은요, 정보를 전달하고 소통하는 그 부분에 집중을 한다면 미디어는요, 정보를 전달하고 소통을 함과 동시에 이것을 통해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공유하고 이것이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굉장히 넓은 의미예요. 자, 그래서 통신수단과 비슷하지만 미디어가 조금 더 넓은 의미이다라고 우리 친구들이 이해하고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 의미를 알았으니까 이제 미디어의 특징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디어에는 이런 것들이 있대요. 자, 그럼 이게 다 미디어

미디어인지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미디어란 정보를 주고받는 소통을 하는 수단이라고 했어요. 자, 그럼 신문. 자, 우리 신문을 통해서 정보를 받을 수 있죠? 따라서 미디어 맞고, 책을 통해서도 우리가 정보를 얻어요. 미디어 맞죠? 자, 공고문. 어떤 게시판에 붙여진 공고문을 통해서도 우리가 정보를 얻어요. 미디어 맞죠? 자, 라디오. 음성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정보를 얻습니다. 미디어 맞죠? 텔레비전도 우리가 프로그램을 보면서 정보를 얻어요. 미디어 맞죠? 자, 인터넷. 우리 인터넷 이용해서 정보를 검색하기도 하고, 내가 어떤 정보를 올리기도 하고, 사람들과 소통하기도 하죠? 인터넷도 미디어. 그렇다면 스마트폰도 미디어가 되겠고요. 자, 여기 사회 관계망 서비스, SNS라고 있는데요. 자, 바로 여기 사회 관계망 서비스가 딱 나옵니다. 선생님이 이 사회 관계망 서비스의 뜻을 좀 알려줄게요. 자, 이 사회라고 하면 우리 친구들 많은 사람들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관계망이라고 했죠? 이 망이요. 물고기 잡을 때 쓰는, 어부들이 쓰는 그물이에요. 그리고 관계는 이제 서로 연결되어 있다라는 거죠? 즉, 사회 관계망 서비스란 많은 사람들이 그물처럼 서로 연결되어 있으면서 다양한 형태의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는 온라인 서비스를 사회 관계망 서비스라고 합니다. 자, 우리가 줄여서 SNS라고도 하는데요. 사회 관계망 서비스를 영어로 이야기하면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예요. 그것을 한자씩 따서 SNS 이렇게 부르기도 한답니다. 자, 근데 사회 관계망 서비스를 통해 우리가 정보를 얻을 수도 있고, 어떤 정보를 내가 올릴 수도 있고, 공유할 수도 있고, 이렇게 소통할 수도 있어요. 사회 관계망 서비스, SNS, 미디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전자우편, 이메일 같은 것도 이제 미디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소식을 주고받을 수도 있고, 정보를 주고받을 수도 있으니까요. 자, 오늘날에는 이런 미디어가 있는데요. 그런데요, 친구들. 옛날에, 아주 먼 옛날에, 조선시대에도요, 그리고 그 전에 있는 시대에도요, 미디어가 있었습니다. 자, 우리 이번에는 옛날 미디어의 종류를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방이 있어요, 방. 자, 방을 붙인다, 이런 말 들어본 적 있나요? 벽에 붙여서 나라의 명령이나 소식을 널리 알리는 글을 방이라고 합니다. 오늘날로 말할 것 같으면 이제 게시판에 붙여진 공고문 같은 것이라고 생각해도 되겠어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이렇게 방을 붙여서 소식을 알렸던 거죠. 뭐 과거 시험이 이제 곧 있습니다라는 소식을 알릴 수도 있고 세금과 관련된 중요한 일을 방을 붙여서 알렸습니다. 자, 그럼 정보를 전달하는 글이니까 방도 미디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파발. 파발. 딱딱딱딱. 말을 타고 어떤 소식을 긴급하게 전하는 파발. 자, 나라의 긴급한 소식이나 명령을 빠르게 전달하기 위해 말을 타고 오가던 제도가 바로 파발입니다. 지금 어떤 나라에서 우리나라를 침략했습니다. 자, 이것을 빠르게 왕에게 전해야지 하면서 이제 파발꾼이 말을 타고 따그닥따그닥 가서 전하는 거예요. 자, 그럼 소식을 전하는 거니까 파발도 뭐예요? 미디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봉화. 자, 우리 봉수제도라고도 하는데요. 연기나 불빛으로 긴급한 소식을 전하는 신호 체계예요. 자, 우리 조선시대에는요. 낮에는 연기로, 밤에는 불빛으로 이 긴급한 소식을 전했어요. 이 봉수대가 다섯 개가 있었는데 평상시에는 이제 하나에만 연기나 불빛이 나고 이제 긴급할수록, 위험할수록 이게 개수가 추가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개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더 위급한 것이에요. 자, 그런 것으로 위급함의 정도를 알렸던 신호 체계이기 때문에 미디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아, 옛날에도 미디어는 있었구나. 우리가 파악해 볼수 있어요. 자, 그럼 이어서 이제 미디어의 특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거 미디어의 특징과 오늘날 미디어의 특징을 알아볼 건데요. 자, 여기에서 말하는 과거는요. 1980년대를 좀 생각해 주면 될것 같아요. 자, 우리 그때에는 신문이나 텔레비전 같은 미디어가 이용이 되었는데, 물론 오늘날에도 이런 미디어가 이용이 되기는 해요. 자, 그런데 이때는 좀 주된 미디어였죠. 자, 이런 신문, 텔레비전 등과 같은 미디어는요, 사람들에게 정보를 일방적으로 전달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신문을 통해 어떤 정보를 읽어요. 그러면 우리가 일방적으로 정보를 받는 것이지,
신문한테 내가 어떤 정보를 주거나 내가 신문한테 말할 수 있어요? 없죠. 텔레비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미디어는 사람들에게 정보를 일방적으로 전달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날 이제 뭐 스마트폰이라든지 사회 관계망 서비스 이런 미디어들은요. 정보를 제공하는 사람과 받는 사람 간에 쌍방향 소통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사회 관계망 서비스 얘기해 봅시다. 어떤 친구가 나에게 정보를 보냈어요. 나도 너한테 줄 정보가 있어 하면서 보낼 수 있죠? 어떤 친구가 나에게 소식을 전했어요. 그럼 나도 답장하면서 서로 소통할 수 있죠? 쌍방향 소통이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이제 통신 기술이 발달했기 때문에 이 미디어가 점점 발달해 왔기 때문에 이제 누릴 수 있는 특징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도대체 민주주의에서 미디어가 어떤 역할을 하기에 우리가 이렇게 세 번째 중단원에서 민주주의와 미디어라는 제목으로 미디어를 공부하고 있는 것인지 함께 공부해 볼게요. 자, 일단 첫 번째로 미디어는요, 정보를 전달하는 역할을 합니다. 자, 우리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민은 나라의 주인이에요. 그쵸? 주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나라의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 판단할 때 어떤 정보가 있어야 판단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미디어가 이때 정보를 제공해주는 역할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정부 정책이나 사회 문제, 선거 관련 소식 등 중요한 정보를 전달하는 역할을 미디어가 한다라는 거예요. 자, 뉴스에서 정부가 새로운 환경보호 정책을 실시한다고 보도했어요. 그러면, 아, 정부가 저 정책을 실시하는구나. 이것을 우리가 무엇을 통해? 미디어를 통해 전달받는다라는 겁니다. 즉, 미디어는 정보를 전달하는 역할이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여론을 형성하는 역할도 있습니다. 자, 여론이라는 것은요,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된 의견을 여론이라고 해요. 자, 사람들은 미디어를 통해 의견을 주고받죠. 다양한 의견을 주고받으며 여론을 형성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사회 관계망 서비스 SNS에서 누군가가 학교 급식의 질이 향상되었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하면 학교 급식의 질이 향상될 수 있을까요? 라고 딱 글을 올리면 많은 사람들이 그 글에 댓글을 달면서 서로 소통하고, 우리 이렇게 합시다. 라는 공통된 의견, 여론이 형성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여론의 힘은요, 여론이 형성되면 이것을 이제 정부나 국회의원들이 보고 사회를 변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국민들이 이것을 원하네? 그럼 이런 정책을 시도해볼까? 자, 이게 민주주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세 번째, 시민 참여를 확대합니다. 자, 사회 관계망 서비스 등을 통해 이제 누구나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지요? 이게 바로 시민 참여 확대고요. 우리 민주주의에서 정말 중요한 게 시민 참여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미디어는 민주주의에서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는구나 알수 있겠죠. 자, 특히 우리 서명운동을 온라인을 통해서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은 미디어가 발달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겠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는 역할도 있습니다. 자, 미디어는요, 사람들이 정확하고 균형 잡힌 정보를 바탕으로 생각하고 판단하도록 도와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지키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예시를 보면 우리 민주주의에서 미디어의 역할을 정말 잘 이해할 수가 있는데요. 자, 예를 들어, 요즘에 전동 킥보드 사고가 증가하는 문제가 생겼어요. 이것을 어떻게 알았죠? 미디어를 통해. 미디어는 정보 전달 역할을 하잖아요. 내가 뉴스에서 봤는데 요즘에 킥보드 사고가 엄청 많이 난대. 자,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요. 사람들이요, 여론을 형성해요. 인터넷 게시판 등에서 규정 강화를 요구하는 여론이 확산이 된단 말이에요. 이거 사고 많이 나니까 이거 이용 규정을 강화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 이런 공통된 의견이 형성이 돼요. 자, 그랬더니 이 여론으로 인해서 정부가 전동 킥보드 안전 교육 의무화를 발표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정책을 시행하죠? 사회가 변화되는 거예요. 즉, 미디어는 이런 식으로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는 역할을 한다라는 겁니다. 자,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죠? 아, 미디어를 통해서 어떤 정보를 전달받고,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이 이야기를 나누면서 여론이 형성되고, 그것을 통해 사회가 변화할 수도 있구나. 아, 이런 것들이 민주주의의 모습이구나. 국민이 국가의 주인으로서 권리를 가지고 있는, 누리고 있는, 표현하고 있는 모습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 친구들이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미디어의 역할까지 공부를 했는데요. 오늘 공부한 내용 바탕으로 이 문제 풀어서 수강후기 게시판에 남겨주세요. 어떤 일이나 사회 문제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가지는 의견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선생님이 방금 반복해서 말했던 낱말입니다. 정답 수강후기 게시판에 남겨주세요. 그럼 우리는 다음 시간에 만나서 또 재미있는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다음 시간에 활짝 웃는 얼굴로 다시 만나요. 안녕!

0: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English Trainer 마유 인사드리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영어 왕초보 대표 박슬기입니다.
0: Welcome to 왕초보 영어. Welcome to 왕초보 영어, you guys. Today is Monday. 한 주의 시작입니다.
1: 네네.
0: 자, 오늘은요. 가정 영어로 또 출발을 해봐야 되는데요.
1: 그쵸?
0: 자, 오늘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목이 중학생 아들을 위한 저축 팁 파트 1인데요.
1: 네. 요즘에 진짜 난리예요.
0: 맞아요. 이 뭐 사실은 미국 같은 경우에는 원래 좀 어린 나이부터 그거를 좀 중요하게 생각을 많이 해요.
1: 경제 그러니까 관념에
0: 공부라기
1: 대해서.
0: 공부라기보다는 투자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이 돈을 만약에 너가 그냥 받는 것이 아니라 일단은 노력을 해서 받아야 되고 이거를 대신에 불리려고 하면은 너가 뭘 해야겠니 생각해봐. 이런 식으로 해서 투자를 어렸을 때부터 하는 좀 교육이 많이 들어가는데 요즘에는 한국에서도 그런 좀
1: 붐이에요.
0: 붐이 불고요.
1: 네, 저도 지금 아직 아이가 어리긴 하지만 진짜 그 경제 관념에 대해서 아이들한테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그 정보가 무수히 쏟아져 나오니까.
0: 맞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엔 특히나 또 AI 시대이다 보니까 투자 관련해가지고 좀 그런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1: 그 돈이 돈을 벌게 하는 방법에 대해서.
0: That's right.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굉장히 베이직하지만 중요한 내용들을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미션 우리말로 드릴 테니까요. 영어로 최대한 많이 바꿔보도록 하세요. 미션 공개합니다. 미션 공개!

0: 네, 첫 번째 미션은요.
1: 네.
0: 아들, 매주 용돈 저축하고 있니? 라는 질문입니다. 오,
1: 오.
0: 그러니까 용돈을 주기는 주는데, 그걸
1: 네.
0: 그냥 쓰고 있느냐? 이런 질문인 것 같아요.
1: 저희 애도 맨날 엄마 그때 할머니가 줬던 돈 어디 갔어? 이러면서 엄마한테 맡겨 이제 이러니까는
0: 저기, 어디 갔죠?
1: 기억을 너무 잘하는 때가 왔어요,
0: 아,
1: 이제.
0: 그렇군요. 이제는.
1: 이제는 조금 제가 저도 이제는
0: 맡기세요.
1: 예,
0: 에이,
1: 그렇게
0: 그렇습니다.
1: 하겠습니다. 예.
0: 자, 두 번째 미션은요.
1: 응?
0: 오, 이런. 티끌 모아 태산이란다라는 교훈을 딱 주죠.
1: 야.
0: 요거 영어로 할수 있어야 되고요.
1: 네.
0: 하게 될 겁니다.
1: 좋습니다.
0: Alright.
1: 아들의 용돈 저축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러 가보겠습니다.
0: 오케이.
1: 슬기롭게
0: 도전!
1: 도전! 아들, 매주 용돈 저축하고 있니?
2: Hi, mom.
1: 아우, 예. 그래요. My son?
2: Yeah.
1: Did you save money?
2: Money.
1: Money, yeah, money.
2: My
1: Save,
2: allowance
1: no. 그 save money. Give,
2: from my pocket money.
1: yeah. I gave money. You save.
2: No,
1: 응?
2: I spend most of it on games.
1: 뭐?
2: I spend most of it on games.
1: 아휴, 정말 게임을. 아, 이런 티끌 모아 태산이란다.
2: Huh?
1: Oh my gosh. 스몰 스몰 스몰

0: small and big, big, big, right?
1: Small,
0: Small,
1: small,
0: small,
1: small, big, big, big.
0: and in the future, big.
1: Big.
0: Small save, small save, small save, and big.
1: Ah, save.
0: Yeah.
1: I know, but it's not easy to save money.
0: I know, but 해야 돼요.
1: Give me
0: Save.
1: more money.
0: 노!
2: 아유, 근데 모르는 겁니다. 아이가 더
0: 예.
2: 잘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0: 아, 그러게요.
2: Alright. 자, 아무튼 오늘 뭔가 뭐 투자가 될 수도 있고 저축이 될 수도 있고 관련되어 있는 내용인데요. 빈칸 잘 들어보시고요. 최대한 많이 채워보도록 하세요. 전체 대화 주세요.
0: 주세요.
3: Son, are you saving your allowance every week?
4: No, I spend most of it on games.
3: Oh dear, a penny saved is a penny earned.
4: I know, but it's not easy to save money.
2: All right, ladies and gentlemen, here's the dialogue of the day. 오늘의 대화문입니다.
0: 네.
2: 자, 아들, 매주 용돈 저축하고 있니? 뭔가 점검을 해보고 싶었던 것 같아요.
0: 그렇죠.
2: Right.
0: 그러니까 뭐 매주 용돈을 받긴 하나 봐요, 그렇죠? 근데 받자마자 뭔가
2: 네.
0: 이렇게 쓸 때도 많은 것 같고
2: 그렇죠.
0: 쓰기도 많이 쓰는 것 같으니까.
2: 대부분 그렇죠.
0: 네. Son, are you saving your every week? 매주 너의 용돈을 saving 하니 저금하니 뭐 이런 건가 봐요. 용돈이
2: 네.
0: 들어가야 되는데
2: 네.
0: 이걸 또 어렵게 가면 우리 한두 끝도 없어요.
2: 어허.
0: 용돈이니까 누가 부모님으로 받으니까 뭐 giving parents 뭐 이렇게 가면 한두 끝도 없어요.
2: 네.
0: 그냥 money로 가면 됩니다.
2: 아, 그냥 money요?
0: 네, 그냥 money예요. 칸트 딱 떨어지잖아요.
2: 그나마 드래곤 머니 뭐 이런 거
0: 아유.
2: 안 해서 참 다행입니다.
0: 아유, 네, 진짜.
2: 뭐 용돈 이럴까 봐 걱정했거든요.
0: 우리 지금 왕초보 영어 지금 제가 또 며칠 차인데 거의 1년 넘고 2년 다 돼가는데 이제 그런 거 안 하죠.
2: 아 그런데 네. 그렇게 됐는데 머니를 쓰다니. 자, are you, son, are you saving your money every week? 자, 나쁘지 않아요.
0: 네.
2: 이거 충분히 통합니다. 자, 그렇지만 용돈이란 단어가 따로 있습니다.
0: 아, 이거 배웠었어요.
2: Allowance, right?
0: 네.
2: 네. 뭔가 허용해준다라는 느낌? 그렇죠? 왜냐면 allow 한다는 게 허용하다, 허락하다 이런 뜻이
0: 네.
2: 있기 때문에요. 당신이 쓸 수 있을 만큼의 뭔가를 주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So, allowance라고 하는 게 용돈이고요.
0: 네.
2: 자, 참고로 아마 보시는 분들 중에 이상하다, 나는 이런 거 아니라 다른 단어 알고 있는데 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혹시 무슨 money라고 해서 들어본 적 있나요? 용돈 중에?
0: 왁스의 money 알아요.
2: 어허.
0: 머리, 머리.
2: 노래 말고요. 노래 말고 주머니에서 나오는 돈이라고 해서 주머니.
0: 아, 포켓몬이에요?
2: 한번 써보실래요?
0: 포켓.
2: 양심적으로 스펠링은?
0: 예, 그럼요. 아유, 걱정 마세요. 아껴만 주시고.
2: 오케이. 자, pocket money.
0: Yes.
2: 맞습니다. 자, 이것도 용돈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 개는 쓰는 지역이 조금 다르고
0: 약간 사투리처럼.
2: 사투리까지는 아닌데 나라가 좀 다른 스타일이에요. 어떤 나라에선 이걸 더 선호하고 아니고인데
0: 네.
2: 사실은 얘가 사용 빈도가 굉장히 높기는 해요. 특히 북미 지역 같은 경우에는 거의 allowance라고 쓴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0: 네.
2: Alright. 자, 그리고 읽을 때도 allow가 아니라 allowance예요. 그래서
0: allowance.
2: 주의하셔야 돼요.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0: 예.
2: Allowance. Allowance.
0: Allowance. Allowance.
2: 네. 자, 그리고요. 보세요. Are you saving 하고 있어? 너 저축하고 있어? Your allowance를. 근데 뒤에 뭐라고 나왔죠?
0: Every week.
2: Every week.
0: 네.
2: 이게 무슨 말이에요? Every week.
0: 매주.
2: 맞아요. 매주. Right? So, 주마다 혹은 매주 이렇게 되는 거죠.
0: 네네.
2: 자, 그래서 every week을 그렇게 알아두셔도 되는데 every 뒤에 명사를 바꿔주면은 매뭐뭐마다 이런 느낌을 줄 수가 있습니다.
0: 네.
2: Alright? 여기서 주의하셔야 돼요. every는 모든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런
0: 네.
2: 뜻일 때도 있지만 오늘 나온 every는 그런 뜻이 아니라 모든이라는 뜻이 아니라 매뭐뭐마다라는 뜻이에요.
0: 네.
2: 오케이. 자, 이거 어떻게 할까요? 매주마다 다시 한번 주세요.
0: Every week.
2: Every week. 그러면은 매월 그럼 어떻게 해요?
0: Every month.
2: Every month.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0: 네.
2: 바꿀 수 있어야 돼요. 응용할 수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나 짐에 가. 나 헬스장에 간다.
0: 오.
2: 매주 혹은 주마다 그럼 어떻게 해요? 나는 헬스장에 간다. 헬스장이 뭐예요? 그냥
0: gym.
2: Gym. The gym, right? 그럼 어떻게 해요?
0: I go gym.
2: I go to the gym.
0: I go to the gym.
2: 매주마다.
0: Every week.
2: Every

0: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 네. I go to the gym every week.
2: I go to the gym every week.
1: She gets a checkup every month.
2: She gets a checkup every month.
0: 네, 이거 어려운 패턴이 아니고요. Every 뭐가 정말 쉽습니다. 뭐냐면 매일이 뭐예요? 매일.
2: Every day.
0: That's it. Every day가 거기서 나온 거예요.
2: 아, 그러네요.
0: Every day에 day가 나온 거죠. 그렇죠?
2: 그것도 띄어쓰기 하나요? Every day고 되는가요?
0: 그렇죠. 매일매일이라는 아. 부사로 쓸 때는 그렇게 써야 맞죠.
2: 그럼 every 붙여서 쓸 때는 뭐였죠?
0: 그건 형용사였죠.
2: 어,
0: 일이 더 복잡해져요. 잠깐. 거기까지 가면 안 되고요. 네. Every day 띄어야 됩니다. 네. 얘처럼. Alright? 자, 그럼 요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Son, are you saving your allowance every week?
2: Son, are you saving your allowance every week?
0: Alright. 자, 두 번째. 그랬더니, 그럼요. 이럴 리가 없을 것 같아요. 느낌이. 아니요. 용돈 대부분은 게임에 써요.
2: 저런.
0: 맙소사.
2: No, I earn most of it. 여기서 끊어볼까요?
0: 오!
2: 오, 괜찮았죠?
0: I like that.
2: 이거는 allowance고. 그죠? 이시 allowance고. allowance의 대부분을.
0: 쓴대요.
2: 어디에? 게임으로 씁니다.
0: 오케이?
2: 쓰다.
0: 돈을 쓰다.
2: 쓰다. 돈을 쓰다. 돈을 쓰다.
0: 시간을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시간을 보내거나
2: 돈을 쓰고. 스펜드. 예, 스펜드.
0: 굉장히 글씨가 커졌네요.
2: 신나가지고 제가 원래 유즈 쓰려고 그랬거든요. 사용하는 거니까요.
0: Alright, 뭐 유즈도 나쁜 건 아닌데 예, 예. 자 보겠습니다. Now I spend it 쓸 수도 있었지만 예. I spend most of it. On games. 예. 자, 정답 맞습니다. Spending again. 뭐 돈을 쓰거나 그렇죠? 아니면은 시간을 보낸다라고 할 때도 쓸 수 있는 동사가 되겠고요.
2: 네.
0: 자, 오늘은 사실 이거 어떻게 생각해 보니까 왕초보 영어에서 처음 소개하는 표현이에요. 바로 most of something입니다. Alright. So 난 그걸 다 쓴다가 아니라 most of something이라고 하게 되면 이것의 대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은 좀 남겨놓거나 저축을 하고 있다가 될 수도 있겠죠. 그렇죠?
2: 아, 그래요?
0: Right. 그래서 그것의 대부분, 용돈의 대부분. 자, 예를 들어서 그 돈의 대부분이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2: 그 돈의 대부분이요?
0: 그냥?
2: Most of the money.
0: 그렇죠.
2: 아.
0: Most of the money. Most of the money. How about this? 그들의 대부분.
2: Most of them.
0: 그렇죠. Most of them. 이렇게 쓰는 거예요.
2: 네.
0: 자, 그래서 걔로 문장을 또 만들 수가 있어요. 그 돈의 대부분은 내 것이다. 이렇게 하면 Most of the money is 내 것?
2: Mine.
0: Mine. 이렇게 문장을 또 만들 수가 있겠고요.
2: 네.
0: 자, 그들의 대부분은 학생들이다. 그러면 Most of them are
2: students.
0: 학생, students.
2: Yes.
0: 이렇게 또 문장화 시킬 수도 있다는 거예요.
2: 얘를 주어로 보내는 거고요.
0: 주어로도 쓸 수 있죠. 그 목적어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만들어주고요. 이거는 사실 알아두면 저는 좀 욕심이 있어요. 여러분
2: 네.
0: 알았으면 좋겠는데요. 뭐냐면 most of the money 쓰잖아요. 근데 얘 are 아니라 is 썼죠.
2: 네.
0: 이거 왜 그런 줄 알아요?
2: Most of the money.
0: 얘 때문이에요.
2: money 때문에요?
0: 단수.
2: 아.
0: Right. Most of, 그러니까 셀 수 없는 명사. Right? 자, most of them. 얘 여기 what
2: are일까요?
0: 왜일까요?
2: them.
0: them. 얘 복수라서 그래요. You know what I mean?
2: 예.
0: So 이 뒤에 동사는 이 바로 앞에 것에 맞춰주면 됩니다.
2: 아, 그렇군요.
0: 네. 요거까지 제가 좀 욕심을 낸다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케이.
2: Okay? So 알아는 두겠습니다.
0: 야, 알기만 한다고요? 알겠습니다.
2: 열심히 기억할게요.
0: 읽어볼게요. You guys. 네. Most of the money is mine.
2: Most of the money is mine.
0: Most of them are students.
2: Most of them are students.
0: 자, 근데 여기는요. Most of it, 이 most of만 들어가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문장은
2: 네.
0: 패턴이 하나 굉장히 중요한 게 들어가 있어요.
2: 돈을
0: 쓴다고 하죠.
2: 예.
0: 근데 저 게임에다가 써요 이러잖아요. 에? 어디에 쓴다 할 때 전치사 뭐 있어요?
2: on.
0: yes. 이걸 쓸 줄 알면 진짜 딱 들었을 때 아, 이 사람은 그냥 원래 영어 할 줄 아는구나.
2: 오.
0: 이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2: 예.
0: so spend A on B 하면 A를 쓰는데 도대체 어디에 쓰는지 이제 말을 해줄 수가 있는 거예요.
2: 네.
0: 여기는 뭐 a lot of money, 뭐 $500, 기타 등등 다 나올 수 있겠죠, 그렇죠?
2: 네.
0: 자, 예를 들어 이거 한번 해볼게요. 나 $50 썼어. 너 어디 썼냐면 양말에 썼다.
2: 아.
0: 많이 샀어요. 자, 나는 $50를 썼습니다. 과거형으로 어떻게 해요?
2: I spent $50.
0: 자, 여기서 양말들에 그러면은
2: on socks.
0: That's it. I spent $50 on socks. 자, how about this?
2: Yes.
0: 이런 말 진짜 많이 쓰잖아요. 야, 너 그거에 돈 너무 많이 쓰지 마. 거기 그렇게 돈을 들여. 이거 가능해요.

0: 보세요. 너무 많은 돈이 뭐예요?
1: Too
0: 너무 많은
1: too much
0: 돈.
1: money.
0: Too much money, right?
1: Too much money.
0: 그러면 너무 많은 돈을 쓰지 마. 그럼 어떻게 해요?
1: Don't spend too much money.
0: 그것에 그러면 그것에.
1: Of it. On it.
0: On it. All right?
1: 네.
0: 그럼 어떻게 돼요? Hey, don't spend too much money on it.
1: 아.
0: 이러면 야, 거기에 돈 너무 많이 쓰지 마. 너무 많이 우리 정말 많이 쓰는 표현 아닌가요?
1: 죄송합니다. 예. 아. 혼이 많이 나네요. 아.
0: 예. 오케이. 자, 요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그리고 저기에 끊어주세요.
1: 여기 맞나요?
0: 그렇죠.
1: Yes.
0: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I spent $50 on socks.
1: I spent $50 on socks.
0: I don't spend too much money on it.
1: Don't spend too much money on it.
0: 네, 본문 읽어볼게요. No, I spend most of it on games.
1: No, I spend most of it on games.
0: 그래서 비디오 게임즈를 얘기를 하겠죠. Mm-hmm. 자, 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와 트레이닝 할게요.
2: Son, are you saving your allowance every week? Son, are you saving your allowance every week? No, I spend most of it on games. No, I spend most of it on games.
0: Alright, 자, 다음 보겠습니다.
1: 네.
0: 아이고, 이런, 이러면서 티끌 모아 태산이란다. 혹은 엄마가 얘기하는
1: 예.
0: 거죠.
1: Oh dear.
0: Oh dear.
1: A penny saved is a earned.
0: 자, 얘도 뭐야, 이거 구조가 왜 이래? 이럴 수 있죠.
1: 그쵸.
0: 얘도 속담입니다.
1: 오!
0: 이 구조가 정해져 있어요.
1: 자, 여기까지가 주어네요. 얘가 동사네요. 네, 그러니까 쬐끄만 돈 모은 쬐끄만 돈이 그거를 태산 크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페니가 그 완전 쬐끄만 돈이잖아요. 센트 같은 거. 그죠? 그러면은 이거는 약간 뭔가 집을 살 수 있다 이런 느낌? House earned.
0: 오케이. 자, 아 근데 그렇게 생각이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네. 특급을 모아 뭔가 태산이다. 그러니까 네. 작은 거 모아서 뭐 큰 거 그러니까 뭔가 좋은 게 나와야 될 것 같다라고 그쵸. 생각할 수 있는데요.
1: 네.
0: 이거는 다릅니다. 보여드릴게요.
1: 네. 어?
0: 똑같이 펜입니다.
1: 아 그래요?
0: A penny saved 된 거는 결국에는 penny earned가 된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일단은 hold on. 펜이부터 알아야겠죠. 이 펜이는 저기 써 있죠? 1센트 동전. 어떻게 보면 이 돈의 단위 중에서 뭐 미국 같은 경우에 가장 낮은 작은 단위죠.
1: 우리나라로 치면은 10원.
0: 뭐 10원, 뭐 1원이 있다면 1원.
1: 1원은
0: 뭐.
1: 없어요.
0: 아, 없나요?
1: 예, 예.
0: 오케이. 그래서 뭐 10원 정도 예.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10원. 돼요. 오케이. So 이 일단은 단어가 나왔는데 이게 왜 이렇게 될 수가 있을까라고 할 수 있는데요.
1: 네.
0: 이거예요. 세이브하는 게 뭐죠?
1: 세이브는 저금하고 저축하는 거죠.
0: 맞아요. 거예요. 그냥 이거를 그냥 툭 버리거나 이렇게 안 하고 갖고 있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1: 그렇죠.
0: So a penny 사실은 이거는 a penny that is saved. That is가 생략이 된 건데 아. 그렇게 되면 문법으로 제가 따지면 너무 고급으로 올라가요.
1: 네.
0: 그래서 penny 근데 안 버리고 그냥 갖고 있던 그 penny가 결국에 내가 얻어낸 페니가 되어버린다. 가치가 있게 된다라는 뜻으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너무 잠깐만 이거 조금 모으면은 하우스가 된다. 말은 돼요. 생각해보면 제가 생각해도 말이 되는데 그냥 그렇게 쓰질 않습니다. 오케이?
1: 속담이니까요.
0: 네, saved를 earned 얻어진 것으로 네. 단어를 바꿈으로써 오히려 거기에 가치를 넣은 거예요. 오케이, 여러분들 뭔가를 earn 하는 건 단순하게 이렇게 get 하는 게 아닙니다. 노력을 해서 얻어내는
1: 그쵸.
0: 뭔가 가치가 있다라는 뜻이 있거든요. 오케이 그래서 그냥 penny saved 하는 거는 그냥 갖고 있다라는 정도가 아니다. 이거는 거의 가치를 지니게 되는 penny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됩니다.
1: 그래서 티끌 모아 태산이라는 뜻이
0: 가장 가깝게. 네, 그러니까 결론은 저축해.
1: 그제라는
0: 뜻으로 이렇게 활용을 하게 됩니다.
1: 작은
0: 거예요.
1: 돈이라도 허투루 보지 않고 조금씩
0: right.
1: 모으는 거.
0: 오케이 그래서 아예 이 표현을 알아두시는 거. 좋습니다. 이거는 하나도 바뀌지 않아요.
1: 네.
0: 자, 그리고 앞에 요거 나왔죠.
1: Oh dear.
0: Oh dear. 아마 영화에서 말하는 거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Oh dear.
1: 맞아요.
0: 이런 느낌. 자, 이거가 oh 이런.
1: Oh 이런.
0: 아이고 이런. 이 정도. 근데 사실 이런 감탄사는 많죠. Oh my. 이 정도가 될 수도 있고요. 근데 이거는 어린 친구들은 잘 안 써요. 어린 친구들이 갑자기 oh dear 이러면은
1: 그게
0: 너무 갑자기 약간 나이가 맞아요.

0: 애어른이 된 느낌이에요. 그래서 조금 성인들, 그리고 특히나, 나이가 많을수록 이거 많이 쓰는 편이긴
1: 저는
0: 한데.
1: 할아버지, 할머니가 이런 말 하는 거 너무 많이 봤어요.
0: Oh dear. 영화 같은 데서. That's right. 희한하죠, 그쵸?
1: Oh dear.
0: Oh dear. 하면서.
1: 이러면서.
0: 자, 한번 해볼게요.
1: 네.
0: 예를 들어서. 이런. 그건 좋지 않네. 한마디로, 좋게 들리지가 않는다. 이건데요. 요거 어떻게 보여드리고 연기를 한번 해보실래요?
1: Okay.
0: How about that? Right? You
1: 챌린지.
0: guys too. Check this out. 자, 한번 해보세요. 아이고, 이런 어떻게 좋은 그 소식이 아니네.
1: Oh dear, that's not good.
0: Alright, 저기 너무
1: 아, 너무
0: 어디야?
1: 갔어요?
0: 자, 두 번째는 아이고 이런 밖에 비가 오고 있네.
1: 이거는 좀 할머니 쪽으로 갈게요.
0: 오케이.
1: 예, 빨래 널어야 되는데 비가 오는 상황으로. Oh dear, it's raining outside. 이런
0: 아,
1: 느낌으로.
0: 아주 좋습니다. 역시 연기가 중요해. 아이고 이런 감탄사 정도의 느낌입니다. 자, 읽어볼게요. Oh dear, a penny saved is a penny earned.
1: Oh dear, a penny saved is a penny earned.
0: 네, 좋습니다. 자, 마지막이에요.
1: 응?
0: 아는데 돈 모으는 게 쉽지
1: 아, 그게
0: 않아요.
1: 맞는 말이지, 진짜.
0: 그렇죠.
1: 근데
0: 예.
1: 이거를 지금 중학생 아들이 깨우쳤다는 건 대단한 것 같은데요?
0: 그렇죠. 그래도 안다는 거.
1: 그쵸. I know, but it's not easy. 쉽지 않아요.
0: 뭐 하는 게요?
1: To money. 돈을 save 하는 거.
0: 오케이.
1: 예, save 하겠습니다.
0: 정답. 그렇죠. So save는 아까 전에서도 나왔었지만 모으다, 저축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it's not easy to save money라고 했어요. 자, 얘를 그대로 제가 빈칸만 만들어서 가져와 봤습니다. 이거는 문법책에 무조건 나와 있는 부분이기는 해요. 자, it's 형용사다. to 동사원형. 이렇게만 보면 굉장히 공식 같잖아요. 좀
1: 어려워
0: 지루해 보이는
1: 보여요.
0: 거 저도 이해합니다. 그런데 이거 보세요. 이거는 어떤 행동하는 게 도대체 어떤 느낌인 건지 형용사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공부하는 게 쉽다라고 얘기한다든가 공부하는 게 어렵다라고 얘기를 한다든가 아니면은 뭐 축구 뭐 게임을 할때 그게 뭐 지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든가 어떤 행동을 형용사로 표현하는 방법이다라고 해서 it's 형용사 근데 도대체 뭐 하는 거가 이 행동하는 게, alright. So is은 해석을 하지는 않아요. 오케이.
1: Aha.
0: 자, 그래서 자 이거 한번 해보세요. 돈을 모으는 거, 저축하는 것은 쉽다.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예를 들어 슬기 씨는 원래 그런 걸잘 모으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1: 그쵸.
0: 돈 모으는 거 쉬운데
1: 그게 뭐
0: 이렇게 하면
1: 어렵니?
0: 그럼 어떻게 할것 같아요? 쉽다.
1: It's easy
0: 돈 모으는 거.
1: to save money.
0: That's it. 이렇게 할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How about this? 이해하기에 어렵지 않아요. 그러면 어렵지 않다. 어떻게요?
1: It's not difficult.
0: difficult. 오케이. 이해하는 게
1: To understand.
0: 그렇죠. That's it. It's not difficult to understand. 이렇게 부정문도 쓸수 있는 겁니다.
1: 이렇게 긴 문장을 간단히 해결하다니.
0: Of course.
1: 네.
0: So 이 save 하는 거, 이 understand 하는 게 도대체 어떤지 이걸 형용사로 표현하는 겁니다.
1: 네.
0: 꼭 알아두셔야 돼요. 자, 읽어볼게요. It's easy to save money.
1: It's easy to save money.
0: It's not difficult to understand.
1: It's not difficult to understand.
0: 네. 자, 그리고 요거 참고로 질문형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1: Yes.
0: 질문형은 it하고 비동사 위치만 바꾸면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it's easy to learn English. 누가 그래요? 그죠? 그럼
1: 예.
0: 영어를 배우는 거는 easy하다 아니에요?
1: 맞아요.
0: 근데 질문을 하려면 이렇게 스위치를 해서 쉽나요? Is it easy? 뭐 하는 게?
1: 영어
0: To
1: 배우는 게.
0: learn English 하는 게
1: Yes.
0: 그쵸? 자, 읽어볼게요. I know, but it's not easy to save money.
1: I know, but it's not easy to save money.
0: There you go. 또두 문장 있으니까 피터와 트레이닝 할게요.
2: Oh dear, a penny saved is a penny earned. Oh dear, a penny saved is a penny earned. I know, but it's not easy to save money. I know, but it's not easy to save money.
0: 네, 미션 정리하겠습니다.
1: 네.
0: 아들, 매주 용돈 저축하고 있니?
1: Son, are you saving your allowance every week?
0: 오, 이런 티끌 모아 태산이란다.
1: Oh dear. A penny saved is a penny earned.
0: Alright, 아주 좋습니다. 자, 미션 기억하시면서 전체 대화 들어보겠습니다.

0: 볼게요. 전체 대화
1: 주세요.
2: Son, are you saving your allowance every week? Son, are you saving your allowance every week?
3: No, I spend most of it on games. No, I spend most of it on games.
2: Oh dear, a penny saved is a penny earned. Oh dear, a penny saved is a penny earned.
3: I know, but it's not easy to save money. I know, but it's not easy to save money.
0: Ne, 입으로 하는 입영작 시간입니다.
1: 여러분, 이 패턴 잊지 마요. 볼까요?
0: 네, 첫 번째는요. Every 명사.
1: 네.
0: 대신에 모든이 아니라 매 명사 이런 뜻입니다. 오케이, 뭐뭐마다.
1: 네.
0: 자, 나 매주 헬스장 가. 헬스장은 the gym입니다. 나는 헬스장에 간다. 매주.
1: I go to the gym every week.
0: I go to the gym every week.
1: Yes.
0: 걔는 그녀는 매년 검진을 받아. 자, 검진 받는 거는 체크업을 get 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1: 네.
0: 자, 매년 검진을 받는다. 그녀는
1: she gets a checkup every year.
0: 자, 하나 더요. 너 매주 용돈 저축하고 있니? 너는 너의 용돈을 모으고 있니? 매주.
1: Are you saving money? Are you saving your allowance every week?
0: 그죠, every week.
1: Yes.
0: Right, 읽어볼게요. I go to the gym every week. She gets a checkup every year. Are you saving your allowance every week? All right, 다음은요. Oh dear.
1: Mm-hmm.
0: Right? 자, 보고 연기하셔도 됩니다.
1: Yeah.
0: Oh, 이런 그거 좋지 않네.
1: Oh dear. That's not good.
0: That's not good.
1: Yeah.
0: Oh, 이런 밖에 비가 오네.
1: Oh dear. It's raining outside.
0: There you go. 하나 더요. 어, 이런. 티끌 모아 태산이란다. 자, 이거는 틀려도 괜찮습니다. 어, 이런. 일단.
1: Oh, dear.
0: 자, save than penny는 earn than penny야.
1: A penny saved is a penny earned.
0: Very nice. 읽어볼게요. Oh, dear. That's not good. Oh, dear. It's raining outside. Oh, dear. A penny saved is a penny earned. 어, 수고하셨습니다. 전체 대화 들어볼게요. 전체 대화 주세요.
4: Son, are you saving your allowance every week?
5: No, I spend most of it on games.
4: Oh dear, a penny saved is a penny earned.
5: I know, but it's not easy to save money.
0: 미션 해결할게요.
1: 네, 슬기롭게 미션 해결. Son, are you saving your allowance every week?
3: No, I spend most of it on games.
1: Oh dear, a penny saved is a penny earned.
3: I know, but it's not easy to save money.
1: Oh, stop playing game.
3: Give me some more allowance.
1: No. Save money.
0: Oh, great job, you guys.
1: 와, 정말 대단하십니다.
0: 오늘부터 깔끔합니다.
1: 네.
0: 자, 그렇다면 지난 시간 영작 퀴즈 정답 알려드릴게요.
1: 네, 마유는 금요일에 돌아와라는 문장이었는데요.
0: 그렇습니다.
1: 예, Mayu is coming back on Friday.
0: 그렇죠. 이거는 확정된 미래 사실입니다. 그래서 비동사 ing를 썼죠. Mayu is coming back on Friday.
1: Yes.
0: Alright. 자, 그렇다면 오늘 배운 입영작 패턴이죠.
1: 네.
0: Every 명사.
1: 오.
0: 대신에 이 every는 모든이라는 뜻이 아니라 매번, 뭐뭐마다
1: 네.
0: 라는 뜻으로 활용해서 다음 영작 해주세요. 난 내 용돈을 매주 받아. 난 내 용돈을 매주 받아.
1: 오호.
0: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1: 네, 여러 번 영어 문장 완성해 보시고요. 오늘의 미션 문장도 여러분들 것으로 만들어 보십시오.
0: 네, 기대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0: 이거 실화야?
1: 에이, AI 같은데.
0: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수학입니다. 이번 시간부터는 우리 문법 공부를 하게 됩니다. 와! 그런데 문법 하면 벌써 겁부터 나는 친구들이 많죠. 걱정하지 마세요. 선생님이 또 문법 전문가니까 선생님 믿고 따라오면 문법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자신감을 갖게 될 겁니다. 과연 정말 그러할지 로그인 해보겠습니다. 자, 선생님 먼저 재밌는 상황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요거 한번 볼게요. 친구랑 같이 식당에 갔어. 그러니까 친구가 분명히 내가 사 그랬거든. 그렇죠? 그러니까 오예 아싸 너 먹는다 하고 기분이 좋았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다 먹고 난 다음에 계산할 때가 되니까 갑자기 친구가 나를 쳐다보더니 그렇죠? 나를 쳐다보더니 빨리 계산 안 하고 뭐해? 이런 식으로 이제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뒤늦게 이제 아 내가 사실 선생님도 발음이 잘 안 돼 그분이 내가 아, 이, 내가 아니라, 어, 이, 내였구나. 어, 네. 자, 어쨌든, 요게 달라요. 그쵸? 달라. 아이를 썼느냐, 어이를 썼느냐에 따라서, 내가 나 내는 거야, 네가 내는 거야. 이렇게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이 구분이 잘 안 되니까, 어, 이, 내를, 니라고 많이 표현하죠. 그렇죠? 니가, 네. 이런 식으로. 자, 오늘 우리가 강의 제목이 뭐냐면, 내 차례야, 내 차례야. 그러는데, 과연 지금 누구 할 차례야? 나야 너야 이걸 가리는 건데 내와 내의 구분이 잘 안 되면 엄청 헷갈리겠죠. 왜 이런 혼란이 발생할까요? 모음 때문입니다. 이번 시간에 우리 함께 공부할 것이 바로 이 모음에 관한 것인데 이런 궁금증 어떻게 하나하나 해결해 나갈 수 있을지 기대되죠?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모음에 대해서 알아보기 전에 모음 위에 있는 먼저 만나야 될 친구가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의문이라는 친구예요. 의문이라는 친구. 의문이 뭐냐면 이거 잘 기억해 두세요. 말의 뜻을 구별해 주는 소리의 가장 작은 단위가 바로 음운이야. 말의 뜻을 구별해 준다? 소리의 가장 작은 단위? 뭐야? 뭔 뜻이야? 이걸 어떻게 외워? 할 텐데 예를 보면 되게 쉽습니다. 자, 발이라는 단어와 말이라는 단어 뜻이 다르다는 건 알죠? 발과 말은 뜻이 다르지. 그치? 근데 그 차이가 뭐야? 거의 비슷하게 생겼는데 여기는 비읍을 사용했고 여기는 미음을 사용했네. 그렇죠? 비읍을 썼느냐 미음을 썼느냐에 따라서 말의 뜻이 완전히 달라졌네요.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 보세요. 발하고 벌을 볼게요. 거의 비슷해요. 무슨 차이 있어요? 무슨 차이? 여기는 알을 썼고 여기는 어를 썼고 모음 알을 썼느냐 어를 썼느냐에 따라서 뜻이 달라졌어. 이렇게 말의 뜻을 구별해주는 자음과 모음을 묶어서 음운이라고 하는 거예요. 음운. 음운 밑에 물론 소리의 길이도 음운의 역할을 해요. 예를 들어서 길게 발음하는 말과 짧게 발음하는 말. 선생님이 지금 하는 거는 말 길게. 경마장에 막 달리는 말은 짧게. 이런 식으로 소리의 길이도 말의 뜻을 구별해주는 역할을 하는데 우리는 문법 선생님과 함께 할 때는 모음과 자음을 공부할 거고 이번 시간에는 먼저 모음부터 공부할 거예요. 그럼 모음이 무엇인지 봐야 되겠죠? 모음의 정의 재밌으니까 잘 보세요. 모음이란 발음할 때 폐에서부터 이제 공기가 쫙 기도를 타고 올라오겠죠? 공기의 흐름이 발음기관에 장애를 받지 않고 이 부분 중에 장애를 받지 않고 나오는 소리가 바로

모음이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나중에 그러면 장애를 받거나 어느 소리도 있다는 건가? 있어요. 그게 바로 자음이에요. 모음과 자음의 가장 큰 차이가 뭐냐? 발음기관의 장애를 받지 않고 나오면 모음. 발음기관의 장애를 어디선가 받고 나오면 자음. 쉽죠? 모음, 자음은 이렇게 구별하는 거예요. 우리가 좀 이제 배운 사람 티를 내야 돼. 이런 식으로 분명하게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자, 이제는 우리가 모음 중에서 이제 단모음과 이중모음을 또 나누는데, 단모음과 이중모음은 또 어떻게 나누는가? 기준이 뭐야? 나누려면 기준이 있어야 되겠죠. 기준을 정해놓고 나눠보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말에서 모음, 단모음에 해당하는 건 뭐가 있고, 이중모음에 해당하는 건 뭐가 있고, 이것도 알아봐야 되겠죠. 단모음. 발음하는 도중에 입술 모양이나 혀의 위치가 변한다, 변하지 않는다? 변하지 않는다. 그렇죠? 아, 길게 발음하면 처음과 끝이 다 아, 하나도 안 변해. 입술 모양도 안 변하고 혀 위치도 전혀 변동이 없어요. 한번 아, 길게 발음해 보세요. 하나도 안 변하죠? 변하지 않는다. 단모음이다. 아, 어, 우, 우, 으, 이, 에, 에, 우, 우 이렇게 10개가 있어요. 10개. 10개 좀 이따 외워 볼게요. 그다음 이중 모음이면 그러면 변하지 않으면 얘는 변하는 건가? 맞아요. 역시 똑똑해요. 발음하는 도중에 입술 모양이나 혀의 위치가 얘는 변해. 변해. 야, 예, 여, 왜? 이렇게 11개가 있는데 야를 한번 길게 발음해. 야. 야를 길게 발음해 봐요. 슬로우를 걸어 가지고 최대한 천천히 발음해 보세요. 그러면 이야가 돼. 이로 시작해서 뭔가 아로 끝나는 느낌이 나거든요. 변화가 있어요. 이렇게 길게 발음할 때 변화가 없다? 그러면 단모음. 길게 발음할 때 변화가 있다? 그러면 이중모음. 이렇게 구분하는 거예요. 우리가 앞에서 모음과 자음을 구분하는 거 어느 지점에서 구분을 했지? 그 구분하는 연습. 그 다음에 단모음과 이중모음을 어느 지점에서 구분하지? 구분점만 잘 잡으면 문법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생소한 용어가 나왔다 그러면 그 개념을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 그 개념 중에서도 핵심이 되는 부분이 있거든, 이렇게. 핵심이 되는 부분만 잘 알아두고 서로 헷갈리지만 않으면 문법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자신감을 가지세요. 자, 이제 단모음 10개를 이제 구분, 그 분류를 한번 해볼 텐데 이거는 시험 문제 참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선생님 이렇게 지금 표로 이렇게 정리를 해놨는데 저거 외워야 되나요, 설마? 아, 외워야 돼요. 외우면, 물론 외우지 않고 모음 하나하나의 성질을 발음해보면서 자기가 파악할 수 있으면 외우지 않아도 돼요. 그런데 그러기엔 너무 피곤할 수 있으니까 차라리 외우는 게더 편할 수 있어. 자, 기준은 뭐냐? 혀의 최고점의 위치가 앞이냐, 뒤냐? 그래서 앞에 있으면 앞전자를 써가지고, 선생님이 한자로 이렇게 앞전자를 써가지고, 전설. 설은 이제 혀설자예요. 그 다음에 후설, 뒤후자를 써가지고, 혀가 뒤에 있다. 후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평순은 입술 순자를 써가지고 입술이 평평하다 그러면 평순. 그다음 입술이 동그랗게 됐다 그러면 둥글 원자를 써가지고 원순. 입술 모양으로 평순과 원순을 나누고. 근데 혀의 높이가 높으면 높을 코, 낮으면 낮을 처에서 고, 중, 저 이렇게 나누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분류를 해놨는데 선생님 이거 어떻게 외워요? 우리 선생님이 가르치는 학생들 이렇게 보니까 이런 방법을 쓰더라고요. 여러분도 한번 써보세요. 키위. 과일 사러 갔어. 키위는 사지 마. 키위 제외해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외우더라고요. 그러니까 금방 외우는 것 같아, 친구들이. 그 다음에 후설 모음은 어떻게, 후설은 어떻게 외울래? 그러니까 여기다 금, 붕, 어, 나는 금붕어가 좋아요. 이렇게 조, 아, 이렇게 외우더라고. 그러니까 선생님 이렇게 외우는 방법 가르쳐 줬으니까 한번 외워보세요. 도전해 보세요. 그리고 외워놓으면 이와 관련된 문제가 났을 때 은근히 너무 쉽게 해결되는데라고 깜짝 놀랄 거예요. 물론 이제 각각의 단모음의 성격을 이 기준에 맞춰서 설명할 수 있으면 더 좋겠죠. 자, 여기까지 우리가 모음 공부를 했습니다. 이번 시간 공부한 중요한 내용들 간단하게 정리해 보도록 하죠. 이번 시간 모음에 대해서 공부했잖아요. 중요한 내용 다시 한번 짚어볼게요. 모음은 발음기관의 장애를 받는다, 받지 않는다? 받지 않는다. 받으면 자음. 이렇게 구분하면 돼요. 그 다음에 단모음과 이중모음 발음하는 도중에 입술 모양과 혀의 위치가 변화가 있다, 없다 가지고 나누면 돼요. 그 다음 단모음 10개를 이렇게 혀의 최고점 위치, 혀의 높이, 입술 모양 세 가지 기준으로 분류했던 그표 기억하세요. 자, 계속해서 이번 시간 댓글 미션 나갑니다. 아, 우, 오, 이 이렇게 연속해서 발음해보고

입술 모양과 혀의 위치가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세요. 그래서 한번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시간 이렇게 모음에 대해서 공부해 봤고요. 다음 시간은 또 자음을 가지고도 재미있는 공부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꼭 다시 만나기로 하고, 여기서 안녕!

친구들, 안녕하세요. 재미있는 국어 쉽고 친절하게 설명해주는 혜은 선생님입니다. 반갑습니다. 친구들, 오늘은요, 우리가 3단원의 내용을 마지막으로 정리하는 시간이에요. 자, 우리 오늘 3단원 마무리하고 다음 시간에는 4단원을 새롭게 시작합니다. 오늘 3단원 마지막 시간이니만큼 우리 친구들 하나라도 더 알아가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랄게요. 자, 우리 지난 시간에 북이 교재에서 학교 시험 만점왕 6번 문제까지 해결을 했습니다. 자, 선생님과 7번 문제부터 이어서 풀어볼게요. 친구들 준비되었나요? 오늘도 힘차고 재미있는 공부 시작해 볼게요. 자, 우리 친구들 북이 교재 19쪽입니다. 자, 7번, 8번 다음 글 읽고 물음에 답해 보도록 할게요. 우리 학교에는 다양한 장소가 있습니다. 학생들이 수업을 듣는 교실이 있습니다. 책을 읽거나 빌릴 수 있는 도서관도 있습니다. 체육 시간에 운동을 하거나 학교의 행사가 열리는 강당이 있습니다. 자, 지금 우리 학교에 다양한 장소가 있다고 하면서 우리 학교에 있는 다양한 장소를 소개하고 있죠. 자, 여기까지 읽었을 때 지금 문단에서 중심 문장은 우리 학교에는 다양한 장소가 있습니다. 자, 이 문장이 중심 문장이고 나머지 문장들이 뒷받침 문장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저는 체육 시간에 친구들과 피구를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자, 이 문장은요, 우리 학교에 있는 다양한 장소를 얘기하는 문장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짜임새 있는 글이 되기 위해서는 이 문장을 삭제하고 이 문장 대신에 우리 학교에 또 다른 장소를 소개하는 문장을 넣으면 좋겠죠. 자, 이렇게 글 읽어보았는데요. 7번 문제 풀어볼게요. 이 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1번. 교실에서는 책을 빌릴 수 있다. 자, 책을 빌릴 수 있는 곳은 도서관이었죠? 2번. 우리 학교에는 교실이 하나만 있다? 자, 이런 말은 없었습니다. 3번. 도서관에서는 주로 체육 시간에 운동을 한다. 아니죠. 체육 시간에 주로 운동을 하는 곳은 강당이었습니다. 4번. 강당은 체육 시간과 학교의 행사가 열릴 때 사용한다. 자, 이렇게 강당을 소개했죠? 일치합니다. 5번. 글쓴이는 체육 시간에 축구하는 것을 가장 좋아한다. 자, 축구가 아니라 피구하는 것을 좋아한다고 했죠. 자,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 되겠습니까? 4번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자, 이어서 8번 문제입니다. 기억을 중심 문장에 적절한 뒷받침 문장으로 바꾸어 쓰시오. 자, 지금 이 기억을요, 이 문단의 중심 문장에 적절한 뒷받침 문장으로 바꾸래요. 자, 이 문단에서 중심 문장이 뭐였죠? 바로 이 문장이었습니다. 우리 학교에는 다양한 장소가 있습니다. 이게 중심 문장이었죠. 자, 그럼 이 중심 문장에 적절한 뒷받침 문장이 되려면 우리 학교에 있는 장소를 소개하는 문장이면 되겠죠. 자, 앞에서 교실이랑 도서관이랑 강당은 소개했으니까 이세 가지 장소 빼고 학교에 있는 어떠한 장소도 좋습니다. 자, 선생님은요. 보건실 소개해 볼게요. 우리 친구들 보건실도 괜찮고요. 아니면 급식실도 괜찮아요. 자, 우리 친구들이 원하는 장소 소개하는 문장으로 만들어 뒷받침 문장 적어 보지요. 선생님은 보건실 할게요. 학생들이 아플 때

받을 수 있는 보건실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뒷받침 문장 만들어 보았습니다. 자, 급식실도 괜찮고요. 운동장도 좋습니다. 우리 친구들 원하는 장소에 관한 뒷받침 문장 만들어서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8번 문제 해결해 보았고요. 9번에서 11번 문제까지는요,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상한 선글라스 이야기의 일부분입니다. 함께 읽을게요. 자, 나눔장터로 오세요. 자, 지금 장소가 나눔장터입니다. 알뜰장터의 한 종류, 나눔장터에 갔어요. 여기서 사는 물건들의 수익금은 모두 불우한 이웃을 돕는 데 쓰입니다. 자, 선생님이 수익금이란 이익으로 들어온 돈을 수익금이라고 했죠. 자, 이 수익금은요, 불우한 이웃, 어려운 이웃을 돕는 데 쓰인대요. 은소리와 한소리는 나누면 행복해요라고 쓰인 앞치마를 맞춰 입은 사람들 사이로 지나갔습니다. 자, 앞치마에 나누면 행복해요라고 문구가 적힌 거죠. 은소리가 말합니다. 우와, 저 가방 정말 예쁘다. 이럴 줄 알았으면 용돈을 아껴서 모아놓는 건데. 자, 가방을 사고 싶은 은소리의 마음을 알수 있고요. 은소리는 수많은 물건을 훑어보느라 한소리를 놓칠 뻔했습니다. 한소리가 말해요. 은솔아, 내 줄넘기를 사기로 했잖아. 그것부터 찾아봐야지. 둘은 어느새 은행나무 뒤에 자리한 선글라스를 파는 곳까지 왔습니다. 판매대 위에는 다양한 선글라스가 놓여 있었습니다. 자, 은솔이와 한솔이가 나눔장터에 가서 다양한 물건을 구경하고 은행나무 뒤에 자리한 선글라스를 파는 곳까지 오게 되었죠. 자, 이 부분 읽었는데요. 문제 풀어 볼게요. 9번입니다. 이 이야기에 나오는 인물의 이름을 모두 찾아 쓰시오. 자, 지금 우리가 읽은 글에서 인물의 이름 나왔죠? 누구? 은소리, 한소리 이렇게 적어주면 됩니다. 은소리, 한소리. 자, 9번 됐고요. 이어서 10번 적겠습니다. 이야기의 흐름대로 번호를 쓰시오. 자, 우리 이야기 읽었기 때문에 쭉 읽고 어떤 흐름인지 순서대로 번호 적어주면 됩니다. 자, 첫 번째부터 읽을게요. 은솔이는 수많은 물건을 훑어보느라 한 소리를 놓칠 뻔했대요. 은솔이가 막 물건 구경한 부분이죠. 자, 두 번째. 은솔이와 한 소리는 나누면 행복해요라고 쓰인 앞치마를 맞춰 입은 사람들 사이로 지나갔대요. 마지막 둘은 어느새 은행나무 뒤에 자리한 선글라스를 파는 곳까지 왔습니다. 자, 우리 이야기 흐름대로 번호 적는다면 가장 먼저 일어난 일이 뭐예요? 은솔이와 한솔이가 나눔장터로 가서 앞치마를 맞춰 입은 사람들 사이로 지나갔죠. 자, 은솔이가 가방 보고 예쁘다 하면서 수많은 물건을 훑어보느라 한솔이 놓칠 뻔했어요. 자, 그리고 둘은 은행나무 뒤에 자리한 선글라스를 파는 곳까지 왔죠. 자, 이렇게 번호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11번입니다. 기억의 뜻으로 알맞은 것에 동그라미 표를 하시오. 자, 기억은 수익금입니다. 선생님이 수익금은 이익으로 걷어들이는 돈을 수익금이라고 했어요. 이익으로 들어오는 돈, 수익금. 자, 수가요, 거두어들이다 수예요. 자, 익은 이익을 말합니다. 자, 그럼 1번. 싼 가격에 파는 물건? 자, 수익금은요, 돈이에요. 물건 아니죠? 2번. 이익으로 들어오는 돈. 이것이 수익금입니다. 자, 3번. 알뜰장터에서 쓴 금액. 자, 알뜰장터에서 내가 쓴 금액이 아니라 이익으로 들어오는 돈이 수익금인 거예요. 자, 그래서 11번의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12번부터 16번까지는요, 이글 읽고 물음에 답해 볼게요. 자, 함께 읽겠습니다. 자, 아저씨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죠. 얘들아, 여기 어린이용 선글라스도 있단다. 이걸 쓰면 멋쟁이가 되지. 한번 써보지 않겠니? 자, 한번 써보라고 권유하시죠. 멋진 콧수염을
길은 아저씨가 한 소리와 은 소리에게 선글라스를 내밀었습니다. 자, 선생님이 코수염할 때 코에 시옷 받침 꼭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자, 코수염은요, 윗입술 위에 있는 수염, 코 아래에 있는 이 수염을 코수염이라고 합니다. 시옷 받침 꼭 기억하고요. 와, 정말 마음에 들어요. 은 소리는 선글라스를 받자마자 바로 써보았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한솔아, 나 어때? 어른 같지 않아? 은솔이는 선글라스를 쓰고 고개를 이리저리 돌려보았습니다. 자, 은솔이 선글라스 마음에 들어 합니다. 한솔이도 얼른 써보고 싶었지만 그냥 선글라스를 만지작거리기만 했습니다. 자, 이유는 뒤에 나오죠? 한솔이의 말에서 알수 있습니다. 아저씨, 죄송해요. 저희는 지금 돈이 없어서 선글라스를 살 수가 없어요. 줄넘기를 사야 하거든요. 자, 그래서 한솔이는 선글라스를 써보고 싶었지만 그냥 만지작거리기만 한 거예요. 자, 그럼 12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이 글의 내용으로 알맞은 것은 무엇입니까? 자, 알맞은 거 골라볼게요. 1번. 한솔이는 선글라스를 만지작거리기만 하였다. 맞습니다. 2번. 아저씨는 아이들에게 선글라스를 공짜로 주었다. 아니죠. 한번 써보지 않을래? 권유했죠. 3번. 한솔이는 은솔이처럼 선글라스를 바로 써보았다. 한솔이는요, 선글라스를 쓰고 싶었지만 쓰지 않고 만지작거리기만 했어요. 4번. 아저씨는 한솔이와 은솔이에게 줄넘기를 선물했다. 아니고요. 5번, 은솔이는 선글라스를 쓰고 어른처럼 보이려고 했다? 이건 아니죠. 물론, 은솔이가 선글라스를 쓰고, 어때? 어른 같지 않아? 이렇게 말은 했어요. 하지만 그것이 은솔이가 선글라스를 쓰고 어른처럼 보이려고 한건 아닙니다. 그쵸? 자,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다? 1번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어서 13번입니다. 기억에서 알수 있는 은솔이의 기분으로 알맞은 것에 동그라미 표를 하시오. 자, 기억. 은솔이의 말입니다. 한솔아, 나 어때? 어른 같지 않아? 자, 이 말을 통해서 은솔이의 기분 알수 있죠? 자, 지금 선글라스를 받자마자 바로 써보았다고 했어요. 굉장히 신나고 만족스럽죠? 자, 1번, 아쉬움 아니고요. 2번, 만족스러움 맞습니다. 13번에 2번이 되겠네요. 자, 이어서 14번 문제입니다. 이 글을 읽고 느낀 점을 알맞게 말한 친구는 누구인지 쓰시오. 자, 느낀 점을 알맞게 말한 친구, 지훈. 한솔이는 선글라스에 관심이 없는 것 같아. 아니에요. 한솔이도 선글라스를 쓰고 싶었지만 만지작거리기만 했다고 했어요. 자, 그것으로 모아 한솔이도 선글라스에 관심이 있어요. 하지만 돈이 없기 때문에 만지작거리기만 한 것입니다. 자, 틀렸고요. 지은이, 은솔이는 선글라스를 사지 못하는 이유를 잘 모르는 것 같아. 자, 그럴까요? 이것도 아니죠. 물론 은솔이는요, 선글라스를 끼고 굉장히 만족스러워했어요. 한솔아, 나 어때? 어른 같지 않아? 좋아했죠. 하지만 이런 말을 했다고 해서 은솔이가 선글라스를 사지 못하는 이유를 잘 모르는 것 같아.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방금 읽은 부분, 뒷부분에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한솔이의 말을 듣고 은솔이가 선글라스 벗으면서 맞아요, 아저씨. 저희는 돈이 한 푼도 없어요. 자, 이렇게 은솔이가 말을 합니다. 자, 따라서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예인이, 한솔이가 선글라스를 사고 싶었지만 줄넘기를 사야 한다고 생각한 점이 참 어른스러워.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죠. 자, 그래서 느낌을 알맞게 말한 친구는 누구예요? 예인이가 되는 겁니다. 예인이. 이렇게 정답 적을게요. 자, 이어서 15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니은의 까닭은 무엇입니까? 자, 니은 이 부분이에요. 선글라스를 만지작거리기만 했습니다. 자, 누가요? 한솔이가요. 왜? 자, 이 뒤에 한솔이가 한 말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줄넘기 사야 해서 선글라스를 살 돈이 없었기 때문이죠. 1번, 한솔이가 은솔이와 떨어져 먼저 걸어가서? 아니고요. 2번, 한솔이가 줄넘기를 찾으러 다른 곳으로 가서? 아닙니다. 3번, 나눔 장터에 놓인 다양한 물건들에 관심을 가져서? 아니고요. 은솔이가 줄넘기를 사려고 했지만 어디 있는지 몰라서 이것도 아니죠.
줄넘기를 사야 해서 선글라스를 살 돈이 없었기 때문에 맞아요. 한 소리가 이렇게 말했어요. 자,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다?

5번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15번 해결되었나요? 좋습니다. 자, 그럼 16번 풀어볼게요, 친구들. 이와 같은 작품을 읽고 느낀 재미나 감동을 다양하게 표현하면 좋은 점으로 빈칸에 알맞은 말을 쓰시오. 자, 우리가 작품을 읽고 재미나 감동을 다양한 방법으로 표현할 수 있다고 했어요. 역할극으로 표현할 수도 있고요. 네칸 만화 그리기 표현할 수 있고요. 또 인물에게 하고 싶은 말을 편지로 쓴다고도 했죠. 자,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표현하면 어떤 점이 좋았죠? 자, 우리 배운 내용 기억하면서 빈칸 채우겠습니다. 사람마다 작품을 읽고 느낀 재미나 무엇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알수 있다? 재미나, 그래요. 감동이죠. 우리 친구들 계속 우리가 글을 읽고 재미와 감동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고 있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작품을 다시 읽었을 때 친구들이 표현했던 뭐가 생각나서? 친구들이 발표했던 그? 그렇죠. 장면이 생각나서 또 다른 재미를 느낄 수 있다. 자, 이렇게 빈칸 채워 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17번에서 18번 문제는요, 이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해 볼게요. 읽겠습니다. 와, 정말요?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말한 것으로 보아 앞에서 선글라스를 파는 아저씨가 빌려주겠다고 했죠. 빌려주는 건 무료다. 2시간 빌려주겠다. 이렇게 말을 하셨겠죠. 자, 그러니까, 와, 정말요? 감사합니다. 여기 장터를 돌아보고 집에 돌아갈 때꼭 돌려드릴게요. 약속해요. 네, 저희를 믿으셔도 돼요. 꼭 가져올게요. 감사합니다. 신이 난, 자, 한 은소리와 한 소리가 신이 났어요. 신이 난 은소리와 한 소리는 제자리에서 통통 뛰었습니다. 신이 난 마음을 행동으로 알 수가 있죠. 선글라스를 파는 아저씨도 기분이 좋은지 콧수염을 쓱쓱 잡아당겼습니다. 자, 아저씨도 기분이 좋으셨어요. 자, 이제 쌍둥이는 선글라스를 끼고 어디로 향했어요? 분실물 장터 쪽으로 향했습니다. 자, 지금 나눔 장터에서 분실물 장터로 간 거죠. 분실물 장터는 주인이 찾지 않는 버려진 물건들을 파는 곳이었습니다. 공원이나 도서관 등 사람들이 이용하는 시설에서 오랫동안 주인을 찾지 못한 물건들이었지요. 자, 지금 분실물 장터에 어떤 물건들이 있는지 얘기해주고 있는 부분이네요. 자, 우리 문제 함께 풀어요. 17번. 기억과 같이 행동한 까닭은 무엇입니까? 자, 기억이 어떤 부분이었죠? 지문으로 돌아간다면 기억은 이 부분이에요. 신이 난 은소리와 한소리는 제자리에서 통통 뛰었습니다. 자, 왜 신이 났어요? 왜 이렇게 행동했어요? 지금 선글라스 아저씨께서 빌려주셨잖아요. 그것이 신이 난 거죠. 자, 문제로 돌아가겠습니다. 1번, 콧수염을 만지는 아저씨의 행동이 재미있어서? 아닙니다. 2번, 분실물 장터에 도착해서 원하는 물건을 찾았기 때문에 아니죠. 3번, 분실물 장터에서 새로운 물건들을 발견할 생각에 들떠서 이거 아닙니다. 4번, 선글라스를 빌려주겠다는 아저씨의 이야기를 듣고 기뻐서 이게 정답이죠. 5번, 선글라스를 파는 아저씨가 선글라스를 선물로 주었기 때문에 선글라스를 선물로 주지는 않았고요. 2시간 무료로 빌려준 것이죠. 자, 그래서 정답 몇 번입니까? 4번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18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일이 일어난 차례대로 기호를 쓰시오. 자, 가, 나, 다 있는데요. 우리 읽고 순서대로, 번호 적어서 기호 순서대로 나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 은소리와 한소리가 선글라스를 끼고 분실물 장터로 갔어요. 나. 은소리와 한소리는 선글라스를 빌려 신이 나서 통통 뛰었어요. 자, 그렇다면 가가 나보다 뒤에 있어야 되겠죠? 그쵸? 이렇게 읽으면서 생각을 해야 돼요, 친구들. 다. 선글라스를 파는 아저씨도 기분이 좋은지 콧수염을 쓱쓱 잡아당겼습니다. 자, 그러면 가장 먼저 일어난 일 뭐예요? 은소리와 한소리가 선글라스를 빌려 신이 나서 통통 뛰었죠? 그래서 선글라스를 파는 아저씨도 기분이 좋은지 콧수염을 쓱쓱 잡아당겼잖아요. 자, 그리고 쌍둥이가 선글라스를 끼고 분실물 장터로 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차례대로 기호를 적는다면, 나, 다, 가,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네요. 알았죠? 자, 우리 마지막 두 문제.

문제 남았는데요. 19번에서 20번 문제입니다.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자, 이글 읽고 풀어볼게요. 할아버지께서 말씀하시네요. 할애비가 신발 사왔단다. 신어보렴. 3살쯤 되어 보이는 꼬마 아이는 신발을 신고 아장아장 걸었습니다. 이렇게요. 걸을 때마다 신발에서 삑삑 소리가 나자 꼬마 아이는 신나서 손뼉 쳤습니다. 소리가 신기하니까 재밌었나 봐요. 그래, 이 맛에 돈을 벌지. 자, 할아버지께서도 좋아하시네요. 할아버지는 함박 웃음을 지으며 이마에 땀을 닦았습니다. 자, 함박 웃음이란 크고 환한 웃음을 함박 웃음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꼬마 아이가 자라자 신발은 금세 버려졌습니다. 버려진 신발은 새것 같아 분실물 센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글 읽었는데요.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19번입니다. 꼬마 아이가 신발을 신고 신나서 손뼉을 친 까닭은 무엇입니까? 1번, 새 신발이 예뻐서. 이거 정답하는 친구들 있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이 물어봤어요. 왜 1번이 정답이니? 그랬더니, 선생님, 꼬마 아이가 신발 신고 예쁘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신나서 손뼉을 쳤을 수도 있죠. 자, 근데요, 그건 우리 친구들의 생각이죠. 글에 나와 있는 건 아니잖아요. 자, 글을 보면은요. 걸을 때마다 신발에서 삑삑 소리가 나자 꼬마 아이는 신나서 손뼉을 쳤다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꼬마 아이가 어떻게 생각했는지는 우리 친구들의 상상이지만 우리가 글을 통해서 알수 있는 건 신발에서 삑삑 소리가 났기 때문에 신나서 손뼉을 친 거예요. 알았죠? 자, 그럼 다시 19번으로 돌아가면 새 신발이 예뻐서 아니고요. 할아버지가 손뼉을 치라고 해서 아니죠. 자, 신발이 너무 편해 마음에 들어서. 자, 이것도 그렇지 않았을까요? 아이가 그랬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자, 그렇게 우리 친구들이 생각해서 정답을 하면 안 돼요. 4번, 걸을 때마다 신발에서 재미있는 소리가 나서. 이게 정답이죠? 5번, 할아버지가 선물로 사준 신발을 신게 된게 고마워서. 자, 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글을 통해 알수 있는 사실 아니죠. 자, 따라서 정답 몇 번이다? 4번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마지막 문제입니다. 친구들, 20번. 다음 인물에게 일어난 일을 찾아 알맞게 선으로 이으시오. 자, 지금 할아버지와 꼬마아이 있습니다. 자, 인물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함박 웃음을 지으며 이마에 땀을 닦은 행동을 한 것은 할아버지죠. 신발을 신고 아장아장 걸은 것은 꼬마아이입니다. 자, 이렇게 인물과 어울리는 행동을 연결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친구들, 선생님과 이렇게 20번 문제까지 풀어보았는데요. 선생님이 마무리하면서 우리 친구들에게 다시 한번 당부하고 싶은 게 있어요. 바로 정말 정말 중요한 개념. 문단, 중심 문장, 뒷받침 문장입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여러 가지 연습을 하기 위해서 활동 가지고 와봤거든요.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생각해봅시다. 알았죠? 자, 짜임새 있는 문단을 쓰기 위해서는 우리가 문장, 중심 문장, 뒷받침 문장을 알아야 됩니다. 자, 설명을 보고 알맞은 말을 보기에서 골라 써볼게요. 우리 친구들, 이제는 자신 있게 할수 있겠죠? 술술 나와야 합니다. 자, 문단의 내용을 대표하는 문장 뭐예요? 그렇죠. 중심 문장입니다. 중심 문장,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꼭 기억하세요. 알았죠? 자, 두 번째. 중심 문장을 강조하거나 잘 나타내기 위해 덧붙여 설명하거나 예를 드는 방법 따위로 표현한 문장은요? 맞아요. 뒷받침 문장이죠. 뒷받침 문장. 뒷받침 문장. 자, 세 번째. 문장이 모여 한 가지 생각을 나타내는 글의 단위를 뭐라고 했어요? 맞아요. 문단이죠. 문단. 문단. 자, 그러면 우리 문단, 중심 문장, 뒷받침 문장 개념 다시 공부했으니까요. 우리 여기에서 뒷받침 문장 찾는 활동을 해봅시다. 자, 알았죠? 중심 문장에 적절한 뒷받침 문장을 모두 찾아 동그라미 표를 해봅시다. 자, 지금 이 문장이 중심 문장이 될 거예요. 자, 중심 문장 읽어볼게요. 우리나라에는 명절마다 하는 전통 놀이가 있습니다. 자, 이게 중심 문장이에요. 자, 그럼 이 중심 문장에 어울리는 뒷받침 문장을

적으려고 하면 어떤 내용이 들어가면 좋아요? 명절에 하는 전통 놀이에 대해서 설명하는 문장이면 뒷받침 문장이 될수 있겠죠. 자, 그러면 우리 적절한 뒷받침 문장 찾아볼게요. 첫 번째, 설날에는 연날리기와 윷놀이를 합니다. 어때요? 명절에 하는 놀이 맞나요? 맞아요. 자, 그럼 뒷받침 문장 될수 있겠네요. 자, 두 번째, 명절에는 한복을 입습니다. 자, 이것은 명절에 한복을 입는다라는 거지, 명절에 하는 전통 놀이를 소개하는 게 아니죠. 자, 그럼 뒷받침 문장으로 적절하지 않아요. 자, 세 번째, 한식은, 자, 명절이죠. 한식은 불을 피우지 않고 찬 음식을 먹는 날입니다. 자, 이 문장은요, 한식이라는 명절을 그냥 설명하는 문장이지, 명절에 하는 전통 놀이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 그럼 뒷받침 문장이 될수 없겠죠. 네 번째, 단오에는 명절이죠. 씨름이나 그네뛰기를 합니다. 자, 단오에 하는 놀이, 명절마다 하는 전통 놀이를 말한 문장이기 때문에 이 문장은요, 친구들, 뒷받침 문장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 추석에는, 자, 추석, 명절이죠. 강강술래나 널뛰기를 합니다. 자, 이거 놀이잖아요, 전통 놀이. 그럼 명절마다 하는 전통 놀이를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문장도 이 문장의 뒷받침 문장이 될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적절한 뒷받침 문장은 세 가지가 나왔습니다. 자, 우리 마지막 활동입니다. 자, 우리 친구들 이 활동 한다면 문단 이해했다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지금 글이 있는데요. 지민이가 자신이 좋아하는 계절에 대해 쓴 거예요. 자, 중심 내용이 뭐라고요? 자신이 좋아하는 계절. 자, 이 글을 읽고, 그래서 고쳐야 할 부분을 찾아보래요. 자, 고쳐야 할 부분. 자, 그럼 읽어볼게요. 어떤 점을 고치면 좋은지 한번 생각해 봅니다. 내가 가장 좋아하는 계절은 봄이다. 봄이 가장 좋은 까닭은 두 가지이다. 먼저 봄에는 알록달록하고 향기로운 꽃이 많이 피는데 꽃을 보면 기분이 좋아진다. 오, 괜찮네요. 이번 여름에는 작년처럼 비가 많이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 잉? 잘 나가다가 뭔가 이상해요. 그쵸? 지금 읽으면서 봄을 좋아하는 까닭 첫 번째 알았고, 이제 두 번째 까닭이 궁금했는데 갑자기 이상한 문장이 나왔습니다. 다음으로 봄에는 내 생일과 어린이날이 있어 봄이 오면 설레고 두근거린다. 자, 여기에서 고쳐야 할 부분 뭐예요? 맞아요. 우리가 방금 이야기했던 이 문장이 어울리지 않아요. 지금 봄을 좋아하는 까닭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문장은 뭐 해야 돼요? 삭제하면 좋겠습니다. 그쵸? 자, 그럼 더 이상 문제점이 없나요? 여기서 더 이상 문제점이 없다고 말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아닙니다, 친구들. 문제점이 또 있습니다. 자, 지금 좋아하는 계절. 봄을 좋아한다고 하면서 봄을 좋아하는 까닭을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이것은 하나의 중심 생각이 들어간 하나의 문단입니다. 자, 그럼 이상한 점 없나요? 있죠. 자, 문단의 첫 시작 부분에서 들여쓰기 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문장마다 줄바꿈을 했습니다. 자, 우리가 줄바꿈은 언제 한다고 했어요? 한 문단이 다 끝나고 다른 문단을 시작할 때 줄바꿈을 한다고 했는데 지금 한 문장 쓰고 줄 바꾸고 한 문장 쓰고 줄 바꾸고 한 문장 쓰고 줄 바꾸고 계속 줄바꿈을 했습니다. 실제로 친구들한테 문단 쓰기 하라고 하면 우리 친구들 한 문장 쓰고 줄 계속 바꾸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붙였어야죠. 그렇죠. 그리고 문단이 끝났을 때, 새로 문단을 시작할 때 줄바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정해요. 자, 한칸 들여쓰기 했죠. 내가 가장 좋아하는 계절은 봄이다. 자, 줄바꿈 하지 말고 그대로 이어서 붙여 쓰세요. 봄이 가장 좋은 까닭은 두 가지이다. 먼저 봄에는 알록달록하고 향기로운 꽃이 많이 피는데 꽃을 보면 기분이 좋아진다. 다음으로 봄에는 내 생일과 어린이날이 있어 봄이 오면 설레고 두근거린다. 이렇게 계속 이어서 쓰는 겁니다. 마침표 찍고 다른 문단 시작할 때 줄을 그제서야 바꾸고 한칸 들여쓰고 시작하면 돼요. 알았죠?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 문단에서 고쳤어야 할 부분도 찾아보았습니다. 자, 이렇게 선생님이랑 3단원의 내용 마무리해봤습니다. 우리 친구들 많은 것들 배웠길 바라면서 우리 다음 시간에는 4단원 시작합니다. 우리 북일 가지고 4단원에서 또 재미있고 중요한 국어 개념 공부해볼게요. 우리 친구들 다음 시간에 활짝 웃는 얼굴로 다시 만나요. 안녕!

오늘은 우리가 만나는 여섯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배워볼 주제는 비잔티움 제국의 발전인데요. 핵심 키워드와 학습 포인트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핵심 키워드와 학습 포인트 잘 살펴보았나요? 그럼 본격적으로 키워드를 통해 비잔티움 제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핵심 키워드를 바탕으로 비잔티움 제국에 대한 내용을 구조화한 판서입니다. 이 판서 어디서 많이 본것 같지 않나요? 맞습니다. 저번 강의에서도 활용했던 판서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배우는 비잔티움 제국은 프랑크 왕국, 크리스투교와 꼭 연결지어 생각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저번 강의의 내용을 생각해보며 오늘 내용 학습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서로마와 동로마가 4세기에 분열되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서로마는 5세기에 이민족의 침입을 받아 멸망했었죠. 오늘의 핵심 내용인 비잔티움 제국은 멸망하지 않고 15세기까지 지속되었습니다. 그럼 비잔티움 제국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더욱더 자세하게 알아볼게요. 여러분, 교환 함께 보겠습니다. 서로마 멸망 이후에도 약 1000년 동안 제국을 유지하며 고전 문화를 수호했던 동로마, 즉 비잔티움 제국입니다. 비잔티움 제국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황제 교황주의라는 거예요. 황제가 강력한 행정권은 물론 행사했지만 교회까지 지배하는 구조를 갖춘 것입니다. 쉽게 설명하면 황제가 교황의 역할까지 했다는 것을 알수 있어요. 그리고 비잔티움 제국의 수도를 볼까요? 바로 콘스탄티노폴리스입니다. 이 수도 콘스탄티노폴리스의 위치를 한번 보세요.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길목에 위치하고 있죠. 즉, 동서 교역의 중심지로 막대한 부를 쌓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비잔티움 제국의 전성기 때 등장한 왕, 바로 유스티니아누스 황제입니다. 유스티니아누스 황제는 영토를 회복하는데요. 지도에서도 보면 알수 있듯이 6세기 유스티니아누스 황제 때의 영역을 살펴볼게요. 즉, 옛 로마 제국의 영토를 상당 부분 되찾았습니다. 여기서 헷갈리지 말아야 할 포인트가 있어요. 우리가 저번 강의에서 배웠던 카롤루스 대제 기억하시죠? 카롤루스 대제도 영토를 상당 부분 되찾았는데, 옛 로마가 아니라 옛 서로마 제국의 영토를 상당 부분 회복했습니다. 그리고 유스티니아누스 황제는 법전을 편찬하기도 했어요. 방대한 로마의 법률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유스티니아누스 법전을 완성하여 서구 법체계의 기초를 닦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술의 정점을 보여주는 건축물을 건립하기도 했는데요. 비잔티움 양식의 대표적 건축물인 성 소피아 대성당을 건립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말했죠. 역사적인 패턴이 있다고요. 잘 나가는 순간이 있는 반면 내리막길도 함께 찾아오게 마련입니다. 유스티니아누스 황제가 죽고 난후 이슬람 세력 등 이민족의 침공이 잦아지기 시작한 거예요. 이뿐만 아니라 내부적으로는 귀족들의 대토지 소유로 인해 국가의 기반인 자영농이 몰락하게 되었고, 결국 1453년 15세기, 오스만 제국의 강력한 공격을 버티지 못하고 결국 멸망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주목해서 봐야 할 내용이 있습니다. 바로 크리스트교의 분열 내용인데요. 당시 비잔티움 제국 황제 레오 3세가 포교를 위해서 만든 성인들의 조각상이나 그림을 우상숭배로 간주하여 성상숭배 금지령을 내립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나 성모 마리아나

0: 성인들의 조각상이나 그림을 성상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를 우상숭배로 간주해서 이러한 성상을 만들면 안 돼라고 하면서 그림이나 조각상을 파괴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 로마 교황은 당황했어요. 왜냐하면 로마 교황의 입장에서는 이민족이었던 게르만족을 포교하기 위해 이 성상을 활용하고 있었거든요. 자, 제가 그냥 이렇게 글로 이야기하는 것보다 이미지를 직접 만들어서 설명하면 훨씬 이해하기가 쉽죠. 실제로 비잔티움 제국의 황제의 성상숭배 금지령에 의해서 성상이 파괴되는 그림과 또 로마 교황이 성상을 이용했다는 그림을 통해 이 내용을 더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즉, 로마 교황은 성상이 너무 필요했던 거예요. 한 번도 펑펑 내리는 눈을 본 적이 없는 사람에게 눈은 하얗고 차갑고 겨울에 오고 이렇게 설명하는 것보다 눈 내리는 영상을 한번더 보여주는 것이 효과적이잖아요. 그래서 로마 교황인 성상이 너무나 필요했고 이러한 방면에서 로마 교황과 비잔티움 제국 황제가 충돌합니다. 결론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결국 크리스토교는 로마 가톨릭교와 그리스 정교로 완전히 나뉘어 대립하게 됩니다. 그리스 정교는 비잔티움 제국에서 발전한 종교입니다. 그럼 여기까지 핵심 키워드를 통해 비잔티움 제국을 정리해 나가 볼까요? 비잔티움 제국의 특징은 황제 교황주의였습니다. 황제가 행정권은 물론 교회까지 지배하는 형태였죠. 특히 비잔티움 제국은 콘스탄티노폴리스라는 위치 하에서 동서무역의 중심지로서 활약했습니다. 또, 비잔티움 제국의 전성기를 이끈 유스티니아누스 황제를 배워보았는데요. 유스티니아누스 황제 시기에 건립된 성소피아 대성당을 강조했습니다. 한편, 성상숭배 금지령을 통해 크리스트교가 분열되었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로마 가톨릭교와 그리스 정교로 분열되었다는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럼 여기까지의 내용을 바탕으로 오늘의 확인 퀴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항입니다. 과로는 비잔티움 제국의 전성기를 이끌었으며 로마법을 집대성했다라고 했는데요.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네, 유스티니아누스 황제입니다. 두 번째 문항입니다. 성상숭배 금지령 이후 비잔티움 제국을 중심으로 과로가 발전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어떤 종교일까요? 네, 그리스 정교입니다. 여기까지 핵심 키워드와 구조화된 내용을 바탕으로 비잔티움 제국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핵심 키워드와 더 재미있는 내용으로 함께 찾아오겠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
1: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 요령 집중독. 예로부터 조상님들께서는 음식을 대할 때 식중독을 가장 조심하라 하셨지요. 행정급이 전수받은 식중독 예방 6대 원칙. 첫째, 조리 시작 전후 식사 전후에 손 씻기. 둘째, 음식은 충분히 익혀 먹기. 셋째, 수돗물은 끓여 먹기. 넷째, 식재료에 따라 조리도구 구분해서 사용하기. 다섯째, 채소나 과일은 흐르는 물에 깨끗이 씻어 먹기. 여섯째, 음식의 적정 보관온도 지키기. 특히 야외에서는 식중독균이 빠르게 증식하지요. 음식물 보관과 섭취에 각별히 주의해 주십시오. 식중독 대표 증상은 발열, 구토, 복통, 설사. 잠깐! 식중독으로 인한 설사가 의심될 때 바로 지사제를 복용해야 할까요? 정답은 NO! 지사제를 복용하면 장내 독소 배출이 늦어질 수 있어 위험하옵니다. 이럴 땐 물이나 이온 음료를 마셔 수분을 보충하고 가능한 한 빨리 병원 진료를 받으십시오. 팽정군과 함께 안전한 먹거리로 우리 건강 지키세!

안녕하세요. EBS 중학에서 역사를 가르치는 정태영입니다. 우리가 드디어 만났네요. 여러분들 이 순간을 저는 되게 오랫동안 설레어하면서 기다렸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1강 역사학습의 기초와 선사문화 바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업 전체 흐름에 대해서 알려주는 수업의 나침반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배울 내용은 역사학습의 기초부터 시작합니다. 역사학습의 기초는 우리가 언급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배우는 교과서는 선배들이 배우는 교과서랑 다른 거 혹시 아시나요? 여러분들 새롭게 배우는 교과서에 바뀐 포인트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가장 큰 변화가 바로 역사학습의 기초입니다. 어떤 목적 때문에, 어떤 이유 때문에 이 부분이 들어왔는지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들 혹시 역사라고 하면 보통 어떠한 이미지를 갖고 있는 과목인가요? 인정하기 싫지만 많은 학생들이 역사는 암기 과목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이미지를 갖고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많은 역사학자들, 역사 선생님들이 되게 안타까워 했거든요. 아, 역사의 본질은 암기에 있지 않은데, 암기 말고 다른 것도 중요한 게 많은데 그거를 좀 알려주고 싶다 라고 해서 역사 탐구의 중요성을 알려주자라고 하는 목소리가 옛날부터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선배 교과서에도 이 부분이 들어가 있긴 하거든요. 근데 교과서 앞부분에 되게 조금 들어가 있습니다. 약간 프롤로그 형식으로 어떠한 단원에도 섞이지 못하고 되게 짧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에 따라서 이 부분을 약간 스킵하고 넘어가는 그런 선생님들도 계셨어요. 근데 이제 이번 바뀌는 교과서부터는 이 역사학습의 기초라고 하는 게 별도의 대단원으로 빠져나왔다라는 거죠. 그 말은 중요성이 높아졌다. 여러분들이 꼼꼼하게 체크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역사학습의 기초에서 어떤 걸 배우냐? 역사란 무엇인가? 역사의 의미는 무엇이고 역사 왜 배우는가? 이러한 역사에 관련된 전반적인 것들을 배웁니다. 근데요, 여러분들 이 부분을 지필평가로 내기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낼 수 있는 재료들이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하지만 수행평가에서는 충분히 낼 수 있죠. 중요성이 올라갔고 많은 역사 선생님들이 여기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다른 단원과 연결지어서 뭔가 수행평가로 진행하기 너무 좋습니다. 왜냐하면 역사학의 본질에 관련된 내용이니까. 자, 그러면 이 부분을 여러분들 수행평가를 잘 보기 위해서라도 좀 꼼꼼하게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지필평가에서 만약에 나온다면 좀 어디가 나올 것 같냐? 역사란 무엇이고 역사의 의미가 무엇인가? 여기가 좀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자, 그 다음은요. 선사문화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이 선사문화는 정말 잘하거든요. 앞부분에 있다 보니까 아마 좀 익숙해서 많이 공부하는 것 같아요. 아무튼 인류가 어떻게 출현했고 인류가 이제 문화라는 걸 만들게 되는데 그 문화가 석기시대로 넘어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 석기시대가 어떻게 발전했는지 살펴볼 겁니다. 근데 여기서 시험 문제 어디가 좀 많이 나오냐면 석기시대가 워낙 길기 때문에 좀 차이점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옛날 석기시대와 새로운 석기시대를 비교하는 문제, 즉 구석기시대와 신석기시대 비교하는 문제 많이 나옵니다. 자, 오늘 수업을 통해서 어떻게 나오는지, 왜 나오는지 설명을 다 드릴게요. 자, 여러분들 역사란 무엇인가? 이 질문은 굉장히 여러분들 마음을 무겁게 하죠. 여러분들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되게 재미있는 추리 영화를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추리 영화의 딱 시작 부분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살인사건이 일어납니다. 근데 그 살인사건의 범인이 워낙 치밀해서 목격자가 아무도 없는 거죠. 자, 그 살인사건에 왔던 탐정이 있습니다. 바로 셜록 홈즈입니다. 탐정이 어떻게 하냐? 이 살인사건에 이제 살인사건을 둘러보는 거죠. 아, 여기서 내가 좀 알 수 있는 증거들이 없을까? 단서들 없을까? 하나씩 단서들을 살펴봅니다. 이 증거로 봤을 때, 아, 범인은 누군 것 같고, 이 범죄는 어떻게 이루어진 것 같다라고 추리를 하죠. 자, 여러분들, 근데 역사도 똑같습니다. 역사도 이 과정을 똑같이 이제 반복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조금 더 정리를 쉽게 해드릴게요. 자, 현재 탐정이 과거에 사건이 있는데, 증거를 바탕으로 추리하는 게 우리가 흔히 보는 뭐 추리 영화라든지 추리 만화의 그런 상황이죠. 자, 역사도 똑같다고 했죠. 자, 역사적 사건이 있습니다. 근데 이 역사적 사건은 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역사를 아무리 오랫동안 공부했다고 해도 이 역사적 사건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예를 들면, 임진왜란에 대해서 평생 동안 공부한 교수님께서도 임진왜란이 실제로 어떻게 일어났는지 볼 수가 없어요. 하지만 우리는 임진왜란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영화나 드라마를 통해서 알잖아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렇죠. 바로 탐정들이 있었기 때문인데, 그 탐정들을 우리가 역사가라고 부릅니다. 이 역사가들이 역사적 사건을 추리한 거예요. 뭐를 바탕으로? 증거를 바탕으로. 자, 그러면 이 증거를 역사에서 뭐라고 부르냐면 바로 사료라고 부릅니다. 과거의 사건들이 남겨놓은 여러 가지 사료들이 있습니다. 증거들이 있어요. 그 증거는 의도하지 않고 남겨진 증거일 수도 있고, 의도적으로 기록한 증거일 수 있습니다. 막 그러한 증거들을 수집해서 최종적으로 추리하는 게 역사가의 역할이라는 거죠. 자, 이 역사가 역사적인 측면에서 추리하는 거를 역사 탐구한다라고 보통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역사를 잘한다라고 하는 거는 역사적인 내용을 많이 암기하고 있어 라고 보통 생각하는데, 역사 뭐 선생님이나 역사 학계에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역사를 많이 암기하는 것보다 중요한 게 뭐다? 역사를 얼마나 잘 탐구하는가. 여기가 중요한 포인트예요. 자, 근데 여러분들, 역사를 잘 탐구하려면 사료에 대해서 지식이 있어야 돼요. 사료에 대한 지식이 있으려면 역사적 사건에 대한 이해가 어느 정도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탐정이 밑도 끝도 없이 추리할 수 없잖아요. 과거에 있는 사건들을 하나씩 보면서, 아, 이런 사건은 이렇게 이루어졌구나 공부하면서 추리력이 늘었던 거죠. 마찬가지로 역사적 사건을 많이 알수록 사료를 잘 역사 탐구할 수 있는 거죠. 역사 탐구를 하면은 역사적 사건이 추가가 되는 이러한 굴레가 만들어진다. 그래서 이게 기본적으로 역사가의 그 탐구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실제로 역사 쪽에서도 어떤 말이 있냐면, 역사가는 셜록 홈즈다 라는 말이 있고요. 학생들을 셜록 홈즈처럼, 탐정처럼 가르쳐야 된다라고 하는 역사 교육 이론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이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과 제가 이제 관심 있는 부분은 역사 탐구 어떻게 할 거냐. 사실 이거는 쉽지 않습니다. 활동을 통해서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학교 선생님들께서 잘해 주실 거라고 저는 믿고요. 저는 어떤 거에 좀 초점을 맞출 거냐. 어찌됐든 이거 잘하려면 역사적 사건 여러분들 머릿속에 많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사건, 어떤 게 중요한지, 어떻게 봐야 되는지, 저는 거기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험에도 역사적 사건을 많이 물어볼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시험 문제 나올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사료를 가지고 역사적 사건을 역추리하는 그런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저와 함께 역사적 사건 하나씩 공부해 보도록 합시다. 자, 그럼 역사의 의미에 대해서도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사의 의미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해서 볼수 있는데, 하나는 사실로서의 역사, 하나는 기록으로서의 역사입니다. 자, 여러분들, 명칭에서도 뭔가 느낌이 좀 오지 않나요? 자, 사실로서의 역사는 그냥 말 그대로 진짜 있었던 거야. 기록으로서의 역사는 누군가 기록해 놓은 거야. 자, 이두 가지의 차이점인데, 자, 개념 한번 볼게요. 자, 과거에 실제로 일어났던 객관적 사실을 의미합니다. 자, 이거는요, 앞에 있었던 이런 그림 중에 어디에 초점을 맞춘 거냐? 역사적 사건에 초점을 맞춘 거예요. 왜? 이거는 실제로 일어난 거니까. 그래서 역사 사건에 집중하고 있는 게 사실로서의 역사고, 이 사실로서의 역사는 객관적 사실이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될것 같고요. 기록으로서의 역사는 역사가가 사실을 해석하고 기록한 역사다. 역사가의 관점이 반영된 주관적 서술이다. 어디에 집중하고 있다? 역사 탐구에 집중하고 있다. 역사가가 역사적 사건을 사료를 바탕으로 탐구해서 기록한 게 역사다라고 보는 게 기록으로서의 역사예요. 자, 그래서 역사 탐구에 집중하고 있다. 자, 그래서 만약에 시험 문제 여기가 나온다면 어떤 거를 좀 물어볼 확률이 높냐면, 객관적 사실과 주관적 사실을 비교할 수밖에 없습니다. 좀 여기에 개인적인 생각을 좀 덧붙여 드리자면요. 아까도 말했지만 이 과거의 역사 사건을 실제로 보는 건 불가능합니다. 아무리 이게 기록되었다고 해도 그 기록에는 기록자의 그런 생각이라든지 뭐 관념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순수한 역사적 사건, 즉 사실로서의 역사는 쉽지 않다. 대부분의 역사는 기록으로서의 역사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역사적 사건이라고 믿는 것들은 역사가들이 열심히 탐구해서

야, 내 말이 맞지? 이의 없지? 이렇게 인정받은 역사적 사건들을 보통 역사적 사실이라고 합니다. 뭐 교과서에 실려 있는 그런 내용들이죠. 이해되시나요? 좋습니다. 자, 역사에 대한 여러 역사가의 주장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랑케, 그 다음에 크로체와 칼을 구분 지어주면 되겠습니다. 랑케는 역사는 단지 과거가 본래 어떠했는지를 말해주는 것이다. 즉, 사실로서의 역사를 의미하고 있고요. 크로체는 모든 역사는 현재 역사다. 역사가가 어떻게 기록하고 해석하느냐에 따라 다르다. 카도 마찬가지입니다. 역사는 과거와 현재 사이의 끊임없는 대화다. 역사한다면 한 번쯤은 들어봤을 명언이죠. 이말 역시도 역사가의 그런 추리와 관점, 기록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관점이기 때문에 기록으로서의 역사다. 구분할 수 있습니다. 자, 역사를 공부하는 이유도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질문해요, 저한테 학생들이. 선생님, 역사 왜 배워야 되나요? 그때마다 제가 해주는 말들을 여기 한번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요, 여러분들, 역사를 많이 공부하면 아무래도 과거에 있었던 일을 알기 때문에 좀 인사이트, 즉 통찰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즉 과거를 통해서 교훈을 얻을 수 있고요. 이걸 바탕으로 미래에 내가 어떻게 할 건지 내다보는 안목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비단 우리 교과서에서 배우는 역사적 사실뿐만 아니라 내가 예를 들어서 노래에 관심이 있어. 노래에 관심 있다고 해서 지금 유행하는 노래만 좋지면 미래의 발전을 좀 원활하게 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어떤 음악이 유행했고 왜 유행했는지를 공부해야 미래에 좀 내가 발전적으로 음악을 공부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분야를 가든 간에 역사를 공부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지금 내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내가 지금 살고 있는 대한민국 어떻게 발전했는가? 정체성을 확인하면서 현재를 이해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다른 문화와 굉장히 많은 교류가 있었는데 다른 문화를 포용할 수 있는 그런 움직임까지 가질 수 있습니다. 뭐 이런 말들도 있고요. 사실 이게 정답이 있는 건 아니거든요. 제 개인적인 생각을 또 조금 얘기하자면 저는 늘 수업 시간 첫 번째 이렇게 말합니다. 역사를 공부하는 이유가 뭐냐?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는 해상도를 높이기 위해서다. 사실 우리가 우리 주변에도 굉장히 많은 역사적인 뭐랄까요? 물건들이라든지 공간들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역사를 알지 못하면 그 공간은 아무런 나와 관련 없는 공간이에요. 예를 들면 경복궁을 간다고 했을 때 역사를 모르면 그냥 궁궐이고 재미없고 막 그런 공간인데 역사를 공부하면 여기서 어떤 사건이 일어났고 여기가 어떠한 목적으로 만들어졌고 이걸 알게 되면서 조금 더 인생을 풍요롭게 살수 있는 즉 해상도를 높이는 기능을 한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생각은 다양하니까요. 자, 그 다음에 사료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사료는요, 역사의 증거를 의미하는데, 역사의 개념에서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의미는요, 옛사람인들이 남긴 흔적들, 증거들을 의미하고요. 종류는 문자 사료와 비문자 사료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문자 사료는 말 그대로 문자로 기록된 자료고요. 비문자 자료는 문자로 기록되지 않은 자료입니다. 너무 쉽죠? 자, 여기서 여러분들 너무 중요한 개념이 하나 더 나옵니다. 바로 사료 비판이에요. 여기는 좀 중요하니까 주황색과 형광펜으로. 자, 다시 아까 탐정 추리 영화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내가 탐정인데 살인 사건에 있었던 모든 증거를 쓰면 될까요? 안 되겠죠. 왜냐면 범인이 의도적으로 탐정을 헷갈리게 하려고 남겨놓은 증거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 증거가 믿을 수 있는 증거인지를 계속해서 고민하고 비판적으로 봐야 돼요. 그 과정을 사료 비판이라고 합니다. 개념을 한번 보면 사료에 담긴 기록자의 의도를 파악하고 기록에 담긴 오류와 조작 등을 검증하는 과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역사가들은 사료를 바탕으로 추리할 때, 역사 탐구할 때 사료가 믿을 만한가 이거를 가장 우선적으로 본다는 거죠. 사료 비판 너무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역사에 좀 중요한 그 기준점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시간과 공간인데, 시간은요, 과거로도 무한하고 미래로도 무한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준점이 늘 존재합니다. 자, 현재는 대체로 예수가 태어난 해, 예수님이 태어난 해를 기준으로 탄생 이전의 기원전, 탄생 이후를 기원 후, 즉 예수님 탄생을 기준점으로 잡은 시간을 쓰고 있다는 거죠. 과거 동아시아에서는 군주가 즉위할 때 연호라고 하는 것을 붙여서 사용했습니다. 내가 즉위했어. 특별한 날이야. 그럼 오늘부터 새로운 연호를 붙여서 달력을 새로 쓴다는 거죠. 자, 근데 이렇게 시간이 너무 길기 때문에 하나하나 기억하기는 조금 힘들겠죠. 그렇기 때문에 100년씩 뭉탱이로,
묶음으로 우리가 부르게 되는데 이거를 세기라고 부릅니다. 즉 100년을 한 묶음으로 하여서 사용하는 단위인데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그림으로 볼게요. 자, 지금 쓰고 있는 달력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을 탄생으로 그 이전을 기원전, 그 이후를 기원후라고 부르는데 여기서 나오는 한 묶음, 100년 묶음, 100년 묶음 이걸 뭐라 부른다? 세기라고 부른다. 그래서 예수님 탄생하고 100년까지를 기원 후 1세기, 그 다음에 2세기, 3세기, 쭉쭉쭉 지금 21세기. 반대로 똑같아요. 예수님 탄생을 기점으로 과거 100년, 기원전 1세기, 2세기, 3세기, 쭉쭉쭉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거 이외에도 되게 많은 달력들이 있는데 서기가 예수님 탄생을 기점으로 하고 단기는 단군왕건이 고조선을 건국했을 때, 불기는 부처님이 열반에 들었을 때 이슬람력 연호와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제가 수업 시간 중간중간에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두 번째 개념은 바로 공간이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공간은 그냥 말 그대로 인류가 살아가는 그런 터전 같은 걸 의미하는데 인류는 다양한 지역과 기후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역사의 무대인 공간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세계사의 공간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배우는 역사원은 세계사를 범위로 하죠. 세계 곳곳에서 일어났던 사건들을 배경으로 합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유럽, 서아시아, 북아프리카, 인도, 동아시아, 아메리카 대륙, 그리고 아프리카와 동남아시아, 오세아니아 등 세계 곳곳에서 일어났던 그런 사건들을 주된 내용으로 한다는 거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인류의 출현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류는 어떻게 출현했을까요?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등장했던 인류를 우리는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아파렌시스라고 부릅니다. 이름이 좀 어려운데 여러분들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오스트랄로피테쿠스는 남방의 원숭이라는 뜻이고요. 아파렌시스는 아프리카에서 온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아프리카에서 온 남방의 원숭이라는 뜻인데 이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아파렌시스는 여러분들 기억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첫 번째로 등장했던 인류라고 보통 믿어지기 때문에 시험 문제에 많이 나오는 편이거든요. 이들의 특징을 많이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이 인류와 이 인류의 특징을 비교하는 문제가 사실 너무 내기 좋잖아요. 저도 이제 출제자 학교에서 출제를 하는 입장에서 이런 표가 나오면 아, 시험 문제 어떻게 내면 되겠다. 바로 그려지거든요. 자, 볼게요.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아파렌시스의 특징. 첫 번째, 직립보행입니다. 즉, 두 다리로 걸어 다닌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손이 이제 자유롭죠? 그 손으로 뭐 하냐? 간단한 도구들을 사용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아파렌시스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발견됐던, 등장했던 인류가 뭐냐면, 호모 에렉투스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호모가 뭐냐면, 인류라는 뜻이에요. 에렉투스는 곧게 섰다라는 뜻인데, 해석하자면, 곧게 선 인류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헷갈릴 거야. 뭐야? 직립보행은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아파렌시스가 먼저 했는데 왜 여기가 곧게 선 인간이지? 헷갈릴 수 있는데 이유가 왜 그러냐면 이 호모 에렉투스가 먼저 발견됐어요. 근데 곧게 서 있기 때문에 아, 얘 곧게 선 인간이라 짓자. 근데 뒤에 얘가 발견되니까 뭐야? 얘도 직립보행하네라고 하면서 약간 특징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최초로 직립보행한 인류는 아니지만 직립보행한 건 맞습니다. 자, 호모 에렉투스의 특징은 뭐냐면 불과 언어를 사용합니다. 사실 불이라고 하는 그런 수단을 우리 인류가 다룰 수 있게 되면서 굉장히 빠르게 발전하게 되거든요. 자, 그 다음에 등장하는 인류 한번 보겠습니다. 호모 네안데르탈렌시스입니다. 네안데르탈에서 온 인류란 뜻이에요. 자, 이들은 시체 매장 풍습이 있었는데 특징적인 게 뭐냐면요. 우리 현생 인류의 조상이라고 일컬어지는 인류가 호모 사피엔스예요. 자, 현생 인류의 조상이니까 시험 문제 내기가 좋겠죠. 중요하니까. 호모 사피엔스는 지혜로운 인류라는 뜻인데 이 호모 네안데르탈렌시스가 호모 사피엔스와 같은 시기에 공존했다라고 합니다. 자, 근데 여러 경쟁을 통해서 멸종하게 됐고 호모 사피엔스는 쭉 살아남아서 현생 인류의 직접적 조상이 됐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호모 사피엔스의 이동 경로, 이제 많은 인류가 아프리카에서 발원됐거든요. 그래서 아프리카에서 나와서 유럽과 아시아, 아메리카로 확산되게 됐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시험 문제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볼게요.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인류의 진화,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아파렌시스의 특징을 물어봅니다. 특징, 직립보행과 간단한 도구 사용. 답은 1번.

불가 언어 사용, 호모 에렉투스, 호모 사피엔스와 공존, 시체 매장의 풍습 보유는 호모 네안데르탈렌시스, 5번은 호모 사피엔스입니다. 너무 쉽죠?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선사 문화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선사 시대가 뭔지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아까 제가 모든 시간에는 기준점이 있다고 했는데, 이 선사 시대라고 하는 거의 기준점은 사라고 하는 겁니다. 아, 사라고 하는 게좀 어려운데, 쉽게 말해서 문자예요, 문자. 문자와 문자로 기록한 증거, 문자 사료가 있고 난, 생겨난 시점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래서 그 이전 시대를 선사 시대, 그 이후 시대를 역사 시대라고 부릅니다. 사실 우리가 역사 교과서에서 주된 무대, 주로 다루는 부분이 이 역사 시대에 해당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선사 시대는 사실 문자 기록이 없기 때문에 이 인류들이 뭐 어떤 갈등이 있었고 어떻게 살아갔고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고고학적으로 발굴되는 걸 통해서 추측할 뿐이죠. 자, 선사 문화는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게 구석기 시대와 신석기 시대를 비교하는 거예요. 자, 인류가 가장 쉽게 구할 수 있는 도구가 뭐냐? 바로 돌과 나뭇가지죠. 여러분 혹시 그런 게임 한번 해보셨나요? 게임 같은 거 저도 옛날에 해봤는데, 자, 주변에 있는 그런 재료들을 채취해가지고 집도 짓고, 여러 도구들도 만들고, 밑에 내려가서 뭐 철도 캐고 금도 캐고 뭐 그런 게임이 있거든요. 거기서 가장 쉽게 구할 수 있는 게 돌이에요. 인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돌을 많이 썼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선사 문화와 이 돌을 많이 사용했던 석기 시대가 어느 정도 일치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선사 문화는 석기 시대라고 이제 해도 약간 시간적으로 봤을 때는 틀린 내용은 아니에요. 자, 석기 시대는 너무 길기 때문에 두 개로 쪼갤 수 있습니다. 구석기 시대와 신석기 시대로. 자, 여러분들. 여기가 만약에 시험 문제 나온다면 여기가 제일 많이 나옵니다. 어떤 종류에서 시험에서도 이 구석기 시대와 신석기 시대를 비교하는 문제가 많이 나오는데 딱 봐도 시험 문제 내기 너무 좋잖아요. 어떻게 될것 같은지 제가 출제자 입장에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일단 구석기 시대의 시기 한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인류가 출현한 때부터 약 1만 년 전까지를 우리는 구석기 시대라고 부릅니다. 굉장히 긴 거죠. 신석기 시대는요, 약 1만 년 전부터 빙하기가 끝나고 지구의 기온이 상승합니다. 따뜻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연환경이 많이 변화했고 작은 동물들이 출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인류도 거기에 맞게끔 도구를 업그레이드 해야겠죠. 그런 모습들이 나왔던 게 신석기 시대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구석기 시대부터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이 무인도에 빠졌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가장 먼저 뭘 해야 될까요? 그쵸? 일단 먹고 살수 있는 식량부터 구해야 됩니다. 근데 식량을 구하기 위해서는 자연에 있는 그런 식량들을 내가 수집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래서 구석기 시대의 가장 큰 특징은 이러한 식량들을 수집한다라고 해서 식량 수집 단계라고 부릅니다. 어떤 게 있냐면 낚시하거나 어로 혹은 열매를 따거나 채집, 동물을 사냥하거나 수렵 이러한 요소들이 있다. 근데 이게 사실 식량을 뭐잘 구할 때도 있지만 그러지 못할 때도 있거든요. 식량의 안정성이 되게 떨어진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왜냐면 사냥이 잘될 때도 있고 안될 때도 있잖아요. 자, 반면에 신석기 시대부터는 큰 변화가 발생합니다. 여기 여러분들 시험 문제 내기 너무 좋아요. 제가 좋아하는 파트거든요. 자, 바로 식량 생산 단계입니다. 인류가 식량을 자연에서 수집하는 게 아니고 직접 생산하는 단계까지 발전했다라는 겁니다. 거죠. 자, 그래서 어떤 게 있냐면 직접 그런 열매들을 심어서 수확을 합니다. 그게 바로 농사, 농경이라고 부르는 거고요. 동물을 사냥하는 게 아니고 동물 어릴 때부터 키워서 많이 크면은 잡아먹는 목축이라고 하는 두 가지의 새로운 경제 시스템이 만들어지게 된 거죠. 자, 이런 게 만들어지면서 신석기 시대의 인류들은 식량의 안정성이 많이 확보가 됐던 거죠. 자, 근데 여러분들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신석기 시대 때 농경과 목축이 시작됐다고 해서 식량 수집 단계가 그만둔 건 아닙니다. 여전히 어로, 채집, 수렵은 지속됐어요. 왜냐하면 아직까지 농경과 목축이 불완전했기 때문에 이걸 통해서 보완을 했던 거죠. 좀 어떤 걸로 예시를 들면 될거 같냐면 핸드폰 신 모델이 나왔다고 해서 옛날 모델 안 쓰는 거 아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신 모델 나왔지만 옛날 모델 여전히 씁니다. 구분하셔야 돼요. 자, 아무튼 농경과 목축이 시작되니까 인류가 되게 안정적으로 이제 유지가 되게 되고 그 과정에서 많은 것이 발전하게 되는데 의생활과 식량 보관이 발전하게 됩니다. 자, 의생활이라고 하는 건 쉽게 말해서 옷인데 가락바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실을 뽑고 뼈바늘을 통해서 이제 옷을 만들거나 혹은 그물을 만들었던 거죠. 자, 그리고 식량을 보관하기 위해서 농경을 통해서

얻은 식량을 보관하기 위해서 톡이라고 하는 걸 만드는데, 한반도에서 많이 발굴되는 톡에는 빗살무늬 톡입니다. 자, 여기서 이어서 주거사회와 도구까지 이어서 보면 될것 같은데요. 주거사회는요, 식량을 수집해야 되니까 계속해서 식량을 찾으러 이동해야 되죠. 그래서 이들은 기본적으로 이동생활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여기에 오래 살게 아니니까 집을 예쁘게 꾸밀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이들은 동굴과 바위 그늘에 살거나 아니면 강가에서 집을 막 지었어. 막집에 살았던 거죠. 반면에 신석기 시대 때는 여기에서 내가 식량을 생산하니까 오랫동안 살면서 여기 안정적으로 지켜야 되거든요. 그래서 집을 이쁘게 꾸미기 시작합니다. 즉, 정착 생활을 시작하면서 움집이라고 하는 집을 만들게 됐고요. 이 움집이 모이면서 마을이라고 하는 촌락이 형성되게 됩니다. 그 마을이 모이게 되고, 그게 커지면서 씨족과 부족까지 발전하게 됐던 거고요. 구석기 신석기의 가장 큰 차이는 식량 생산 단계와 주거사회라는 건데, 여기 플러스 뗀석기와 간석기까지 기억하시면 됩니다. 뗀석기는 돌을 떼어냈다라고 해서 대표적으로 주먹도끼가 있고요. 간석기는 돌을 갈았다라고 해서 대표적으로는 농경용 돌보습과 갈돌과 갈판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자, 이거 이외에도 동굴벽화와 조각상을 만들면서 구석기 시대 때는 뭔가 식량 많이 잡게 해주세요라는 걸 빌었고요. 신석기 시대 때는 영혼이 있다고 믿으면서 영혼을 숭배합니다. 대표적으로 토테미즘과 애니미즘과 같은 사상이 있었다. 자, 여러분들, 그리고 이 구석기 시대와 신석기 시대는 이렇게 차이점도 많지만 공통점도 있었습니다. 바로 평등 사회였다라는 거죠. 자, 평등 사회라는 건 여러분, 계급이 정해져 있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 우리가 나중에 배울 문명의 형성이 계급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거든요. 비교해서 되기가 너무 좋아요. 자, 그러니까 이게 계급이 나누어져 있지 않은데, 다만 그건 있어요. 이 무리를 이끄는 리더는 있습니다. 다만 그 리더와 내가 계급적으로 다른 건 아니에요. 차이점을 아셔야 돼요. 자, 구석기 시대 예술을 보자면 빌렌도르프의 비너스, 너무 유명한 이제 약간 풍요로움을 기원하는 그런 동상이랄까요? 그런 것, 그 조각상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라스코 동굴벽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신석기 시대의 도구는 돌보습, 갈돌과 갈판. 제일 많이 나오는 거는 한반도에서 발견되는 빗살무늬 토기와 실을 뽑아냈던 가락바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위에 있는 도구들은 간석기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 시험 문제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밑줄 친이 시대 사람들의 생활 모습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자, 약 1만 년전 빙하기가 끝났대요. 아, 오케이. 여기서 하나 알수 있죠. 기후가 점차 따뜻해지면서 토끼나 사슴 같은 작고 재빠른 동물이 많아졌답니다. 자, 여기서 알수 있는 거 바로 신석기 시대죠. 더 읽어볼게요. 이러한 변화에 맞추어 인류가 새로운 도구를 만들고 적응하면서 이 시대가 열렸다. 바로 신석기 시대입니다. 자, 기억. 농경과 목축을 시작하였다. 그렇죠. 신석기 시대 때 가장 중요한 거 식량을 생산했다. 기억 맞고요. 뗀석기를 처음 사용하였다. 뗀석기 처음 사용한 거는 구석기 시대죠. 토기를 만들어 곡식을 보관하였다. 농경을 통해서 곡식이 많아졌고 이거를 토기에 보관했다라고 했었죠. 맞고요. 주로 동굴이나 바위 그늘에 거주했다. 이거는 이동생활이었던 구석기 시대의 모습이었고요. 신석기 시대 때는 움집을 만들면서 촌락이라고 하는 게 형성됐다. 여러분들, 여기 나올 수 있는 게 이런 느낌밖에 없어요. 약간 특징들을 구석기냐 신석기냐 비교하는 거 여러분 잘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첫 강의였는데 어떠셨나요? 오늘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역사를 조금 더 좋아했다면 저는 성공이에요. 자, 제가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였죠? 바로 복습이었습니다. 끝났다고 바로 교재 덮지 마시고요. 교재 오늘 배웠던 내용, 중요했던 내용 하나씩 복습하면서 꼼꼼하게 체크해 주시고요. 문제풀이 하시면서 다음 강의 때 보겠습니다.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늘 행복하세요, 여러분들.

0: 메콩강의 하루는 해가 뜨기 전에 시작됩니다. 그곳에 목청껏 아침을 여는 할머니가 있습니다. 각종 재료 듬뿍 올린 따뜻한 쌀국수 한 그릇. 37년간 쌀국수를 팔아온 할머니는 메콩강에서 가장 오래된 국수 장사입니다. 미국과 싱가포르에서 이름 제법 알려진 셰프들도 그 깊은 국물 맛을 배워갔죠. You're an amazing lady. 항상 미소 띈 얼굴로 만나는 사람을 기분 좋게 해주는 띠앱 할머니. 하지만 할머니는 남모를 아픔을 숨기고 있습니다. 새벽 2시. 어느새 머리를 정갈하게 빗어넘기고 일을 시작하는 할머니. 준비할 게 한두 개가 아닙니다. 쌀국수에 올릴 고명들을 하나하나 정성껏 썹니다. 할아버지도 일찍 일어나 뜨거운 불 앞에서 진한 국물을 우려내죠.
1: 국물만 몇 주 남으러 가오. cũng chuyện qua thì cũng biết cái chuyện mình làm và chuyện gì rồi thì tự làm ơn thì thích vậy là ổng nhóm lửa ổng làm đó rồi ổng đốt than ổng bắt nước lên rồi tôi thì tự lo sắp xếp mà bằng mấy món này
0: 손발이 척척 맞는 두 사람이 같이 해도 꼬박 3시간이 걸리는 일. 새벽 5시경이 돼서야 음식 준비를 모두 마칩니다. 조리 도구와 음식을 배에 옮기는 것도 일이죠. 메콩강 하류로 바닷물이 밀고 올라와 집 앞까지 물이 차오르면 할머니는 장사를 나갑니다. 아직 세상은 어둠에 쌓인 시간. 하지만 까이랑 수상 시장은 벌써 사람들로 붐비죠. 긴 세월 깊어진 맛은 할머니에게도 자랑이죠. 할머니는 관광객이 탄 배를 찾아다니며 국수를 팝니다. 반응이 싸늘하지만 실망할 필요 없습니다. 또 다른 배를 찾아가면 되는걸요. 힘껏 시동 걸고 운전을 합니다. 배에 실린 국수를 보고 손을 흔드는 관광객들도 있습니다. 국수가 가장 잘 나가는 시간은 아침 6시부터 8시. 새벽녘 일어나자마자 까이랑 수상시장을 보러 온 관광객들이 간단한 요깃거리를 찾을 시간이죠. 재료 아낌없이 넣어 빈속 따뜻하게 채워줄 맛난 국수를 말아냅니다. 어느새 해의 기운이 하늘을 물들이면 베트남에서 제일 큰 까이랑 수상시장도 그 모습을 드러냅니다. 전국 각지에서 실려온 농산물들이 도매로 거래되는 곳이죠.

긴 장대에 매달린 모형이 간판인 셈. 배에 어떤 농산물이 실려있는지 알려줍니다. 할머니를 찾느라 수상시장 구석구석을 누볐다는 젊은 아가씨들. 말 한마디에 힘이 납니다. 할머니는 까이랑 수상시장이 형성되기 시작할 때부터 국수 장사를 했습니다. 쌀짐을 전하르는 남편의 버림안으론 생활을 할 수 없어 시작한 일. 그렇게 국수 팔아 팔남매를 키웠습니다. 그저 자식 키우느라 열심히 국수 팔았는데 어느샌가 메콩강에서 제일 오래된 국수 장사가 됐고 베트남 방송에도 소개가 됐습니다. 할머니의 국수는 까이랑 수상시장의 명물이 됐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문제가 생겼습니다. 7년 전 산 폐선 직전에 낡은 배는 고장이 잦습니다. 급히 7째 아들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아들의 손이 닿으니 기계가 말을 듣네요. 7째 아들과 며느리도 메콩강에서 장사를 합니다. 며느리는 음료수를 팔고 아들은 짐을 나르죠. 넷째 아들과 며느리는 코코넛 장사를 하죠. 두 아들이 어머니 곁에서 장사를 합니다. 어머니처럼 메콩강의 기대에 살아가고 있죠. 오전 10시가 되면 할머니는 장사를 마치고 돌아옵니다. 오늘은 장사가 아주 잘 됐습니다. 준비해간 음식을 거의 다 팔았죠. 오늘은 얼마를 벌었을까? 이 맛에 힘들어도 매일 새벽 장사를 나갑니다. 할머니는 배에 삽니다. 배에 나무와 슬레이트 지붕을 덧대 만든 작은 공간이 집이죠. 팔남매 키우느라 저축은 꿈에도 생각 못했습니다. 할머니는 여전히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삽니다. 낡은 배라도 할머니에게는 귀한 장사 미천. 할아버지가 매일 떨어질 듯 위태로운 부분을 매만집니다. 할아버지는 몸이 불편합니다. 10년 전 교통사고로 뇌를 다치고 한쪽 눈에 시력도 잃었습니다. 그 이후 온전히 생계를 떠맡은 할머니에게 할아버지는 늘 미안합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도와주려고 애를 씁니다. 할아버지의 사고는 할머니에게도 하늘이 무너지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시련을 이겨내려면 현실을 받아들여야 했죠. 장사를 마치면 장을 보러 가는 일이 다람쥐 쳇바퀴 돌듯 37년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덥고 습한 날씨에 냉장고가 없어 장은 매일 봐야 합니다.

0: 새벽 2시부터 시작된 일상에 지친 걸음을 뗍니다. 그래도 이곳에 오면 할머니처럼 열심히 일하며 하루하루 살아가는 사람들을 만납니다. 할머니에게는 모두 정든 이웃들이죠. 마치 주인인 양 자리 잡고 앉아 고기를 써는 할머니. 주인도 당연한 듯 자리와 칼을 내줍니다. 매일 시장에 출근 도장을 찍으니 골목골목이 제 집 마냥 편합니다. 이 가게에서는 주인이 알아서 척척 필요한 재료와 양을 담아줍니다. 할머니는 그저 가만히 앉아만 있으면 됩니다. 장바구니에 담는 것까지 할머니 손길 안 가게 깔끔하게 마무리해줍니다.
1: 뭐 nào nghỉ bán bệnh đó mà mà nằm bệnh viện cái là anh nhớ từ chút từ chút.
0: 집에 와서도 할머니는 또 일을 합니다. 내일 새벽 장사를 하려면 미리 손질을 해놔야 할 재료들이 있습니다. 세계에서 제일 맛있는 국물이라는 평가는 거저 얻어지는 게 아니죠. 고민을 거듭하고 정성을 들여 찾아낸 맛. 그 맛을 유지하려면 힘들어도 매 과정 제대로 해야 합니다. 할머니가 직접 개발한 요리도 있습니다. 얇게 썬 돼지 살코기에 소금, 마늘 넣고 베트남 사람들이 좋아하는 어간장을 넣고 버무립니다. 비계는 따로 삶아낸 뒤 종이처럼 얇게 썹니다. 그리고 양념한 살코기와 비계를 돌돌 말아 꼬챙이에 끼우면 할머니표 돼지고기 꼬치가 됩니다. 깔끔하고 맛난 음식으로 사람들 입맛을 만족시켜야 오래도록 장사를 할 수 있습니다. 할머니에게는 92살 노모가 있습니다. 집에서 40분 거리에 노모가 살고 있습니다. 68 할머니가 됐지만 노모를 만나러 가는 길은 어린아이처럼 마냥 좋습니다. 노모는 6째 동생이 모시고 있습니다. 거동이 불편해 늘 누워서 지내죠.
1: 엄마 잘
2: khỏe không?
1: Ăn ngon không?
2: Ngon.
1: Ngủ ngon không?
2: Ngon.
1: Gân đang xui kìa. Này nè, cái gân tay bà này đang xui nè.
3: Ai rồi má hôm nay?
1: Tay này nhỏ xíu à, tay này xù lù rồi. Làm như tay này nó bị chết, giữ nước.
0: 엄마의 몸 구석구석을 살피고 어루만지는 살가운 딸. 그 사랑이 어머니에게 살아가는 힘이 됩니다. 지방관공서에서 받은 장수 증서를 어머니 방에 자랑스럽게 걸어놓은 속 깊은 자식들입니다.
1: 자이만 우리 매 알아. 그래서 이제 tôi mới thấy hai người. Nhỏ bán mất mà cặp cặp theo tàu bán với mình hoài ngoài đó là như thằng này. Nhỏ kia thì nuôi cha. Ta biến nằm chỗ cũng mấy năm rồi tới thằng này.
0: 복권을 팔아 생활하는 동생은 형편이 넉넉지 못합니다. 그런데도 노모를 모시는 동생이 늘 고마운 할머니. 이렇게 올 때마다 생활비를 조금씩 보태주곤 합니다. 노모가 좋아하는 요리도 만들죠. 마늘 기름 볶아 매콤한 맛과 향을 내고 연한 살코기와 각종 야채를 넣어 달달 볶아줍니다. 손이 빠른 할머니는 복잡한 요리도 뚝딱뚝딱 금세 만들어냅니다. 고기가 연해 노모가 잘 먹는 돼지꼬리 찜도 한 솥 만듭니다. 노모도 팔남매를 뒀습니다. 그중 마지가 할머니죠. 할머니는 유난히 마지로서의 책임감이 강합니다. 노모를 모시지 못하는 걸 늘 죄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짬만 나면 달려옵니다. 잘 드시는 모습은 보고만 있어도 행복합니다. 할머니 나이 18살에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때부터 아버지의 자리를 대신해야 했던 할머니. 노모와 함께 어린 동생 7명을 돌봤고 장사를 해 돈도 벌었습니다. 그렇게 모녀는 가족이란 울타리를 지키기 위해 서로에게 의지하며 살아왔습니다.
1: 야, trong này mà tiếng còi xe cấp cứu nó chạy là cứ hồi hộp không. Biết mẹ mình có đi hay không nữa như hôm đó vậy đó. Hết hồn. Buồn lắm cậu ơi. Cái nỗi lo mình nó gối luôn cả đầu luôn. Mà mình suy nghĩ nát ra trơn. Giờ mẹ già rồi cũng phải đi thôi. Nhưng mẹ năm nay rồi chín mấy tuổi nó cũng quá cao rồi. Nhưng mà mình sợ là sợ không biết khi nào mất mẹ. Tắm gội mẹ được lần nào mừng lần nấy. Đi về ngủ chung với mẹ được đêm nào mừng đêm nấy.
0: 사실 지난해 10월까지만 해도 노모와 한 집에 살았습니다. 갑작스런 화재는 모든 걸 다 앗아갔죠. 엄마도 잃는 줄 알았습니다. 그때 생각만 하면 지금도 가슴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1: điện nó cháy. Cháy thì trong khi ông hai hay trên cái nhà bên đó. Đây, nó dỗ cái dách đó la quá trời, với nhỏ nó la quá trời la. Rồi la cái dịch bà bên đó, bà mới chạy lên bờ, bà la.

0: quá là vui mừng, bởi vì mình cũng còn người thương để cứu giúp.
1: 베트남은 5월부터 11월까지 우기입니다. 시도 때도 없이 비가 내리죠. 비가 밤새 내렸습니다. 비가 오는 날에는 해야 할 일이 더 많습니다. 오늘도 새벽 2시부터 음식 장만을 한 할머니가 장사 나갈 채비를 합니다. 애써 장만한 음식이 비에 맞을까 봐 천막도 치고 음식 정리에도 더 신경을 썼습니다. 만반의 준비를 했지만 나가는 길 마음은 여전히 무겁습니다. 비가 오면 수산시장을 찾는 관광객이 줄어듭니다. 더구나 천막 때문에 음식이 보이지 않으니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도 어렵습니다.
0: như mình bán mà giấc sáng mà trời mưa tới chừng 8 giờ thấy rồi hết bán rồi giờ từ giấc sáng chừng 6 giờ bắt đầu tới 8 giờ là bán
1: 오늘은 아무래도 많이 못 팔 것 같습니다. 8시가 넘어서야 비가 멎었습니다. 그래도 할머니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관광객을 찾아 배를 몰고 직접 다가가 말을 걸어봅니다. 먹음직스러운 국물도 뚜껑 열어 보여주죠. 하지만 이 시간이면 아침을 먹고 나온 관광객들이 대다수. 또 다른 배를 찾아봐야 합니다. 텅 빈 관광배만 지나갑니다. 시간이 갈수록 손님을 찾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래도 조금 더 애를 써보는 할머니. 몇 그릇이라도 팔고 돌아갔으면 좋겠는데 할머니는 속이 탑니다. 어제 오후부터 정성껏 준비한 음식들이 싸늘하게 식어갑니다. 그런데 배마저 말썽입니다. 스크류에 쓰레기가 꽉 끼었습니다. 비가 온 날엔 강에 쓰레기가 많아져 자주 일어나는 일이죠. 장사도 안 되는 데다 배까지 말썽이면 짜증이 날 법도 한데 할머니는 그저 묵묵히 문제를 해결해 나갑니다. 더 이상 관광객이 없을 것 같아 할머니가 향한 곳은 대형 작업선. 강에서 일하는 사람들 중에 할머니의 국수를 좋아하는 단골들이 있습니다. 아예 그릇까지 가지고 나온 아저씨에게 국수며

듬뿍 담고 돼지고기 꼬치도 덤으로 줍니다. 삶이란 어쩌면 끊임없이 새로운 문제를 만나고 해결해 나가는 과정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조금씩 성장해 나가는 거겠죠. 그런 마음으로 68 인생길을 걸어왔기에 시련 속에서도 웃음을 잃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준비한 음식을 반 이상 남긴 채 집으로 돌아오는 길. 그래도 괜찮습니다. 부짐하게 재료 담아 국수를 마는 할머니가 환하게 웃고 있네요. 장사가 안 된 날은 온 식구 국수 파티하는 날입니다. 남은 국수 아들 손자 배불리 먹이니 할머니는 그것으로 족합니다. 두 아들은 뗏목 위에 집을 짓고 삽니다. 화재 때 두 아들 집도 불에 탔습니다. 사는 게 어려우니 어머니 장사를 적극적으로 말리지도 못합니다. 벼르고 벼르던 병원을 찾았습니다. 할머니는 오랫동안 관절염을 알아왔습니다. 병원에 올 때마다 듣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아직 쉴 수가 없습니다. 세상 좋아졌다는데 사는 건 왜 이리 점점 더 팍팍해지는지. 먹고 살려고 애쓰는 자식들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습니다. 할머니는 앞으로도 이 낡은 배에 몸을 싣고 메콩강을 누벼야 합니다. 그날 오후 병원 다녀오는 길에 할머니가 장을 잔뜩 봐왔습니다. 식구들 먹이려고 사온 오리고기. 싸고 양이 많아 식구들 식탁에 자주 오르죠. 요리가 시작되면 아들 며느리는 자동으로 주방 보조가 됩니다. 인류 요리사가 있으니 식당에 갈 필요가 없죠. 마늘 기름에 양념 듬뿍 묻힌 오리고기 넣고 달달 볶습니다. 맛있는 냄새에 집안에 진동하고 어른 아이 모두 입이 즐겁습니다.

세상 모든 것들이 색을 잃고 고요히 제 모습을 드러내는 시간. 어둠이 내려앉기 시작했습니다. 저녁에 퇴근하고 돌아온 딸을 위해 오리고기를 따로 챙겨두었던 할머니. 이혼하고 혼자 사는 딸은 새벽 일찍부터 저녁 늦게까지 일을 합니다. 오늘은 딸에게 제대로 얘기해 볼 참입니다. 이혼한 뒤 돈이 없어 엄마 집에 얹혀 살기 시작했습니다. 힘든 엄마에게 자신마저 짐이 된 것 같아 미안한 딸. 빨리 내 집 마련해 독립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급합니다. 다음 날 아침, 딸과 손자가 할머니 국수배에 함께 탔습니다. 혼자 배 운전하랴, 국수 만들랴, 하루 종일 앉았다 일어났다를 반복하느라 무릎이 성치 못한 할머니. 오늘은 딸이 운전대를 잡아 편안히 손짓만 합니다. 딸이 함께하니 장사도 더 잘 되는 것 같습니다. 딸의 마음이 금방 바뀔 거라고는 기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함께 시간을 보내다 보면 가랑비에 옷 젖듯 아주 조금씩 변화가 생길 거라 할머니는 믿습니다. 처음엔 멀뚱히 보고만 있던 딸이 관광객들에게 국수를 권하는 것처럼 말이죠. 딸이 일터로 돌아갈 시간. 일곱째 아들이 딸과 손자를 실으러 왔습니다. 할머니는 다시 혼자가 돼 메콩강으로 향합니다. 딸은 수박 감별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메콩강으로 몰려드는 여러 지역의 수박을 잘 익은 것과 덜 익은 것으로 구분하는 일입니다. 소리만 듣고 단번에 알아차리죠. 소리가 좋아도 가볍다 싶은 건 직접 무게를 달아보고 덜 익은 건 따로 빼둡니다. 그녀가 이 일을 해서 버는 돈은 시간당 3,000원. 국수 파는 것보다 수입이 훨씬 좋습니다. 하지만 매일 있는 일이 아닙니다. 수박 실은 배가 들어오지 않으면 다른 일을 찾아야 하죠.

0: 배 시간이 일정하지 않아 밥 먹는 시간도 늘 들쭉날쭉입니다. 오늘도 늦은 오후에야 점심을 먹습니다. 엄마가 뭘 불안해하는지 딸도 압니다. 하는 일과 시간이 불안정하니 늘 일을 찾아 마음을 졸여야 합니다. 엄마처럼 딸의 어깨에도 가장의 무게가 지워져 있습니다. 며칠 뒤 할머니와 여동생들이 둘러앉아 음식을 만듭니다. 색깔이 곱고 화려한 베트남 전통 음식. 내일 집안에 행사가 있습니다.
1: 야, cũng nhờ ngày giỗ kỷ niệm của ông nội tôi. Thì ngày đó thì cũng như truyền nối lại mình nhớ ngày kỷ niệm ông mình ngày đó còn sống. Thì mình đã cúng một mâm cơm để mà tưởng nhớ lại ông bà tổ tiên mình hồi đó là công lao mà của ông bà mà nuôi cha mẹ mình. Rồi bây giờ mình tiếp nối, mình nuôi lại con mình.
0: 설탕 넣고 반죽한 녹두를 전분 가루로 싸서 오일에 묻힌 뒤 바나나 잎에 싸서 쪄내는 베트남 전통 음식. 평소엔 손이 많이 가 해먹을 엄두도 못 내는 음식들이죠. 하지만 제사가 있을 때면 이틀 전부터 온 가족이 모여 음식을 만듭니다. 베트남 시골에서 제사는 집안의 큰 잔치입니다. 조상을 모시는 일을 무엇보다 중요하게 여기는 할머니도 음식 하나하나에 정성을 드립니다. 다음 날 노모가 있는 여섯째 동생 집에서 제사를 모십니다.
1: Bữa nay đám giỗ nhà mình có khách, rửa mặt mày chải đầu cho đẹp. đẹp rồi.
0: 할머니는 상을 차리느라 바쁩니다. 보랏빛으로 물들인 쌀과 녹두 비계를 돌돌 말아 바나나 잎에 쪄낸 전통 음식을 보기 좋게 썰어내고 한국의 제삿날처럼 기름 냄새도 풍깁니다. 노모도 함께 절을 올릴 수 있게 노모가 있는 방에 상을 차립니다. 제사를 모시는 건 마지인 할머니입니다. 가족이 복을 받으려면 조상을 잘 모셔야 한다고 믿기에 할머니는 매번 마음을 다합니다. 할머니가 지금껏 국수 장사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마지가 제사를 모셔야 한다는 믿음 때문입니다. 할머니는 감사의 기도를 올립니다. 오래도록 어머니 모실 수 있어서 행복하다고, 가난해도 서로를 위하며 살아가는 자식들이 있어 고맙다고. 그리고 지금처럼 가족들이 모두 함께할 수 있

있게 해달라는 소망도 빌어봅니다. 자식들은 부모를 보고 배웁니다. 아들과 며느리도 92 할머니에게 살갑게 말을 겁니다. 4대가 모여 앉은 즐거운 시간. 가난하지만 행복을 누릴 줄 아는 참 예쁜 가족입니다. 불행 중에도 늘 감사할 줄 아는 할머니의 마음을 온 가족이 닮아갑니다.

눈으로 물결을 맞으며 앞으로 나가는 자신의 낡은 배처럼 시련을 고스란히 받아들이며 지금 이 순간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띠의 할머니. 할머니는 그렇게 스스로 행복을 만들어갑니다. 행복은 주어지는 게 아니라 자신의 마음속에 있으니까요.

전기도 보급되지 않고 신문조차 없던 시절에 태어나 서른 살 이전의 모습은 사진 한 장 남아있지 않은 사람. 세계 열방이 경제력과 군사력을 겨루던 시절, 다른 가치에 주목했던 사람. 그가 간절히 원했던 것은 오로지 높은 문화의 힘. 그의 오랜 소원이 현실이 된 대한민국에서 다시 그를 기억합니다. 2026년은 문화의 힘으로 평화를 꿈꾼 지도자 100번 김구 탄생 150주년입니다.

Rumble.

0: 이거 진짜야?
1: 에이 설마. AI겠지?
0: 오, AI로 만든 거네.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안녕하세요. 기출로 정리하는 영문법, 기출로 영문법 송현우입니다. 만나 굉장히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은 챕터 6, 실전 문제의 두 번째 파트를 푸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 풀어볼 문제는 주관식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동명사와 분사라고 하는 개념을 문제를 또쭉 풀어보면서 정리를 해볼 겁니다. 문제는 여러분들 먼저 다 풀고 강의를 들어주셔야 한다. 그럼 우리가 만나게 될 오늘의 첫 번째 문제는 바로 26번부터 27번에 문장의 밑줄 친 부분이 어법상 맞으면 동그라미 표시하고 틀리면 바르게 고쳐 쓰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항상 우리는 핵심 어법을 생각을 해봐야 해요. 혹시 동명사나 분사가 포인트는 아닐지 생각을 해봅니다. 친절하게도 밑줄이 다 그어져 있어요. 내 동료는 제안했습니다. 제안하다라고 하는 표현의 suggest는 그 뒤에 투부 정사가 아닌 동명사를 목적으로 쓴다. 그러면 to take를 어떻게 바꿔줘야 할까요? taking으로 바꿔줘야겠죠. 그래서 제안한 내용을 살펴보면 회의 중에 잠깐 쉬자고 제안을 했습니다. 라는 의미가 된다. 이어지는 27번. 이번엔 ing 앞에 his라고 하는 말이 붙어 있습니다. 동명사의 의미상 주어인 것 같죠? 해석을 한번 해보죠. 그의 아내는 좋아하지 않습니다. 누가? 그가 eating at midnight. 자정에 무언가를 먹는 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라고 할 때, eating이라는 동명사 앞에 의미상 주어로 his를 쓸수 있는가? 맞아요. 있습니다. 그리고 해석을 할 때는 동명사와 연결해서 해석을 한다. 그러면 이거는 맞다라고 생각하고 동그라미 표시하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어지는 28번과 29번은 빈칸을 채워야 합니다. 그런데 주어진 말을 알맞은 형태로 고쳐 써야 해요. 그러면 일단 해석을 해봐야 합니다. 우리는 한 여자를 봤는데요. To a hospital in an ambulance. 구급차를 타고 병원으로 이송되는 여자를 본 겁니다. 그러면 take와 a woman이라고 하는 이 말이 서로 연결이 되고 의미상 수동이어야 합니다. 그러면 take의 과거 분사형을 써주어야 한다. 그럼 빈칸에 들어갈 말은 take의 과거 분사인 taken을 써주면 되는 거죠. 분사를 골라야 할 때는 분사와 짝이 되는 명사와의 의미 관계를 살펴봐야 한다. 여자가 직접 스스로를 이송하는 게 아니라 이송이 되는 거기 때문에 taken이라고 하는 과거 분사를 써준 거예요. 자, 이어지는 29번. 이번엔 forgot이라고 하는 동사의 과거형이 들어가 있어요. 그 뒤에 빈칸이 뻥 뚫려 있습니다. 팀은 잊었습니다. His phone. 그의 휴대전화를 charge는 충전하다라고 하는 의미죠. 충전하는 것을 까먹은 걸까요? 충전했던 걸 까먹은 걸까요? 그래서 그거는요, run out of라고 하면 다 돼버리다, 다 써버리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run out of power은 곧 전원이 꺼질 것이다, 배터리가 다 방전될 것이다, 이런 말을 하는 거죠. 그렇다고 하는 건 충전했던 걸 까먹은 게 아니라 충전하는 걸 까먹고 잊어버린 거니까 투부 정사를 써야 한다. 그래서 charge 앞에 to를 붙여서 to charge라고 해주면 돼요. 자, 이어지는 30번부터 31번은 어법상 어색한 부분을 찾아 바르게 고쳐 쓰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해석을 한번 해봐야 돼요. 그러면 그 해석하는 부분 중에서 어색한 게 나올 거고 그 부분은 아마도 동명사나 분사일 겁니다. Do you know? 아냐고 질문하고 있어요. The title of the new song. 그 새로운 노래의 제목을 알고 있어? 그런데 어떤 노래냐면 Singing by Lady Gaga. Lady Gaga에 의해 불린 이라고 써야 됩니다. 의미상 수동이 되어야 되는데 여기는 지금 능동의 의미를 나타내는 ing가 쓰였어요. 그러면 어떤 의미가 되냐면 그 새로운 노래가 부르고 있는 겁니다. 어떤가요? 의미상 어색하죠? 그러면 밑줄 친이 부분을 바꿔야 한다. Singing은 현재 분사입니다. 그러면 그 대신에 과거 분사를 써야 하는데 Sing은 불규칙 동사라 과거 분사형이 자, 여러분들이 쓴 대로 얘기해 보면 S-U-N-G, song이라고 바꿔야겠죠? 그래서 singing을 song으로 바꿔주면 레이디 가가에 의해 불린 그 새로운 노래가 되는 거고, 우리말로 자연스럽게 해석을 하면 레이디 가가가 부른 새로운 노래라고 해도 괜찮습니다. 자, 이어지는 문제는 32번부터 35번까지의 문제인데, 우리말과 같도록 괄호 안의 말을 빈칸에 알맞은 형태로 쓰는 겁니다. 앞에 풀어봤던 유형과 비슷하죠? 일단, 주어진 표현을 볼게요. turn on. 우리말로 하면은 켜다란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말 해석을 보면 그 아이는 불을 켠 채로 잠이 들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영어 문장을 봤더니 the child fell asleep.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

하는데 with 다음에 the light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그러면 불을 켠 채로라고 하는 말을 제가 지금 괄호로 표시하고 있는 이 부분으로 나타내야 하는데 어떻게 써야 할까? 아마 여러분들 이 문제 많이 틀렸을 겁니다. with 다음에 어떤 말이 나와요. 그리고 무엇한 채로라고 나타낼 때는 이 뒤에 동사 표현이 활용이 될 건데 light라고 하는 명사와 의미 관계를 확인해 봐야 돼요. turn은 켜다란 말이죠. turn on, 켜다라고 할때 불의 입장에서는 켜지는 겁니다. 그래서 수동의 의미를 나타내 줘야 한다. 그러면 여기에는 과거 분사가 쓰여요. 그래서 turn on을 바꿨을 때 turned라고 하는 과거 분사 형태를 써주는 겁니다. 그래서 with 목적어 분사라고 해서 이른바 무엇한 채로라는 의미로 쓰이는데 이때 의미 관계를 보고 수동이면 과거 분사를 명사 뒤에 써줘야 한다는 걸 다시 한번 정리하셔야 합니다. 자, 이어지는 문제 33번이에요. 아침을 먹자마자라고 하는 말을 완성해야 합니다. On breakfast. 먹다라고 하는 말을 활용할 건데, we left for the airport. 우리는 공항으로 출발했습니다. 무엇 하자마자라고 하는 동명사가 활용되는 표현이 있었어요. 혹시 기억할까요? on 다음에 ing 형태를 쓰면 무엇 하자마자라는 의미를 나타낸다. 그러면 여기에는 have를 써라라고 되어 있으니 on having이라고 써주면 되는 거야. 물론 의미상 eating을 써도 괜찮지만 여기서는 have를 제한하고 있으니까 having이라고 써주면 된다. 그 다음, 34번이에요. 그 변호사는 그녀가 벌을 받지 않을 것을 확신합니다. 그 변호사는 확신합니다까지가 여기 나와 있어요. The lawyer is sure. 그리고 무엇을 확신하는지 그 내용이 들어가야 합니다. 그런데 of라고 하는 전치사가 나와 있고, 그 다음에 her라고 하는 말이 나와 있어요. 그녀가라고 하는 걸 이렇게 쓴것 같아요. 그러면 벌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걸이 뒷부분에 채워주어야 하는데, 동명사가 활용이 되겠구나. 이때 여러분들이 놓치면 안 되는 것은 않을 것이라고 하는 부정의 의미가 포함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부정의 의미를 나타낼 때는 동명사 앞에 무엇을 써줄까? not을 써주는 겁니다. 그리고 벌을 받다라고 하는 걸 동명사를 통해 나타낸다면 우리 벌을 주다라고 하는 동사가 여기 있어요. 바로 punish. 그러면 벌을 주는 게 아니라 벌을 받는 거죠. 그래서 동명사이면서 수동의 의미를 나타내기 위해서 어떤 걸 활용할 거냐? 수동태를 활용할 겁니다. 비동사 다음에 과거 분사가 나올 건데 이 비동사를 동명사로 바꿔주는 거죠. 그래서 not이라고 하는 부정의 의미를 먼저 써주고 그 다음에 be 뒤에 ing를 붙여서 being punished라고 하면 벌을 받지 않는 것이라고 해석을 해주면 되는 거죠. 자, 이어지는 35번. 우리가 라디오 소리를 키워도 괜찮을까요? 라고 무엇하는 거죠? 요청하는 거죠. 혹시 괜찮을까요? 라고 요청하는 겁니다. 그럴 때 Would you mind? 라고 하는 표현을 쓸수 있어요. mind는 여러분들이 사전을 검색해 보면 꺼려하다, 언짢아하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 하는 게 혹시 언짢을까요? 신경 쓰이실까요? 라고 하는 말이고 우리말로 자연스럽게 번역을 하면 괜찮을까요? 정도의 요청하는 말로 번역할 수 있다. 그러면 우리라고 하는 말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뒤에는 라디오 소리를 키워도라고 하는 이 부분을 완성해 주어야 합니다. 그러면 라디오 소리라고 하는 말은 the volume of the radio라고 나와 있으니 이 부분은 뭘 써야 할까요? turn up을 활용해서 넣어주면 되는데 동명사가 들어갈 자리이니까 turning up이라고 써주면 된다. us는 turning up부터 이어지는 이 동명사 표현의 의미상 주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36번부터 이어서 문제를 풀어볼 겁니다. 속도가 조금 빠른 감이 없지 않아 있지만 여러분들 문제 먼저 다 풀고 보는 거니까 잘 따라오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말과 같도록 괄호 안에 말을 배열하라고 해요. 그러면 일단 문장을 보고 주어와 동사부터 잡아내야 합니다. 근데 이 문제가 조금 어려웠을 수 있어요. 오전 11시 이전에는 여기에 주차할 수 없다라는데 흔히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는 왠지 you라고 하는 주어를 쓸것 같지만 여기에는 you가 보이지 않아요. 그러면 어떤 말로 시작을 해야 할까? 쭉 한번 보니까 there라고 하는 말이 보입니다. 아, 그러면 혹시 there is, there are와 같은 there 구문을 활용하라는 건가? 라고 감을 잡아보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is라고 하는 비동사를 잡아낸다면 there is로 문장을 시작해야겠구나. 그런데 주차할 수 없다라고 하는 말을 어떻게 써야 할까? 파킹이라고 하는 게 주차를 한다는 건데 그 앞에 없다라는 의미를 나타내주기 위해서 no를 붙입니다.
There is no parking here. 여기에 주차할 수 없습니다. 오전 11시 이전에는 이란 말은 전치사 before를 활용해서 before 11 a.m. 이라고 말을 해주면 되죠. 그럼 문장을 완성해 보면 There is no parking here before 11 a.m. 이 되는 거고, 아, There is no parking이라고 하는 게 주차할 수 없다라는 의미로 쓰이는구나를 여러분들이 이번 기회에 정리를 해주는 겁니다. 우리말을 보고 영어로 쓸 때, 아, 무언가 좀 어색해 보일 수 있어도 우리가 이런 영어 문장이 자연스럽구나, 이런 표현으로도 활용될 수 있구나를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면서 익혀야 하는 거예요. 자, 이어지는 37번. 엄마를 찾는 한 소년에 대한 이야기는 매우 감동적이었다. 우리말을 봐도 여기 엄마는부터 이야기까지가 문장의 주인공 역할함을 알수 있어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나타낼까 싶은데 the story라고 하는 명사를 주었습니다. 그러면 이야기는 이야기인데 우리가 생각해야 할건 엄마를 찾는 한 소년에 대한 이 말을 영어로 어떻게 옮겨야 할까입니다. 그러면 대한이니까 왠지 전치사가 쓰일 것 같고 그 전치사는 괄호에 나와 있는 about입니다. 여러분들은 문장을 다 완성했기 때문에 제가 읽는 이 단어들을 순서대로 다시 한번 조합을 해 보셔야 돼요. The story about, 근데 누구에 대한 거죠? 한 소년, 남자아이에 대한 거죠. 그 남자아이라고 하는 말은 여기 있습니다. A boy. 그런데 어떤 남자아이냐면 엄마를 찾는입니다. 그러면 엄마를 찾는이라고 얘기를 할때 우리는 분사를 배웠죠. 그러면 그 분사를 활용해서 나타내 줄 수가 있다. 찾는이라고 하는 건 find 있네. finding이라고 하는 분사가 있습니다. 그럼 찾았다라는 거겠죠, 결국. So a boy finding his mom. 그리고 이어지는 감동적이었다라고 하는 이 말을 완성해야 돼요. 그럼 일단 비동사가 필요합니다. 과거시제로 쓰이는 was를 써주고요. 그리고 really moving이라고 완성을 해주면 된다. 잠깐 또 finding이라는 말이 나온 김에 생각을 해보면 우리 find라고 하는 건 어떤 동작의 개념으로 찾다라기보다는 결과적으로 무언가를 찾다, 발견하다의 느낌이다. 정말 말 그대로 우리가 어떤 곳에서 누군가를 찾고 있거나 혹은 어떤 대상을 찾고 있다라고 할 때는 look for라고 하는 동사를 활용해 줄 수가 있다. 여기서 묻고 싶은 건 결국 finding으로 시작하는 이 부분. 분사구를 활용해서 명사를 설명해 줄수 있다라는 걸 묻고 싶은 거예요. It's about a boy finding his mom 까지가 지금 제가 괄호로 표시하는 이만큼이 문장의 주인공이라고 보면 되고 결국 그 동사는 the story라고 하는 말에 맞추어서 단수 동사를 써주었다. 자, 그럼 이제 38번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녀는 아들의 말을 무시했던 것에 대해 미안해하고 있다. 무시했다라고 하는 건 과거 상황입니다. 그런데 미안해하고 있는 건 지금 현재 상황이에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할 건, 두 시점이 서로 다르구나라는 걸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들도 어떤 행동을 이전에 했습니다. 근데 그 행동에 대해서, 아, 내가 잘못했구나, 미안하네라고 지금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영어에서는 이렇게 두 시점이 차이가 날때 쓰는 표현이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인지를 한번 다시 생각해 보죠. 그녀는 우리 시작을 해야 하니까 주어를 she로 씁니다. 그리고 미안해하고 있습니다라고 하면 그 다음에 is sorry 미안해하고 있어요. 그런데 무엇에 대해서라고 얘기할 때는 우리가 이전에도 활용했던 전치사인 about을 활용할 거다. 그 다음에 남아있는 말들을 보면 was ignored having her sons입니다. 그러면 무시했던 것이라고 말을 완성해야 돼요. 무시하다라고 하는 표현은 여기도 활용된 ignore라고 하는 동사를 쓸수 있는데 시점이 다르다고 했어요. 지금 미안해하고 있는 거고 미안한 일은 과거의 일입니다. 그러면 시제 차이가 날때 동명사를 활용하려면 어떻게 한다? having PP를 써준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having ignored라고 해주는 거죠. 그리고 무엇을 무시했다? her sons, 그녀의 아들의 words, 말을 무시한 거죠. 그래서 완성을 해보면 그녀는 미안해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중요하죠. having ignored, 과거에 무시했던 것에 대해 지금 미안해하고 있어요라는 느낌으로 시제 차이를 이렇게 나타내주고 있다. 그래서 영화에서는 시점의 차이가 날때 이걸 분명히 밝히려고 하는 그런 욕구가 있어요. 그래서 그때는 have PP를 활용해 줄 건데 여기서는 동명사이기 때문에 having PP를 써주었다. 자, 이어지는 39번부터는 우리말과 같도록 괄호 안의 말을 활용해야 합니다. 그러면 조금은 더 난이도가 있는 거예요. 한번 볼게요. 그는 내일 양로원에 방문하고

이런 것을 기억하고 있니? 라는 의문문을 제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도 물음표로 마무리가 되었죠. 그래서 친절하게도 나름 내일이라고 하는 말은 주었습니다. 그러면 그는 기억하고 있니? 를 시작을 해야 되죠. 그러면 he라고 하는 주어를 활용할 건데 일단 조동사인 does를 활용해야 돼요. Does he를 시작을 할 겁니다. Does he remember? 기억하고 있어? 우리가 앞에서도 포인트로 보았지만 forget이나 remember라고 하는 건 투부정사를 목적으로 쓸 수도 있고 동명사를 목적으로 쓸 수도 있다. 의미 차이가 있다면 투부정사를 쓸 때는 미래의 그 일을 기억하는 것, 할 일을 기억하는 거라면 ing를 쓰는 건 이전에 했던 일을 기억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방문하기로 한 것이라고 한건이 말은 아직 할 일이 끝난 게 아니죠. 할 일이 남아 있는 겁니다. 미래 일을 얘기해야 하니까 투부정사를 써주어야 돼요. Does he remember? 방문하다라고 하는 visit 활용할 겁니다. 이 동사를 쓰려면 to visit이라고 해야 되고 남아있는 양로원은 영어로 the nursing home이라고 한다. 그래서 완성해 보면 Does he remember? 그는 기억하고 있어? 이 부분이 포인트이죠. 뭐할 것을? 양로원에 방문하기로 한 것을 이라고 하는 미래에 할 일을 기억하고 있는지를 물어볼 땐 투부정사를 써주어야 한다. 자, 이어지는 42번. 경찰이 트럭 안에 숨겨진 단서를 발견했대요. 그러면 빠르게 우리는 주어와 동사부터 생각해야 한다. 경찰이 발견했습니다. 그러면 경찰은 여기 주어진 것처럼 the police를 써줄 거고, 발견했다. find를 쓸 건데, 과거형은 found이죠. found. 그 다음, 단서라고 하는 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a clue입니다. 그리고 숨겨진이라는 얘기를 해야 돼요. hide는 숨다, 숨기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 단서 입장에서는 숨겨진 거죠. 수동의 의미를 전달해야 한다. 그럴 때는 어떤 말을 써줘야 될까? hide의 과거 분사를 써줘야 합니다. hide의 과거 분사는 hidden. 그래서 정답을 완성해보면 The police found a clue. 단서를 발견했는데 어떤 단서? Hidden in the tree. truck. 발음해주죠. Hidden. 숨겨진 건데 어디에? In the truck. 트럭 안에 숨겨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식을 해준다라고 보시면 되고 분사가 들어갈 자리에는 항상 짝꿍인 명사와의 의미 관계를 확인해본다. 자, 이어지는 문제 43번부터 45번 문제를 이어서 풀 건데 대화의 밑줄 친 A에서 F 중 어법상 어색한 부분을 세 군데 찾으라고 합니다. 그리고 바르게 고쳐보래요. 그러면 일단 의미를 한번 쭉 봐야 합니다. 먼저 A의 대사를 보죠. What's wrong? 무슨 일이야? You look embarrassing. 뭔가 좀 어색하지 않나요? You look. 뭐한 것처럼 보인다. 라는 겁니다. 이 뒤에 형용사가 들어가는 건 맞는데, embarrass라고 하는 건 당황스럽게 하다. 난처하게 하다란 말입니다. 그래서 ing가 쓰인다면 너가 무언가 당황스러워 한 것처럼 보이는데 라는 의미가 무언가 좀 전달이 되질 않아요. 당황스러움을 느끼는 거겠죠. 너 당황스러워 보이는데 난처한 것처럼 보이는데 라고 이렇게 명확하게 의미를 전달하려면 ing 형태가 아니라 ed로 쓰여야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바꿔줘야 돼요. 방금 제가 얘기한 것처럼 어떻게 써야 한다? embarrassing을 embarrassed라고 하는 이렇게 ed로 끝나게 바꿔줘야 하는 거죠. 감정을 나타내는 형용사로 활용되는 분사들이 있어요. ing일 때는 그 감정을 유발한다. 그리고 ed로 끝나서 과거 분사로 쓰일 때는 그 감정을 느끼는 겁니다. 지금 이 상대인 you라고 하는 건 어떻게 보이는 거예요? 당황스러움을 느끼는 것처럼, 당황스러워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래서 ed로 끝나게 이렇게 과거 분사로 바꿔줘야 합니다. 자, 그럼 이제 그 다음 틀린 곳을 한번 찾아보아야 돼요. 흐름을 빠르게 보죠. 잊어버렸다고 합니다. To return this book to the library. 도서관에 이 책을 반납하는 것을 잊어버렸대요. 그러니까 반납을 한게 아니고 해야 될 일을 잊어버린 겁니다. So it was due last Wednesday. 지난주 수요일까지였는데 기한이 그걸 잊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투부정사 잘쓴 걸로 볼수 있겠죠. 계속 갑니다. 그책 말이야? 난 기억하고 있는데 네가 borrowing it 3 weeks ago. 3주 전에 그것을 빌린 것을 나는 기억하고 있는데 라는 의미로 동명사를 활용해 주었는데 앞에 의미상 주어를 잘써 주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자연스럽게 계속 가보죠. 내가 그것을 추천을 했잖아. Did you even finish reading it? 그거 읽는 거 심지어 너다 끝낸 거야? 다 읽은 거야? 라고 질문을 해요. 이때 여기서 확인하고 싶은 건 finish라고 하는 동사 뒤에

find 목적어, 그 다음에 형용사가 나오면 목적어가 형용사다고 느끼다라고 여기다 이런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정말 뭐하다? bored. bored는 지루함을 느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하고 싶은 말은 뭐예요? 그 책이 지루하다라고, 지루함을 유발한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러면 짝꿍인 it과의 관계를 봤을 때 bored라는 말을 쓰는 게 아니라 boring이라고 하는 지루함을 유발하는, 지루한이라고 하는 의미의 ing 형태를 써줘야 합니다. 그래서 이에 있는 board를 boring이라고 써야 하는 거고요. 쉽게 말해서 나는 지금 지루해라고 할때 영어로 뭐라고 할까? I'm bored라고 합니다. I'm boring이라고 하면 난 지루한 사람이야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embarrassing도 그렇고 여기 bored도 그렇고 짝꿍이 되는 그 명사와 의미 관계를 보고 판단을 해야 한다.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에 사람과 연결이 되면 감정을 느끼는 경우가 대다수라 ED, 과거분사 형태로, 그리고 사람이 아닌 사물이나 어떤 다른 대상과 연결이 되면 대부분 감정을 유발하는 대상이라 ING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면 됩니다. 물론 100% 그런 건 아니지만 거의 대부분 그래요. 자, 이제 남아있는 건 F일 겁니다. 무엇이 잘못되었을까요? So, 그래서 I gave up to read it. 그것을 읽는 것을 포기했다 라고 할때 의미는 잘 전달이 되지만 give up이라고 하는 동사 표현은 to read라는 to 부정사가 아니라 ing, 동명사를 목적으로 써야 합니다. 그래서 to read를 reading으로 바꿔주면 되는 거예요. 자, 이어지는 문제 46번에서 48번이고 이번에는 어법상 어색한 부분을 또세 군데 찾아 바르게 고쳐야 합니다. 역시나 우리가 앞에서 풀었던 것처럼 핵심 어법을 생각하면서 풀어봐야 한다. 근데 좀 길죠? 여러분들 집중해서 한번 풀어봅시다. Not driving when you go to work give you many advantages. 주어를 먼저 잡아야 돼요. Not ing라고 되어 있습니다. 동명사를 지금 부정하고 있어요. 운전을 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출근을 할때 운전을 하지 않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많은 이점들을 준다라고 해요. 운전하지 않고 출근을 하면 어떤 이점을 우리가 누릴 수 있을까? 자, 이때 give라고 하는 동사 형태를 보죠. 문장의 주인공은 동명사입니다. 그러면 동명사구가 문장의 주인공일 땐 단수 취급을 해야 한다. 그래서 여기에 뭘 붙여줘야 할까요? 현재 시제라면 s를 붙여줘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a의 give를 gives라고 바꿔줘야 돼요. 이거 많이 놓쳤을 겁니다. 동명사구가 문장의 주인공일 땐 단수 취급을 한다. 그래서 동사는 단수 동사를 써야 한다라는 걸 다시 생각하면서 이제 어디로 갈까? 그 다음으로 한번 또 찾아가 봐야겠죠. 우선 you can enjoy reading books. 여러분은요. 책을 읽는 것을 즐길 수 있습니다. 아니면요, or to watch something fun. 무언가 재밌는 것을 보는 걸 즐길 수도 있고요. 에서. 아니, 즐기다라고 하는 말과 연결이 되려면 여기 reading이라고 썼고, 여기는 to 부정사를 쓰면 안 돼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보는 것을, 책을 읽는 것을 즐길 수 있고요. 그리고 무언가 재밌는 것을 보는 걸 즐길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하려면 여기도 접속사와 연결이 되면서 ing 형태로 써 주어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바꾸면 될까? to watch를 watching으로 바꿔주면 되는 거죠. 이렇게 접속사를 통해 연결이 되는 말들이 있으면 혹시 형태를 맞춰줘야 하나를 확인해 보는 겁니다. 맞춰줘야 하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 동명사를 앞에 썼으니 뒤에도 동명사로 바꿔주어야 한다. 자, 그럼 이제 남은 부분은 어디에 있는가? 바로 한번 F로 가보겠습니다. 이 부분을 쭉 해석을 해보면, of course, 물론, It may be uncomfortable. 그것은 편안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무엇 하는 게요? Not to have a car for a while. 잠시 동안 차를 가지고 다니지 않는 게요. 차가 없다라고 하는 건 잠시 동안은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But 그렇지만 you will get used to. Get used to라고 하는 표현은 무엇에 익숙해지다라는 말이에요. 이 뒤에는 use라고 하는 동사 원형을 쓸수 없습니다. 동명사로 써줘야 돼요. 그래서 무엇 하는 데 익숙해지다라고 할 때는 ing 형태가 와야 해서 use를 어떻게 바꿔줘야 할까? using으로 바꿔주면 되고요. public transportation이라고 하는 건 대중교통입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에 곧 익숙해질 겁니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 것이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문제 남았습니다. 49번과 50번 문제는 조건에 맞게 바르게 영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핵심 어법이 등장합니다. 조건을 먼저 보죠. 동명사를 사용을 하래요.

그리고 이러한 단어들을 사용하는데 몇 단어? 8단어로 쓰라고 합니다. 그는 외식하는 것보다 집에서 요리하는 것을 선호한다, 더 좋아한대요. 그는 선호한다라고 하는 주어와 동사를 먼저 잡아내야 합니다. 그러면 he 다음에 여기 단어 나와 있는 prefer를 활용할 건데 s를 붙여야 돼요. 현재 시제이고 3인칭 단수주에 맞춰서 he prefers 그다음 집에서 요리하는 것을이라고 하는 말을 먼저 써줘야 합니다. 그래서 cook at home을 활용해 줄 건데 동명사를 사용하라고 했으니까 cooking at home 외식하는 것보다라고 하는 건 eat out을 동명사로 써줄 건데 그 앞에 to를 넣어주어서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He prefers cooking at home to eating out. 여기서 우리가 알아둬야 될 표현이 또 있습니다. prefer A to B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그러면 A를 B보다 더 선호하다, 더 좋아하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이때 우리는 왠지 to가 아니라 than을 써야 할것 같지만 prefer A to B라고 하는 표현으로 굳혀져서 사용이 된다는 걸 여러분들이 알아둬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는 더 좋아합니다. cooking at home 동명사를 활용해 주었고요. 또 맞춰서 여기도 동명사를 형태를 맞춰 주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면 됩니다. 자, 마지막 50번입니다. 우리는 그녀의 놀라운 공연을 보지 않을 수 없다라고 하는데 이번에도 동명사를 사용하라고 하고요. 단어는 help부터 performance까지를 활용하라고 합니다. 7단어로 쓰라고 하는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건 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혹시 이 표현 알고 있을까요? 동명사를 활용한 표현을 여러 가지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많지는 않아서 우리가 전부 다 다루지는 않았지만 이 표현은 제가 강조를 했어요. 문제를 또 한번 풀어보면서 얘기도 했고. 바로 cannot help ing입니다. 혹은 can't help ing라고 해요. 그러면 그 표현을 활용할 거다. 우리는입니다. 그러면 we cannot 혹은 can't help까지 써줘야 해요. 그리고 그녀의 놀라운 공연을 보다라고 하는 이 말을 활용해 줘야 합니다. 그때 동명사를 써야 하니까 watch를 watching으로 바꿔줘야 하고요. 그녀의 her amaze라고 하는 건 놀라게 하다라는 동사예요. 놀라운이라는 의미를 나타내려면 ing 형태로 써줘야 한다. So her amazing performance라고 써주면 되고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건 can't help ing라고 하는 표현이 여기서 쓰였다. 라는 것, 그리고 amaze라고 하는 동사를 놀라운이라는 의미로 바꿨을 때는 ing를 붙여서 현재 분사로 바꿔줘야 한다는 건지 여러분들이 알아둬야 해요. 자, 어떤가요? 쭉 문제를 풀어보면서 동명사와 분사라고 하는 개념을 다시 한번 복습해 봤고요. 복습은 끝나지 않습니다. 다음 시간에 워크 문제 풀어보면서 다시 한번 복습해 볼게요. 오늘 정말 즐거웠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볼게요. 안녕!

뜻을 파악하며 읽어요. 네 번째 시간이네요, 벌써. 지난 시간의 공기템은 가리키는 말이었어요. 기억나죠? 자, 그럼 지난 시간에 살짝 공부했는데, 이번 시간이 맞아요, 맞아요. 바로 오늘의 공기템은요, 짜잔! 중심 생각입니다. 자, 중심에서,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 일단, 중요하다란 뜻이 있다라고 했죠? 자, 중심은 중요하다란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중심 생각은 중요한 생각이에요. 글쓴이가 글을 쓸 때에 반드시 이 생각은, 이 말은 꼭 해주고 싶다 하는 것이 바로 중심 생각이라고 했습니다. 자, 예를 들어볼게요. 우리가 음식점에 갔어요. 오, 저기 떡볶이가 있네. 오, 저기 김밥도 있어. 와, 저기 어묵도 있다. 여기 국수도 있다. 근데 말이야, 나는 국수가 정말 계속 생각나더라. 어제도 밤에 자기 전에 국수가 생각났어. 정말 국수는 맛있어 보여. 이랬다면, 이 사람의 중심 생각은 뭘까요? 여기에 많은 음식이 있다 일까요? 아니죠. 국수가 먹고 싶어. 이런 말이겠죠? 자, 이렇게 우리는 그 사람이 여러 말을 했어도, 아! 이 사람의 중심 생각, 이 사람이 정말 하고 싶은 말은 이거구나라고 콕 집을 수 있답니다. 자, 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기억나세요? 지난 시간에도 우리 가리키는 말 처음에 배웠고, 그 다음엔 중심 생각을 또 알아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중심 생각에 대해서 공부를 할때 어떤 내용을 보고 공부했죠? 주은이라는 친구가 감기에 걸려서 병원에 갔고, 그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께서 감기 예방하려면 이런 이런 것들이 필요해라는 말을 듣고 그것을 종이에 써서 열심히 실천했더니 그 다음에는 그 감기 친구가 찾아오지 않더라. 자, 이런 내용을 배웠습니다. 자, 지금 선생님이 얘기한 바로 이 줄거리, 이걸 줄거리라고 하죠? 이 줄거리 어떤 걸 이어서 얘기했지 지금? 그렇지. 그 장면 장면에서 주요한 장면만을 딱딱딱 떼가지고 이어본 거죠? 자, 이게 바로 중심 생각을 알아내는 방법이라고 했어요. 자, 이번에도 중심 생각을 알아볼 건데, 이번엔 글의 종류가 좀 달라요. 자, 앞에서 우리 전 시간에서 보아온 것은 이야기죠? 이야기 글에서 중심 생각을 알아낸 것이고, 오늘은 주장하는 글을 가져왔습니다. 주장하는 글에서 중심 생각을 알아내는 방법 알아볼게요. 약간 복습을 하자면, 지난 시간에 배웠던 이야기 글에서는 제목에서 중요 생각이 드러나 있다고 했었죠?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목에서 이미 중요 생각이 드러나 있다라는 것. 이것은 앞에 전 시간에서 배웠던 그 이야기에서의 공기 템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자, 제목에서 이미 중요 생각이 나타나 있다. 기억하기 위한 좋은 습관, 메모. 벌써 끝났어. 중요 생각이, 중요한 생각이 벌써 끝났어요. 아, 중요 생각, 중심 생각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자, 중심 생각.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중심 생각이다. 네, 요렇게 표현할 수 있다라고 했어요. 자, 보통 우리 교재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중요 생각이 아니라 중심 생각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용어대로 이제 계속 얘기를 할게요. 자, 중심 생각이 어디에 나와 있다? 제목에 나와 있다. 자, 기억하기 위한 좋은 습관, 메모. 벌써 메모에서 끝난 거예요. 아, 이 주장하는 글을 쓴 사람은 메모가 중요하다고 주장하고 있구나. 이미 딱 끝났어요, 사실은. 예. 자, 끝났어요. 지난 시간에 이야기에서도 그글쓴 사람의 중심 생각을 알려면 제목을 알아야 된다고 했는데, 제목을 유심히 보라고 했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라는 거. 자, 그럼 이제 들어갑니다. 약속이나 중요한 내용을 기억하지 못해서 곤란했던 경험이 있나요? 라고 물어보고 있어요. 굉장히 좋은 그첫 시작이죠? 너 그런 적 있어? 아, 내가 그런 적 있었나? 하고 생각해 보게 되죠? 예, 아주 굉장히, 좋은 그 이야기거리로 딱 질문을 던지면서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어요. 이럴 때에는 메모를 해보세요. 라고 이 글쓴이는 처음부터 아예 자신이 생각하는 것을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너 그런 일 있지? 응, 있어. 그럴 때너 메모하면 돼. 라고 말이죠. 메모는 요점을 간략히 써두는 일 또는 그렇게 쓴 글을 말한답니다. 자, 요점이라는 건 뭐예요? 우리가, 난 말이야. 여기 김밥도 있고 말이야. 여기 어묵도 있네. 여기 라면도 있고. 국수. 국수가 굉장히. 그러니까 네가 하고 싶은 말이 뭔데? 아, 국수 먹고 싶어. 이거잖아요. 자, 이렇게 요점이라는 것은요. 중심 생각을 말을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중요한 내용을 기억하지 못해서 곤란했어요. 그럴 때 메모하라고 했잖아요. 요점을 간략히 써두는 일이 메모래요. 자, 그렇다면 이 글쓴이가 하고 싶은 말은 메모란 말이야. 굉장히 중요한 생각, 중심 생각을 간략하게 탁 써두는 게 메모야. 이 말을 하고 싶은 거니까. 알림장을 쓰거나, 여러분 알림장 쓰죠? 알림장 쓰거나 달력에다가 약속을 표시해야 돼요. 뭐, 17일, 뭐 하는 날, 이렇게. 자, 그리고 알림을 지정해 놓는 것도 메모랍니다. 그러니까 메모

메모는 길어요, 짧아요? 길지 않고 짧죠. 그래야 메모에 하는 일이 분명하게 드러날 수가 있죠. 메모하는 습관을 들이면 그럼 어떤 점이 좋을까라고 또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메모하는 습관을 들이면 어떤 점이 좋은지 그 다음에 내용으로 나오겠죠? 자, 그럼 여기 1문단. 자, 이것을 우리는 1문단이라고 얘기할게요. 문단. 문단이라는 건요. 자, 이렇게 문장들로 만들어져 있어요. 자, 보통 여기 몇 개의 문장으로 만들어져 있는지 한번 볼게요. 약속이나 중요한 내용을 기억하지 못해 곤란했던 경험이 있나요? 어때요? 물음표 하나 있죠? 그다음 해보세요. 네, 여기 마침표 있고요. 또 마침표 또 있고요. 그다음에 마침표, 마침표 또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물음표 있습니다. 마침표, 물음표, 또 느낌표. 요 개수만 세면 문장 개수와 똑같아요.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1문단은요, 문장이 몇 개예요? 다섯 개예요. 자, 이렇게 문장들이 모여서 하나의 생각을 나타낼 때, 우린 그것을 문단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이제부터 문단이란 말 머릿속에 꼭 넣어두세요. 왜 그러냐면, 우리 이거 지금 기억하기 위한 좋은 습관, 메모, 이 글을 읽고 있는데, 이게 지금 이야기가 아니라, 이야기가 아니라, 주장하는 글이라고 했죠? 주장하는 글에서는요, 이렇게 하나의 문단마다 글쓴이가 꼭 얘기하고 싶은 중심 생각이 하나씩은 들어가 있습니다. 자, 1번, 1문단에서는요, 일단, 메모를 해라. 그리고 메모하는 습관을 들이면 어떤 점이 좋은지 이제부터 얘기해 줄게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여기 메모에 예시들이 나와 있습니다. 굉장히 간단하죠? 이 글에서 가장 중요한 낱말은 뭘까요? 바로 3번 메모가 되겠습니다. 자, 이 문단에서는요, 이 중심 생각이 드러나는 낱말들이 굉장히 반복적으로 들어와 있다는 것. 왜? 글쓴이는 내가 이건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야 라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한 번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반복해서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이 글을 쓴 목적은 무엇입니까? 의견을 주장하려고죠? 왜? 이건 주장하는 글이니까. 내 의견을 주장하려고. 어떤 의견이었어요? 메모하는 습관을 들이란 말이야. 지금, 메모하는 습관을 들이면 어떤 점이 좋은지 얘기해 줄게. 응? 막 이러면서. 어떤 대상을 설명하려고, 이건 설명하는 글이고요. 있었던 사실을 알리려고, 이거는 사실을 적은 글이면 다 되겠죠. 예를 들어서 일기 같은 것. 재밌는 이야기를 들려주려고, 이건 이야기 글이고요. 일상에서 관찰한 내용을 기록하려고, 이런 건 관찰 기록문이 되겠습니다. 이건 주장하는 글이에요. 기억을 대신하여 쓸수 있는 말은 무엇입니까? 자, 이럴 때 메모해 보세요. 메모는 요점을 간략하게 써두는 일 또는 그렇게 쓴 글을 말해요. 무엇이라고 했죠? 중심 내용이라고 했죠? 그래서 2번. 요점이 뭐야? 너 그러니까 하고 싶은 말이 뭔데? 요점만 말해봐. 우리 일상생활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잖아요. 우리 이제 국어를 배웠으니까, 중심 내용을 배웠으니까, 이런 말도 쓸수 있어요. 그러니까 네가 하고 싶은 말이 뭔데? 요점을 말해봐.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고, 그러니까 네가 하고 싶은 중심 내용이 뭐야? 네가 말하고 싶은 중심 내용이 뭐냐고? 이렇게도 말할 수 있어요. 자, 중심 내용은 중요한 내용. 네, 중요 내용이라고 했죠? 네, 자, 중요 내용, 중심 내용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한마디로 뭔데? 요점을 말하자 이 말이죠. 이 글에 대해 알맞게 설명하지 못한 친구는 누구인지 쓰시오. 자, 1문단은 글 전체의 시작 부분이에요. 그쵸? 앞으로 어떤 내용이 전개될까요? 메모하는 습관이 좋은 점, 이제 얘기가 나오겠죠. 여기 나오네요. 1문단의 다음 문단에서는 메모하는 습관을 가지면 좋은 점에 대한 내용이 이어질 거야. 당연하죠? 메모하는 습관을 가지면 어떤 점이 좋을까요? 라고 물어봤잖아요. 앞으로 그 대답을 내가 해줄게! 지금 이렇게 이끌어가고 있는 거죠. 문단에는, 1문단에는 여러 개의 중심 생각이 있어. 아니죠. 이런 주장하는 글에서 하나의 문단에는 몇 개의? 한 개의 중심 생각이 들어가 있기 마련이다. 라고 했으니까, 아영이 조금 더 공부해보자.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 글쓴이가 하고 싶은 말들이 쫙 쏟아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자, 여기 2문단이 나오고요. 3문단이 나옵니다. 문단은 여러 개의 문장들이 함께 어울려서 하나의 중심 생각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 문단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여러분이 하실 일은요. 쉬워요. 어렵지 않습니다. 예, 그대로 선생님만 따라하세요. 줄 긋고요. 동그라미 하면 같이 동그라미 하시고요. 이러면 돼요. 자, 일단 문단은 어떻게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느냐? 아주 쉽게 파악할 수 있는 방법. 첫째, 둘째 이렇게 돼 있잖아요. 자, 한번 동그라미 해보세요. 자, 이렇게 돼 있으면 아, 이건 문단이 시작되는 거구나. 아, 여기도 문단이 시작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만약에 교과서나 교재에 번호가 없어요. 이 번호가 있으면 당연히 문단이죠. 근데 번호가 없어요. 번호가 없어도 첫째, 둘째, 셋째 이렇게 나오면 아, 여기서부터 한 문단이구나. 신호를 여러분이 탁 잡아내기만 하면 돼요. 어렵지 않아요. 자, 그런 다음에 여기 줄 그어보세요. 무조건이야. 무조건 무조건이야. 자, 봐. 첫째, 메모를 하면 중요한 내용을 잊어버리지 않을 수 있어요. 줄 그어보세요. 무조건 무조건이야. 노래 나올 뻔했어. 자, 첫째 동그라미 하시고 그 다음에 무조건 줄을 그어보세요. 바로 이 부분이 중심 생각입니다. 자, 이렇게. 자, 이건 그냥 공식 같은 거예요. 그냥 외우세요. 물론 100%는 아니지만 보통 그렇습니다. 보통 교과서에 나오는 또는 교재에 나오는 글들은 보통은 이래요. 99% 그래요. 뭐냐? 문단에서 가장 중요한 중심 생각은 앞부분에 보통 나옵니다. 예, 99%예요. 자, 첫째, 메모를 하면 중요한 내용을 잊어버리지 않을 수 있어요. 둘째, 메모를 하면 나만의 정보 창고를 가질 수 있어요. 이게 중심 생각이에요. 예, 여기도 중심 생각. 그러면 중심 생각 말고 그 뒤에 나오는 이 글들은 뭔가요? 중심 생각을 뒷받침해 주는 글들일 뿐이에요. 네, 그래서 이 중에 정말 중요한 것만 딱 골라봐. 그러면 이것만 골라서 쓰시면 돼요. 아주 쉽죠? 자, 보겠습니다. 메모를 하면 중요한 내용을 잊어버리지 않을 수 있어요. 내가 증거를 대볼게요. 그러면서 이제 쭉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뇌는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이 정해져 있어요. 뇌의 저장 공간보다 많은 정보가 들어오면 저장되어 있던, 이미 저장되어 있던 이 내용을 잊어버리게 돼요. 그러니까 밀려나게 하는 거지. 그쵸? 오, 또 들어오네. 오, 공간이 정해져 있는데 에이, 옛날에 외웠던 거 버려야지.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자, 지금은 기억하고 있더라도 매일 들어오는 수많은 정보와 지식에 묻혀 중요한 내용이 생각나지 않을 수 있어요. 이때 메모를 하면 내용을 기억하느라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되어서 깊이 생각하는 것에 집중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메모하라는 얘기죠. 두 번째, 메모를 하면 나만의 정보 창고를 가질 수 있어요. 머릿속에 떠오른 수많은 생각은 순식간에 사라져요. 그렇죠? 밥 먹으면서 아, 좋은 생각이야, 좋은 생각. 옆에서 말 시키면 아, 얘기하다가 아, 내가 방금 무슨 생각했지? 이러잖아요. 이 말이죠. 순식간에 사라져요. 아무리 획기적이고 뛰어난 생각이라도 머릿속에만 머문다면 사라지는 경우가 많다 이 말이에요. 그럴 때 아, 생각났어 하고 옆에서 말 시키기 전에 빨리 메모를 해. 그러면 메모해놨으니까 나만의 저장 창고를 가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이것을 열심히 메모해 놓으면 뭘 메모해 놓으면 머릿속에 떠오른 수많은 그 생각, 그걸 바로 이것이라고 가리키는 말로 얘기하고 있죠. 열심히 메모해 놓으면 몇 년 전에 했던 생각도 잊어버리지 않고 찾아서 보면 되니까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어요. 메모를 하면 중요한 내용을 잊어버리지 않을 수 있어요. 그리고 나만의 저장 창고를 가질 수 있어요. 이 글의 내용을 알맞지 않은 것 두 가지. 뇌의 저장 공간은 정해져 있다. 획기적인 생각은 절대 사라지지 않는다. 사라질 수 있다. 메모를 하면 내용을 기억하기 위해 신경을 계속 써야 된다. 아니죠. 오히려 신경을 안 써도 되니까 깊게 생각할 수 있다라고 했죠. 그래서 정답. 기억하고 있던 생각을 잊어버리는 까닭은 뭘까요? 언어 능력이 부족해서 중요한 내용인지 모르기 때문에, 획기적인 생각이 아니기 때문에, 잘못된 식습관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에잉? 뜬금없이. 자, 뇌의 저장 공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기억하고 있던 생각을 잊어버릴 수 있다. 기억이 가리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을 열심히 메모해 놓으면, 뭘 메모해 놓으면
머릿속에 떠오른 수많은 생각을 이것을 메모해 놓으면 잊어버리지 않고 필요할 때 사용한대요. 자, 그래서 기억! 머릿속에 떠오른 수많은 생각, 정답은 4번이고요. 각 문단의 중심 내용은 무엇인지 쓰시오. 이거 어렵지 않죠? 아까 뭐라고 했어요? 첫째, 둘째, 셋째 있으면 무조건 동그라미 하고 그 옆에 있는 문장을 쫙 줄만 그으면 된다고 했죠? 아우, 얼마나 쉽게요. 자, 이게 바로 중심 내용이라라고 했습니다. 메모를 하면 중요한 내용을 잊어버리지 않을 수 있다. 맞죠? 내가 한 말이 맞죠? 게이머 공기템이 한 말이 맞습니다. 메모를 하면 나만의 정보 창고를 가질 수 있다. 이 정말 쉬운데 쉬우면서도 핵심이야. 그래서 이런 문제는 꼭 나옵니다. 예, 아주 그냥 떠먹여주고 있어요. 아, 자, 셋째 나왔습니다. 어떻게 해요? 저절로 손이 동그라미로 가. 그리고 그 뒤에 있는 문장에 그대로 줄이 그어지죠. 자, 여기가 바로 뭐다? 중심. 뭐다? 중심 생각이다. 자, 이렇게. 자, 여기서 하나만 더. 이제 중심 생각은 여기가 무조건 중심 생각이구나. 알았으니까. 자, 이 중심 생각을 담고 있는 이 문장을 보세요. 메모를 하면 생각을 잘 정리할 수 있어요. 이거 중심 생각이죠? 이 중심 생각을 담고 있는 문장이라고 해서 뭐라고 부른다? 중심 문장이라고 부릅니다. 어렵지 않죠? 그리고 여기 밑에 있는 그 줄줄줄줄 있는 이 모든 것들은 중심 문장을 뒷받침해 준다. 그래서 여긴 뭐라고 부르냐면 나머지는 뒷받침 문장. 뒷받침 문장이 든든해야 여기 중심 문장이 살아날 수 있어요. 예, 알아두세요. 머릿속에 떠오른 생각을 손으로 쓰다 보면 이건 글을 쓰는 거죠. 중요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구분할 수 있고요. 두서없이 떠오르니까 마구 떠오르는 이런 말이죠. 그런 생각을 차곡차곡 메모하며 정리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생각을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메모를 하면 생각을 정리할 수 있다. 메모하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자, 여기 넷째가 없네요. 아, 그러니까 이제 글을 마무리하고 있는 문단이 되겠습니다. 오문단은. 자, 계속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계속 반복하고 있죠? 자, 반복이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이 중심 생각은 글쓴이가 계속 반복하게 되어 있어요. 메모하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메모를 하면 중요한 내용을 잘 기억할 수 있고 떠올린 수많은 생각을 오랫동안 저장해 놓을 수도 있어요. 어디서 많이 본 건데? 그쵸. 첫 번째 문단, 두 번째 문단, 세 번째 문단. 예. 그러니까 첫째, 둘째, 셋째가 있었던 그 내용을, 중심 내용을 또한번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끝맺는 거예요. 꼭 알아두세요. 계속 반복을 해주는 거예요. 또, 생각을 잘 정리할 수 있어요. 이거 세 번째, 셋째죠? 셋째, 여기죠? 네. 이것도 역시 반복이죠. 문단은 이렇게 반복으로 끝납니다. 기발한 생각은 갑자기 떠오를 수 있어요. 꼭 기억해야 하는 일도 언제든 생길 수 있어요. 이러한 것들을 메모해두면 필요할 때마다 쉽게 확인할 수 있어요. 여러분도 오늘부터 메모를 시작해보세요. 라고 또 얘기하고 있네요. 어때요? 계속 반복하는 거죠. 지겹게 반복하는 거예요. 알았어, 알았어. 메모할게, 메모할게. 예, 이렇게 되겠죠? 이 주장하는 글이 그렇습니다. 자, 가의 뜻으로 알맞은 것에 동그라미 표해볼게요. 머릿속에 떠오른 생각을 손으로 쓰다 보면 이거 글쓰다죠. 역시 눈치 있는 친구는 알겠는데 뭐예요? 우리 뭐야? 동형이의어 그리고 다의어 배운 거 기억나죠? 그런 문제가 나올 것 같죠? 손으로 쓰다 보면 중요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구분할 수 있어요. 에서 가의 뜻은 뭘까요? 어떤 일에 마음이나 관심을 기울이다. 선을 그을 수 있는 도구로 종이에 획을 그어서 일정한 글자의 모양이 이루어지게 하다. 바로 이거죠? 글을 쓰다 할때 글쓰다잖아요. 자, 이건 뭘까요? 뭐 신경 쓰다 할 때. 그쵸? 아, 신경을 쓰다. 신경을 쓰다. 어떤 일에 마음이나 관심을 기울이다. 뭐 애를 쓰다. 이런 거. 이때도 우리 쓰다를 사용하고 있죠? 자, 그럼 뭘까요? 여기 쓰다와 여기에 쓰인 이 쓰다는 다의어일까요? 동형이의어일까요? 다의어의 가장 큰 특징은 뭐라고 했어요? 뜻끼리 서로 꼬리에 꼬리를 물고 연관성이 있다라고 했죠? 자, 관심 기울이는 거하고 종이에 쓰는 거하고 전혀 뜻의 연관성이 없어요. 그럼 뭐다? 동형이의어이다. 우연히 그냥 글자 이 형태가 같을 뿐이지 전혀 다른 말이다. 예, 기억나죠? 여기에 동그라미.
기억에서 리을을 문단의 중심 문장과. 자, 중심 문장 나왔습니다. 중심 문장은 뭐라고요? 중심 생각을.

가지고 있는 문장이 중심 문장이고, 그 중심 그 문장을 잘 뒤에서 뒷받침해주고 있는, 튼튼하게 받쳐주고 있는 문장을 뒷받침 문장들이라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메모하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자, 이게 뭐예요? 중심 문장이죠. 이 사람이 꼭 하고 싶은 말. 왠지 알아요? 메모를 하면 중요한 내용을 기억할 수 있고요. 수많은 생각을 오랫동안 저장할 수 있고요. 또 생각을 잘 정리할 수 있으니까요. 뭐 이런 말이죠. 기발한 생각은 갑자기 떠오를 수 있거든요. 이럴 때 메모를 해보시라고요. 뭐 이렇게. 그러면 나머지는 뭐다? 나머지는 뒷받침 문장이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또한번 배울 게 있습니다. 그 문단에서, 자, 아주 중요한 거예요. 문단에서 가장 중요한 중심 문장은 몇 개다? 하나다. 몇 개다? 하나다. 하나인데 어디에 보통 나온다? 맨첫 문장에 나온다. 어디에? 맨첫 문장에 나온다. 그래서 찾기가 정말 쉽다. 숨어 있지 않아요, 얘는. 왜 숨어 있지 않을까? 글을 쓴 사람이, 야, 내가 진짜 하고 싶은 말은 이거란 말이야. 라고 막 보여주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몰래 숨어 있지 않아요. 나야, 나. 날 보라고 지금 이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디에 나와 있어야 돼요? 뒤에 나와 있어요? 아니요. 보통 앞에 그냥 탁 나와 있습니다. 아주 찾기 쉬워요. 아주 쉽죠. 자, 그래서 메모하는 습관 들이세요가 중심 문장, 나머지는 전부 다 뒷받침해 주는 문장. 그 다음에 중심 문장은 무엇을 품고 있다? 중심 생각을 품고 있다. 그래서 중심 문장이다. 각 문단의 내용에 대해 알맞게 말한 친구는 누구인지 동그라미표 해볼게요. 각 문단에는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이 문단 처음에 무엇이 보인다? 중심 생각을 품고 있는 중심 문장이 내가 잘났다 하고 딱 먼저 탁 들어있다고. 예, 몇 개? 한 개, 한 개. 4문단의 중심 내용은 메모가 주는 부정적인 영향이요. 아, 여태까지 메모가 좋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부정적인 게 아니죠. 긍정적인 영향이 되겠죠. 5문단은 이 글 전체의 중심 생각을 담고 있는 문단이야. 그래서 이 친구에게 동그라미표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5문단은 끝맺음 문단이죠. 이렇게 끝맺음 할 때는 앞에 계속 주장했던 것을 반복해주고요. 그리고 첫째, 둘째, 셋째 여기에 있었던 내용을 정리해주는 문단입니다. 끝맺음 문단은 여러분도 주장하는 글을 쓸 때는 이런 체제로 쓰면 돼요. 이런 짜임으로 쓰면 돼요. 항상 글을 쓸때 무엇을 우리가 공부해 봐야 됩니까? 짜임새. 글의 짜임새를 잘 알아놓고 그 짜임새에 맞게 글을 쓰셔야 된다라는 거고요. 이 짜임새를 알면, 아, 이글쓴 사람이 나중에 어떤 내용을 가지고 오겠구나, 어떻게 끝을 맺겠구나라는 걸 미리 짐작할 수 있어요. 글의 짜임새, 예, 글의 짜임새 아주 중요합니다. 4에서 5문단의 중심 내용으로 보아 이글 전체의 중심 생각은 무엇인지 쓰시오. 이글 전체의 중심 생각 뭐예요? 메모하자잖아요. 그래서 메모하는 습관을 들이자 그거였잖아요. 그냥 간단하게 그거 쓰면 되고요. 아, 잘 모르겠다. 어떻게 표현해야 되지? 뭐 생각은 알겠는데 어떻게 표현할까? 그러면 맨 앞과 맨 뒤만 봐도 돼요. 그글 전체의 첫 번째 문단과 마지막 문단만 봐도 중심 생각이 잘 나와 있어요. 그래서 메모하는 습관을 들이자 이렇게 쓰면 정답이 되겠고요. 자, 감미로운 음악 소리도 누군가에겐 소음. 자, 제목부터 보자고 했어요. 중심 생각은 제목에 나타나 있다라고 했습니다. 감미로운 음악 소리도 누군가에겐 소음. 아하, 누군가에게 소음. 그러니까 시끄럽게 하지 말자겠구나. 그쵸? 예, 벌써 딱 나와 있습니다. 여기 일보는요, 날마다 발행되는 신문을 일보라고 해요. 일, 날마다 발행되는 신문, 이런 뜻이에요. 자, 신문 기사겠죠? 우리가 무심코 하는 행동도 무시무시한 층간소음으로 둔갑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좋아하는 장난감을 바닥에 아무렇지 않게 쾅 내려놓는 것도 이웃집에겐 마치 구구궁 천둥소리처럼 크게 들릴 수 있는 것. 또 방문을 쾅 세게 여닫는 것도 커다란 소음을 만들어내는 행동 가운데 하나이다. 좋아하는 텔레비전 프로그램이나 영화를 생생하게 접하기 위해 스피커 좋은 거 사가지고 쾅쾅쾅. 오, 나는 좋아. 그런데 이 커다란 소리

영상물을 시청하는 것도 층간소음을 발생시킬 수 있다라고 합니다. 이는 청력, 청력이 뭐예요? 들을 수 있는 능력이죠. 우리 다의어, 동형이의어 요거 배울 때 눈에서 시력이 나오고 이랬잖아요. 보는 능력, 시력. 청력은 듣는 능력이에요. 이는 청력에도 좋지 않을 뿐더러 이웃에게도 큰 불편을 줄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아울러 피아노 등의 악기를 시도 때도 없이 크게 치는 것. 저녁에 막 치고 밤에 치고 나 잘하지? 막 이러면서 아유 이게 층간소음이라는 거죠. 역시 문제가 되고요. 밤에는 소리가 더 크게 증폭되므로 증폭이란 말은 커진다는 뜻이에요. 모두가 잠든 밤에는 연주를 제발 삼가야 한다. 예, 이거 삼가해야 한다. 삼가해야 한다. 이렇게 쓰는 건 틀린 말이에요. 그냥 삼가야 한다. 이렇게 써주세요. 자, 층간소음의 원인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 방문 3개 여닫기, 물건을 3개 내려놓기, 바닥에 매트 깔아두기, 큰 소리로 영상물 시청하기, 밤에 피아노 등의 악기를 크게 치기. 요거 3번. 층간소음의 원인은 아닙니다. 이 글에서 가장 중요한 말은 무엇일까요? 계속 지금 반복되고 있는 말. 층간소음이 되겠죠. 중요한 말은 반복된다. 신문기사의 중심 생각을 찾는 방법. 자, 아까는 주장하는 글이었는데, 이번에는 신문기사에서 중심 생각을 찾는 방법. 제목과 글에서 자주 등장한다. 자주 등장한다. 반복한다는 얘기죠? 그런 낱말을 찾는다. 예, 여기 기호를 쓰시오라고 했으니까, 문단별로 무엇을 찾는다? 예, 중심, 내용을 찾는다. 신문기사가 쓰인 목적, 1과 2에서 찾은 것을 어떻게 해서? 종합적으로 생각해서, 종합해서 중심 생각을 찾아내면 되는데, 그래서 나온 문제가 바로, 이 글의 중심 생각은 뭐니? 라고 묻는 거였습니다. 뭐였어요? 층간소음 문제, 이거 해결해 보자는 거죠. 그래서, 층간소음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자. 쿵쿵! 공부를 도와주는 기가 막힌 문제. 자, 괄호 안에 들어갈 말은 뭘까요? 주장하는 글의 문단은 주로 이 문장과 이 문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우, 이거 아까 나왔는데 기억나죠? 예. 중심 생각을 담고 있어서 이 문장, 그리고 이 문장을 막 뒷받침해 주고 있는 여러 개의 이 문장들. 자, 이거 생각하면 정답 다알수 있죠?

안녕하세요. 방송통신대 이준석입니다. 오늘은 텔레마코스 여행에서 일어난 일들을 잠시 살펴볼 겁니다. 언뜻 보기에는 이해하기 힘든 일들이 많이 벌어지는데요. 이런 것들을 어떤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 여행의 의미, 특히 이 시 전체와 연관지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또 배워보기로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필로스와 스파르타의 주인들이 불사의 존재들이라는 점을 살펴봤어요. 인간 조건을 벗어난 그런 존재들이었죠. 이제는 이들이 텔레마코스를 대접해주면서 생긴 일들을 살펴볼 차례입니다. 텔레마코스와 네스토르의 아들 페이시스트라토스가 메넬라우스의 궁전에 도착을 했을 때 이곳에서는 마침 결혼잔치가 한창인 것으로 그려져요. 그것도 메넬라우스와

헬레네 사이의 유일한 자식인 딸 헤르미오네, 그리고 메넬라우스가 하녀에게서 얻은 서자 메가펜테스가 각각 같은 날 결혼식을 올리는 날이니까 이것은 이 스파르타 왕가에는 아주 각별한 날입니다. 그런데 텔레마코스는 스파르타에 도착하고 나서야 이 결혼식이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심지어는 텔레마코스에게 스파르타를 방문할 것을 권했던 네스토르조차 이 겹결혼식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고 있었던 것으로 그려집니다. 시인은 이 잔치에 메넬라우스의 친지와 이웃이 참석했다고 기록하지만 이들 중 어느 누구의 이름도 특정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질 않습니다. 이것은 스파르타의 속성에 대한 결정적인 실마리 중 하나가 되죠. 스파르타는 혹시 다른 인간들로부터 완전히 고립된 그런 곳은 아닐까요? 저세상으로서의 스파르타의 특징은 사건에서 드러나는 일련의 결례들을 통해서 반복적으로 암시가 됩니다. 만일 지금까지 해석가들의 통념대로 텔레마코스의 여행이 그의 교육과 성장을 위한 것이라면 청년 텔레마코스에게 본보기가 되어야 할 영웅들의 손님 접대, 그 크세니아 장면에서 그 많은 실수와 결례가 보이는 점을 우리가 용납하기가 어렵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스파르타를 저세상으로 이해하는 순간 이 이상한 점들은 곧바로 시인의 탁월한 이야기 솜씨의 결과로 바뀌게 되어요. 텔레마코스와 페이시스트라토스가 스파르타에 도착했을 때 메넬라우스의 시종은 이들을 즉시 맞아들이질 않고 밖에 세워둔 채로 메넬라우스에게 갑니다. 그리고 이 젊은이들을 정말 안으로 들여야 하는지를 물어봅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히라빈들의 손님 접대 관습에 비춰보면 이것은 너무나 이상한 태도입니다. 저는 그 시종의 어색한 태도를 이렇게 봅니다. 신의 도움 없이는 올 수 없는 영역에 다가온 예상치 못했던 뜻밖의 손님에 대한 전형적인 태도라고 보는 거죠. 다른 근거를 또 한번 보죠. 이 결혼잔치에 초대받은 다른 손님들 중 누구도 말이나 마차를 타고 왔다는 암시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텔레마코스와 페이시스트라토스를 제외하면 어느 누구도 먼 곳에서 오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다른 손님들은 가축을 몰고 오거나 음식을 직접 들고 올 정도로 충분히 가까운 곳에 사는 것으로 묘사가 됩니다. 따라서 외부에서 마차를 타고 낯선 자가 왔다는 것 자체가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는 건데요. 오디세우스의 모험에서 반복적으로 확인하는 바와 같이 이러한 고립의 속성 또는 원격성은 저세상의 전형적인 특징입니다. 저세상에서는 외부인들과의 교류 자체가 드물어요. 칼립소의 섬은 신들도 인간도 찾아오지 않는 곳이고 알키노스가 다스리는 파이아케스인들도 남들과 왕래가 없다고 합니다. 이 고립된 세계에서 발견되는 또 하나의 주제는 억류입니다. 스파르타에서 돌아오는 길에 텔레마코스는 필로스에 다시 들리기를 거부하는데 네스토르가 자기를 붙들어둘까봐 걱정이라는 거죠. 스파르타에서 떠날 때는 어땠을까요? 텔레마코스가 고향 이타카로 돌아가려고 하자 메넬라우스는 느닷없이 한가로운 스파르타 관광을 제안합니다. 메넬라우스는 텔레마코스를 이타카로 바로 돌려보내지 않고 자기의 영역 안에 오래 머물게 하려는 것만 같습니다. 똑같은 종류의 잠재적인 위험이 오디세우스에게도 예고가 됩니다. 메넬라우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오디세우스가 돌아온다면 메넬라우스는 그를 이타카가 아닌 자신의 힘이 미치는 영역에 정주시키고 싶다는 소망을 전합니다. 아예 도시를 하나 통째로 비워내서 오디세우스 그리고 그의 가족들 심지어 백성들까지 모조리 이타카에서 데려온 다음에 거기에 눌러 앉혀서 살게 하고 싶다는 거죠. 오디세우스가 겪은 환상 세계에서는 거의 모든 단계마다 예외 없이 이 억류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망각의 열매인 로토스를 먹는 이들은 오디세우스의 동료들로부터 귀향의 의지를 빼앗아 버려서 그들을 머물게 하려 했고요. 심지어는 오디세우스 본인조차도
키르케의 섬에서 쾌락에 빠진 채 1년간이나 잔치를 벌이면서 귀향 자체를 잊어버린 바가 있습니다. 세일에는 어떤가요? 노래로 손님을 유혹해서 초대한 당 백골로 변하더라도 놓아주질 않죠. 칼립소는 오디세우스를 남편으로 만들고자 그 오규기아 섬에 7년이나 붙들어 놓습니다. 저 세상의 접대자들의 공통적인 희망은요, 손님을 그 뜻에 거슬러서 영원히 또는 최소한 얼마간이라도 억류하는 겁니다. 자,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에 대답할 차례가 왔습니다. 그렇다면 아테네 여신은 텔레마코스를 왜 저 세상으로 보낸 걸까요? 그것은 바로 오디세우스를 구해내고 다시 살려내기 위함입니다. 좀 더 자세히 물어보죠. 오디세우스는 왜 돌아오질 못하고 있는 걸까요? 오디세우스의 귀향이 지체되는 까닭은 포세이돈의 분노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오디세우스가 포세이돈의 아들, 즉 외눈박이 괴물 폴리페모스의 눈을 멀게 했으니까 그렇습니다. 그 사건 직후 폴리페모스는 아버지 포세이돈에게 기도를 해서 오디세우스에게 재앙을 내려달라고 저주의 기도를 하죠. 여기서 포세이돈의 분노가 시작이 됩니다. 그 분노는 오디세우스가 지나는 거의 모든 길목마다 파괴적으로 도사리고 있었고, 그때마다 이 불운한 영웅은 동료들의 목숨과 또 물자들을 잃어왔습니다. 그런데 이 포세이돈의 분노는 스케리아 해안가의 풍랑을 끝으로 갑자기 자취를 감춰요. 이상한 일입니다. 포세이돈과 이 시에서 짝으로 놓을 만한 헬리오스, 즉 태양신을 예를 들어보죠. 이 신의 분노의 원인은 가축의 손실입니다. 트리나키아 섬에서 굶주림을 견디다 못한 오디세우스의 부하들이 그 소떼의 일부를 잡아먹었거든요. 물론 이것도 큰 손실입니다만 포세이돈의 분노의 원인인 아들의 실명보다는 좀 덜 심각해 보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헬리오스는 오디세우스의 남은 동료 모두를 단번에 몰살시킵니다. 이런 점을 상기해보면 포세이돈의 마지막 보복치고는 스케리아 해안가의 풍랑이란 것은 그 정도가 좀 약하다라는 그런 인상이 듭니다. 물론 그 풍랑 속에서 오디세우스가 몇 번이나 죽음을 예감할 만큼 이 파도와 물결이 위협적이긴 했지만 결국 오디세우스는 어떤 치명상 하나 없이 스케리아에 상륙합니다. 이와 동시에 우리는 마침내 포세이돈이 분노를 거두었음을 그 신의 독백에서 직접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너는 제우스가 길러낸 사람들에게 가서 섞일 때까지 몹쓸 일을 많이 당해가며 바다를 따라 떠돌지어다. 바라건대 네게 닥친 재앙을 너 결코 업신여기진 못하리라 하고 말입니다. 자, 이걸 요약을 하자면 이 정도면 충분하다, 이제 놓아주겠다라는 그런 뉘앙스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에서 광포한 신의 분노라는 모티브가 어떻게, 도대체 어떻게 사라지게 된 걸까요? 우리는 그 신이 분노를 거두기 직전에 텔레마코스가 포세이돈에게 바치는 제사 헤카톰베에 참석했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제사는 호메로스의 서사시의 모든 헤카톰베 장면에서 가장 풍부한 세부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장소, 참석 인원, 재물의 종류와 숫자, 색깔, 그리고 제사의 순서가 이처럼 상세하게 기술되는 곳은 여기 말고는 없습니다. 동시에 호메로스의 시 어디에서도 이방인이나 낯선 손님이 즉흥적으로 헤카톰베에 참여하는 법은 없습니다. 그러나 아테네와 텔레마코스는 단순 참석 자체를 넘어서 결정적인 역할까지 담당하죠. 그들은 네스토르에 의해서 포세이돈에게 기도를 바쳐달라는 그런 부탁을 받습니다. 호메로스의 모든 헤카톰베 장면 중에서 이 집전자에 의해서 제사의 목적이 드러나지 않는 경우는 이 지점이 유일합니다. 이 장대한 제사의 목적은 아테네의 기도와 이를 되풀이해서 반복하는 텔레마코스의 기도에서만 드러날 뿐입니다. 제 말을 들어주소서, 대지를 뒤흔드는 분이시여, 이 일들을 이루어주십사 기도하는 저희에게 원한을 품지 마소서. 텔레마코스와 저는 그 일을 완수하고 돌아갈 수 있게 허락하소서. 저희는 그 일로 인해 검고 빠른 배를 타고 이리로 왔나이다. 여기서 아테네 여신이 포세이돈을 향해 이루어주십사 기도하는 이 일, 그 일이 과연 뭘까요?
아테네의 관심사는 다른 게 아닙니다. 처음부터 오로지 오디오

오디세우스가 살아 돌아오는 것뿐입니다. 그런데 자기 삼촌 포세이돈이 오디세우스를 끔찍이도 미워합니다. 그럼에도 아테너로서는 도저히 정면 대결을 할 수가 없는 상대죠. 이것은 무엇이냐? 그녀가 오디세우스를 위해서 포세이돈과 맞서지 않고 회유라든가 타협 등 다른 우회의 방법들을 모색했음을 암시를 합니다. 그리고 그 계획은 마침내 여기에서 헤카톤베로 실현이 되죠. 네스토르가 집전하고 있는 그리고 아테네와 텔레마코스가 기도하고 있는 이 헤카톤베에서 특기할 만한 또 다른 점은 포세이돈의 면모가 마치 저 세상의 신처럼 부각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여기에서 포세이돈에게 바쳐지는 재물은 매우 특이하게도 검은 소들입니다. 이 검은색 동물들은요, 보통 하계의 신들이나 망자에게 바쳐지는 그런 재물들입니다. 호메로스 시의 다른 어떤 곳에서도 올림포스의 신들은 이 검은 동물들을 재물로 받지 않습니다. 이런 요소들을 통해서 강조되는 것은 저 세상에서 오디세우스를 가두고 있는 신으로서의 포세이돈의 이미지죠. 인간은 육체적인 죽음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영웅은 자신의 행적이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림으로써 자신의 현존을 이어가게 되고 그 명성은 가객들의 노래 속에서 영원히 살아남습니다. 따라서 사람들이 그를 더 이상 언급하지 않는 것, 즉 완전히 잊어버리는 것은 인간의 두 번째 죽음이자 완전한 죽음이고 이러한 인간의 현존을 누구보다도 민감하게 파악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바로 호메로스의 인간들입니다. 그런데 오디세이아가 시작할 때 오디세우스는 사람들의 기억에서 완전히 잊혀진 존재로 그려집니다. 텔레마코스가 해낸 일은 바로 이 오디세우스에 관해서 지워져 버린 이 기억을 복원해 낸 겁니다. 텔레마코스는 필로스와 스파르타에서 아버지의 옛 전우들을 만나서 아버지에 대한 기억을 많이 소환해냅니다. 그 이야기 하나하나마다 전사요, 지략가로서의 오디세우스의 명성이 가득 담겨 있습니다. 네스토르는 오디세우스의 뛰어난 계략과 판단력을 두루두루 칭찬하고 헬레네와 메넬라우스는 각각 오디세우스가 거지로 변장해서 트로이아를 정탐한 일화 그리고 다른 이들의 경솔한 행동을 다스리면서 목마작전을 성공으로 이끈 일화를 들려줍니다. 지금까지는 잊혀졌던 이 오디세우스의 이름이 이제 비로소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고 다시 인간의 기억 속에서 되살아나기 시작합니다. 그를 기억해내는 이들은 그의 전우들이지만 그를 기억하도록 이끌어내는 이는 바로 텔레마코스입니다. 텔레마코스의 여행은 호메로스 서사시의 구조를 이해하는 데에도 탁월한 길잡이가 됩니다. 일리아스도 오디세이아도 영웅의 부재로 시작해서 영웅이 자기 운명, 곧 죽음을 자신의 결단으로 받아들이고 난 다음에야 비로소 인간 세상으로 복귀하는 그런 서사시입니다. 그런 까닭에 텔레마코스의 여행은 이 시 자체가 진행될 수 있는 진정한 원동력이 됩니다. 이것은 왜 텔레마코스 이야기가 이 시에 처음에 배치되어 있느냐라는 애초의 질문에 대한 대답이기도 합니다. 16권에서 텔레마코스는 이제 난생 처음으로 아버지를 만나게 되죠. 오디세우스는 자신을 위해서 오랫동안 모욕과 고통을 참아온 아들을 힘껏 부둥켜 안고 눈물을 쏟아냅니다. 그러나 설령 오디세우스가 아무리 지혜롭다 할지라도 아들이 자신을 살려내기 위해서 저승원전까지 감행했다고는 상상도 못하겠죠. 그의 아들은 자신을 위해 먼 곳에서 싸워준 사람입니다. 이를 히라보로 하면 텔레마코스입니다. 자, 오늘은 텔레마코스의 여행의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여러 가지 해석의 가능성이야 얼마든지 있습니다만 저는 이것을 오디세우스의 부활과 귀환을 가능하게 하는 장치로 보고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오디세우스의 방랑과 모험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0: 중학교까지는 사교육이 뭐 필요할까 싶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애들은 학원이다 과외다 많이 할 때 제가 이제 그때 본격적으로 EBS 중학 그 사이트를 조금 연구를 했어요.
1: 기초부터 심화까지 수준에 맞게 강의를 다 들을 수 있어요. 가장 큰 장점은 아이가 뭐가 부족한지 스스로 파악하고 공부를 할 수 있는 순수한 공부 시간인 순공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0: 그 이름도 너무 귀엽잖아요. 그래서 호기심에 딱 들어가 봤더니 문제은행이더라고요. 시험 보는 과목들은 대부분 다 그 안에 다 들어가 있고 대단원 아래 소단원이 있잖아요. 그 소단원별로 자기가 원하는 범위로 선택해서 문제를 추출해서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인데요. 내 수준 파악도 쉽고 내가 부족한 부분 파악도 쉬운 부분이에요.
2: 공부하는 데 있어서 모르는 부분이라든가 방향 진로 그다음에 탐색 이런 부분에서 척척 물으면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됐던 것 같거든요.

0: 안전한 해외여행을 위한 준비사항.
1: 뭐야, 짐 이게 다야? 내가 챙기라고 한 건? 그런 거 없어도 돼.
0: 호루라기, 소형 랜턴, 상비약 등 비상안전용품을 준비합니다.
1: 너 로밍은 했냐?
2: 당연하지. 봐.
1: 야, 이거 차단하면 어떡해?
0: 여행지의 위험 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외 안전 문자를 차단하지 않습니다.
3: I'm injured. I'm injured.
1: 너 뭐해?
0: 도와주세요, 불이야 등 긴급 상황을 알리는 현지어를 미리 외워둡니다.
1: 어, 저파수인가? 아, 이것 봐. 가서도 잃어버리라고. 어?
0: 각종 위험 상황, 여권 분실을 대비해 여권 정보, 제외 공간 주소와 연락처 등을 메모해둡니다. 위험 상황 발생 시 영사 콜센터를 통해 현지 대피 정보와 통역 서비스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1: 어, 버스 온다.

0: 반갑습니다. 따라만 오면 영어가 쉬워지는 따라만 오세요. 펀디딩 스텝업의 효린파파 정기용입니다. 자, 오늘도 우리 친구들 재밌는 책을 읽으면서 우리 친구들의 실력을 스텝업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따라만 오시기 바랍니다. 짜잔! 오늘 읽어볼 책은 Aesop's Fables, The Hare and the Tortoise. 바로 그 첫 번째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토끼와 거북이죠. 자, 어떻게 이야기가 펼쳐질까요? 바로 이야기에서 만나보도록 하고요. 오늘의 Fun Reading Grammar에서는 동명사의 주어 확실하게 이해하기를 주제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말만 들으면 어려워 보이지만 실제로 그렇게 어렵지 않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음원으로 책을 들어보고요. 그 다음 글로 만나보도록 할까요?
1: Aesop's Fables, The Hare and the Tortoise. The hare was always boasting about how fast he could run. I'm the fastest animal in the land, he would say. One day, the hare asked, Who will run a race against me? The other animals were fed up with the hare's boasting, but no one would accept his challenge.

The Hare and the Tortoise, 토끼와 거북이 바로 그첫 번째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알고 있는 이야기를 읽을 때는 좀 반갑죠. 그 반가운 게 영어 측면에 있어서는 어떠냐면 훨씬 더 글이 잘 읽히고요. 훨씬 더 집중도 잘 되고 또 이해도 한두 배로 더잘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알고 있는 것을 읽을 때는 아, 내가 알고 있는 그 이야기가 맞는가 비교도 한번 해보면서 그다음 좀더 몰입해서 한번 읽어보면 이 영어 실력 올리는 데도 큰 도움이 되겠죠. 바로 그 이야기 시작해볼까요? 토끼와 거북이 다들 아시죠? 내가 아는 그 토끼와 거북이 맞나 모르겠습니다. 바로 보도록 할게요. The hare was always boasting about how fast he could run. 그렇죠. 토끼는 항상 이랬습니다. The hare. hare이라는 것은 토끼죠. 토끼는 항상 boasting about. boast라는 것은 자랑을 했습니다. 항상 자랑했어요. How fast he could run. 얼마나 그가 빨리 달릴 수 있는지를. 맞죠? 얼마나 그가 빨리 달릴 수 있는지를 자랑했습니다. I'm the fastest animal in the land, he would say. 그가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he는 바로 저기 있는 토끼가 되겠죠. 그래서 토끼는 말하곤 했습니다. 뭐라고 말했냐면, I'm the fastest animal. 나는 가장 빠른 동물이야. 이 땅에서 가장 빠른 동물이야. 라고 말했습니다. 이 아직 사자랑 호랑이를 안 만났나 보네요. 맞죠? 만나면 그런 소리가 안 나올 텐데요. 어쨌든. 내가 가장 빨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One day, the hare asked. 어느 날, 토끼가 물었습니다. 이 많은 동물들에게 묻는 것 같아요. Who will run a race against me? 누가 나랑 경주 한번 해볼래? 라고 묻는 것이죠. 즉, 토끼가 스스로 가장 빠르다고 생각하니까 이제 친구들을 약간 얕보는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가 제안하는 거예요. 누가 나랑 경주 한번 해볼래?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넘어가 볼까요? The other animals were fed up with the hare's boasting, but no one would accept his challenge for fear of losing. No one except the tortoise. 라고 되어 있네요. The other animals, 다른 모든 동물들은, 이제 토끼 빼고 나머지 모든 동물들은 were fed up with. 요게 were를 비동사로 바꾸면 be fed up with가 되겠죠. 뭐뭐에 진저리가 나다. 나 진짜 안 하고 싶어. 매일 그저 소리야. 난 정말 함께 하기 싫어. 이렇게 신경 쓰기도 싫어. 안 해, 안 해. 이렇게 진저리가 나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모든 동물들은 진저리가 났습니다. 뭐에 진저리가 났냐 하면 the hare's boasting. 그 토끼의 자랑에 진저리가 났습니다. 나안할 거야. 맨날 자기 빠르다고 하고. 근데 실제로 또 빠르기도 빨라요. 그러니까 이길 수 없으니까 더 싫은 거죠. 그러나, 그러니까요. 맞죠? 이게 자랑에 진저리가 났는데, 그러나, no one would accept his challenge for fear of losing 이라고 돼 있죠. 그러나 아무도 would accept. accept라는 것은 받아들이다. his challenge. 그의 도전이죠. 여기서 그의 도전은 바로 토끼의 도전이죠. 토끼가 한번 누구 나랑 한번 뛰어볼래?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의 도전을 아무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for fear of losing 뭐 때문에 질까 봐서 지는 두려움 때문에 fear이라고 하면 두려움이거든요. 그래서 지는 두려움 즉 질까 봐서 그의 도전을 아무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즉 그와 아무도 하지 않으려고 했어요. 실제로 토끼가 좀 빠르기도 하고 그러니까 토끼랑 싸워봐야 토끼와 경주해봐야 내가 질것 같으니까 다른 모든 동물들은 안 하려고 하는 거죠, 애초에. 그런데, no one, 아무도 안 하려고 했어요. 뭐 빼고는, except the tortoise. 거북이 빼고는요. 거북이 아시죠? 이렇게, 거북이. 거북이 빼고는 아무도 안 하려고 했어요. 자, 그럼 이제 누가 도전하겠다? 거북이가 또 도전을 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거북이의 도전을 보기 전에, 우리가 여기에 한번 도전해보는 건 어떨까요? Hare's boasting. 자, 여기에 있는 게, 지금 boasting. 동사 boast가 자랑하다, 뽐내다, 으스대다라는 것이거든요. 거기에 ing가 붙으면은 자랑하는 것, 맞죠? 자랑 이렇게 명사가 됩니다. 동사에서 명사가 되는 거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바로 여기에서 보여드릴게요. 여기 있는 동명사라고 부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Fun Reading Grammar에서는 동명사의 주어를 확실하게 한번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명사의 주어. 이말 자체가 어렵죠? 자, 이걸 제가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I like singing이라고 돼 있죠? 나는 좋아한다. 무엇을 좋아하냐면 노래 부르는 것을 좋아한다. 그렇죠? 랄랄라, 노래 부르는 것을 좋아한다. 그러면 노래 부르다가 sing이잖아요. 근데 거기에 ing를 붙여서 singing이 되었어요. 노래 부르기, 노래하기, 노래 부르는 것 이렇게 해석이 되죠. 이걸 바로 동사 sing에서 바뀌어서 ing를 붙였잖아요. 거기에 붙여서 뭐가 됐냐면 singing,

0: 부르는 것 바로 명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동사에서 나온 명사라 그래서 동명사입니다. 동사 뿌리는 동사에 두고 있는데 그게 현재 지금은 명사로 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동명사라고 불러요. 자, 그런데 나는 노래하는 것을 좋아한다. 노래 부르는 것을 좋아한다. 자, 그런데 여기 누가 노래하는데? 내가 노래한 지금 I like singing이라는 것은 내가 노래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실제로 자세히 이 I라는 사람한테 저기 있는 I라는 사람한테 물어보니까 I가 노래하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이 노래하는 걸 좋아하더라고요. 그러면 여기에 singing 앞에다가 다른 사람을 넣어준다라는 것이죠. 바로 I like his singing. 아, 나는 좋아한다. 누가 노래하는 걸 좋아하냐면 그가 노래하는 것을 좋아한다라는 것이죠. 자, 이게 왜 그러냐면 동명사는 원래 뭐였습니까? 원래는 여기 ing가 없을 때, 지금 여기 ing를 제가 가렸죠? ing가 없을 때는 원래는 동사였어요. 동사는 그 바로 앞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항상 주어가 있었어요. 맞죠? 동사는 항상 주어가 있잖아요. 주어가 있었는데 지금 이제 이게 어떻게 되었다고요? 동사가 명사로 바뀌었어요. 뭘 붙이면서 여기 있는 ing를 붙이면서요. 그러면 이게 지금 원래는 동사였지만 이제는 명사로 쓰인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과거의 동사였기 때문에 아직까지 동사의 성질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그대로 가지고 있어서 앞에 주어가 올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저기 앞에 있는 여기 있는 요 his는 바로 아, 여기 있는 이 동명사의 주어이구나. 그가 노래하는 것을 좋아한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게 바로 동명사의 주어입니다. 자, 그런데 이 동명사의 주어는 형태가 어떠냐는 거죠. 왜 his를 썼냐라는 거예요. 그냥 he 쓰면 안 되나? 그냥 he, he 쓰면 안 되나? 라는 질문이 생긴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하나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동명사를 쓰지 않은 문장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I like his idea. 나는 그의 아이디어를 좋아한다. 아, 여기 보니까 his idea. 지금 여기 아이디어라는 명사가 왔죠. 그러면 어떤 아이디어? 그의 아이디어. 여기서, 아, 어떤 아이디어? 그의 아이디어. 그가 가진 아이디어잖아요. 맞죠? 이 아이디어는 누구로부터 왔어요? 그로부터 왔잖아요. 그래서 his라는 소유격을 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명사를 수식할 때는 소유격을 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도 singing이라는 명사를 수식할 때 소유격을 쓰기로 한다라는 것이죠. 왜? 명사를 수식하니까 소유격이 잘 어울린다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 대명사의 형태들 중에. 그래서 소유격을 쓰는 거예요. 이게 정통이에요. 이게 원래 규칙이에요. 자, 그런데, 맞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바로 뒤에 있는 아이디어, 여기에 명사를 수식하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 소유격을 붙인다. 이것도 똑같은 거예요. 명사를 수식하기 위해서 소유격 his를 붙인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소유격을 쓴다. 자, 여기까지. 이게 원래 동명사의 주어입니다. 자,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문법은 조금씩 바뀝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바뀌었냐면, I like his singing이 원래거든요. 원래 이게 맞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모두 쓰기 시작했냐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I like him singing도 이제 맞는 것으로 하자라고 해서 서서히 him singing도 맞다라고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소유격도 되지만 뭐도 된다? 목적격도 된다라는 거죠. 이렇게 쓰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정리하자면 동명사의 주어는 소유격도 되지만 목적격도 된다. 정확하게는 원래는 소유격이 됐는데 이제는 목적격도 되는 것으로 인정해준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렇게 어렵진 않죠? 자, 그러면 또 나오면 제가 또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가 볼까요? 하하, the hare laughed out loud. 자, 거북이가 도전한다고 하니까 이렇게 웃는 것이죠. 맞죠? 토끼가 큰 소리로 웃었습니다. The other animals gasped. 근데 이제 다른 동물들도 거북이가 gasp. 어떻게 숨이 턱 막히는 거북이가. The tortoise just smiled. 그런데 거북이는 어떻게 했다고요? 그저 미소를 지었습니다. 자, 과연 이 둘의 대결은 어떻게 될까요? 여기까지 다시 한번 더 음원으로 들어보고요. 그 다음 내용 조금 더 읽어보도록 할까요?
1: The hare was always boasting about how fast he could run. I'm the fastest animal in the land, he would say. One day, the hare asked, Who will run a race against me? The other animals were fed up with the hare's boasting, but no one would accept his challenge for fear of losing. No one except the tortoise. Ha ha! The hare laughed out loud. The other animals gasped. The tortoise just smiled.
0: "자, 계속 보도록 할까요? Preparations for the race begin.

0: 경주를 위한 준비가, 그렇죠. preparation이라고 하면 준비입니다. 경주를 위한 준비가 began, 시작이 되었습니다. The fox drew up a map of the route. 그렇죠. 이제 이 뛰려면 이 경기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루트, 경기 이 달리는 이 경주 루트, 이 경로가 되겠죠. 경로의 지도를 여우가 그렸습니다. 아, 여기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달려오면 되겠다. 여기가 마지막 선, 이 꼬린 지점이 되겠다. The race was to take place the following week. Following week라고 하면 따라오는 주기 때문에 바로 다음 주가 되겠죠. The race, 그 경주는 was to take place. Take place라는 것은 개최되다, 열리다. 아, 그래서 그 경주는 다음 주에 열릴 예정이었습니다. 그렇죠. 여기서 following week는 한 주가 있는데 따라오는, 현재를 따라오는 주, following, 따라오는이잖아요. 아직까지 오지 않고 따라오고 있는, 뒤따라오고 있는 주기 때문에 바로 다음 주, 아직 오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다음 주에 열릴 예정이었습니다. 그 다음은요, 워시, 슝! 실감 났습니까? 누가 지나갔다고요? 보셨습니까? 찰칸 사람 눈엔 다 보였을 겁니다. 바로 토끼가 한 마리가 슝! 지나갔잖아요. 이제 방금 지나갔다고요. For the next 7 days, the hare showed off. 다음 7일 동안 the hare, 토끼는 showed off. 또뭐 했겠습니까? 뭐 하는 거 좋아합니까? 바로 으스대고 자랑하는 거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자랑했습니다. Speeding around the meadow. 그렇죠. 들판을 막 이렇게 전속력으로 뛰어다닌 거요. Dashing up hills. 언덕을 막 올라가고요. Knocking animals over and upsetting just about everyone. 이라고 되어 있네요. Knock over. 여기 있죠. Knocking animals over 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동물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막 넘어뜨리는 거예요. 막 이렇게 빨리빨리 막 달리니까 넘어뜨리게 되는 것이죠. And upsetting. Upset 이라는 것은 약간 화나게 하다, 언짢게 하다, just about everyone. 모든 사람들을 언짢게 하면서 막 이리저리 왔다 갔다 빨리빨리 이렇게 막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자랑하고 다녔다라는 것이죠. 아, 사람들은 없네요. 다른 동물들이 그렇게 좋아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 경주가 어떻게 될지 궁금하네요. 여기까지 다시 한번더 음원으로 들어보고요. 우리 단어 정리로 넘어가 보도록 할까요?
1: Preparations for the race began. The fox drew up a map of the route. The race was to take place the following week. Whoosh! For the next 7 days, the hare showed off, speeding around the meadow, dashing up hills, knocking animals over, and upsetting just about everyone.
0: 자, 오늘의 새로운 단어들 함께 정리해 보도록 할까요?
2: Boast. Boast. He always boasts about his new phone. Be fed up with. Be fed up with. The other animals were fed up with the hare's boasting. Preparation. Preparation. Preparations for the race began. Take place. Take place. The race was to take place the following week. Show off. Show off. For the next 7 days, the hare showed off.
0: 오늘의 Fun Reading Tips, 오늘도 어휘 확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단어는 바로 fear이라는 것이 돼요. fear,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예문 두 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His eyes were full of fear. 그의 눈은, 맞죠? 그의 눈은 가득 차 있었습니다. 뭘로 가득 차 있었냐면 fear. 저의 눈에 지금 가득 찬게 보이십니까? 어... fear이라고 하면 두려움, 공포. 맞죠? 공포를 느꼈습니다. 이 공포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렇죠? 무서움으로 가득 차 있었다라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fear이라고 하면 두려움이나 공포도 되는데 이게 지금 현재 여기서는 명사잖아요. 여기 보면 동사도 됩니다. Many people fear the dark. 많은 사람들은 공포한다라는 것이죠. 두려워한다. 아, 이제 이해가 되시죠? 두려워하다, 걱정하다. The dark. 그래서 어둠을 걱정하는 건 여기서는 아니겠죠. 두려워하다, 무서워한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문장에 따라서는 걱정하다라는 의미로도 쓰입니다. 이렇게 어떤 하나의 단어가 명사도 될수 있고 또 다른 품사도 될수 있으니 우리 친구들 이 단어 학습, 영어 단어를 특히 학습할 때는 하나는 딱 무조건 이게 이런 품사가 딱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조금 더 열린 마음으로 보시면 훨씬 더큰 도움이 됩니다. 많이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오늘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강의를 놓치셨다면 www.ebse.co.kr에서 다시 보게 하실 수 있으니 많은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따라 물어보세요. 영어가 쉬워집니다. 오늘도 효율파파였습니다. 바이바이.

안녕하세요. EBS 국어 영역의 윤혜정입니다. 공부는 운동이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처음에는 잘 못해서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하다가도 이게 익숙해지면은 어느 순간 한 단계 한 단계 발전하는 자기 모습을 발견하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 하키라는 운동도 비슷하더라고요. 좀 어렵긴 하지만 스케이팅과 드리블 연습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은 슛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열심히 연습을 해야지 근육이 생기고 자세가 잡히고 그리고 움직여야 할 방향이 보이는 거죠. 공부도 마찬가지로 기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작은 같을 수 있지만 개념을 제대로 알고 공부하는 것과 모르고 공부하는 것은 정말 큰 차이가 있는 결과를 가지고 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범준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은 선생님과 함께 수학 4단원 곱셈을 공부할 건데요. 먼저 우리 수학 4단원에서 중요한 내용은 어떤 내용이었었는지 핵심 개념을 먼저 정리해 본 다음에 단원평가 1회 문제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친구들 준비되었죠? 우리 교재 76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4단원 곱셈에서 첫 번째로 살펴볼 내용은 올림이 없는 몇십 곱하기 몇입니다. 자, 우리 이 곱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수모형을 사용할 수 있어요. 자, 우리 그림을 한번 볼까요? 자, 그림을 보면 우리 15형의 수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5형의 수, 여러분들 몇개 있나요? 네, 그렇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0모형짜리가 두개 있습니다. 자, 10모형짜리가 두 개가 있는 것이 몇 묶음 있나요? 그렇죠. 두 묶음 있지요? 자, 그래서 우리가 4로 나타낼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 1모형으로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1모형으로 보면 20개짜리. 자, 20개짜리가 두개 있습니다. 그래서 40으로 나타낼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 확인해 볼수 있지요? 자, 그러면 우리 다음으로는 우리 올림이 없는 몇십몇 곱하기 몇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32 곱하기 3이 있는데요. 자, 32 곱하기 3을 곱셈을 하면 우리 1의 자리부터 먼저 곱셈을 해줍니다. 자, 2 곱하기 3을 해주면 얼마죠? 맞아요. 6이에요. 자, 그리고 나서 우리 이 3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중요한 건 여기에 있는 3은 단순히 숫자 3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에 있는 3은 30을 의미하는 거죠. 자, 우리 친구들이 덧셈이든 뺄셈이든 곱셈이든 나눗셈이든 제일 중요한 건 자릿수를 정확하게 지켜서 이해를 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30 곱하기 3을 해줘야 되겠죠. 자, 30 곱하기 3을 해주면 90이라고 하는 값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1의 자리 수를 계산한 값과 10의 자리를 계산한 값을 더해서 96이라고 하는 결과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 자, 이걸 세로셈으로 계산을 하면 오른쪽과 같이 자, 32 곱하기 3을 했을 때 자, 1의 자리끼리 계산을 해서 2,

3은 6을 써줄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10의 자리, 3 곱하기 30과 3을 곱해서 9라고 하고 여기에 있는 9는 사실 90을 의미하는 거다.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이해를 해주면 되겠죠? 자, 지금까지는 올림이 없었습니다. 자, 하지만 이제는 올림이 있어요. 올림이 있으면서 난이도가 조금 올라가게 되죠. 자, 그럼 이 올림이 있는 것을 어떻게 계산을 하느냐? 자, 보겠습니다. 41 곱하기 5를 하면요. 아까와 똑같이 1의 자리를 먼저 계산을 해주면, 자, 1 곱하기 5를 해주면 5가 나오지요. 자, 그런데 우리 여기에 4, 40인데, 자, 40 곱하기 5를 해주면, 그렇죠. 200입니다. 자, 그래서 200을 그대로 자릿수에 맞게 써준 다음에 더해주면 205가 되죠. 자, 이걸 세로셈으로 나타내면, 자, 1 곱하기 5는 5 자릿수에 맞게 써줬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40 곱하기 5를 해주면 200이 되지요. 자, 그래서 우리 200 앞에 200자리에 200 써주고 1의 자리 5 그대로 남겨줘서 205를 계산할 수 있는 것이 되겠죠. 자, 그 다음으로는 우리 1의 자리에서 올림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우리 1의 자리에서 보면 8 곱하기 4를 계산해주면 우리 아까까지는 두 자릿수가 되지 않았어요. 자, 그런데 지금은 계산을 하면 두 자릿수 32가 되었죠? 그리고 10의 자리 계산을 해주면은 80이 나옵니다. 자, 더해주면 112가 되겠죠? 자, 이걸 세로셈으로 나타내면 8 곱하기 4는 32인데, 자, 이 숫자 3을 어디에 써주느냐? 우리가 올려주기 때문에 10의 자리 위에 이렇게 3을 써줍니다. 그래서 2 곱하기 4를 계산을 한 다음에, 그러면 8이 나왔겠죠? 이 8에 여러분 3이라고 하는 숫자를 더해서 우리가 11이라는 숫자를 쓰죠. 하지만 이건 11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자, 여기에는 110이 되어 있는 거겠죠? 자, 110과 그 다음에 2해서 112라는 결과 값을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우리 10의 자리와 1의 자리에서 올림이 있는 몇십 몇 곱하기 몇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건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자, 먼저 우리가 자릿수로 계산을 하면 7, 9, 63. 그리고 6 곱하기 9 하면은 540이죠. 그쵸. 여기는 60이니까 60 곱하기 9 해주면은 540이 됩니다. 자, 더해주면 603이라고 하는 결과 값을 얻게 되는데, 자, 이걸 세로셈으로 나타내면, 자, 7 곱하기 9, 63인데, 우리 아까 전에 자릿수 올려주는 거 10의 자리 위에 써준다고 했었죠. 자, 63 써주고, 그 다음에 우리 6 곱하기 9를 냈을 때 54라고 하는 값이 나오는데, 이것을 우리 아까 올려줬던 6과 더해서 60이라고 자릿수에 맞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지금까지 공부한 내용, 정리했던 내용 바탕으로 해서 단원평가 문제 해결해 볼게요. 우리 교재 77쪽 1번 문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 문제를 보면, 자, 여러분들 지금 10모형, 자, 10개짜리 10모형이 몇개 있나요? 그렇죠. 총 3개 있죠. 자, 그럼 이거 하나에 30이라고 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30개짜리가 몇 묶음 있나요? 맞아요. 3 묶음 있지요? 자, 그럼 첫 번째 네모에 들어갈 답은 3이 되겠네요. 자, 그러면 30개가 3개 있다. 자, 우리가 30 더하기 30 더하기 30으로도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자, 계산하면 얼마가 나올까요? 그렇죠. 90이 나오겠죠? 따라서 우리 1번 정답은 3, 90을 차례대로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2번 문제 해결해 보도록 할게요. 네모 안에 알맞은 수를 써 넣으세요. 자, 21 곱하기 3이 있습니다. 자, 우리 자릿수에 맞게 계산을 해 주었는데요. 자, 이거를 우리 세로셈으로 바꾸면, 아까 개념 정리했던 대로 바꾸면, 이런 모양이라고 볼수 있겠어요. 그러면 우리 1의 자리부터 먼저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자, 1 곱하기 3은 여러분들 얼마인가요? 그렇죠. 3이죠. 자, 그러면 우리 1 곱하기 3 얼마? 3. 여기에 3 적어줄 수 있겠네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2 곱하기 3인데, 사실은 여기에 2가 그냥 2가 아니죠. 20을 의미합니다. 자, 20 곱하기 3을 계산을 해주면 여러분 얼마인가요? 그렇죠. 60이죠. 자, 그럼 정답 60 적어주시고, 자, 이두 개를 여러분들 어떻게 해주나요? 맞아요. 더해주죠? 그러면 1의 자리부터 계산하면 3 더하기 0은 3, 10의 자리 계산하면 6. 그래서 정답 얼마? 63이라는 정답을 구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자, 이제 3번 문제.

문제 해결해 보도록 할게요. 하나는 세로셈으로 되어 있고, 하나는 가로셈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자, 먼저 우리 가로셈으로 되어져 있는 식의 경우에는 세로셈으로 바꿔서 계산을 하면 우리 친구들이 좀더 쉽게 계산을 할수 있어요. 그럼 먼저 1번부터 해결을 해볼까요? 자, 우리 세로셈으로 되어 있어서 조금 더 계산하기가 쉬울 것 같아요. 자, 36 곱하기 2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자릿수끼리 먼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6 곱하기 2는 얼마인가요, 여러분들? 그렇죠. 6 곱하기 2는 12죠. 자, 그 다음에 우리 30 곱하기 2를 해주면 얼마입니까? 맞습니다. 60이지요. 자, 어떻게 해줘라? 더해줘라. 자, 더해주면 얼마예요? 1의 자리 계산하면 2, 10의 자리 계산하면 7. 자, 따라서 우리 1번 문제의 정답은 72라는 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우리 2번 51 곱하기 8은 아까 선생님이 이야기한 것처럼 세로셈으로 바꿔볼게요. 51 곱하기 8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 곱하기 8은 여러분들 얼마죠? 네, 8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5 곱하기 8은 여러분들 얼마인가요? 그렇죠, 40이죠? 자, 그러면 실제로는 여러분들 50 곱하기 8이기 때문에 400이죠. 그러면 우리 계산을 해주면 8, 0, 4 해서 정답은 얼마다? 408이다라고 하는 계산값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 4번 문제 해보도록 할게요. 두 수의 곱을 구하는 문제인데요. 숫자 카드 두 개가 있습니다. 73과 2라는 숫자 카드가 있는데요. 자, 우리 계산해 볼게요. 73 곱하기 2. 자, 계산을 하면 자, 여러분들 3이 그렇죠. 6. 잘했어요. 자, 그 다음에 우리 7 곱하기 2 해봅시다. 자, 7이 14. 어우, 너무 잘하네요. 자, 그러면 14 여기다 적어줘 볼까요? 자,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 계산값 쉽게 구할 수 있죠? 따라서 우리 4번 문제 정답 146이라고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5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모 안에 알맞은 수를 써 넣는 문제인데요. 자, 우리 자릿수마다 단계대로 계산을 하고 있네요. 보면 먼저 1의 자리부터 계산을 해줘야 되겠죠. 자, 2 곱하기 9를 먼저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자, 2 곱하기 9 하면 여러분 얼마인가요? 네, 바로 18이죠. 자, 그 다음에는 우리가 10의 자리를 계산을 해줘야 되는데요. 자, 우리 여기에 있는 4가 의미하는 것은 그냥 4가 아니라고 선생님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여기 있는 4는 무엇이죠? 맞아요. 40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곱하는 것은 단순히 4 곱하기 9가 아니라 40 곱하기 9가 되겠죠. 따라서 이쪽에 있는 네모에는 여러분들 40을 적어주셔야 되겠죠. 그러면 우리 40 곱하기 9 계산하면 얼마인가요? 맞습니다. 바로 360이죠. 자, 360까지 구한 값을 두 개를 어떻게 해라? 더해라. 자, 우리 1의 자리부터 더하면 8 더하기 0, 8이고요. 1 더하기 6 얼마예요? 7이지요. 자, 그 다음에 100의 자리 3 해서 정답 378 아주 쉽게 구할 수 있었어요. 자, 그럼 이제 6번 문제 해결해 보겠습니다. 계산 결과가 나머지와 다른 하나를 찾아서 기호를 쓰는 문제인데요. 자, 먼저 보면 기역 25 곱하기 2 그리고 니은의 25의 2배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25의 2배, 어떤 숫자의 몇 배라고 하는 것은 결국 어떤 것과 같냐면요. 곱하기와 같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역과 니은은 계산을 하면 같은 계산값이 나오겠지요. 그럼 한번 해볼까요? 25 곱하기 2가 얼마인지. 자, 계산을 해보면 5, 2, 10. 자, 하나 올라가고요. 자, 2, 2는 4인데 하나 올라간 거랑 더해주니까 5가 되겠죠? 자, 따라서, 아, 기역 니은의 값은 50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찾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디귿 보겠습니다. 10 곱하기 5입니다. 자, 10 곱하기 5는 여러분들 얼마죠? 맞아요. 바로 50이지요. 자, 그런데 여기 보면 리을 25 더하기 2가 있네요. 자, 결과 값은 27이 되겠죠. 따라서 계산 결과가 나머지와 다른 하나는, 아하, 리을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7번 문제 볼게요. 계산이 잘못된 곳을 찾아서 바르게 계산을 해줘야 됩니다. 자, 그럼 어디가 잘못됐는지를 먼저 찾아볼까요? 자, 64 곱하기 7입니다. 자, 4, 7에 28. 그렇죠. 그러면 2를 올려줘야 되겠죠. 자, 그런데, 2가 안 올라갔네요. 그리고 또 계산한 걸 보니까 6 곱하기 7하면 40인데, 올라간 거랑 더해줘야 되니까, 여긴 42가 아니라 얼마가 돼야 돼요?

그렇죠. 44로 써줘야 되겠죠. 아, 여기가 잘못됐군요. 자, 우리 찾았고 이걸 바르게 계산을 하면 우리 2 올려주고요. 28. 자, 6, 7에 42. 2 더해준 다음에 448. 이렇게 정답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8번 문제입니다. 자, 우리 빈칸에 알맞은 수 써놓는 건데요. 자, 1번. 15 곱하기 4를 하면 여러분들 얼마냐면요. 자, 2 올려주고, 자, 4, 1은 4, 2랑 더해주면 6 해서 정답 60임을 찾을 수 있고요. 자, 2번 볼까요? 28 곱하기 7입니다. 자, 28 곱하기 7 계산해주면 7, 8에 56. 자, 5 올라가야겠죠? 5 올려주고요. 7, 아, 2, 7에 14인데, 자, 올라간 5랑 더해주면 19가 되겠죠. 따라서 우리 2번은 196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9번인데요. 잘못 계산한 것을 찾아서 동그라미 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31 곱하기 2 계산을 하면 1 곱하기 2는 2, 3 곱하기 2는 6 해서 62 맞지요? 맞습니다. 자, 62 곱하기 8을 보면, 자, 2, 8에 16 해서 하나 올려줘야 되죠. 자, 그 다음에 6, 8에 48인데 하나 올라간 거랑 더해주니까 496 맞습니다. 자, 마지막 거 볼까요? 24 곱하기 3입니다. 자, 4, 3에 12에서 1 올려주죠. 자, 그 다음에 2, 3은 여러분들 6인데 1이랑 더해주니까 여러분들 얼마예요? 7이죠. 자, 이렇게 쓰는 것이 아니라 정답은 72가 되어야 되겠죠. 따라 잘못 계산한 것은 마지막 세 번째 식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10번 문제입니다. 학생들이 줄다리기를 하기 위해서 한 줄에 몇명 섰다고 해요? 29명씩 두줄 섰다고 합니다. 자, 서 있는 학생 모두 몇 명인지 구해봐야 되는데요. 자, 모두 몇 명인지 구하려면 29명이 두줄 있으니까 이걸 곱셈식으로 세어보면 29 곱하기 2가 되겠죠? 자, 그럼 29 곱하기 2, 우리 세로 셈으로 계산해 볼까요? 29 곱하기 2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자, 9, 2, 그렇죠. 18. 자, 그러면은 10의 자리에 하나 생겼네요. 1 올려줘야 되겠죠? 자, 1 올려주고, 자, 8 써줍니다. 자, 여러분들, 2는 4. 그런데 하나 올라갔죠? 자, 하나 올라간 거랑 더해주니까 5 써주면 아하, 우리 줄다리기 하기 위해서 서 있는 학생 모두 몇 명? 그렇죠. 58명이다. 정답 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11번 문제 볼까요? 계산 결과의 크기를 비교하여 동그라미 안에 어느 쪽이 큰지 등호와 부등호를 나타내서 표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두개 모두 값을 구해야 되겠죠? 자, 왼쪽부터 구해보겠습니다. 63 곱하기 5, 여러분들 계산하면 얼마입니까? 그렇죠. 하나 올라가고 6, 5, 30 해서 315가 나오죠. 오른쪽에 있는 식은요. 44 곱하기 7 계산해주면요. 47에 28, 2 올라가고 47에 28인데 2 더해주면 여러분들 얼마? 28 더하기 2, 30. 그30 써주면 308이 됩니다. 따라서 우리 왼쪽에 있는 식이 계산값이 더 크다는 사실 알수 있지요. 그럼 이제 12번 문제입니다. 자, 앞에서부터 차례대로 곱셈해서 계산값 구하는 문제예요. 먼저 12 곱하기 4부터 해보겠습니다. 12 곱하기 4 계산해볼까요? 2, 4, 8. 그렇죠. 자, 1 곱하기 4 얼마? 4. 그래서 4를 여기에 그대로 써주시면 되겠죠. 따라서 우리 12 곱하기 4는 얼마다? 48이다. 자, 그런데 48 곱하기 여러분들 8을 또 해줘야 됩니다. 48 곱하기 8을 또 해볼까요? 곱하기 8을 해주면, 자, 8, 8에 여러분 64. 자, 6 올라가고요. 4. 4, 8에 32인데, 자, 올라간 6이랑 더해줘야죠. 32 더하기 6은 38입니다. 그래서 38 적어주면, 아하, 우리 48 곱하기 8의 계산값은 얼마이다? 384이다. 라고 구해줄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13번 문제 볼게요. 자, 공연장 좌석 배치도이네요. 자, 전체 좌석 수를 구해야 됩니다. 가로 한 줄에 몇 개씩 몇 줄인지를 먼저 알아봐야 되는데요. 자, 우리 친구들이 생각보다 가로와 세로가 무엇인지 헷갈려하는 친구들이 많더라고요. 자, 가로는요, 여러분들, 우리 이렇게 방향으로 보아야 되는 것이 가로입니다. 자, 그러니까 가로는 여러분들, 이렇게 돼 있으니까 가로 한 줄에 몇 명이 지금 있는 건가요? 그렇죠. 14개가 있는 거죠. 한 줄에 14개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세로는 여러분들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이게 세로예요. 자, 그러면 지금 14개, 가로로는 14개가 있는데 14개가 지금 몇줄 있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그렇죠. 여덟 줄 있어요. 자, 그러면 14개씩 여덟 줄 있으니까 좌석 총몇 개인지 구하려면 곱셈 해줘야 되겠죠? 자, 그럼 14 곱하기 8을 해봅시다. 4 곱하기 8은 얼마요? 그렇죠. 32, 3 올라가고 2. 자, 1 곱하기 8 하면 8인데 3을 더해주면 얼마예요? 11. 자, 그러면은 11 순서대로 쓰면 정답 얼마가 나오나요? 112가 나오죠? 따라서 좌석 모두 몇 개다? 112개이다라고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14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네모와 세모에 알맞은 수의 차를 구해보세요. 자, 우리 먼저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선 네모가 무엇인지, 세모가 무엇인지를 구한 다음에 큰 숫자에서 작은 숫자를 빼주면 되겠죠. 그러면 우리 92 곱하기 3부터 해보겠습니다. 92 곱하기 3. 자, 계산하면 얼마입니까? 그렇죠. 2 곱하기 3은 6. 9 곱하기 3은 27. 27 그대로 써주면 아하, 네모는 얼마다? 276이다. 자, 그러면 우리 오른쪽에 있는 88 곱하기 4 계산해 보겠습니다. 자, 계산해 보면요. 자, 8, 4, 32. 자, 3 올려주시고요. 자, 8, 4, 32인데 3 올라간 거랑 더해주니까 얼마? 35가 되겠죠. 자, 그러면, 아, 네모는 276, 세모는 352이니까 차를 구하면 352에서 276을 빼줘야 되겠죠. 352에서 276을 빼주면, 자, 우리 여기 내릴 수 없으니까 받아내림 해야겠네요. 자, 가지고 오면 12에서 6을 빼주면 6이겠죠. 자, 4에서 7뺄수 없으니까 여기도 받아내림 해주면 14에서 7 빼면 7. 자, 따라서 여러분들 알맞은 수의 차 얼마? 76이라고 하는 정답을 구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 1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산 결과가 큰 순서대로 기호를 쓰는 문제예요. 자, 그러면 계산 결과를 결국은 다 구해줘야 되겠네요. 자, 그러면 구해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0 곱하기 5. 자, 50 곱하기 5를 먼저 계산을 한번 해볼까요? 자, 50 곱하기 5 계산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0은 어떤 수를 곱하더라도 결과값이 얼마가 나오냐면 0이 나오죠. 자, 그러면 우리 1의 자리 값은 0이에요. 자, 우리 여긴 5가 아니라 50을 의미한다라고 했어요. 자, 50 곱하기 5는 여러분 얼마? 250. 자, 그럼 결과는 결국 얼마예요? 250이 되겠죠? 자, 우리 기억은 250이에요. 자, 니은 해볼까요? 85 곱하기 3. 자, 5, 3에 여러분 얼마? 15 하나 올라가고 5. 자, 8, 3에 24. 자, 근데 하나 올라간 거랑 더해주니까 25. 아, 그러면은 이거의 값은 255구나. 구했습니다. 자, 우리 디귿 볼까요? 디귿. 43 곱하기 6을 보면요. 36에 18. 4, 6에 24인데 하나 더해주면 25. 자, 그래서 정답은 얼마? 258이 나옵니다. 자, 큰 순서대로 기호를 쓰는 것이니까 디귿, 니은, 기역이라고 적어주시면 되겠죠. 자, 다음은 이제 16번 문제인데요. 어느 가게에서 치킨 조각을 한 상자에 28개씩 담아서 자, 몇 상자를 팔았다? 9상자를 팔았다. 모두 300개의 치킨 조각을 준비했다면 팔고 남은 치킨 조각 몇 개일까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자, 이걸 구하기 위해서는 우선 우리가 28개씩 9상자 판 개수를 먼저 구해야 되겠죠. 28 곱하기 9를 여러분들 하면 얼마가 나오나요? 자, 8, 9, 72, 7 올라가고 자, 2, 9, 18에 7을 더해주면 우리 25 써줘야 되겠죠. 아, 판 거는 총몇 개다? 252개다. 자, 그런데 내가 준비한 거몇 개였다? 300개였다. 팔고 남은 걸 구해야 되니까 우리 뺄셈을 이용해야 되겠죠? 자, 300에서 252를 빼줍니다. 자, 빼주면 여러분들 몇 개가 남을까요? 네, 맞아요. 48개가 남겠죠? 자, 그래서 우리 풀이 과정을 좀더 깔끔하게 써보면 이렇게 써볼 수 있겠죠? 자, 선생님이 지금 이야기한 것처럼 먼저 판거몇 개인지 여러분들 구하는 식 들어가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남은 치킨 조각이 몇 개인지 구해야 되니까 전체 개수에서 판 개수를 빼주는 이 식이 여러분들 꼭 풀이 과정에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정답 48개에 적어주시면 되겠죠. 자, 그럼 이제 17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부터 9까지의 수 중에서 네모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수 모두 몇 개인지 구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자, 이걸 보니까 이 안에 어떤 숫자가 들어가야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84 곱하기 5의 결과값보다는 커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수 있죠. 그럼 84 곱하기 5를 먼저 계산을 해봅시다. 84 곱하기 5를 먼저 계산을 해주면요. 4, 5, 20. 자, 8, 5, 40. 올라간 거 2랑 더해주면 420이에요. 아, 그러면 71에 어떤 수를 곱해서 420보다 커야 되는군요. 자, 그러면 우리 생각해 볼게요. 여기에는 1부터 9까지의 숫자가 들어갈 수 있어요. 자, 그럼 71 곱하기 어떤 수를 해주는데, 자, 이거의 여러분들 여기를 생각해 볼까요? 10의 자리를 생각해 봅시다. 10의 자리에서 계산을 한 값이 여러분들 420보다 커야 됩니다. 즉, 이것으로 계산을 하면 420보다 커야 되는데, 여기에 그럼 어떤 숫자가 들어갈까? 한번 그러면 우리가 7단을 생각해 볼게요. 7, 1은 7부터 시작해서 우리 42보다 넘는 숫자가 무엇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무엇이 있는지 생각해 보면 6이 있네요. 자, 그럼 6을 한번 넣어볼까요? 자, 6을 넣으면 1 곱하기 6은 6 그대로지만 7 곱하기 6, 420이죠. 아, 계산하면 여러분들 얼마예요? 426이 나오네요. 아, 그렇구나. 그러면 6부터 들어갈 수 있겠구나. 왜냐면 5가 들어가면 7, 5, 35니까 350이겠죠? 아, 그러면 6부터 들어가니까 6, 7, 8, 9. 총몇 개가 들어갈 수 있겠다? 4개가 들어갈 수 있겠다. 그래서 정답 몇 개? 4개라고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18번 문제 볼게요. 네모 2 곱하기 6은 네모 1, 네모 12가 나왔네요. 자, 그러면 네모 안에 알맞은 수를 우리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자, 2 곱하기 6을 하면 여러분들 얼마인가요? 12입니다. 자, 그렇다는 얘기는 여기 하나가 올라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네모 곱하기 6을 했어요, 여러분들. 자, 네모 곱하기 6을 했더니 여러분 어떻게 됐냐면, 아, 네모 곱하기 6에서, 자, 지우개를 이용해서, 자, 네모 곱하기 6에 더하기 1을 한 값이 여러분들 세모 1이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우리 이건 더하기 1에서 1이 붙은 거니까 더하기 1이 없다면 여기는 얼마가 될까요? 1보다 작은 수 0이 되겠죠. 아, 우리 6단에서 6의 곱셈 99에서 끝자리가 0이 나오는 게 무엇인지 생각해 봐야 돼요. 자, 6, 1은 6, 6, 22, 6, 38, 점점점점점. 그래서 6, 9, 54까지 한번 해보세요. 자, 그렇게 했을 때 우리 끝이 0, 1의 자리가 0이 나오는 수가 되려면 뭐 곱하기 6을 해줘야 되나요? 그렇죠. 6 곱하기 5, 그러니까 즉 네모에는 여러분들 무엇이 들어가야 돼요? 5가 들어가 줘야 되겠죠. 자, 5를 여기다가 넣어주면, 자, 2, 6에 12 하나 올라갔고요. 5 곱하기 6은 30인데 여기에 1을 더해주니까 여러분 얼마요? 31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 네모 안에 알맞은 수 위에서부터 5, 3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19번 문제인데요. 물감이 한 상자에 36개 들어 있습니다. 어제 판 물감이 4상자, 오늘 판게 5상자라면 어제 오늘 판 물감 모두 몇 개냐고 물어보고 있네요. 자, 어제 4상자, 오늘 5상자 합쳐서 몇 상자? 9상자. 그런데 그 9상자에 한 상자 몇 개씩? 36개씩. 그러면 36 곱하기 9를 해줘야 되겠죠? 자, 6, 9, 54. 3, 9, 27. 자, 5 더해주면 32. 써주면 정답 아주 쉽게 구했어요. 몇 개인가요? 324개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20번 문제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통에 70알 들어있는 영양제가 몇통 있어요? 두통 있어요. 자, 채빈이가 22일 동안 하루에 3알씩 먹었을 때 먹고 남은 영양제 몇 알인지 풀이 과정 쓰고 정답 써야 됩니다. 자, 그럼 일단 몇 알이 들어있는지 봐야겠죠. 70알이 몇개 있어요? 두 통이니까 총 140개의 알약이 있는데, 자, 이 중에서 채빈이는 하루에 3알씩 며칠 22일을 먹었다고 합니다. 그럼 22일 동안 3알씩 먹었으니까 총 66알을 먹었네요. 그러면 남은 거를 구해야 되니까 140에서 66을 어떻게 해줘야 될까요? 빼줘야 되겠죠. 자, 그래서 식을 구하면 140에서 66 빼주면 74가 나오고, 따라 정답 몇 알? 74알이다라고 여러분들 구해줄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열심히 공부한 우리 친구들 위해서 언제나처럼 최종 미션 선생님이 준비해 보았습니다.

오늘 공부했던 내용을 바탕으로 이 문제 아주 쉽게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민국이가 책을 정리하고 있는데요. 민국이는 한 상자에 책을 7권씩 넣었대요. 그런데 그 상자가 총몇 개? 46개가 있었다고 하네요. 자, 그럼 민국이가 넣은 책의 총 권수는 몇 권일까요? 자, 오늘 열심히 공부한 친구 아주 쉽게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답 수강 후기 게시판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이렇게 선생님과 곱셈 우리 개념 정리 같이 해보았고요. 그리고 문제도 풀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이어서 우리 곱셈 문제 해결해 보도록 할게요. 그럼 다음 시간에 보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안녕!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을 과학과 사랑에 빠지게 만들어줄 최애사랑입니다. 자, 이번 강의에서는 앞에서 배웠던 파동 그리고 소리와 관련된 문제들을 풀어볼 거예요. 먼저 필수 탐구 문제 확인을 해보고요. 내신 실전 문제 1번부터 9번까지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필수 탐구 내용부터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자, 많은 교과서에서 이렇게 소리를 분석하는 이런 실험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기기를 이용해가지고 이렇게 소리를 한번 분석을 해보는 건데요. 뭐, 다양한 어플이 있습니다. 소리를 그 중에서도 이제 파동으로 보여주는 어플을 다운을 받아서 이런 실험을 할 수가 있어요. 자, 먼저 스마트 기기에서 다양한 악기를 연주할 수 있는 앱을 실행한 다음에 또 다른 스마트 기기에서는 소리 분석 앱을 실행을 해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악기마다 연주를 해볼 건데요. 그때 나타나는 파동의 모습을 잘 관찰을 해보는 그런 실험입니다. 자, 무엇을 다르게 할 것이냐? 바로 소리의 세기 그리고 높낮이를 다르게 해서 실험을 해볼 거고요. 그 다음에는 세기와 높낮이를 일정하게 한 다음에 다른 종류의 악기를 선택해서 또 소리를 한번 분석을 해볼 거예요. 이렇게 세 가지를 다르게 한 후에 어떠한 파동이 관찰이 되는지를 우리가 살펴보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실험을 진행을 했더니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첫 번째 결과부터 한번 볼게요. 첫 번째, 소리의 세기만을 다르게 했을 때입니다. 자, 이때 진동수 그리고 파형은 거의 비슷해요. 그러니까 동일한 시간 동안 동일한 횟수만큼 진동을 한 거예요. 우리 이거 판단을 하려면 뭐 정확하게 칸을 재가지고 판단을 해볼 수도 있지만 대략적으로 이렇게 뭐 마루나 골 기준을 잡아가지고 몇 번 마루와 골이 등장을 했는지를 세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대략적으로 아 마루가 한 번, 두 번, 세 번 여기도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등장을 했다면 아 진동수는 일정하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파형은 파동의 생김새죠. 둘 다 이렇게 굴곡진 모습으로 거의 비슷하게 생겼구나 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뭐가 달라요? 맞아요. 진폭이 다르죠. 큰 소리가 작은 소리에 비해서 이 진폭이 더 크다라는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왜죠? 네, 소리의 세기는 이 진폭에 따라서 결정이 돼요. 진폭이 크다는 거는 이 파동의 에너지가 더 크다는 것이었고

높고 그래서 더큰 소리가 난다. 이것을 의미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로 이번에는 소리의 높낮이를 다르게 했을 때의 결과입니다. 자, 봤더니 이렇게 결과가 나타났다고 해요. 자, 아까 우리가 비교했었던 이 진폭을 보니까요. 이번에는 왼쪽, 오른쪽 모두 다 거의 비슷합니다. 그리고 파형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굴곡진 모습으로 비슷하게 생겼죠. 그런데 뭐가 달라요? 맞아요. 동일한 시간 동안 진동한 횟수가 다르죠. 지금 낮은 소리는 마루가 두 번밖에 등장을 안 했지만 높은 소리는 마루가 약 여섯 번 등장을 한 것을 알수 있습니다. 동일한 시간 동안 더 많이 진동을 한 것이죠. 따라서 높은 소리가 낮은 소리에 비해서 진동수가 더 크다라는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자, 그럼 이제 세 번째로 악기만을 다르게 해서 똑같은 크기, 똑같은 높낮이로 연주했을 때는 무엇이 다르겠느냐? 이것을 비교를 해봤는데요. 자, 이랬을 때 진폭 그리고 진동수는 거의 비슷하게 나왔습니다. 둘다 진폭은 약 3칸, 네 칸으로 동일하게 나왔고요. 그리고 진동수도 마루가 두 번, 두 번으로 거의 일정하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뭐가 달라요? 파동의 생김새, 즉 파형이 다르죠. 따라서 이렇게 다른 악기로 연주를 하면 파형이 다르구나라는 결과도 우리 친구들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정리를 하면요. 결국 소리의 세기는 진폭에 따라 달라지며 더큰 소리일수록 진폭이 크다라는 것을 의미하고요. 두 번째로 소리의 높낮이는 파동의 진동수에 따라 달라지고 더 높은 음이 진동수가 더 크다. 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악기에 따라 다른 음색의 소리가 나는 이유, 이 음색은 악기마다 소리의 파형이 다르기 때문이다라는 것까지 우리 친구들 정확하게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이미 다 알고 있는 지식인데요. 자, 이것을 실험으로 진행을 해서 결과를 해석하는 과정을 우리 친구들 꼼꼼하게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것과 관련된 수행평가 탐구 문제 한번 해결해 볼게요. 첫 번째입니다. 소리의 특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찾아보겠습니다. 자, 1번. 소리의 세기만 다르게 했다고 합니다. 자, 세기는 무엇에 따라 달라지죠? 파동의 진폭에 따라 달라집니다. 얘만 다르게 했기 때문에 파동으로 따지면 진폭만 달라야 되고요. 진동수는 변하지 않아야 합니다. 맞는 설명이에요. 2번, 악기를 연주할 때더 낮은 음을 낼수록 파동의 진폭이 커진다라고 하네요. 자, 우리 음의 높낮이는 무엇에 따라 달라진다 했죠? 맞아요. 진동수에 따라 달라졌어요. 그 중에서도 낮은 음이라고 한다면 진동수가 작은 것을 의미하죠. 따라서 파동의 진동수가 작아진다라고 해야지 이 진폭은 소리의 세기와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틀린 설명이 됩니다. 3번, 소리의 높낮이는 우리 파동의 뭐에 따라 달라진다고요? 맞아요. 우리 바로 위에서 정리했죠? 진동수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따라서 3번은 맞는 설명이고요. 4번, 서로 다른 악기의 소리를 구별할 수 있는 까닭. 우리가 똑같은 색이 똑같은 음으로 소리를 낸다 하더라도 그냥 귀로 들어도 플루트의 소리와 바이올린의 소리가 다르다는 거 인지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두 소리의 파형, 파동의 생김새가 다르기 때문이었죠. 맞는 설명입니다. 자, 그럼 2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소리의 3요소와 관련이 있는 파동의 요소를 옳게 연결하시오라고 되어 있네요. 자, 일단 소리의 3요소, 그러니까 소리를 결정하는 세 가지 요소라는 뜻인데요. 무엇이 있었냐면 바로 소리의 세기, 그리고 소리의 높낮이, 마지막으로는 소리의 음색. 이렇게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파동의 무엇에 따라 달라지느냐? 이것을 옳게 연결하면 되는데요. 자, 소리의 세기는요, 바로 진폭과 관련이 있었죠. 그래서 진폭이 클수록 더큰 소리를 의미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소리의 높낮이, 이 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에 따라 결정되느냐? 바로 1초에 진동하는 횟수. 즉, 진동수에 따라 결정된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이 진동수가 크면 클수록 더 높은 음의 소리가 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선생님이 벌과 모기도 비교했었고요. 그리고 고무줄을 직접 튕겨보면서 진동수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소리의 음색은 무엇에 따라 달라지나요? 바로 파동의 생김새죠? 파형이라고 연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도는 우리 친구도 쉽게 찾을 수 있겠죠? 자, 그럼 세 번째 문제 볼게요. 그림은 서로 다른 두 소리, 가, 나의 파형을 분석한 것이다. 라고 해서 이런 식의 유형의 문제가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됩니다. 소리의 파동을 이런 식으로 줘놓고, 뭐, 진폭, 진동수, 파형, 이런 것들 다양하게 비교하게 하면서 정보를 해석할 수 있는지 물어보는 문제 많이 나오거든요. 한번 연습을 해볼게요. 가 소리가 있고, 나 소리가 있는데, 이 둘의 세기부터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할게요. 소리의 세기는 무엇에 따라 결정된다고요?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습니다. 바로 진폭에 따라 결정된다고요. 자, 이렇게 찾아놓고 진폭이 뭔지 모르면 안 되죠. 진폭은 진동의 중심에서부터 마루 또는 골까지 떨어진 길이라고 했어요. 그쵸? 그래서 가 같은 경우에는 요 부분이 바로 진폭이고요. 나 같은 경우에는 요 부분이 바로 진폭입니다. 누가 더 커요? 네, 가가 더 크네요. 따라서 소리는 가가 더큰 소리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소리의 진동수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진동수는요, 그냥 말 그대로 이 파동의 진동수를 보시면 돼요. 자, 우리 이거 정확하게 셀 필요 없이 대략적으로 마루나 골의 횟수를 우리가 재면 된다라고 했었죠. 가 같은 경우에는 마루가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이 등장을 하는데, 나 같은 경우에는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밖에 등장을 안 합니다. 자, 누가 더 많이 진동한 거예요? 가가 더 많이 진동한 거예요. 따라서 진동수도 가가 더 큽니다. 자, 그럼 소리의 높이는요? 자, 높이를 누가 결정하는지를 연관을 지어야겠죠? 소리의 높낮이는요? 바로 방금 우리가 이야기했었던 이 진동수와 연관이 있습니다. 이 진동수가 크면 클수록 더 높은 음의 소리가 난다라고 했었거든요. 따라서 소리의 높이를 비교하고 싶다? 누가 더 진동수가 크느냐를 찾아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방금 우리 진동수 가가 더 크다고 찾아줬기 때문에 높이 또한 가가 더 높은 음이 난다라고 해석을 할수 있습니다. 자, 그럼 4번 문제 볼게요. 그림은 어떤 악기 연주 앱에서 나는 소리의 파형을 분석한 것이래요. 그리고 이 소리에 대해서 1번, 2번, 3번 조건을 다르게 해서 변화를 준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변했겠느냐? 이거를 가나다에서 찾아주시면 되는 겁니다. 단, 언급한 변화 외에 다른 변화는 없어요. 자, 그럼 첫 번째. 원래 이 소리에서 소리를 작게 줄였다라고 합니다. 크기가 줄어든 거예요. 그러면은 파동으로 따지면은 무엇이 줄어들어야 될까요? 맞아요. 진폭이죠. 소리의 세기는 진폭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아, 진폭이 더 줄어들었겠구나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른 건다 일정한데, 진폭만이 줄어든 것을 찾으면 돼요. 자, 지금 먼저 첫 번째, 다른 거 일정하게 하기 위해서 진동수 똑같은 것을 먼저 추려볼게요. 자, 지금 마루가 두번 등장했습니다. 그러니까 가나다 중에서 일단은 마루가 두번 등장하는 나 또는 다가 등장을 해야 합니다. 자, 그리고 진폭만이 줄어들어야 되기 때문에 파형도 동일하게 네, 이런 매끄러운 모습이어야 돼요. 그러면 나밖에 사실 없죠. 자, 그럼 진짜로 진폭이 줄어들었나 볼까요? 자, 진폭 현재 두 칸이었는데 나 보니까 한 칸으로 정말 줄어들었네요. 따라서 소리를 작게 줄인 것 나라고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더 높은 소리를 냈다고 하네요. 자, 음의 높낮이는 뭐에 따라 결정이 되죠? 진동수였어요. 더 높은 음을 내기 위해서는 진동수가 더 증가해야 합니다. 따라서 나머지는 일정한데 진동수만 증가한 것을 찾아주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 진폭이 두 칸이었기 때문에 다른 거, 가나다 중에서 진폭이 두 칸인 걸 골라주면은 가와 다만 남아요. 그리고 파형이 일치하는 거 가만 났습니다. 따라서 가가 정답이긴 한데요. 정말 진동수가 증가했는지 그것도 확인을 해야겠죠. 마루가 두번 등장했었는데, 가는 마루가 총 여섯 번 등장을 하네요. 더 많이 진동했네요. 진동수 증가한 거 맞습니다. 그래서 가라고 찾아주시면 되겠죠. 세 번째, 이번에는 앱에서 악기의 종류를 바꿨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음색이 달라지겠죠? 그것은 이제 파형이 다르게 나타나는 결과가 나타날 겁니다. 자, 그래서 진폭도 두 칸으로 똑같고, 그리고 진동수도 마루 두번 등장한 것도 똑같지만, 파동의 생김새만 다른 다를 정답으로 골라주시면 되는 것이죠.

퍼져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파동이었어요. 그래서 기억. 한 곳에서 발생한 진동이 주위로 퍼져나가는 것, 이것을 파동이라고 한다. 이것은 맞는 설명입니다. 자, 그리고 이러한 파동이 시작되는 지점이 파원이었다면, 이러한 파동을 전달해주는 물질을 전달해주는 매개체다라고 해서 매질이라고 불렀습니다. 이것도 맞는 설명이죠. 디귿, 파동이 퍼져나가면서 에너지와 정보를 전달한다. 맞습니다. 우리 매질은 실제로 물질이 이동하는 것이 아니었다. 라고 선생님이 강조를 했었고요. 그럼 무엇이 전달이 되느냐? 바로 에너지 혹은 그 파동이 가지고 있는 정보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따라서 정답은 기역, 니은, 디귿 모두 옳은 5번을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2번 문제 볼게요. 파동의 예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일까요? 자, 그러니까 한 점에서 생긴 진동이 주변으로 퍼져나가는 예시가 아닌 것을 골라주시면 됩니다. 자, 먼저 우리 이번 단원의 대단원 제목이 빛과 파동이었는데, 빛도 파동의 한 종류이기 때문에 우리 이렇게 묶여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특히나 이 빛은요, 매질을 필요로 하지 않는 스스로 전달이 되는 아주 독특한 성질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빛도 파동의 한 예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전파도 마찬가지로 매질을 필요로 하지 않는 그러한 파동이었었죠. 자, 그리고 소리는요? 맞아요. 공기나 뭐 액체나 고체를 통해서 전달이 되는 파동의 예시 맞습니다. 그리고 지진파 또한 땅 속에서 생긴 진동이 주변으로 퍼져나갈 때 우리는 그것을 지진파라고 이야기하기로 했거든요. 따라서 지진파도 파동의 예시 맞습니다. 자, 그럼 남은 것은 이제 바람인데요. 왜 바람은 파동이 아닐까요? 바람은요. 공기가 직접 이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만히 서 있을 때이 공기의 이동 때문에 바람이 분다라고 느낄 수 있는 거거든요. 따라서 직접 공기가 이동하는 것이기 때문에 진동만이, 그 에너지나 정보만이 전달되는 파동이라고 볼수 없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2번입니다. 자, 그럼 3번 볼게요. 그린 가와 같이 돌을 던져서 물결파를 발생시켰더니 물결파가 오른쪽으로 이렇게 진행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때 물결파를 따라서 이동하는 것을 보기에서 한번 골라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에 돌이 풍덩 빠져서 진동이 생겼네요. 자, 그러면 이 점을 중심으로 주변으로 이렇게 진동이 전달이 될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있었던 종이배가 위아래로 진동 운동을 하게 될 겁니다. 자, 이때 파동이 진행될 때이 물이라고 하는 매질, 실제로 직접 이동한다, 안 한다? 안 한다라고 했습니다. 물과 같은 이런 매질은 제자리에서 진동 운동만 할 뿐, 실제로 함께 파동과 같이 이동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종이배가 위아래로만 움직인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자, 그렇다면 이동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그 파동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 그리고 그 파동이 가지고 있는 뭐 진동수라든지 진폭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정보라고 하는데 정보를 전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기역, 종이배 함께 이동하지 않고 제자리에서 진동 운동만 할 거고요. 물결파의 에너지만 이동을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파원에 있었던 물 입자, 즉 매질 실제로 이동하지 않는다라고 했기 때문에 정답은 1번입니다. 자, 그럼 4번 문제 한번 볼게요. 파동의 표현 요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파동을 표현할 때 여러 가지 그 용어들이 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파장, 진폭, 진동수 주기 뭐 이런 복잡한 용어들이 막 등장을 했는데 정확한 정의, 우리 친구들 정의 정도는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겠죠? 자, 먼저 1번부터 볼까요? 파동이 1초 동안 진동한 횟수. 이것을 진동수라고 한다. 자, 진동수는요, 어찌됐든 간에 횟수를 이야기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을 무한히 주고 몇 번씩 진동했는지 측정해봐. 이것은 의미 없다 했었죠. 그래서 시간의 기준을 세운 게 바로 1초라고 이야기했어요. 따라서 진동수의 정의는 1초 동안 진동한 횟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1번은 옳은 설명입니다. 2번, 파동이 1회 진동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주기라고 한다. 자, 주기는 시간의 개념이라고 했었죠? 따라서 주기하면 어쨌든 간에 시간이 나와야 합니다. 그쵸? 그래서 단위도 초를 쓴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자, 그런데 진동을 무한히 시켜놓고 또 얼마나 걸렸어? 이렇게 물어볼 수 없잖아요? 그래서 기준이 있으니 바로 한번 진동하는 데 걸리는 시간입니다. 따라서

걸리는 시간 주기 맞는 설명이죠. 그래서 이 진동수와 주기는 서로 역수관계다라는 것도 선생님이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자, 그 다음에 진동의 중심에서 마루 또는 골까지의 거리를 진폭이라고 한다. 자, 이렇게 파동이 있을 때 가장 높은 곳이 마루, 그리고 가장 낮은 곳이 골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진동의 중심을 기준으로 중심에서부터 마루까지의 거리 혹은 중심에서부터 골까지의 거리 여기를 진폭이다라고 이야기했었죠. 따라서 3번은 맞는 설명입니다. 4번이 틀린 설명이죠. 위치가 가장 높은 곳을 마루라고 이야기했었고요. 가장 낮은 곳이 골이었기 때문에 4번이 이제 정답이 되겠고요. 계속 보겠습니다. 자, 5번. 마루에서 다음 마루까지 또는 골에서 다음 골까지의 그 거리. 그러니까 한번 진동하는 데까지 걸리는 요 거리. 여기를 우리가 파장이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따라서 5번도 맞는 설명입니다. 자, 그러면 5번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그림은 진행하고 있는 파동의 어느 한순간의 모습을 딱 나타낸 것인데요. 자, 이 파동의 진폭 그리고 파장 한번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진폭과 파장의 정확한 정의를 또 아셔야겠죠. 진폭은 무엇이었나요? 진동의 중심으로부터 마루 또는 골까지 떨어진 거리였었어요. 그래서 이 파동에서 진동의 중심은 이 지점이기 때문에 바로 이곳 혹은 이곳이 진폭이 되는 것이죠. 자, 많은 친구들이 진폭, 진동의 폭이라고 하니까 이 마루에서부터 골까지의 거리를 진폭으로 헷갈려하는 경우가 많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자, 그것이 아니라 마루에서부터 골까지의 거리의 절반을 한그 부분이 바로 진폭이다라는 거잘 구분을 하셔야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바로 우리 y축의 값을 읽어주면 되겠죠? 따라서 진폭은 2cm다라고 찾아주시는 거예요. 여기 보기 보니까 4cm 이렇게 있죠? 이렇게 마루와 골까지의 거리를 재면은 진폭을 4cm라고 헷갈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 많이 등장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구분을 하셔야겠고요. 자, 그렇다면 파장은 뭘까요? 파동의 길이였어요. 그러니까 한번 진동하는 데까지 걸리는 가로 길이를 의미해요. 자, 그래서 기준을 마루로 잡으셔도 되고요. 혹은 골로 잡으셔도 됩니다. 자, 마루에서부터 다음 마루까지의 거리.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를 재도 되고요. 혹은 골을 기준으로 잡는다면 골에서부터 다음 골까지의 거리를 잡으셔도 됩니다. 둘다 길이는 똑같이 나올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네 칸이기 때문에 4cm다라고 파장을 찾아주시면 되겠죠. 따라서 정답은 2번입니다. 자, 6번 문제 한번 볼게요. 이 파동이 0cm 지점에서 4cm 지점까지 진행하는데 2초가 걸렸다고 합니다. 자, 이때의 진동수 그리고 주기로 오른 것을 한번 골라볼게요. 자, 그러면 우리 진동수의 개념부터 다시 한번 떠올려 볼까요? 자, 진동수 정확한 정의 설명할 수 있으신가요? 네. 진동수는 1초 동안 이 파동이 몇번 진동했는지 그 횟수를 의미한다라고 했었죠? 따라서 1초 동안 진동한 횟수를 골라주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파동은요, 0cm부터 4cm 지점까지 진행하는데 2초가 걸렸대요. 그러니까 한번 진동을 하는데 4cm 길이였던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진동을 한 번, 1회 하는데, 즉 4cm 진행을 하는데 2초가 걸린 셈이에요. 자, 그러면은 약분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2분의 1이기 때문에 0.5, 그리고 우리 단위는 헤르츠 쓰기로 했었죠. 헤르츠다. 이렇게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주기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 주기도 안 보고 정의 정도는 우리 친구들이 줄줄줄 설명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 주기란 무엇이었나요? 이번에는 반대로 한번 진동하는데 걸리는 시간을 의미했었어요. 따라서 1회 진동하는데 걸리는 시간을 초로 나타낸

것이었고요. 자, 우리 1회 진동하는데 몇초 걸렸다고요? 우리 2초 걸렸다고요. 문제에서 주어지고 있습니다. 4cm까지 한번 진동하는데 2초 걸렸기 때문에 1회 진동당 2초가 걸렸다. 그래서 2초라고 찾아주시면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주기를 구할 수도 있고요. 또 내가 이렇게 정의가 잘 생각이 안 난다? 그러면은 우리 뭐 이용할 수 있냐면 진동수와 주기는 서로 역수관계다라는 걸 이용할 수 있어요. 진동수가 0.5Hz라면 주기는 역수를 취해서 0.5분의 1, 즉 2초구나 뭐 이런 식으로 찾아줄 수도 있는 것이죠. 따라서 진동수와 주기를 옳게 짝지은 것은 0.5Hz와 2초인 1번을 답으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7번 문제 볼게요. 그림은 어떤 파동의 어느 한순간의 모습을 나타낸 것인데요. 이 파동보다 진폭이 더 작은 파동, 그리고 파장이 더 짧은 파동을 보기에서 각각 옳게 고른 것을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친구들은 진폭이 뭔지, 파장이 뭔지 정확하게 구분하셔야 되겠네요. 자, 먼저 첫 번째, 진폭은 무엇이었나요? 진동의 폭이었죠. 따라서 이 진동의 중심으로부터 마루까지의 거리, 또는 중심으로부터 골까지의 거리를 의미한다고 했어요. 이것이 바로 진폭이었는데 지금 몇 칸인가요? 위아래로 둘다두 칸이에요. 따라서 기역, 니은, 디귿 중에서 진폭이 더 작은 파동을 고르기 위해서는 이두 칸보다는 더 작은 것을 골라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기역 두 칸이네요. 니은은 한 칸이에요. 디귿도 두 칸이네요. 따라서 더 작은 소리는 하나밖에 없어요. 바로 니은입니다. 진폭이 더 작은 파동, 일단 니은 골라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파장이 더 짧은 거 찾아보겠습니다. 파장은 뭐였죠? 네, 계속 반복하고 있죠. 파동의 길이에요. 그러니까 마루에서부터 다음 마루까지, 혹은 골에서부터 다음 골까지의 거리거든요. 자, 재보시면요. 이 거리 바로 네 칸입니다. 그쵸? 자, 그러면 기역의 파장은, 한번 진동하는데 그 길이니까 무려 8칸이 되고요. 그리고 니은은 한번 진동하는데 걸리는 이동한 칸이니까 4칸이 되고요. 그리고 디귿은 2칸이 됩니다. 자, 여기서 파장이 더 짧은 거, 8칸, 4칸, 2칸 중에 4칸보다 더 짧은 것은 디귿이 되는 것이죠. 따라서 파장이 더 짧은 파동, 디귿으로 골라주시면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8번 문제입니다. 그림과 같이 깊은 바닷속을 항해하는 잠수함과의 통신에는 진동수가 작은 전파를 활용한다고 합니다. 이 통신 전파의 진동수가 50Hz일 때이 전파의 주기는? 하고 물어보고 있어요. 자, 이것은요, 바로 진동수와 주기의 관계를 이용해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진동수, 그리고 주기, 이것은 어떤 관계에 있다 했었죠? 진동수를 줘놓고 갑자기 내가 주기를 어떻게 알아? 이렇게 당황하지 마시고, 진동수는 주기와 역수관계라고 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식을 세워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냥 그대로 넣으시면 돼요. 50은 주기분의 1이다. 따라서 주기는 50분의 1이므로 숫자로 바꾸면 0.02초 이렇게 대답할 수 있겠죠? 정답은 1번입니다. 자, 마지막 9번 문제 볼게요. 다음은 파동에 대한 설명이다 라고 해서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말로 옳은 것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해변에 파도가 부딪혀 침식이 일어나면은 이제 해안 절벽이 만들어집니다. 또 지진파로 인해 땅이나 건물이 무너지는 현상처럼 이러한 파동들은 무엇을 전달할 수 있나요? 자, 지금 침식이 일어났고 건물들이 무너졌습니다. 자, 무엇이 이동한 거예요? 바로 에너지가 이동한 거죠. 이런 뭐 운동 에너지, 위치 에너지 이런 것들이 전달이 된 겁니다. 따라서 처음 기억은 에너지 찾아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다음에 한편 휴대전화의 전파나 음성을 이용해서 신호를 주고받는 것. 자, 이것은 파동을 통해서 무엇을 전달한다?
바로 정보입니다. 자, 왜 이게 정보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뭐 안녕이라고 메시지를 보낸다고 해볼게요. 자, 그럼 이 안녕이라고 하는 것이 숫자 0과 1로 이렇게 코드가 짜여져서 기지국에다가 이 정보를 전달합니다. 파동을 쏘는 거예요. 그러면 그 파동을 받아가지고 그 기지국에서 상대방의 휴대전화에다가 그 정보를 또 전달해 주는 거죠. 그럼 또다시 변환 과정을 통해서 안녕이라고 하는 메시지를 수신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이 파동의 뭐 진동수 그리고 뭐 이런 진폭 이러한 것들을 정보를 전달해서 메시지를 주고받는 것들, 정보를 주고받은 예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내신 실전 문제 9번까지 풀어봤고요. 우리 다음 강의에서는 10번 문제부터 쭉 이어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강의에서 만나요. 안녕!

반갑습니다. 자, All in One 중학영어 236강 자, 동명사 자,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어법 공부하는 시간이고 월요일 날이죠. 준동사가 삼형제가 있는데 부정사가 이제 맏형이고요. 그 다음에 둘째가 이제 동명사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동명사의 강의의 구성과 진행도 어떨까요? 맏형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거쳐왔던 과정이 있잖아요. 자, 비슷할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 오늘의 순서는 이렇습니다. 여러분들 부정사 때도 시제와 의미상의 주어에 대한 이야기 했었죠? 똑같은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살펴보고 정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자, 그래서 두 가지는 똑같이 다룰 거고요. 대신에 이제 3번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이제 특이한 그런 토픽이죠. 자, 어법상으로 자주 이제 등장을 하는 자, 그런 아이템이기 때문에 자, 둘 중에 하나만 목적으로 취하는 동사들이 있는데 그 아이들을 소개하고 가급적이면 왜 둘 중에 하나밖에 못 취하는지에 대한 설명도 완벽하지는 않습니다만 자, 일부는 제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 그 설명과 이유 근거까지 여러분께 드리면 자, 오늘의 공부가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는 퀴즈로 정리하시는 과정이 있겠어요. 자, 그러시면 첫 번째 주제부터 빨리 좀 들어가 보도록 할까요? 동명사의 시제입니다. 동명사는 동사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시점에 발생되었다의 시점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동사 원형 플러스 ing의 형태가 딱 고정돼 있어요. 따라서 스스로 현재다, 과거다, 미래다 이런 것들을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직접적으로 표현할 수 없으면 어떻게 표시한다 그랬죠? 간접적으로 표시를 한다라고 했고요. 간접 표시하는 방식은 자, 다음과 같겠습니다. 문장의 시제를 가지고 있는 건 누구밖에 없다 그랬죠? 동사밖에 없는 거예요. 따라서 동사와 연동될 수밖에 없었는데요. 부정사와 비교하시면서 자, 정리를 하시면 훨씬 더 깔끔할 것 같아요. 부정사는 단순형으로 우리가 쓰게 되면 자, 2 플러스 동사 원형을 우리가 단순형 부정사라고 했죠. 마찬가지로 동사 원형의 ing를 쓰면 단순한 동명사인데 얘는 어떻겠어요? 자, 부정사는 동사와 같은 시점이거나 미래를 나타냈지만 동명사는 미래적 개념이 없어요. 그래서 동사와 같은 시점만을 표시하는 것이 원칙이 되겠습니다. 자, 원칙이라고 하는 것은 예외도 있다는 것이겠죠. 그 예외가 되는 것들은 오늘 여러분들 3번의 토픽 조금 있다가 자, 1 시제하고 의미상의 주어하고 이제 3

3번 토픽 할 적에 제가 다시 한번 자세하게 설명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일단은 자, 같은 시점만 표시를 하고 원칙적으로 예외적인 것들은 조금 이따 얘기할 거야. 자, 이렇게 이해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of 이하는 조금 이따 보도록 하고요. 자, 그녀는 she's proud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랑스러워합니다. 자, proud라고 하는 형용사는 실제 시제가 없기 때문에 누가 나타냈어요? is가 시제를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자랑스러워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being a movie director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direct라고 하는 단어가 지시하다의 뜻이 있고요. 그래서 OR이 붙으면 지시하는 사람이에요. 회사에서는 그래서 보통 어느 급들이에요? 바로 이사 정도의 자, 급의 임원들을 우리가 디렉터라고 하죠. 그런데 영화에서는 또뭘 말하겠어요? 지시하는 사람이니까 감독의 뜻이 있죠. 그래서 무비 디렉터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영화 감독으로 번역을 하시면 되겠어요. 자, 어원인 디렉트, 지시하다부터 시작해서 잘 끄집어내셔서 암기 없이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시고 자, 정리를 하시면 특별하게 외우지 않으셔도 될것 같습니다. 그런데 과거의 영화 감독이었나요? 앞으로 영화 감독이 될 건가요? 이 빙은 스스로 시제를 표시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간다? 동사와 같은 시점이다. 따라서 우리가 이 문장은 굳이 시제를 따져가면서 해석을 해보면 어떻습니까? 그 사람은 현재 영화 감독인 것, 아, 그녀는, 죄송합니다. 그녀는 현재 영화 감독임을 현재 자랑스러워 하는 것입니다. 자, 이해가 되셨어요? 오케이. 자, 그럼 두 번째로 가셔서 동명사의 시점이, 만약에 동사보다 한 시점도 과거면 어떻게 할 거예요? 이것도 여러분들 부정사편의 강의를 떠올려 보시면 원리가 생각이 날 겁니다. 완료의 형태를 빌려 가지고 온다 그랬죠? 실제로 완료 시제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점도 다시 한번 상기해 두셔야 돼요. 자, 완료의 형태만을 빌려 가지고 온 완료형 동명사를 쓰시면 됩니다. 야, 예문으로 한번 좀 입증을 해 볼까요? 만약에 여기에 빙이 써 있지 않고 자, 여러분들, having been이 써 있다. 라고 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아, 요거는 지금 요 동사보다 하나 더 과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녀가 현재 자랑스러워 하는 건 맞는데, 뭐에 대해서 자랑스러워 하는 거예요? 젊었을 때 영화 감독이었던 것에 관해서 자랑스러워 하는 것이에요. 자, 이해되셨나요? 자, 그래서 요렇게 여러분들, having 플러스 pp를 보시면 자 요것은 동사보다도 하나 더 과거 시점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여기에 과거 시제가 써 있으면 요 뒤에 있는 having pp는 뭐가 될까요? 그것은 대과거의 시점이 되겠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에 있는 of. of라고 하는 전치사는 정말 의미가 다양해요. 여기서는 about의 뜻으로 쓰였습니다. 뭐뭇에 관해서 자랑스러워하다. 그래서 그런데 그 be proud 다음에는 about를 잘 쓰지 않아요. 자, 그러다 보니 요 전체를 우리가 뭘로 알고 있습니까? 수거로 외워두시면 되게 좋죠. be proud of 라고 하면 뭐뭇에 대해서 자랑스러워하다라고 하는 자,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 지금 동사와 같은 시점은 단순형으로, 동사보다 하나 더 과거 시점은 having been으로 쓰는데, 동사보다 미래 시점은 ing로 어떻게 표현하나요? 원칙적으로 동사보다 미래 시점을 표시하지 않습니다. 네. 이것이 바로 동명사의 시제와 관련된 자, 마무리가 되겠어요. 자, 그리고 완료형의 동명사는 지금 우리가 강의를 했지만 실제로 문장 안에서 어때요? 단순형의 부정사와 비교해 봤을 때 개수가 거의 99대 1 정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론상으로는 1대1로 배우셨지만 앞으로 지문 안에서 완료형의 동명사를 보실 일은 흔하지 않다는 점도 전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시면 요 정도로 해서 시제는 마무리 짓고요. 저 주어로 가겠습니다. 똑같은 얘기예요. 동사 출신이니까 누군가 행위는 했을 텐데 얘는 절이 아니기 때문에 스스로 주어를 취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직접적으로 표시를 못하니까 간접적으로 표시를 하는데요. 어떻습니까? 동명사의 주어가 문장 안에 있는 경우는 똑같아요. 부정사와 마찬가지로. 따로 표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앞쪽에서 보셨던 예문이죠?
그녀는 자랑스러워하는데 시점은 언제예요?

현재 영화 배우인 것을 자랑스러워하는 것인데 누가 영화 배우, 죄송합니다. 영화 배우가 아니라 영화 감독입니다. 현재 영화 감독인 것을 자랑스러워하는데 누가 영화 감독이에요? 그녀는 자기 스스로가 영화 감독인 것과 관련해서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 보셔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오케이. 자, 두 번째 예문으로 하나 더 가볼게요. African languages. 아프리카의 언어들은 위험 속에 있습니다. 이것도 여러분들 앞쪽에서 제가 보여드렸던 예문입니다. 어떤 위험이에요? 바로 멸종의 자, 위험이 되겠죠. 멸종되는 그런 위험 속에 있는데, 멸종되는 게 누구예요? 앞쪽에 의미상의 주어가 없으면 문장의 주어와 같은 거예요. 자,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따로 표시하지 않는다 했고요. 그런데 따로 표시하는 경우도 있을까요? 있습니다. 자, 요 경우에는 자, 소유격과 목적격으로 표시한다라고 하는 점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자, 부정사 때는 어떻게 썼어요? for 플러스 명사, of 플러스 명사로 표시했잖아요. 자, 동명사는 어떻게 쓴다고요? 소유격이나 목적격으로 표시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예문 같은 거 하나 외워두시면 이거는 아주 좋은데요. 자, 보세요. She's proud of. 만약에 앞쪽에 이게 없잖아요? 그럼 왜 없는 거예요? 문장 안에 being의 의미상의 주어가 있으니까 안쓴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her husband를 빼고 보면 그녀는 그녀 자신이 영화 감독인 것을 자랑스러워하는 것인데, 만약에 영화 감독인 사람이 그녀가 아닐 때는 어떻게 해요? 의미상의 주어를 써줘야 된다니까요. 자, 한번 써줘 보세요. 누가 영화 감독이에요? Her husband. 이번에는 목적격으로 표시했네요. 혹은 husband의 apostrophe s를 이렇게 붙여서 소유격으로 표시해도 상관없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이런 경우를 만약에 문장 안에서 봤다. 경우의 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이렇게 가르쳐 드리고 당장 내일 지문 안에서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실 가능성이 굉장히 낮아서 안타깝긴 하지만 혹시라도 이런 것들을 발견하시게 되면 해설지를 보고 아 맞다 옛날에 배운 거야 라고 다시 한번 빨리 여러분들이 상기를 해내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무엇입니까? 남편이 영화 감독인 것에 관해서 그 여자가 자랑스러워한다의 내용입니다. 요 정도는 여러분들 예문으로 하나 외워두시면 대단히 좋을 것 같아요. 자, she's proud of her husband being a movie director. 요 정도의 예문을 좀 암기를 좀 해봐 두시죠. 자, 그러시면 세 번째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시제와 의미상의 주어까지 저희가 이제 했거든요. 자, 그런데 부정사와 동명사 중에서 둘 중에 하나만을 목적어로 취하는 동사들이 세상에는 있어요. 자, 너무 당연한 것은요. 자, 부정사와 동명사 둘 중에 하나만을 목적어로 취하는 동사들도 명사 목적어는 어떻게 써요? 이거는 다 취할 수 있는 거니까 논의하지 않겠습니다. 자, 다시 말해서 부정사만 목적어로 취하는 동사들이 명사 목적어로 취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건 당근 되는 거죠. 동명사만 목적으로 취하는 동사들은 명사를 목적으로 취하겠어요? 안 취하겠어요? 당연히 취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논쟁하지 않습니다. 다만, 부정사와 동명사 중에서 둘 중에 하나만을 목적으로 취하는 동사들이 있는데요. 먼저, 부정사를 목적으로 취하는 동사들을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일정한 원리가 있어요. 전체 다 모든 예외가 없이 모든 동사들을 제가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투부정사에는 미래적 개념이 있다 그랬죠? 자, 그래서 투부정사의 시점이 동사보다 미래가 되는 미래지향적 동사들이 세상에는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동사들은 투부정사 목적어만을 취하고 ing를 취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여기 있는 동사들 한번 좀 따져 보실래요? 뭐뭐 할 것을 약속한다. 약속은 지금 했지만 뭐뭐 하는 건 미래가 되는 거예요. 뭐뭐 하는 것을 계획하다. 똑같이 미래입니다. 투부정사의 시점이 동사보다 뭐뭐 하는데 동의하다라고 하면 뭐뭐는 미래에 하는 거예요. 동의보다는 뭐뭐 하기로 결정했다. 그럼 뭐뭐 하는 것은 결정보다 이후 시점이라는 거예요. 또 뭐뭐 할 것을 예상하고 있다. 아, 예상은 지금 하는 것이고 뭐뭐 하는 건 미래에 하는 거라.

뭐뭐 할 것을 희망하다. 뭐뭐 하기를 원한다. 이런 동사들이 주로 그래요. 그래서 이런 미래지향적 동사들은 자, 투부정사 목적어만 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오늘 강의의 맨 초기에 제가 투부정사와 동명사 중 하나만 목적으로 취하는 동사들을 이렇게 이야기했죠. 모든 것들을 다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는 없지만 일부는 제가 논리적으로 자, 둘 중에 하나만 목적으로 취하는 동사들을 설명할 수 있어요. 라고 했는데 이게 바로 그런 일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시면 이런 아이들이 여러분들 중학교에 내신 시험이라든가 이런 데 많이 등장을 하더라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내용들을 앞으로 이제 실수하지 마시라고 제가 좀 적어 드린 거니까 요 강의 끝나고 나서 꼭 잘 외워 두세요. 자, 그러시면 예문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She wants. Want 하는 시점이 언제예요? 지금 원하는 거예요. 뭐 하기를? 박물관을 방문하는 시점은 언제죠? 아니, 미래에 방문하기를 지금 원하는 거겠죠. 그러므로 투부정사만을 목적으로 취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I hope to see you again. hope 하는 시점은 언제예요? 지금 희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당신을 보기를 희망하는 거니까 다시 보기를 희망하는 건데 다시 보는 시점은 언제일까요? 당연히 미래로 추정되죠. 이래서 투부정사를 쓰는 것입니다. 그런데 동명사만을 목적으로 이렇게 취하는 동사들도 있어요, 세상에는. 자, 근데 이제 동명사만을 취하는 동사들은 1번, 옆에 이제 한국말로 뜻이 써 있는 경우가 있죠. 없는 경우도 있고. 한국말로 뜻이 안 써 있는 단어들은 여러분들이 다 알 것 같아서 안 쓴 거고요. 여러분들에게 뜻이 조금 좀 어렵거나 생소하다 싶은 단어들은 제가 옆에다 뜻을 써 드렸어요. avoid는 피하다, give up, 포기하다, suggest는 제안하다. 이렇게 써 드렸습니다. 자, 근데 이 중에서 제가 왜 consider하고 suggest는 빨간색으로 썼을까요? 이게 포인트인데. 어떨까요? 생각해 보세요. 뭐뭐 할 것을 고려 중이야. 라고 하면 뭐뭐 하는 시점이 더 미래 아니에요? 뭐뭐 하도록 뭐뭐 할 것을 제안했어요. 그럼 뭐뭐 하는 시점이 미래 아니에요? 그래서 이 아이들은 미래지향적 동사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미래지향적 동사면 당연히 뭘 취해야 돼요? 미래적 개념을 가지고 있는 투부정사로 취하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이 아이들은 예외가 되는 동사들이기 때문에 자, 더욱더 강조 드리려고 빨간색으로 드렸어요. consider ing, suggest ing. 이렇게 여러분들이 외워두셔야 됩니다. 투부정사는 취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 아이들은 이제 일반적인 아이들이에요. 네, 그래서 자, enjoy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분들 그냥 암기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enjoy, finish, mind. mind는 혹시 아세요, 여러분들? 자, mind는 마음의 뜻이기 때문에 이미 앞쪽에서 우리가 듣기와 말하기에서 강의해드렸죠? 자, 그래서 마음 쓰다라고 해서 뭐뭐를 신경 쓰다의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시면 예문으로 검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She avoided. 그녀는 피했습니다. 뭐를요? 그 기자를 만나는 것을 피했습니다. 이런 얘기가 되겠어요. 자, 그래서 자, avoid ing가 되겠습니다. 자, 단순 암기죠. 자, 외워두시면 되겠고요. 자, 두 번째 예문으로 가시면 자, 이것은 I don't mind you opening the window. 자, 이것도 여러분들 의미상의 주어까지 해서 한꺼번에 외워두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나는 마음 쓰지 않아요. 꺼리지 않습니다. 무엇을요? 창문 여는 것을. 근데 누가 열어요? 바로 내가 여는 게 아니라 네가 창문 여는 거나안 꺼려. 이런 의미가 되겠어요. I don't mind you opening the window. 자, 의미상의 주어까지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ing를 목적으로 취한다는 사실까지 한 방에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예문이니까 잘 외워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부정사와 동명사 둘 중에 하나만 목적으로 취하는 동사들 정리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자, 그러시면 자, 지금부터 이제 퀴즈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중 동명사 목적어를 취하지 않는 동사는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동명사 목적어를 취하는 동사들. 자, 미래지향적 동사들은 동명사 목적어를 취하지 않는다고 했죠? 자, 예외는요, consider와 suggest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해보니까 어때요? expect는 앞으로 뭐뭐 할 것을 지금 제안하다 정도의 개념이기 때문에 자, expect는 지금

0: 현재만, 그러니까 미래적, 미래지향적 동사다라고 보고, 자, 투부정사만 취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에 나와 있는 like는 어때요? 이거는 지금 ing도 취하고, 투부정사도 취하고, 둘다 취하는 동사예요. 여러분들 두 가지 표에 투부정사만 취하는 동사, ing만 취하는 동사 목적으로, 예, 둘다 없었잖아요. 그 얘기는 아무거나 취해도 상관없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마무리 짓고요. 두 번째로 가겠습니다. 동명사의 의미상 주어를 표시할 때쓸수 있는 표현은 뭐예요? 소유격, 목적격이죠? 정답은 C번이고요. 마지막입니다. 동명사의 시제가 동사보다 한 시점 더 과거일 때는, 자, 완료형의 동명사를 쓰면 됩니다. 정답은 C번이 되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동명사와 관련된 내용들 오늘 두 번째로 어법 시간에 좀 다루어 봤습니다. 자, 오늘 강의도 정리가 좀잘 되었으면 좋겠고요. 자, 내일, 자, 여러분들과 읽기 강의를 통해서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고,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1: <목소� Sinne> 이거 실화야? 에이, AI 같은데.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3: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까지 저희 EBS 플러스2를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플러스2는 초중학 주요 교과목의 학습 프로그램을 통해 공교육 정상화와 사교육비 감소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EBS 플러스2는 성인을 위한 직업교육 프로그램을 선보이며 평생교육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EBS 플러스2는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0: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 EBS 플러스 2를 시청해주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플러스 2는 초중학 주요 교과목의 학습 프로그램을 통해 공교육 정상화와 사교육비 감소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EBS 플러스 2는 성인을 위한 직업교육 프로그램을 선보이며 평생교육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EBS 플러스 2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1: 와, 이거 진짜야?
2: 에이, 설마. AI겠지?
1: 오, AI로 만든 거네.
3: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0: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1: 행수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심폐소생술. 갑자기 심장기 환자를 발견한 당시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네 가지만 기억하세요. 첫째, 깨운다.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여보세요, 여보세요, 괜찮으세요? 라고 외치고 환자의 반응을 확인하세요. 둘째, 알린다. 환자의 의식이 없으면 주변에 있는 사람 중 한 명을 지목해 119 신고를 요청하고 자동심장 충격기를 가져오도록 부탁합니다. 셋째, 누른다. 환자를 단단한 바닥에 눕히고 환자 옆에 무릎을 꿇고 앉습니다. 한 손은 다른 손 위에 겹쳐 깍지를 끼고 손바닥 뒤꿈치를 가슴 정중앙에 대세요. 양팔은 곧게 펴 환자의 몸과 수직이 되도록 합니다. 체중을 실어 1분에 100회에서 120회 정도의 속도로 강하게 누릅니다. 이때 압박된 가슴이 완전히 이완되도록 합니다. 119 구급대원이 도착할 때까지 멈추지 마세요. 넷째, 사용한다. 자동심장 충격기가 있다면 사용하세요. 사용하지 않았을 때보다 생존율이 약 4배 높아집니다. 깨운다, 알린다, 누른다, 사용한다. 당신의 빠른 대처가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팽팽!

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허가제가 두 가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허가제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부동산 거래 신고법상의 허가 제도를 한번 두 가지를 비교해 드릴 거고요. 허가 구역을 이제 지정하는 어떤 절차가 좀 필요합니다. 그리고 허가 구역 지정되었을 때 어떤 식으로 허가 신청을 하는지 그 허가 신청 절차를 한번 좀 알아보고 그리고 토지 거래 허가는 무조건 다 허가를 받는 게 아니에요. 뭐, 예를 들면, 1제곱미터도 허가 받아라. 이러면 좀, 우리 시민들, 국민들이 너무 불편하니까, 면제해주는 면적이 있습니다. 이 면제 면적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외국인 등의 토지 거래 허가제를 일단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 외국인 등의 토지 거래 허가 제도는요, 한국 사람하고는 관계가 없는 제도이기는 해요. 왜냐하면 외국인이 허가를 받는 제도니까요. 그런데 우리 개업공인중개사 입장에서는 이거를 알고는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손님이 외국인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있는 토지를 우리 거래할 때는 허가받고 거래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다섯 가지 구역이 있어요. 허가구역. 그리고 동법 제11조에 부신법 제11조에 토지 거래 허가제라는 것을 이제 규정을 하고 있는데 이 토지 거래 허가 제도를 우리 이제 신문이나 방송에서 이제 줄여서요. 토허제라고 이제 보통 부르죠. 예? 그래서 토허제가 바로 요 토지 거래 허가제를 줄여서 부르는 말입니다. 그래서 요거 외국인 토지 거래 허가제하고 토허제는 완전히 다른 개념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요. 요두 가지를 좀 먼저 비교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좌측에 여기 이제 9조고 여기가 11조라서 요런 식으로 이제 배치를 좀한 거예요. 법조문의 순서에 맞춰서 배치를 한 겁니다. 외국인 등의 토지 거래 허가제가 있고 일명 토허제가 있고 그래요. 우리 시험에서는 이쪽 부분은 이제 뭐 많이 중요한 거는 아닌데 그렇다고 해서 아예 안 중요한 게 아니고 여기도 좀 알고 계셔야 될 항목이 좀 있고 이 토지 거래 허가 제도는 부동산 거래 신고법 즉 부신법에서 제일 중요한 그런 주제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보통 두 문제에서 네 문제 정도까지 이렇게 이제 출제가 해마다 이루어지는 아주 중요한 그런 주제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토허제는 어떻게 보면 그 일반적으로 부동산을 뭐 투자하시거나 뭐 하시는 분들이 이 토허제를 모르고 우리 부동산 활동을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너무너무너무 좀 상식적인 영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외국인 등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는데 일단 여기 외국인 등 안에 이등 안에는 법인 같은 경우도

포함이 된다 그랬어요. 외부 법인, 뭐 외국 정부 이런 거다 포함이 되는 개념이고, 5개의 허가 구역이 정해져 있어요. 이거는 지정 절차는 필요 없고요. 5개의 허가 구역이 이렇게 정해져 있고, 거기 안에 있는 우리 토지를 외국인이 취득할 때는, 계약을 원인으로 취득할 때는 사전에 허가를 받아라. 뭐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이 5가지 사전 허가 구역은 굉장히 중요하고요. 한번 읽어보면요. 군사시설 보호구역. 이 군사시설 보호구역 내 토지는 그냥 못 산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사냐? 허가 받고 살아. 뭐, 허가 안 떨어지면, 허가 처분이 안 되면 못 사는 거예요. 그리고 지정 문화유산 보호구역. 예, 그리고 천연 기념물 보호구역. 그리고 생태와 경관 보전 지역. 야생생물 특별 보호구역. 이렇게 총 5개가 있는데, 이거를 제가 이제 좀 색깔을 좀 이렇게 좀 달리 해 놓은 것은, 암기를 좀 하셨으면 하는 그런 측면입니다. 그래서 이거 이제 암기 코드 좀 잠깐 소개해 드리면, 군문, 그러니까 군사 문화는 천생, 야생에서 이루어진다. 요렇게 좀 스토리 만들어서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군사 문화는 천생, 야생에서. 우리 군인들이 활동을 뭐할 때는 다 야외에서 하잖아요. 자, 군문 천생야 뭐 이렇게 5가지 허가 구역이 있는데, 요건 좀 암기를 하고 계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요렇게 5가지 허가 구역 안에 있는 토지는 외국인의 경우에는 1제곱미터를 취득한다 하더라도 무조건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이 일명 토허지하고는 조금 성격이 달라요. 이 토허지는 지정 절차가 또 필요하고 일정한 면적까지는 허가를 안 받는 면적도 있고 뭐 그렇거든요. 근데 여기는 그런 면제 면적도 아예 없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일명 토허지 한번 들어와 볼게요. 여기는 외국인 허가제하고 달리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지정을 해야 됩니다. 소위 말하면 지정권자라고 하는데, 지정권자가 이걸 지정을 해야만 우리 허가를 받게 되는 건데, 그 지정권자는 국토교통부 장관과 시도지사 둘 중에 하나를 이제 그 지정권자라고 하는데, 이제 줄여서 국토교통부 장관을 보통 국장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국장은 2개 이상의 시도에 걸쳐 지정할 때,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서울 경기를 걸쳐 지정한다든가, 뭐 아니면 경기 인천 이런 식으로 2개 이상의 시도를 걸쳐 지정할 때는 국장이 지정을 하게 되고, 동일 시도 안에서 지정을 한다. 가령 서울특별시 안에서 지정을 한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장이 독립적으로 지정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지정권자의 지정 절차가 필요하다. 이런 부분들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요거 참고로 좀 한번 적어 드릴게요. 국장 내지는 시도지사가 지정권자이다. 기본 요건. 그러니까 우리 토허제는 그러면 언제 지정을 하느냐? 이제 이 부분이잖아요. 이게 토허제는 지가가 상승하고 있거나 그럴 우려가 있는 지역을 지정하게 되는데, 선제적으로 지정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우려가 있다 이 얘기는 선제적으로 미리 지정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 지가의 어떤 안정화가 되어진 지역, 그러니까 이제 뭐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지가가 똑같아요. 그럼 굳이 지정할 필요는 없는 거죠. 근데 갑자기 10년 동안 그 지가가 안정적이었는데, 거기다 예컨대 신도시 하나를 개발할 거야. 그러면 이 신도시 개발하기 전에 미리 이제 우리 그 관계 그 관청들은 알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미리 지정을 해야지. 예, 그런 우려가 있으니까. 다 올라가고 나서 지정해봐야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선제적 지정이 좀 필요하다. 이게 기본 요건이면 세부 요건도 필요해요. 그러니까 이 세부 기본 요건은 말 그대로 기본적인 거고, 세부 요건은 요 5개 중에 하나라도 기본 요건 플러스 해당이 되어질 때 이제 지정 사유가 되는 거죠. 첫 번째로 토지 이용 계획이, 여기서 토지 이용 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의 토지 이용 계획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용도 지역이 바뀐다든가, 거기가 뭐 가령 도시 지역의 주거 지역이었는데 그거를 상업 지역으로 만약에 바뀐다든가, 이러면 지가의 엄청난 상승을 예상해 볼수 있잖아요. 우리 용적률이 막 올라가니까. 그래서 그러한 토지 이용 계획이 새로 수립되거나 변경되어지는 지역, 그럼 지가의 상승을 예상해 볼수 있겠고요.
종전 지역에 행위 제한이 좀 있었었는데, 뭐 가령 그린벨트 같은 게 있었는데, 그게 풀렸거나, 해제가 됐거나, 그린벨트가 풀렸거나, 아니면 그린벨트가 조금 축소가 됐거나, 완화됐거나, 아니면 그 내용을 좀 이렇게 완화시켰거나, 이래도, 말하자면 어떤 제한이 풀리거나, 느슨해지거나, 뭐 이런 개념이니까, 역시 지가의 상승을 예상해 볼수 있다. 요게 좀잘 나오고요, 출제. 그리고 개발 사업이 진행 중이거나,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신도시 같은 거, 뭐 이런 게 개발 예정 지역. 그 다음에 이제 국장 또는 시도, 이제 이두 관청이 소위 말하면 지정권자인데, 지정권자가 봤을 때 투기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지역, 뭐 이런 거. 당연히 이제 요거 지정권자니까 그런 권한은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여기 투기 좀 될것 같아. 그래서 지정권자, 즉 국장 아니면 시도지사에게 요청하는 지역이 말하자면 우리 그 토어제 지정 대상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요거 다섯 개 중에 하나라도 해당이 돼야 돼요. 이거 해당 안 되고 그냥 지정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요건이 안 되는 거니까요. 자, 성격은 둘다 허가제이기 때문에 말 그대로 허가제잖아요. 허락을 받아서 이런 의미가 허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전 허가를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사전 허가라는 거는 계약을 하고 나서 이렇게 했으니 허가해 주세요가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계약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허가해 주세요. 요 개념이 돼야 돼요. 그래서 사전 허가인데 허가 안 받고 그러면 계약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계약은 무효예요. 이 무효가 소위 말하면 확정적 무효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확정적 무효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계속 무효였고 앞으로도 무효인 상태 이걸 확정적 무효라고 얘기합니다. 이거하고 좀 상대적인 무효가 유동적 무효라는 것이 있는데 유동적 무효는 예전에는 이제 무효였는데 허가를 나중에라도 받으면 소급해서 확정적 유효로 바뀌는 현재 무효 상태를 이제 유동적 무효라고 얘기하고요. 이거는 확정적 무효는 예나 지금이나 앞으로 계속 무효인 상태를 확정적 무효다. 이 토지거래 허가나 외국인 허가 모두 확정적 무효입니다. 자, 허가 의무자를 한번 알아보는데, 이 외국인 토지거래 허가는 외국인의 허가를 받아야 되겠죠. 외국인의 허가의 대상이 되고, 그리고 이거는 거래 허가니까, 거래. 즉, 계약을 허가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매매, 공급, 교환, 증여까지가 허가의 대상이 되는데요. 여기 증여에다가 우리 별표 하나만 잡을게요. 여기서 이제 증여라는 거는 무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증여하는 거니까. 근데 유무상을 따지지 아니하고 허가를 받아야 된다. 근데 우리 일명 토허제에서는요. 이게 계약을 원인으로 이제 소위 말하면 계약을 원인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당사자들이 허가를 받는데 여기는 유상 계약만 허가를 받아요. 그러니까 유상의 경우에는 증여는 포함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증여 같은 경우에는 허가 안 받아도 돼. 토허제는요. 근데 외국인 허가 제도는 증여도 허가를 받아야 돼. 이게 이제 좀 차이가 있겠고. 그다음 이제 그 외국인 허가제에서 매매 공급 교환 증여는 전부 소유권을 취득하는 원인들이잖아요. 근데 일명 토허제 지역에서는 꼭 소유권만 허가의 대상이 아니라 지상권도 허가의 대상이 됩니다. 지상권. 땅지자, 윗상자, 권리권자. 그래서 땅 위에 권리를 취득하는 것도 하나의 물권이고요. 이 지상권도 만약에 뭐 200년짜리 지상권을 설정한다. 그러면 소유권하고 진배 없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허가의 대상이 되는 거구나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쪽은 소유권만 허가의 대상인데 유무상 불문인데 여기는 지상권도 허가의 대상이 된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토어제는 뭐까지 또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냐면 예약까지 허가를 받는데 보통 부동산 활동에서 예약은 가등기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그 소유권에 관한 가등기, 지상권에 관한 가등기 하려면 우리 토어제 지역에서 토지에 관한 가등기면 허가 받고 우리 가등기를 할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허가 관청은 시, 군, 구예요. 그러니까 시장구조구청장이 허가 관청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지정권자랑 허가 관청이랑 달라요. 지정권자는 국장 아니면 시도이사가 지정권자고 지정을 이 관청에서 해준다면
허가를 해주는 거는 시장 구조조정장이에요. 이거 혼동하지 않도록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는 이두 가지 토지거래 허가의 방법 같은 것들을 좀 세세히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외국인 우리 토지거래 허가

의 방법은요. 시군구에 가서 받는 방법이 있어요. 소위 이제 방문 신청이라고 하는 게 있고, 여기도 이제 방문 신청, 가서 하는 방법이 있겠죠. 그리고 전자적으로 이렇게 그 신청할 수 있는데,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제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전자적으로 신청하는 그런 방법이 있는데, 이 일명 투어제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 정보 종합 포털이라고 하는 사이트에 들어가서 역시 전자적으로 신청할 수 있고요. 보통 이제 정부24시라고 하는 뭐 이런 그 홈페이지하고 연동돼 있어서 이제 정부24시하고 좀 같은 홈페이지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거기서 이제 전자적으로 신청하면 된다. 자, 그다음에 이제 이 관청에 토지거래 허가를 우리 이제 그 얼마 안에 처리를 해줘야 되느냐, 이제 그 처리 기간이 이제 법으로 정해져 있는데, 15일 아니면 30일 안에 처리를 좀 해줘야 되거든요. 그럼 15일은 뭐고 30일은 뭐냐, 이제 앞 페이지를 좀 잠깐 넘겨보겠습니다. 우리 외국인 허가 제도는 다섯 가지 구역이 있다 그랬잖아요. 이제 이거 딱 봤을 때 관청에서 신중에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되는 거 어느 구역이겠어요? 여기 1번이겠죠. 아무래도 우리나라는 휴전 국가이기도 하니까 군사 우리 활동에 지장을 받는 어떤 허가를 해주면 안 되잖아요. 예컨대 외국인들이 군부대 그 근처에 뭐 혹은 뭐그 비행장 군 비행장 주변에 토지를 자꾸 사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 이제 뭐 같은 거 건물 같은 거 이렇게 지어놓고 우리나라 이제 군 항공기들이 이륙하거나 착륙할 때 사진을 좀 찍어가지고 소위 말하면 이제 적대국에 막 사진을 전송하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군사시설 보호구역 안에 있는 토지는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는 30일 소유가 되는데 이거를 한 번을 연장을 또할수 있어요. 그래서 최대 60일까지 소유가 된다. 이렇게 이제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 나머지들은 15일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15일짜리가 있고 30일짜리가 있는데 이 30일짜리가 개정이 된 거고요. 군사시설 보호구역만 30일 한번 연장 가능. 나머지는 다 15일 안에 처리를 해줘야 된다. 토지거래 허가제, 일명 토허제가 있는데, 얘는 1978년도에 도입이 된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오래된 제도이고요. 70년대 제도인데, 이 70년대 이미 이 제도를 만들면서, 당시에 그 어떤 국민이나 시민들이 엄청난 좀 저항이 있었겠죠. 왜? 토지를 내 돈으로 내가 거래하겠다는데, 왜 허가를 받으라는 거야. 이러는 게좀 불만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결정적으로 이런 불만도 많이 있었어요. 만약에 이 토지거래 허가 신청이 그 단기간 안에 대량으로 들어오면 너네 지금 이거 70년대만 하더라도 다 수기로 뭐 일을 했었을 때 아니에요. 그럼 이거를 만약에 처리 기간 안에, 그러니까 처리 기간 여기는 무조건 15일인데 15일 하나밖에 없어요. 그 15일 안에 처리를 못 해주면 어쩔 거야. 이게 합리적인 어떤 말하자면 그 불만 뭐 이의제기라고 볼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제도를 만들 때 어떤 제도를 갖고 있었었냐면 아 그러면 우리가 관의 실수로 뭐 어떤 관의 어떤 규칙 사유로 15일 안에 처리를 못 하게 되면 허가 받은 걸로 처리해 줄게. 이 제도를 70년대에 만들었어요, 이미. 그래서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허가 간주가 없습니다. 최근에 만들어진 거라 이 기간을 말하자면 경과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경과하면 어쩔 건데, 내가 15일 안에 처리를 안 해줘? 그럼 내가 받은 걸로 볼게. 허가 간주하는 제도가 있고요. 이거는 굉장히 좀 특이한 특례 제도라서, 출제가 좀잘 되는 내용입니다. 꼭 기억해 주시고. 자, 이제 다른 제도와의 관계를 한번 좀 알아보면, 이 허가 구역이 중복될 수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중복 시 처리 원칙이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외국인 허가 구역이 군문 전세냐 이렇게 다섯 가지 구역이 있잖아요. 근데 여기를 우리 국장 또는 시도이사가 허가 구역으로 지정을 만약에 해버리면 이건 외국인만 받는 허가인데 요 빨간색으로 제가 표시해 놓은 게 일명 토허제예요. 토허제는 내국인, 외국인 다 허가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토허제는 외국인도 허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국인이 두번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 이게 중복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허가를 두번 받는 건 얼마나 불편해요. 외국인의 입장에서. 그래서 상호 면제해 준다. 그래서 아무거나 위에 거를 받았으면 아래 거 면제. 아래 거를 먼저 받았으면 위에 거 면제.

해주는 절차들을 갖고 있다. 그리고 우리 일명 토허제, 토지거래 허가를 받으면 거민의제 제도가 있고요. 또 농지 같은 경우에 농치증을 의지하는 제도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좀 빈출되어지는 경우라고 보시면 되겠고, 외국인 토지거래 허가를 안 받으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이걸 2년 2천이라고 보통 표현을 하고요. 그리고 일명 토허제, 토지거래 허가를 안 받으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토지 가격의 30% 이하 상당액의 벌금. 이거 좀 빈출. 그래서 요를 줄여서 2년 30%뭐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데, 이때의 토지 가격은 공시지가를 기준해서 공시지가 기준에서 2년 30%를 부과하게 됩니다. 자, 이제 우리 토지거래 허가 구역 지정 절차를 좀 한번 알아봅니다. 외국인 허가 제도는 5개가 이미 군문전세계약가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정 절차가 없는 거예요, 따로. 그런데 우리 일명 토허제 같은 경우에는 지정 절차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지정은 말씀드린 대로 국장 또는 시도이사가 지정을 하게 되는데, 2개 이상의 시도에 걸쳐 지정할 때는 국장, 동일 시도에서 지정할 때는 시도지사. 요거를 이제 현재 그현 정부에서 이거를 개정하려고 지금 입법 예고를 지금 내놓고 있는데, 국장이 동일 시도 안에서도 이제 지정할 수 있는 입법 예고안이 이제 올라와 있긴 한데요. 아직 개정된 건 아니라서 제가 확정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고, 현재까지는 요렇게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지정권자들이 임의적으로 갑자기 막 내가 막 기분 좋다 혹은 기분 안 나쁘다 뭐 나쁘다고 그래서 전국을 아니면 혹은 전 시도를 걸쳐서 토허제 지정하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어떤 개인적인 감정 때문에. 그래서 사전에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는데요. 이건 이제 사전 심의를 얘기합니다. 국장이면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시도지사면 시도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꼭 거쳐서 해야 되고요. 심의 없이 지정하면 이것 또한 무효입니다. 자, 이제 지정이 이루어졌다. 네, 그럼 이제 공고라는 걸 하게 되는데, 이 공고가 두번 있게 돼요. 자, 이제 1번 제가 번호만 매겨 드릴게요. 이 공고는 지정권자들이 하는 공고입니다. 지정권자들이 하는 공고, 이렇게 저렇게 지정을 했어. 뭐 그러니까 알고 있어라는 의미의 공고이고요. 공고 사항은 5가지 정도가 있는데, 예컨대 뭐 이제 언제부터 언제까지 지정할 거야, 뭐 지정 기간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공고 사항에 들어가고, 공고 후 5일 후부터 효력이 발생이 되는데,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공고 후 5일 후부터라는 뜻이 무슨 얘기냐면, 오늘 공고가 됐잖아요. 그럼 오늘부터 5일간은 허가 안 받는다는 얘기예요. 오늘부터 5일간은 허가 안 받는다. 자, 그러면 오늘부터 5일간은 거래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겠죠. 허가 안 받고 계약을 해도 되니까. 근데 6일째 되는 날 0시부터는 허가를 받아야 된다. 그 얘기, 효력이 발생한다는 거는. 자, 그다음에 이제 그 공고 이후에 지정권자들은 이거를 통지를 해주게 되는데, 시군구에게 통지를 하는데요. 이 시군구가 바로 허가 관청입니다. 사실 지정권자는 지정권자가 누구죠? 우리 국장 아니면 시도지사잖아요. 근데 이 지정권자는 별로 하는 일이 없어요. 지정하고 공고하고 통지하고 끝. 그러면 그 이후에 수년에 걸쳐서 계속 허가해주고, 또뭐 토지를 이용하는지도, 또 우리 실태조사라고 하는데 실태조사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업무를 해야 될 관청이 바로 시군구예요. 그러니까 시군구한테 알려주는 거, 이거를 허가 관청이라고 하는데 당연히 알려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시군구가, 다시 말씀드리면 허가 관청이 다시 한번 공고를 하게 되는데, 이 공고가 두 번째 하는 공고가 되고요. 1번 공고하고 2번 공고는 좀 다른 공고입니다. 1번 공고는 지정권자가 하는 공고고요. 이 공고는 시군구, 즉 시장군수구청장이 하는 공고입니다. 성격이 다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등기 소장한테도 알려줘야 되는데, 얘도 빈출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등기 소장이 우리 이제 그 법원 공무원 직급으로 따졌을 때 보통 4급에서 5급 정도 사이로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보다 높은 급수일 수도 있긴 하지만 대체적으로 4급에서 5급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렸냐면, 지정권자인 국장하고 시도지사들은 뭐 어떤 급수를 논할 수 없는 고위직 공무원들이잖아요. 이 공무원들이 소장한테 알려주는 게 아니라 시군구가 알려줄

레벨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요거 조심하셔야 돼. 무슨 얘기냐면 국장 또는 시도지사가 주어를 만들어주고 등기소장에게 통지한다. 그러면 왠지 우리가 등기소장은 엄청 높은 사람처럼 느껴지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군구가 통지한. 이거 아주 잘 나오는 빈출. 그리고 이제 그 시군구가 두 번째 하는 이 공고는 이 공고, 그러니까 1번 공고 같은 경우는 전국적으로 하는 공고라고 한다면, 불특정 다수에게 알리는 공고라고 한다면, 이 공고는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하는 공고니까, 7일 이상 공고하고, 이거를 열람을 시켜준다. 공고문을 열람을 해준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해당 지역 그 시민이나 주민들한테, 말하자면, 공고하고 열람해준다. 뭐 이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허가, 이제 구역이 이제 효력이 발생이 되어 지었어요. 그 이제 허가 신청 들어가야 되잖아요. 허가 신청은 당사자가 공동으로 해야 하고 이건 예외 없는 공동 신청이고요. 개공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는 업무예요. 그러니까 우리 개공은 이게 허가 구역입니다라는 정도만 알려주면 되는 거고요. 신청서랑 자금 조달 계획서 그리고 토지 이용 계획서 이런 것들을 그 반영을 저 첨부를 해야 되는데 이때 실거래가를 따지지 아니합니다. 그래서 이제 조사를 다 해보고 투기적 거래가 아닌지 이거 보고 허가 여부를 결정하겠죠. 그리고 이제 조사를 해요. 조사 나가서 사진을 또 찍어 보고요. 실태 조사 나가서도 또 사진을 찍어서 두 가지 사진을 대조하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투어제는 무조건 15일 안에 처리를 해줘야 된다고 그랬는데 이 처리는 세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허가. 내지는 불허가. 허가는 계약을 해, 이 뜻이고, 불허가는 계약하지 마, 이 얘기고요. 선매 협의 통지라는 것은 이게 이제 일종의 선매한다라는 건 누가 먼저 살 사람이 있으니까, 이제 얘를 이제 한자로 좀 써드리면요. 맷자가, 이게 먼저 선자고 이 맷자가 살매입니다. 이거를 이제 선매라고 읽어요. 우리 한글로. 그러면 먼저 살 사람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공공기관 같은 데서 이 토지 먼저 살 사람이 있으니까, 일반 사인들은 기다려야 되는, 기다려 뭐 이런 의미의 통지가 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허가 떨어지면 계약하면 되고, 불어가면 참아야 되고, 선매 통지 날라오면 기다려야 되고, 그 다음에 아무것도 처리를 안 해주면, 25일 동안에 아무것도 처리를 안 해주면, 다음날 0시부터 허가가 있는 것으로 본다. 이거 서두에 취지 말씀드렸죠. 자, 만약에 불허가 떨어지면 좀 억울한 측면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한달 안에 이의제기 할수 있고, 왜 불허가 했니? 뭐 이의제기 할수 있고, 매수 청구라는 것도 할수 있는데 나는 그러니까 우리 토지 소유자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나는 허가를 해줘야 돈이 필요해. 이또 팔아서 나는 뭐 아이들 장가도 보내고 뭐 시집도 보내야 되니까 이거 꼭 팔아야 되겠어. 그러니까 관청한테 네가 사줘 이런 의미로 매수 청구를 할 수가 있는데 이 매수 청구가 그렇게 실효성이 있는 제도가 아닌 게 어떤 시세대로 사주는 게 아니라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말하자면 매수를 할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실효성은 없다. 다만 이런 제도들이 있다라는 것을 알고 계셔야 되고요. 요한 달이 일단 잘 나오고 매수 청구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큰 실효성은 없다라는 점, 뭐 이런 것들이 중요합니다. 자, 이제 토지거래 허가를 제가 외국인 허가 제도에서는 1제곱미터라 하더라도 허가를 받아야 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는 면제해주는 면적이 존재해요. 그러니까 면제를 해준다라는 게 포인트예요. 면제. 그러니까 허가 안 받아도 된다 이런 얘기인데 이게 정해져 있어요. 용도 지역에 따라서. 그래서 도시 지역 안에 주상, 공록 이런 식의 용도 지역이 있잖아요. 주거 지역은 60, 150, 150, 200까지는 허가를 안 받아도 됩니다. 미지정 지역은 60까지고요. 도시 지역 외의 지역, 그러니까 뭐 소위 말하면 뭐 시골 같은 데에서는 원칙 250, 농지는 요거에 더블 500까지 안 받고 임야는 따더블, 그러니까 1000까지는 받지 않는다. 근데 이제 시험에는 요렇게 네 가지 지역을 잘 물어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요. 집값이 상승하는 지역을 우리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을 하는데 시골에서 그럴 일이 많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도시 지역 안에서 지정을 하기 때문에 요거를 좀 암기하고 계실 거를 추천드립니다. 60, 150, 150, 200. 다만 지정권자가요, 지정권자가 누구예요? 국장 아니면 시도지사죠? 10%에서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국사 능력 검정시험 강의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과 다음 시간에는요, 그동안 나와 있는 기출 문제 안에서 일부 해당하는 주제를 풀어보려고 하는데요. 심화 시험지 안에서 71회부터 75회까지 해당하는 조선까지의 경제 문제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문제부터 풀어보도록 할게요. 75회에서 가져왔습니다. 미줄은 그 나라의 경제 상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했는데요. 항상 사료 문제가 나올 때는 출처를 먼저 확인하셔야 돼요. 한원. 너무 낯선 사료이죠. 자, 이 사료 같은 경우는 당나라 역사서입니다. 자, 그럼 중국에서 우리 역사를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지 볼게요. 그 나라는 관을 세움에 있어서 9등이 있다. 첫 번째는 토조리를 하며 일품에 비견된다. 옛 이름은 대대로이며 라고 했습니다. 일단 여기서 우리가 아는 대대로가 나왔습니다. 자, 밑으로 갔더니 또 여러 큰 성에는 욕사를 두었고, 그 밑에 여러 성에는 철역은지를 두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한국사 능력 검정시험 문제에서요, 고대 국가에 있었던 이런 관직을 물어보는 경우가 종종 있죠. 또는 사료로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나라는 어디일까요? 바로 고구려입니다. 자, 고구려와 여러분들 백제신라의 관직은 좀 비교해 두셔야 되는데, 자, 여기 나온 대로 고구려는 최고 관직이 대대로였다가 나중에 대망리지하리가 나오죠? 그 자리를 바로 연개소문이 차지를 합니다. 그리고 고구려 최고의 지방관 자리를 욕살이라고 불러주니, 자, 이 문제는 고구려로 한정 지을 수 있고요. 밑으로 선지 내려갑니다. 자, 1번을 봤더니 동시전이 나옵니다. 앞으로 문제 풀면서 동시전 많이 보게 될 텐데요. 이거는 신라 수도에 최초로 만들어진 시장을 관리하는 관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갑니다. 부경이 나왔어요. 부경이라고 하는 건 고구려에 있는 건데, 일단 답은 이제 2번으로 한정 지을게요. 고구려 같은 경우는 산악 지역에 있다 보니까 농사 짓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사냥 생활을 하거나 아니면 정복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거기에 따른 수확물을 저장하는 창고가 부경이 됩니다. 자, 세 번째 나와 있는 건원중보 같은 경우는요, 은병, 그다음에 해동통보와 더불어서 고려 시대 때 초기 때 이제 만들어진 화폐가 되겠고요. 네 번째, 솔빈부의 말이 나왔는데, 요거 같은 경우는 발해에서 워낙 잘 키웠다고 합니다. 자, 다섯 번째 선지가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일단 곡식을 대여했다라고 하면 고구려 같은 여러분들께서 진대법을 생각하실 것 같고요. 고려나 조선이라고 하면 의창을 생각하실 것 같은데, 여기 자관대식기가 났습니다. 자관대식기는 일단 백제와 관련돼 있고요. 백제 마지막 수도였던 사비성에서 발견된 목관입니다. 그러니까 목관에 글이 적혀져 있어요. 거기에 봤더니 곡식을 빌려주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두 번째 가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75회 문제입니다. 다음 상황이 나타난 국가의 경제 모습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했는데요. 동서, 철소, 자기소, 지소, 묵소 등 여러 소에서 라고 얘기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단어가 바로 이소가 되겠죠. 여기서는 동제품을 만드는 거고요. 철제품 만드는 거고요. 도자기를 만드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세례 볼까요? 이제 처음으로 화폐를 주조하는 법을 제정하였으니 라고 합니다. 우리 역사상 화폐를 처음 주조했던 시기가 고려 시대가 되겠죠? 자, 그 다음 봤더니 해동통보라 하였다라고 했으니까 방금 전에 풀었던 문제에서 나왔던 내용과 겹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는 우리나라 화폐 중에서 고려 시대의 해동통보를 생각할 수 있고, 그렇다면 이제 이 문제에서 물어보는 건 고려가 됩니다. 자, 고려와 관련된 걸 찾아보면 일단 1번은 답이 안 돼요. 청해진 하면 장보고가 설립한 해상무역기지입니다. 여기서 해적도

소통하고 주변 국가와 무역도 있었죠. 자, 두 번째 보면 당백전이 나왔는데 이거는 이제 조선 후기 흥선대원군이 경복궁을 중건하는데 재정 문제가 심하다 보니까 고액 화폐를 발행한 겁니다. 자, 세 번째 개해약조가 나왔어요. 요거 여러분들 나중에 한번더 자세히 할게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조선 세종과 관련되어 있고요. 4번에서는 금 난정권이 폐지되면서 한양 안에서 기존에는 이제 시전 상인들만 장사할 수 있었는데 누구나 장사할 수 있게끔 허락하더라. 그러니 이거는 정조가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조선시대 같은 경우는 전후기를 구분해야 되는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5번이 답이 되겠죠. 병란도가 나왔으니까 고려시대가 됩니다. 자, 이번에도 75회입니다. 다음 상황이 나타난 시기의 경제 모습 그랬어요. 앞서 두 문제 같은 경우는 해당하는 나라 이렇게 물어봤다면 이번에는 시기를 물어봤습니다. 자, 비관의 제 왕이 특별히 화성부에 이르기를 흉년이 들었을 때 기근을 구제하는데 이런 거 이런 거가 좋아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일단 여기서 화성부가 나왔어요. 자, 그럼 여러분께서 수원화성을 떠올리겠죠? 그 다음에 주목하는 개념이 무엇일까요? 바로 고구마 재배입니다. 여러분, 고구마 같은 경우는요, 감자와 더불어서 조선 후기 때 재배가 시작되어진 대표적인 작물입니다. 자, 그렇다면 다음 상황이 나타난 시기라고 하면 조선 후기가 되죠. 제가 앞서서 내용 정리하면서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경제 상황을 분석하는 데 있어서 조선시대는 다시 후기를 별도로 챙겨두셔야 됩니다. 라고 했던 거 기억하시죠? 자, 그렇게 했을 때 5번에서부터 한번 가볼게요. 덕대가 보입니다. 광산 경영이 활발해지면서 전문 경영자가 나타난다고 했죠. 송상이나 만상 같은 상인들은 특정 지역을 기반으로 성장한 대상인들입니다. 공인이 보여요. 대동법 관련해 등장한 상인 집단인 거죠. 상평통보는 조선 후기가 돼서 전국 유통이 되죠. 그렇다면 답은 1번이 됩니다. 자, 어떻게 파악을 할 거냐? 바로 이 부분이에요. 자, 아까 제가 조금 이따 설명드리겠습니다라는 바로 그 부분이 되겠는데, 세종 시기 때 일본에 삼포를 개항했었어요. 그때 삼포에 뭐가 들어가냐면 부산포, 염포, 제포가 들어갑니다. 자, 그러다가 임진왜란을 거치고 난 다음에 광해군 시기 때 일본에게 다시 문을 열어주죠. 근데 그때는 부산만 열어줍니다. 근데 1번 선지에 보시면 염포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럼 염포라고 하면 조선 전기에 해당하는 것이죠. 자, 지금부터는 이제 74회 문제 들어갑니다. 밑줄 그은 시기에 볼수 있는 모습, 그랬습니다. 자, 일단 여기서 도평의사사 권문세족을 생각해보면, 고려 후기의 최고 권력 기구와 최고 세력들이 되겠네요. 공녀들이 원나라를 끌려갔고요. 변발과 호복이라고 하는 원나라의 풍습이 유행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 시기는 고려 안에서도 원간섭기로 한정시켜 주셔야 돼요. 자, 그럼 1번에 갑니다. 농상지표가 나왔어요. 아무래도 농서가 나면 조금 헷갈릴 수는 있겠지만 아마 여러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우리나라 농서 안에서 고려시대 때는 원나라에 수입한 농상지표가 있었다. 그러다가 조선 세종 때가 되어서야 우리의 농서를 최초로 만들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렇게 기억을 해주신다면 답은 1번. 농상지표가 답이 됩니다. 자, 2번에서 흑창이 나왔는데요. 이건 고려 태조가 백성들에게 곡식을 빌려주기 위해서 만든 제도가 되겠고요. 사섬서, 저화. 저화라고 하는 것이 우리나라 최초의 지폐입니다. 처음 만들었던 건 고려 말이긴 하지만 그땐 유통이 안 됐고요. 조선 태종 때 다시 발행되면서 조금 유통이 됩니다. 자, 4번과 5번 같은 경우는요. 조선 후기에 해당합니다. 자, 이번에는 밑줄 그은 이 시기의 경제 상황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우리가 경제 시기 이렇게 특정 짓는다면 앞서 문제 같은 경우는 원나라 간섭이긴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조선 후기가 나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자, 지도에는 종로에 위치한 시전 이외에도 도성 내 이현, 남대문 밖에 칠표와 같은 난전이 표시되어 있습니다라고 했으니까 여기서는 시전과 난전이 동시에 존재한다는 걸 파악할 수가 있죠. 자, 시전 같은 경우는 고려시대도 있긴 있었는데 정확하게 흔적이 남아있진 않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시전했을 땐 조선의 시전을 가장 많이 떠올립니다. 조선 전기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시전은 한양의 모든 상행위를 독점하는 그런 세력들이었던 거죠. 근데 어느 순간부터 이제 난전이라고 하는 상인들이 이 동대문 인근과 남대문 인근에서 출현하기 시작을 합니다. 당연히 시전들은 우리만 장사할 거야 라면서 이제 그들의 상행위를 방해하기 시작했죠. 우린 이걸 바로 금난전권이라고 불러줬습니다. 근데 우리가

조선지에서 봤던 것처럼 조선 정조가 세상이 달라졌어. 앞으로는 시전뿐만 아니라 다양한 상인들도 상행해도 돼. 그러니 통제하는 건더 이상 허용하지 않을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죠. 자, 그래서 그 부분 관련돼서 찾아보신다면 조선 후기가 될 거고요. 1번에 나와 있는 이 정전은 통일신라 때 백성들에게 지급되어졌다고 얘기되어지는 토지입니다. 단 그건 이제 형식적인 이야기인 겁니다. 초량. 여러분, 초량이 어디 있을까요? 부산에 위치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부산에다가 외관을 두어서라고 하면 조선 전기도 생산을 생각할 수 있겠지만, 부산에서 정확히 초량 이렇게 지적을 하면 이거는 조선 후기의 상황이 되겠고요. 그래서의 답은 몇번 된다? 2번이 되겠습니다. 자, 3번에서 회동통보. 벌써 여러 번의 문제 걸쳐서 나오고 있죠. 세 번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여기는 조선이 아니라 고려시대가 되는 거고요. 여러분 헷갈려고 제가 한번더 제시한 거니까 확인해 주세요. 네 번째, 병난도가 났으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고려가 됩니다. 자, 그럼 질문할게요. 5번. 오늘 우리가 풀었던 문제 가장 첫 번째에서 나왔었는데, 동시전은 어느 시대일까요? 신라입니다. 신라 안에서도요, 통일되기 전 지증왕 시기 때 수도에 있었던 시장을 관리하기 위해서 동시전이라고 하는 관청을 설치했습니다. 자, 다음 상황이 나타난 국가의 경제 모습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했으니 이제 국가를 특정 지어줘야 됩니다. 자, 무릇 장마, 가뭄, 병충해, 서리피해로 작황이 부실한 이렇게 나왔는데, 자, 여기 나와 있는 부분은 어느 시대라고 특정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거죠. 그럼 이제 밑으로 내려갔을 때, 자, 이런 상황을 수령에게 보고를 하면 수령이 직접 검사하고 난 다음에 호부에 신고를 하고, 호부에서는 다시 삼사에 보낸다. 그리고 난 다음에 안찰사로 하여금 이렇게 나왔는데, 이게 여러분들 관청과 관직입니다. 이걸 가지고 해당하는 시대를 찾아보셔야 돼요. 어느 시대일까요? 바로 고려입니다.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통일신라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조선시대까지는요, 이렇게 조직도가 나옵니다. 그런 조직도를 여러분께서 글로도 기억하셔야 되지만, 이미지로 기억을 해주시면 참 좋습니다. 자, 확인해보면, 고려시대 최고의 기관은 중서문화성이에요. 여기가 이제 최고의 결정기구고요. 집행기구가 이제 상서성 있어요. 상서성 밑에 봤더니, 이부, 호부, 예부, 병부, 형부, 공부라고 해서 6부체제입니다. 자, 그럼 여기 나와 있는 호부? 이쪽에 있는 호부? 바로 그 호부입니다. 반면에 조선시대가 되면 6부가 아니라 6조체제로 갑니다. 네, 이런 걸 가지고 이제 시대를 특정 짓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3사는 바로 이 3사입니다. 회계 업무를 담당했던 기관이에요. 자, 그리고 나면 문제가 상당히 쉬워져요. 앞에서 호부와 3사와 안찰사만으로는 이게 좀 문제가 어려울 때 치지만, 이게 한번 시대가 특정 짓고 나면 나머지 선지에서는 너무 익숙한 것들이 많이 보이다 보니까, 고려 최고의 무역항은 병난도였잖아. 답은 1번이 금방 확인됩니다. 자, 그럼 이제 나머지를 볼게요. 고추, 담배. 한국인들이 매운 거 정말 좋아하지만 이건 조선 후기부터 재배가 시작되었죠. 또 나왔어요. 통시전. 제가 일부러 고른 게 아니라 실제로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 심화 문제에서요, 요 3번 주제가 자주 활용이 됩니다. 그렇다고 꼭 답이 되는 건 아니지만 그만큼 빈출 사용되는 주제입니다. 자, 3번은 아까 보셨던 것처럼 신라. 4번 덕대 나왔고요. 5번 농사직설. 이것도 알쓰맞췄죠? 하나는 조선 후기, 하나는 조선 전기가 되겠습니다. 다음 자료를 활용한 탐구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서무공간 직책을 특별히 설치하고 서북을 제외한 6도에서 벼슬이 없는 자들 중에서 선정한다. 첫 번째 문장을 읽으면서 아마 여러분들 이 부분 주목하셨을 겁니다. 뭔가 이제 군인과 관련된 직책인 것 같아요. 자, 사족이 아니거나 음서를 받지 않은 자들을 대상으로 한다라고 했는데, 이 사족이 뭘까요? 양반입니다. 즉, 어느 관직을 만들었는데 양반 이외에 부유한 사람들에게 그 자리를 주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평상시에는 이렇게 하고 유사시에는 이렇게 하는데 다만 배한 피를 매년 낸다 이렇게 나왔어요. 자, 조선 영조 같은 경우는 백성들의 군포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균역법을 추진해가지고 이렇게 반액으로 감액을 해줍니다. 대신에 국가 입장에서는 두 피씩 받다가 한 피씩 받으니까 그만큼 국가 예산이 타격을 받겠죠? 이걸 메꾸기 위해서 선무공간포라고 하는 걸 징수한 겁니다. 그래서 조선 후기가 되면 일반 평민들 안에서도 부유해진 사람들이 등장하니까 그들의 경제력을 활용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 이러한 자리를 주면서 국가 재정을 보충하게끔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선지 다른 거 안에서도 균역법이 금방 보이실 거예요. 답은 몇 번?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가로 갑니다.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그랬어요. 촐랑문서에 나타난 수치체제의 특징, 서시와 남시 설치를 통해서 본 상업의 발달, 이렇게 나왔는데, 자, 촐랑문서에 대한 이야기를 좀 세밀하게 해볼까요? 여러분, 서원경이라는 거 혹시 아십니까? 신라 같은 경우는 삼국을 통일하고 난 다음에 전국에다가 오소경이라고 하는 걸 설치를 했어요. 수도가 너무 한쪽에 치우쳐 있다 보니까 그것을 보강하기 위해서 만든 자리가 됩니다. 자, 이 오소경 인근 네 개의 마을이 있어요. 그 마을을 조사를 해서 사람이 몇명 살고 있었고, 거기 남녀 비중은 어떻게 되고, 토지는 어느 정도가 있으며, 가축은 몇 마리가 있으며, 이런 것들 정리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가장 핵심이 사람에 대한 파악과 땅에 대한 파악을 한 거죠. 자, 그것이 바로 촐랑문서입니다. 그렇다면 이건 어느 시대일까요? 바로 통일신라입니다. 고려와 조선시대가 되면요, 각각을 파악한 문서를 따로 만들어요. 사람에 대해서 파악한 문서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바로 고적이 되겠고요. 땅에 대해서 파악한 문서가 양안이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통일신라와 관련된 걸 찾아주는데, 1번. 상평장 같은 경우는 일단 앞에서 정말 자주 반복되는 선지 안에 안 들어가 있던 주제입니다. 자, 이야기 좀 해볼까요? 일단 상평창이라고 하면 고려와 조선시대에 설치됐던 관청인 거고요. 여기는 물가를 관리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곡물가예요. 그러니까 농민들이 대부분의 시대 안에서 곡물가가 너무 비싸도 문제고 너무 싸도 문제인 거죠. 그래서 풍년과 흉년일 때 적절하게 그걸 조정하기 위해서 상평창을 만들어 뒀습니다. 그러니까 가령 예를 들은 거예요. 아주 풍년이 됐어요. 그러면 쌀이 넘치고 쌀 가격이 떨어지겠죠. 그럼 국가에서는 그 쌀을 매입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저장을 해둬요. 그러다가 흉년이 닥치게 되면 또 고가가 비싸지고 쌀을 구하기 어려워지니 이걸 시장에 내다 파는 겁니다. 자, 이번에 갑니다. 음병 나왔습니다. 음병 같은 경우는 앞서 우리가 봤던 고려시대 해동통보와 더불어 대표적인 화폐입니다. 3번, 진대법. 앞서 제가 말로는 설명드렸지만 선지로는 처음 나오고 있죠? 진대법이라고 하면 이걸 여러분들이 대출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무슨 대출? 곡식 대출. 고구려 시대 때 처음으로 만들어진 빈민 구제 방법입니다. 덩이쇠. 이것도 오늘 처음 나왔어요. 덩이쇠 같은 경우는 철을 1차 가공해서 만든 건데 이걸 참 잘했던 게 벼난이에요. 그것이 바로 훗날 가열을 발전합니다. 자, 결국 답은 5번 되겠습니다. 울산항을 통한 아라비아 상인들과의 교류라고 했는데 항상 어느 시대든지 최고의 무역항은 수도 근처에 있습니다. 통일신라 수도의 위치는 바로 여기예요. 예전에는 금성이라고 하고 지금은 경주라고 하죠. 이 인근에 있는 울산항이 가장 최대의 무역항이 됩니다. 자, 각 국가의 경제 상황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했어요. 송사절의 한 사람으로 가에 왔던 서긍이 지은 책입니다. 라고 시작되는 건데, 일단 이 문제에서요, 송, 보이십니까? 이것만으로도 해당하는 시대는 특정 지을 수 있습니다. 어느 시대일까요? 바로 고려 시대입니다. 이게요, 우리 역사 같은 경우는 한번 왕조가 수립되면 좀 오래 가는 편입니다. 500여 년도 가고요, 700여 년도 가고요, 신라 같은 경우는 통일을 포함하면 모두 1000년 정도가 됩니다. 반면에 중국 같은 경우는 땅이 넓다 보니까 왕조 교체가 대단히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 고려에 대응하는 중국의 왕조 하면 송나라가 있었고 나중에 원나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려 전기, 고려 후기 이렇게 구분하시면 돼요. 자, 그거 말고도요. 예성항, 계경 이런 걸 가지고 고려임을 알 수도 있습니다. 자, 1번. 설빙부의 말이 특산물로 유명하였다. 발해. 발해 같은 경우는 경제 관련된 선지가 나오면 1번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벌써 제 기억에 오늘 우리 수업에서도 세 번째 보는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송상이 전국 각지에 송방을 설립하였다라고 했는데, 송상이라고 하면 개성 지역을 기반으로 활동한 조선일개 대상인 집단을 말합니다. 관영상점을 운영하였다. 오늘 우리 문제풀이에서는 3번 선지가 처음 보이죠. 그런데 일반적으로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에서는요, 이 3번 선지 참 자주 나오고요. 이것이 고려와 관련된 답이 되겠습니다. 제가 앞서서 내용 정리하면서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나라는 화폐를 주제하고 난 다음에 전국에 유통을 하려고 참 많이 애를 썼는데, 때로는 그걸 눈물겹다라고 표현하신 분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던 거 혹시 기억하실까요?
고려 같은 경우도 화폐를 주조하고 낸 다음에

관영 상점에서 그것을 활용하게끔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유통의 어떤 경로를 확대시키려고 노력을 했었죠. 자, 4번은 첫 번째 봤었던 문제에서 나왔었는데, 부경이라고 하면 고구려에 각 집이 있었던 창고가 됩니다. 5번에서 덕대. 벌써 세네 번째 나오고 있군요. 조선 후기 때 나왔던 광산 전문 경영자가 됩니다. 자, 이번에 밑줄 그은 이 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자, 박납의 폐단을 개혁하고자 한 인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박납이라고 하면 공납과 관련된 제도 있죠. 조선에서 일반 백성들에게 전세보다 훨씬 부담이었던 게이 공납 부담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예시를 뒀었던 것이 바로 뭐냐면, 강원도 사람이라고 해서 모두 다 버섯에 능한 건 아니다. 버섯을 쉽게 구할 수 있는 건 아니다. 근데 국가에서 강원도 각 마을마다 다 버섯을 내라고 하면 너무나 부담스럽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러니 예전부터 박납에 대한 폐단 개혁하고자 하는 주장이 나왔었는데, 이나 유성룡 같은 경우는 일단 제한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가 뭐라고 하냐면, 뭐, 예를 들어서 감자든, 고구마든, 아니면 거기서 말했던 버섯 같은 어떤 물건 형태로 내게 하지 말고 쌀 형태로 내게끔 하자. 이런 제안이 먼저 나왔었어요. 근데 그게 실행되지는 않았었죠. 그러다가 여기 보면 이원익이라고 하는 이분 이름 앞에 이렇게 색이 들어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분이 광해군에게 제안을 한 겁니다. 그래서 광해군 즉위초에 대동법이 추진됩니다. 자, 그리고 나면 옆으로 보시면 김육이 있는데요. 일단 요 제도 같은 경우는 토지 소유자들에게 이제 쌀을 내게 하고 정부는 필요한 물품을 공인을 통해서 사들이는 형태이기 때문에 각 집마다 공납을 내던 예전의 부담과는 완전 부담 형태가 달라지는 거죠. 그만큼 토지 소유자들의 부담이 커져갑니다. 그러니까 이럴 때는 한 번에 전국구로 시행하면 반발이 너무 커요. 그래서 광해군 시기 때는 경기도에서만 시행을 하다가 점점 넓혀가서 효종 시기 때가 되면 충청도와 전라도까지 확대를 시킨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자, 그렇다면 이와 관련돼서 봤을 때 1번에서 군포 아닌 것 같죠? 2번에서 결적도 아닌 것 같죠? 이거 같은 경우는 군포 부분은 일단 흥선대원군 시기 때 드디어 양반에게도 징수하기 때문에 혁신적이긴 하지만 해당하는 건 아니고요. 균역법은 앞서 정리했으니까 넘어갈게요. 세종 시기 때 백성들에게 전세를 보다 형평성 있게 부과하기 위해서 9단계까지 구분하였다. 결국 4번에서도 다시 균역법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답은 5번이 됩니다. 정부 같은 게 이제 필요한 물품을 공인을 통해서 사들이기 시작하죠. 자, 이번에는 이게 순서별 문제가 나왔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문제 참 좋아합니다. 자,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은 했는데, 모두 관통하는 주제는 토지입니다. 여기도 토지가 나오고요. 그리고 밑으로 내려가 보셔도 계속 이제 토지를 뭔가 나눠준다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는데, 일단 첫 번째 부분은 노급을 폐지하고 관료전을 지급합니다라고 하는 통일신라 이야기임을 알 수가 있어요. 신문왕이 이걸 추진했었죠. 나에서 전식과를 제정하였는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전식과가 종류가 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시작하는 전식과, 고쳐 쓰는 전식과, 완전히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전식과 형태가 있는데 그거 구분하지 않으신다 하더라도 문제 풀수 있고요. 하지만 구분이 된다면 이건 시정 전식과가 됩니다. 왜냐면 처음 제정이라서 그렇습니다. 다에서 보시면 도평을 사서가 나왔으니까 고려 말이 되겠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경기는 사방의 근본이므로 마땅히 과전을 설치해서 사대부에게 우대해야 된다. 제가 예전에 어렸을 때 역사 공부에 좀 헷갈렸던 게, 아니, 이거는 고려의 관청이고 여기는 조선의 최고의 그 계층들인데 어떻게 이게 한 문장이 있느냐라고 어렸을 때좀 많이 헷갈렸는데, 고려 말 상황에서는 신진 사대부들이 고려의 기존의 토지 문제를 비판하면서 이런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결국 고려 말에 뭐가 만들어지냐? 과전법이 만들어집니다. 자, 과전법 같은 경우는 전식과랑 다르게 전국 토지가 아니라 경기 토지만 나눠줍니다. 자, 라를 볼까요? 라를 보시면 여기 수신전, 휴량전이 보이죠. 자, 그런데 수신전과 휴량전을 준다라는 게 아니라 밑으로 가보면 현직 관리에게만 주어서 직전이라고 한다. 결국 토지를 나눠줄 게 부족하다 보니까 이런 수신전과 휴량전도 다 폐지시키고 현재 일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직전법을 추진합니다. 자, 그러면 순서는 그대로 내려오시면 되겠죠? 가나, 다라 순서가 됩니다. 자, 지금부터는 71의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가,

서로 역분전을 정하였다. 토지가 또 나왔습니다. 통일할 때 조정의 관리들과 군사들에게 관계는 논하지 않고 그 사람의 성품과 행동이 착하고 악함과 공로가 크고 자금을 참작하여 차등 있게 주었다라고 했습니다. 이 사람은 누굴까요? 고려 태조 왕건이 되겠습니다. 자, 태조 왕건이 나라를 설립하고 후삼국 통일하는 건요, 결코 쉽지 않았죠. 그를 도와줬던 사람들에게 토지를 나눠준 겁니다. 자, 나를 보시면 전식가를 개정하였다 이렇게 나왔어요. 자, 고려의 전체 왕 안에서도 일단 전기까지 제가만 끊어봤는데 가상왕이 지금 여기에 해당한다면 이 상황은 어디에 들어갈까요? 전식가를 처음 만든 건 광종의 아들 때 만들었고요. 고친 거는 목종 때 고친 겁니다. 그래서 여기가 나가 되는데 아니 이걸 어떻게 풉니까? 라고 좀 하소연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가장 핵심은 이 부분입니다. 군인들에게도 나눠줬다. 여기서 말하는 건 이제 중앙군 안에서 일부를 말하는데요. 그 계기가 되는 것이 성종 때 있었던 거란과의 전투입니다. 이때 거란 1차 침입이 있었어요. 또 어쨌거나 잘 막아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장수들뿐만 아니라 일본 지국 군인들에게도 토지를 보상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개정 전식가 때 이런 이야기가 나오게 된 겁니다. 자, 그렇다면 가보겠습니다. 중간에 답이 될수 있는 분들은 이분들이 되겠거든요. 1번에서 과전법이 제정된 건 고려 말이고요. 2번에서 쌍기 과거제. 그럼 광종 시기가 되겠죠. 답은 그래서 2번입니다. 자, 3번. 신돈이 나왔어요. 고려 후반부 국민왕이 될 것이고요. 4번에서는 만적의 난이다. 그럼 이건 무신정권 이야기죠. 자, 다음 자료를 활용한 탐구 활동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했어요. 좌의정 최재공이 왕에게 아뢰었다라고 나왔는데 역사 공부하다 보면 이분 자주 나옵니다. 일단 이분은 정조 시기 때의 정승이 되겠고요. 남인 출신입니다. 조선에서 남인들 같은 경우는 활동 시기를 보면 숙종 때 워낙 환국 많이 일어났었잖아요. 그래서 그 환국 기점을 산 동안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영조 시기 때도 보이지 않아요. 그러다가 정조 시기 때 다시 정계에 등장을 하게 됩니다. 자, 빈둥거리는 무뢰배가 삼삼오오 떼를 지어 스스로 상점을 개설하고는 그리고는 크고 작은 물건을 싼 값에 억지로 사들입니다. 그리고 난달 맞더니 난전으로 몰아가서 사람들을 겁박하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자, 이 상황은 이제 조선 후기 때 시전만 장사했었던 조선 정계와 다르게 다양한 난전이 등장하고 있는 상황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근데도 여전히 이제 시전 상인들은 우리만 장사할 거야. 이렇게 얘기도 하고 또 이렇게 일부 사람들이 시전이 아님에도 시전 행세를 하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최재공의 이러한 건의를 듣고 정조가 그래 그러면 지금부터 모두 다 자유롭게 장사하도록 하자라고 해서 시전과 난전의 상행위를 모두 인정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선 지금 정조 시기 때 나온 신의 통공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모두 다 통하게 한다. 자, 1번에서 계약도 나왔는데 여러분들 이건 세종 때입니다. 오가작통법. 이건 조선 후기 때 지역을 통제하기 위해서 한 거야. 다섯 집을 하나로 묶어서 관리할 때 쓰던 방법입니다. 답은 3번이 되겠네요. 어디쯤 쓸까요? 네, 여기다 쓸게요. 자, 4번에서는 영조와 관련된 부분이고요. 5번은 세종의 공법입니다. 마지막 문제입니다. 다음 가상 대화가 이루어진 시기라고 했습니다. 또 시기가 나왔으니까 가장 먼저 우리가 염두에 볼수 있는 건 조선 후기일 수 있다라는 부분이죠. 며칠 전 주상께서 각 궁방과 중앙관청에 소속된 노비를 모두 양민으로 삼고 노비문서를 거두어 불태우라고 말하셨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소속된 노비를 뭐라고 할까요? 공노비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공노비들의 노비문서를 거두어 불태우라라고 얘기했으니까 이거는 공노비 해방이에요. 우리 역사에서요, 노비는 한 번에 사라지지 않습니다. 조선 후기 공노비 해방은 일단 순조 때 이루어지고요. 1894년 1차 갑오개혁 때 나머지 사도비까지 사라집니다. 자, 그렇다면 이 시기는 조선 후기가 되고요. 자, 크게 눈을 뜨고 찾아보시면 이건 조선 전기죠. 벌써 3번에서 4번까지 나왔습니다. 몇 번이겠습니까? 답은 2번이 됩니다. 자, 저기 연포가 나는데 연포라고 하면 조선 전기 때 일본에게 개항하던 곳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준비된 문제 모두 풀어봤고요.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근대 이후부터의 경제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베스토익의 지성쌤입니다. 자, 오늘 파트 1두 번째 시간인데요. 지난 시간에 사람이 있는 사진들, 관련된 표현들, 어휘들 잘 정리하셨습니까? 오늘은 사람이 없는 사진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사람이 있는 사진보다는 조금 더 힘들어요. 하지만 그렇게 겁먹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들. 자,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사람이 없기 때문에 사람 관련된 어휘가 들리면 무조건 속어 대상이 되는 거겠지. 뭐 people이라든지, 뭐 worker, 근로자라든지, 아니면 traveler, 여행객이라든지, pedestrian, 보행자라든지, customer, 고객들 등등등 외에도 사람 관련된 것들. 그냥 파트 1에서는 사진상이 없는 게 귀에 들린다. 그러면 이거 함정이 아닐지 내가 모르는 게 있나? 하지 마시고 그냥 속아시면 돼요. 네. 자, 그리고 동작 강조 be being PP 말씀드렸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문법적 포인트, 동작의 진행이 강조되는 것이기 때문에 being이라는 것은 사람이 없으면 정답이 되기 힘듭니다. 예외도 물론 있겠지만요. 자,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have been PP는 상태 묘사이기 때문에 이거는 일반적인 사물 상태 묘사 맞습니다. 그래서 발음적으로 모든 비동사들은 모음이기 때문에 is나 are 모음이기 때문에 주어랑 부드럽게 연음이 되고요. 자, have been에서 have나 has 이런 동사들은 자음이기 때문에 주어랑 둔탁하게 부딪히겠죠. 그리고 being이라는 것은 동작의 진행이 강조되는 것이기 때문에 강세가 들어갈 수밖에 없겠고요. 자, been이라는 것은 문법적인 기능화하는 기능어, function word이기 때문에 강세가 붙지 않습니다. 여러 번, 물론 듣기라는 게 이론만 안다고 들리겠습니까? 그러면 누구나 다 모든 외국어 잘 듣게요? 네, 그러지 않겠죠. 그래서 연습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 포인트를 찾아야 돼요. 한 번만 찾으면 됩니다. 선생님, 저안 들리는데요. 한 번만 찾으면 돼요. 그한 번만 찾으면, 그 여러분들의 그 감만 찾으면 그때 뚫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좋습니다. 자, 그래서 computer 7 sat. Computer 7 sat 하면 일반적으로 컴퓨터들이 놓여있는 상태가 되겠고요. Computers are being set. Computers are being set. 이런 식으로써 being이 길게 잡히고 비동사가 주어랑 연음된다면 이것은 동작의 진행이기 때문에 사람의 동작이 있을 때만 정답이 돼요. 자, 물론 예외적인 동사들. 지난번에 살짝 언급드렸었는데 items are being displayed. display 동사는 대표적으로 진열되어 있다. 전시되어 있다. 해석상 being이 붙더라도 진열되어 있는 중이다라는 동작의 묘사가 될수 있습니다. 상태도 가능하겠죠. 그래서 정답이 될수 있는 예외적인 동사가 되겠고요. Shadows are being cast. 역시 그림자도 드리워지고 있는 중이다. 이런 식으로서 가능하겠습니다. 그리고 water is being sprayed from a fountain 이라는 것은 분수대에서부터 물이 뿜어져 나왔다. 분수대에서 물이 나온다는 것은 이런 식으로 뭐 누가 봐도 네, 물이 지금 쭉 뿜어져 나오는 그런 동작으로 볼수 있겠죠. 그래서 사람이 없더라도 네, 그런 뭐 기계적인 장치에 의해 가지고 물이 뿜어져 나온 동작이 정확하게 묘사가 된다면 네, 정답이 될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사물조에 진행시제가 붙는 것도 가능합니다. 뭐 대표적으로 leaning against 어디 어디에 기대어 있습니다라고 할때 leaning against. 그 다음에 rising, steam, 증기가 이렇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라든지, 아니면 floating, 어떤 배 같은 것들이 물에 떠 있을 때 보통 잘 쓰는 동사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lining, 역시 뭐 줄지어 있을 때, 그럴 때 쓰는 동사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lying이라든지 resting. 우리 사람이 조라면 누워있다, 뭐 쉬고 있다 등이겠지만, 사물 조라면 그냥 놓여있는 상태적인 묘사가 될수 있습니다.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hanging, 네, 걸려 있습니다. 역시 hang, 걸려 있다, 자동사 가능하니까 걸려 있는 상태를 묘사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단수 현재 시제가 붙는 네, 그런 표현들도 역시 많습니다. covers. 자, cloth라는 것은 천이에요. 천. clothes. 이거는 옷입니다. 이게 발음적으로 cloth라는 것은 이 발음 끝나고요. clothes라는 것은 z 발음 끝나는데 발음적으로 조금 구분이 되어져야 되겠죠. cloth. cloth. 이게 복수가 되면 clothes. 이런 식으로써 s 발음으로 끝나고요. 옷은 그냥 close 이런 식으로써 아예 다른 단어를 생각하시면 돼요. 어쨌든 천이 지금 네, cover 덮고 있습니다. cover 동사가 상태 묘사 가능하겠고요. 그다음에 go through 어디어디를 through 통과해서 가는 것이기 때문에 관통하는 동작도 되겠고요. 자, surround 둘러싸고 있습니다. 이런 식의 동사도 역시 가능하겠고요. 자, lead to 우리 RC에서는 어떠어떤 결과로 이어지다라는 표현이라면 파트 1에서는 어떠어떤 길이 어디로 이어지다라는 그런 식의 표현으로 볼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overlook 내려다보고 있습니다. 그죠? 키가 큰 건물 같은 것들이 보통 뭐 물가 등을 내다볼 때 그럴 때 쓰는 동사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extend라든지 span이라는 것은 어디로 쭉 연장되어 있습니다. 쭉 이어져 있습니다라고 쓸때 쓰는 동사가 되겠습니다. 그죠? The footbridge. 그래서 보행자 다리가요. across the world. 네, 물을 이렇게 가로질러서 쭉 연장되어 있습니다. 걸쳐져 있습니다라는 그런 식의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네, protrude라는 것은 활주로가 여러분들, 활주로가 이런 식 길잖아요. 네, 그게 뭐 물가가 이렇게 쓸 때, 물가 쪽으로 돌출되어 있을 때 이렇게 쭉 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네, 그럴 때 역시 네, 쓸수 있는 동사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divide라든지 separate라는 것은 무언가를 나누다라는 그런 식의 동작으로 볼수 있겠고, 그다음에 wind through 구불구불 나 있다라는 동사를 wind through a garden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리고 빈출 패턴 등은 여러분들 여러 번 반복하셔서 내 것으로 습득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공부하실 때는 교재도 있으니까 모르는 것들은 당연히 형광펜 체크를 하시면서 아, 이런 거구나, 이런 의미구나라는 것을 역시 판단하시면 좋겠죠. 뭐, wiping, 들어올리다, picking up, 그 다음에 설치하다, install, 물을 주다, water. 그죠? water. 물을 주는 동작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displayed. 진열되어 있습니다. 얘는 특성상 are being displayed라고 써도 가능합니다. 예외적인, 대표적인 동사가 되겠고요. 네. 그다음에 setting down, 내려놓고 있습니다라든지 아니면 lying. 사물이 주어라면 lying이라는 것은 뭐 누워있다라고 하지 마시고 그냥 놓여있는 상태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죠? 그다음에 buttoning이라는 것은 코트의 버튼을 채우다 정도의 동사가 되겠고요. organizing, 뭐 정리하고 있습니다라든지 아니면 wearing, 뭐 입고 있는 상태, 내 몸에 착용되어 있는 모든 상태 동사들을 wear 동사 다 받을 수가 있겠고요. 네, 그다음에 are being transported라는 것은 지금 현재 being이 들어왔기 때문에 지금 나무들이 전송되고 있습니다. 운송되고 있는 그런 동작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overlooking. 아까 보신 것처럼 그냥 overlook, 일반적인 현재 시제도 가능하겠지만 are overlooking. Houses are overlooking the world. 네, 이렇게 집들이 물을 내려다보고 있습니다라는 진행도 가능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사람 좋아할 때 holding, grabbing, gripping, grasping, 쥐고 있는 상태 등을 모두 받을 수 있겠고요. assembling, 조립하고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책들이 spread out, 펼쳐져 있습니다. 그냥 놓여있는 상태입니다. 펼쳐져 있는 게뭐 대단히 특별한 동작을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냥 놓여져 있을 때 이런 식으로 쓰겠구나라고 그렇게 판단하실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뭐 holding이라든지, 네, putting up some wallpaper이라든지 아니면 directing, 트래픽, 교통을 정리하고 있습니다라든지요. 네, 대열 동사, 대열 구문 써가지고요. 네, 일반적인 상태 묘사를 역시 말할 수 있습니다. 그죠? Workroom, 직원들이 도로에 있습니다라든지요. 자, 그다음 페이지도 역시 마찬가지로 모르는 표현들, 여러분들 예문은 예문일 뿐입니다. 이런 것들이 무조건 나오고 여기에 없는 것들은 안 나오고 이런 게 아니겠죠. 빈출되는 것들은 일단 무조건 암기를 하시고 그다음에 공부를 하시면서 추가적으로 내가 모르는 것들, 네, 그런 것들은 하나씩 습득하는 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저랑 같이 뭐 모든 문장들, 현존하는 모든 문장들 볼수 없을 테니까 제가 몇 개만 참고로 말씀을 드렸을 뿐 암기는 여러분들의 몫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shovel, 네, 삽질하다. 이게 쇼벨이 아니에요. 쇼벨 아니고 샤브. 네, 삽질하다. 네. 나머지 동사들도 쭉 보시고 형광펜으로 모르는 것 체크하시고 여러분

0: 여러분들의 단어로 네, 습득하시면 정말 좋겠습니다. 제발 파트너 뭐다? 어휘 싸움이다 말씀드렸었죠. 자, 오늘의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번 문제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 Number 1. Look at the picture marked number 1 in your textbook. A.
2: Some umbrellas are folded in a row.
1: B.
2: Some chairs are being placed near the sea.
1: C.
2: All of the chairs are unoccupied.
1: D.
2: A ship is floating on the sea.
0: 자, 들어보셨습니까? 정답은 C번 되겠죠, 그죠? All of chairs are unoccupied. 만약에 여러분들 잘못 들으셔가지고 그냥 occupied로 들었으면 그것은 점유되어 있는 상태겠죠. 이건 사람에 대한 점유를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은 없습니다. 없어요. 사람이 없습니다. All of chairs are unoccupied. 점유되어 있지 않습니다. 라는 게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게 발음적으로 조금 헷갈릴 수 있거든요, 여러분들.
2: All of the chairs are unoccupied.
0: 네, 그죠? 안 되는 것들은 여러 번 듣고 반복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극복이 됩니다. 외국어니까요.
2: All of the chairs are unoccupied.
0: 아무리 듣기, LC 시험을 칠 때, 아무리 토익 공부하실 때, 뭐 좋은 문제풀이 스킬이라든지 그런 것들 요령을 연습하셔도 결국 듣기는 본질적으로 듣기입니다. 기본적인 듣기가 안 되면 그 어떤 것도 대체될 수 없어요. 그래서 듣고 반복하시고 한번 따라해 보세요. 시작.
2: All of the chairs are unoccupied.
0: 네, 익숙하게 될 때까지, 안 되면 될 때까지 반복하면 안 되는 게 없습니다. 네, 가보시겠습니다. 한번 더, 시작.
2: All of the chairs are unoccupied.
0: 되시겠습니까? A번, folded, 접혀 있다라는 거죠. 우리 파라솔도 물론 이제 영어로 parasol 하기도 하지만 네, 우산봉에 생긴 것들 모두 umbrella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산, 파라솔들이 접혀 있다 아니겠죠? 전부 다 펼쳐져 있겠고요. In a row라는 것은 한 줄로라는 표현입니다. 이게 파트너에서 생각보다 잘 등장해요. 한 줄로, row라는 게 줄이니까요. 만약에 여러 줄로, 여러 줄로 이렇게 물건들이 놓여 있을 때는 복수를 써가지고 in rows라고 쓰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그렇죠? 자, B번은 are being placed. 의자들이 are being placed. 놓여지고 있는 중이다라는 거겠죠. 의자들이 놓여지고 있는 중이다. 사람이었기 때문에 사람의 동작이 묘사될 수 없었겠고요. 그다음에 D번은 sheep. 듣자마자 그대로 소화하시면 되겠습니다. 역시 배가 없잖아요. 막 파트 1 문제 푸실 때 되게 약간 집착하시는 분들 막 지금 바다가 광활하니까 배가 이런 데뭐 있지 않을까 찾지 마세요. 숨은 그림 찾기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시험이라는 것은 누가 봐도 100명이 봐도 딱 보자마자 있네. 이게 나와야지만 정답이 되는 것이지. 막 숨겨놓고 막 출제자가 막 사악한 사람들이 배를 엄청 조그맣게 숨겨놓고 여기 있는데 이렇게 하진 않는 거거든요. 그래서 딱 봤을 때 없다 그러면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 네, 그게 시험의 본질입니다. 자, 2번 문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1: Number 2. Look at the picture marked number 2 in your textbook. A. Light fixtures are being installed on the ceiling. B. Paintings are hung on the wall in a row. C. Flowers are being put in the vase. D. Some chairs are being moved out of a room.
0: 자, 정답은 네, B번. 다들 잘 체크하셨습니까? 이번에 약간 발음적인 함정이 많았었는데, light fixtures are being installed. 자, fix, 고정시키다죠. 그래서 fixture란 것은 고정, 설치물을 말하는 것인데, 조명 설치물, 뭐 이런 것들이 모두 묘사될 수가 있습니다. 그게 설치되고 있는 중이다. being, 사람 없는 사진에서 동작 진행은 좋지 않겠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반면에 B번의 hang, 동사는 자동사 혹은 타동사 둘다 가능하기 때문에 are hung, 걸려 있습니다. In a row, 한 줄로 걸려 있습니다. 실제로 네, 그림들이 이렇게 한 줄로 예쁘게 걸려 있네요. 자, C번, 꽃들이 are being put. 역시 놓여지고 있는 중이다. 동작 묘사했었죠. D번에 chairs are being moved. 역시 의자들이 움직이고 있다. 이동되고 있는 중이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이 없는 사진에서 정답이 될수 없었습니다, 여러분들. 항상 being 동사 이거 잘 체크하셔야 되는데.
1: Light fixtures are being installed on the ceiling.
0: 자, being, are being. 항상 주어랑 비동사가 부드럽게 연결되는 것을 잘 체크해 보시겠습니다.
1: Light fixtures are being
0: 그죠? Light fixtures are. Fixtures are. 이런 식으로써 부드럽게 이어지는 거고요. 자, 다른 것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
1: Flowers are being put.
0: 네, flowers are being 이런 식으로써. 자, 다른 것도 마찬가지죠.
1: Some chairs are being moved.
0: Some chairs are being chairs.

0: are being.
1: Some chairs are being moved out of a room.
0: 이런 식으로써 모든 비동사들은 내 모음이기 때문에 주어인 자음과 부드럽게 연음되는 게 원칙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걸 잘 체크하시면 being이라는 강조는 생각보다 쉽게 잡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자, 그 다음에 3번 문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 Number 3. Look at the picture marked number 3 in your textbook. A.
2: A man is driving a car.
1: B.
2: Trees are being planted on the side of a street.
1: C.
2: The road is jammed with people.
1: D.
2: Cars have been parked in the same direction.
0: 자, 정답은요. 네, D번이 맞겠죠. 여러분들 발음적으로 구분되시겠습니까? 다시 한번 들어보실게요.
2: Cars have been parked.
0: Cars have been. Cars have been. 자, 보시면 have, has 같은 것들은 주어랑 연음되지 않아요. 자음자음은 부딪힐 수밖에 없는 거겠죠. 만약에 이게 cars are being 이렇게 썼으면 cars란 주어랑 are이란 비동사가 부드럽게 cars are being, cars are being, cars are being. 하지만 우리가 듣는 발음은 지금은
2: Cars have been.
0: cars have been, cars have been. 여기서 been은 강세를 받지 않죠. cars have been, cars have been.
2: Cars have been parked in the same direction.
0: 그죠? 자동차들이 지금 같은 방향으로 주차되어 있습니다. 정답이 되겠습니다. A번, a man is driving a car. 만약에 여러분들, 이게 주차가 아니고요. 실제로 이렇게 도로를 달리고 있는 사진이다. 그럼 정답 될수 있을까? 없죠. 왜? 차 안이 안 보이잖아요. 차 안이 안 보이는데 어떻게 a man 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여자분이 운전하면 어떡할게요? 그죠? 그래서 그냥 뭐 자동차를 주어로 써가지고 자동차가 이동되고 있다, 운전되고 있다, 이렇게는 쓸수 있겠지만 사람이 주어가 되면 애매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없는 거니까. 자, B번은 trees are being, 역시 비동사가 부드럽게 연음되면서 강세를 강하게 받는 진행이 들렸습니다. 그죠? 자, C번, jammed with people. 사람들로 이렇게 뭐 북적이다, 가득 차 있다는 것인데, 역시 사람들 보이지 않죠? 없는 것은 정답이 될수 없습니다. 그것은 절대 불변의 진리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문제 들어보겠습니다.
1: Number 4. Look at the picture marked number 4 in your textbook. A.
3: Curtains are being closed.
1: B.
3: Some lights are being turned off.
1: C.
3: One of the artworks is hanging on a wall.
1: D.
3: Some cushions are on the floor.
0: 자, 정답은 C번 잘 체크하셨습니까? A번 being, curtains are being, B번도 are being turned off. 듣자마자 이제는 속어 할수 있으시겠습니까? C번, 지금 예술 작품들 중 하나가요, hanging on the wall, 벽에 걸려 있습니다라는 게 정답이 되겠죠. 얘는 지금 벽에 걸린다라기보다는 벽에 비스듬히 기울어져 있죠. 이럴 때 쓰는 표현도 중요하거든요. 여러분들, 네, propped against라고 써가지고 어디 어디에 비스듬히 기대어 있다라고 쓸때 정답으로 묘사가 된 적이 있습니다. propped against the wall 이런 식으로 쓸수 있겠고요. There are some cushions are on the floor. 바닥에 쿠션이 있다는 것인데 some cushions are on the sofa라고 쓰거나 아니면 뭐 couch. 그죠? 소파를 다른 말로 couch 이렇게 얘기했으면 정답이 가능했겠지만 지금은 정답으로 보기는 힘들었었다라고 보였습니다, 여러분들. 자, 좋습니다. 그 다음에 5번 사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 Number 5. Look at the picture marked number 5 in your textbook. A.
2: People are crossing a bridge.
1: B.
2: Some bicycles are parked next to a boat.
1: C.
2: Some trees are being trimmed.
1: D.
2: Buildings are facing each other across the river.
0: 자, 정답은 D번. 다들 잘 체크하셨나요? A번. People are crossing a bridge. 뭐 crossing a bridge. 다리라는 게뭐저 멀리 조그맣게 보이긴 합니다만은 근데 거기에 지금 보일랑 말랑하는 그런 사람을 묘사하겠습니까? 없죠. 그냥 없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자전거들이 주차되어 있습니다. Next to a boat. Some bicycles are parked. 이렇게만 썼으면 가능하죠. 하지만 next to boat, 보트 옆에라는 그런 상태적인 위치적인 묘사가 잘못되었었습니다. 자, 쓰면 some trees are being trimmed. 나무들이 이렇게 다듬어지고 있다는 것인데 역시 being이 들어왔기 때문에 사람이 동작이겠죠. 누군가가 직원이 나무를 다듬고 있을 때 그럴 때쓸수 있겠는데요.
2: Some trees are being trimmed.
0: 역시.

0: 비동사의 주어랑 부드럽게 연결되고 있습니다. 확인되시겠습니까?
1: Some trees are being trimmed.
0: 네, 그죠? Some trees are being trimmed. 아니겠고요. 자, buildings are facing each other. 건물들이 마주 보고 있습니다. Across the river. 강을 건너가지고. 즉, 강이라는 것을 가운데에 끼고 건물들이 서로서로를 이렇게 마주 보고 서 있을 때 충분히 쓸 수 있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D번은 정답으로 가는데 무리가 없어 보이겠습니다. 그 다음에 6번 사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2: Number 6. Look at the picture marked number 6 in your textbook. A. There is an empty space on the shelves. B. Some files are being removed. C. Some documents are piled in layers. D. There is a globe on the floor.
0: 자, A번부터 보겠습니다. Empty space on the shelf. 선반에 비어있는 공간이 있다는 것인데 비어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다 가득 차 있죠, 그죠? 여백이미를 잘 모르시는 분이 인테리어 하신 것 같은데 그래요. 자, some files are being removed. 역시 사람이 없는데 being이라는 동작의 진행이 우리의 귀를 괴롭히네요. 제거되고 있는 중이다. 아니겠고요. Some documents are piled. 자, pile이라든지 아니면 이게 쌓다란 동사인데요. Stack 정도로도 묘사가 될 수가 있습니다. Stacked, piled, in layers. 이렇게 층층이 쌓여 있습니다라는 것인데 뭐 이런 것들 충분히 묘사될 수 있는 그런 정답의 근거가 되겠고요. 자, there's globe on the floor. 뭐 globe가 뭐 지구 혹은 뭐 지구본을 말하는 것일 텐데 뭐 사진상에 없을 뿐더러 바닥 자체가 보이지가 않죠. 바닥 자체가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은 물론 어딘가에 바닥이 있겠죠. 그리고 뭐 어딘가에 천장도 있겠죠. 없잖아요. 사진상에는 없잖아요. 그런 것들은 묘사가 될 수 없다고요. 네, 그래서 네, C번 정답이 됐었던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7번 한번 들어볼까요?
2: Number 7. Look at the picture marked number 7 in your textbook. A.
1: There are some wooden baskets on the windowsill.
2: B.
1: Some trees are planted outside.
2: C.
1: Tables are being set for a meal.
2: D.
1: Some chairs have been stacked against the wall.
0: 자, 정답은 네, B번으로 잘 체크하셨나요? There are some wooden baskets. 자, 이제 wooden, 나무로 된 basket이 있다. 물론 지금 사진상에 보이긴 합니다만은 on the windowsill이라는 것은요, 뭐 창, 턱, 창틀을 말하는 것인데 on이라는 것은 접해 있는 전치사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뭐 창틀에 이렇게 막 놓여 있을 때 네, 그럴 때는 정답이 가능하겠습니다만은 지금은 곤란하죠. Some trees are planted outside. 자, 만약에 are being planted 이런 식으로 진행이 들어갔다면 심어지고 있는 중이다라는 동작이기 때문에 안 되겠지만요. 지금 그냥 외부에 야외에 나무들이 심어져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문 밖에 뷰가 상당하죠. 네, 굉장히 상당하죠. 나무들이 이렇게 심어져 있을 때 정답으로 쓸 수 있겠습니다. C번도 being이 들어갔었죠. Tables are being set for a meal. 식사를 위해서 테이블이 준비되고 있는 중이다. 네, 누군가가 준비하고 있는 그러한 네, 사람이 나와줘야 되겠고요. Some chairs have been stacked. 자, D번은 지금 have been이라고 시제는 정확하게 상태 묘사가 됐는데
1: Some chairs have been stacked.
0: Have been stacked.
1: Some chairs have been stacked.
0: 그렇죠. 이건 지금 상태 묘사인데요. Stack이라는 게 쌓여있다라는 거예요. Against the wall. 벽에 기대어서 의자들이 쌓여있다라는 것인데 그냥 지금은 의자들이 가지런하게 놓여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 C번 are being이라는 것과 D번의 have been 한번 구분해 보시겠습니다, 여러분들. 비동사는 주어랑 부드럽게 연결돼서 being이 강하게 발음.
1: Tables are being set. Tables are being set.
0: 자, 그죠? 성어에 따라서 비동사 거의 발음되지 않고 주어랑 함께 거의 흡수되는 그런 경향도 보이죠.
1: Tables are being set.
0: 이런 식으로 써.
1: Tables are being set.
0: Tables are. Tables are. 마치 한 단어처럼 tables are being. Tables are being 이런 식으로. 반면에 have been PP 상태 묘사는요.
1: Some chairs have been.
0: Some chairs have been 확실하게 구분되죠.
1: Some chairs have been stacked against the wall.
0: 이런 식으로서 확실히 구분되겠죠. 그래서 지금 B번이 정답이 됐었습니다, 여러분들. 그 다음에 8번 사진 가보시겠습니다.
2: Number 8. Look at the picture marked number 8 in your textbook. A.
1: Some furniture is being moved toward the patio.
2: B.
1: Some chairs are stacked on top of one another.
2: C.
1: A vase has been placed on a table.
2: D.
1: Some pillows have been piled under the sofa.
0: 자, 여러분들 보시면 지금 A번은 지금 being이라는 동작의 진행이 잘못됐었죠, 그죠? 가구가 being moved. 이동되고 있는 중이다. 사람의 동작이 있어야 돼요. 자, 지금도 엄청난

0: 뷰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공간들을 패리오라고 표현을 하죠. 패리오, 테라스라든지 패리오 이렇게 쓰는 것인데, 예쁘죠. 우리나라 같으면 거의 90% 확률로 여기 삼겹살 이런 식으로서 네, 구워 먹고 그죠? 네. 거의 그럴 것 같은데, 정말 맛있겠네요. 자, 그럼 some chairs are stacked. 의자들 쌓여 있습니다. On top of라는 것은 서로 one another라는 게 each other과 비슷한 표현이거든요. 비슷한 표현입니다. Each other. 그래서 서로서로의 위에라는 것은 이렇게 차곡차곡 쌓여있다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파트 5 등에서도 역시 서로라는 상호 대명사로 쓰이는 거예요. 서로서 상호 대명사. 서로라는 상호 대명사라는 것은 주어 자리에 쓰지 않겠고 주어가 복수조일 때 동작을 서로에게 주고받을 때 그럴 때 쓰는 겁니다. 우린 서로서로를 좋아합니다. 우린 서로서로를 사랑합니다. 이런 식으로 써요. 네. 참고로 each other은 보통 둘에서 서로서로 one another은 셋 이상에서 서로서로 이런 식으로 쓰는 경향이 있긴 한데 이건 문법적으로 무조건 그래야 된다는 없습니다. 네, 미국은 워낙 넓다 보니까 주에 따라 가지고 그 동네에 따라 가지고 그냥 혼종이 쓰는 그런 동네도 많고요. 아니면 어떤 동네들은 뭐 이렇게 둘에서는 each other, 더 많으면 one another 이런 식으로 구분하는 그런 동네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무조건 정해졌다라고는 그렇게 보기 힘들어요. 대략적으로 그렇다. 자, 10번 정답이 됐었죠? A vase인데 지금은 vase보다는 발음이 어떻게 들렸었었죠, 여러분들?
1: A vase has
0: A vase, 그죠? A vase. 이게 vase도 가능하고요. A vase도 가능합니다. 보통 이제 British 발음에서 vase로 발음이 되죠. 자, 그리고 상대 묘사가 맞습니다. 그죠?
1: been
0: A vase has been. A vase has been. 이런 식으로써 상대 묘사.
1: A vase has been placed on a table.
0: 테이블에 놓여져 있습니다. 네, 그대로 정답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D번. Under the sofa. 여러분들, sofa, pillow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뭐 이게 지금 의자에도 있고 소파에도 뭐지? 하지만 under the sofa라는 것은 정답의 근거에서 많이 벗어났죠. 그래서 내가 헷갈리는 게 있더라도 어쨌든 오답의 근거가 하나로 있으면 그것은 정답이 될수 없었다라는 거 그렇게 파악하시고 오답 속어도 잘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9번 사진 들어가 보시겠습니다.
2: Number 9. Look at the picture marked number 9 in your textbook. A.
3: A path leads down to the park.
2: B.
3: A street is being swept.
2: C.
3: An awning is being put up.
2: D.
3: Some cars have been parked in rows.
0: 자, 보시겠습니다. A path. 자, 길이 이렇게 이어져 있습니다. 공원으로. 근데 지금 공원이라는 게 사진상에서 존재하지 않죠. 뭐 공원이 어딘가 있겠지만 없으면 그냥 넘어가시면 돼요. 저두 번째, 지금 거리가 being swept, 쓰러지고 있습니다라는 거죠. sweep, 이게 쓸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네, sweep. 그래서 야구 요즘 여러분들 야구 좋아하시는 분들 보통 야구 3연전으로 하잖아요. 그 3연전을 모두 이기는 것을 스윕했다라고 표현을 하죠. 그 모든 네, 시리즈를 완전하게 쓸어버렸다는 그런 식의 표현으로서 같은 어근 맞습니다. 자, awning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차 양인데요. 보통 가게 앞에 이렇게 붙어 있는 차양 같은 것들을 awning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독립적인 차양을 canopy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햇빛을 가리는 차양이 되겠고요. being이라는 동작의 진행이 조금 좋지 않았었어요. D번에 some cars have been parked. 현재 네, 상태 묘사로서 in rows 여러 줄로. 두줄 이상이면 복수이기 때문에 여러 줄로 주차되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정답은 D번 되겠고요. 자, 그리고 10번 문제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 Number 10. Look at the picture marked number 10 in your textbook. A.
1: Some buildings overlook some train tracks.
2: B.
1: A train runs alongside the river.
2: C.
1: Some passengers are boarding the train.
2: D.
1: Some ticket machines are being set up.
0: 자, 정답과 오답의 근거 구분 되시겠습니까? A번 overlook 내려다보고 있습니다. Some train track을 내려다보고 있습니다. 그죠? 건물들 네, 이렇게 기차 트랙들을 둘러싸서 건물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내려다보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고요. 자, B번은 지금 river 듣자마자 사진상에 강이 없는데 네, 그러면 속어 가능하겠고요. C번은 some passengers boarding the train 기차에 탑승하는 승객들 없습니다. 그리고 D번은 being set up 티켓 머신이 설치되고 있는 동작도 역시 없습니다. 동작의 진행에서 속어의 근거가 마련이 됐네요. 자, 이런 식으로서 오늘 파트 1, 사람이 없는 사진도 보셨는데요. 역시 어휘들 잘 정리하시고, 여러분들. 어쨌든 간에 파트 1은 어휘의 싸움입니다. 네, 다음 시간은 파트 2로 뵙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 AC도 마지막

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허가제가 두 가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허가제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부동산 거래 신고법상의 허가제도를 한번 두 가지를 비교해 드릴 거고요. 허가구역을 이제 지정하는 어떤 절차가 좀 필요합니다. 그리고 허가구역 지정되었을 때, 어떤 식으로 허가 신청을 하는지, 예, 그 허가 신청 절차를 한번 좀 알아보고, 그리고 토지 거래 허가는 무조건 다 허가를 받는 게 아니에요. 뭐 예를 들면 1제곱미터도 허가 받아라 이러면 좀 우리 시민들, 국민들이 너무 불편하니까 면제해 주는 면적이 있습니다. 이 면제 면적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외국인 등의 토지 거래 허가제를 일단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 외국인 등의 토지 거래 허가 제도는요. 한국 사람하고는 관계가 없는 제도이기는 해요. 왜냐하면 외국인이 허가를 받는 제도니까요. 그런데 우리 개업공인중개사 입장에서는 이거를 알고는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손님이 외국인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있는 토지를 우리 거래할 때는 허가받고 거래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다섯 가지 구역이 있어요. 허가구역. 그리고 동법 제11조에 부신법 제11조에 토지 거래 허가제라는 것을 이제 규정을 하고 있는데 이 토지 거래 허가 제도를 우리 이제 신문이나 방송에서 이제 줄여서요. 토허제라고 이제 보통 부르죠. 예? 그래서 토허제가 바로 요 토지 거래 허가제를 줄여서 부르는 말입니다. 그래서 요거 외국인 토지 거래 허가제하고 토허제는 완전히 다른 개념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요. 요두 가지를 좀 먼저 비교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좌측에 여기 이제 9조고 여기가 11조라서 요런 식으로 이제 배치를 좀한 거예요. 법조문의 순서에 맞춰서 배치를 한 겁니다. 외국인 등의 토지 거래 허가제가 있고 일명 토허제가 있고 그래요. 우리 시험에서는 이쪽 부분은 이제 뭐 많이 중요한 거는 아닌데 그렇다고 해서 아예 안 중요한 게 아니고 여기도 좀 알고 계셔야 될 항목이 좀 있고 이 토지 거래 허가 제도는 부동산 거래 신고법 즉 부신법에서 제일 중요한 그런 주제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보통 두 문제에서 네 문제 정도까지 이렇게 이제 출제가 해마다 이루어지는 아주 중요한 그런 주제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토허제는 어떻게 보면 그 일반적으로 부동산을 뭐 투자하시거나 뭐 하시는 분들이 이 토허제를 모르고 우리 부동산 활동을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너무너무너무 좀 상식적인 영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외국인 등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는데 일단 여기 외국인 등 안에 이등 안에는 법인 같은 경우도 포함이 된다 그랬어요. 외부 법인, 뭐 외국 정부 이런 거다 포함이 되는 개념이고 다섯 개의 허가 구역이 정해져 있어요. 이거는 지정 절차는 필요 없고요. 다섯 개의 허가 구역이 이렇게 정해져 있고 거기 안에 있는 우리 토지를 외국인이 취득할 때는 계약을 원인으로 취득할 때는 사전에 허가를 받아라. 뭐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이 다섯 가지 사전 허가 구역은 굉장히 중요하고요. 한번 읽어 보면요. 군사시설 보호구역. 이 군사시설 보호구역 내 토지는 그냥 못 산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사냐? 허가 받고 살아. 뭐 허가 안 떨어지면 허가 처분이 안 되면 못 사는 거예요. 그리고 지정 문화유산 보호구역. 예, 그리고 천연 기념물 보호구역. 그리고 생태와 경관 보전 지역. 야생생물 특별 보호구역 이렇게 총 다섯 개가 있는데 이거를 제가 이제 좀 색깔을 좀 이렇게 좀 달리 해 놓은 것은 암기를 좀 하셨으면 하는 그런 측면입니다. 그래서 이거 이제 암기 코드 좀 잠깐 소개해 드리면 군문 그러니까 군사 문화는 천생 야생에서 이루어진다. 요렇게 좀 스토리 만들어서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군사 문화는 천생 야생에서. 우리 군인들이 활동을 뭐할 때는 다 야외에서 하잖아요. 자, 군문 천생야 뭐 이렇게 다섯 가지

허가구역이 있는데 이건 좀 암기를 하고 계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다섯 가지 허가구역 안에 있는 토지는 외국인의 경우에는 1제곱미터를 취득한다 하더라도 무조건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이 일명 토허지하고는 조금 성격이 달라요. 이 토허지는 지정 절차가 또 필요하고 일정한 면적까지는 허가를 안 받는 면적도 있고 뭐 그렇거든요. 근데 여기는 그런 면제 면적도 아예 없습니다. 자, 그다음 이제 일명 토허지 한번 들어와 볼게요. 여기는 외국인 허가제하고 달리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지정을 해야 됩니다. 소위 말하면 지정권자라고 하는데 지정권자가 이걸 지정을 해야만 우리 허가를 받게 되는 건데 그 지정권자는 국토교통부 장관과 시도지사 둘 중에 하나를 이제 그 지정권자라고 하는데 이제 줄여서 국토교통부 장관을 보통 국장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국장은 두개 이상의 시도에 걸쳐 지정할 때,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서울 경기를 걸쳐 지정한다든가, 뭐 아니면 경기 인천 이런 식으로 두개 이상의 시도를 걸쳐 지정할 때는 국장이 지정을 하게 되고, 동일 시도 안에서 지정을 한다. 가령 서울특별시 안에서 지정을 한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장이 독립적으로 지정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지정권자의 지정 절차가 필요하다. 이런 부분들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요거 참고로 좀 한번 적어 드릴게요. 국장 내지는 시도지사가 지정권자이다. 기본 요건. 그러니까 우리 토허제는 그러면 언제 지정을 하느냐. 이제 이 부분이잖아요. 이게 토허제는 지가가 상승하고 있거나 그럴 우려가 있는 지역을 지정하게 되는데 선제적으로 지정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우려가 있다 이 얘기는 선제적으로 미리 지정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 지가의 어떤 안정화가 되어진 지역, 그러니까 이제 뭐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지가가 똑같아요. 그럼 굳이 지정할 필요는 없는 거죠. 근데 갑자기 10년 동안 그 지가가 안정적이었는데 거기다 예컨대 신도시 하나를 개발할 거야. 그러면 이 신도시 개발하기 전에 미리 이제 우리 그 관계 그 관청들은 알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미리 지정을 해야지. 그런 우려가 있으니까. 다 올라가고 나서 지정해봐야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선제적 지정이 좀 필요하다. 이게 기본 요건이면 세부 요건도 필요해요. 그러니까 이 세부 기본 요건은 말 그대로 기본적인 거고 세부 요건은 요 다섯 개 중에 하나라도 기본 요건 플러스 해당이 되어질 때 이제 지정 사유가 되는 거죠. 첫 번째로 토지 이용 계획이 여기서 토지 이용 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의 토지 이용 계획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용도 지역이 바뀐다든가 거기가 뭐 가령 도시 지역의 주거 지역이었는데 그거를 상업 지역으로 만약에 바뀐다든가 이러면 지가의 엄청난 상승을 예상해 볼수 있잖아요. 우리 용적률이 막 올라가니까. 그래서 그러한 토지 이용 계획이 새로 수립되거나 변경되어지는 지역. 그럼 지가의 상승을 예상해 볼수 있겠고요. 종전 지역에 행위 제한이 좀 있었었는데 뭐 가령 그린벨트 같은 게 있었는데 그게 풀렸거나 해제가 됐거나 그린벨트가 풀렸거나 아니면 그린벨트가 조금 축소가 됐거나 완화됐거나 아니면 그 내용을 좀 이렇게 완화시켰거나 이래도 말하자면 어떤 제한이 풀리거나 느슨해지거나 뭐 이런 개념이니까 역시 지가의 상승을 예상해 볼수 있다. 요게 좀잘 나오고요. 출제. 그리고 개발 사업이 진행 중이거나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신도시 같은 거뭐 이런 게 개발 예정 지역. 그다음에 이제 국장 또는 시도 이제 이두 관청이 소위 말하면 지정권자인데 지정권자가 봤을 때 투기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지역 뭐 이런 거 당연히 이제 요거 지정권자니까 그런 권한은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여기 투기 좀될것 같아. 그래서 지정권자 즉 국장 아니면 시도지사에게 요청하는 지역이 말하자면 우리 그 토허제 지정 대상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요거 다섯 개 중에 하나라도 해당이 돼야 돼요. 이거 해당 안 되고 그냥 지정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요건이 안 되는 거니까요. 자, 성격은 둘다 허가제이기 때문에 말 그대로 허가제잖아요. 허락을 받아서 이런 의미가 허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전 허가를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사전 허가라는 거는 계약을 하고 나서 이렇게 했으니 허가해 주세요가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계약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허가해 주세요. 요 개념이 돼야 돼요. 그래서 사전 허가인데 허가 안 받고 그러면 계약을 하면 어떻게

어떻게 되느냐? 계약은 무효예요. 이 무효가 소위 말하면 확정적 무효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확정적 무효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계속 무효였고 앞으로도 무효인 상태, 이걸 확정적 무효라고 얘기합니다. 이거하고 좀 상대적인 무효가 유동적 무효라는 것이 있는데, 유동적 무효는 예전에는 이제 무효였는데 허가를 나중에라도 받으면 소급해서 확정적 유효로 바뀌는 현재 무효 상태를 이제 유동적 무효라고 얘기하고요. 이거는 확정적 무효는 예나 지금이나 앞으로 계속 무효인 상태를 확정적 무효다. 이 토지거래 허가나 외국인 허가 모두 확정적 무효입니다. 자, 허가 의무자를 한번 알아보는데, 이 외국인 토지거래 허가는 외국인의 허가를 받아야 되겠죠. 외국인의 허가의 대상이 되고, 그리고 요거는 거래 허가니까, 거래. 즉, 계약을 허가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매매, 공급, 교환, 증여까지가 허가의 대상이 되는데요. 여기 증여에다가 우리 별표 하나만 잡을게요. 여기서 이제 증여라는 거는 무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증여하는 거니까. 근데 유무상을 따지지 아니하고 허가를 받아야 된다. 근데 우리 일명 토허제에서는요, 이게 계약을 원인으로 이제 소위 말하면 계약을 원인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당사자들이 허가를 받는데, 여기는 유상 계약만 허가를 받아요. 그러니까 유상의 경우에는 증여는 포함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증여 같은 경우에는 허가 안 받아도 돼. 토허제는요. 근데 외국인 허가 제도는 증여도 허가를 받아야 돼. 이렇게 이제 좀 차이가 있겠고. 그다음 이제 그 외국인 허가제에서 매매, 공급, 교환, 증여는 전부 소유권을 취득하는 원인들이잖아요. 근데 일명 토허제 지역에서는 꼭 소유권만 허가의 대상이 아니라 지상권도 허가의 대상이 됩니다. 지상권. 땅지자, 윗상자, 권리권자. 그래서 땅 위의 권리를 취득하는 것도 하나의 물권이고요. 이 지상권도 만약에 뭐 200년짜리 지상권을 설정한다. 그러면 소유권하고 진배 없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허가의 대상이 되는 거구나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쪽은 소유권만 허가의 대상인데, 유무상 불문인데, 여기는 지상권도 허가의 대상이 된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토허제는 뭐까지 또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냐면, 예약까지 허가를 받는데, 보통 부동산 활동에서 예약은 가등기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그 소유권에 관한 가등기, 지상권에 관한 가등기 하려면, 우리 토허제 지역에서 토지에 관한 가등기면 허가받고 우리 가등기를 할수 있다라는 건. 그리고 허가 관청은 시, 군, 구예요. 그러니까 시장구조구청장이 허가 관청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지정권자랑 허가 관청이랑 달라요. 지정권자는 국장 아니면 시도이사가 지정권자고, 지정을 이 관청에서 해준다면 허가를 해주는 거는 시장구조구청장이에요. 이거 혼동하지 않도록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는 이두 가지 토지거래 허가의 방법 같은 것들을 좀 세세히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외국인 우리 토지거래 허가의 방법은요, 시군구에 가서 받는 방법이 있어요. 소위 이제 방문 신청이라고 하는 게 있고, 여기도 이제 방문 신청, 가서 하는 방법이 있겠죠. 그리고 전자적으로 이렇게 그 신청할 수 있는데,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제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전자적으로 신청하는 그런 방법이 있는데, 이 일명 토허제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 정보 종합 포털이라고 하는 사이트에 들어가서 역시 전자적으로 신청할 수 있고요. 보통 이제 정부24시라고 하는 뭐 이런 그 홈페이지하고 연동돼 있어서 이제 정부24시하고 좀 같은 홈페이지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거기서 이제 전자적으로 신청하면 된다. 자, 그다음에 이제 이 관청에 토지거래 허가를 우리 이제 그 얼마 안에 처리를 해줘야 되느냐, 이제 그 처리 기간이 이제 법으로 정해져 있는데, 15일 아니면 30일 안에 처리를 좀 해줘야 되거든요. 그럼 15일은 뭐고 30일은 뭐냐, 이제 앞 페이지를 좀 잠깐 넘겨보겠습니다. 우리 외국인 허가 제도는 다섯 가지 구역이 있다 그랬잖아요. 이제 이거 딱 봤을 때 관청에서 신중을 기해야 되는 거 어느 구역이겠어요? 여기 1번이겠죠. 아무래도 우리나라는 휴전 국가이기도 하니까 군사 우리 활동에 지장을 받는 어떤 허가를 해주면 안 되잖아요. 예컨대 외국인들이 군부대 그 근처에 뭐 혹은 뭐그 비행장 군 비행

공장 주변에 토지를 자꾸 사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 이제 뭐 같은 거, 건물 같은 거 이렇게 지어놓고, 우리나라 이제 군 항공기들이 이륙하거나 착륙할 때 사진을 좀 찍어가지고, 소위 말하면 이제 적대국에 막 사진을 전송하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군사시설 보호구역 안에 있는 토지는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는 30일 소유가 되는데, 이거를 한 번을 연장을 또할수 있어요. 그래서 최대 60일까지 소유가 된다. 이렇게 이제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 나머지들은 15일.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15일짜리가 있고 31일짜리가 있는데, 이 30일짜리가 개정이 된 거고요. 군사시설 보호구역만 30일. 한번 연장 가능. 나머지는 다 15일 안에 처리를 해줘야 된다. 토지거래 허가제, 일명 토허제가 있는데, 얘는 1978년도에 도입이 된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오래된 제도이고요. 70년대 제도인데, 이 70년대 이미 이 제도를 만들면서, 당시에 그 어떤 국민이나 시민들이 엄청난 좀 저항이 있었겠죠. 왜? 토지를 내 돈으로 내가 거래하겠다는데, 왜 허가를 받으라는 거야. 이러는 게좀 불만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결정적으로 이런 불만도 많이 있었어요. 만약에 이 토지거래 허가 신청이 그 단기간 안에 대량으로 들어오면, 너네 지금 이거 70년대만 하더라도 다 수기로 뭐 일을 했었을 때 아니에요. 그럼 이거를 만약에 처리기간 안에, 그러니까 처리기간 여기는 무조건 15일인데, 15일 하나밖에 없어요. 그 15일 안에 처리를 못 해주면 어쩔 거야. 이게 합리적인 어떤 말하자면 그 불만 뭐 이의제기라고 볼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제도를 만들 때 어떤 제도를 갖고 있었었냐면, 아 그러면 우리가 관의 실수로 뭐 어떤 관의 어떤 귀책 사유로 15일 안에 처리를 못 하게 되면 허가 받은 걸로 처리해 줄게. 이 제도를 70년대에 만들었어요, 이미. 그래서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허가 간주가 없습니다. 최근에 만들어진 거라 이 기간을 말하자면 경과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경과하면 어쩔 건데, 내가 15일 안에 처리를 안 해줘? 그럼 내가 받은 걸로 볼게. 허가 간주하는 제도가 있고요. 이거는 굉장히 좀 특이한 특례 제도라서, 출제가 좀잘 되는 내용입니다. 꼭 기억해 주시고. 자, 이제 다른 제도와의 관계를 한번 좀 알아보면, 이 허가 구역이 중복될 수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중복 시 처리 원칙이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외국인 허가 구역이 군문 전세냐 이렇게 다섯 가지 구역이 있잖아요. 근데 여기를 우리 국장 또는 시도이사가 허가 구역으로 지정을 만약에 해버리면, 이건 외국인만 받는 허가인데, 요 빨간색으로 제가 표시해 놓은 게 일명 토허제예요. 토허제는 내국인, 외국인 다 허가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토허제는 외국인도 허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국인이 두번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 이게 중복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허가를 두번 받는 건 얼마나 불편해요, 외국인의 입장에서. 그래서 상호 면제해 준다. 그래서 아무거나 위에 거를 받았으면 아래 거 면제, 아래 거를 먼저 받았으면 위에 거 면제 해주는 절차들을 갖고 있다. 그리고 우리 일명 토허제, 토지거래 허가를 받으면 거민의제 제도가 있고요. 또 농지 같은 경우에 농취증을 의지하는 제도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좀 빈출되어지는 경우라고 보시면 되겠고, 외국인 토지거래 허가를 안 받으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이걸 2년 2천이라고 보통 표현을 하고요. 그리고 일명 토허제, 토지거래 허가를 안 받으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토지 가격의 30% 이하 상당액의 벌금. 이거 좀 빈출. 그래서 요를 줄여서 2년 30%뭐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데, 이때의 토지 가격은 공시지가를 기준해서, 공시지가 기준에서 2년 30%를 부과하게 됩니다. 자, 이제 우리 토지거래 허가 구역 지정 절차를 좀 한번 알아봅니다. 외국인 허가 제도는 다섯 개가 이미 군문 전세냐가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정 절차가 없는 거예요, 따로. 그런데 우리 일명 토허제 같은 경우에는 지정 절차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지정은 말씀드린 대로 국장 또는 시도이사가 이제 지정을 하게 되는데, 두개 이상의 시도에 걸쳐 지정할 때는 국장, 동일 시도에서 지정할 때는 시도지사. 요거를 이제 현재 그현 정부에서 이거를 개정하려고 지금 입법 예고를 지금 내놓고 있는데, 국장이 동일 시도 안에서도 이제 지정

할수 있는 입법 예고안이 이제 올라와 있긴 한데요. 아직 개정된 건 아니라서 제가 확정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고 현재까지는 이렇게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지정권자들이 임의적으로 갑자기 막 내가 막 기분 좋다 혹은 기분 안 나쁘다 뭐 나쁘다고 그래서 전국을 아니면 혹은 전 시도를 걸쳐서 토어제 지정하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어떤 개인적인 감정 때문에. 그래서 사전에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는데요. 이건 이제 사전 심의를 얘기합니다. 국장이면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시도지사면 시도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꼭 거쳐서 해야 되고요. 심의 없이 지정하면 이것 또한 무효입니다. 자, 이제 지정이 이루어졌다. 네, 그럼 이제 공고라는 걸 하게 되는데 이 공고가 두번 있게 돼요. 자, 이제 1번 제가 번호 한번 매겨 드릴게요. 이 공고는 이 지정권자들이 하는 공고입니다. 지정권자들이 하는 공고, 이렇게 저렇게 지정을 했어. 뭐, 그러니까 알고 있어. 라는 의미의 공고이고요. 공고사항은 다섯 가지 정도가 있는데, 예컨대 뭐, 이제 언제부터 언제까지 지정할 거야. 뭐, 지정기간,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공고사항에 들어가고, 공고 후 5일 후부터 효력이 발생이 되는데,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공고 후 5일 후부터라는 뜻이 무슨 얘기냐면, 오늘 공고가 됐잖아요. 그럼 오늘부터 5일간은 허가 안 받는다는 얘기예요. 오늘부터 5일간은 허가 안 받는다. 자, 그러면 오늘부터 5일간은 거래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겠죠. 허가 안 받고 계약을 해도 되니까. 근데 6일째 되는 날 0시부터는 허가를 받아야 된다. 그 얘기, 효력이 발생한다는 거는. 자, 그다음에 이제 그 공고 이후에 지정권자들은 이거를 통지를 해주게 되는데, 시군구에게 통지를 하는데요. 이 시군구가 바로 허가 관청입니다. 사실 지정권자는 지정권자가 누구죠? 우리 국장 아니면 시도지사잖아요. 근데 이 지정권자는 별로 하는 일이 없어요. 지정하고 공고하고 통지하고 끝. 그러면 그 이후에 수년에 걸쳐서 계속 허가해주고 또뭐 토지를 이용하는지도 또 우리 실태조사라고 하는데 실태조사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업무를 해야 될 관청이 바로 시군구예요. 그러니까 시군구한테 알려주는 거, 이거를 허가관청이라고 하는데 당연히 알려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시군구가 다시 말씀드리면 허가관청이 다시 한번 공고를 하게 되는데 이 공고가 두 번째 하는 공고가 되고요. 1번 공고하고 2번 공고는 좀 다른 공고입니다. 1번 공고는 지정권자가 하는 공고고요. 이 공고는 시군구, 즉 시장군수구청장이 하는 공고입니다. 성격이 다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등기 소장한테도 알려줘야 되는데 얘도 빈출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등기 소장이 우리 이제 그 법원 공무원 직급으로 따졌을 때 보통 4급에서 5급 정도 사이로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보다 높은 급수일 수도 있긴 하지만 대체적으로 4급에서 5급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렸냐면 지정권자인 국장하고 시도지사들은 뭐 어떤 급수를 논할 수 없는 고위직 공무원들이잖아요. 이 공무원들이 소장한테 알려주는 게 아니라 시군구가 알려줄 레벨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국장 또는 시도지사가 주어를 만들어주고 등기소장에게 통지한다. 그러면 왠지 우리가 등기소장은 엄청 높은 사람처럼 느껴지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군구가 통지한, 이거 아주 잘 나오는 빈출. 그리고 이제 그 시군구가 두 번째 하는 이 공고는 이 공고, 그러니까 1번 공고 같은 경우는 전국적으로 하는 공고라고 한다면, 불특정 다수에게 알리는 공고라고 한다면, 이 공고는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하는 공고니까, 7일 이상 공고하고, 이거를 열람을 시켜준다. 공고문을 열람을 해준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해당 지역 그 시민이나 주민들한테, 말하자면, 공고하고 열람해준다. 뭐 이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허가, 이제 구역이 이제 효력이 발생이 되어졌어요. 그럼 이제 허가 신청 들어가야 되잖아요. 허가 신청은 당사자가 공동으로 해야 하고 이건 예외 없는 공동 신청이고요. 개공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는 업무예요. 그러니까 우리 개공은 이게 허가 구역입니다라는 정도만 알려주면 되는 거고요. 신청서랑 자금조달 계획서 그리고 토지용 계획서 이런 것들을
반영을 첨부를 해야 되는데 이때 실거래가를 따지지 아니합니다. 그래서 이제 조사를 다 해보고 투기적 거래가 아닌지 이거 보고 허가 여부를 결정하겠죠. 그리고 이제 조사를 해요. 조사 나가서 사진을 또 찍어보고요. 실태 조사 나가서도 또 사진을 찍어서 두 가지 사진을 대조하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투어제는 무조건 15일 안에 처리를 해줘야 된다고 그랬는데 이 처리는 세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허가 내지는 불허가. 허가는 계약을 해이 뜻이고 불허가는 계약하지 마이 얘기고요. 선매 협의 통지라는 것은 이게 이제 일종의 선매한다라는 건 누가 먼저 살 사람이 있으니까 이제 얘를 이제 한자로 좀 써드리면요. 맷자가 이게 먼저 선자고 이 맷자가 살매입니다. 이거를 이제 선매라고 읽어요. 우리 한글로. 그러면 먼저 살 사람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공공기관 같은 데서 이 토지 먼저 살 사람이 있으니까 일반 사인들은 기다려야 되는 기다려 뭐 이런 의미의 통지가 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허가 떨어지면 계약하면 되고 불어가면 참아야 되고 선매 통지 날라오면 기다려야 되고 그다음에 아무것도 처리를 안 해주면 20일 동안에 아무것도 처리를 안 해주면 다음날 0시부터 허가가 있는 것으로 본다. 이거 서두에 취지 말씀드렸죠. 자, 만약에 불허가 떨어지면 좀 억울한 측면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한달 안에 이의제기 할수 있고 왜 불허가 했니? 뭐 이의제기 할수 있고 매수 청구라는 것도 할수 있는데 나는 그러니까 우리 토지 소유자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나는 허가를 해줘야 돈이 필요해. 이또 팔아서 나는 뭐 아이들 장가도 보내고 뭐 시집도 보내야 되니까 이거 꼭 팔아야 되겠어. 그러니까 관청한테 네가 사줘 이런 의미로 매수 청구를 할 수가 있는데 이 매수 청구가 그렇게 실효성이 있는 제도가 아닌 게 어떤 시세대로 사주는 게 아니라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말하자면 매수를 할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실효성은 없다. 다만 이런 제도들이 있다라는 거를 알고 계셔야 되고요. 요한 달이 일단 잘 나오고 매수 청구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큰 실효성은 없다라는 점, 뭐 이런 것들이 중요합니다. 자, 이제 토지거래 허가를 제가 외국인 허가 제도에서는 1제곱미터라 하더라도 허가를 받아야 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는 면제해주는 면적이 존재해요. 그러니까 면제를 해준다라는 게 포인트예요. 면제. 그러니까 허가 안 받아도 된다 이런 얘기인데 이게 정해져 있어요. 용도 지역에 따라서. 그래서 도시 지역 안에 주상, 공록 이런 식의 용도 지역이 있잖아요. 주거 지역은 60, 150, 150, 200까지는 허가를 안 받아도 됩니다. 미지정 지역은 60까지고요. 도시 지역 외의 지역, 그러니까 뭐 소위 말하면 뭐 시골 같은 데에서는 원칙 250, 농지는 요거에 더블 500까지 안 받고 임야는 따더블, 그러니까 1000까지는 받지 않는다. 근데 이제 시험에는 요렇게 네 가지 지역을 잘 물어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요. 집값이 상승하는 지역을 우리가 토지거래 허가구로 지정을 하는데 시골에서 그럴 일이 많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도시 지역 안에서 지정을 하기 때문에 요거를 좀 암기하고 계실 거를 추천드립니다. 60, 150, 150, 200. 다만 지정권자가요. 지정권자가 누구예요? 국장 아니면 시도지사죠. 10%에서 300% 범위까지 이거를 조정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조정한다라는 거는 좀 이렇게 늘리거나 좀 줄이거나 할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한번 해볼게요. 자, 우리 주거 지역을 10%로 만약에 줄인다면 6제곱미터까지로 확 줄어드는 거예요. 면제 면적이. 그러면 그 소유자 입장에서 보면 안 좋은 거죠. 반대로 녹지 지역을 300%까지 늘려서 공고를 하게 되면 여기는 600제곱미터까지 확 늘어나니까 소유자 입장에서는 좋은 거죠. 왜냐면 면제되는 면적이 그만큼 늘어나는 거니까. 예. 그래서 얼마에서 얼마까지 조정할 수 있다. 10에서 300%까지 조정할 수 있고, 이 조정에서 공고를 하면, 이렇게 공고를 하면, 그에 따른다. 그러니까 이 면적을 기준하는 게 아니라, 조정된 면적에 따른다.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 토지거래 허가 제도를 보셨습니다.

0: 저도 똑같이 다른 애들처럼 공부도 잘해보고 싶고 사교육 분화 없이 공부를 가장 하고 싶기 때문에 EBS 중학 프리미엄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중간고사 때는 과학을 93점까지 올리고 또 기말고사 때는 과학을 98점까지 올릴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1: 교과서별 강좌랑 수준별 강좌가 잘 갖춰져 있다는 점인 것 같아요. 학교에서 배우는 교과서 그대로 강의를 들으면